세력이 확장을 했대요. 오호츠크에 기단하자마자 여러분들은 계절을 따지면 어떤 계절을 떠올려야 되는 거야? 이 오호츠크의 기단이요. 뭐야? 늦봄에서 초여름이잖아요. 그럼 우리 늦봄에서 초여름에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1차 힌트가 되겠습니다. 확장하면 북동풍이 불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힌트.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이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북동풍이 불겠구나. 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동하니까. 고기압에서 주변 지역으로 바람이 이동하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북동쪽에 있으니까 북동풍이 부는 거지. 네. 아침 시간에 비해 낮 시간 동안 기온, 아침과 낮을 비교했는데 기온 차이가 났대요. 산간 지역은요, 비가 내렸는데 일부 지역은 고온 현상이 나타났대. 우리 봄철에 고온 현상 배우면 뭘 배웠어요? 높새 바람 배우지 않았었니? 이거 높새 바람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게 두 번째 힌트였거든, 사실은. 산간 지역은 비가 내렸는데 일부 지역은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두 번째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서 추론할 수 있었어요. 아, 요거는 뭐와 관련된 문제야? 높새바람과 관련한 문제가 아닐까? 높새바람, 팬 현상이잖아요, 팬 현상. 그치? 그래서 우리가 팬 현상을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워? 항상 이거 그림으로 배우면 되게 쉽잖아. 자,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저 진짜 그림 잘 그리지 않아요? 농담입니다. 네. 나쁘지 않게 그리는 것 같아. 네. 지리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것 같아, 보면은. 자, 북동풍이 보이죠? 이렇게 붑니다. 그러면서 지금 뭘 만났어요? 산맥을 만났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만들어져, 여기서? 구름이 만들어지죠. 바람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비를 쏟죠. 이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게 되면은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죠. 그렇죠? 건조한 바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여기는 고온 건조. 여기는 그래서 습윤에서 습윤. 그래서 이거를 기준을 딱 나눴을 때 여기는 바람 바지 사면 이거는 비그네 사면이었거든요. 웨인 섀도우가 되겠죠. 비가 오지 않는다. 비로부터 그늘졌다. 지금 ABC 구간이 어디인 거야? 쉽게 말하면은 ABC 구간이요. 여기가 ABC 구간이 되겠습니다. C가 이쪽이 C가 되는 거고요. B가 이쪽이 B가 되는 거고, 그리고 A가 이쪽이 A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면 좀 쉽죠. 그림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요. 기온이 나오고 상대 습도가 나와요. 아니, 또 상대 습도 하면 또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상대 습도가 뭐냐면은,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이 상대라는 거에 괜히 꽂힌다니까요. 아니, 여러분들한테 상대 습도 말고 습도를 물어보지 않아. 왜냐면 이 습도라는 게요. 사실 정리를 꼭 해보자면은 습도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리하지 마, 얘들아. 상대 습도가 있고, 절대 습도가 있어요. 절대 습도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공기의 양 안에 습기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이게 절대 습도야. 절대적인 공기의 양 안에. 딱 부피죠, 부피. 어떻게 보면은. 근데 상대 습도는요, 온도에 따라 달라져요. 왜냐하면 더운 공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수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추운 공기는 더 적은 수증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퍼센트로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가 넘어가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물방울이 맺히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가 내리기도 하는 건데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결국 상대 습도야. 이 상대 습도가 얼마나 이제 사람이 느끼기에 쾌적하고 습하냐 이거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은 습도하면 상대 습도만 생각하면 돼. 이게 그냥 습하면은 상대 습도가 높고요. 건조하면 상대 습도가 낮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그렇다면은 그런 거야, 그냥. 이 상대 습도라는 개념이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기후에서는 상대 습도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또 강수할 때도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근데 그건 너무 전문적이니까 그냥 상대 습도 하면 아 습도구나, 상대에 초점이 가지 말고 습도에 초점이 가길 바랍니다.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알겠죠? 자, 어쨌든요 봅시다.
A, B, C 지역, 가나다 지역을 보니까요. 낮 정도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 반은 기온이 완전 높아졌어요. 그치? 습도를 보니까요. 12시가 되니까 완전히 습도가 낮아졌어. 이거 뭐야? 팬 현상에 의해 가지고 높새 바람이 불면은 고온 건조해지구나. 바로 A 지역인 홍천 지역을 말하는 거죠. 영서 지방.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그림을 배우잖아요. 이 그림을 통해서는 안단 말이야. 근데 똑같이 나왔을 뿐인데 조금 더 색다르게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틀려버린다니까요. 아니,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인데? 그치? 결국 중요한 거는 기온이 낮 기간에 높아지고 습도도 낮 기간에 떨어졌다라는 거야. 바람이 넘어가는 시기인 거야, 그게 바로. 알겠죠? 그럼 A가 뭐가 되고? 다가 되는 거야. A는 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도 찾으면 되겠죠. 지금 나와 있는 게 가하고 나만 찾으면 돼. 기온을 보니까요, 일반적인 기온은 가하고 나 중에서 가가 훨씬 더 기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어, 평균적으로. 그치? 습도는 비슷비슷한데. 그럼 이건 뭐야? 해발 고도로 풀면 되지. 그치? 해발 고도 어디가 더 높아요? 태관령이 더 높잖아. 그럼 대관령이 더 높으니까 기온은 어디가 더 낮아야 돼? 태관령이 당연히 낮아야 돼요. 결국 똑같은 문제 아니니? 그럼 비가 뭐가 되고? 기온이 더 낮은 뭐가 되고? 가가 되는 거고. 그치? 여기가 기온이 낮으니까, 이쪽 지역이. 똑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가가 더 낮으니까 가는 B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C가 되겠죠. 나는 C. 자, 이렇게 짜지면은 B, C, A가 되겠죠. B, C, A 정답 4번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고온 건조한, 특히 건조한 공기는요. 해발고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더 기온 상승이 많이 돼요. 물론 이거는 이제 기후학적으로 설명해야지 더잘 되긴 하는데, 그냥 우리 교과서 기반으로 했을 때, 그냥 고온 건조한 공기는 하강했을 때 훨씬 더 기온 변화가 심하구나. 딱그 정도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암기 아님 암기인데, 교과서에 그대로 나오는 부분이잖아. 그치? 그래서 더 고온 건조한 거예요. 평지임에도, 같은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고도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정답은 4번이라는 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쉬운 문제만은 아니었어. 어려운 문제였어요. 특히 뭐가 어려웠어? 유추하는 게 어려웠고, 그래프 해석하는 게 어려웠어. 근데 막상 뜯어보고 나니까 똑같은 문제였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그치? 이렇게 주어지면 아는데, 왜 이렇게 주어지면 모를까?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러면은 이거와 더불어서 어떻게 문제가 더 추가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냥 이건 나온다 이건 아니야. 침식 문제 할 때, 침식 문제 할 때, 물론 비교군이 사실 여긴 세 개지만 침식 문제는 두 개밖에 비교군이 좀 되기가 어려워가지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으나 침식 문제 할때 우리 그거 배우잖아요. 기온이 역전되는 현상. 기온 역전 현상. 아마 이것도 잘 하는 친구가 많이 없어가지고, 왜? 잘안 나오다 보니까 사실 잘안 하는 거거든요. 그냥 침식 문제만 기온 역전 현상이 나타나지, 이렇게만 기억하는 친구가 많은데. 그치? 기온 역전 현상이 어느 시기 때 일어나고. 그쵸? 그리고 낮과 밤 중에서 밤, 새벽 시간에 왜 일어나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서 개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뭐 나올 수도 있지. 물론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좀 높진 않습니다. 그래도 개념을 잘 적용하는 연습을 하자고. 암기하면 결국 틀리는 문제였어. 이것도 암기하면 틀릴 거야, 아마. 저 이해하세요, 반드시. 자, 28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는요, 세 지역의 풍향을 나타낸다라고 나옵니다. 풍향 나오자마자 여러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1월과 7월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우린 뭘 찾아야 돼? 1월하고 7월 중에서? 1월에 빨리 찾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되죠. 1월에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풍향 나오면 항상 뭐라고 생각해? 이거는 1월부터 찾아야지. 1월. 왜? 1월이 더 풍속도 빠르고, 풍속도 더 빠르고, 그리고 북풍이 뚜렷할 거니까.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여름철은 풍속도 상대적으로 좀 낮고, 그치? 그리고 남풍 계열이 불지만 남풍 계열이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거든요. 근데 1월은 뚜렷하게 나타나거든, 비교적. 그럼 우리는 항상 그런 거야. 가시기에 대한 나시기의 상대적 특성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나시기 동그라미를 치고요. 자, 1월과 7월이 주어졌을 때 항상 뭐를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1월을 생각하라고 얘기했죠. 보도록 합시다. 가, 나, 딱 보자마자 북풍, 어디야? 나잖아, 북풍 계열 딱 보이잖아요. 풍향별 관측 횟수의 백분율이 나와 있는데 북풍 계열이 진짜 많이 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여기는 뭔가 남풍 계열이 불긴 하는데 뭐지? 여기는 북풍도 같이 섞여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 나면은 여기는 거의 그냥 북풍 약간 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나가 뭐가 되는 거야? 1월이 되는 거고요. 가가 7월이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억. 항상 이렇게 1월, 7월 문제 풍향을 푸는 문제가 나오면은 전체적인 지역을 주기보다는 지역을 이렇게 떼어내서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막 영남권 또는 뭐 경남권 아니면 뭐 호남권 이런 식으로 좀 주는 것 같아요. 평균 상대 습도가 높다. 자, 우리 상대 습도가 나왔습니다. 상대 습도 뭐 고려하라고 했어? 상대 습도 하면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이 상대라고 했니? 아니야. 그냥 우리는 습도를 고려하면 돼요. 그럼 습도는, 얘들아, 습도는 여름하고 겨울에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습도가 높아요? 어디가? 여름이 더 높아. 그치? 그냥 우린 그것만 하면 돼. 여름에 찝찝해, 겨울에 찝찝해, 여름에 더 찝찝해. 그치? 그게 상대 습도야. 그죠?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 습도를 느끼는 거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평균 상대 습도는 1월이 더 낮아야지.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겁니다. 니은입니다. 북풍 계열의 바람이 탁월하다 라고 나오죠. 이게 바로 정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1월 하면은 어떻게 기억을 해? 그냥 단순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암기하는 친구하고 적용하는 친구의 좀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1월을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 그냥 북서 계절풍이구나 라고 외우는 친구가 있어요. 아니, 이게 틀린 건 아닌데, 틀린 건 아니에요. 당연히 북서풍이 또 뚜렷한 건 맞아요. 북동풍에 비해서. 근데, 1월은 북서풍만 부는 건 아니거든. 북동풍도 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억할 때, 북풍 계열이 분다라고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적용하기가 편해요. 여기서도 나오죠. 북풍 계열의 바람이 탁월하다라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강수량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형성, 겨울철의 지형성 강수에 따른 강수가 어디서 많이 내리는지 알수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여름철도 마찬가지야. 북태평양 고기압 남쪽이니까 그냥 남동쪽이니까 남동풍이 불겠구나 이게 아니라 남쪽에 있으니까 남서풍하고 남동풍이 같이 불겠구나 라고요. 남풍 계열이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좀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야지 북한의 기후도 같이 이해할 수가 있다니까 우리가. 자, 열대 저기압입니다. 열대 저기압이라고 한다면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죠, 사실은.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저기압이라는 거는요, 기압이 낮다라는 거야. 기압이 낮다라는 거는요, 공기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럼 열대 저기압은요, 열대 지역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이야. 쉽게 말하면 공기가 엄청나게 크게 상승하고서 회오리를 치는 태풍이 되는 거지. 태풍. 이것도 진짜, 진짜 별거 아니지만, 그냥 열대 저기압이 태풍이다 이렇게 외우는 거 같고요. 열대 저기압에서 저기압에 초점을 두고, 아, 공기가 상승하는 게 저기압이구나. 왜? 공기가 상대적으로 가벼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넘어가야지 개념을 잘 적용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한국 지리는 암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암기로서 한국 지리를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항상 이해로 생각하세요. 되게 별거 아니, 쉬운 내용이지만,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야 된단 말이야. 리을,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시베리아 기단, 고기압, 같은 말이에요. 기단이나 고기압. 고기압이 공기가 하강하는 게 고기압이니까 공기 덩어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게 공기 덩어리, 공기의 덩어리 기단이죠. 그러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서, 고, 동, 저, 형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고기압. 알겠죠? 니은 리얼이 정답이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때 그냥 어떻게 풀었어? 풀고 넘어갔죠. 그냥 풀고서 에이 문제 쉽네 니을 니을 이런 문제 나오면 너무 쉬워. 이게 아니라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야. 문제 풀면서 내가 과연 알고 있는 개념을 잘 적용할 수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좀 정확한가? 나 외운 거 아닐까? 이해 기반으로 풀어야지 적용할 수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암기하잖아요? 다 틀려요. 틀릴 가능성이 높아. 어려운 문제는 다 틀려. 물론 적당한 문제는 다 맞추겠죠. 그치? 제발 좀, 제발 좀 생각하면서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29번입니다. 이 문제도요. 되게 어려웠어. 근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념을 외웠다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개념을 적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비교적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문제죠, 나름대로. 다음은 온라인 수업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답글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합시다. 결국 그냥 옳은 내용 고르면 돼. 그러면서 가다는 각각의 1월과 7월 중에 하나라고 나옵니다. 풍향의 특성을 통해서 가다 시기를 구분하고 A에서 T 강수 분포 특성에 관한 답글을 달아볼까요? 이런 문제였어요. 물론 가다 찾는 건 쉬웠지. 왜? 못 찾으면 되니까 그냥 북풍 계열 뭐예요? 겨울. 그게 바로 1월. 남풍 계열 7월. 이렇게 찾으면 되니까. 그럼 고민할 것도 없지. 나가 뭐가 되고? 1월이 되고. 가가 7월이 됐었죠. 왜? 남풍 계열이 줄어들고 주로 북풍 계열이 뚜렷하게 보이죠. 확실히 좀 풍향을 비교해보면 온도 차이가 크게 나는 1월달이 바람이 또렷하게 보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니? 여름처럼 그냥 다 덥다 보니까 막 기압차가 겨울철에 비해서 막 이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바람의 세기가 약한 거야, 상대적으로. 기온 차이가 클수록 기압 차이도 크게 발생시키고 기압 차이가 클수록 바람의 세기도 빠르게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여러분들 바람을 더 칼바람처럼 느끼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바람이 센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자, 지역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역에 나왔으니까요. 지역의 위치. A는요, 홍천이 되겠죠, 홍천. 홍천. B는요, 강릉을 물어보는 거 같죠, 아무래도 강릉. 점이 조그만해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대관령에서는 조금 더 안쪽이었을 것 같아. 그치? 강릉이겠죠. C 같은 경우는요. 전북에서 가장 동남쪽이네. 남원이겠죠. 남원. 남원. D는요. 여기가 칠곡 구미. 구미 아래쪽이니까 칠곡이 될 것 같아. 칠곡. 칠곡 군이 되겠네요. 네. 뭐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아마 좀 많이 어려웠을 거야, 여러분들. 갑입니다. 가는요. 이거 좀 안 보이니까 확대를 좀 해볼까? 자,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커졌죠? 조금만 줄여보도록 하자. 착, 착, 착. 오케이, 요 정도까지. 좋습니다. 자, 좋아요. 한번 보도록 하자. 갑은요. 가는 7월이고 나는 1월임을 알 수 있어요. 아, 요거는 쉽지 사실은. 그치? 요거는 좀 쉬워요. 그래서 가는 7월이 맞고요. 나는 1월이 맞아요. 그쵸? 네, 이렇게 풀 수 있어. 갑까지는 쉬웠어. 문제는 이제 을하고 병이 되는 거인데요. 을을 보면은 가시기에는 남서 기류가 유입될 때 사실 가시기라고 한다면 7월이고요. 7월이라고 한다면 남풍 계열이 부는 거잖아. 그치? 이때는 남풍 계열이란 말이야. 남풍. 1월은 반대로 북풍 계열이 불잖아요. 북서풍, 북동풍.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자, 남서 기류가 이렇게 불 때, 유입될 때 시는 바람바지 디는 비그늘에 해당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 지형성 강수할 때 늘 배우는 게 뭐예요? 바람바지와 비그늘 사면 배우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배울 때 보통 어떻게 배우냐면은 팬 현상을 배울 때 우리가 앞서서도 말했지만 어떤 거를 주로 많이 적용해? 자, 이렇게 하면서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불 때 바람이 불 때요. 이렇게 쉰 하고 바람이 불 때 올라가야 되니까 공기가 상승하면서 비가 내리죠. 공기가 상승하면은 공기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비가 내립니다.
항상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를 비교했을 때찬 공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뜨거운 공기에 비해서 더 작아요. 그럼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면은 나 이만큼 수증기 가지고 있었는데 이만큼밖에 소유 못한다고 생각해봐. 추워져가지고. 그럼 그 나머지 어떻게 돼? 쏟아야지. 그러면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면 비가 내린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야. 반대로 바닥에서 공기가 차가워지면은 바닥에서 수증기를 내보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물방울이 생기면서 그게 안개가 되는 거거든. 어쨌든요, 공기가 상승하니까 비를 쏟아요. 그게 바로 뭐였어? 바람 바지 사면이었어. 이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고온 건조해져요. 이게 팬 현상이었잖아, 우리가 배운. 그러면서 여기는 고온 건조하니까 비근해, 비가 안 와요. 비로부터 근해져서 비근해 사면. 이건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이거를 팬 현상이라고 배워요. 팬 현상. 근데 문제는 뭐야? 여러분들이 이건 아는데 항상 동쪽이 바람 바지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동쪽이 바람 바지라고 이렇게 외워버린 거예요. 사실 외우면 안 되는데. 그냥 여기에서 동쪽이 바람 바지인 이유는요.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동쪽이 바람 바지인 거야. 그럼 여긴 상대적으로 봐봐. 봐봐, 봐봐. 자, 지금 태백산맥, 소백산맥이에요. 그럼 시는 뭐야? 소백산맥의 서사면이야. 소백산맥의 서사면은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 다우지예요. 왜 다우지야? 남서 기류가 유입될 때 남서풍의 바람바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거꾸로 된 상태인 거야. 아니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이거를 바람이 아니 똑같은 내용이에요. 바람이 봐봐.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이쪽이 바람바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 바람바지 비근의 사면을 결정하는 것은 이 지형의 위치가 아니라 바람의 방향이야,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배웠다면은, 아, 남서풍이 부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아, 바람바지 사면이구나. 그러면은 이 C 지역은 남서기류의 바람바지니까 비가 많이 오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은 이거를 맞출 수 있었다니까? 그러면서 D는 이제 넘어갈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넘어가니까. 여기에서 올라갈 때는 비를 쏟고 내려갈 때는 다시 고온 건조해지잖아. 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거야 사실은. 근데 왜 다르게 생각해? 그럼 D는 여기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딱 넘어간단 말이야. 그럼 비근의 사면이 되는 거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렇지. 상대적으로. 근데 우리가 왜 이 영동지방의 뗀 현상을 주로 많이 다루냐면요. 이 영동지방 가뜩이나 봄철에 건조한데 더 건조한 거야. 이 높새 바람이 불면은 봄철에. 그래서 봄철에 농작물을 이렇게 재배해야 되는데 이제 막 씨앗 뿌려야 되는데 다 말라 죽으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름이 생겨버린 거야. 여기 높새 바람이라는 이름이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 이거를 중요하게. 왜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니까 더 중요하게 다룬 거예요. 근데 이것도 바람바지 비근의 사면이야. 쉽게 말하면은. 알겠죠? 여름철에 그냥 습하기 때문에 이 고온 건조한 게 좀 덜 느껴질 뿐이야, 그냥 상대적으로. 그래서 덜 중요하게 우리가 배울 뿐이에요. 아시겠죠? 결국 원리야, 원리. 그러면 을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야. 되게 기본적인 내용을 묻고 있는 거였잖아, 사실은. 자, 나시기 1월이에요. 1월은 비는 A보다 강수량이 많아요. 자, 이것도요, 사실은. 지금 을하고 병이 같은 문제다. 겨울철에도 결국 바람바지 비근의 사면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바람바지 사면이 더 중요합니다. 왜? 강수량을 쏟으니까 강수량에 반영이 되잖아. 그럼 여기는 봐봐. 똑같은 산맥이지. 태백산맥이야. 우리 북서풍이라고 외웠으면은 틀리죠. 북풍 계열이라고 배웠으면은 북서풍이 불기도 하지만 북동풍이 불기도 하죠. 그럼 강릉 지역은요. 그리고 또 대관령 지역은요. 북동풍의 바람바지 사면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겨울철에 지형성 강수를 쏟는 거죠. 그럼 나시기에 비는 A보다 왜 강수량이 많은지 이야기니? 이게 사실 같은 문제였어. 선생님이 보기에는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다르겠지.
왜? 외웠으니까. 근데 지형성 강수에 대해

그래서 이해를 했다면은 아, 같은 문제였구나. 똑같은 문제를 물어보는 거구나. 남서풍이 불든 북동풍이 불든 바람 바지 사면은 그냥 비가 내리고 또 눈이 내리고 비근을 사면은 비가 안 오는구나. 고온 건조하구나. 상대적으로 건조하구나. 비근을 사면이구나. 이렇게 이해했다면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텐데. 그치?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요, 뭐였어요? 갑, 을, 병. 다 정답인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 어때요? 아니, 기후 단원 되게 어려 보이지만 되게 재밌는 문제들도 많이 등장하지 않았니?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출을 풀면서 그냥 풀고, 아, 나다 맞췄어. 아니, 틀렸네. 이게 아니다. 맞추고 틀리고가 뭐가 중요하겠어.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맞추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더 가져갈 건 없을까? 여기서 혹시 변형될 만한 내용이 있을까? 최근 트렌드를 보니까 이건 좀더 강조가 되네. 이거는 좀덜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잘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아, 최근에는 확실히 개념을 외워서 푸는 문제보다는 변별력 있는 문제들은 거의 다 개념을 이해해서 그 이해 기반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사고력을 정말 요하는 문제가 대거 등장하는구나. 라고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외우지 마세요. 이해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를 맡고 있는 권윤복입니다. 자, 여러분 20강까지는 김민정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죠. 지금 21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저와 함께 3단원 중후반부부터 해서 마지막 5단원까지 기출 문제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민정쌤이 강의하셨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초반부에는 기출문제에 적용되어지는 개념들, 우리 교재에 있는 기출엔 플러스에 있는 내용 먼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문항들을 순차적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3단원에서 문화 변동 파트부터 시작할 건데요. 문화 변동 파트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 기출 문항에서 네, 이쪽입니다. 이쪽. 이쪽에서 항상 다 1111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우리 교재 113쪽입니다. 113쪽에 있는 기출엔 플러스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32번입니다. 자, 문화 변동에 무슨 요인에는 발견과 발명이 뭐가 들어갈까요? 바로 내재적 요인입니다. 내재적 요인. 그리고 문화 전파로 구분되는 것은 무슨 요인이에요? 바로 외재적 요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줄 수가 있고요. 33번입니다. 자, 무엇무엇은 어떤 사회의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에 전달되어 그 사회의 문화 체계 속에 수용되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개념은요. 네, 문화 전파가 되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문화 전파의 세부적인 개념들을 정리해 주는 건데요. 문화 요소를 제공하는 사회와 그것을 수용하는 사회 구성원들 간에 직접적인 접촉 과정에서 문화 요소가 전달돼서 정착되는 현상, 뭡니까? 바로 직접 전파다. 35번에 사회 구성원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간접적으로 문화 요소가 전달돼서 정착되는 현상을 말한대요. 바로 이것은 간접전파죠. 간접전파. 그리고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매개체.

이렇게 간접 전파 개념 정리할 수 있고요. 자, 36번 보겠습니다. 36번에 무엇무엇은 서로 다른 문화 체계 간의 문화 요소와 관련된 추상적인 개념이나 아이디어가 전파되어서 새로운 문화 요소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바로 자극 전파죠. 자극 전파. 그리고 여기 발명이라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37번입니다. 자, 무엇무엇은 서로 다른 사회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접촉하면서 문화 전파 등에 의해 문화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문화 체계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 문화 접변이라고 합니다. 문화 접변. 자, 38번에. 자, 무엇무엇은 한 사회의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의 문화 체계 속에 흡수되어서 무엇을 상실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문화 접변의 양상 및 결과를 적는 건데요. 바로 문화 동화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화 동화 혹은 문화 대체라고도 하는데요. 흡수되어서 정체성을 상실한다. 네, 정체성 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9번에, 자, 무엇무엇은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한 사회의 문화 체계 속에 나란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문화 접변의 또 다른 양상과 결과, 문화 공존입니다. 문화 공존, 혹은 문화 병존이라고도 하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0번이야, 얘들아. 40번은, 자, 무엇무엇은 서로 다른 문화 요소들이 결합하여 기존 요소들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기존 요소들과 다른 성격을 지닌 제3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문화 융합이라고 하죠. 40번에는 문화 융합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에. 일반적으로 사상이나 관념 등의 비물질 문화보다 기술과 같은 물질 문화의 경우 자연스럽고 적극적으로 수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어떠하다? 높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물질 문화보다는 물질 문화가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수용의 확률이 높다. 42번의 문화 지체 현상이란 무슨 문화의 빠른 변동 속도를 무슨 문화의 변동 속도가 뒤따르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화 요소 간의 부조화 현상을 의미하는데 어떤 문화가 바로 물질 문화가 물질 문화의 빠른 변동 속도에 비물질 문화가 뒤따르지 못해서 발생되어지는 문화 요소 간의 부조화 현상을 말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이번 문제 푸는데 필요한 핵심 개념들 기출엔 플러스로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은 79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먼저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강의를 통해서 중요한 개념들, 문제 풀이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복습하면은요, 기출을 공부하는 효과가 훨씬 더클 거다라는 걸꼭 기억해 주시고, 먼저 꼭 풀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79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26학년도 수능 7번 문항입니다. 제시문 볼게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애니메이션 동그라미는 갑국의 일부 젊은이들이 즐겨온 을국의 아이돌 음악에 갑국 대중음악의 색깔을 입혀 갑국에서 창작된 작품이다.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 찾아줄 수 있어야 돼. 개념을 찾아줄 수 있어야 돼. 어떤 개념을 찾아줄 수 있어야 하냐면은 지금 갑국의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쵸? 근데 갑국 안에서 갑국의 일부 젊은이들은 을국의 아이돌 음악을 또 즐기고 있는 거야. 그럼 갑국이라고 하는 사회 안에 대중음악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또 특정한 일부 젊은이들은 을국의 아이돌 음악도 즐기고 있기 때문에 갑국이라는 사회에 서로 다른 문화가 함께 나란히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쵸? 이거 뭐라고 정리할 수 있죠? 문화 병존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문화 병존을 찾아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러한 애니메이션 동그라미는 갑국 대중음악 요소를 을국 아이돌 가수의 노래에 녹여낸 새로운 음악 형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개념을 찾을 수 있어야 돼. 뭐, 갑국의 대중음악 요소라고 하는 문화와 을국의 아이돌 가수 노래라는 문화, 서로 다른 문화가 직접적으로 결합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

나 제3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쵸? 결국에 요 애니메이션 동그라미 동그라미 요 동그라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거다? 문화 융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구은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매개체를 통해서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수출하였고,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갑구뿐만 아니라, 잘 봐야 되라, 갑구뿐만 아니라 을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후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병국을 포함해서 세계적인 흥행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개체를 통해서 문화가 전파되고 있죠? 뭐예요? 간접 전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간접 전파가 지금 갑구뿐만 아니라 을국, 그다음에 병국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캐치해 줄수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후 을국의 아이돌 음악은 병국의 음원 시장을 장악해서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음악 장르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을국의 아이돌 음악이 병국의 음원 시장을 장악함으로써 이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다양한 음악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어떤 개념? 바로 문화 병존에 해당하는, 문화 공존, 문화 병존에 해당하는 개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1번 선택지. 각국에서는 자극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요. 자극전파가 아니라 뭐예요? 문화 융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번입니다. 갑국과 병국 모두에서 문화 공존이, 문화 병존이 나타난다. 그렇죠. 지금 갑국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문화 병존, 공존 찾았고요. 병국 같은 경우도 어디예요? 여기에서 문화 병존, 공존 찾았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이에요. 을국과 병국 모두에서 문화 융합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화 융합은 어디에서? 갑국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4번에 을국과 병국 모두에서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을국과 병국 모두 어때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한, 즉 간접 전파. 간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4번 오답입니다. 그다음에 5번이에요. 갑국, 을국. 갑국, 을국과 달리 병국에서는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니죠. 갑국, 을국, 병국 모두 문화 동화에 해당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5번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정답 2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문화 병존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80번 갈게요. 자, 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2번 문항입니다. 자, 제시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갑국에 향수를 보급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 요 A라고 하는 사람은 갑국에 전통 의례 중 약초즙을 뿌려서 향을 내는 방식에 착안하여 뿌리는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향수를 개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착안이라는 표현 때문에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극전파 아닐까? 아니죠. 자극전파는 문화 전파의 한 유형이잖아. 외재적인 요인. 지금 보면은 갑국이라고 하는 한 사회 내부에서라고 범주를 잡고 있기 때문에 착안이라는 말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바로 뭐예요? 얘는요. 발명이죠, 발명. 발명으로 캐치를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이 향수는 갑국의 귀족층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을국 향수업자들이 을국에 바르는 향수, 을국의 향수업자들이 을국에 바르는 향수를 갑국에 직접 가져와서 판매했고, 또그 향수가 갑국의 서민층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향수에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수용 확산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전파, 직접 전파에 해당하는 내용을 또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갑국에서 혁명이 일어나, 갑국 정부가 기업들을 국유화하면서 A는 자신의 회사를 강제로 빼앗겼다라고 말하는데, 혁명 강제, 이두 키워드만 보고 강제적 문화 접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지. 왜냐? 강제적 문화 접변의 개념이 뭐였는데?

개념. 바로 문화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화 제공자가 문화 요소를 강제적으로 이식하는 거. 이게 강제적 문화재편의 개념이잖아. 이 개념으로 문장을 읽어줘야지, 이러한 키워드만 보고 강제적 문화재편이라고 접근하면 안 돼요. 따라서 요거 강제적 문화재편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에 A는 자신만의 향수 제조 비법을 들고서 A가 을국으로 망명한 후 각국 귀족들에게 유행했었던 향수를 다시 제조하였고요. 그 제조된 향수가 A의 향수가 향수의 본국인 을국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되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향수가 되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망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향수가 전파된 거죠. 직접 전파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택지 분석해 볼게요. 1번입니다. 각국에서 강제적 문화재편 아니라 그랬어요. 단어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개념으로 판단해야 돼. 이번에 을국에서 비물질 문화야. 향수는 뭔데? 향수는 여러분 물질 문화잖아. 3번에 각국에서 자극 전파가 을국에서 직접 전파가 나타났다. 자, 을국은 지금 직접 전파 맞죠? 근데 각국은 자극 전파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발명이라고 그랬죠. 그쵸? 따라서 여기가 틀렸다. 오답이고요. 4번에 각국에서 문화 융합이 을국에서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내용도, 자, 요 내용도 틀렸고, 요 내용도 틀린 것을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5번에 각국과 을국 모두에서 문화 병존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 정답은 5번이야. 근데 왜 5번이 정답인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 요즘 문화 변동 파트에서 문화 병존, 문화 공존을 아주 어렵게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갑국은요, 지금 뿌리는 형태의 새로운 향수를 개발했다? 지금 A가 이 향수를 개발한 거잖아. 뿌리는 향수가 있는 상태인데, 갑국의 지금 을국 향수업자들이 을국에 바르는 향수를 가지고 와서 판매했고, 이것이 사람들한테 퍼졌대. 그럼 갑국에서는 A가 만든 뿌리는 새로운 향수와 을국 향수업자로부터 들어온 바르는 향수가 함께 나란히 공존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문화 병존인 거야. 그리고 을국은요. 을국도요. 지금 기존에 을국에서 사람들이 바르는 향수가 있었겠지. 있지.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A라는 사람이 향수 제조 비법을 들고서 을국으로 망명한 후 각국 사람들에게 유행했었던 그 향수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퍼뜨렸더니만은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됐대. 그럼 기존에 을국에 있었던 바르는 향수와 더불어서 요 망명한 A에 의해서 전파된 요두 향수가 을국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공존, 병존하고 있는 거죠. 요렇기 때문에 몇 번이 정답이라고? 5번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를 꼼꼼하게 읽어야지만 문화 병존에 해당하는 개념을 찾을 수 있게끔 요즘 출제되고 있다는 거야. 개념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정답은 5번이고요. 넘어가서요. 81번 가겠습니다. 자, 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도 좋은 문항인데요. 자, 제시문 보도록 할게요. 자, 갑국은 을국을 식민 지배하며 갑국의 종교와 의복을 을국 국민에게 강제하였다. 식민 지배하면 대표적인 직접 전파에 해당하면서요. 이 맥락에서 각국의 종교와 의복을 을국 국민에게, 을국 국민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이식하려고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는 바로 강제적 문화접변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의국 전통 의복은 각국의 것으로 뭐 됐다? 대체됐다. 뭐예요? 기존의 고유한 문화가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잖아. 얘는 뭔데? 문화 동화. 문화 동화에 해당하는 개념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박물관에서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까지. 한편 종교의 경우입니다. 을국의 문화 복고 운동의 영향으로 을국 전통 종교가 갑국 전통 종교와 서로 다른 종교 문화가 결합해서 새로운 제3의 종교가 만들어진 거잖아. 이거 뭔데? 문화 융합인 거지. 문화 융합에 해당하는 개념도 찾을 수가 있어요. 납니다. 자, 병국을 침략한 정국은 포로로 잡아온 도공에게 도자기 제작을 강요하여

획득한 병국 도자기 기술을 널리 활용하게 되었다. 침략이라고 하는 것도 직접 전파적인 맥락이죠. 자, 직접 전파. 그리고 선생님, 여기 또 도공을 강요했다라고 하니까 얘도 강제적 문화 접변, 강제적 문화 접변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아니야. 아니야. 요게 중요하다. 선생님, 앞에 문제에서도 뭐라 그랬어? 강제적 문화 접변의 정확한 개념이 뭔데? 문화 수용자의 의사에 반해서 문화 제공자가 문화 요소를 강제적으로 이식하는 거지. 문화 제공자의 의지가 부각되는 거야. 반대로 자발적 문화 접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문화 수용자가 필요로 하고 원해서 스스로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문화 수용자의 의지가 부각되는 거지. 요 수용자와 제공자의 의지 부각적인 측면으로 제시문을 다시 한번 봐볼게. 봤더니만은 병국을 침략한 정국은 포로로 잡아온 도공에게 도자기 제작을 강요해서 획득한 병국 도자기 기술을 널리 활용하게 됐대. 이 도자기 기술이 너무 좋으니까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니까는 포로로 잡아온 도공한테 야, 빨리 만들어. 만들어봐. 라고 수용자의 의지를 도공에게 투영시켜서 더 만들라고 하는 거잖아. 응? 그렇기 때문에 강요라고 하는 부정적 워딩만 보고서 강제적 문화 접변 판단하면 안 되고 개념적으로 제공자의 의지가 부각되는 게 아니라 수용자의 의지가 부각되는 거야. 그래서 요 나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정국은 무국의 도자기로 수출하였는데 도자기 포장지에게는 정국 고유의 독특한 화풍이 담긴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이에 영향을 받은 무국 화가들은 자신들의 화풍에 이를 접목해서 서로 다른 문화 요소를 접목시켜서 새로운 미술 사조를 탄생시켰다. 새로운 제3의 문화, 문화 융합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1번에 가에서는 내재적 요인으로 인해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가에서요? 내재적 변동 없죠. 그쵸? 따라서 오답인 거예요. 즉, 직접 전파이기 때문에 외재적이잖아. 따라서 오답이고요. 이번에 나에서는 자극 전파로 인해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요. 아니죠. 나에서는요, 문화 융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극 전파 오답이고요. 3번에 가에서와 달리 나에서는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 달리가 아니죠. 여기서도 지금 가에서 문화 융합. 여기서도 문화 융합이기 때문에 달리가 아니라 모두이다. 오답이고요. 4번에 나에서와 달리 가에서는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 그렇죠. 요게 정답이죠. 가에서 어디요? 대체되었다. 라고 하는 요 맥락에 따라서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다음에 5번에 가와 나에서는 모두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나에서는 아니었다고요. 나에서는 아니었다고. 아마 이 문제 5번 선택지를 4번 앞쪽에 배치시키면 난이도가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5번으로 배치시킴으로 인해서 아마 틀리진 않았을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하지만 강제적 문화 접변, 자발적 문화 접변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82번 갈게요. 이제는 조금 수월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5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9번 문항입니다. 자, 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발명 직접 전파, 자극 전파라고 말했고요. 예, 아니오로 묶은 거래. 첫 번째 질문 봐야지.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인가? 여기에서 내재적 요인 뭔데? 발명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뭐가 되는 건데? C가 발명이에요. 라고 하는 거지. 그쵸? 그리고 A, B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어? 당연히 내재적 요인이 아닌 경우가 되기 때문에 기억은 아니요라고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요. 존재하지 않았던 문화 요소가 창조되는가? 여기서 창조되는 것은 발명과 자극 전파의 공통점인 거죠. 그럼 A가 뭔데? A는 이 질문에 yes라고 말할 수 없는 직접 전파가 되겠네요. 그럼 남아있는 B가 뭐가 되는 거고? 자극 전파가 될 것이고 C는 발명이니까 B씨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말할 수 있네요. 라고 하는 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교사의 말을 읽어봐야 됩니다. 교사가 괜찮다고 설명도 적절하다라는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잘 분석한 거죠? 1번입니다. 자, 기억은 아니요, 니은은 예다. 기억은 아니요, 니은은 예.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에

직접전파지. 간접전파. 그런데 지금 B는 자극전파기 때문에 5단인 걸알 수가 있어요. 5번의 B와 달리 C는 서로 다른 사회의 구성원 간에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직접적인 접촉이 뭔데요? 직접 전파잖아요. 직접 전파. 근데 C는 뭐였어요? C? C는 발명. 발명은 내재적 요인. 직접 전파는 외재적 요인. 그렇죠? 따라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3번으로 갈게요. 25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3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먼저 문제 먼저 풀고 와라. 알겠죠? 그래야지 공부가 됩니다. 물론 저랑 같이 풀어도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어려워도 먼저 한번 도전해보고, 매도 한번 맞아보고, 그 다음에 같이, 아, 요런 부분을 내가 놓쳐서, 이 부분이 개념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뭔가 본인의 구멍들을 직시하고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 태도가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꼭 먼저 문제 풀고 오세요. 자, 볼게요, 제시문.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받은 멕시코는 현재 지역마다 언어 사용 상황이 다르다. 식민 지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요 맥락, 대표적인 어떤 전파의 맥락? 직접 전파의 맥락이야. A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원주민어와 에스파냐어를 모두 사용한대. A 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를 모두 사용한다. 그러면은 문화 병존, 문화 공존에 해당하는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고, 주류 사회의 영향으로 원주민어가 사라진 B 지역에서는 에스파냐어만 사용한대. 원주민어가 소멸됐다라고 하는 맥락을 잡을 수 있어야 되지? 그럼 뭐예요, 얘는? 문화, 동화에 해당하는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분석했고요. 두 번째입니다. 4, 5세기경 중국 시에서는 기존 형식과 다른 독특한 소형 불탑들이 나타났는데요. 둥근 기둥형인 탑신부에서는 불교의 내용이, 아래 기단부에서는 도교의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당시 C 지역의 원시 도교 문화와 새롭게 전해진 불교 문화,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고 결합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가, 제3의 문화가 만들어진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문화 융합에 해당하는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지 볼게요. 1번입니다. A 지역에서는 새로운 제3의 문화 요소가 발생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이게 문화 융합을 말하는 개념인 거잖아. 그쵸? 그럼 A 지역이 아니라 어떤 지역인 거야, 지금? C 지역. C 지역이기 때문에 오답이고요. 2번에 B 지역의 문화 변동. B 지역에. 한 사회의 문화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얘들아, B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주류 사회의 영향으로 원주민어가 사라졌대, 소멸됐대. 그래서 B 지역에는 에스파냐어만 사용한대. 여러 개의 언어가 한 사회에서 막 공존할 수 있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문화적 다양성이 확보되는, 그걸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한쪽이 소멸됐잖아요. 그러니까 B 지역의 문화 변동, 즉 문화 동화에 해당하는 요 내용은 한 사회의 문화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요 부분이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높이는 것은 한 사회에 서로 다른 문화가 나란히 존재하는 문화 병존이나 두 문화가 서로 접촉하면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는 형태의 문화 융합의 경우가 문화 다양성을 높이는 데보다 더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연결시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3번입니다. C 지역에는 문화 변동 이후에도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남아 있다. 맞습니다. 바로 3번이 정답인데요. 바로 문화 융합. 문화 융합이 두 개가 만나서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새 거가 만들어지니까,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니까 기존 건 아예 사라지는 거야라고 착각하는 것은 개념이 아니야.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인 거지. 문화 융합은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해서 결합해서 새로운 게 만들어지지만, 그 새롭게 만들어지는 제3의 문화 안에 결합하는 기본적 두 개의 문화 요소의 정체성이 잘 녹아져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정답은 3번이다. 4번에 A 지역과 달리 B 지역에서는 외래 문화의 요소가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정착됐다. 여러분, 밑줄 요거. 밑줄. 이것도 수능 기출에서 정말 많이 활용되어지는 단골 워딩입니다. 그냥 외워두시면 좋아요. 뭐랑 뭐가
문화 동화

문화와 문화 병존의 공통점으로 항상 자주 사용되어지는 워딩인데요. 문화 동화 같은 경우는 고유 문화가 외래 문화가 교류하는 과정에서 외래 문화가 고유 문화를 흡수하면서 정착하는 거잖아. 흡수하면서 정착. 그래서 외래 문화 요소가 변형되지 않는 상태로 정착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문화 병존 같은 경우는 교류하는 과정에서 한 사회에서 두 문화가 서로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래 문화 요소가 변형되지 않는 상태로 정착하는 개념인 거지.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야 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비지역에서는 동화 병존이 정착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달리가 아니라 모두죠, 모두. A지역과 B지역 모두. 그래서 4번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여기 A지역. A지역은 문화 병존, B지역은 동화니까 둘다요 내용에 해당하는 거여서 그렇습니다. 5번입니다. C지역과 달리 A지역의 문화 변동은 자기 문화가 외래 문화로 대체되는 현상이다. 이거 뭘 말하는 걸까? 이거 뭐야? 바로 문화 동화에 해당하는 개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문화 동화는 B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이지 A지역이 아니라 따라서 5번 오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83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84번으로 갈게요. 자, 25학년도 3월 학력 평가 11번 문항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때 텍스트형 기반의 제시문 중심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있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잘 풀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시간과의 싸움인데 단서 조항에 문화동화, 문화병존, 문화융합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질문에 따라 A에서 C를 예, 아니오로 분류하여 해당하는 칸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일단 얘들아, 질문을 먼저 보자. 질문을 yes라고 받을 수 있는 개념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는 거야. 첫 번째,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는가? yes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뭔데? 단서 조항, 요세 가지에 따라서. 그래요, 문화 동화예요. 두 번째, 외래 문화가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정착한다. 방금 직전 문항에서 제가 강조드렸었죠? 바로 뭡니까? 얘가 yes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문화 병존 혹은 공존과 문화 동화가 yes라고 할수 있겠네요. 세 번째, 자기 문화와 외래 문화가 결합해서 새로운 제3의 문화가 형성되는가? 이거 yes라고 받을 수 있는 거 문화 융합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가정해야 돼요. 만약 A가 문화 동화라면은 요거 성립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 옳게 얘라고 하는 것도 1점이고 옳게 아니요라고 각각 한 것도 1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점수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지. 아니오니까 점수가 카운팅이 안 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럼 동화가 A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1점 얻는 거지. 그럼 동화가 아닌 나머지 융합과 병존 같은 경우는 정체성이 상실되는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이두 가지도 모두 다 맞게 대답을 한 거지. 그럼 1점이 아니라 몇 점이 돼야 돼? 여기 3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A를 동화로 놓으면요. 3점이 되기 때문에 A를 동화로 놓는 게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그러면은 A를 융합으로 놓는다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두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요 질문에 병존과 동화만 yes라고 할수 있지? 근데 A가 융합이야. 그럼 일단 얘 아니지. 그치? 그리고 나머지 B, C가 병존과 동화인데 얘는 이 질문에 yes라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아니오에다 체킹이 돼 있지? 그럼 여기서 점수를 얻을 수 있어 없어? 못 얻잖아. 그치? 그럼 결국에 여기도 못 얻기 때문에 이렇게 놔버리면 점수가 몇 점이 되는 거야? 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A는 뭔데요? A는 A를 병존으로 놔야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A를 병존으로 놔. A를 병존으로 놓고 세 번째를 봅시다. 그럼 A를 병존으로 놨어. 여기 병존이야. 근데 이 질문에는 융합만 yes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럼 여기서 점수 못 얻네. 근데 2점이 나와야 돼. 그럼 B가 뭐가 돼야 돼? B가 융합이 돼야 돼. 그리고 동화도 이 질문에 얘가 아니라 아니요라고 말했을 때 옳은 응답인 거지. 그럼 여기 동화를 놓으면은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요두 개가 옳게 응답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2점을 얻게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따라서

B는 융합. C는 동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선택지 볼게요, 선택지. 요거만 맞춰, 선택지는 어렵지 않아. 1번에, 자국의 전통 의상이 외국의 전통 의상으로 대체된 사례. 대체된 사례, 문화, 동화를 말하는 거지, 얘들아? A는 뭔데? 문화 병존이잖아. 오답이야. 2번에, 자국의 전통 음식에 외국의 식재료를 가미해서, 접목 결합해서, 새로운 음식 문화, 제3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 뭔데? B, 문화 융합이야. 정답 몇 번이야?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에, 자국의 전통 음악과 외국의 음악을 모두 즐기게 된 사례. 한 사회에서 두 개의 문화를 모두 즐길 수 있게 됐다. 문화 공존, 병존 말하는 거지? C는 동화잖아. 오답입니다. 4번에, A와 달리 B는 자기 문화와 외래 문화가 나란히 존재한다. 이거 문화 공존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B는 문화 융합이잖아요. 오답이야. 5번에 B와 달리 C는 외재적 요인에 의해 나타난 문화 변동이다. A, B, C 모두 다 문화 접변의 양상 및 결과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달리가 아니라 모두다라고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문제 연습해 주셔야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85번 갈게요. 자, 85번도 좋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개념을 다시 한번, 개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좋은 문항인데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5학년도 수능 9번, 19번 문항이고요. A국 디저트 열풍에 대한 조사입니다. 첫 번째, 작성자 갑입니다. A국에서 유행하는 B국의 고급 초콜릿 디저트를 말하고 있는데요. B국의 상류 사회에서 즐겨 먹던 고급 초콜릿을 B국의 여행을 다녀온 A국 사람들이 기념 선물로 들여오면서 A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디저트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에 을입니다. A국의 전통 음식을 재해석한 복고풍 디저트. A국 연예인이 자국의 인기 있는, 자기 나라 국가의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에서 사라진 전통 음식을 찾아 젊은 세대의 입맛에 맞는 독특한 디저트를 만들어서 젊은 세대 입맛에 맞는 독특한 디저트를 만들어 소개했다. 이후 이 디저트는 A국의 여러 세대에서 즐겨 먹는 다양한 디저트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조심. 우리가 뭐뭐 중 하나다라고 하는 거 어디서 많이 봤었던 키워딩이야? 문화 병존에서 많이 봤었던 키워딩이지. 그래서 얘를, 이게 문화 병존이네라고 놓으면은 여러분이 개념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왜? 문화 병존은요, 문화 접변의 양상 및 결과, 외재적인, 서로 다른 사회의 교류를 전제로 하는 거, 그 맥락을 봐야 돼. 근데 여기에서 뭐예요? 자국에서, 자국이라고 하는 한 사회 내부로 한정시키고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럼 얘는 병존이 아니야. 그냥 여기에서는 발명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보고 첫 번째 거 갈게요. A국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즐겨 먹는 C국 디저트인데요. C국 유명 요리사가 자국의 전통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를 A국에 차리면서 C국 유명 요리사가 자국의 전통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를 A국에 차리게 되면서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 카페 정보가 A국 사람들에게 공유되어졌다. 그래서 A국 사람들이 이 디저트를 즐겨 먹는 새로운 음식 문화로 정착했다. 선생님, SNS를 통해서 정착했대요. 이거 간접 전파 아닌가요? 자, 아니야. 자세히 읽어봐봐. 이 디저트가 어떻게? 유명 요리사가 자국의 전통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를 A국에 차리면서 카페를 A국에 직접 차렸대. 그러면서 이게 소개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것이 SNS를 통해서 요 A국 안에서 공유되고 확산되는 거지. 그쵸? 그게 문화가 요 카페를 직접 차리게 되면서 넘어오게 된 거기 때문에 직접 전파야. 직접 전파. 직접 전파. 그럼 SNS는 뭔가요? SNS는 카페 차리면서 넘어온 다음에 요 사회에서 요 SNS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요 사회의 다른 구성원한테 전달되어지는 수단적

이기적인 성격인 거지. 이 성격인 거지. 이 사회에서 이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중간에 있는 매개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간접전파가 아니라 직접전파로 봐줘야 됩니다. 오케이. 어려운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 돌아가서 요것도 다수가 좋아한다 라고 하니까 기존 거가 아예 사라지고 딴 사람들은 다 이것만 좋아하나 봐. 그럼 기존 거가 소멸되고 다른 걸로 대체되나 봐. 이거 동화인가 봐. 대체인가 봐. 아니라는 거지. 아니야. 어디를 읽어봐도 기존에 있었던 문화가 소멸되고 다른 문화로 대체됐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 제시문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사람들 다수가 좋아하는 디저트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디저트가 됐다. 그것의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지 기존 게 소멸되고 새로운 거로 대체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각각의 제시문들에서 여러분들이 미스할 수 있는, 혼동할 수 있는 개념들이 너무 많아요. 꼼꼼하게 개념들을, 특히 문화 동화, 문화 병존, 그 다음에 간접 전파, 요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잡아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선택지 볼게요. 1번에, 갑이 작성한 내용에는 문화 동화가 나타난다. 문화 동화라고 착각하는 순간 정답 1번 고르는 거야. 안 된다고. 2번에, 을이 작성한 내용에는 자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발적 문화 접변 뭐야? 문화 접변이 뭔데? 외재적인 거. 그쵸? 근데 발명이잖아, 발명. 발명은 뭐야? 내재적인 거잖아. 그러니까는 오답인 거지. 3번에 병이 작성한 내용에는 직접 전파가 나타난다. 정답 몇 번이라고? 3번이야. 여러분이 얘를 간접 전파로 잡는 순간 3번 오답으로 하고 넘어간다고요. 그쵸?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4번에 갑과 달리 을병이 작성한 내용에는 문화 공존이 나타난다. 지금 을은 발명이잖아. 을은 발명인데 을을 문화 공존으로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죠. 요 뭐 중 때문에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5번에 갑을과 달리 병이 작성한 내용에는 문화 융합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갑을 병 모두 문화 융합에 해당하는 내용, 문화 융합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정답은요. 3번이다. 86번 가겠습니다. 자, 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18번 문항입니다. 제시문 볼게요. 갑국에서는요. 400여 종의 지역 전통주가 있었습니다. 갑국을 지배하게 된 을국은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자 갑국의 전통주 제조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갑국의 고유한 전통주 제조를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제정하고 자국의 재료를 막 들여와서 직접 술을 제조해서 판매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을국으로부터 독립한 현재까지도 갑국의 전통주는 문헌에만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하고 있는 어떤 맥락, 직접 전파의 맥락, 그다음에 문화 제공자의 의지가 부각돼서 문화 요소를 강제적으로 강제하고 이식하고, 그쵸? 강제적 문화 접변. 강제적 문화 접변. 이 과정을 통해서 전통주는 문헌에만 존재하게 됐다고 하죠? 문화 동화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해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요, 병국 근로자들은 추운 날씨에 밖에서 일할 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로 전통주를 즐겨 마셨습니다. 병국으로 대거 귀화한 전국의 근로자들이, 여기 밑줄 한번 쳐볼게요. 근로자들이 최근 이 전통주에 자신들이 전국에서 들여온 약재를 섞어, 전통주에다가 약재를 섞어 마시기 시작했고 효능이 알려지자 병국의 주류 회사가 이 술을 동그라미 약주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내 상품을 판매했다라고 하는 서로 다른 문화가 결합이 돼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맥락에서 귀화라고 하는 직접 전파의 맥락에서 지금 문화 융합이라고 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지 볼게요. 1번에서 가에서는 강제적 문화접변의 결과로 문화융합이 나타났다. 강제적 문화접변은 맞죠? 하지만 문화융합이 아니라 문화동화인 걸 알 수가 있어요. 2번에 나에서는 발명에 의한 문화변동이다. 발명은 내재적인 요인이죠. 하지만 나는요, 직접전파, 외재적인 요인. 따라서 오답이고요. 3번에 가와 달리 나에서는 자극전파에 의한 문화변동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 나에서는 자극전파가 아니라 직접전파에 의한 문화융합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답입니다. 4번에 나와 달리 가에서는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문화변동이 끝까지 읽어 나타나지 않았다? 아니지. 문화동화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틀려요.

틀렸습니다. 5번에 가와 나에서 모두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그렇죠. 정답 5번이죠.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동화. 그쵸? 그 다음에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융합입니다. 정답 몇 번이야? 정답 5번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7번으로 갈게요. 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2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항은 좀 특이하게요. 문화 변동의 요인, 양상, 결과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민정쌤이랑 같이 풀었었던 문화 이해의 태도, 또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요 내용까지도 같이 물어보고 있는 좋은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마테잎을 채집할 때, 지금 과거 남미의 과라니족은 인근 밀림에서 자생하고 있는 마테잎을 채집할 때, 그 다음에 집 형태의 차로 마시는 방법을 개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기역, 니은 물어보는 선택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기역은 발명, 니은은 발견이다. 발명은 존재하지 않았던 걸 만들어내는 거야. 그런데 얘는 존재하지 않았던 걸 만들어내는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따라서 요 발명 아니고요. 발명은 존재했던 것을 찾아내는 거야. 몰랐다가 찾아내는 거야. 근데 보시면은 여기 방법을 개발한 거란 말이야. 오히려 얘가 존재하지 않았던 걸 만들어내는 얘가 발명이네요. 따라서 뒤에는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다시 제시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2번을 풀기 위해서 제시문으로 왔는데요. 두 번째 여기서부터 볼게요. 식민 시기 이래 남미 남부 지역에 새로운 종교를 들여온이라고 말하고 있죠. 요 내용이 뭘 말하는 걸까? 디귿을 봤더니만, 디귿은 간접 전파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봤죠? 바로 새로운 종교를 들여온 거, 앞뒤 맥락 보니까 식민 시기 이래, 그 다음에 그 옆에도 선교사를 비롯한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어떤 맥락? 직접 전파를 말하는 맥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 전파가 아니라 직접 전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3번에, 리을은 유럽인들의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 뭐예요? 서로 다른 문화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문화 이해의 태도를 문화 상대주의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리을 읽어볼게요. 자, 과라니족의 종교와 문화가 유럽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의 마테잎을 악마의 풀이라고 부르며 천시하였다. 뒤떨어지는 것이라고 천시했대요. 자기가 속한 문화를 우월하게 보고 다른 문화를 부정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죠? 이거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한다라고 공부했을 겁니다. 따라서 상대주의적 태도 오답입니다. 4번의 미음은 강제적 문화접변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미음 볼게요. 미음은요. 하지만 이후 마테잎의 효능이 알려지자 마테차를 안 마시던 유럽의 사람들도 마시기 시작하면서 남미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재배지가 더욱더 확산됐대요. 더욱더 재배지가 확산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뭐냐. 마테잎의 효능이 알려지니까 이게 뭐 건강에 좋다. 뭐 어디에도 좋다. 라고 하는 효능이 알려지니까는 사람들이 더 필요로 해서 더 원해서 이걸 더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의지, 수용자의 의지가 부각이 되어져서 더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쵸? 따라서 얘는 자발적 문화 접변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 내용이 오답인 것입니다. 5번에 비읍에는 문화를 바라보는 비교론적 관점, 뭐예요? 서로 다른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문화를 바라본다면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다, 요 개념이 비교론적 관점이죠. 제시문 비읍은요, 여러 나라의 마테차 문화에 나타나는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해서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대표적인 비교론적 관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답은요, 5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8번으로 갈게요. 2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9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단서조항 보니까는 문화동화, 문화병존, 문화융합이라고 하고 있어요. 문화접변의 결과 A에서 C의 사례를 발표해보래요. 근데 맨 마지막에 교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두 명만 옳게 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걸 유념하셔야 돼요. 갑은요, A의 사례로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단발의 유행으로 동그라미 국에서 전통 헤어스타일이 사라진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쵸? 문화,
동화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을은요, 비의 사례로 전쟁 시 나무로 만든 배를 운용하던 세모세모국에서 철갑을 두른 배가 개발되어 목선과 철갑선이 함께 운용된다. 함께 운용되니까, 이거 나란히 있는 거니까 문화 병존, 문화 공존이겠지? No, 아니죠. 왜요? 문화 병존은 문화 접변, 외재죠.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 봤더니만은 지금 세모세모국이라고 하는 한 사회 내부에 대해서 서술되고 있는 거야. 그 문화 병존 공존이 아니라 얘 뭔데? 이거 여러분 발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단서 조항에 발명 없죠? 따라서 누가 틀린 거야? 을이 지금 잘못 이야기하고 있어요. 병은요, 시의 사례로 네모네모 사람들이 전통 음식의 자국 식민지 조리법을 결합해서 서로 다른 문화 요소를 결합해서 새로운 음식을 즐겨 먹게 됐대. 이거 문화 융합에 해당하는 사례인 걸알 수가 있죠. 두 명만 옳게 발표했대요. 갑과 병이죠. 을이 아니죠. 기억 오답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A와 달리 C는, A와 달리 C, C는 융합이죠? 자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A는 뭐예요? 상실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정답이고요. 디귿의 A, B 모두 외부 사회 문화 요소의 수용이 나타난다. 자, 여러분, A는 우리가 동화로 잡았죠? 그 다음에요. C는 융합이지? 남아있는 알파벳 B는 뭐야? B는 단서 조항에 따라서 병존인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와 B, 즉, 문화 동화와 문화 병존 모두 외부 사회 문화 요소의 수용이 나타난다. 그렇죠. 둘다 외재적 요인에 해당하는 양상과 결과에 해당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디귿 선택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을이에요. 갑과 달리 병은 강제적 문화 접변의 사례를 발표하였다라고 하는데 갑과 병 달리가 아니라 모두 둘다 강제적 문화 접변, 문화 수용자의 의지에 반하여 문화 제공자가 문화 요소를 강제적으로 이식하고 강제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반영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니은 디귿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89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24학년도 3월 학력 평가 16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사례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갑국에서는 갑국의 동그라미 회사가 최초로 교환한, 갑국의 동그라미 회사가 처음으로 고안한 소매점 운영 방식인 A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최초로 고안된 게 널리 활용되고 있대요. 내재적 요인 중에 하나인 발명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국의 네모네모 회사는 갑국의 직원을 파견했대. 을국의 네모네모 회사가 갑국의 직원을 직접 파견해서 배워온 A를 을국의 기존 소매점 운영 방식에 접목해서 새로운 소매점 운영 방식인 B를 개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개념들을 딱딱딱 넣어줄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뭐냐? 을국의 A 회사가 갑국의 직원을 파견했대. 직접적으로 보낸 거야. 보내서 거기서 보고 듣고 느낀 거,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을국의 A인 기존 소매점 운영 방식에 접목, 결합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고 있지? 그러면 어떤 맥락? 직접적인 접촉을 의미하는 직접 전파에 해당하는 맥락을 통해서 서로 다른 문화 요소가 결합을 하면서 접목을 하면서 새로운 제3의 문화 만들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요 내용은 문화 융합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즉, 직접 전파에 따른 문화 융합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접변의 양상에 해당하는 자발적 문화 접변과 강제적 문화 접변을 한번 적용해 본다라고 했을 때, 둘 중에 무엇에 해당할까요? 문화 수용자의 의지가 부각되어지는 자발적 문화 접변일까요? 아니면은 문화 제공자의 의지가 부각되는 강제적 문화 접변일까요? 당연히 전자겠죠. 왜요? 을구의 네모네모 회사가 갑국의 직원을 파견해서 배워오게끔 한 거잖아. 이거를 원하고, 필요로 하고 바람직하다고 가치 있다고 여겨서

직원을 보내서 그거를 배우게끔 하는 그런 자발적인 의지가 반영된, 수용자의 의지가 반영된 문화 접변의 양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발적 문화 접변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또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챙겨줄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읽어볼게요. 을곡에서는 비가 적용된 소매점을 흔히 볼 수가 또 있게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융합되어서 그 사회 문화에 정착되고 확산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을곡의 네모네모 회사는요, 병국에 진출하였는데 비가 적용된 네모네모 회사의 소매점은 병국의 전통 방식으로 운영되는 소매점과 함께 병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소매점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도 앞에 문제 풀 때도 이렇게 카드 3개 있었던 문제 기억나십니까? 거기서도 뭐뭐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런 표현이 있었지. 이게 되게 문화 병존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표현이야. 근데 그 표현이 문화 병존, 공존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앞부분에 서술되어져 있는 내용의 맥락이 서로 다른 사회와의 교류를 전제로 하는, 즉 외재적인 요인, 즉 문화 접변의 양상을 전제로 하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게 안 되고 한 사회 내부에 국한된다라고 말하면은 얘는 문화 병존 공존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을곡의 네모네모 회사는 병국에 진출했는데 비가 적용된 네모네모 회사의 소매점은 병국의 전통 방식으로 운영되는 소매점과 함께 진출한 다음에 병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소매점 중 하나가 되었다. 한 사회에 진출한 것과 기존에 있는 것과 함께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문화 병존, 문화 공존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너무 키워드에 의존하거나 키워드에 매몰되는 순간, 즉 제시문의 그 플로우, 맥락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 치명적인 개념 오류를 범할 수가 있으니까 개념, 수능 개념, 수능 특강을 통해서 반드시 꼼꼼하게 잘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꼼꼼하게 공부한 개념을 이러한 잘 만들어진 기출 문항에다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계속 저랑 같이 연습해 보는 거예요. 아셨죠? 선택지 볼게요. 1번입니다. 갑곡에서는 발견으로 인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발견은 기존에 존재했던 것을 찾아내는 개념인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만들어낸 개념이기 때문에 발견이 아니라 발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번에 을곡에서는 직접 전파로 인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 2번에 그렇죠. 정답은 요 내용이죠. 을곡의 네모네모 회사는 갑곡의 직원을 파견해서 배워온 A를 을곡으로 다시 가져옴으로 인해서 문화 융합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을곡에서는 직접 전파로 인한 문화 변동 나타났다. 정답 2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을곡에서는 병곡에서와 달리 문화 변동 이후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됐다. 문화 동화이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아니죠. 을곡에서는 문화 동화에 해당하는 내용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을곡과 병곡 모두예요. 정확히 말하면. 모두 문화 동화에 해당하는 개념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병곡에서는 을곡에서와 달리 자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요. 을곡에서와 달리가 아니라 을곡에서 우리 자발적 문화 접변인 것을 여기 위에서 확인했잖아요. 따라서 4번 오답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에요. 갑곡과 을곡에서는 문화 융합, 병곡에서는 문화 병존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병곡은 문화 병존 맞죠? 방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을곡도 문화 융합 맞죠? 그쵸? 문화 융합 맞죠? 근데 갑곡은요? 갑곡은 왜요? 갑곡은 문화 융합이 아니라 뭔데요? 발명에 해당하는 것을 알수 있어. 발명은 내재적 요인에 해당하는 거고, 융합과 병존은요, 외재적 요인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5번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해서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89번까지 문제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문제 풀면서 최근
기출 내용이 있다 보니까는요, 꽤나 어려웠었던 문항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오늘 풀어봤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서 누구 것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지 바로 이 기출의 미래가 여러분의 거가 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90번부터 문제 계속 풀어가도록 할게요. 사회문화는 럭키 복키.

문건의 교재와 강의로 열심히 완성하고 있는 사회화문화 베이직원 이번 시간 35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 4단원 처음 들어갔습니다. 4단원 처음 들어가서요. 사회불평등 현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또 사회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아주 중요했죠.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또 이제 계급론, 계층론이라고 하는 내용도 정리하면서 개념을 잘 정리했습니다. 또 이번 시간에 남아있는 개념이 또 사회이동이랑 사회계층구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01번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 시간 특히 요 사회계층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개념 마저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요 4단원부터 이제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여러분들을 좀 괴롭힌다는 표현을 좀 그렇고 변별할 수 있는 자료 분석 문항, 사회 문항인데 표를 분석하고 그래프를 분석하고 그렇죠? 그런 어떤 숫자들이 막 나오는 부분들이 여러분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분석 문항을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다른 건 다 몰라도 꼭 알아야 되는 몇 가지들만 확실하게 정리해서 드리려고 이번 시간 중반 이후에 또 준비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또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걸 잘 기억해 뒀다가 이제 앞으로 이제 뒤에 나오는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이라고 하는 성불평등, 빈곤에도 써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 복지 파트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중반부 이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어려운 거를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계속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는 좀 재밌다, 해볼만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인드 전환만 조금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오히려 좀 딱딱딱 떨어지는 좀 맛이 있어가지고 또 재미있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인드를 잘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134쪽에 사회이동 보겠습니다. 사회이동 어렵지 않아요. 사회이동은 첫 번째로 의미 보시면 한 개인이나 집단의 계층적 위치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지금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오면서 혹은 뭐 재수하면서 계속 여러분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선생님도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항상 평생 동안 동일한 위치로 쭉 가겠습니까? 집단이 다르고요. 또 개인이 또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직장 생활하면 승진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처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뭐 대학교로 이렇게 진급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회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회 속에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로 유형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분류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동 방향에 따른 구분이야. 이동 방향. 그래서 수평 이동인지. 같은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수평 이동인지 아니면은 서로 다른 레벨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수직 이동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평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계층 내에서 지위만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생님은 3년 전에는 학교에 생활안전부 기획이었어요. 생활안전부서의 기획. 그래서 아침에 막 등교해주도 하고. 교복 왜안 입은 거야? 싫어? 입어야지. 너 아직 고등학생이잖아. 아직 엄밀히 말하면 고등학교 졸업도 못했잖아. 너 아직 중졸이잖아.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농담하면서 교복 잘 입어야지. 야, 나중에 지나 보면은 야, 교복만큼도 입고 싶어지는 게 없어. 나중에 거기 월드 가려면은 그 놀이동산 가려면은 교복 필요하지 않니? 교복 왜안 입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아이들과 막 실랑이 하고 애정하고 막 잔소리하고 막 이랬었었는데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은 교육연구부 기획이에요. 어때요? 똑같은 부서는 달라졌지만은 하고 있는 위치는 어때요? 둘다 기획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죠? 부장선생님 바로 아래에 있는. 어때요? 같은 계층 내에서 지위만 변화했잖아요. 요게 수평이동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언젠간 저도 좀 부족하지만은 몇년 지나지 않으면은 또 너무 어색할 것 같아요. 갑자기 막 권윤복 부장님 스트레스. 지금부터 막 농담하는 그 후배선생님들이 있어요. 후배선생님들이 갑자기 말 실수했다. 윤복 부장님 실수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놀리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너무 막 거기서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때 여러분들 나중에 직장생활 하면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분 누구보다 열심히 할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승진할 수도 있고 위치가 변할 겁니다. 예, 어쨌든 그 부분은 이따가 보게 돼 수직 이동이긴 한데 방금 말씀드린 생활안전부 기획에서 교육연구부 기획이 된 거는 수평 이동입니다. 근데 수직 이동 같은 경우는 다른 계층으로 위치가 변화하는 건데요. 여기 안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승 이동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하강 이동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모두 다 수직 이동에 넣어서 정리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제 8월 달에 퇴직하시는데, 정년 퇴직하시는데, 교장 선생님이 처음에 학교 오실 때부터 교장 선생님이었던 거는 결코 아니잖아요. 교장 선생님도 저와 같은 평교사 역할을 하시다가, 기획 업무 하시다가, 부장 하시고 교감 교장 선생님 하셔서 퇴직하시는 거잖아요. 상승 이동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뭐 하강 이동 같은 경우에 뭐 부모님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그렇죠? 아주 사회적 계층적으로 기업을 운영했었던 오너였는데 뭐 경제적인 어떤 불황이 오거나 회사 경영에 열심을 가하지 않아서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서 회사가 잘 운영이 안 돼서 결국에 과거와 달리 계층적 위치가 매우 낮아졌어요. 이런 케이스는 대표적으로 또 하강 이동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게 수직 이동이다. 두 번째로는 이동 원인에 따라서 구분해 볼까요? 이동 원인. 이동되어지는 원인이 개인적 이동이냐, 노력이나 능력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계층적 위치가 변화되었냐. 내가 성실히 노력해서, 내가 많은 성과를 내어서, 내가 뭔가 기여를 많이 해서. 이게 다 뭐예요? 개인적인 노력이나 능력, 업적, 성취적인 측면을 말하는 개인적 이동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개인적 이동 정리할 수가 있고요. 구조적 이동은 조금 시험에 많이 나와야 되더라. 구조적 이동.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개인적 이동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회 계층 구조는 변하지 않아. 기존 사회 계층 구조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얘는 안 바뀌는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노력해서, 뭔가 더 많은 성과를 내서 과거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보통 이제 개인적 이동이라고 하죠. 근데 뭐 나아지는 거 말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노력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뭔가 성과가 좋지 않아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것도 개인적 이동인 거지. 그쵸? 올라가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기존 사회 계층 구조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제가 표시한 것처럼 전쟁, 혁명, 급격한 산업 구조 변화.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급격한 공업화. 우리나라처럼. 급격한 공업화, 급격한 산업화, 급격한 도시화. 이런 것들이죠. 그쵸? 이런 것들. 또, 신분제도가 폐지되는 거.

기존에 아주 오랫동안 사회 지배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신분 제도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자, 이것으로 인해서 기존 사회 계층 구조에 변화가 수반되는 거예요. 변화가 따라온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로 인해서 나타난 이동이 구조적 이동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왕족이었어. 원래는 신분제 사회의 귀족이었어. 너무 좋았겠죠? 하지만은 신분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어지면서 더 이상 이제 왕족, 귀족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 구조적 이동의 또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요런 케이스가 구조적 이동의 사례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도 구조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이동 범위, 세대 범위에 따른 구분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세대 내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일생 중 어느 두 시점 사이에서 계층적 위치가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25세 처음 교직을 딱 시작했었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50년 아직 25년 남 아직 20년 남았나? 아니죠. 몇년안 남았는데 시간 너무 빨라가지고 여러분들의 거짓 정보 주려고 했다가 50살이 됐어요. 50살이 돼가지고 만약에 너무 부담스럽지만은 교감 선생님이 됐어. 너무 부담스럽지만 교장 선생님이 됐어. 평교사여서 평교사에서 교장 선생님이 됐다라고 하는 한 30년 기준, 한 20년 기준을 비교했었을 때, 한 사람 생애 내에서 서로 다른 두 지점 간에 나타나는 변화, 세대 내 이동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 독립적인 한 생애를 말하는 거야. 독립적인 한 개인의 한 생애 내에서. 그런데 세대 간 이동, 별표 치세요. 시험에 많이 나와. 세대 간 이동. 세대 간 이동은 두 세대 이상에 걸쳐서 두 세대 이상. 보통 두 세대 이상이라고 하면은 부모님으로부터 나까지 오는 거.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이동의 관계의 양상을 보통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모 세대 및 자녀 세대와 같이 두 세대 이상에 걸쳐서 계층적 위치가 변하는 것을 말해요. 보통 시험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갑은 이런 식으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갑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층적 위치가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되어져요. 처음에는. 그렇죠? 부모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갑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성과를 내어서 대기업의 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처음에 갑이 시작하는 포인트에서는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가난한 상태의 어떤 계층적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사장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부모 세대 때는 그랬지만은 나의 독립적인 생애에는 달라지잖아요. 부모로부터 나까지 이어지는 두 세대 이상에 걸쳐서 나타나는 세대 간 이동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니까는 예시 잘 챙겨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계층 구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계층 구조는요, 한 사회에서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죠? 사회적 희소 가치, 부, 권력, 명예와 같은 누구나 갖고 싶지만은 균등하게 가질 수 없는 이런 사회적 희소 가치가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게. 차등적으로 배분되고, 또 그러한 불평등 양상이 차등적으로 배분되어지는 양상이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정형화된 구조로 구속성,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구속성과 그다음에 오랫동안 유지되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회 계층 구조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신분제 사회에서 뭐 양반이다. 다음에 상민, 농민이다, 혹은 뭐 노예이다라고 하는 신분 제도가 존재했었잖아요. 그런 신분제에 의해서 사회적 희소 가치가 양반 귀족에게는 많이 가게 되고, 농민과 노예에게는 적게 가게 되고 하는 부분이 오래

한동안 지속이 되어지면서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정형화된 신분제도, 신분구조라고 하는 형성이 되어서 신분이 낮으면은 막, 사회적으로 뭐 성공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과거 급제 이런 것도 막 어렵고 구속성,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500년 동안 신분제도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잖아요. 이런 식의 예시로 한번 적용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 계층 구조였습니다. 자, 유형은요. 첫 번째, 수직 이동, 계층 이동 가능성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폐쇄적 계층 구조예요. 폐쇄적 계층 구조. 먼저 보면은요. 자, 폐쇄적 계층 구조는 구성원 간의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정확히 표현하면은 수직 이동이 제한되는 거야. 수직 이동이 제한된다. 수직 이동. 뭐는 아니고 수평 이동은 아니야. 수평 이동은 제한되지 않아요. 수평 이동은 제한되지 않고 수직 이동만 제한이 되는 것이 부각이 되는 게 폐쇄적 계층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림으로 표현할 때 우리 교재에는 뭐 그림이 나와 있진 않지만은 이런 식으로 계층을 3등분으로 구분한다라 그랬을 때, 같은 계층 안에서 수직 이동이 제한돼, 수평 이동은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계층 안에서만 활발하게 이동이 나타나고 서로 다른 계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제한되는 것으로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보통 신분제가 존재했었던 봉건적 신분제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계층 구조고요. 아무래도 신분제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획득되어지는 지위, 출신 배경, 가문, 이런 게 매우 매우 중요한 귀속 지위가 중시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귀속 지위. 그 다음에 개방적 계층 구조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 등에 따라서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을 말해요. 공식적으로 신분 제도 같은 경우가 폐지된 것. 신분제도, 계급제도 같은 경우들이 공식적으로 폐지되는 경우를 의미해서 이제 수직 이동과 수평 이동 모두 제한되지 않는,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제한되지 않는,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가 개방적 계층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보자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3등분으로 한번 구분을 해 보면은 동일한 계층 내에서 수평 이동도 활발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서로 다른 계층 간에 올라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는 이러한 수직 이동도 활발하게 나타나는 수평 이동과 수직 이동 둘다 제한되지 않는 개방적 계층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제도가 폐지된 현대민주사회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개인의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획득하게 되어지는 지위, 성취지위가 중시되고 부각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리한 폐쇄적 계층구조, 개방적 계층구조는 어떤 기준으로 수직이동 가능성, 계층 이동 가능성을 가지고 구분한 개념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료 6번을 보시면은요,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폐쇄적 계층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신분 제도로 힌두교 경전의 뿌리를 두고 사람들의 직업, 결혼,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는 사회 계층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지위를 결정짓는 거래요. 우리 아까 앞에서 정형화된 구조로 구속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구속성. 결정짓는다. 구속성.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폐쇄적 계층 구조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층 구성 비율에 따라서도 사회 계층 구조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조금 더 학교 시험에서는 더 많이 출제되어지는 부분이죠. 자,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피라미드. 삼각형 모양을 좀 떠올려 주시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3등분으로 네,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은 하, 중, 상이라고 했었을 때
하층의 비율이 가장 높고 하, 그다음에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게 층구조다. 그렇죠? 하, 중, 상 이런 식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상층보다는 중층의 비율이, 중층보다는 하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계층구조다 라고 하는 이 표현, 그거 좀잘 기억해 두세요. 피라미드의 계층구조가 되겠습니다. 계층 구성 비율, 상중하 중에 어느 상층, 중층, 하층 중에 어디에 구성 비율이 더 많고 적은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봉건적 신분제 사회나 우리나라 조선시대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별표. 그런데 얘들아, 그런데 이 표현 때문에 봉건적 신분제 사회나 우리나라 조선시대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표현 때문에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계층 구조란 말 생략할게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이퀄 앞에서 배웠었던 폐쇄적 계층 구조랑 똑같은 걸로 봐도 되냐? 단정할 수가 없어요. 단정할 수가 없다. 단정할 수가 없다. 같은 걸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시험 문제 풀 때. 물론 요렇게 적혀져 있긴 하지만은요. 현대 사회에서도 신분제가 폐지된 민주적인 사회에서도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 국가나 남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라고 하죠. 그 지역의 개발도상 국가, 아프리카의 개도국 요런 데 저개발 국가에서는 지금처럼 하층이 제일 많고 위로 올라갈수록 계층 구성 비율이 적어지는 형태. 요런 식으로 계층 구조가 나타나는 국가들이 오늘날 현대 민주사회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적 계층 구조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를 같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거죠. 아셨죠? 엄밀히 말하면 기준도 다르잖아요. 얘를 나타내는 기준은 계층 구성 비율인 거고, 얘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계층 이동 가능성, 수직 이동 가능성이잖아. 기준도 다르고 반례도 있기 때문에 단정해서 이퀄로 놓지 마세요. 시험에 맨날 물어보는 거야. 맨날. 놓치면 아깝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여러분, 마름모를 여러분 그려봐봐. 요렇게. 아, 마름모. 그렸을 때 상층, 하층에 비해 어디가 중층의 비율이 높은 구조. 중층이 높은 구조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어볼까요? 그어서 여기 부분. 여기가 중. 여기는 상, 여기는 하, 이런 식으로 해서 중층의 구성 비율이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이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층이 상층과 하층의 완충 역할을 해서 사회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사회 안정, 사회 유지에 기여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근대 이후 산업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근대 이후 산업사회에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직업이 분화돼. 그럼 다양한 어떤 직업이 분화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맥락에서 중층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제도가 적절하게 운영이 되어지면서 하층에 있는 사람을 중층으로 올리기도 하고 기존 중층 사람들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게 하면서 중층의 비율을 늘려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러한 어떤 대표적인 요인에 의해서 중층의 구성 비율이 많아지는 형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료 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 요거 중요하죠, 여러분. 자, 여러분, 분명히 학교 시험에서 여러분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는 세대 간 이동 양상과 계층 구조 분석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회 이동, 뭐, 수평, 수직, 개인 간 구조적, 세대 내 세대 간 이동, 정리했죠? 그 다음에 피라미드형 구조, 계층 구조,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그거 보통 가지고 많이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자, 부모 세대 위에서 아래로 읽어야 돼요. 부모 상, 부모 중, 부모 하. 합계. 그 다음에 자녀 세대는 가로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상, 자녀 중, 자녀 하.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첫 번째로, 먼저, 이 표에를 제공하고 학교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계층 구조에 대해서 물어본다, 이거야. 계층 구조. 계층 구조. 부모의 계층 구조.
뭘 보고 판단해야 돼? 부모의 계층과

계층 일치, 다른 말로 계층이 대물림되냐, 계층 일치 비율, 그 다음에 불일치 비율.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 이동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죠. 이걸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치 대물림한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경우의 수가 상중하 세개 있잖아요. 그러면 상상 중중 하하 요거죠. 요거. 그럼 상상 중중 하하라 그랬을 때 상상 여기를 봐야 되겠네. 중중 여기를 봐야 되겠네. 하하 여기를 봐야 되겠네. 그쵸? 요 대각선, 대각선. 요 대각선을 모두 다 더해 주시면은 되겠네요. 얼마입니까? 46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죠. 46%. 현재 100명이라 그랬을 때 46명. 그 다음에 불일치라고 하는 거.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동, 불일치. 그럼 이동하는 거는 부모에서 자녀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즉, 상승 이동하는 경우와 하강 이동하는 경우가 모두 다 불일치 이동에 포함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2라고 하는 숫자를 보세요. 일단 대각선은 모두 다 일치 대물림이니까 대각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게 위에 세 칸, 아래 세 칸이라고. 위에 세 칸이 2를 보시면은 부모는 중이었는데 자녀는 상이에요. 어때요? 부모보다 자녀 때더 올라간 거죠. 맞아요? 화살표로 표시해봐. 그 다음에 10을 볼게요. 부모는 하였는데 자녀는 상이에요. 올라간 거죠. 칸 수로 말하면 두칸 올라간 거죠. 그쵸? 그 다음에 30을 보세요. 부모 하였는데 자녀가 중이에요. 한칸 올라간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2를 보세요. 부모는 상이었는데 자녀는 중이에요. 부모보다 자녀에서 하나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0을 보세요. 부모는 상인데 자녀는 하예요. 상에서 하로 두칸 떨어졌어요. 화살표 표시해라, 얘들아. 보고만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중은 부모 중이었는데, 여기 10이에요. 부모 중이었는데 자녀 하예요. 하나 떨어졌죠. 그쵸? 이제 구분이 되십니까?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부모에서 자녀 간에 무슨 이동한 거야? 상승 이동한 거야. 불일치로서 상승 이동한 거야. 그렇죠? 더하면 얼마예요? 42%. 그쵸? 100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요, 아래는요, 다른 색깔로 할게요. 여기. 요렇게. 요 부분은 뭐예요? 부모에서 자녀로 갈때 하강 이동. 불일치 가운데 하강 이동에 해당하는 경우죠. 더하면 얼마입니까? 더하면은 12죠, 12. 12 해가지고 54가 되겠네요. 물론 일치가 46이라고 하면은 전체 100에서 46 빼면은 불일치 54를 구할 수 있고 그 54를 세부적으로 상승 42, 하강 12로 또한 쪼개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되죠, 여러분들? 이거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어볼 수 있는 것은 부모 또는 자녀 기준 일치 불일치 정도를 물어볼 수 있어요. 부모 또는 자녀 기준 일치 불일치 정도. 먼저 부모 기준으로 했을 때 일치하는 거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상을 볼게요. 그럼 부모 상 10을 기준으로 일치하는 거 뭐예요? 상상. 8이죠? 따라서 10분의 8. 요런 식으로. 중은요? 부모 중은 30 중에서 중중이 얼마였어요? 18. 30 중에 18. 하는요? 부모 기준. 60 중에 하하 얼마였어요? 20이죠? 60 중에 20. 요런 식으로. 그래서 얘들의 대소관계로 물어본다고. 그 다음에 부모 기준으로 불일치. 자, 상은요, 부모 똑같아요. 부모는 동일하게 10이죠. 10 중에 상상 일치 8이잖아요. 얘 빼고 상에서 중, 상에서 하로 떨어진 거. 두개더 해야 되겠죠? 10분의 2죠. 그 다음에요, 중은요, 부모 똑같습니다. 30이라고 하고요. 중중 18을 뺀 중에서 상으로, 중에서 하로 2와 10을 더한 12가 이렇게 오겠네요. 그다음에 하는요. 부모 똑같아. 60이야. 60 중에서 하하 20을 제외하고 상에서 하에서 상, 하에서 중. 여기 부분이 불일치 이동한 거죠? 두개 더해서 40. 요런 식으로

부모의 일치와 불일치. 누구 기준으로? 부모 기준으로 물어봐서 대소관계 물어볼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녀도 한번 해볼게, 자녀. 자녀는 가로로 읽어야 된대, 얘들아, 가로로. 자녀 1치라 그랬을 때 상이면은 분모가 얼마 가야 돼? 20이죠? 20 중에 상상은요? 8이야. 20분의 8이야. 중은요? 분모가 얼마가 와야 돼? 가장 많은 비율이었죠? 50 중에 중중 얼마? 18이 와야 돼. 하는요? 30 중에서 하하 얼마가 와야 돼? 20. 요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네. 대소관계 비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 기준으로 불일치. 라고 그랬을 때 상은요, 부모 똑같아요. 20 중에 가로를 읽어야지, 그치? 상상 8 빼고 중에서 상, 하에서 상. 여기 두개 더해야지. 12가 오겠네. 중은요, 부모 50이라고 하고요. 18, 중중 빼고 가로를 읽었을 때 여기 상에서 중, 하에서 중. 2와 30 더한 32가 이렇게 오겠네요. 그 다음에 하는요, 30을 기준으로 하하 20 빼고요. 가로를 읽어야 돼. 가로로. 그래서 상에서 하, 중에서 하. 0과 10 더해서 요렇게 오겠네요. 그래서 자녀 기준으로, 자녀 기준으로 일치, 불일치해서 대소관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요네 가지. 계층구조 구한 다음에 계층구조의 특징 물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층 일치, 불일치, 대물림 이동 비율. 그 다음에 부모 또는 자녀 기준으로 일치, 불일치 정도를 구한 다음에 대소관계 물어보는 걸로 시험 문제 출제할 수 있어요. 아셨죠?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부모가 위에 있고 자녀가 옆에 있으니까는 대각선 기준으로 위쪽이 상승 이동이고 이쪽이 하강 이동이지? 근데 부모와 자녀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어. 그런 트릭을 출제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은 상승과 하강 이동의 위치가 바뀝니다. 일치는 똑같지만은요. 자녀가 위에가 있고 부모가 옆에가 있으면 달라진다고요. 그쵸?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부모가 위에 있는지 옆에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셔서 문제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간단하게 볼게요. 정보화 및 세계화에 따른 계층 구조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세계화가 되면서 이전에 산업사회와는 다르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준, 경제적인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조금 더 강조가 되어지는 부분이 지식과 정보인 거죠. 이 지식과 정보를 누가 많이 소유하고 있나, 얼마나 잘 대응해서 활용하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본 입장과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본 입장으로 계층 구조를 예측하는 양상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및 세계화에 따른 계층 구조에서 타원형 계층 구조라고 하는 것은 더 이런 식으로 중층의 구성 비율이 더 많아지는 형태로 되는 것을 말해요. 계층 간 소득 격차가 감소해서 중층 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계층 구조인데, 중층이 더왜더 많아지냐? 바로 정보화와 세계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다? 낙관적인, 긍정적인 입장의 계층 구조여서 세계화가 되어지면서 자유롭게 무역이 이루어지고 노동력이 이전하게 되어지고, 그렇죠? 경제활동이 더욱더 국가 간에 활발해지게 되어지고, 또 정보사회로 넘어가면서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부가가치 창출 수준에 잘 대응하고 잘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중층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계층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요, 사회 통합 및 안정 실현에 더 유리해집니다. 왜? 중층이 더욱더 많아지기 때문인 거죠. 중층. 네. 그 다음에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라고 하는 것은, 자, 요런 식으로 소수의 상층, 그 다음에 중층이 가장 좋고 다수의 하층으로 이루어진 형태가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인데, 중층의 구성 비율이 가장 낮다. 이게 또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중요한 포인트죠. 중층의 구성비율이 가장 낮고 소수의 상층과 다수의 하층으로 나타나는 계층 구조고요. 정보화 세계화에 대해서 비관적인 입장이다. 비관적인 입장이다. 정보 불평등, 정보 격차와 같은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넘어갈 때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부가가치 창출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많이 소유하지 못하고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계층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기존의 산업사회에서 중층이었는데 대응하지 못해서 하층으로 떨어진, 하층으로 전락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비관적으로 바라봐서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를 예측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극화

특화된 계층 구조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중층이 가장 적고 소수의 상층과 다수의 하층으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고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해줘야 되는 중층이 가장 적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양극화된 사회의 양극화 현상 나타날 수 있는 계층 구조가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심각한 사회 혼란 및 갈등 발생 가능성, 특히 상층과 하층 간에 두 서로 다른 계층 간에 어떤 갈등, 문제, 대립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부각될 수 있는 계층 구조가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림으로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원형 계층 구조,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 자, 그다음에 개념 체크로 간단하게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4번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4번을 지난 시간 개념 정리할 때안 다뤘었죠? 바로 이번 시간에 개념 정리하고 다루기 위해서 몇 가지 선택지만 빼뒀습니다. 4번입니다. 한 개인이나 집단의 계층적 위치가 변화하는 현상을 사회 이동이라고 한다. 자, 옳은 선택지고요. 그다음에 10번에 같은 계층 내에서 지위만 변화하는 사회 이동을 뭐라고 하냐? 같은 계층 내에서 수평 이동이라고 하죠. 수평 이동. 그 다음에 11번에 사회 이동 중 다른 계층으로 위치가 변화하는 것을 수직 이동이라고 합니다. 수직 이동이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수평 이동과 수직 이동의 구분 기준은요, 이동 방향이죠. 예, 리을을 여러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1번으로 가서요,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했던 거. 1번에 노력이나 능력과 같은 개인적 요인으로 인한 계층적 위치 변화는 개인적 이동이다라고 말하는 거. 자, 옳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일어난 사회 이동은 구조적 이동이다. 네, 옳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3번에 폐쇄적 계층 구조는 구성원 간 계층 이동 가능성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수직 이동 가능성이 제한된다. 자, 옳은 선택지죠. 계층 간의 이동 가능성이죠. 계층 간. 네. 4번에 개방적 계층 구조는 현대 사회보다 귀속 지위가 중시되는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개방적 계층 구조는 성취 지위가 중시되는 사회에서 부각이 되어지죠. 잘못된 선택지고요. 5번에 열심히 노력해서 노동자에게서 대통령이 된 것은 노력을 통해서, 그렇죠? 개인적인 이동이고요. 6번에 두 세대 이상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계층 변화는 부모로부터 본인까지 이어지는 것. 대표적으로 세대 간 이동이죠. 7번에 폐쇄적 계층 구조, 개방적 계층 구조 구분하는 것. 수직 이동 가능성, 계층 이동 가능성. 여기고요. 8번에 계층 구조 중층 비율이 가장 높대요. 중층 비율 높은 거. 두개 중에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한 개인의 일생 중 어느 두 시점 사이에서 계층적 위치가 변화하는 것. 한 개인의 독립적인 세계 내 세대 내의 이동이죠. 세대 내의 이동이고요. 10번에 한 사회에서 사회적 희소 가치가 차등적으로 배분되고 그러한 불평등 관계가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정형화된 계층 구조, 정형화된 구조라고 하는 거 사회 계층 구조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여기다가 사회 계층 구조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11번에 정보화와 세계화에 대하여 낙관적인 입장이, 낙관적인 입장. 바로 타원형 계층 구조. 타원형, 네, 계층 구조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보기에서 골라볼까요? 12번에 정보 사회에 대한 비관적인, 부정적인 입장인 것은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 니은. 13번에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구분 기준 뭐였어요? 계층 구성 비율입니다. 기역. 그 다음에 14번에 세대 내 이동, 세대 간 이동. 바로 이동 범위, 다른 말로 말하면 세대 범위인 디귿이 여기에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개념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 자료 분석 기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비율과 수를 잘 읽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집단에서 여러분, 비율을 수와 똑같이 읽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같은 집단 안에서. 정규직이다라고 하는 요 같은 집단 안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비율이 많죠? 그럼 남성이 여성보다 정규직이라고 하는 동일한 집단 안에서는 비율도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수가 많다. 똑같이 봐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집단을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75% 남성은 여성은 50%니까 무조건 남성이 여성보다 비율이 높으니까 사람 수도 많겠지? 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비율과 수라고 하는 거를 같은 걸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남성은 100명이고 여성이 200명이라고 하면은 100명 중에 75%는 75명이지만 200명의 50%는 100명이잖아. 그럼 오히려 50%인 여성이 남성보다 비율은 적지만 사람 수는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서로 다른 집단을 비교한다 그랬을 경우에 개별 집단의 사람 수를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율만 가지고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자료 분석의 기초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건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별표 쳐주시고요. 일명 제가 이름 지은 이유, 네, 제가 이름을 지은 건 줄다리기 이론. 줄다리기 이론. 줄다리기 기억하시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A 지역, B 지역 동그라미씨 전체. 동그라미씨는 A 지역과 B 지역으로만 구성된다라고 나와 있죠. 만약에 A 지역 인구가 자 200명, B 지역도 200명. 사람 수가 같아요. 그쵸? 200명의 6% 얼마예요? 12. 200명의 10% 20인 거죠. 그쵸? 그러면은 전체 400명 중에서 얼마예요? 32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기억은 8%가 나올 겁니다. 8%. 그쵸? 그 말은 결국에 이런 식으로 지금 A 지역과 B 지역 6이고 10이라 그랬는데 결국 8%가 나왔죠? 그 말은 6과 10의 정가운데에 8%가 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 즉, 줄다리기 할때 얘가 가운데 딱 있어. 쉽게 말해서 A와 B 지역의 사람 수가 똑같아서. A와 B 지역의 사람 수가 똑같아서 뭐 설명을 위한 거니까 균형을 이뤘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 즉, 정리하자면은 개별과 개별로 이루어진 전체에서 그 전체가 개별의 값들 정가운데 위치한다. 개별 값도가 똑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 개별 값들의 사람 수가 똑같다라고 하는 걸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100명이고 여기 300명이야. 100명이 6%면 6명이고 300명이 10%면 30명이지 400명 중에서 얼마? 36명 곱하기 100이 되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야? 9%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6이고 B는 10이라 그랬을 때 9라고 하는 것은 6과 10 중에 어디에 더 가깝니? 여기에 더 가깝지. 즉 10에 더 가깝죠. 그쵸? 그럼 줄다리기라고 하는 걸 적용해 보자면은 원래는 가운데 있어야 될게 1로 더 가까이 왔다라는 거야. 그러면 A보다 B 쪽에 힘센 사람들, 그냥 절대적인 사람의 수가 더 많아서 가운데 거를 자기 쪽으로 끌고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A보다 B의 사람 수가 더 많다라는 거지. 정리하자면은 개별과 개별로 이루어진 전체에서 개별과 개별의 전체에 해당하는 값이 정가운데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쏠릴 경우, 근데 쏠렸는데, 이쪽으로 쏠렸다, B 쪽으로 쏠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개별 값들에 더 가깝게 쏠리게 위치할수록 이쪽 개별 값이 다른 개별 값보다 더 사람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줄다리기를 끌고 왔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1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는 3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많기도 한데 몇배더 많다? 세배더 많다까지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반대 이제. 여기는 300명, 여기는 100명이야. 그러면은 400명 중에 18이고 여기는 10이니까는 28이죠? 곱하기 100 하면은 네, 7%가 나와요, 7%. 그럼 동일하게 그려보잖아, 얘들아. 여기 6이고 B가 10이라 그랬을 때, 7이라고 하는 것은 6에 가깝게 위치하지. 6에 가깝게. 이제는 어떤 거야? A라고 하는 집단이 B라고 하는 집단보다 사람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전체 값을 자기 쪽으로 끌고 온 거야. 라고 줄다리기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정리할 때,

0: 즉 개별과 개별과 전체로 이루어졌을 때그 전체 값이 정 가운데 위치하는 것이라 한쪽에 쏠리게 될 경우 이제는 A 쪽으로 쏠렸죠. 그 말은 B 집단보다 A 집단에 사람 수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1만큼 떨어져 있고 3만큼 떨어져 있어서 A가 많기도 하지만 몇배더 많다? 마찬가지로 세배더 많다.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과 개별값을 준 다음에 전체라고 하는 게 정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정가운데가 아닌 쪽이 있는지에 따라서 두 집단의 사람 수가 같은지 한쪽이 더 많고 적은지 많고 적다면 얼마나 더 많고 적은지까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개별값 중에 하나만 개별값을 줘. 그다음에 전체를 줘. 전체와 하나의 개별값을 주면은 나머지 개별값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 논리를 가지고 역으로 또한 추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요. 아셨죠? 그래서 이 부분들 좀잘 정리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예요.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전체에서 개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정도를 말하는 거죠. 50%라고 하는 것은 전체 100에서 20에서 24세가 50%만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중과 정도를 말하는 거고요. 퍼센트 포인트는 그 비중과 정도라고 하는 것의 격차, 차이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와 요, 이 비중과 요 비중. 전체에서 50만큼 차지한 거랑 전체에서 70만큼 차지하는 거에 두 비중 간의 격차가 얼마야? 퍼센트 포인트로 말하는 개념이지. 그래서 20%가 아니라 20% 포인트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증가율 또는 감소율도 진짜 많이 물어보는데요. 항상 출발 기준으로 생각해라. 기준으로. 100에서 200이 됐어요. 그럼 100을 기준으로 100만큼 커져서 곱하기 100 하는 거라고요. 즉, 기준점만큼 커진 거죠? 그러니까는 100%만큼 증가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 200에서 100이 됐네요. 그럼 100%준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할 거야. 이거 아니지. 2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큼 줄어들어서 곱하기 100이니까 50% 감소한 거예요. 즉, 기준점 2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이 줄어든 거죠. 그럼 200에서 100은 자기의 절반. 절반이잖아, 절반. 절반만큼 줄었으니까 50% 감소한 것이다. 증가율, 감소율은 뭐가 중요하다? 출발점, 출발점. 얘를 분모로 잡아서 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균 임금의 추정 같은 경우인데요. 간단해, 얘들아. 요거만 봐봐. 70, 50 적혀져 있죠? 남성 비정규직, 여성 비정규직, 여기 70, 여기 50이지. 그럼 전체 비정규직 어디로 들어갈까, 이거야? 전체 비정규직. 전체 남성 비정규직은 70. 간단히 생략할게요. 여자 비정규직 50이야. 전체 비정규직은 여기에 위치할까? 여기에 위치할까? 무슨 소리야? 아니지. 전체 비정규직은 여기 어딘가에 위치할 거야. 그런데 남성 비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의 사람 수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정 가운데 전체 비정규직 값이 위치하겠지. 아까 앞에서 했었잖아. 그치? 그런데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아요, 사람 수가. 그럼 전체 비정규직 값이 점점점 이쪽에 가깝게 위치하겠지. 반대로 여자가 더 많아요. 이쪽으로 더 가깝게 위치하겠지. 이겁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전체 값은 개별 값들 어디에 위치한다? 사이에 위치한다. 전체 값은 개별 값 사이에 위치한다. 요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면은 평균 내잖아. 보통 과목마다 100점 만점이란 말이야. 근데 갑자기 평균이 150 나오진 않단 말이야. 평균은 99, 98, 97. 어때요? 여러분 100점, 95점, 그 맺은 값을 사이에 위치한단 말이야. 그래서 정 가운데 위치하면은 두 집단 사람 수가 같다라는 거고요. 한쪽에 쏠리면은 어디가 많고 적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리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사회 계층 구조, 사회 이동까지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특히 자료 분석의 기초 복습하셔서 여러분 것을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문제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먼저 풀어오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사회 문화는 럭키버키.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나 오늘도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오늘 준비한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당신은 당신을 재평가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이렇게 낮춰서 말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사진 보면, 그냥 학생이에요. 그냥 직장인이에요. 그냥 주부예요. 근데 사실 나도 정말 많이 쓴다. 그냥 뭔가 그렇게 낮추는 게 겸손하다는 게 당연하다고 배워왔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이라는 단어를 나도 많이 쓰게 되는데 매일을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보내는 당신이기에 다음 그림 보면 그냥이라는 말 빼고 조금 더 당당했으면 좋겠다. 꼭 많은 것을 해내야만 꼭 대단한 생각이 있어야만 당당함이 생기는 건 아니다. 다음 그림 보면 당신은 어려움 속에서도 책임감을 잃지 않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한 번 더 힘을 냈으며 저 이거 읽으면서 한 줄 한 줄 위로가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 당연한 걸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푸더니도 노력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다음 그림 보면 항상 맡은 바를 다 해내는 대단하고 멋진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아, 저 그냥 고등학생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얼마나 내가 그 고등학생이라는 이름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 사람인지를 좀 알아줬으면 그리고 스스로를 다독다독 해줬으면 해서 준비한 사진이었어. 그리고 우리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을 좀 봤었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가 들어있는 부등식까지 한번 보자. 근데 우리 방정식이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배우기는 했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었지. 결국에는 뭐였어? 그치? 그림 잘 그리는 게 중요했어.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 텐데 부등식 문제가 나왔어. 우리 실제로 나온 문제는 부등식 문제지만 우리 방정식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풀었지? 그치? 함수를 바꿔서 풀었지. 우리 이제 그림 잘 그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 부등식 문제가 나왔는데 너무 어려워. 우리 아직 풀개가 낯설어. 그래서 뭘로 바꿔서 풀 거냐면 함수 문제로. 그럼 이제 요 부등식을 함수식으로 한번 쪼개서 바꿔보자. 나 각각을 가지고 함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거니까 지금 두 개의 함수가 등장을 하는데 y는 코사인 x라는 함수 하나 그리고 y는 어떤 함수냐면 2분의 루트 2라는 함수 하나. 그럼 하나는 코사인 함수고 하나는 그치, 상수함수지. 그래서 우리 요 상수함수하고 코사인함수하고 비교 한번 해보는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어디냐면 코사인함수가 y는 2분의 루트 2보다 그치,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즉 2분의 루트 1을 기준으로 그치, 아래쪽이겠지. 그래서 같은 것까지 포함이야. 그 우리 해당되는 범위 한번 그림 그려볼 건데 나 x값이 어딘지를 봤더니 0부터 2파이까지야. 그러니까 예쁘게 메롱하게 한 거 하나 그리면 되겠다. 그래서 그림 한번 그려보자. 코사인 그래프야. 그래서 그림을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는 게 중요하다. 나 우리 코사인에 대해서 기본형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커져봐야 1이었고 아무리 작아져봐야 마이너스 1이었어.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는 어디서 시작했냐면 0,1에서 시작을 했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니까 메롱하게 생긴 거 한 토막 들어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위치 다시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주기였고 우리 코사인의 기본 주기는 2파이였지. 그럼 그거에 대한 절반이니까 파이고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 또 둘 사이의 절반이니까 2분의 3파이였겠다. 이렇게 그림 하나 딱 그려놓고 그 다음은 y는 2분의 루트 2 그릴 거야. 우리 y는 2분의 루트 2니까 문자 안 들어있어. 숫자로만 생긴 그치 상수함수 y는 2분의 루트 2. 그럼 내가 원하는 건 그 코사인 함수가 이 y는 2분의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일단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해당되는 영역에다가 색칠해주고 나 작은 영역 읽어내야 되니까 아랫부분인 거지. 나 지금 이만큼이다. 그럼 이제 저 지점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결국 요 포인트야. 이 지점이 어디인지. 그럼 첫 번째로 나 코사인이 지금 몇이 돼야 되냐면 2분의 루트 2야. 우리 이런 거 외우고 있지. 코사인 몇 도? 그치, 45도. 그래서 4분의 파이는 찾았어. 근데 요만큼이 4분의 파이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90도 안쪽에 있는 각도들이잖아.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값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삼각함수는 그치, 구석구석 대칭이었지. 그럼 나 요만큼의 사이즈가 지금 4분의 파이다.
그럼 마찬가지로 나요 끝에서 요만큼의 사이즈도 뭐가 되는 거냐면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근데 그끝 지점이 누구였냐면 2파이였어. 지금 2파이에서 왼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움직였으니까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그 지점이. 그래서 예쁘게 써보면 결국 4분의 우리 4분의 8파이에서 4분의 파이 뺐으니까 4분의 7파이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범위 읽어보자. 우리 지금 등호 들어가 있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래서 시작 지점이 어디였냐면 4분의 파이부터. 나끝 지점은 지금 어디였던 거냐면 4분의 7파이까지인 거지.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해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요 x 값의 범위 자체가 해가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풀이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방정식하고 거의 비슷해. 근데 무슨 차이만 있냐면 우리가 구하는 게 이제는 범위야. 그래서 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내가 원하는 그 함수를 기점으로 아래쪽인지 위쪽인지 해당되는 영역을 읽어주는 거야. 그때 중요했던 건 대칭성이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특수각은 30도, 45도, 60도 그런 애들이다. 그래서 우리 왼쪽 편에서 찾아낸 값을 이용해서 구석구석 대칭이니까 오른쪽에서 만나는 지점까지 찾아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유형 12번 문제였고, 우리 유제로 한번더 연습을 해보자. 같은 형태인데, 이번에는 양쪽으로 부등호 달려 있어. 그러니까 조금 더 귀찮겠지. 지금 x라는 애가 있었는데, 0부터 2파이까지래. 그리고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는 크고, 나 2분의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랬어. 나 얘는 지금 등호 있고 이쪽은 없다. 등호 특히나 잘 봐야 돼. 그럼 이제 그림 그리자. 나 어떤 그림들을 그려야 되냐면, y는 sin x 그려야 되고, 또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려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y는 2분의 루트 2 그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 숫자로만 만들어진 요두개 함수가 지금 상수함수인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그림 하나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상수함수를 두 개나 그려줘야 돼. 그리고 주인공은 사인 함수야. 그림 한번 그려볼게. 나 이번에는 사인인데, 우리 사인은 마찬가지로 그림이 어디에서 출발했어? 그치, 0,0에서 출발하고, 우리 사인에 대해서 기본형이니까 아무리 커봐야 1이었고, 아무리 작아져봐야 마이너스 1이었어. 그리고 우리 사인 어떻게 생겼냐면, 한번 꾸물하게 생긴 게 사인이었지. 우리 0,0에서 시작해서 한번 꾸물, 이게 사인. 내 위치에 다시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지금 2파이.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도 지금 x값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였지. 그래서 그림을 나 이렇게 한 토막만 딱 그려준 거야. 그럼 이제 그림 그렸고, 여기다가 상수함수 한번 그려보자. 나 y는 2분의 루트 2래. 우리 방금 전에 한번 그려봤지. y는 2분의 루트 2, 요쯤 한번 그려볼까? y는 2분의 루트 2. 근데 지금 y는 2분의 루트 2에 대해서는 등호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색칠 잘해줘야 돼. 이거 나중에 구분할 때 헷갈린다. 나 이제 여기다가 함수를 하나 더 그릴 건데,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야. 누구였냐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더 아래쪽에 그려지겠지. 그리고 나서 봤더니 여기에는 지금 등호가 없어.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 구멍 뻥뻥 뚫어줘야겠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그림을 그렸고 해당되는 영역을 좀 읽으려고 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돼. 2분의 루트 2보다는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즉, 저둘 사이에 낑겨 있는 영역이지. 그래서 색칠해 봤더니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영역들은 지금 요만큼이겠다. 요 포인트들. 그럼 이제 조금 더 정확히 보자. 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에 0은 들어가. 등호 들어가 있어. 근데 이 파이는 안 들어가. 여기는 구멍 뻥 뚫려 있어. 그럼 내가 이제 요 만족하는 범위들을 찾으려면 위치를 몇개 구해야 돼. 이 지점이 어딘지 구해야 되고, 여기도 구해야 되고, 여기랑 여기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번에는 저 포인트들을 하나씩 한번 읽어내보자. 식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나 2분의 루트 2가 되는 그런 지점이야. 우리 그 정도는 바로 찾을 수 있지. 사인이 지금 2분의 루트 2가 된대. 몇 도? 45도. 그러니까 누구? 4분의 파이인 거지. 그럼 우리 구석구석 대칭이니까 요만큼이 지금 4분의 파이가 되면 요만큼도 4분의 파이가 되지. 근데 요 지점이 누구였어? 절반이니까? 그치, 파이였어. 그럼 파이에서 왼쪽으로 4분의 파이를 움직였어. 그러니까 4분의 3파이가 되겠지. 나그 지점 찾은 거야. 근데 이제 얘가 좀 고민이 되지. 누구냐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나 우리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그런 지점 알아 몰라? 그치, 모른다? 나 이렇게 음수 나오는 것까지는 외우고 있지 않잖아. 근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은 모르지만 2분의 루트 3은 알지. 그거 한번 그려볼까? 더 위쪽에 그려지겠다. 나 빨간색으로 그렸어. 그래서 요 직선식이 y는 2분의 루트 3이었던 거야. 그 우리 y는 2분의 루트 3이 나온대. 우리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그런 순간은 60도. 그러니까 누구인 거냐면 3분의 파이지. 근데 나 구석구석 대칭이라 그랬어. 지금 여기 첫 시작 0,0에서 출발해서 이만큼의 사이즈가 지금 3분의 파이인 거야. 나요 지점을 시작해서 이만큼의 사이즈가 지금 3분의 파이야. 그럼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볼까? 나이 지점에서 얼마큼 움직여야 돼? 구석구석 대칭이니까? 그치, 3분의 파이만큼. 근데 그 시작점이 지금 누구였냐면 절반이니까 파이. 거기서 오른쪽으로 얼마큼 움직여야 되냐면 3분의 파이만큼. 그럼 나이 지점도 한번 찾아보자. 나 요만큼이 지금 3분의 파이면 마찬가지로 요만큼도 뭐가 되냐면 3분의 파이가 되지. 근데 우리 양쪽 끝이었으니까 2파이였을 거고 왼쪽으로 움직였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였겠다. 그래서 요 오른쪽 지점까지 지금 찾아준 거야. 그럼 이번에 계산했더니 3분의 4파이인 거고, 나요 값도 계산했더니 3분의 5파이인 거지. 그럼 이제 구간으로 한번 하나씩 찾아볼게. 나 처음에 뭐 나왔냐면, 나 0부터 여기까지였어. 그러니까 첫 번째 구간은 0, 등호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다 한번 읽어보자. 첫 번째 구간 쓰는 중, 시작점은 0이었고, x 값. 나 어디까지냐면 지금 4분의 파이까지. 나둘다 색칠되어 있어. 그러니까 꽉 막혀서 등호 색칠해줘야 돼. 이제 그 다음 구간인데 누구였었냐면 4분의 3파이지. 나 4분의 3파이부터야. 근데 그 4분의 3파이도 뭐 되어 있냐면 색칠이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끝인데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근데 그 지점이 누구였냐면 3분의 4파이. 근데 구멍이 뻥 뚫려 있어. 나 등호 안 들어가. 그리고 3분의 4파이였던 거고. 이제 마지막 구간 하나 남았다. 나이 시작점인데 그 시작점은 그치 3분의 5파이. 근데 우리 그 지점에서 구멍 뻥 뚫려 있고 마지막 누구까지였냐면 그치 2파이까지인 거지. 그래서 문제를 좀 봤더니 해를 구해달라 그랬어. 우리 부등식이니까 해에 관한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총 3개의 구간이 존재하겠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그래프야. 나 y는 sin x 제대로 그려주고 거기다가 상수함수 2개가 생겼어. 근데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는 값도 있지만 우리가 바로 구하기 어려운 값들도 있지. 그래서 그런 값들은 뭘 이용해서 구했냐면 그치, 대칭성. 우리 삼각함수는 구석구석 대칭이었어. 그 사이즈의 이동을 이용해서 찾아주는 게 삼각함수가 들어있는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유제 12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우리 유형 11번.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지. 31번부터 한번 보자. 나 x가 있었는데 지금 범위가 주어져 있었어. 근데 그 x가 0부터 2파이까지 범위였대. 그리고 방정식이 나오는데 요렇게 생긴 방정식이야.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모든 해를 가지고 다 더해달라 그랬어. 나 식을 보자마자 식이 복잡해 보여. 얘부터 좀 해석할까? 이거 무슨 뜻이었지? 사인 머리 위에 제곱 달린 거? 이거? 그치, sin x의 전체 제곱이지. 그래서 얘는 지금 sin에 대한 2차식이야. 근데 우리 이런 문제 풀때 아예 다른 문자로 치환해도 괜찮기는 하지만 나는 sin이라서 굳이 t라든지 다른 문자 안 쓰고 그냥 sin을 s라고 한번 불러보자. 그럼 저 식을 가지고 간단하게 나 sin 대신에 s라고 쓸게. 그럼 무슨 식이 되냐면 2s제곱. 나 마이너스 3s 더하기 1은 0이었지. 그래서 저렇게 써 있으니까 되게 복잡해 보였는데 내가 사인만 간단하게 s라고 썼어. 그랬더니 뭘로 바뀐 거야? 그냥 그치 2차 방정식이야. 대신에 나 내가 제일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S로 썼단 얘기는 치환한 거랑 동일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어떤 문자를 치환하게 되면 뭐가 따라와야 돼? 그치, 범위가 존재하는지 체크해야 되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그래프 얼른 한번 떠올려봐. 우리 사인 그래프는 한번 꾸물하게 생긴 게 사인이었어. 근데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는 게 아니라 위아래가 꽉 막혀 있었지. 나 아무리 커져봐야 1이었고, 아무리 작아져봐야 마이너스 1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간단하게 S라고 썼을 때, 즉, 치환했을 때, 범위가 따라와야 돼.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최대값은 1. 그래서 저 S라는 문자는 요 범위 안에만 끼어있는 문자인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돼. 2하고 1이었고, 1, 1. 그래서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나 2하고 1 가지고 마이너스니까 둘다 마이너스였을 거고. ES 마이너스 1, S 마이너스 1이 지금 0이었겠다. 그럼 가능한 S의 값이 지금 두개 나오네. 나그 S는 2분의 1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S는 1이었을 수도 있고. 근데 얘가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답이 아니야. 범위에서 맞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낑겨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한 범위는 둘다 안에 들어오지. 그럼 이제는 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순간, 그리고 사인이 1이 되는 순간 한번 그림 그려서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는 두 개의 함수 문제 풀 거야. 나 사인 x가 2분의 1이거나 또는 사인 x가 뭐가 돼야 되냐면 1이 되는 그런 순간들 읽어내주면 돼. 근데 우리 이런 문제 풀때 중요한 건 범위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가 지금 어디냐면 0부터 2파이까지야. 그니까 요 범위 안에서만 그림 그려서 읽어내야 돼. 그리고 기본 사인 그래프지? 그래서 아무리 커봐야 1이었고, 또 아무리 작아져봐야 마이너스 1이었고, 사인이었으니까 0,0에서 출발해서 한번 꾸물한 게 사인 그래프였던 거지. 그래서 2파이, 절반이니까 파이,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 다시 한번 절반이니까 2분의 3파이였어. 그럼 나 2분의 1이 되는 순간부터 찾아보자. 우리 2분의 1은 0하고 1 사이지, 여기를 지나는 그런 상수함수. 그럼 나 2분의 1이 되는 그런 순간은 탕탕 두번 존재하네. 그래서 저두 지점을 읽어내야 되지. 한 번은 여기, 한 번은 여기. 나 우리 처음으로 2분의 1이 되는 순간, 사인이 언제 2분의 1이야? 그치, 30도일 때. 그러니까 누구냐면 6분의 파이지. 근데 우리 지금 여기서 요만큼이 6분의 파이면 구석구석 대칭이었으니까 요만큼의 사이즈도 뭐가 되냐면 6분의 파이다. 근데 파이를 기점으로 지금 어디로 움직였어? 그치, 왼쪽으로 움직였어. 그럼 파이를 기점으로 왼쪽으로 움직였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해줘야 되지. 그래서 값으로 정확하게 쓰자면 6분의 5파이였겠다. 나 이제 1이 되는, 이거 2분의 1이 되는 순간들은 구한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남았어. 사인 x가 뭐가 되는 순간? 그치, 1이 되는 순간. 나 우리 사인 x가 1이 되는 그런 순간은 딱한 포인트밖에 없네. 그거 누구냐면? 그치, 2분의 1인 거지.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우리 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그런 순간은 두 지점이었어. x라는 애가 6분의 파이이거나 아니면 x가 6분의 5파이였을 때. 그리고 사인 x가 1이 되는 순간 존재했는데, 그때 x값은 2분의 파이였던 거야.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는 이 값들을 다 더해달라 그랬지? 그래서 합 한번 구해보자. 나둘 더했더니 파이고, 거기다가 2분의 파이 더했어. 그러니까 얘는 2분의 3파이가 나와주면 되지.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분의 3파이가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거하고 같은 형태야. 나 여기서는 그림 잘 그려서 즉, 교점 찾아주면 돼. 근데 중요했던 건 어디냐면, 나 저렇게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복잡해 보이지만, S라는 문자 이용해서 식 정리했어. 그랬더니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풀었던, 그치, 2차 방정식이지? 대신에 저렇게 내 마음대로 치환했을 때에는, 간단하게 만들었을 때에는, 반드시 범위가 존재하는지 체크해야 돼. 그래서 사인만 범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치, 코사인도 범위가 존재하지.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이 등장할 때는 꼭 범위까지 같이 따라와 줘야 된다. 얘가 31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32번 한번 볼게.
요게 아마 조금 더 어려웠을 텐데, 요 32번 문제가. 일단 x값의 범위를 좀 봤더니 0부터 2파이까지야. 보통 저 범위를 가장 많이 주지. 그리고 방정식이 나왔는데 방금 전에 푼 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언뜻 보면 그냥 2차 방정식처럼 보여. 사인, 코사인에 대한. 그리고 문제

에서는 해외 합을 구해달래. 방금 전하고 똑같이.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쓰려고 나이 S제곱이라는 애를 요렇게 썼어. 사인의 전체 제곱을 2S제곱 썼어. 근데 이 문제는 아까는 사인만 잔뜩 나왔거든? 근데 지금은 어때? 그치? 코사인도 껴있다? 그래서 이 코사인을 내가 간단하게 C라고 쓸게. 그럼 2S제곱에 마이너스 C에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야. 나 지금 요 방정식 풀어, 못 풀어? 그치, 못 풀지. 나 이거 왜못 풀까? 그치, 문자가 두 개라서야.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방정식은 문자가 하나밖에 안 나와. 사인밖에 안 나왔거든? 그래서 사인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을 풀면 됐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인하고 코사인이 지금 섞여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문자부터 하나로 정리해야 돼. 나 문자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우리 사인하고 코사인이 같이 나오는 식 하나 알고 있는데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했을 때는 그치 무조건 1이라는 거. 근데 나이 식이 성립하는 건 언제냐면 각이 같을 때였어. 그래서 각이 같기만 하다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항상 1이었지. 그래서 우리 각각에 대한 제곱은 내가 얼마든지 식을 바꿀 수 있다. 사인 제곱은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고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라고 쓸수 있어. 그래서 각각에 대한 제곱식은 내가 얼마든지 다른 문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기준이 1차야. 그래서 코사인을 기준으로 식을 정리해 주는 거야. 왜냐면 내가 저 코사인을 바꿔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코사인에 대해서 정리할 거니까 사인 제곱이 사라져야겠지. 그래서 이 식에서 사인 제곱 대신에 뭐라고 쓸 거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1, 그게 지금 0인 거야. 그럼 이제 한번더 정리하면 마이너스 1c 제곱에 마이너스 c, 플러스 2에다가 1 뺐으니까 플러스 1은 0 됐고, 우리 최고차 마이너스 라서 불편하니까 곱해버리자. 그래서 1c 제곱에 플러스 c 마이너스 c는 0이었어. 마이너스 1은. 그래서 1c 제곱에 플러스 c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c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된 거야. 이제서야. 대신에 저 c는 누구야? 그치, 내 마음대로 만들었지. 내 마음대로 만들었으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 범위 따라와야지. 그래서 우리 여기서의 c라는 거 뭐였었냐면 코사인이었고 코사인은 위아래로 꽉꽉 막혀 있었지. 그래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였냐면 1까지 범위로 막혀 있었어. 그럼 이번에는 저 방정식 가지고 와서 이제 그림 그리면서 풀어보자. 나 우리 2c 제곱에 플러스 c 마이너스 1은 0이었어. 얘 가지고 인수분해할 거야. 그래서 2하고 1, 1하고 1 곱해서 2 곱해서 1. 우리 지금 뭐 만드는 중이냐면 플러스 1 만드는 중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지.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식이 2c 마이너스 1 하나, 그리고 c 플러스 1 하나였어. 그럼 이제 각각이 0 되는 점 찾아봤더니 2분의 1이었거나 아니면 코사인이 누구냐면 그치 마이너스 1인 거지. 근데 요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1은 둘다 범위 안에 들어 오는 값이지. 그러니까 이제서야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또 우리 코사인 그래프는 어디에서 시작? 그치, 0,1에서 시작. 그래서 코사인은 아무리 커봐야 1이었고, 아무리 작아져봐야 마이너스 1이었어. 나 0,1에서 시작해서 메롱하게 생긴 게 코사인 그래프였지. 그리고 내 위치 다시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주기인 2파이. 그리고 절반이었으니까 파이였던 거고, 절반이었으니까 2분의 파이, 절반이었으니까 2분의 3파이. 그림까지 그렸어. 그럼 이번에는 2분의 1 한번 그려보자. 나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순간이야. 즉, y는 2분의 1하고 만나는 순간이야. 나 탕탕 몇번 만나냐면 두 번을 만나. 근데 우리 코사인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값 그거 알고 있지? 90도 안쪽에서는. 우리 코사인이 언제 2분의 1이야? 그치, 60도일 때. 즉, 얼마일 때냐면 3분의 파일 때. 그럼 구석구석 대칭이니까 요만큼이 3분의 파이면 나 요만큼의 사이즈도 지금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근데 사이즈가 3분의 파이야? 나요 끝자락은 지금 2파이다. 2파이에서 왼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움직였어. 그러니까 실제로 나오는 값은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즉 3분의 5파이가 되는 거지. 나 지금 두 개의 값 찾은 거야. 이제 마지막 하나 해보자. 우리 누가 또 있었냐면 C가 마이너스 1이 됐으면 좋겠대.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 됐으면 좋겠대. 우리 그런 값이 되는 순간은 한순간밖에 없고 그때의 값 누구였냐면 그치 파이였던 거지. 그럼 이제 정리해보자. 총 3개가 존재했고 그 X라는 애는 3분의 파이이거나

또는 x는 3분의 5파이이거나 또는 x는 파이였어.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는 저거의 합을 구해달라 그랬지. 그래서 세 개를 몽땅 더하니까 둘 더하면 3분의 6파이. 거기다가 나 파이 하나 더 있어. 나이 파이에다가 파이 더했으니까 결국 3파이인 거지.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 정답은 3파이가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바로 앞에 풀었던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단계 때문이야. 너무 중요해. 내가 저 방정식을 좀 간단하게 풀려고 문자를 바꿔봤어. 나 어떤 문자를 바꿨냐면 사인 대신에 간단하게 S로, 코사인 대신에 간단하게 C로. 그래서 차수를 낮춘 것처럼 보였었는데 이렇게 문자를 바꿨더니 문자가 두개 나와. 우리 이렇게 문자 두 개짜리 2차 방정식 푸는 거 쉽지 않잖아. 그래서 문자를 하나로 통일시켜야 돼. 그때 필요한 방법이 뭐였었냐면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하면 1이라는 거. 그리고 이 식이 성립하는 건 언제였어? 각이 같을 때만 성립하는 거였어. 얘가 32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33번 한번 보자. 요 문제도 잘 봐야 돼. 일단 애들하고 수업을 해봐도 사인하고 코사인보다 탄젠트를 더 싫어한단 말이지. 그래서 탄젠트가 나와서 안 그래도 좀더 낯설 텐데 문제가 또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문제는 사인 x, 코사인 x 각 부분이 깔끔했거든. 근데 얘는 지금 각이 누구야? 그치, ex야. 그래서 낯설 거야. 우리 이렇게 x 앞에 뭔가 곱해져 있을 때는 달리는, 움직이는 속도를 바꿔주는 애였지. 그래서 주기가 달라졌었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라. 나 얘에 대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해를 구해서 다 더해달라 그랬어. 그래서 실제로 내가 푸는 방정식은 탄젠트 EX가 루트 3이 되는 그런 순간이란 말이지. 근데 우리 각도가 이렇게 EX인 건 낯설어. 한 덩어리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얘를 뭐 해버릴 거냐면, 우리 T라는 문자로 치환해버리자. 다시. 나 EX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T라고 부르기로 했어. 근데 우리가 원래 X 값의 범위에 따라서 그림이 완전 달라졌었잖아. 그럼 이제 문자 주인공이 T로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범위도 따라와야지. 나 지금 누가 T냐면, EX가 T야. 그래서 양변에다가 2 곱했더니, 0보다 크거나 같고, 2 곱했으니까 EX, 2 곱했으니까 4파이. 근데 그 EX가 지금 누구인 거냐면, T인 거지. 그럼 나 여기까지 식정리 한번 다시 해볼게. 나 이제 어떤 방정식을 풀 거냐면, 탄젠트 t가 루트 3이 된다는 방정식을 풀 거야. 그리고 그 t라는 값은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0부터 4파이까지 인 거야. 그 우리 탄젠트에 관한 방정식을 풀 때도 마찬가지야. 각각을 가지고 뭐라고 생각해야 돼? 함수라고 생각해야 돼. 그럼 나 탄젠트 그래프 하나 그릴 거고, 또 오른쪽에서는 그치 상수함수 하나 그릴 거고, 대신에 조심할 건 범위야. 보통 우리 문제에서는 0부터 2파이까지 범위를 가장 많이 줘. 근데 내가 지금 문자의 주인공을 바꾸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치, 범위가 달라졌지. 그래서 4파이까지의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리던 그림보다 더 길게 그려질 거야.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서 그림 그리면서 한번 방정식을 풀어보자. 그래서 탄젠트 그림 그릴 거야. 탄젠트. 그리고 0부터 4파이까지 그려야 되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리던 거보다 조금 더 축을 길게 한번 만들어 보자. 나 우리 탄젠트는 최댓값이 있어, 없어? 그치, 없지? 나 이거 용처럼 슝 올라가는 게 탄젠트였다? 나 용처럼 슝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건데 시작이 누구였어? 0부터지. 그러니까 굳이 내가 기본형은 원래는 이렇게 생겼지만 어디만 남겨놔야 돼? 그치, 0부터. 요것만 남겨놔야 되지. 실제로 지금 존재하는 건요 구간이야. 그리고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점근선이 등장하는 거고. 다시 한번 용처럼 생긴 거한 토막. 그리고 점근선 등장하고. 그리고 우리 탄젠트 같은 경우는 내 위치에 다시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주기였는데. 탄젠트의 기본 주기는 누구였냐면, 그치, 파이였던 거지. 나 그림을 4파이까지 그려야 되니까
쭉 한번 마저 그려보자. 한번더 꾸물한 거 그렸어. 나 파이에서 한번더 파이만큼 움직였으니까 이 파이가 되는 거고. 나한 토막 더 그림 그렸어. 한번더 움직였으니까 뭐가 되냐면 3파이가 되는 거고. 이제 거의 다 그렸어. 나 여기서 4파이까지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 근데 내가 얘를 가지고 완전체로 그리게 되면 가운데 부분이 4파이지. 그림을 더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4파이까지

그리겠다는 얘기는 아랫부분. 요거 한 번만 그려주면 되겠다. 반토막만. 그래야지 여기까지 4파이인 거지. 그럼 이제 이 그래프까진 그렸고, 우리 그끝 지점에서는 등호 안 들어간다. 구멍 뻥. 시작 지점에서는 등호 들어가 있고, 우리 요 탄젠트 그래프가 뭐가 되는 순간에 지금 찾는 중이냐면, 루트 3이 되는 순간이었어. 루트 3. 나 일단 y는 루트 3이라는 상수함수하고 만나서 생기는 교점 몇개 나올까? 그치. 하나, 둘, 셋, 네개 나오지. 그래서 얘는 지금 해가 네 개야. 그럼 그네 개의 지점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주기만 하면 되지.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나 여기가 파이였어. 그럼 그거에 대한 절반이니까 첫 번째 점근선은 2분의 파이지. 우리 90도보다 작은 쪽에서 탄젠트가 루트 3이 되는 순간 외우고 있다? 그거 몇 도냐면? 60도. 지금 얘 누구냐면 3분의 파인 거지. 근데 우리 그래프는 구석구석 대칭이라 그랬어. 나 요만큼이 지금 3분의 파이였으면 얘도 얼마큼 움직이냐면 3분의 파이만큼. 얘도 얼마큼 움직이냐면 3분의 파이만큼. 마지막으로 얘도 얼마큼 움직이냐면 3분의 파이만큼. 그래서 정확한 값을 쓰자면 우리 첫 번째 등장하는 애는 3분의 파이였을 거고 두 번째 등장하는 애는 파이에서 오른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움직였고, 그 다음에는 2파이에서 오른쪽으로 3분의 파이, 그 다음에는 3파이에서 오른쪽으로 3분의 파이. 이렇게 몇 개가 나오냐면 4개의 해가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그냥 다 더해도 괜찮고, 아니면 각각을 정확하게 구했어도 괜찮아.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한 요 값들이 누굴 구해준 거야? X가 아니지. 내가 지금 어떤 방정식 풀었어? 그지, 탄젠트 t였어. 이게 중요해. 나 지금 탄젠트 t가 루트 3이라는 요 방정식을 푼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한 요 값들은 뭐에 대한 값이냐면 t에 관한 값이야. t. 그걸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나 t라는 애가 지금 3분의 파이인 거고 t가 지금 3분의 4파이인 거고 내가 구한 값들은 t야. 근데 내가 진짜 구하고 싶은 건 t가 아니라 x잖아. 내가 t라는 문자는 내 마음대로 만들었지? 그럼 이제 원래식으로 돌려보자. 우리 x는 누구였냐면 2x가 t였으니까 내가 진짜 구하고 싶은 x는 2분의 t거든? 방금 전에 내가 구한 애들을 어떻게 해야 돼? 그치, 2로 나눠야 돼. 그럼 t가 3분의 파이였으니까 내가 진짜 구하고 싶은 x는 6분의 파이지. 괜찮아. 요거 한번더 해보자. 나 얘는 계산했더니 3분의 4파이고, 나 요거 계산했더니 3분의 7파이고, 요거 계산하게 되면 3분의 10파이가 되는 거지, 지금. 그래서 각각 계산까지 했으니까 이제 절반하는 중. 나그 다음에 절반이니까 6분의 4파이. 나얘 절반이니까 6분의 7파이. 절반이었으니까 6분의 10파이. 우리 문제는 합을 구하는 거라서 내가 4개를 다 더했어. 분모 6분의. 나 분자만 좀 더해봤더니 더해서 5였고 15였고 그러니까 22였겠다. 6분의 22파이. 그래서 약분까지 좀 시켜보면 2로 3분의 11파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합을 좀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3분의 11파이였어. 근데 마지막에 내가 합을 구할 때 각각의 값을 이렇게 정확하게 구해도 되지만 뭐 해도 괜찮냐면 결국에는 모든 값들을 전부 다 2분의 1씩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다 더한 다음에 2분의 1 해버려도 괜찮아. 그리고 지금은 공부하는 중이니까 내가 3분의 4파이, 3분의 7파이, 3분의 10파이 이렇게 정확하게 찾았잖아.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으면 나는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 지금 모든 지점들이 대칭이다. 얘는 그냥 3분의 파이, 얘는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3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그러면 요 알맹이들끼리만 먼저 더하는 거야. 나 파이였어, 2파이였어, 3파이였어. 얘네 셋만 먼저 더하게 되면 몇 파이냐면 6파이. 거기다가 나 지금 누가 나오냐면 3분의 파이가 나와. 근데 그 3분의 파이가 몇번 등장하냐면 4번 등장한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해버리면 되냐면 곱하기 2분의 1을 주면 돼. 나 이렇게 구하게 되면 굳이 모든 애들을 정확하게 구하지 않고도 합을 구하는 게 가능해. 그래서 계산까지 한번 해볼까? 나 이거 절반이었으니까 3파이 되는 거고, 나 절반이었으니까 3분의 2파이 되는 거고, 그래서 3분의 11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값을 굳이 구하지 않고도 그냥 그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같은 값이 움직인다는 내용을 이용해주면 조금 더 간단하게 구해줄 수 있어.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합이니까 3분의 10.

부동식인데, 너 우리 2차 부동식 어떻게 풀어? 그치, 인수분해하지. 이제 이런 건 1학년 때 과정이지? 그래서 2하고 1이었고, 1, 2였어. 곱했더니 4, 곱했더니 1. 그걸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마이너스 3이었고, 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2s 플러스 1 하나, s 마이너스 2 하나.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았네. 나 우리 0 되는 값 콕콕 한번 찍어볼까? 지금 0 되는 값이 누구누구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 그리고 누구였냐면, 2였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는 등호가 들어가 있는 문제야. 나 이제 이렇게 콕콕 찍은 다음에 뭐 했지? 그치? 문자 쪽으로 벌어져 있으면 그림도 벌어지게 그렸지. 그래서 지금 해당되는 영역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영역이야. 근데 우리 s라는 게 실수 전체가 가능한 게 아니라 요 범위만 가능했거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지금 요 범위까지 저 안에다가 같이 그려보자. 우리 s라는 애는 어디까지 가능했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나 지금 1이 없지. 만들자. 요렇게 야. 그럼 이제 요두 범위에 뭘 구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공통범위지. 나이둘 사이에 공통범위니까 여기 한 구간 존재하겠다. 그래서 어떤 구간이 지금 존재하는 거냐면, 결국,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나 이제 그림 그려서 요 영역 읽어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사인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나 내가 원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야. 그리고 주인공은 사인이었어. 나 우리 사인 그래프 지금 그리는 중인데, 우리 사인이라는 애는 0,0에서 시작을 하는 애지? 그리고 아무리 커봐야 1이었었고, 아무리 작아져봐야 마이너스 1이었었어. 우리 사인이라는 거 0,0에서 시작해서 하, 한 번, 꾸물. 내 위치 다시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2파이. 나 가운데니까 파이, 가운데니까 2분의 파이, 다시 한번 가운데니까 2분의 3파이. 그림 그린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영역 그림 그리자. 나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한 요쯤 있을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지. 그리고 그두값다뭐 있냐면 지금 등호 들어가 있어. 나 여기도 등호 색칠, 여기도 등호 색칠, 여기도 등호 색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구간은 그두 개의 지점 사이에 낑겨있는 사인이야. 이두 개의 직선 사이에 낑겨있는 사인이야. 즉,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원하는 값인 거야. 그럼 이제 요 영역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요 포인트가 어디인지가 궁금한 거고, 요 포인트가 어디인지가 궁금한 거지.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그런 값은 몰라. 대신에 뭐는 아냐면 2분의 1은 알아. y는 2분의 1. 나 우리 사인 값이 언제 2분의 1이지? 그치, 30도일 때. 즉, 6분의 파일 때. 나 요만큼의 사이즈가 지금 6분의 파이였던 거야. 시작 지점에서 6분의 파이만큼의 사이즈를 확인해야 돼. 나이 지점하고 이 지점이 궁금한데, 우리 구석구석 대칭이니까 요만큼의 사이즈가 6분의 파이인 거고, 마찬가지로 요만큼의 사이즈가 지금 6분의 파이인 거지. 그럼 이제 범위로 쓰자면, 나 여기는 가운데였던 파이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니까,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인 거고, 등호 지금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제 오른쪽 봤더니 나 얘는 끝자락이 2파이였어. 2파이에서 왼쪽으로 움직였으니까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그 왼쪽은 6분의 7파이가 되는 거고, 오른쪽은 나 6분의 12에서 1 뺐으니까 6분의 11파이가 되는 거고. 문제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 우리 그때 왼쪽에 있는 값을 알파, 오른쪽에 있는 값을 베타라고 부른다 그랬어. 좀 예쁘게 쓸까? 6분의 7.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줘야 되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야. 나 우리 베타는 6분의 11파이, 알파는 6분의 7파이. 나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6분의 4파이. 약분까지 예쁘게 시켜보면 3분의 2파이인 거지.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을 구해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정답은 3분의 2파이가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지점도 읽어낼 수 있어야 돼. 나 얘를 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외우고 있진 않지만 y는 2분의 1을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 y는 2분의 1을 이용해서 대칭성으로 나머지 값들까지 구해주는 거야. 근데 이런 식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우선돼야 돼?
그치, 앞부분. 1번 단계야. 나그 식을 보자마자 간단한 문항으로 바꿔주고, 간단한 문자들로 바꿔주고, 대신에 사인을 지금 치환했잖아. 그러니까 사인은 범위 꽉 막혀서

움직여.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껴있다. 사인하고 코사인은. 그래서 이 문제가 34번이었고, 이번에는 35번 한번 보자. 이번에도 뭐가 나왔냐면, 부등식. 근데 방금 전에 푼 거랑 또 뭐가 다른지 봐봐. 이게 언뜻 보기에는 거의 똑같이 생겼어. x값의 범위도 0부터 2파이까지고, 부등식도 2차처럼 보이고, 해를 구해달라 그랬고, 또 베타 마이너스 알파고 하래. 그래서 얘를 가지고 내가 간단하게 쓰려고 봤더니, 이 s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1. 그게 0보다 작았어. 문제가 좀 생겼지. 나 우리 2차 부등식 풀기 위해서는 인수분해해야 돼. 근데 지금 문자가 어떻게 나왔어? 두 종류야. 그러니까 문자부터 하나로 정리해야 돼. 그렇게 하나로 만들 때에는 1차가 기준이라 그랬지. 왜냐면 2차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럼 사인 제곱 대신에 뭐라고 쓸까? 지금 주인공이 c니까 그치,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자. 그래서 나는 사인 제곱 대신에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써줄 거야. 근데 거기다가 뭐 해야 되냐면 지금 두배 하면서 갖고 와야지. 2 마이너스 2c 제곱에 플러스 c 마이너스 1. 그게 0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우리 음수인 거 불편하니까 넘기자. 나 2c 제곱에 마이너스 c였고 플러스 1인데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 그쪽으로 지금 부등호 벌어져 있는 상황이야. 그럼 이제서야 c에 관한 2차 부등식이니까 인수분해했더니 2하고 1이었고 2하고 1 가지고 마이너스를 만들려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였어. 그래서 인수분해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2c 플러스 1 하나 그리고 c 마이너스 1 하나 그쪽으로 지금 부등호가 벌어져 있는 거야. 그럼 각각 0 되는 값 한번 찍어보자. 나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고 다른 하나는 1이었고 이런 거잘 봐야 돼. 지금 등호 없으니까 구멍 뻥뻥이야. 그리고 우리 문자 쪽으로 부등호 벌어져 있어. 이럴 땐 그림도 벌어지게 그리지. 나 지금 각각을 부호 벌어지도록 그림 그려봤어. 근데 우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C라는 애는 뭐였어? 그치, C라는 애는 코사인이었잖아. 그러니까 꽉 막혀져 있어야지. 우리 C라는 애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막혀져 있어야 돼? 그치,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그래서 이 안에다가 만족하는 범위 한번 더 그려보자. 나 마이너스 1부터 등호 들어가야 돼. 어디까지냐면 1까지. 1 여기 있는데 여긴 들어가야겠다. 나 처음에는 안 들어갔고 지금은 들어갔어. 내가 원하는 건 공통 범위. 한쪽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함 안 되지. 그럼 공통 범위가 어디 생기냐면 여기서만 생기네. 우리 적합 한번 갖고 와 볼게. 그래서 결국 공통 범위가 지금 어디가 됐냐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여기가 지금 공통 범위야. 나 이런 문제 풀 때는 등호를 잘 봐야 된다. 등호. 나 지금 여기는 등호가 들어갔고 저쪽은 지금 등호가 안 들어가져 있어.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그림 한번 그려보면 코사인이 주인공이야. 그래서 코사인 그림 그릴 거야. 나 우리 코사인도 위아래가 꽉 막혀져 있었지? 아무리 커봐야 1이었고, 아무리 작아져봐야 마이너스 1이었고, 코사인은 0,1에서 시작해서 메롱하게 생긴 게 코사인.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 주기인 2파이였고, 그 다음이 절반인 파이, 절반 2분의 파이, 절반 2분의 3파이야. 그럼 이제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영역을 넣을 텐데, 하나의 기준은 마이너스 1이었어. 그리고 그 마이너스 1은 어때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어. 다른 한 기준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리고 거기에서는 등호가 뻥뻥 뚫려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코사인이 그둘 사이에 낑겨져 있으면 좋겠대. 즉, 요둘 사이에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인 거지. 나 여기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연결되겠다.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지금 어디냐면 이 지점, 그리고 요 지점이 필요한 거지. 그럼 저두 개의 지점을 읽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값이 누구였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우리 마이너스 2분의 1은 모르지만 2분의 1은 알지.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순간. 나 우리 코사인은 언제 2분의 1? 그치, 60도일 때, 즉 3분의 파이일 때. 나 지금 요만큼의 사이즈가 3분의 파이야. 근데 기준 봐야 돼. 나 가운데를 기준으로 3분의 파이야. 우리가 코사인 그래프 마저 이어서 그리면 요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3분의 파이인 거야. 그럼 이제 요두 지점을 찾을 건데 가운데를 중심으로 몇인 거냐면 3분의 파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누구인 거냐면 3분의 파이. 그럼 이제 값으로 표현하자면 나요 지점은 파이였거든. 파이에서 어디야? 그치, 왼쪽으로 3분의 파이야. 그러니까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인 거고. 나 이쪽 지점은 파이를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였어.

즉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인 거지. 근데 지금 양쪽에 등호가 둘다안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구멍 뻥뻥 이렇게 뚫어주고, 그리고 문자 주인공은 x였던 거지. 나 지금 그 x라는 값의 범위를 구해준 거야. 마저 한번 정리해 볼까? 그래서 3분의 2파이부터 어디까지인 거냐면 3분의 4파이까지인 거고, 우리 문제에서는 그 왼쪽 값을 알파, 오른쪽 값을 베타라고 부른다 그랬어. 그리고 그두 값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빼기까지. 나 베타에서 알파 한번 빼보자. 3분의 4파이였고, 거기에서 3분의 2파이를 빼줄 거고, 그래서 뭐가 되냐면 3분의 2파이가 나와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였으니까 정답은 3분의 2파이였겠다.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 거보다 조금 더 어려웠을 거야. 누구 때문에? 그치, 문자를 하나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해. 우리 앞에 했던 문제는 그냥 S라고만 고쳐주면, C라고만 고쳐주면 그냥 2차 형태가 나왔어. 자, 바로 풀수 있는 방정식, 바로 풀수 있는 부등식이 나왔는데, 얘는 내가 간단하게 SC라고 바꿨는데 문자가 두개 나와. 그럴 때는 뭘 써줘야 되는 거야?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이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 관계식만 쓰였지만 우리 여기서는 관계식 하나만 더 복습하자. 나 우리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 두개 배웠다. 첫 번째는 뭐? 그치, 사인 코사인 등장하는 거. 그래서 사인을 가지고 제곱하고 코사인을 가지고 제곱했어. 각도가 같을 때는 더해주면 무조건 1. 요 x가 누군지 간에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이거 말고 또 하나 누구 있었지? 그치, 탄젠트 등장하는 거. 나 우리 탄젠트를 가지고 어떻게 쓸수 있었어? 누구분의 누구? 그치, 코사인분의 사인. 그래서 다음 시간에 푸는 문제에서는 탄젠트를 가지고 이렇게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고치는 문제도 나온다. 그래서 요두 가지씩은 너무너무 잘 자꾸자꾸 봐놓고 공부해야 돼. 그래서 요 35번 문제가 오늘의 마지막 문제였고, 오늘 뭐 했나? 같이 정리 한번 좀 해보자. 방정식. 나 우리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 문제가 나와.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야. 우리 방정식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려워. 함수로 바꿔 풀지. 우리 이제 그림 잘 그리니까. 그래서 그림 그려주고 내가 원하는 그 상수함수하고 만나서 생기는 교점을 찾아줘야 돼. 교점이 방정식의 근이었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부등식을 해봤지. 나 결국에는 방정식을 풀어야 부등식을 풀수 있다? 그 지점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해를 가지고 범위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그림을 빠르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치, 특수각 반드시 외워야 돼. 30도, 45도, 60도 보자마자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 안에서 복잡한 식이 자꾸자꾸 나온다면 치환해야 되고, 치환할 때는 꼭 범위가 따라와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어려운 문제 풀 거야. 차곡차곡 복습 잘해와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어.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경연급 하나 정준영입니다. 도함수의 활용 이제 중반부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기본 우리 개념들을 다 갖췄어요. 도함수의 부호로부터 fx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하고 그로부터 이제 극대와 극소를 찾으면서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들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매번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는데 도함수 그리고 fx 그리고 오는 것이 번거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일반적인 다항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메인 테마 3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두둥 3차 함수입니다. 오늘이 끝나고 나면 아 이제나 3차 함수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접근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기본 개념부터 심화 개념까지 이번 한 시간에 전부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자, 첫 시작은 일반적인 다항함수의 그래프예요. 다항함수라고 하면 최고 차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n차 함수 fx는 ax의 n제곱하고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a가 0은 아니겠죠. 근데 결국에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려고 하면 우선 오른쪽 끝, 왼쪽 끝하고 이제 극한에 대한 생각과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차수에 대한 생각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 생각을 하는데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최고차항이 양인지 음인지에 따라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A가 양일 때가 있고요. A가 음일 때가 있어요. 그럼 A가 양일 때는 limit X가 한없이 커질 때 fx를 생각해보면 항상 x가 한없이 커질 때 무한에 대한 생각들은 최고 차항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뒤에 있는 애들 모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a가 양수일 때는 얘가 양의 무한대로 갈 거고요. 그럼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fx, 이번엔 a가 음수일 때는 음의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니 a가 0보다 클 때 아 x가 한없이 커져? 오른쪽으로 할 때 위로 가니까 얘는 우상향의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A가 음수야. 그럼 이번엔 어때? 오른쪽이 내려가는 우하향, 오른쪽이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지요. 우선 A의 부호에 따라서 케이스를 둘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이제 최고차항의 차수와 열정을 하는 건 뭘까? 이랬어. 한번 미분해 봐요. 얘는 a 곱하기 n 곱하기 x의 n-1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fx가 n차 함수입니다. f'x는 미분하면 몇 차? n-1차죠. 결국에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개형을 그려낸다는 건 도함수의 부호가 몇 번 바뀌냐는 건데 n-1차야? f'x는 최대 n-1번 부호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잖아. 왜냐하면 1차 방정식은 근이 실근이 1개, 2차 방정식은 실근이 최대 2개, 3차 방정식은 실근이 최대 3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결국에 n차 함수입니다. 그러면 n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이야기고요. 실근은 최대 n-1개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함수 fx는 최대 n-1개의 극값을 갖는다는 거고요. 이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최대 n-1번 그래프의 개형이 꺾인다는 거예요. 1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가 있어요. 4차 함수가 있습니다. 1차 함수는 꺾이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쭉 올라가는 직선이고요. 1차 함수는 꺾이는 거 없이 오른쪽이 내려가는 직선입니다. 근데 2차 함수는 한번 꺾여요. 오른쪽이 올라가, 한번 꺾이고 오른쪽이 내려가.

이걸 우리는 그냥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고 했지만, 극값의 관점으로 보면, 아, 극값이 하나 있는 거군요. 이런 거야. 그러면 3차 함수는 두번 꺾이고 오른쪽이 올라가요. 4차 함수는 세번 꺾이고 오른쪽이 올라가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때는 두번 꺾이고 오른쪽이 내려가요. 세번 꺾이고 오른쪽이 내려가요. 이렇게. 그래서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는 W자 모양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때는 M자 모양이 그려집니다. 이런 것들은 극값이 몇개 존재하느냐, 극값의 개수에 따라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1차, 2차,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건 다시 이야기하면 특수한 경우에는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그래프의 개형만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3차 함수도 있고요. 극값을 하나만 갖는 4차 함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다양한 경우들을 두고 왜 굳이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할까요? 라고 한다면 이건 일반적인 그래프 개형이거든요. 내가 이제 체크해야 되는 건 f'x 얘가 0이 되는 순간 이게 실근이 몇개 있느냐, 실근의 개수를 체크, 부호가 몇번 바뀌느냐를 체크하는 순간 이제 그래프 개형들을 빠르게 그려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3차 함수 f(x)가 있어요. 한번 미분했는데 2차 함수네.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굳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아, 도함수의 부호가 몇번 바뀌는구나를 알면 3차, 4차까지는 그려내는 것이 가능하다. 빠르게, 효과적으로. 그렇다면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기본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fx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d, a가 양수일 때야. 한번 미분을 하면 f'x는 3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라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그려질 텐데, 우리가 살피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이때 f'x는 0. 다시 이야기해서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이 몇번 만나는지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케이스를 분류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도함수의 부호가 몇번 바뀌니?가 결국에는, 아, 도함수의 2차잖아. 2차 함수의 그래프와 프라임이에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몇번 만나는지 케이스를 한번 적어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 얘가 교점이 두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케이스, 교점이 한 개인 경우가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교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점이 두개 생긴다는 말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y는 f'x를 생각해 보면 알파에서 만나죠, 베타에서 만나죠. x는 알파와 x는 베타를 경계로 이렇게 y는 fx가 그려진다는 거고요. 반면에 교점이 한개 있습니다. 얘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 접하는 순간이 되겠죠. 그러면은 x축이랑 만나긴 하지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얘를 알파라고 하면 알파를 경계로 이제 fx 어떻게 생긴다는 거야? 증가하다가 stop! 다시 증가하는. 얘가 바로 y는 fx인데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합니다. 이런 거고요. 자, 마지막. 이제는 x축과 안 만납니다. 위에 붕떠 있는 y는 f'x는 한결같이 도함수의 부호가 항상 플러스예요. 물론 도함수 f'x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긴 하지만 계속 플러스인 이상 얘는 f(x)가 증가할 수밖에 없지. 다만 그럼 도함수가 최소가 되는 이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를 경계로 왼쪽에서 올라와 오른쪽에서 쭉 올라가 y는

OPEX 계속 증가만 하지만 그래도 미분 계수가 최소가 되는 순간은 있습니다. F의 프라임 알파가 이때 최소가 돼요. 근데 왼쪽 첫 번째 상황과 오른쪽 두 번째, 세 번째 상황은요, 좀 달라요. 그치? 왼쪽 첫 번째 상황이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근데 반면에 얘들 둘은 말이야. 이 문제에서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 이제 표현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하는데. FX가 계속 증가합니다. 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 FX는 1대1 대응입니다. 라고도 해요. 1대1 대응. FX는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라고 표현하더라도 위와 같은 그래프의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FX가 계속 증가합니다. 1대1 대응입니다.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극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3차 함수의 그래프고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할까? 아, F'X가 부호가 바뀌지 않는구나. 지금 최고차익에서 양수일 때니까 F'X가 0 이상이다 라고 했지만 F'X가 부호가 바뀌지 않는구나. 0이 되는 순간에 있어도 돼요. 근데 부호가 바뀌지 않아야 돼. 결국에는 F'X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거나 혹은 F'X가 0보다 커 만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니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죠. 해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보고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될까요? 자,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은 그렇다면 이제 뭐 읽는 것은 단순하겠죠. 얘는 증가와 감소가 바뀌고 있으니 극값이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극값이 존재합니다.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그러니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는 경우보다는 당연히 오른쪽 상황이 문제로 주어지는 것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극값이 존재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이고요. 이러한 상황들은 결국에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 도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일반적인 상황을 가지고요. fx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에서 서울라는 실근은 몇개 생길까? 물론 이러한 것들을 케이스를 나눌 수도 있지만, 그 나중에 이제 방정식 단원으로 넘어가서 그래프의 개형을 바탕으로 사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니까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함께할 이야기는 이 정도 3차 함수의 기본 개념 먼저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유형 5예요. fx가 지금 4차 함수예요. 근데 4차 함수 x축과 접하도록 하는 양수의 예값을 구하여라. f'x는 자 미분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6ax 제곱 플러스 2a 제곱 x야. 자 3차이긴 하지만 누구 묶어낼까? 2x 묶어내자. 그럼 2x의 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a 제곱 됐습니다. 이 정도 인수분해 되죠? 2x의 x 마이너스 a, 2x 마이너스 a까지 F'X를 인수분해했습니다. 스텝 1. 자, 이제 F'X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요.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납니다. 근데 4차 함수에서는 사실 다음 시간에 또 정리하겠지만 이게 간격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X축이랑 언제 만나? 0에서 만나. A가 양수예요. 그러니까 2분의 A 이렇게 했는데 이 지금 간격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3차 함수의 그래프 y는 f'x 도함수를 그리고 얘 간격이 똑같으면 위로 빼꼼 아래로 빼꼼 이 모양이 간격이 똑같은 모양이라서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에요. 결과적으로 x는 0, x는 2a, 2분의 a죠. 그리고 x는 a까지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아,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얘가 완벽한 대칭 형태의 W자 모양의 4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물론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스텝 2. 지금 이제 우리 생각은 0일 때랑 A일 때가 얘가 함수값이 똑같을 거야. 이 정도로 이제 직관적으로 간격이 똑같으니까 얘도 똑같겠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금 X축에 접한다고 했는데요. X축이 어디? 극소값에 극대값에 극소값이 0인지 극대값이 0인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하는 거죠. 체크. F0이 얼마야? F2분의 A는 얼마야? FA는 얼마야? 이렇게. 가보자. 0 나오면 0, 0, 0 하고 얘가 마이너스 1될 거고요. 자, 2분의 A 나오면 16분의 1A의 내제곱, 마이너스 4분의 1A의 내제곱, 플러스 4분의 1A의 내제곱 빼기 1 이렇게 했어요. 얘네들 없어지겠죠. 뭐 A를 넣었을 때는 A의 내제곱, 플러스 2A의 내제곱, 마이너스요. 여기 플러스 A의 내제곱 빼기 1 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1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가 똑같은 건 맞지? 얘네 x축 아래에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극대값이 0이 되어서 이렇게 x축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아, 얘가 0이 돼야 돼. a의 내제곱이 16이 돼야 돼. 근데 이걸 만족하는 양수 a니까 a 누구야? a는 2가 되겠습니다. 자, 유형 5번이었습니다. 유제호로 갈까요? 자, 함수 f(x)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3차함수예요. 알파에서 극대, 베타에서 극소. 내가 만약에 3차함수의 그래프 일반적인 개형을 안다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데 극대 극소를 모두 가죠? 그러니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왼쪽 극소잖아? 얘가 x는 베타일 거고요. 오른쪽 극대잖아? 얘가 x는 알파라는 거지. 근데 두점 a와 b, 얘가 a, 얘가 b잖아. 두 점을 이어서 선분이 있고요. 선분의 중점이라고 했으니 뭐 중점 한 이쯤에 있을까요? 얘가 원점이다 이런 거네. 상황이 그려집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오케이. 우선 차근차근 한번 다시 풀어봅시다. 오늘 이런 상황이라는 걸 먼저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3차함수의 그래프 이제는 바로 그려내. 언제 극대, 언제 극소 그림 보면서 빵빵 찍어버리면 끝나니까. 근데 이제 차근차근 이 상황들을 찾아나가다 보면 f'x는 불러보세요. 시작.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두 배의 a 플러스 3. 플러스 3 이렇게 했어요. 극대와 극소가 생긴다고 했는데 얘가 위로 블록한 2차함수 y는 f'x가 X축이랑 서울단을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까지 되겠지. 근데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아! 이때가 알파야? 이때가 베타야? 땅! 찍어주는 순간, 중점이 원점입니다. 중점이 원점입니다. 알파와 베타의 평균, X좌표가 0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도 이해하지. 얘가 마이너스 알파야. 스텝 2. 그래서 결국에 알파와 베타를 더한 건 0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두 근에 합해보니까 3분의 2, 두 배의 a 플러스 3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a는 얼마야? a는 마이너스 3이야. 라는 걸 찾는 순간 두둥 끝났습니다. fx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이고요. f'x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입니다. 그러니 마이너스 3을 묶어내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x가 1일 때 극대값 f1을 구하시오. 1을 땅 넣는 순간 정답 2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주어진 상황을 보고 f(x)의 그래프 개형을 떠올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도함수를 찾아
도함수를

그려? 알파와 베타의 평균이 0입니다. 아, 두근의 합이 0이구나. 그럼 이제 a의 값이 결정되면 fx, f'x 끝. 요렇게. 자, 유제 5번이었고요. 유형 확인으로 가보시죠. 유형 확인 19예요. fx는 상수항이 없는, 아, 3차함수구나. 아, 1차항이 없는 삼수, 1차항이 없는 3차함수구나. 상수항까지 가려버리면 결국에 스텝 1. fx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fx는 1차항이 없는 형태로 보게 되는 경우들 굉장히 많거든요. y는 b. a가 양수야. 그러니까 0에서 접해 3a에서 뚫고 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y는 fx죠. 물론 미분에서 극값을 구하는 것도 당연히 어렵지 않겠죠.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ax가 되니까 3x의 x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아, 0일 때 극대값 2a에서 극소값까지 확인했습니다. 근데 얘가 뭐라고 했어요? y는 마이너스 1에 y는 3에 접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 큰 그림을 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요. 맞네? 끝난 거야. 0일 때 극대값, 3a에서 극소값, 아니죠, 2a에서 극소값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갑시다. f0은 0을 넣으면 b, 얘가 3이고요. F2A는 8A의 세제곱 마이너스 12A의 세제곱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 되겠지. 자, 넘어가면 4A의 세제곱이 4 되네요. 내가 찾고 싶은 양수 A는 1입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는 정답 4가 되겠네요. 자, 유형이 19였습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가 X는 다시 Y는 마이너스 1, Y는 3, 가로줄 두 개에 모두 접한다 라고 하면 극대가 3이야 극소가 마이너스 1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극대가 3이야 극대값이 3이야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그려지느냐 스텝 2. 이 단계들까지 하면 끝. 자, 유형 확인 20으로 갑니다. 함수 fx가 이번에는 극값을 갖도록 하래요. 극값을 갖도록 밑줄. 무슨 말이야? f'x. 극값은 언제 생겨요?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뀔 때 생깁니다. 아,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네. 도함수가 몇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인데. 부호가 바뀌어야 돼. f'x는. 불러보세요.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y는 f'x가. 부호가 바뀌어야 하니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하는군요. 스텝 1. 이런 상황이어야 된다는 필연성 느껴지죠?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결할 거야? 해법.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판별식 불러보세요. 4분의 D로 갑시다. 4분의 D. 반의 제곱. 마이너스 2차항 상수항.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A 곱하기 A 빼기 6이 0보다 크니까 A는 0보다 작아. 또는 A가 6보다 커. 이렇게.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정답 6보다는 커야지 자연수 중에 최소값은 7 되겠습니다. 자, 유형 확인 20이었습니다.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도록 한다는 조건. 3차 함수가 아니라 어떤 함수를 가지고 오더라도 극값을 갖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결국에 도함수의 부호로부터 증가 함수 극대 극소가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하는구나. 자, 21번으로 갑니다.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어요. f'2는 0이래. 근데 그 값을 갖지 않습니다. 어? 그 값을 갖지 않습니다. 밑줄. 생각. 스텝 1. fx는 누구야?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야. 뒤는 몰라. 한번 미분했어요. f'x는 누구야? 3x의 제곱, 최고차항의 계수가 3인 2차 함수입니다. 아래로 볼록해요. 선생님, f'2가 0입니다. 여기 넣어서 뭔가 미정계수를 계산하세요. 그런 거 아니야.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스케치, 문제의 큰 판을 짜야 되잖아요. 얘가 x축이랑 맞나 안 맞나? 맞나요? 2일 때 맞나요? 근데 그 값을 갖지 않으려면 f'x의 부호는 안 바뀌어 이런 거야. 어? x축이랑 만나긴 만나는데? 근데 부호가 안 바뀌어. 무슨 말이야? x축과 한 점에서 만나 접한다는 거지. 그게 의구라는 거야. 얘가 2라는 거야. 아,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으니 미정계수 필요 없지. f'x가 안 바뀌어, 부호가 안 바뀌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이 이야기니까 f'x는 누구야? 최고차항의 계수가 3인데 x2에서 접해요. 따라서 f'4는 3 곱하기 4 정답 12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제 우리 일반적인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 경우도 알고요. 3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일반적인 형태들, 그리고 그 값을 가질 때, 그 값을 갖지 않을 때에 따라서 문제에서 조건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나는 어떻게 해석할 건지, 그리고 문제를 풀어내는 해법은 무엇인지까지 3차 함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압니다. 여기까지 교과서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겁니다. 교과서에는 없지만, 그래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냥 3차 함수의 성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조금 어렵더라도 나중에라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개념 노트에 두고 보세요. 근데 나는 도저히 지금 당장은 안 되겠다. 그러면 내려두세요. 이거 몰라도 문제는 다 풀립니다. 이거 모른다고 안 풀리는 문제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 이 내용을 알면 훨씬 더 빠르게 실수 없이 간단히 이 상황들을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심화 개념이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3차 함수의 성질처럼 여러분들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 이야기 가봅니다. 변곡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변곡점이라는 용어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이 3차 함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거예요. 일반적인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3차 함수의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변곡점이라는 용어, 그리고 그 일반적인 개념들은 우리가 미적분 2에서 다루지만 3차 함수의 경우에 보면 3차 함수는 점대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점대칭의 중심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최고차항의 계수와 양수일 때그 값을 갖는 경우도, 뭐그 값을 갖지 않는 경우도,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일 때그 값을 갖는 경우도, 그 값을 갖지 않는 경우도, 항상 이 점대칭의 중심이 되는 점들이 있으니, 이 점을 이름하여 변곡점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물론 이 변곡점이라는 용어 자체는 곡선의 개형, 우리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혹은 볼록이나 오목이라고 하는데요. 얘들이 개형이 변하는 점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3차 함수를 뜯어서 보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얘들이 바뀌는 순간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내용까지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fx는 말이야.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야. 그러면 한번 미분했을 때 f'x는 얘는 3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a가 양수일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어요. 얘가 y는 f'x야.

근데 만약에 얘가 그 값이 이렇게 갔는데 x는 알파에서 x는 베타에서.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x축과 서로 다른 두점 알파와 베타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거죠. 그럼 저 변곡점이라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알파와 베타의 정중앙, 등차 중앙. 아, 여기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 변곡점이라는 애를 점대칭의 중심이 되는 애를 fx에서 점대칭의 중심인 점은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아, f'x의 대칭축을 찾거나 혹은 f'x가 얘가 2차 함수니까 최대 혹은 최소가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이런 3차 함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점대칭의 중심이 되는 변곡점이 있어요. 근데 이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 L을 한번 생각을 해봐. 직선 L을 생각을 하면 얘가 점대칭의 중심이라고 했잖아. 근데 직선도 이 점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볼수 있고 3차 함수도 이 점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볼수 있으니 당연히 여기 있는 이 교점도 여기에 대해서 대칭,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볼수 있겠지. 그러면 왼쪽에 있는 교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교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한다면 가운데 있는 여기는 짜자잔. 아, 얘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건 자연스럽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x는 알파와 x는 베타에서 그 값을 갖는다. 다시 x는 알파, x는 베타. 얘가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지나는 직선 L. 그러면 얘는 이제 새 교점이 생길 텐데요. 얘들은 서로 가운데 있는 애가 이 순서대로 등차 중앙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렇게 할까요? 얘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번 써볼까? 알파, 베타, 감마. 그러면 이 베타란 애가 알파와 감마의 평균이 되니까.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전부 다 더했어 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감마가 2베타랑 같으니까 얘가 3베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세 근의 합, 빠방 하면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잖아. 그냥 가운데 있는 베타의 정체는 뭐냐? 베타, 얘 변곡점 x좌표에 마이너스 3a분의 b 이렇게 된다는 거지. 변곡점의 x좌표인데요. 뭐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했을 때 얘가 이제 등차 중앙을 이룬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이게 2차 함수에서도 대칭성, 선대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타에서부터 가운데 축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 여기 알파에서의 접선이랑 감마에서의 접선이 어떨까? 평행하겠지. 아, 얘가 두 번째. F 프라임 알파와 F 프라임 감마가 서로 같습니다. 왜? Y는 F 프라임 X라는 애가 X는 베타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Y는 F 프라임 X가 X는 베타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선생님, 이렇게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이야기는 알겠어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3차 함수의 곡선을 이해하자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 나옵니다. 뚜둥.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가 3차 함수. Y는 fx와. 이제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이 아니에요. 얘가 짠! L이 있어요. 만납니다! 알파. 또 만납니다. 베타. 또 만납니다. 감마. 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 감마 세 근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얘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AX의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d. 얘가 지금 fx예요. 근데 직선 l은 누구야? mx 더하기 n이야. 그러니까 이 직선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1차항과 상수항은 변하지만 넘기면 3차항과 2차항은 일정한 3차 방정식이 돼요. 그러니 세 근의 합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마이너스 a분의 b로 일정하다는 거죠. 선생님 아까 변곡점을 지날 때 그때 세 근의 합을 구하는 건 이건 너무나 다 자연스러웠잖아요. 이건 등차중앙이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도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fx는 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 뭐 이런 애가 있다고 해볼까요? 그냥 마음대로 얘가 y는 fx야. 지금 이런 모양이 있으면 직선이 짠짠짠짠짠 이렇게 왔어. 얘가 y는 직선 L이라고 할까요? 직선 L이야. 그러니까 교점이 여기 X는 1입니다. X는 3입니다. 이랬어. 어? 선생님 7근의 합하면 3근의 합이 3차항분의 2차항 뭐 바꾼 거니까 얘는 3근의 합이 0으로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1이랑 4야. 그럼 나머지 교점 하나는 그냥 잡을 수 있다는 거야. X는 얼마? 마이너스 5라는 거지. 이렇게. 아, 그러네.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는 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짜자잔 이렇게 접하는 상황. 선생님, 접하는데 여기 x는 마이너스, 여기 x는 3이에요, 3. 그럼 얘도 합이 0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접하니까 3이 두 개 있는 거야. 3 더하기 3 더하기 네모 가 0이 돼야 되니까 여기 누구야? 여긴 x가 마이너스 6인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6, 3, 3 해서 0. 와우! 이런 모양이구나. 오케이. 자, 이제 처음엔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 대칭성에 대한 건 먼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 기억을 해두자. 3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때 교점 x좌표들 다 더하면 합이 항상 일정하다. 마이너스 a분의 b로. 근데 이건 서로 다른 세 점이 아니라 접하는 경우로 생각하더라도 오케이. 그때도 여전히 성립을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는 했으니 다음 이야기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비례 관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fx가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a가 양수일 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얘가 그 값을 갖는 3차 함수야. 그러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때의 비율 관계입니다. 극대값 보이죠? 극소값 보이지? 그러니까 극대값을 진하게 쫙 긋고요. 극소값을 진하게 쫙 그어요. 가로질 그었어. 그리고 나면 접점과 교점. 마찬가지로 접점과 교점이 있잖아요. 근데 얘들 사이에 항상 일정한 비율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거죠. 모양을 조금 더 볼게요. 교점 진하게, 접점 진하게. 그리고 여기에도 접점 진하게, 교점 진하게 이렇게 변곡점까지 얘를 생각을 해주면 이렇게 쭉 그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사각형이 다 똑같은 모양이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교점에서 접점까지, 접점에서 변곡점, 변곡점에서 접점, 접점에서 교점까지인데요. 보통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건 교점에서 접점까지, 접점에서 또 다른 접점까지, 그 다음 접점에서 또 교점까지. 얘가 1대 2대 1이야.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 fx가 얘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5야 라고 하면 얘는 x제곱을 묶어내면 x 빼기 3 더하기 5가 되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y는 5랑 0에서 접해 3에서 뚫고 가. 0에서 접해 3에서 뚫고 가. 얘가 y는 fx인데 어? 얘를 3등분해서 2대 1 하면 오케이! 2일 때 극소가 되는구나. 이런 거야. 2대 1. 1대 2대 1.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비율관계들은 이제 기억을 해두자. 조금 더 하자면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기 변곡점에서부터
얘가 한 칸, 얘는 루트 3. 1대 루트 3. 1대 루트 3대 2가 되니까 이건 마치 삼각비에서 자주 보던 비율처럼 이런 비율 관계도 있긴 합니다.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이라. 근데 이 상황들은요, 조금 더 일반화하면 이게 X축과 평행한 접선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Y는 FX라는 애가 있잖아요. 여기에 평행한 두 접선. 평행한 두 접선 L1과 L2가 나타납니다. L1, L2. 그럼 얘도 똑같아요. 교점 있죠? 접점 있어요. 접점 있죠? 교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X좌표의 차이를 짠짠짠 가지고 오면 1대 2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알고 있으면 그래프를 해석하기가 조금 수월해지는데, 물론 한 번쯤은 확인은 해봐야 되겠죠? 진짜 이렇게 되나? 뭐 증명 없이 써도 되나? 불안하면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처음에 극값을 갖는 3차 함수에서 얘가 극대값이 원점으로 극대화되는 이 순간이 원점으로 오도록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얘를 fx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봐요. 어떤 상황이든 극대가 되는 그 점을 원점으로 평행이동을 땅 해서 가지고 오면, 지금 우리가 비율관계를 생각을 상정한 건 얘가 0k랑 3k면 여기 2k일 때 마이너스 k일 때 얘가 똑같은 비율관계를 유지한다. 이걸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fx가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지만 여기 x에서 접해 그리고 x-3k 이런 모양이니까 내가 체크해야 되는 첫 번째는 f'2k, 2k에서 극값을 갖는지를 확인하고, 두 번째는 비율이 여전히 유지가 되려면 마이너스 k일 때랑 2k일 때랑 함수값이 같은지를 확인하기만 하면, 그럼 왼쪽에서 배웠던 성질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잖아. 그지? f'x는 얘는 a가 있고요. 곱의 미분법. 여기 밑에다 써볼까요? 여기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f'x는 a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곱의 미분법 쓰면 얘는 2x의 x-3k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x자리에 2k 넣어봐요. a 곱하기 2k를 넣으면 얘는 4k 곱하기 마이너스 k 플러스 4k제곱이 되니까 얘가 0 되는 것, 오케이. 2k에서 0 되네요. 극값 갖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f의 마이너스 k는 얘는 a 곱하기 k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4k이고요. f2k는 얘는 a 곱하기 4k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k니까, 오! 같네요. 까지 확인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마음껏 저 비율관계를 쓰겠다는 거죠. 3차 함수에서 당연히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fx를 알고 f'x를 알면 그래프 그려내고 과정들을 땅땅땅 찾아가면 되는데, 근데 이러한 상황들을 이해한다면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훨씬 간단해진다는 거죠. 연습을 하나만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림과 같이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고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가 있어요. fx에 대해서 뭘 알아?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원점을 지납니다. f0이 0이군요. 하나 알아요. 그리고 gx는 2분의 1x인데, 여기 직선이 있잖아. 2분의 1x. 여기 6,3이 접한대. fx가. 그럼 여기서 또 아는 거지, 뭘? f6이 3입니다. f'6은 접선의 기울기 2분의 1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fx를 넣으면 당연히 찾겠지. 모르는 게 2차항, 1차항, 상수항 3개 모르니까. 함수값 2개 알아요. 미분계수 하나 알아요. 연립하면 당연히 fx는 유일하게 결정되겠지만. 근데 이러한 상황도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프를 보고 식을 찾습니다. 아, fx랑.

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두 개가 다 되어야 하는데 fx를 이렇게 찾을 수 있느냐 먼저 되어야겠고요. 그리고 나면 봐봐. 얘랑 기울기가 같대. 근데 언제 다시 만나니? 라고 물었잖아요. 평행한 두 접선이 나왔잖아. 이 상황을 내가 교과서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거야. 뭘 해야 돼요? 기울기가 2분의 1인 접선을 찾아야 돼요. F'T가 2분의 1인 애를 찾아야 돼. 그럼 6 말고 뭔가 하나가 더 나오겠지. 여기에서 실근 T를 찾아요. 그럼 뭘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 점 P의 좌표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구하고 나면 두 번째는 뭐야? 점 P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지. 접선 L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면 뭘 해야 되는 거야? 이 Y는 FX랑 그리고 접선 L의 교점을 구해야 되는 거야. 얘가 바로 B니까. 근데 이런 상황들이 간단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FX를 깔끔하게 구해냈지만, 또 미분계수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을 찾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둘을 또 방정식을 풀어. 3차 방정식을 풀어. 이 과정이 귀찮다는 거지.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평행한 두 접선 나왔어? 땡큐! 비율관계가 있지. EX 좌표가 2야. EX 좌표 뭐야? 1대 2대 1. 아, 얘 8이네. 그리고 점 P의 좌표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2,H, 아니죠. 2,F2를 구하면 되고요. 점 B의 좌표를 구하고 싶어요. 점 B의 좌표는 얘는 8,FB, 얘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FB는, F8은 얼마야? F8은 8 곱하기 4 더하기 4 하니까 36 되면서, 아, 점 B의 좌표는 8,36이구나. 그냥 순식간에 빠바박! 물론 이 비율 관계가 유난히 잘 적용되는 특수한 경우를 가지고 오긴 했지만, 이러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 활용도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냥 3차 함수의 성질처럼 이 비율 관계들을 좀 기억을 해두었다가 사용을 해 나갈 겁니다. 다음부터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았을 때 이런 비율 관계 정도는 따로 증명 없이 바로바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우리 3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종합 선물 세트 전부 다 끝이 났어요. 이제는 일반적인 다항함수의 그래프 개형도 알고요. 3차 함수에서의 그래프 개형이 도함수가 부호가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에 따라서 이 상황들, 일반적인 그래프 개형들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나면 3차 함수에서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 점대칭에서 그 중심이 되는 점, 누구야?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차 함수의 비율관계까지. 자, 이렇게 우리 3차 함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꾹꾹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보고 될건 아니고요. 복습 두 번, 세번 계속 하시기 바래요. 자,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헌 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나름 민트 색깔인데 여기에 들어가니까 약간은 그 위장 색깔 같은 느낌. 이 초록이 뭔가 주는 그게 있다니까, 그렇죠?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귀걸이까지 맞춘 민트 민트로 나타나 보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엄청 시원하다. 여러분도 고개 좀 꺾어볼래요? 우리가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는 시간이 진짜 없어. 한 번씩 이렇게 하늘을 본다는 아니고 진짜 그냥 스트레칭을 좀 하도록 하세요. 제가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게 공부도 하지만 휴대폰을 많이 하면서 여기랑 요런 데가 여러분 진짜 아파지는 것 같아요. 휴대폰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목이 아프다고 하면 좀 멋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근데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목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모님께 말하면 왠지 너 휴대폰 많이 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들을 것 같은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손목이랑 손목도 사실 공부할 때 많이 쓰는 거거든. 손목이랑 목 같은 데는 진짜 많이 풀어주도록 하세요, 알았죠? 요런 데가 진짜 많이 이렇게 딱딱하게 뻐근하게 아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잘안 낫더라고요. 아무튼 건강관리는 워낙 중요한 것이니까 열심히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을 살짝 맛보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볼 건데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우니까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한 것들. 대신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확률의 곱셈 정리가 좀 의미를 갖는 문제가 등장을 하고요. 앞은 굉장히 쉽습니다. 알았죠? 자, 가보도록 할게요. 9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자,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 적혀 있는 8개의 공이 있습니다. 여기서 3개를 꺼낼 거예요. 꺼낸 3개의 공에 적힌 세수의 곱이 모두 짝수래요. 그래?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지난 시간까지 제가 이야기하던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식인 거야. 이렇게. 중에 무언가를 올리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열해 볼 생각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세수를 한번 쭉쭉쭉 써보자고. 짝수가 나오려면. 짝짝짝. 또. 짝수가 두개 있어도 되고요. 짝수가 한개 있어도 됩니다. 그죠? 그죠. 약간 웃는 이유는 있어. 자, 이렇게 내가 케이스를 나누었어. 그 중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세수의 합은 홀수가 되는 경우를 찾아달래요. 그러면, 얘는 짝이야. 짝짝에다가 홀더 하니까, 오, 이거다, 그치. 홀홀에다가 짝더 하면 어떻게 돼요? 짝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요 네모만 위로 올라오는 형태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중에 두 번째 케이스를 올리도록 할게요. 괜찮아? 그죠? 자, 첫 번째 풀이 방법은 말 그대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중에 누구를 올리는 2번 케이스를 위로 올리는 그림을 생각하시면 딱 되겠습니다. 오케이, 가볼게요. 짝짝짝이 나올 확률은? 짝수가 뭐 있는데, 그치? 2, 4, 6, 8. 홀수 뭐 있는데? 1, 3, 5, 7 있습니다. 맞아? 그러면, 3개를 한꺼번에 꺼내기 때문에, 짝짝짝만, 이건 배열 없어요. 짝짝짝만 꺼낸다는 건 그냥 4개 중에 3개를 꺼내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짝수 4개 중에 2개를 꺼내고요. 홀수 4개 중에 하나를 꺼내면 되니까, 6, 4, 24. 계산까지 할게요. 여기는, 짝수 4개 중에 하나를 꺼내고요. 홀수는 4개 중에 2개를 꺼냅니다. 4, 6, 24.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것에 의하면 우리는 4, 24, 24 중에 24를 올리는, 요 24를 올리는 딱그 그림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얘가 얼마냐면 52잖아. 4로 나누면 13이 맞겠지. 66이 맞아요. 자. 6, 이렇게. 약분할 때 가장 긴장하는 사람. 자, 13분의 6, 정답은 4번이 되어주겠습니다. 괜찮아? 요렇게 푸는 풀이랑 지금부터 비교를 하려고 해요. 얘는 딱 조건부가 잘 보이는 풀이야. 이 중에 하나를 딱 올리는 그림. 그럼 두 번째 풀이는 요쪽에다가 써볼게요. 됐고, 분모를 계산할 때는 분모에 집중하고 분자를 계산할 때 분자에 집중하는 풀이. 요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무슨 이야기냐면 세수의 곱이 짝수라는 것을 할때 굳이 굳이 이런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이야? 세수의 곱이 짝수면 적어도 하나는 짝수가 있으면 돼. 한 개는 짝수. 맞아? 이거잖아. 적어도 한 개는 짝수 이거잖아. 그러면 전체 몇 가지예요? 8개 중에 3개를 고르는 데서 뭐, 그렇지. 그냥 홀수를 3개 뽑은 경우만 제외시키면 돼요. 홀홀홀. 흐흐흐 제외시키면 되잖아. 이러면 분모를 계산할 때에는 굳이 굳이 굳이 이렇게 3가지를 계산하는 것보다 어때요? 훨씬 편하죠. 56 빼기 4, 52 끝. 대신에 이제 분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에서 세수의 합이 홀수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짝수가 무조건 들어있으면서 세수의 합이 홀수인 경우. 자, 세수의 합이 홀수이려면 홀홀홀은 가능한데 짝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럼 어때요? 홀 하나에 짝짝이구나.

얘네 둘의 공통 부분으로서 여러분이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모 계산할 때 내가 그런 식으로 풀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제서야 아 홀짝짝이어야 되겠구나 하셔서 어떻게 되면 돼? 홀수 여기 보이죠? 네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고 짝수 보이시죠? 저네개 중에 두 개를 고르세요 하시면 돼요. 그러면 4, 6, 24 해서 정답은 똑같이 나오겠죠. 자,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첫 번째로 조건부 하면 모름지기 계속 얘기하는 얘네들 중에 얘를 올리는 요게 이제 조건부의 그림이야. 조건부 하면 이렇게 떠올려야 되거든. 그걸 보여주기에는 얘가 적합해요. 그리고 분모에 신경을 쓴 대신에 분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었어. 내가 이미 생각을 해놨으니까. 그죠? 그냥 계산 세 가지에서 하나 올리면 돼. 대신에 단점은 분모를 훨씬 더 귀찮게 정리를 해야 하기는 했습니다. 맞아. 분모를 그냥 적어도 한 개는 짝수구나. 그럼 홀수가 전부 다 뽑힌 것을 제외시켜야지 하고 그냥 분모를 쉽게 계산을 하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대신에 여기는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뭐뭐뭐를 합해서 52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몰라. 그 50이라는 덩어리 안에서 내가 원하는 분자를 꺼내야 돼. 뽑아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분자 생각할 때 따로 봐야 되겠죠. 세수의 곱이 짝수이면서 동시에 세수의 합이 홀수가 되려면 짝수가 있어야 되는데 합이 홀수여야 되니까 홀홀홀은 아니고 홀짝짝 이제서야 이 과정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아예 안할 수는 없는데 이두 가지가 약간의 차이가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분자에 올라갈 그 중에 무엇을 뽑아낼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케이스를 나누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분모는 분모대로 그냥 편하게 예산을 하고 분자에 해당하는 교집합에 해당하는 것만 나중에 생각할 것인가의 차이고요. 둘다잘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은. 두 가지 유형 모두. 그래서 두 가지로 다풀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어떤 걸더 좋아하냐고 물어본다면 이 문제에서라면 얘가 더 쉬운 풀이 낫지. 근데 난 이걸 더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케이스가 세 가지밖에 안 되고 그중에 하나 올리면 되는 거니까 요거 두 개를 더 계산을 하나 이렇게 계산을 하나 그냥 그게 그거의 느낌이 들어서 그냥 조건부 하면 떠오르는 그슉 중에 슉 올리는 그걸 더 생각을 할것 같기는 해요. 이건 그냥 개인의 취향. 오케이? 개인의 취향을 물어본다면 난 그랬을 거다 이런 이야기지. 오케이, 넘어갈게요. 근데 케이스가 만약에 한 4대까지가 돼. 그중에 하나를 올리는 거야. 그럼 100% 그게 쉽게 계산하는 거 먼저 계산한 다음에 올려야 되겠지. 차이 알겠죠?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해서 선생님 어느 게더 좋다는 것을 시험 때나 문제 풀때 떠올리나요? 라는 질문을 하면 제가 항상 눈을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잘 떠올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풀어보는 거예요. 한 가지 풀이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다른 풀이가 있대. 그러면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지. 그래서 없는 게더 좋구나. 이런 생각들을 그냥 미리 좀 해놔야 시험 때 알아서 그게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그 풀이가 올라오게 되는 거랍니다. 알겠죠? 넘어가 볼게요. 이제 곱셈 정리로 갈 겁니다. 사실 곱셈 정리를 왜 배우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 곱셈 정리를 이용한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자, 확률의 곱셈 정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정리라는 이름까지 붙었겠지. 확률의 곱셈 정리란? 이것만 먼저 써. 자, A와 B가 동시에, 한글로도 쓰세요. 동시에 일어날 확률입니다.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시에 확률. 그것은 그 확률끼리 곱할 수 있어.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그냥은 아니고 A가 일어난 뒤 바뀐 상황에서의 B의 확률을 곱한다. 또는 B의 확률을 먼저 계산을 해서 A의 확률을 곱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어때요? B가 일어난 후 바뀐 상황에서의 확률을 곱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한글로 쓰시면 이것만 한글로 쓸게요.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을 곱해서 확률을 구하게 된다는 그 엄청난 장점이 있는 대신에 어때요? 여기에 A가 일어난 후 B의 확률이야. 그래서 제가 이 A가 일어난 뒤 바뀐 상황에서의 B의 확률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막 당첨 제비 뽑아갔어. 당첨이 줄었어. 전체 제비도 줄었어. 약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런 멘트를 써놓으시면서 이해하시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되어주는 거예요. 자.
확률의 곱셈 정리는 어디서부터 나타났나요? 조건부 확률부터 나타났어요. 너무 당연하지만 요거 해볼게. 요거 B바 A야. 이게 뭐야? A가 일어난 확률 분의 동시에 일어난 확률이요. 어맛! 양변에 PA를 곱해볼까요? 얘네 둘 곱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조건부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도 조건부 확률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내가 이런 식으로 쓰려고 해. 분모에 깔고 갈 거야. 얘는 어때요? 0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으로 붙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0인 경우는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알아서 문제가 그런 것들을 다 조정해 놓은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막 당황하거나 힘들거나 그럴 상황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들을 해 놓으면 좋잖아.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로. B라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가 될 거기 때문에 분모에 들어갈 거라 얘도 0은 아니야. 이제 항상 그래서 조건부와 관련해서 등장을 하게 되면 그 조건에 해당하는 확률이 무조건 0보다는 크다. 요런 멘트들이 적혀 있거든요. 그게 왜 있는지도 생각을 한 번씩은 해봐야지. 그래서 여기 안에서 식 정리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난 이런 생각을 했지. 식 정리하는 걸왜 개념으로 주는가? 그식 정리 덕분에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지금까지 확률은 어떻게 계산해야 했다고? 전체 경우의 수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만 해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확률의 덧셈 정리 덕분에 확률끼리 더하고 빼서 확률을 계산할 수 있었어. 근데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합사건일 뿐. 그죠? 그런 생각을 살짝 했었어. 자, 근데 곱셈 정리는 다르죠. 확률을 계산하는데 확률끼리 곱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진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맞잖아, 그치? 어떻게 확률과 확률을 곱해서 계산을 하겠어? 라는 부분을 이렇게 나타내게 된 겁니다. 괜찮아.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확률에도 확률을 곱해서 계산을 해.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보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자. 그 제비뽑기가 제일 나으니까 당첨이 3개, 꽝이 7개 있어. 이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이게 중학교 때부터 나오는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A가 먼저 뽑아서 꽝을 뽑고 그 다음에 B가 뽑아서 당첨을 뽑을 거야. 단 제비를 집어넣지는 않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A가 꽝을 뽑을 확률은 10개 중에서 7개입니다. 대신에 꽝이 하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B는 9개 중에서 당첨 3개 이런 확률로 당첨을 뽑게 됩니다. 그 둘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의 대표적인 내용인데 요걸 어떻게 중학교 때낼수 있었느냐. 그때는 곱한다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땐 이렇게 해요. 처음에 10개, 그 다음은 9개겠지? 이게 A가 뽑은 다음에 B가 뽑는다는 게 그냥 사실 어때? 그러니까 한 번에 뽑아낸 상황처럼 생각을 하면 돼. 순서대로 뽑아냈을 뿐이잖아. 순서대로 두개 뽑는 거잖아. 순서대로 두 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10개, 그다음에 9개. 처음에 꽝. 그다음에 당첨. 이렇게 생각하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중학 버전에도 요 내용들이 등장은 했었습니다. 근데 확률끼리로 계산을 한 다음에 곱한다고에 대해서는 그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 해답은 언제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2 때 마지막에 배우니까 중3, 고1, 고2, 3년 정도의 시간 후에 여러분이 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지만. 우리가 공부를 왜 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그때 이것을 곱한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라면, 왜 곱해야 되는지를 궁금해하지 않았다면, 궁금했어야 되는 거지. 그 해답을 오늘로 써야 얻게 된 거예요. 3년 만에. 아죠. 그런 거야. 그래서 왜 배우는가? 이거 왜 나오는가? 별거 아닌데가 아니에요. 문제로 실제로 등장을 하고요. 보세요. 읽어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10장의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자에 들어 있어요. 이 상자에서 두 학생 A, B가 순서대로 A, B 순이에요. 순서대로 카드를 한 장씩 임의로 뽑을 거예요. 뽑은 카드는 다시는 상자에 넣지는 않습니다. 자, 두 학생 모두 소수가 적혀 있는 카드를 뽑았습니다.
두 학생 모두 소수가 적혀 있는 카드야. 그러면 일단 우리는 소수와 소수가 아닌 것에 주목을 해야죠. 소수 어딨어? 2, 3, 5, 7. 그리고 1, 2, 3, 4, 5, 6, 7, 8, 9, 10까지 있지. 물론 이건 안 나열해도 되는데 굳이 굳이 나열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찬찬히 해봐. A도 소수, 그 다음 B도 소수야. A가 소수를 뽑을 확률은 10개 중에 4개니까. 그 다음엔 A가 예를 들어 7을 가져갔다면 이제는 총 개수가 몇 개예요? 카드가 9개. 그 중에 B가 또 소수를 뽑는다면 이렇게.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게 계산 잘했지. 이건 5분의 2니까 정답은 얼마야? 15분의 2입니다.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의 대표 주자예요. 시험에 이렇게 나오냐고요? 시험에 이렇게 내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죠? 시험에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재밌게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자, 이게 똑같이 이제 확률끼리 곱한다가 아니고 제가 어떻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죠?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생각해봐. 두 장을 순서대로. 그럼 어때? 첫 번째 10가지, 두 번째 9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소수, 두 번째도 소수면. 이렇게 썼겠지. 그걸 요렇게 쓰나, 요렇게 쓰나, 어때요? 똑같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소수와 소수를 뽑았을 확률. 그러니까 순서대로 뭐 이런 막두 학생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면 돼. 그냥 순서대로 두 장을 뽑아 나열할 때두 수가 모두 소수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해요. 두 장을 순서대로 뽑아 나열할 때두 수가 모두 소수일 확률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똑같은 풀이를 이렇게 썼을 거야. 처음에 10개, 두 번째 9개. 그럼 소수는 처음에 4개, 3개, 오케이, 끝. 이렇게 썼을 거라고. 그죠? 그죠, 그죠, 그죠. 근데 이렇게 주다 보니까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것을 좀더 강조하게 된다라는 차이. 응? 별건 없어요. 둘다 맞아. 넘어갑니다. 가끔 이제 여기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약간 루즈해지는 때가 생긴다고. 하나 더할 거예요. 하나 더 보세요. 11번도 봐봐. 흰 공이 한 개, 검은 공이 세개 들어있는 주머니 A와 흰공세 개, 검은 공두 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B가 있습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져갖고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이면 주머니 A에서, 그리고 6의 약수가 아니면 주머니 B에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겁니다.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은? 이라고 읽으시면. 이 문제, 10번만큼 쉬운데. 에? 이렇게 너무 잘 알지. 어? 뭐라고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쵸? 안 들어서 그래. 집중 안 하고 읽을 거면 안 읽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거 네 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줄 이상 우리는 한 방에 이해를 못 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 그냥 이렇게 표시라도 해. A고, 그 다음에 B구나. 그치? 이런 행동이라도,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라도 하면서 읽으셔야지, 여러분.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는데? 6의 약수가 나오면 A를 뽑는, 아, 그치. 6의 약수가 나오면, 즉, 1, 2, 3, 6이 나오면 A를 고르고, 6의 약수가 아닌 거면 어때요? 1, 2, 3, 4, 5면 B를 뽑는구나. 주머니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내게 되는구나. 어때요? 하는 일이 달라졌으니까 내가 케이스로 나누겠어. 그때,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혹시 눈치를 챘어요? A는 흰 공이 한 개밖에 없어요. A를 뽑으면 흰 공이 없어요. 두 개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그냥 0이에요. 그래서 1번 케이스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2번 케이스로 갈게요. 2번 케이스는 어떻게 돼? 일단 4, 5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죠. 그래서 내가 B를 선택했다? B에서 두 개를 뽑을 거야.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근데 거기서 모두 흰 공이어야 되니까 세개 중에 두 개를 뽑겠지.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 곱한다고요.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의 느낌이 좀 오죠. 4, 5를 뽑았고, 뽑을 확률과, 자, 봐봐요. 주사위를 던져서 4 또는 5가 나와야 하고, 엔드 B 주머니에서 내가 두 개를 꺼냈을 때둘다흰 공이 나와야 합니다. 교집합이잖아. 그지?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 4, 5를 4, 5가 주사위에서 나올 확률 곱하기 4, 5를 뽑아서 B를 선택한 후 B에서 흰공두 개가 나올 확률. 정확히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근데 이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주사위에서 4호가 나올 것과 B에서 흰공 두 개가 나오는 건 서로

어때? 관계가 없긴 하지. 그래서 고정된 확률로 독립의 흐름을 타고는 가겠지. 당연히 그래서 뒤에 독립에 대한 것이 등장을 하잖아. 그치? 근데 일단 우리는 어떤 연결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주사위 4, 5가 나왔기 때문에 B를 선택했잖아. 4, 5가 나올 확률 곱하기 4, 5가 나와서 B를 선택했고, 그래서 B에서 흰공두 개가 나올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곱합니다. 얼마나 쉬워. 그래서 결과는 이거 한 줄이에요. 너무 억울하잖아. 너무 억울해서 변형을 할게요. 당연하지만 A가 이게 좀, 난좀 억울하고, A를 좀 바꿔볼게. A를 바꿔볼게. 흰 공도 3개라고 합시다. 변형. 지금부터 변형이에요. 정답 10분의 1은 아까 끝났고, 그치? 자, 요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은 A에서도 하자고. 1, 2, 3, 6. 즉, 3분의 2의 확률로 A 주머니를 택하게 되었어. 그러면 A 주머니 총 6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데, 거기서 흰 공이 2개가 나왔어요.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확률을 더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확률을 더하는 것은요, 엄밀히 따지면 배반 사건의 확률의 덧셈 정리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은 더하겠지. 당연한 거야. 그게 더 맞는 말인데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 케이스를 나눈 다음에 확률끼리 더한다는 거구나. 아, 겹치지 않지? 그러니까 배반 사건의 확률의 덧셈 정리구나. 요런 생각들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계산은 안 할게요. 뭐하러 계산을 하겠어. 이거 정답은 아까 나왔고, 만약에 A에서도 흰 공 2개를 뽑게 되면 각각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요런 문제가 어디 등장을 하겠어? 뒤쪽에 가면 계속해서 요렇게 등장을 할 겁니다. 그이 정도 나와야 재미가 있지, 그치? 22번까지 풀고 쉴게요. 그냥 페이지를 끝내고 싶어. 그럴까? 아, 그죠? 자, 12번 보세요. N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해서 12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자, 알파벳과 숫자가 함께 나오면 나는 불안하니까 좀 적어볼게요. 당첨이 N개야. 그지? 그리고 총 12개야? 그럼 꽝은 몇 개야? 안 당첨, 그지? 12 빼기 N이야. 써놓고 갈게요. 안 헷갈리게. 그쵸? 자, 근데 A, B가 순서대로 한 개씩 임의로 꺼낼 거야. 근데 A는 꽝을 뽑았고, 안 당첨이니까. B는 당첨을 뽑을 확률이래요. 이런 거를 적고 안 적고가 여러분들 문제를 풀때 실수를 하게 하느냐, 안 하게 하느냐의 차이예요. 또 고백 하나 해? 그래? 반대로 봐가지고. 계산 틀렸고, 또 반대로 본게또 있어. 전체가 12개인데 내 당첨이 10, 아니, 전체가 N개고 당첨이 12개로 봤어. 난리, 난장판이 난 거예요. 나 혼자서. 갑자기. 그러니까 집중 안 하고, 알파벳과 숫자를 볼 때의 위험함을 내가 여기서 느꼈었거든. 그래서 꼭 이렇게 정리를 좀 하는 습관을 갖고 갔어요. 안 그러면 이게,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큰일이 나더라고. 어쨌든, 자, 정리까지 잘했죠? 이게 33분의 8이래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꺼낼 거예요. 그쵸?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A가 꽝을 뽑을 확률은 12개 중에서 12 빼기 N이고요. 그러면 11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서 B가 당첨은 N개 그대로 있으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들을 곱해. 확률의 곱셈 정리의 전형적인 문제. 이것이 33분의 8보다 어떻다고? 크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그죠? 자, 양변에 10을 나누어 주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 12를 곱할게요. 그러면 n 곱하기 12 빼기 n이 분자에 남아있고 양변에 12를 곱하니까 3분의 8한테 12 곱할게.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32가 됩니다. 그죠? 뭐 2차 부등식 형태로 가는 게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그럼 한쪽으로 다 오른쪽으로 넘길게. 그럼 마이너스인데 n제곱이 될 거고. 그치?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2n이 되고 더하기 32. 그게 0보다 작다가 되어서 8과 4로 쪼개면서. 그쵸? 그래서 4부터 8 사이가 되어줍니다. 만약에 이게 등호였으면 4, 8, 32니까 하나는 4, 하나는 8 이렇게 해가지고 나 계산했을 거야. 근데 부등호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 과정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부등식을 풀어주시는 게더 편할 거예요. 더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때 뭐라고 했냐면 n의 최소값을 계산하시오. 그러니까 n은 얼마야? 5면 되겠네요. 이런 건왜 나왔을까? 당첨이 한 개도 없다는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당첨이 11까지 가능하니까

아니니까 꽝이 한 개도 없다도 아니다. 그러니까 꽝과 당첨이 한 개씩은 적어도 있어야 A가 당첨을 뽑고 B가 꽝을 뽑고, 아니지? A가 꽝을 뽑고 B가 당첨을 뽑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존재할 수 있도록, 문제가 맞는 말이 될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이 항상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죠? 정답은 O 이렇게 나오는. 굉장히 쉬운. 약간 2차 부등식 문제에 더 가까운 그런 느낌으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되었나요? 우리는 즐겁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13번으로 갈 거고요. 요거부터 좀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쉴 거야. 아, 그죠? 약간 쉬었다가 갈 거여도 좀 재밌을 때 쉬어야지, 그치? 머리를 리프레시하고 와야 되니까. 자, 오늘도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이야기. 운동선수의 마음까지를 공부에 적용하는 것. 아, 그죠, 그죠. 계속 등장을 할 겁니다. 몇번 등장을 해요. 아, 그, 배구잖아. 이렇게 때려 넣는 거잖아. 근데 상대가 너무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집요하게 집어 넣으라고. 이런 얘기. 그, 배드민턴 같은 경기 보면요. 내가 할줄 아는 운동을 봐야 되잖아. 그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닌, 제가 주로 보는 건 수영 이렇거든. 나 혼자의 싸움이니까 그것 좀 제외를 하고. 이렇게, 배드민턴 경기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 될 때까지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거를 좀볼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스파이크를 넣어도 될 때까지, 어떻게든 그 자리를 좀 집요하게 공략을 하는 거야. 되게, 이쯤 되면은 그만하겠지 싶은 거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그 상대가 좀 지칠 때까지 이런 느낌으로 뭐 집요하게 한 곳만 집요하게 해내라는 거야. 포기하지 말고 거기를 그냥 계속 노려봐. 그럼 어떻게든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파트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너무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집요하게라는 표현이 되게 마음에 되게 들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냥 우리는 공부 선수니까 공부에 적용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라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내가 열심히 하는 거는 얘도 알아요. 수학 얘도 안다고. 이 정도는 누구나 해. 흥 하고 있었을 건데 진짜 집요하게 그 무언가를 파고들어 보잖아요. 그러면 이 수학 자체가 여러분에게 약간 도손도발을 드는 느낌을 느끼게 될 때가 있다니까. 집요해 본 적이 있나요? 그걸 생각해 봐요. 내가 진짜 집요하게 파본 적이 있나? 그런 친구들 왜 주변에 여러분 수학을 좋아한다 또는 수학을 잘한다 하고 하는 친구들 중에 진짜 집요할 정도로 한 문제 집착해갖고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노력하는 현장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질문도 해. 이해가 안 되면, 아, 막,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서로. 그리고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상의도 해.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는 나 자신만 하지 말고. 해봐. 그 구성원이 되어봐. 뭔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는 파트가 있으면, 진짜 집요하게 한 번쯤 파고들어 보잖아? 그러면, 모르던 세상이 좀 열린다 그래야 되나?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가 백기를 들게 돼요. 그 상대가 우리에게는 수학이잖아? 그도 백기를 들게 됩니다. 집요해져 보세요, 한 번쯤. 모든 거에 다 그럴 필요는 사실은 없잖아. 그러면은 하나만 집착해갖고 오히려 나머지를 못 보지 않나요? 당연하지. 그래서 저는 뭐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한 번쯤은. 내가 진짜 요거 하나 확실하게 내가 이해한다. 봐라. 내가 이거 진짜 달인이 돼본다. 이런 거 하나가 있어야 약간 좀그 집요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무언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집요한 노력을 해보지 않고, 아, 난또 졌어. 라는 말은 하지 않기. 알겠죠? 상대가 너무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야, 이렇게까지 한다고 할 정도로 무언가 하나는 해보도록 하세요.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또 열심히 달려야죠, 우리는. 그쵸? 짠! 13번으로 가볼게요. 이것도 봐봐. 이건 문제를 잘 이해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읽을게요. 양궁 선수가 이전에 화살을 명중했을 때 다음에도 명중할 확률이 0.8이에요. 이전에 화살을 명중하지 않았을 때 다음에도 명중하지 않을 확률은 0.3입니다. 첫 번째로 명중했을 때세 번째로 명중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1회에는 명중을 했고요. 3회에는 명중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화살을 쏘는 게 1회 다음 3회를 쏘지는 않잖아. 뭐가 없어? 2회가 없어. 문제가 좀 이상하지. 아, 그죠. 이렇게 생각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독립시에

확률을 공부하고 오면은 더더욱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 명중할 확률이 없어요. 그죠? 이 선수가 그냥 화살을 쐈을 때 명중할 확률이 없어요. 없어요, 이 문제는. 에? 그럼 저 0.8이랑 0.3은 뭘 의미하느냐? 명중했을 때 명중할 확률이에요. 자,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명중했을 때 연달아 명중. 동그라미 다음에 동그라미가 올 확률이 0.8이래. 그러면 동그라미 다음에 X가 올 확률이 얼마일까요? 명중을 보장받았어. 첫 번, 그러니까 그 앞서서 명중을 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0.8이래. 아니, 명중했을 때 명중할 확률이 0.8이래. 그럼 명중했을 때 실패할 확률은 그렇지. 1 빼기 0.8이어서 0.2예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그냥 한 번의 게임에 명중할 확률은 안 나왔어. 한번 게임에 명중할 확률이 아니고 그 연결작용에 대해서만 요 연결고리의 확률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 명중을 했어. 거기가 어때요? 명중했을 때까지잖아. 명중한 거는 이미 내가 조건으로 깔고 간 거야. 기본이야. 그치? 이미 명중은 했다? 근데 또 명중할 확률이 0.8이야. 그러면 실패할 확률은 0.2가 되겠지. 자, 그 마음으로 그 다음 거를 읽어봐요. 명중하지 않았을 때 다음에도 명중하지 않을 확률은 0.3이래. 그럼 여기서 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명중하지 않았을 때 맞힐 확률은 0.7이구나. 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유형은 이렇게 써줘야 돼. 얘가 언제 나오냐면, 전날 비가 왔을 때 다음날 비가 올 확률? 뭐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알겠죠? 동그라미와 X로. 근데 연결성에만 우리가 확률을 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선 뭐 해야 될까? 내가 2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그럼 2회에는? 맞췄을 수도 있고요. 요거 그대로 쓸게, 한번 더. 맞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케이스는 이렇게 두 가지. 자, 그러면 얘는 확률이 어떻게 돼요? 요건 이미 보장을 받았다, 여러분. 응? 1회에는 맞췄어, 여러분. 그러니까 2회에 맞힐 확률은 0.8. 2회가 맞췄을 때 3회가 실패할 확률은 0.2. 요렇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해봐요, 또. 이번엔 동그라미일 때 X가 나올 확률은 0.2. 그쵸? 그 다음에 X에서 X가 올 확률은 0.3.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럼 여긴 얼마야? 0.16. 여긴 얼마야? 0.06. 그럼 이 둘을 어떻게 더해야 되겠지? 정답은 얼마야? 0.22.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해보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자, 많이 해본 친구는 이 유형의 문제는 되게 쉽게 생각해요. 너무,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 보시면 알겠지만, 연결고리에만 확률을 주는 거야. 오. 되게 새롭죠? 연결고리에만. 그러니까 1회 선생님, 그럼 명중할 확률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1회에는 이미 명중했대잖아. 이미 명중했다고 깔고 갔잖아. 그죠? 아, 명중했어. 명중하고, 그래서 2회에 명중할. 그래서 2회에 실패할. 그래서 3회에 명중할. 아니, 3회에 실패할. 그래서 3회에 실패할. 이 확률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연결고리에 대한 거고, 그에 따라서 여사건의 확률이 적용되고 있는 거죠. 얘가 0.8이면 얘 0.2야. 얘가 0.3이면 얘 0.7이야. 이렇게. 오케이. 요런 것들을 찬찬히 생각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유형이야. 그죠? 비가 온다. 그다음 명중한다. 요걸로 나와요. 딱 유형이 딱 그거 하나다 보니까 뭐 대단히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는 사실은 아니야. 한번 해보면 알게 되더라고.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14번은요. 5 이하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1, 2, 3, 4, 5, 그치?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진 후, 그쵸?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한개 꺼냈대. 주사위도 던지고 주머니에서 공도 꺼내요. 이게 헷갈리는 포인트가 뭔줄 알아? 주사위는 1, 2, 3, 4, 5, 6이고 주머니는 1, 2, 3, 4, 5예요. 나만 헷갈려? 나 그럴 때 되게 긴장해야 돼. 그래서 항상 5개의 공이야. 이렇게 표시를 해요. 내 스스로가 체면을 거는 거지. 어쨌든 한 개를 꺼낼 때 주사위에 나온 눈의 수와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입니다. 그러면 주사위, 눈, 꺼낸 공이 곱이 짝수야. 그럼 어떤 거 있을 수 있겠어? 짝, 짝.

짝, 홀, 홀, 짝. 다 되죠? 됐어? 자, 그러면 주사위에 눈이 짝수가 나오게 되면 어때요?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야. 꺼낸 공이 짝수일 확률은? 꺼낸 공은 1, 3, 5, 2, 4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짝수가 나올 확률이면 5개 중에 2개인 거예요. 한번 더, 여기는. 짝수가 나오고 5개 중에 홀수. 이렇게 되죠. 근데 혹시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는데. 뭘 눈치챘냐고? 더 해봐. 2분의 1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 아, 참. 뭐 어때? 주사위에 눈이 짝수가 나와주면 꺼낸 공은 다 돼. 그지? 주사위에 눈이 짝수로 나오면 꺼낸 공은 다 돼. 다 돼의 확률은 얼마야? 1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 2분의 1 곱하기 1로 쓰면 되죠. 끝. 이러면 케이스를 하나 줄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홀짝으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여기가 홀이 나왔으면 얘는 무조건 짝이어야 되잖아. 여기로 가볼게요. 주사위의 눈이 홀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꺼낸 공이 짝수가 나올 확률은 5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5분의 1이 되겠죠. 이 둘을 어떻게 할까요? 더해주면 되겠죠. 왜? 케이스를 나누어 놓은 거예요. 각각의 케이스에 해당하는 확률을 더하겠습니다. 10분의 5 더하기 10분의 2, 정답은 얼마? 10분의 7.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케이스 내가 두 가지였는데 그 생각을 한 거야. 곱이 짝수면 둘다 홀수가 나오는 경우를 전체의 확률에서 빼면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럼 이번에는 여 사건의 확률로 가볼게요. 여. 둘다 홀홀 나오는 경우를 제외시키면 되잖아. 그치? 주사위도 홀수가 나오고 공도 홀수가 나올 확률은 이렇게 됩니다. 10분의 3이죠? 그러므로 1에서 10분의 3을 제외해서 10분의 7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어때? 한 번만 생각하면 돼. 여사건으로 가는 게 좋다는 것을 눈치채는 것만 할수 있다면 훨씬 더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는 있지. 여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가 있잖아요. 노력을 좀 덜하게 하는. 근데 이러나 저러나 복잡하지 않아서 제가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짝수면, 봐봐. 주사위가 짝수면 다 돼. 그죠? 다 돼. 그렇게 하셔가지고 한 방에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주사위가 홀수면 그 다음에 꺼낸 공은 무조건 짝수가 되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죠. 왜 순서를 그렇게 했냐고요? 워딩 자체가 주사위를 한번 던진 후 주머니에 공을 꺼내길래 그냥 주사위를 먼저 생각하고 주머니를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 연결고리를. 그래서 그렇게 풀었어요, 사실은. 괜찮지?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요렇게 풀면 두개 케이스, 여사건을 눈치채면 하나 케이스. 근데 이러나 저러나 부담은 없다라는 이야기. 오케이. 자, 15번이 오늘의 하이라이트 문제입니다. 나름 어려워요. 나름 어려워요. 나름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자, 찬찬히 가보도록 할게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2세트 있습니다. 그죠? 세트가 2세트 있는 거야. 1부터 6까지, 1부터 6까지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세트에서 한 장을 꺼내서 적힌 카드의 수를 확인하고, 꺼낸 카드를 두 번째 세트에 넣은 후, 뭐라고? 그죠? 더 읽지 마요. 이해가 안 가고 있을 때 읽으면 안 돼.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가 있는데, 확인해서 얘를 거기다 집어넣는데. 오, 한 장을 확인해서 그한 장을 집어넣을 거야. 그럼 두 번째 세트는 몇 장이 돼, 총? 7장이 되겠지? 7장이 된 데에서 또한 장을 꺼내. 확인한대. 이거야, 이거. 상황 이해가 돼요? 오케이. 자, 일단 여기 상황을 이해하는 게 먼저였어. 각 세트에 꺼낸 카드에 적힌 수의 곱이 3의 배수야. 곱이 3의 배수이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기서 3의 배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둘다 나오고. 그죠? 맞아? 웃고 있는 이유는 있어요. 웃고 있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14번을 해결한 친구에게는 이게 3개 케이스가 아니고 2개 케이스이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일단 끝까지 가볼게요. 자, 첫 번째 그 세트에서 일단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3의 배수 뭐 있어?
두 개 있어. 그치? 여섯 개 중에 두 개니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야. 그 다음에는 그 3의 배수를 두 번째 세트에다가 집어넣을 거잖아. 그러면 사실상 두 번째 세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1, 2, 3, 4, 5, 6에 3이 하나 더 들어오는 거야. 또는 6이 하나 들어오니까 3의 배수가 몇 개가 되냐면 3개가 돼요. 총 7개 중에 3개가 되어주는 거야. 안 나와야 되니까 7개 중에 그 3개를 제외한 4개를 뽑으면 되겠지. 맞아. 여기로 먼저 갈 거예요. 눈치챈 친구들을 위하여. 그치? 자, 3의 배수가 첫 번째 카드에서 나왔어. 그러면 여전히 또 요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또 3의 배수가 나오려면 7분의 4겠죠. 이두개 케이스 확률 한번 더 해볼래요? 3분의 1이죠. 왜 그렇겠어? 아, 뭐로 해야 돼요? 첫 번째 세트에서 3의 배수가 나오면 두 번째 세트는 노상관이에요. 상관노노. 무엇을 하든 다 돼. 누가 넘어오든 넘어와서 무엇을 뽑든 상관이 없다고.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세트에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하고 나면 그 다음은 1 곱한 그냥 3분의 1입니다. 1을 안 곱해도 돼. 안 곱해도 되는데 그냥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곱하기 1을 썼습니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 양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눈치채기 하는 거니까. 자, 요번엔 어때? 첫 번째에서 3의 배수가 안 나올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바뀌어요.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뭐 1을 뽑았다면 1이 하나 더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지. 그러면 두 번째 세트가 총몇 장이 되냐면 7장이 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무조건하고 3, 6을 뽑아야 됩니다. 두 가지. 이렇게. 그래서 21분의 4가 되어 주는 거죠. 됐어? 이 둘은 어떻게 해야 돼? 더 해야 돼요. 왜? 케이스 안에 케이스를 나누어 놓은 거고요. 배반 사건의 확률에 덧셈 정리하니까 얘네 둘을 더해 보도록 할까요? 그럼 얼마야? 얘가 21분의 7. 둘이 더하니까 21분의 11. 정답은 이렇게 나오네. 이런 문제가 꽤나 어려워요. 뭐냐면 그 연쇄작용으로 뭘 해. 첫 번째에서 뭘 꺼내가지고 두 번째한테 뭘 줘. 막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에서 뭐 꺼내가지고 주고 이런 거 많아요. 첫 번째에서 뭐공두 개를 꺼내가지고 두 번째에다가 공 색깔 바꿔서 집어넣고 뭐 이런 거 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들을 많이 준단 말이야. 자, 그럼 질문. 이제 다시 원론적 질문. 확률의 곱셈 정리 어디 쓰였어요? 다 쓰이고 있어. 자, 여기 봐봐요. 첫 번째 케이스는 너무 쉬우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면 두 번째 케이스에서 생각해봐.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 바뀐 상황이죠. 세트가 바뀌었잖아. 두 번째 세트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 세트에서 3의 배수가 나오지 않고 엔드 두 번째 세트에서 3의 배수가 나온다. 에서 보시면 첫 번째 세트에서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 곱하기 두 번째 세트는 첫 번째 세트가 3의 배수가 아닌 카드를 줘서 바뀐 상황에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입니다. 딱 정확히 그 확률의 곱셈 정리 워딩에 맞아 들어가잖아. A의 확률, B의 확률인데 A가 일어난 뒤 바뀐 상황에서의 확률. 첫 번째 세트에서 3의 배수를 뽑지 않아서 바뀐 상황에서 두 번째 세트가 3의 배수를 뽑을 확률. 요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의 곱셈 정리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사실 낼 만한, 어렵게 낼 만한 내용들이 은근 많이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복잡하게 할수록 더 그렇겠지. 그치? 근데 확실한 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언제 내가 뭐 확률을 곱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은 딱히 안 하고 풀어요. 자, 오늘은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는 진짜 그냥 맛보기 살짝 하고 들어가려고 해요. 다음 시간에 이제 확률의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요 내용을 살짝 한번 맛보기를 하고 가려고 하거든요. 자, 사건의 독립과 종속인데요. 독립이라는 건 뭐야? 두 사건이 서로 독립관계에 있다. A, B가 독립이다. 서로 독립이다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것만 계속 떠올립니다. 교집합의 확률이요. 그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아요. 이것만 떠올려요. 이게 독립을 판정하는 방법이기는 하고,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얘가 처음부터 등장했던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정의에 해당하는 것부터 먼저 살피세요. 이게 먼저야, 순서가. 정의. 어떤 정의가 있냐? A와 B가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게 독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A의 확률이 B가 일어나건 말건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요. B가 일어나건 말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 그지?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도 가능해요. 말건이니까. B가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A는 상관이 없습니다. A의 확률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는 워딩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좋아요. B가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A의 확률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요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조건부 확률에 해당하는 이게 되어서 양변의 PB 곱하면 이 식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 식을 얻게 된 것이기는 합니다. 자, 하나 더.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정의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확률이 0인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안 해? 못 해. B가 일어나건 말건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B가 공집합이야. 그러면 확률이 0이고, 조건부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어때요? PA와 PB가 다 0보다는 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면요.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서로 영향을 못 주지 않을까요? 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B가 일어나건 말건. 그러니까 영향력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넘어가는 거. 자, 방금 했던 확률의 곱셈 정리 적용해 볼까요? 교집합의 확률은 뭐야? 확률의 곱셈 정리. 교집합의 확률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잖아. PA 곱하기 PB인데 A가 일어난 후 바뀜이죠. 근데 우리 뭐 한다고요? 독립이다 보니까 이걸 그냥 PB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의 그 곱셈 정리의 버전 안에서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귀결점이 다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기는 하지. 이러한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찬찬히 다룰 거고요. 16번부터 문제 풀면서 요 소스에 대한 소개는 제가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독립이 뭐더라 정도만 생각하고 오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복습 철저히 잘 하고 오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 개념 생명과학원의 박세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진짜 중요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유전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대로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의 내용이다. 진짜 중요하니까 이 밑에 있는 친구들처럼 집중 바짝 하고 여러분들 긴장을 조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지난 시간부터 사실 계속 예고를 해오고 있었죠. 오늘은 감수 분열을 배우는 날입니다. 감수 분열은 다른 말로 하면 생식세포

분열이라고도 해요. 왜지? 생식세포 만드는 분열이니까요. 목적이 단 하나입니다. 생식세포 만들기 위한 분열이다. 근데 왜 이름이 감수분열이냐? 염색체 숫자를 반으로 줄이는 게 목적인 분열이거든요. 그래서 염색체 숫자를 반으로 줄인다, 감소시킨다 해서 감수분열입니다. 자, 그래서 왜냐면 우리 생식세포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생식세포는 N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EN인 체세포랑은 다르게 N짜리 종류별로 하나씩만 있는 염색체 수가 그래서 절반이어야 하는 그런 생식세포 만드는 분열이다 라는 거고, 감수분열의 차이점, 체세포분열과는 다른 그런 차이점이, 체세포분열은 딱 한 번 분열했는데요. 감수분열은 두 번 연속 분열합니다. 그래서 1분열이 있고 2분열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였던 것을 한 번 분열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분열해요. 각각이. 그러면 전체 몇 개가 되겠어? 전체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분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하나의 모세포로부터 한 번 분열, 두 번 분열해서 4개의 딸세포 만들어지는 그런 분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감수분열 과정을 선생님이랑 조금 이따가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공부를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판서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수분열은 선생님과 정말 한 호흡으로 같이 가야 돼요. 그 과정을 해볼 거고, 그렇게 그림으로 정리한 다음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체세포 분열이랑 같이 연결해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아니 그냥 체세포 분열로 만든 세포로 그 자손 만들면 되지 않나? 왜 굳이 생식세포라는 걸 만들어서 생식을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감수분열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볼 겁니다. 감수분열의 의의와 그래서 감수분열 결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감수분열 넘어가 볼 건데요. 선생님이 밑바탕을 좀 그려놓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잠시 여러분 바로 돌아올 거겠는데 잠시 이따가 다시 선생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플레이 어게인에서 예스 눌렀겠죠? 노 누르고 싶었던 거 아니죠? 자, 그럼 우리 감수분열 과정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선생님이 이 감수분열의 틀을 쭉 그려놨는데 뭐 굉장히 예쁘고 정갈하게 그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그림에서 빨리빨리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그릴 거라서 어차피 우리 스타일에 맞게 한번 틀을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수 1분열과 바로 이어서 일어난 감수 2분열 과정을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그 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체세포 분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살짝 다른가?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부터 같이 체세포 분열을 좀 복습하는 느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차이점을 같이 비교를 잘 해볼게요. 자, 일단 간기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간기에 해당하는 시기들은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자면 G1기부터 시작해서 G1기, 그 다음에 준비가 됐어, 준비됐어, 복제 시작해서 S기, 그 다음에 복제 끝나고 나면 이제 진짜 분열을 준비하는 G2기, 자 이렇게 되고 S기에 DNA 복제가 일어난다. 그런데 이 간기에 있는 그런 시기들에서는 G1기든 S기든 G2기든 항상 뭐가 관찰된다? 핵막을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핵막이 관찰이 된다. 핵막까지만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뚜렷하게 핵막이 존재하고 그 안에 유전 물질이 어떻게 풀어져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염색사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풀려 있다는 걸 강조해서. 그래서 핵막이 존재하고 그 안에 유전 물질이 풀려 있는데 이렇게 풀려 있다가 S기 들어가면 그거를 정확히 두 배로 이렇게 복제해서 만든다라는 내용이죠. 간기입니다. 자, 그러면 감수 1분열의 핵분열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 1분열도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나눠지고요. 전기 1, 2, 3, 중기, 후기, 말기 1, 2, 3 똑같습니다. 말기 1, 2, 3은 전기 1, 2, 3의 반대일 예정.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핵막 안에 갇혀있던 유전물질을 양쪽으로 끌고 가서 서로 다른 세포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요거까지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에서는 항상 일어나줘야 되는 일이 요 관찰되던 핵막을 뿌셔뿌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핵막이 사라집니다. 사라짐.

근데 지금 이 감수 1분열 전기에서만 여기서만 나타나는 주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4번이 하나 있어요. 4번이 뭐냐면 이가 염색체 형성. 형성. 이게 다른 말로 바꿔보면 상동 염색체 접합. 체의 접합.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상동 염색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체세포 분열할 때만 해도 그냥 자유롭게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근데 얘가 감수 분열하게 딱그 직전에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애틋해집니다. 운명을 직감했나 봐요. 우리도 평소에 원수지간으로 지냈던 우리 형제 자매들. 만약에 앞으로 영영 못 본다. 그럼 너무 막 애틋해가지고 얼싸안고 있겠죠. 약간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원래는 서로 따로따로 남남으로 지내던 상동 염색체들이 감수 1분열 전기가 되면요. 옆구리가 딱 붙습니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가 누가 봐도 상동 염색체라는 걸알수 있게 이렇게 옆구리가 붙는 일이 생겨요. 그게 바로 상동 염색체의 접합이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구조물을 이가 염색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의미를 좀 뜯어보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염색분체끼리 이렇게 동원체에서 붙어 있을 때는 붙어 있으니까 한 개입니다. 한 개의 값을 갖는 덩어리로 취급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개의 값을 갖는 덩어리가 두 개가 붙었어. 그럼 이것도 그냥 한 개로 보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두 개가 있는 걸로 봐요. 왜냐면, 이 정보랑 이 정보는 다르단 말이에요. 얘네 둘의 정보는 아예 똑같아서 그냥 묶어서 하나 이렇게 칠수 있지만, 이거는 엄마로부터 온 거고, 이건 아빠로부터 온 거라서 정보가 달라. 출처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묶었다고 해서 이거 한개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개이긴 한데, 두 개의 값을 갖는 염색체 한 덩어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가 이제 갑갑자. 그래서 이가 염색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의 옆구리가 접합해서 이가 염색체라는 걸 형성하는 것이 여기서만, 감수 1분열에서만 유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선생님이 역시나 많은 염색체를 다 그리기는 귀찮기도 하고 어려우니까 네 개인 세포로 그려볼 거예요. 근데 그게 옆구리가 붙은 채로. 그래서 큰 염색체끼리도 옆구리가 붙어 있고, 작은 염색체끼리도 옆구리가 붙어 있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감수 1분열에서만. 그럼 지금 체세포 분열이랑 다른 점딱 이거 하나거든요? 다른 거다 똑같잖아요. 1, 2, 3까지 다 똑같아. 근데 요거 하나가 달라지면서 어마어마하게 다른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제 생식세포가 체세포와 다른 점들이 많이 나타날 건데, 모든 것의 시작점은 요겁니다. 이가 염색체 형성.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 접합. 나중에 우리 그 기출문제들 풀어보시면, 체세포 분열 문제를 내놓고, 여기서 이가 염색체 관찰되나요? 이거를 항상 보기 하나가 물어봐요. 항상 물어봐. 근데 그럴 수가 없다. 왜? 이가 염색체 형성은 감수 1분열에서만 나타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는 절대 절대 관찰될 수 없는 것이 이가 염색체라는 구조입니다. 다른 말로 상동 염색체가 접합되는 일은 체세포 분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 하나 잘 챙겨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방추사가 역시나 뻗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중기 갑니다. 중기는 어떤 시기라 그랬지?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중앙 배열하는 시기다. 간단히 쓸게요.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한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체세포 분열에서는 염색체가 몇줄 서기 했더라? 한줄 서기 했죠. 왜냐면 각각의 염색체가 다 따로따로 존재하니까 한 줄로 충분히 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값을 한줄 서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별다른 제약이 없을 때는 항상 한줄 서기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별다른 제약이 있다고 봐야 되지. 왜? 옆구리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옆구리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한 줄로 절대 설 수가 없다. 붙었는데 어떻게 한 줄로 서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두줄 서기 합니다. 옆구리 붙어서 어쩔 수 없이 두 줄로 서게 된다. 근데 그 이유가 뭐지? 옆구리 붙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옆구리가 붙어서 접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두 줄로 설 수밖에 없다. 한 줄로 서고 싶어도 못 선다. 그래서 옆구리 붙은 애들이 요렇게 나란히 배열이 된다. 작은 애들도 요렇게 나란히 배열이 되고, 이렇게, 요렇게. 방추사가
이렇게 동원체에 붙

있겠죠. 자, 우리가 한줄 서기 했을 때는 나눠질 수 있는 게 염색 분체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나눠지는 방법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 요렇게 옆구리가 붙어 있어서 상동염색체가 나란히 있을 때 반으로 정확히 나눈다면 어디서 나눠지는 게 자연스럽다. 이 상동염색체 사이가 나눠지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여기서 1대 3으로 나눠지는 건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훅이란 뭘 보고 훅이라고 한다고 그랬어? 양쪽으로 떨어져서 끌려가는 시기를 우리는 훅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체세포 분열에서는 뭐가 분리돼서 끌려갔지? 지금 나눠질 수 있는 게 염색 분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손에 너무 많은 걸 들고 있어. 염색 분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눠져서 끌려와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이동하는 게 체세포 분열 후기에 등장하는 사건이었는데, 근데 얘네들은 상동염색체가 붙어 있었어. 상동염색체가 나눠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나눠지는 거는 상동염색체가 나눠진다. 염색체가 분리되어가지고, 분리되어 양극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지금 강조한 부분 빼고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체세포 분열이랑. 근데 옆구리 붙은 바람에 두줄 서기 할 수밖에 없고, 두줄 서기 했으니까 나눠질 수 있는 게 상동염색체. 가운데서 절반 딱 나누면. 그래서 염색 분체가 아닌 상동염색체가 양쪽으로 각기 끌려가게 됩니다. 요렇게 염색체 통째로. 여기 작은 애도 마찬가지. 이쪽 얘네들의 상동염색체는 이쪽 반대쪽으로 끌려가겠죠. 요렇게. 이렇게 된다. 자, 그럼 말기 1, 2, 3은 전기 1, 2, 3이랑 똑같은데 이건 그냥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시키려고 한번더 적은 거고요. 근데 실제로 요 중간 과정 연달아서 한번더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 과정은 생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거 맞춰서 대칙 맞춰서 써보긴 할게요. 핵막이 다시 생기고 그다음에 염색체가 염색사로 다시 풀리고 그다음에 방추사는 사라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그냥 이 중간 과정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원래는 풀려야 되는 상태. 근데 그대로 그냥 이렇게 끌려가서 이 안에 들어간 구조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일로 끌려간 것도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세포질 분열까지 맞춰서 이쪽 세포가 얘가 되고, 이쪽 세포가 밑으로 가서 그려진다고 가정해 볼게요. 어차피 이제 두 개로 나눠질 건데 옆으로 나란히 그릴 순 없어서 위아래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세포로 일단 첫 번째 분열이 일어났죠. 첫 번째 분열이 일어났고 그래서 만들어진 딸 세포가 큰 염색체 하나, 작은 염색체 하나 가진 거, 큰 염색체 하나, 작은 염색체 하나 가진 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얘네들도 이제 감수 2분열에 들어가요. 감수 2분열 들어가서 역시나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똑같이 갑니다. 전기 1, 2, 3, 중기, 후기, 말기 1, 2, 3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의 내용을 한번 써봅시다. 전기에는 뭐를 없애는 거였어? 걸리적거리는 핵막이 사라지는 거였어. 일단 경계를 허물어. 그리고 만약에 풀렸다면 다시 응축하는 거였죠. 염색사로 풀려 있다면 염색체로 응축해준다. 그 다음에 걔네들을 끌고 갈 방추사가 형성된다. 이 1, 2, 3의 구조는 항상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중기에는 뭐 하는 거야? 중기에는 중앙 배열되는 시기죠. 중앙 배열. 염색체의 중앙 배열이 일어나는 시기인데, 자, 선생님이 기본은 한줄 서기라고 했습니다. 옆구리가 붙어서 어쩔 수 없이 두줄 서야 되는 시기, 뭐 이런 거 빼고는 기본은 한줄 서기. 얘네 둘이 붙었나요? 안 붙었잖아요. 그러면 한줄 서기 할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줄 서기 해준다. 빨간색으로. 여기서는 한줄 서기 해준다. 두 줄을 안 서도 될 때는 항상 기본값 한줄 서기. 그래서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해서 각각이 한 줄로 서가지고 이렇게 방추사 붙습니다. 밑에도 똑같이 진행될 거예요. 근데 밑에 어차피 똑같으니까 안 그려요. 자, 그 다음에는 후기입니다. 후기는 나눠지는 시기라고 했어요. 지금 나눠질 수 있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뭐 나눠질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염색 분체끼리는 나눠질 수 있게 생겼죠. 그죠? 복제본끼리 나눠지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양쪽으로 복제본. 긴 거, 짧은 거.

짧은 거. 양쪽으로 복제해 본긴 거, 짧은 거. 이거랑 이거는 같은 정보죠. 이거랑 이것도 같은 정보고. 그래서 양쪽으로 누가 이동한다? 염색 분체가. 복제 본인 염색 분체끼리 분리되어 이동한다. 분리되어 양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죠. 분열을. 말기 1, 2, 3. 똑같아요. 이제 분열 끝났으니까 전기 1, 2, 3 반대로 핵막 다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염색체로 응축돼 있던 거 다시 풀어주고, 그 다음에 방추사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제 분해할게요. 방추사 없어지고,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핵막이 만들어질 건데, 풀려야 되는 애를 안 풀린 걸로 그림으로 표현할 거예요. 왜냐면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비교하려고.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간 애들, 요 핵막 안에 이렇게 긴거한 가닥, 짧은 거한 가닥. 요쪽에 있는 것도 긴거한 가닥, 짧은 거한 가닥. 서로 다른 핵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세포질 분열까지 마무리했다. 그러면 요 윗줄에서 두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질 텐데, 걔네들 안에는 이렇게 긴거한 가닥, 짧은 거한 가닥. 요렇게 들어있을 겁니다. 물론 이때는 핵막은 존재할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밑에서 분열한 것도 똑같겠죠? 이렇게 두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질 거고, 핵막 완성될 거고, 그 안에 긴거한 가닥, 짧은 거한 가닥. 긴거한 가닥, 짧은 거한 가닥이 들어있을 겁니다. 이게 전체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총정리를 해보자면, 감수 분열은 한번 복제했어요. 간기 앞에 한번 있었잖아요. S기. 그리고 두번 연속 분열입니다. 1분열과 2분열 사이에 또 복제하고 이런 일 없어요. 한번 복제하고 두번 연속 분열이에요. 그거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감수 1분열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감수 1분열에 처음에 EN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열을 쭉 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 EN인가요? 아니에요. 왜? 상동염색체가 나눠져서 서로 다른 세포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짝꿍이 같은 세포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상동염색체가 옆구리 붙어서 나눠지는 건 그런 큰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차이를 갖고 오는 거예요. 상동염색체가 같은 세포에 있었는데 나눠져서 끌려갔어. 그렇다는 얘기는 아예 다른 세포로 들어갈 운명이 됐다는 얘기고, 상동염색체가 나눠졌다? 그거는 이제 N이죠. N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염색체 몇 개예요?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두 개. 얘도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두 개. 자, 정리를 해보자면, 감수 1분열이 진행이 돼서 끝났을 때, 딱 1분열까지만 봤을 때는, 원래 EN이었던 세포로 출발했는데, 만들어진 딸 세포 두 개는 N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핵상이 EN에서 N으로 변화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상동염색체가 더 이상 같은 세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염색체 수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분열이지? 감수 분열이잖아요. 벌써 감수가 완료됐습니다. 1분열에서 사실상 모든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면 돼요.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누구다? 이가염색체 형성, 상동염색체 형성. 그래서 이 이가염색체라는 구조는 딱 언제만 볼수 있는, 관찰되는 구조냐면요. 전체 모든 과정 중에 감수 1분열 전기부터 중기까지만 볼수 있어요. 왜? 중기 이후에 후기 되면 애들이 분리되잖아요. 분리되면 더 이상 이가염색체가 아니니까. 전기에 만들어져서 중기까지는 유지되는데 그 이후에는 헤어지죠? 그래서 이가염색체라는 구조는 감수 1분열 전기부터 중기까지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딸 세포. 핵상도 변하고 염색체 수도 반으로 감소한 두 개의 딸 세포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감수 2분열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쭉쭉쭉쭉 진행했어요. 만들어진 딸 세포 두개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에서 만들어진 딸 세포 두 개. 얘는 N이에요, EN이에요? 짝꿍 있어요, 없어요? 이 세포 안에 짝꿍 없잖아요. 각각 다른 종류잖아요. N이죠. 얘도 N이죠. 얘도 N이고, 얘도 N이잖아요. 각각 몇 개의 염색체? 한 개, 두 개. 각각 다두 개의 염색체. 요렇게. 그러면 감수 2분열 시작할 때 N이면서 두 개의 염색체 가진 세포로 시작했잖아요. 끝나고 나서 만들어진 딸 세포 똑같죠. 그래서 감수 2분열에서는 핵상 변화 없습니다. 핵상 N에서 N으로 그냥 그대로 갔어요. 그 다음에 염색체 수도 변화하지 않았어요.

둘다 변화 없다. 모든 것의 변화는 언제 있었어? 감수 1분열에서 다 끝났어. 모든 변화가 다 끝났어. 그 시작점이 뭐였지? 이가 염색체, 상동 염색체 접합. 거기서 시작돼서 모든 차이가 발생을 했다. 그런 거고, 일단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낼게요. 지금 이 문제를 잘 들어보세요. 감수 2분열 밑에 적혀 있는 내용 봅시다. 이렇게. 1, 2, 3. 1, 2, 3은 어차피 항상 똑같은 내용이니까. 근데 중기에 중앙배열하는데 한줄 서기 하고, 후기에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요 내용이 체세포 분열에서 봤던 거랑 밑에 적힌 내용이 완전 똑같거든요? 그러면 체세포 분열의 과정과 감수 2분열의 과정은 어떻게 구분될까? 그림 보면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지금 한번 생각을 해 놓으세요. 이따가 마지막에 예제 풀면서 그 답은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정리를 해 보는 기회를 가질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전체 내용을 마무리했고, 이제 이 과정을 우리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머릿속에 정리를 다시 좀 해볼게요. 자, 감수 분열의 전체 과정 정리입니다. 보면은 일단 연속 2회 분열이다라는 점에서 체세포 분열과 달랐습니다. 체세포 분열은 딱한번 분열하는 거였는데 감수 분열은 연속 2회 분열이다. 그래서 한 개의 모세포에서 최종적으로 네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딸세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와 DNA 상대량은 원래 그 복제 전에 지원계가 가지고 있던 거의 절반이 될 건데, 이건 이따 그래프 그리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일단 한번 읽어만 놓으세요. 그 다음에 감수 1분열 전기에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한 이가 염색체라는 게 형성되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너무너무. 그래서 감수 1분열 전기부터 중기까지만 볼수 있는 이가 염색체라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모든 변화에 N으로 줄어드는 그 감수하는 분열의 모든 것의 시작점이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체세포 분열이랑 둘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부드럽게 잘 따라오고 있다면 지난 시간에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복습도 잘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지금 부드럽게 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지금 아, 체세포 분열도 떠올렸다가 이것도 막 받아들였다가 좀 어질어질할 거예요. 자, 일단은 체세포 분열. 이제는 사람 세포 기준으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사람 세포로. 자, 원래 모세포가 있었다고 칩시다. 이 세포는 체세포, 시작점이니까 N일까요? E일까요? 체세포면 EN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의 세포면 염색체 몇 개? 46개여야 됩니다. 요렇게. 얘가 복제도 하고, 그 다음에 분열 준비를 끝냈어. 그러면 이제 전기 들어가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다 분열이 끝내가지고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딸세포들은 핵상이 N인가요? EN인가요? EN입니다. 얘도 EN입니다. 염색체 수는 몇 개인가요? 똑같이 46개입니다. 얘도 46개예요. 그리고 이 정보와 이 정보는 정확하게 동일해야 돼요. 그 정확하게 동일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여기서 나눠 가진 것이 뭐이기 때문에 염색 분체를 복제한 거를 한 가닥씩 뜯어서 일로 넣고 또한 가닥씩 뜯어서 일로 넣고 염색 분체를 정확히 나눠서 나눠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정보를 최종적으로 갖게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감수 분열 한번 보겠습니다. 감수 분열. 요거는, 자, 처음의 시작점은 N일까요? EN일까요? 감수 분열도 첫 시작점은 체세포입니다. 그래서 EN입니다. 그리고 46개의 염색체를 갖겠죠. 그죠? 자, 첫 번째 분열했어요. 복제하고 이렇게 준비 다 해가지고 첫 번째 분열했습니다. 그럼 두 개의 딸세포 만들어지겠죠? 이첫 번째 분열로 만들어진 두 개의 딸세포. N이에요? EN이에요? 첫 분열에서 모든 것이 변한다고 했어요. N입니다. N이고,

염색 채소는 어떨까? 종류별로 하나씩만. 그래서 23종류가 각각 한 개씩만 있는 상태. 23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염색체를 갖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각각이 또한번 분리가 됩니다. 분열을 합니다. 그러면 만들어지는 딸세포는 어떻게 된다고? 똑같다고. N이면서 23개. N이면서 23개. 요 밑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N이면서 23개. N이면서 23개. 그러면 분명히 지금 분리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왜 핵상도 안 변하고 염색체수도 그대로냐?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복제가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그거는 핵상이나 염색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다. 지금 여기로 갈때 분리가 일어났잖아요. 뭐가 변하긴 변했잖아요. 그때 변화할 수 있는 거는 그 물질, DNA라는 물질의 양 자체는 얘가 두 배긴 하겠지. 근데 핵상과 염색체수로 물어보면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왜 EN이었다가 N이 된 걸까요? 뭐가 헤어졌으니까. 상동염색체가 같이 있어야 EN이라고 하는 건데, 상동염색체가 헤어져가지고 서로 다른 세포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영역 못 본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N이 되었다. 근데 여기서 여기 갈 때는 아무 변화가 없었죠? 왜? 뭐가 분리됐으니까. 어차피 그냥 복제본인 염색 분체가 분리됐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분열에서는 핵상도 안 변하고 염색체수도 안 변합니다. 오직 뭐가 분리될 때? 상동 염색체끼리 분리돼서 서로 다른 세포로 찢어져 들어가면 핵상도 변하고 염색체수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 DNA 상대랑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시면 체세포 분열은 사실 지난 시간에 한번 그려봤거든요. 복습 겸. 자, 지원기의 상대랑 2로 잡아보겠습니다. 지원기 동안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걔를 S기라고 부를 거니까 지원기에는 변할 수 없고, S기 동안 두 배로 증가하죠? 근데 이렇게 점점 꾸준히 증가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준비된 상태로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세포 생명활동 일어나고, 뭐, 방추사 만드는 단백질 합성하고, 그러다가 전기에 들어가면 그 유전 물질이 응축이 되긴 하지만 물질의 양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걔네들이 가운데에 한줄 서기 했어. 물질의 양이랑 전혀 상관없지. 걔네들이 양쪽으로 찢어지기 시작했어. 전혀 상관없지. 그러다가 새로운 핵막이 만들어지면서 걔네가 서로 다른 방에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방이 완성되는 순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원래 갖고 있던 거를 두 개의 세포가 나눠 가진 거잖아요. 각각의 세포가 갖고 있는 양은 원래 지원기 모세포가 가진 양과 동일한 그런 양을 갖게 된다라는 거고, 지금 이 감수 분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로 시작했어요. 지원기 동안. 변화 없겠지. S기 끝나고 나면 정확히 두배 되겠죠. 똑같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G2기 동안 변화 없고, 1분열도 뭉치든지, 뭐 가운데 이간수체 만들든지, 상관없어. 물질의 양은 변하지 않아. 계속 그 양을 유지하다가 서로 다른 핵막으로 분리되게 되면 그 순간 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다시 복제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대로 바로 이어서 분열해요. 그 안에서 지지고 복고해도 물질의 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역시나 두 개의 서로 다른 방에 나눠지게 되면 절반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감수 분열로 만들어진 딸 세포들은 원래 모세포가 갔던 거에 절반 같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체세포 분열은 곱하기 2 했어요? 나누기 2 했으니까 똑같잖아요. 근데 감수 분열은 곱하기 2 해놓고 나누기 2를 두번 했죠. 그럼 절반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를 조금 얹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이 둘을 비교해서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선생님, 지금 한 쌍의 상동 염색체만 그려볼게요. 얘네 둘은 같은 종류의 염색체인데 지금 출처가 다른 거를 색깔로 표현한 거예요. 엄마로부터 받은 거, 아빠로부터 받은 거 하나씩 있는 거. 근데 이게 지금 복제 전이니까 한 가닥씩만 있는 거고, 복제되고 나면 각각이 두 가닥으로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겠죠. 물론 G2기에는 풀려 있지만 응축된 것으로 그려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가는데 체세포 분열 중기에는 몇줄 서기? 한줄 서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한 줄, 밑에 한 줄, 이렇게. 서니까 뭐가 분리돼? 분리가 된다며, 가운데서 분리돼서
염색 분체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딸 세포 두 개에는 지금 이렇게 해서 나누어진 염색 분자가 각각 한 가닥씩. 그 다음에 여기서 나눠진 것도 각각 한 가닥씩. 지금 이게 애초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동 염색체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부모로부터 받은 정보가 골고루 여전히 잘 들어가 있죠. 그죠? 이렇게 된다. 근데 감수 분열도 처음에 딱한 쌍의 상동 염색체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었고, 복제되고 나면 이렇게 되겠죠. 두 가닥씩으로. 이렇게. 근데 감수 1분열 전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 얘네들의 옆구리가 찰싹 붙는다. 그거를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죠. 옆구리가 찰싹 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감수 1분열 중기에는 두줄 서기를 할 수밖에 없다. 딱 여기서만. 두줄 서기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나눠져서 이렇게 서로 다른 딸세포 두 개에 들어간다면 둘 중에 하나는 그냥 이 염색체를 통째로 갖는 거고, 둘 중에 하나는 또 다른 염색체를 통째로 갖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이랑 달라요. 아예 그냥 한 종류의 염색체를 따로따로 갖게 된다. 근데 여기 이 안에는 더 이상 상동 염색체 짝꿍이 없으니까 N이 된 거지. 첫 번째 분열을 통해서 N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중기에 또한줄 서기 하고, 염색 분체 나눠지고, 결과적으로 얘가 두 개의 딸세포로 나눠지고, 얘도 두 개의 딸세포로 나눠진다. 그러면 얘가 분열한 결과로는 한 가닥씩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분열한 결과로도 한 가닥씩 해서 뭐 애초에 N이었으니까 얘들도 다 N이고요. 염색체 수도 원래 거의 절반이고, 그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염색체가 증가하는 사건은 이 전체 그래프 내용 중에 한 군데도 없다. 지금 여기서 증가하고 있는 건 뭐예요? DNA라는 물질의 양입니다. 지금 염색체 두개 그렸죠? 복제하고 나서도 두 개거든요. 염색체 수가 증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염색체 수는 증가는 없습니다. 염색체 수의 감소도 이 전체 구간에서 딱한 군데,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분열하는 구간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도 염색체 수는 안 변했잖아요. 여기서도 두 번째 분열에서 염색체 수는 안 변했잖아요. 염색체 수가 변화하는 구간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감수 분열의 이 그래프에서 첫 번째로 촥 떨어지는 이 구간, 이걸 첫 번째 절벽이라고 부르고, 여기에서 모든 것의 변화가 일어난다. EN이었는데 여기 끝나고 나면 N이 되고, 염색체 수도 반으로 줄어들고, 지금 DNA 상대량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첫 번째, 여기서만 염색체 수의 감소가 딱한번 일어난다. 다른 데서는 염색체 수 변화 없다. 염색체 수가 증가하는 사건은 두 생식 세포가 만나는 수정, 뭐그 정도 있고, 지금 이런 분열 과정에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감수 분열의 의의를 한번 볼게요. 일단 감수 분열 도대체 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분열을 안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죠. 우리가 지금은 N짜리의 생식 세포를 만들어서 생식을 하는데, 만약에 그냥 내가 가진 체세포, 그냥 46개 염색체 다 가지고 있는 내 체세포랑 배우자의 체세포, 46개 다 가지고 있는 세포랑 만난다. 이렇게 합쳐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4N. 종류별로 1번 4개, 2번 4개. 전체 염색체 수는 92개. 근데 그 다음 세대는 또두 배. 또두 배. 또두 배. 세포가 터지겠죠? 자리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무슨 방법을 진화적으로 터득을 했느냐? EN이면서 46개 가지고 있는 세포가 감수 분열이라는 걸 해가지고 욕심 부리지 말자, 우리. 서로 그냥 종류별로 하나씩만 내놓자, 랜덤으로. 네가 가진 유전 정보도 다줄 생각 하지 말고 너거 절반만 주고 나도 절반만 줄게. 그렇게 해서 자손 만들자. 그래서 종류별로 하나씩만, 23종류를, 알뜰살뜰. 얘도 종류별로 하나씩만 모아 모아가지고 이렇게 생식세포 만들어서 수정하면 자손의 염색체 수가 변하지가 않잖아요. 대대손손 내려가더라도. 그래서 이 방법을 지금까지 우리가 그럼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건 아니고 그냥 진화 과정에서 그냥 그렇게 되었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 과정이 바로 감수 분열. 여기도 감수 분열. 여기는 두 생식 세포의 수정. 이렇게 해서 아무리 세대를 많이

거치더라도 그 종의 염색 채수가 계속 변하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감수 분열을 함으로써. 자, 근데 이 감수 분열을 해서 염색 채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고 그 과정에서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전적인 다양성입니다. 우리가 5단원에서 유전적 다양성 배웠잖아요. 높은 게 좋다, 낮은 게 좋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그런 환경 변화에서도 멸종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 좋은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을 높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이 감수 분열과 수정 과정이 굉장한 유전적 다양성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부부가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아주 많은 수의 자손을 낳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자손들은 다, 뭐, 성별, 뭐, 혈형, 생김새, 키, 뭐, 이런 거다 조금씩은 다를 거거든요. 아주 다양한 구성의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감수 분열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 때문이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써놓으면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상동 염색체의 무작위적 정렬 및 분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은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3번 염색체 쭉쭉쭉쭉 해서 22번 염색체에다가 성염색체까지 23종류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감수 분열할 때 우리는 원래 1번 2개, 2번 2개, 3번도 2개, 아이고, 2개 각각 종류별로 2개 한 쌍씩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감수 분열이라는 건 뭐였어? 우리 욕심 부리지 말고 각각 종류별로 하나씩만 내놓자. 이게 감수 분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내가 2개 갖고 있지만 그둘 중에서 랜덤으로 하나만 뽑아서 생시세포라는 거에 담는 거야. 2번도 둘 중에 하나만 뽑아서 담는 거야. 3번도, 4번도, 22번도 성염색체도 만약에 XY 갖고서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주는 거야. 근데 그 골라서 넣는 게 진짜 우리가 제비뽑기 하는 것처럼 한다기보다는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감수 1분열 중기에 가운데 두줄 서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1번 염색체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빠로부터 받은 염색체고 이게 엄마로부터 받은 염색체야. 둘이 상동이야. 요렇게 됐어. 그 다음에 2번 염색체 그려볼게요. 2번 염색체 이게 아빠로부터 받은 염색체고 이게 엄마로부터 받은 염색체야.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중앙에 두줄 서기를 할때 오른쪽 왼쪽 어떻게 설지가 랜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 정렬이 돼서 이렇게 해서 나눠지면 이쪽 세포에는 아빠로부터 받은 1번 염색체와 2번 염색체, 엄마로부터 받은 1번 염색체와 2번 염색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염색체가 가진 유전 정보랑 이 염색체가 가진 유전 정보는 다 같은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하나의 염색체에도 굉장히 여러 유전자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유전자는 같을 수도 있겠죠. 종류가 우연히. 근데 그 밑에 연관돼 있는 모든 유전자가 다 같다? 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 유전자가? 그럴 순 없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다른 조합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 세포, 요렇게 들어간 세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오른쪽 왼쪽 서는 게 랜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쩔 때는 요렇게 배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나눠져서 들어간 이 세포와 이 세포의 조합은 아까 나눠졌던 두 세포랑은 또 유전적인 조합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 이두 개, 1번과 2번 염색체만 그렸을 때도 이렇게 배열이 되는지 이렇게 배열이 되는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네 개의 결과물이 만들어지거든요. 노노 주주랑 노주 주노는 다른 조합이란 말이에요, 유전적으로. 지금 벌써 두 쌍에 대해서 네 개의 조합이 나와. 근데 우리는 2번까지만 있는 게 아니죠. 3번도 있고, 4번도 있고, 5번도 있고, 6번도 있고, 22번도 있고, 성염색체도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합은 2의 23제곱. 이렇게 어떻게 랜덤으로 배열돼서 나눠지느냐만 봤을 때.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무작위적으로 두줄 서기해서 정렬되는데 그때 어떻게 분리가 찢어지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옆구리에 보시면 요게 한 800만 가지 돼요. 800만 가지. 근데 두 번째로는 수정이 있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여자가 난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냥 이 1번만 고려했을 때 800만 가지의 조합의 서로 다른 유전적 구성의 난자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사실은 원래 더 많아져요. 막 교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더 다양해질 수 있지만 이것만 고려했을 때도 800만 가지가 만들어져.

남자가 정자 만들 때도 800만 가지의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수정이란 것은 그 800만 가지 중에 하나만 뽑히고, 800만 가지 중에 하나가 뽑혀서 조합되는 하나의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70조 가지 중에 하나의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그냥 계산만 해보면 그냥 같은 부부 밑에서도 계속 나왔을 때 70조 가지의 서로 다른 조합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의의를 갖는 것이 바로 감수분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밑에 있는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간단한 건데 아까 선생님이 던졌던 그 질문에 여기서 답변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선생님이 무슨 질문했는지 기억이 안 나죠? 체세포 분열 과정이랑 감수 이분열 과정이랑 밑에 써 있는 내용만 봤을 때는 다른 점이 하나도 없었다. 근데 대체 어떻게 구분을 할수 있느냐, 그두 개를.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제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 감수 1분열 중기, 감수 2분열 중기, 체세포 분열 중기, 세 가지 중기의 모습을 섞어 놓고 그걸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구분이 되니까 물어보겠죠? 그쵸? 그겁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될 거는 이 세포 내의 구성이 N인지 EN인지를 먼저 보시면 돼요. 얘는 N인가요? EN인가요? 서로 안 닮았어요? 각각 다르게 생겼어. N이죠? 얘는 N인가요? EN인가요? 짝꿍이 있고, 짝꿍이 있어요. 같은 세포 안에. EN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는 어때요? 짝꿍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짝꿍이 있다 못해 옆구리가 붙어 있잖아요. 그쵸? 짝꿍이 있는 거야. 얘들은 짝꿍끼리 옆구리가 붙어 있는 거야. EN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 줄석인지 두 줄석인지를, 물론 그냥 그림 보면 알지만 한번 적어볼게요. 간은 각각 따로따로 한 줄석이 하고 있죠? 나도 하나씩 아주 질서정연하게 한 줄석이 하고 있죠. 다는 옆구리가 붙어가지고 한 줄서기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 두 줄서기 유일하게.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줄서기 하는 중기는 무슨 중기? 유일하게 감수 1분열 중기. 감수 1분열 중기만 유일하게 두 줄서기란 걸 한다 그랬어요. 왜? 전기에서 옆구리가 붙어가지고 이가염색체라는 요런 형태 이가염색체를 형성해가지고. 여기서 이 그림 본 김에 추가로 좀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 이가염색체는 두 종류가 만들어진다. 지금 여기 전체에 있는 총합 염색체 수는 EN이면서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의 염색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가염색체라는 덩어리는 두 개인 거예요. 이렇게. 전체 염색체 수는 네 개, 이가염색체는 하나, 둘 이렇게 보는 거다. 자, 그래서 감수 1분의 중기입니다. 그러면 한 줄서기인 애들 구분합시다. 뭐가 구분돼? 핵상이 구분이 되죠. 그래서 EN으로 시작해서 EN으로 끝나는 분열이 체세포 분열. 그래서 얘도 역시 체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 중기. 그 다음에 이미 그 전에 N으로 바뀌어서 N 상태로 진행되는 그런 분열이 감수 2분열이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과 감수 2분열은 그 분열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 자체는 똑같은데 EN 상태에서 진행이 되느냐, N 상태에서 진행이 되느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림상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다. 오늘 그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이번 수능 문제를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지금 남은 시간에 따라서 다는 못볼 수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5번 문제였습니다. 그 세포주기 문제가 보통은 굉장히 쉽게 나오는데 그런 중에서는 조금 생각하게 만든 편. 보통 일부러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문제로 구성이 되거든요. 네, 조금 어려운 편. 그래서 보면 어떤 동물의 체세포를 배양하여? 체세포면 EN이겠죠. 집단 A와 B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개체에서 뽑은 세포인데 A 집단과 B 집단으로 나눴어요. 여러 세포들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A와 B 중 B에만 염색분체의 분리를 억제하는 물질을 처리했대요. 집단 B에만 뭘 처리했다? 염색분체 분리가 안 되게 하는.

0: 분리를 막는 물질을 처리했대. 처리했다는 건 넣어줬다는 겁니다. 가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물질을 집어넣어줬다. 그래서 그런 물질이 작용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비에 있는 세포들은 염색분체 분리가 안 되겠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집단은 그거 외에는 동일한 조건에서 일정 시간 동안 배양을 한다. 그리고 두 집단에서 같은 수의 세포를 동시에 고정. 고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 DNA 상기량 측정할 거니까 더 진행하지 마 하고 그냥 하는 절차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 집단의 세포당 DNA 양에 따른 세포수를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근데 집단 A는 지금 그냥 그 세포 그룹을 그냥 놔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배양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래프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는 1입니다. 2사가 아니고 1에 해당하는 거는 G1기 애들일 거고 1에서 2 사이는 S기일 거고 그 다음에 두 배가 된 이후의 세포들은 G2기 또는 M기가 되겠죠. 요렇게 볼수 있다. 근데 집단 P는 확연히 다르죠. 얘랑 달라. G1기, S기 거의 없어. 다두배된 애들로만 몰려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 계속 세포 주기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중에 갑자기 탁 멈춰서 고정해서 본 거기 때문에 G1기가 더 길어서 G1기 애들이 많고 이렇게 된 건데 집단 P는 지금 요 물질 때문에 염색 분체 분리가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야? 염색 분체 분리는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체세포 분열의 후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체세포 분열이잖아요. 체세포 분열 후기에서 얘가 분리가 돼야 마무리되면서 다시 간기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서 이게 분리가 안 되니까 어떡하지? 하고 그냥 다 후기에 멈춰 중기에 멈춰 있는 거야. 후기 진행이 안 돼. 그러면 원래 G1기였던 애들로 흘러 G2기 거쳐서 들어갔는데 중기에 멈춰. S기에 있던 애들로 진행은 계속 되는데 흘러서 중기에 멈춰. 그 다음에 만약에 말기였던 애들은 요거랑은 상관없어요. 이미 분리된 후, 이후의 세포들이니까 말기였던 애들은 간기 그대로 갑니다. 정상적으로. 간기 가서 G1기, S기, G2기 다시 와서 그 다음 단계의 중기에서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죄다 중기에 몰려있는 그런 상태다. 이런 어떤 자료를, 근데 이건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다뤄졌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알수 있을 거고, 여기에서 볼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찾아보자면, 구간 2에서는 상동염색체에 접합이 일어난 세포가 있다. 요거는 체세포 분열에서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요런 것들, 니은 보기도 여러분들 지금 풀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된다는 점,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복습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세입니다. 이번 시간 21강이고요. 우리 이제 별의 표면운동부터 시작해서 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우주 단원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우주 단원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다루는 주제는 첫 번째 별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외계 행성계와 외계 생명체 탐사, 그 다음에는 은하, 그리고 은하의 운동에 대한 얘기할 거고, 마지막으로 우주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우주 단원에서 다루는 이 모든 주제는 다 고난도 운항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우주 단원 공부할 때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수능 개념 공부를 할 때 80%만 채운다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중요한 내용을 다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80%만 일단 채운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추후 공부를 통해서 채운다. 이런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가져야 될 마인드는 뭐냐면 우리는 지구과학을 한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우주단원에서 우리가 다룰 주제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에 물리학도 나오고요, 화학도 나오고요, 천문학, 아주 최신 천문학도 나오고요, 수학적 계산까지 필요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지구과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들을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과학을 한다. 우리는 80%를 채운다.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면 개념 틀을 잘 세울 수가 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개념의 맥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개념의 맥을 좀 많이 가지고 왔는데,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 뭐냐면, 플랑크 곡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플랑크 곡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흑체라고 하는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 그 방출한 에너지를 파장에 따라서 세기를 점을 찍어서 그려낸 곡선을 우리가 플랑크 곡선이라고 얘기한다. 아셨죠? 우리는 별이 방출하는 이 복사 에너지를 흑체라고 가정을 하고 흑체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에 준해서 해설할 거기 때문에 아, 별도 별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파장에 따라 세기를 점으로 찍어서 그래프로 그리면 이러한 플랑크 곡선이 만들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뒤에서 한번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플랑크 곡선을 우리가 딱 봤을 때 느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아, 온도에 따라서 플랑크 곡선이 다르게 나타나는구나. 온도가 다르면 다른 플랑크 곡선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얘기는 온도가 똑같으면 똑같은 플랑크 곡선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뭐냐면, 보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플랑크 곡선, 요 곡선 아래 면적이 넓어요. 면적이 넓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그다음 마지막, 온도가 높을수록 플랑크 곡선에서 최대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파장을 비교해 보면, 최대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파장을 비교해 보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파장이 짧은 쪽에서 최대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 하는 거, 요런 거 일단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첫 번째 개념의 맥.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의 맥 뭐냐면, 분광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자, 분광형. 이 분광형은 우리가 다른 말로 스펙트럼형. 스펙트럼형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별이 빛을 방출합니다. 복사에너지 빛을 방출해요. 그럼 이 방출한 빛을 분해할 수 있는 분광기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그 빛을 분해하면 빛의 띠가 나와요. 그 빛의 띠를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스펙트럼을 면밀하게 자세히 보면 그 스펙트럼 안에 검은색의 흡수선이 나오는데 그 흡수선을 가지고 우리는 별을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더라. 아셨죠? 요런 감각.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별을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이렇게 분류가 가능한 이유는 이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저 흡수선의 특징이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요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일단은 요 그림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아, 요 그림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별을 분류하는 하나의 작업, 그 다음에 별을 분류해냈을 때 어떤 분류 기준이 되는 하나의 정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아셨죠? 뒤에서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개념의 맥으로 가지고 온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찰칵해서 머릿속에 그대로 저장해야 되는 자료들이에요. 아셨죠? 자, 두 번째 봤고요. 개념의 맥 하나 더. 자, 얘는 뭐냐면, 별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빛을 방출하는데, 우리가 별이 방출하는 빛을 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복사를 다른 말로 전자기파. 전기와 자기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파동에너지의 전달. 전자기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해낼 수가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별이 다양한 종류의 빛을 방출하는데, 이 빛이 파동에너지로 전달이 되는 거고, 그 파동의 파장을 가지고 우리는 그 빛의 종류를 구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볼수 있는 일반적인 빛 하면 색깔을 가지고 있는 가시광선을 얘기하잖아요. 우린 가시광선을 볼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빛은 적외선이 있고, 마이크로파가 있고, 라디오파가 있고. 아셨죠? 이쪽의 빛을 우리가 보통 전파라고 얘기해요. 전파. 전파통신할 때그 전파. 아셨죠? 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종류의 빛에는 자외선 X.

선, 감마선이 있다. 이 감마선을 우리가 보통 이제 방사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아, 별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빛을 방출하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게 가시광선만 있는 게 아니라 파장이 긴 쪽에 빛도 있고 파장이 짧은 쪽에 빛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별마다 어떠한 파장대에서 에너지를 좀 집중해서 방출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음에 배울 거라고요. 아셨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요 파장에 따른 전자기파 분류는 우리가 복사평형할 때, 지구의 복사평형할 때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태양은 주로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많이 방출한다. 지구는 주로 적외선 영역의 빛을 많이 방출한다라고 하는 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념의 맥, 개념의 맥을 많이 가지고 왔죠. 자, 네 번째 개념의 맥은 뭐냐면 요거예요. 자, 분광형이 또 나왔네? 우리가 스펙트럼을 가지고 별을 분류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구분해낼 수 있다. 그랬을 때 표면 온도가 높은 녀석들 O형으로 분류를 한다. 표면 온도가 낮은 녀석들은 M형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것은 표면 온도가 낮으면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적게 방출한다. 단위 면적의 단위 시간당 방출한 에너지량이 적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비교적 파장이 긴 빛을 상대적으로 많이 방출한다. 비교적 파장이 긴 빛을 상대적으로 많이 방출한다는 얘기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봤을 때는 빨간색 종류의 빛을 많이 상대적으로 방출한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그 별은 빨간색으로 보여요. 보셨죠?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가시광선 영역 내에서 비교적 파장이 짧은 빛을 많이 방출한다. 파장이 비교적 짧은 영역의 빛이라고 하는 건 파란색. 그러면 이 별이라고 하면 이 별은 우리가 볼때 파란색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면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빨간색 별도 있고, 주로 노란색 별도 있고, 하얀색 별도 있고, 파란색 별도 있고. 아셨죠? 이 색깔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표면 온도 때문에. 아셨죠? 그 별이 표면 온도에 의해서 방출하는 빛의 특성 때문에 이러한 색깔이 결정이 나는 거고, 요 중간 단계에 있는 별은 얘와 얘 사이 주황색. 중간 단계에 있는 별은 얘와 얘 사이 황백색. 중간 단계에 있는 별은 얘와 얘 사이 청백색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인지하는 수준에서는 파란색 별, 흰색 별, 노란색 별, 빨간색 별은 어느 정도 인지할 수가 있다. 아셨죠? 요 정도에서 선생님이 개념의 맥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별의 물리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별의 물리량 첫 번째. 오늘 우리는 별의 물리량에서도 표면 온도에 조금 집중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 물리량들은 다 표면 온도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아셨죠? 자, 흑체 복사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흑체라고 하는 것은요. 흑체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물체를 얘기하는 건데, 주변에서 빛이 들어오면, 복사가 들어오면 복사를 전부 다 흡수해. 그러면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진 것만큼 다시 전부 다 복사로 방출할 수 있는 그런 가상의 물체를 흑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흑체의 기본적인 특성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녀석은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 요거야. 아셨죠? 우리는 별이 방출하는 복사의 특성을 이 흑체 복사에 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얘기해 볼게요. 지금 어떠한 별이 있는데 이별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빛,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빛을 파장에 따라서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파장은 람다라고 하는 기호를 쓰고요. 앞으로 에너지는 E라고 하는 기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방출되는 요 빛, 복사라고 하는 것은 한 종류의 빛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빛일 거야. 파장이 긴 빛도 있을 거고, 파장이 짧은 빛도 있을 거고. 그걸 점으로 다 찍어서 연결하면 이런 곡선이 나온다고. 아셨죠? 이러한 곡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플랑크 곡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흑체 복사 곡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흑체가 방출하는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빛을 파장에 따른 세기를 표현해서 그래프로 만들어낸 거. 아셨죠? 그러니까 흑체 복사 곡선이나 플랑크 곡선은 같은 거고요. 요거는 단위 면적에 여기서 빛을 방출하고 있는 단위 면적의 온도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요 곡선이 결정이 난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로 갑니다. 자, 여기 있는 요 플랑크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별이 방출하는 복사는 플랑크 곡선을 만들어낸다라고 보는 거고, 별이 방출해내는 복사는 흑체 복사의 특성을 그대로 따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별은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본다는 거야. 차가운 별은 에너지를 적게 방출한다. 이런 개념으로 본다고요. 그러다 보니
자, 표면 온도가

6,000K인 별, 5,000K인 별, 3,000K인 별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6,000K인 별이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지. 이 복사 곡선 아래 면적이 여기서 방출하는 에너지 양을 설명하는 거야.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고. 됐죠? 그랬을 때, 자, 이 플랑크 곡선의 특징을 좀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선을 잘 보면 곡선이 굉장히 매끄럽다. 매끄럽다라고 하는 거. 매끄럽다. 이러한 특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를 보면 온도가 다르면 곡선이 다르다. 온도가 다르면 곡선이 다르다.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하면, 온도가 똑같으면 똑같은 계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래프가. 아셨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플랑크 곡선은 겹침이 발생하지 않는다. 온도가 다른 두 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플랑크 곡선 보면 온도가 높은 녀석은 똑같은 파장대에서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야. 온도가 낮은 녀석은 상대적으로 똑같은 파장에서 더 적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적은 세기를 방출한다고. 됐죠? 곡선, 플랑크와 곡선과 곡선 사이에서 겹침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플랑크 곡선은 오직 별의 표면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종의 함수 그래프다라고 하는 거. 함수 그래프. 온도가 다르면 그래프가 달라지는 두 번째 특징. 그 다음에 세 번째.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에너지 양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에너지 양이 많다. 이 에너지 양이라고 하는 건 방출 에너지 양이라고 하는 건 온도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성을 보면, 볼게요. 최대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최대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최대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최대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을 비교해 보면, 파장을 비교해 보면, 최대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을 우리가 앞으로 기호, 람다, 맥스로 표현하겠습니다. 파장을 기호, 람다로 쓰는 거고요. 맥스는 최대. 그러니까 최대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을 보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또는 온도가 높은 흑체일수록 파장이 짧더라. 아, 람다 맥스는 별의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짧더라. 또는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길더라.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플랑크 곡선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어야 된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보면 여기가 이제 가시광선 영역대인데, 가시광선 영역대에서 봤을 때, 아, 온도가 3000K인 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별은 가시광선 영역대에서 봤을 때 빨간색 빛을 많이 방출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봤을 때이 별은 빨간색으로 인지될 수 있는 거지. 아셨죠? 만약에 표면도가 굉장히 높은 별이 있어요? 그럼 플랑크 곡선 이런 식으로 뭐 그려지겠지? 그럼 그때 이 별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봤을 때 파란색 쪽의 빛을 제일 많이 방출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 파란색으로 인지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플랑크 곡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요걸 가지고 요 관계를 법칙으로 표현한, 이 관계를 법칙으로 표현한 게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있는 뭐냐면 빈의 변이 법칙이에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람다 맥스에 초점을 둔 겁니다. 최대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어디냐? 온도가 낮은 별일수록 상대적으로 최대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는 파장은 긴 쪽에.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짧은 쪽에 놓이게 되더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시광선 영역대, 요 파장대는 일정하기 때문에 가시광선 영역대에서 봤을 때 온도가 높은 별은 람다 맥스가 굉장히 짧은 쪽에 놓이기 때문에 가시광선 내에서 비교를 해보면 파란색 계열의 빛을 많이 방출하는 꼴이 되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 파란색 별로 보이게 된다는 거지. 파란색 별로. 됐죠? 즉, 파란색으로 보이는 별은 우리가 봤을 때 고온의 별이야. 온도가 높은 별이야. 자, 람다 맥스가 긴 쪽에 놓인다라고 하는 것은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길단 얘기고, 그 얘기는 온도가 낮은 별. 온도가 낮은 별은 가시광선 영역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빨간색 빛을 많이 방출한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이 별은 빨간색으로 인지가 된다는 거고, 빨간색으로 보이는 별은 저온의 별이라는 거지. 됐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 람다 맥스를 가지고 그 별이 어떠한 색깔로 인지가 되네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별의 색깔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색깔을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온도를 비교할 수도 있겠네가 되는 거지. 색깔을 가지고도 온도를 표현할 수가 있겠네가 되는 거지. 됐나요? 그 관계를 가지고 이제 표현한 게 색지수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필터를 이용하면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빛의 파장의 빛만 측정을 해서 그거 가지고 이 별을 이해한다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필터는 그런 역할을 한다. 자, 별의 색지수 측정에 주로 활용되는 필터는 B필터와 V필터가 있는데, B필터는 대략적으로 요 부근의 파장대의 빛만 보겠다. V필터는 대략적으로 요 파장대의 빛만 보겠다. 그런데 이 B필터의 요 파장대의 빛이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파랑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요 빛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노랑.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별을 보는데 파랑 필터를 끼고 봤더니 굉장히 밝아 보여. 굉장히 밝아 보여. 다른 필터를 꼈을 때보다, 노랑 필터를 꼈을 때보다 파랑 필터를 꼈을 때 굉장히 밝아 보여. 그 얘기는 파랑 빛을 상대적으로 많이 방출한다는 거야. 뜨거운 별이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파랑 필터를 꼈더니 오히려 굉장히 어두워 보여. 다른 노랑 필터보다. 그럼 이제 그 별은 파랑 빛을 많이 방출하지 않는 거? 그럼 그 별은 차가운 별. 이렇게 가는 거지. 아셨죠? 자, 요 파장의 빛만 통과시킨다. B필터, V필터로 정해지는 겉보기 등급을 각각 B등급, V등급이라고 하며 별의 색지수는 B등급에서 V등급을 뺀 값으로 표현한다. 요 색지수는 요 값으로 표현한다. 아셨죠? 여기서 한 가지. 별을 우리가 등급화해서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이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밝기와 반비례하는 관계. 뭐 1대1로 반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등급이 크다? 어두운 별. 등급이 작다? 밝은 별.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별을 B필터를 통해서 봤는데 B필터로 봤을 때 굉장히 밝아 보여. 그러면 B등급이 작은 거야. B필터로 봤는데 굉장히 어두워 보여. 어두워 보이면 B등급이 큰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등급과 밝기는 반대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이제 요거 보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자, 어떠한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은요, 람다맥스가 여기에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꽤나 좀 파장이 짧은 쪽에 람다맥스가 찍혀 있는 거고, 요 별은 람다맥스가 이쪽에, 꽤나 파장이 좀 긴 쪽에 찍혀 있는 거지. 그럼 가시광선 영역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B필터와 V필터를 통과하는 빛만 우리가 보는 거야. 망원경에다가 B필터를 설치하고 또는 다른 망원경에다가 V필터를 설치한 다음에 그 빛만 봤더니 파란색 별 같은 경우는 B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이 이만큼이야. V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온 빛이 이만큼이라고. 그러면 파란색 별 같은 경우는 B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온 빛이, B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온 빛이 V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온 빛보다 더 많잖아요. 그러면 파란색 별 같은 경우는, 자, 파란색 별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되냐면 B등급이 V등급보다 작은 꼴이 된다고. B등급이 더 작다고. 왜냐하면 여기를 통과해서 들어온 빛이 더 많으니까. 등급과 밝기는 반비례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붉은색 별, 빨강별 같은 경우는, 빨강 볼게요. 빨강별 같은 경우는 보면 람다맥스가 여기 찍혀 있다 보니 B필터와 V필터를 통과해 들어온 빛의 밝기를 보면 B필터를 들어오는 녀석은 요만큼인데 V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온 녀석은 요만큼이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더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면 B등급이 더 커, V등급이 더 작은 그런 꼴이 되겠지. 얘는 B등급이 V등급보다 더 큰 상태가 된다고. 됐죠? 이걸 가지고 색지수를 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B등급에서 V등급을 뺀 값은 작아진다. 여기서 얘를 빼면 음수가 될 거 아니에요?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니까. 얘가 더 표면 온도가 높은 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걸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자, 볼게요. 파란색 별은 V필터보다 B필터를 통과한 별빛이 더 밝기 때문에 B등급보다 V등급이 더 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면, 그게 색지수예요.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면 음의 값이 나오겠지. 그게 바로 파란색 별 색지수. 됐죠? 더 작은 음의 값,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2가 더 작은 음의 값이라고 하면 그게 더 뜨거운 별이라는 얘기야. 자, 붉은색 별은요, B필터보다 V필터를 통과한 별빛이 더 밝다. 그렇기 때문에 B등급이 V등급보다 더 큰 거고, 여기서 얘를 빼주면 양의 값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색지수를 봤을 때 플러스 1보다 플러스 2가 되는 그 별이 더 차가운 별이라고, 더 빨간색으로 보이는 별이라는 거지. 됐어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실제 색지수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자, 볼게요.

보면, 자, 이쪽은 색지수가 플러스 양의 값이고요. 이쪽은 색지수가 마이너스 음의 값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쪽은 차가운 별, 차가운 별, 이쪽은 뜨거운 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쪽은 차가운 별, 이쪽은 뜨거운 별이 되는데, 누구보다 차갑고 누구보다 뜨거워? 이제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색지수가 0인 별은 그럼 대체 얼마의 온도를 갖는데, 그 색지수가 0인 별의 온도가 얼마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약 만도, 약만 켈빈. 이 별이 색지수의 기준이 됩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표면 온도가 약만 켈빈 별이, 만 켈빈, 만 케인 별이 색지수 0으로 얘가 기준값이 되는 거고, 얘는 우리가 색깔로 봤을 때는 백색이 되는 거고,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보다 표면 온도가 낮아. 그러면 색지수는 양의 값이 되는 거고, 얘보다 표면 온도가 높아. 그럼 색지수는 음의 값이 된다고. 더 음의 값이 되면 될수록 더 파란색이고, 더 양의 값이 되면 될수록 더 빨간색으로 보인다. 아셨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 별은, 뒤에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요 별은 분광형으로 표현하자면 A0형 별이 된다. 그리고 요별 같은 경우는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하면 중성수소의 흡선이 강하게 나타난다. 지금은 요 표현이 조금 생소하지만 뒤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다시 한번 정리가 될 겁니다. 어쨌든, 색지수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색지수가 플러스 값으로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저온의 별. 색지수가 마이너스 값으로 작다라고 하는 것은 고온의 별이라고 하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기준은 만도인 별. 만 켈빈인 별. 아셨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면도 관련되어 있는, 빈의 법칙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색지수 얘기했고요. 자, 이제 이어서 분광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광형이라고 하는 건 앞서도 얘기했지만 얘는 스펙트럼형이라고 해요. 스펙트럼형이라고 얘기하고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빛의 띠. 자, 여기 전구가 있습니다. 전구가 있어요. 백열 전구. 백열 전구에서 나오는 백색 광을 슬릿 일종의 아주 가느다란 틈이에요. 그 틈을 통해서 빛을 분해하는 장치인 분광기를 통과시키면 얘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빛이 색깔의 띠로 나온다고. 우리가 이런 색깔의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해요. 아셨죠? 그랬을 때, 이 백열 전구에서 나온 빛이 슬릿을 통해서 그냥 그대로 분광기를 통과하면, 요렇게 빨주노초파남보의 색깔이 다 나와요. 우리가 이러한 스펙트럼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다. 선생님이 임의로 요 기체를 그냥 수소라고 해볼게. 그러면, 저온의 수소 기체를 통과한다라고 한다면, 이빛 중에 일부가 수소 기체에 흡수가 돼. 수소기체에 흡수가 된다는 얘기는 얘는 흡수된 빛은 여기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흡수되고 나머지 빛이 여기를 통과하게 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분광기를 통하게 되면 흡수가 된그 지점의 빛들은 이렇게 검은색 선이 나타난다. 이러한 검은색 선이 나타난 스펙트럼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검은색 선을 우리가 흡수선이라고 한다. 아셨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백열 전구가 아닙니다. 특정한 기체가 있어요. 굉장히 뜨거운 기체. 선생님이 수소라고 하겠습니다. 실험실에서 수소 기체를 굉장히 뜨겁게 가열했어. 그럼 이 가열한 녀석도 빛을 방출하거든요. 그 방출한 빛을 슬릿을 통한 다음에 분광기를 통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빛이 이렇게 일정한 파장대, 일정한 특정한 파장대 이렇게 빛으로 나온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빠주노초파남보가 쫙 깔려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위치에서만 빛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특정한 영역에서만 빛이 나올 때 이러한 빛을 방출선이라고 하고, 이러한 스펙트럼을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여기서 빛을 흡수한 녀석이 수소였고, 여기서 빛을 방출한 녀석이 수소였어요. 그러면 똑같은 녀석이 흡수, 똑같은 녀석이 방출했기 때문에 여기서 흡수선이 나오는 요 위치와 여기서 방출선이 나오는 요 위치가 항상 같아야 돼. 항상 같아야 돼.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았냐면, 실험실에서 여러 종류의 물질들을 이렇게 가열한 다음에 얘가 만들어낼 수 있는 방출선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떠한 미지의 천체를 연구할 때그 미지의 천체가 흡선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흡선을 가지고 내가 실험실에 가지고 있는 이 방출선과 비교해서, 아, 이건 어떠한 물질들이 만들어낸 흡선이야를 알아낸다는 거지. 아셨죠? 우리가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선생님, 왜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나요? 이게 우리가 별의 분광형을 표현할 때 필요하거든. 자, 그러면 분광형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여기 별이 있습니다. 자, 별은 아까 얘기했었죠? 흑체라고 준해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별이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빛,

빛이 나옵니다. 빛이 나오면 이 빛을 가지고 우리가 파장에 따른 세기를 측정해서 그래프로 그려내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플랑크 곡선이 그려질 것을 우리가 예상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플랑크 곡선이 그려지면 모든 파장대의 빛이 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가시광선 영역대다라고 한다면 가시광선 영역대의 빛이 다 있는 거야. 그럼 이 빛은 이러한 연속 스펙트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러한 연속 스펙트럼을. 근데 중요한 건 별이 이렇게 빛을 방출하는데 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대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 별이 대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 빛이 별의 대기에 흡수가 돼요. 이렇게. 별의 대기에 이렇게 흡수가 되면 흡수가 되고 난 나머지 빛이 우리에게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빛을 우리가 분광일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플랑크 곡선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지 않는 영역이 생긴다고. 약하게 들어오거나 들어오지 않는 영역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빛이 잘 안 들어오는 거야. 중간중간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안으로 이렇게 꺼져 있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야. 안으로 쑥쑥 꺼져 있는. 우리가 이런 걸 흡수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얘를 스펙트럼처럼 저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어떤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빨주, 노초, 파남보의 연속 스펙트럼이 쭉 깔려있는 상태에서 중간중간에 흡수선이 나와있는, 중간중간에 흡수선이 보이는 그런 스펙트럼이 나온다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흡수 스펙트럼. 그러니까 별은 기본적으로 대기가 빛을 흡수하고 난 나머지 빛을 우리에게 방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을 분광기를 통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일부의 빛이 결손이 생긴 상태, 이렇게 흡수선이 보이는 상태의 스펙트럼을 얻게 되는 거고 별은 기본적으로 흡수 스펙트럼을 만들어낸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여기서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 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우주공간에 떠있는 별들은 기본적으로 주성분이 거의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요 흡수선을 분석을 해봤더니 별마다 강하게 보이는, 뚜렷하게 보이는 흡수선들이 조금씩 다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된 겁니다. 별의 주성분은 똑같은데 왜 흡수선이 다른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됐냐? 아, 그렇구나. 별의 표면 온도가 다르면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 별의 대기에서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의 상태가 달라서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빛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녀석들이 이러한 흡수선을 만들어내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은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데 어떠한 별은 굉장히 뜨거워.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여기에 그 뜨거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구조가 유지가 되는 물질들이 남아있으면 그 물질이 빛을 흡수해서 흡수선을 만들어낸다. 어떠한 별은 온도가 굉장히 낮아. 온도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웬만큼 구조가 안정적인 녀석들은 이 굉장히 낮은 표면 온도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에 반응을 잘 안 한다고. 그런데 분자나 아니면 원자 번호가 굉장히 큰 녀석들, 그래서 그 바깥에 있는 최외각 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방출되는 약한 빛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흡수해서 흡수선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 아셨죠? 그래서 아, 별의 상태에 따라서 이 대기에 어떠한 물질이 있느냐, 그 대기에서 흡수할 수 있는 물질에 따라서 흡수선이 정해지는 거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아, 이 별이 얼마큼 뜨겁네, 얼마큼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네를 해석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별을 구분해낸 게 스펙트럼형을 가지고 구분해낸 분광형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분광형이라고 하는 건 볼게요. 별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를 기준으로 별을 분류한 것이다. 흡수선이 별마다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 자, 별의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이다. 아까 얘기했었죠. 무조건 별은 여기서 방출된 에너지가 별의 대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기에서 흡수가 한번 되고 난 나머지 빛이 우리에게 온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흡수선이 나와야 돼. 자,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져 방출된 빛은 별의 대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되어 흡수 스펙트럼을 형성한다. 자, 별마다 스펙트럼이 다르다. 별마다 스펙트럼이 다른 이유는 별의 대기를 이루는 원소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대기를 이루는 원소의 이온화 정도가 다르고 각각 가능한 이온화 단계에서 흡수할 수 있는 빛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문장이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떠한 별이 있는데 이 별이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대기들은 대기에 있는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별로 반응을 잘안 해.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적게 방출한다는 얘기고 그 적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이 별로 없어. 그런데 원자 번호가 큰 물질의 최각 전자 또는 분자 같은 경우는 이 작은 에너지가 공급됐을 때그 작은 에너지를 받아서 흡수할 수 있다고. 그러한 특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온의 별 같은 경우는 분자들이 빛을 흡수해서 이러한 분자의 흡수원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또는 원자 번호가 큰 금속들이 약한 빛을 흡수해서 이러한 흡수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아셨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굉장히 뜨거운 고온의 별이라고 한다면 이별 대기에 분자가 있었다라고 치면 그 분자들은 여기서 방출된 에너지가 너무 세다 보니까 분자가 다 깨져버려 있다고. 분자가 없다고. 깨져버려 있다고. 그러면 분자는 다 깨져버려 있고 여기에 만약에 금속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금속들은 에너지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미 전자를 몇 개씩 잃어버린 상태. 이온화가 된 상태의 금속들이 빛을 흡수해서 흡수원을 만들거나 또는 원자 번호가 굉장히 낮은 수소나 헬륨 같은 녀석들 있죠? 그런 녀석들은 굉장히 강한 빛에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 녀석들이 빛을 흡수해서 이러한 흡수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 정리하면 저온의 별이라고 하면 분자들이 흡수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는 중성의 금속 물질들이, 원소들이 흡수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 고온의 별이라고 한다면 이온화된 금속들이 흡수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는 원자 번호가 작은 수소나 헬륨들이 흡수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별을 분류하게 된 거고, 그 분류한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분광형에 따른 흡수의 종류와 세기를 보면, 자, 보자고요. 지금 보면 이쪽부터 볼게요. 이쪽부터. 이쪽에 있는 별을 보면 여기 지금 산화 타이타늄이 있습니다. 분자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분자라고 한다면, 고온의 별에서는 다 깨져버려. 그러니까 얘가 빛을 흡수할 수가 없어서 깨져버린 상태가 되니까. 근데 저온의 별이라고 한다면 얘가 안정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얘가 빛을 흡수해서 분자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아셨죠? 분자선을. 그 다음에 여기 칼슘이 있습니다. 칼슘. 칼슘 같은 경우도 금속인데, 저온의 별에서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빛을 흡수할 수가 있다고. 됐죠? 그런데, 고온의 별로 갑니다. 고온의 별로 가면 이 고온의 별은 분자들이 깨져 있으니까 분자들이 흡수선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고, 금속들이 만약에 흡수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중성 상태의 금속이 흡수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요러한 상태의 금속들이 흡수선을 만들어내더라. 잘 보시면, 여기 금속 원소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로마 숫자가 붙어 있죠? 자, 로마 숫자가 1이 붙어 있다. 중성 상태를 의미해요. 중성 상태. 그 다음에 로마 숫자 2가 붙어 있다. 얘는 플러스 1가 이온이야. 전자를 하나 잃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고온의 별로 가면 금속들이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전자를 하나 잃어버린 상태가 안정적인 거지. 그런 상태로 빛을 흡수한다고. 더 고온으로 가면 여기 로마 숫자 3이 붙어 있죠? 그럼 얘는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이런 식. 그럼 더 고온의 별로 가면 금속들이 전자를 더 많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상태. 됐죠? 그래서 별마다 온도에 따라서 어떠한 원소가 빛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느냐가 정해지는 거고, 그걸 가지고 별을 분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별을 분류하게 되어서 그렇게 구분해 낸 표현 방법이 분광형이라고 하는 거고, 분광형은 크게 O형, B형, A형, F형, G, K, M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셨죠? 알파벳 O, B, A, F, G, K, M. 이게 크게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M형일수록 온도가 낮은 별, 온도가 낮은 별이라고 한다면 분자선이나 중성의 금속선이 잘 보여요. 아셨죠? O형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은 별이라고 한다면 수소나 헬륨, 특히나 온도가 정말 높은 O형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한 에너지만 받을 수 있는 녀석들, 헬륨 같은 녀석들이 헬륨선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헬륨의 이온선이 만들어지거나. 아셨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표면 온도가 만도, 색지수의 기준, 색지수 0의 기준에는 만도라고 하는 이런 별이라고 한다면 중성 수소가 잘 보인다라고 하는 거. 그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셔야 될 것은, 아, 스펙트럼을 가지고 O부터 M까지 별을 분류해 놨구나. O형은 뜨거운 별, M형은 차가운 별이구나.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순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O, B, A, F, G, K, M. 그래서 선생님은 약간 직관적으로 암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얘를 선생님은 약간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합니다. 오바 팟 고쿠마. 요새 날씨가 찬바람이 불면서 이제 찐빵 호빵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자, 어떠한 그 찐빵 호빵이 있는데 그 안에 팟도 있고 고구마도 있대요. 그래서 오바 팟 고쿠마 이런 식으로 순서를 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O형일수록 뜨거운 거, M형일수록 차가운 거. 그 O형 같은 경우는 헬륨선이 잘 보여요. 헬륨선이. 아셨죠? 그 다음에 B형 같은 경우는, 자, O형 같은 경우는 헬륨 이온선이, B형 같은 경우는 헬륨 중성 헬륨선이 잘 보여요. 자, 이 중에서 B0 같은 경우는 중성 헬륨선이 정말 잘 보인다. 그 다음에 A형 같은 경우는 중성 수소선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인다. A형 같은 경우는 중성 수소선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인다. 그 다음에 K형 봅니다. K형. K형 같은 경우는 칼슘 이온선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인다. 그 다음에 KM으로 가면 갈수록 분자선이나 중성 금속선이 제법 잘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 지구는, 아니, 태양은요? 태양은 분광형으로 따지면 G형과 K형 사이에 있어. G형과 K형 사이 이쯤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 같은 경우도 제일 스펙트럼을 봤을 때 제일 잘 보이는 건 누구냐면 칼슘 이온선이 제일 잘 보여요. 아셨죠? 그 요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지금 보면 여기 M0가 있고요. M7이 있죠. M0, M7. M0가 M7보다 온도가 높은 거. 여기 K0가 있죠? 그럼 옆에 K1, K2, K3, K4, K5, K9까지 0에서 9까지 가는 거야. 9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낮은 거. 요렇게. 그래서 실제 알파벳으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는 0에서 9까지 또 세분화 가능하다.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해보고요. 그러면 우리 한번 퀴즈 한번 얘기해 볼게요. 퀴즈. 자, 제거와 관련해서 요런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퀴즈. 자, 태양에서는 칼슘 이온의 흡수원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OX. 자, 태양이라고 한다면 분광형으로 따지면 일로 가는 겁니다. 일로. G2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칼슘 이온의 흡수원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맞죠? 맞는 거. 자, 그러면 태양을 구성하는 물질 중, 태양의 구성 물질 중 가장 많은 원소는 칼슘이다. OX. 흡수가 제일 많이 일어나니까 얘가 제일 많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가면 틀리는 거라고. 태양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은 건 수소라고. 수소인데 수소가 이 온도에서 잘 흡수가 안 된다고. 아셨죠? 이 온도에서 제일 잘 흡수를 할수 있는 건이 상태의 이 녀석이라는 거지. 아셨죠? 이제 그런 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분광형까지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했던 거 한 판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한 판에 정리하면 이렇게 O형부터 M형까지 분광형 구분하고 제일 온도가 높아요, 제일 온도가 낮아요. 색깔 제일 중요한 거 청, 백, 황, 적. 여기 황색은 노란색, 적색은 빨강색. 이렇게 중간은 중간 색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얘 A0가 색지수 0의 기준인 거고 이쪽에 있는 녀석들은 색지수 음의값, 이쪽에 있는 녀석들은 색지수 양의값. 됐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태양은 G2다라고 하는 것도 정리. 됐죠?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우리 지구력 플러스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력 플러스. 지금 가나다는 각각 A형, O형, G형 별 중에 하나래요. A형, O형, G형. 근데 보니까 가는 중성 수소의 흡수원이 굉장히 뚜렷하네. 아, 너 A형이구나. 나는요, 칼슘 이온의 흡수원이 굉장히 뚜렷하네. 그럼 너 G형이겠네, 이 중에서. 얘는 헬륨 이온선이 뚜렷하네. 너 O형이네. 이렇게. 됐죠? 그럼 가나다 중에 A형 별은 누구? 가가 되는 거고요. 가나다 중 색지수가 가장 큰 별, 색지수가 가장 크단 얘기는 플러스로 크단 얘기예요. 온도가 낮은 별을 물어보는 거예요. 온도가 낮은 별은 G형이 되겠지. 됐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구력 플러스 봤고요. 그럼 우리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자, 첫 번째 문제는 볼게요. 그림은 분광형이 서로 다른 주기월성 기역니은 디귿의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의 상대 세계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고, 기역니은 디귿의 분광형은 각각 A, M, O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보면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이쯤 어딘가에 있는 거야. 이쯤 어딘가에.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뭐 이쯤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꽤 길다고 상대적으로.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뭐 여기에 있든 이쪽에 있든 기역니은 디귿 중에서 얘가 파장이 제일 짧은 거야.
그러니까 람다맥스가 제일 짧다라는 얘기입니다.

얘기는 기억의 온도가 제일 높다는 얘기지. 그러면 A, M, O 중에 온도가 제일 높은 녀석은 얘가 O형이 되겠지. O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A형이 되는 거고요. 온도가 제일 낮은 녀석은 누구요? 얘가 이제 M형이 되겠지. 그럼 얘는 분자선이 잘 보일 거고, 중성 금속선이 잘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중성 수소선이 잘 보일 거고, 이런 특징들. 자, 보겠습니다. 자, 기역의 분광형은 O형이다. 기역의 분광형은 O형. 맞는 거고요. 최대 복사에너지 방출 파장은 디귿이 가장 짧다. 최대 복사에너지 방출 파장은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방출 파장은 얘가 제일 긴 거고, 얘가 표면 온도가 제일 낮은 거고. 방출 파장은 디귿이 가장 짧다가 아니라 가장 길다라고 얘기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수소 흡수원의 세기는 기역보다 니은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얘는 뭐 자료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보면 수소 흡수원이 얼만큼 쑥 들어가 있느냐. 얘가 쑥 들어가면 쑥 들어갈수록 강한 거예요. 요것보다 얘가 더쑥 들어갔잖아. 요것보다 얘가 더쑥 들어갔잖아. 흡수가 많이 될수록 흡수원이 강한 거라고. 그래서, 흡수원이 강하네. 그래서 기역보다 니은에서 강하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지식으로. 얘는 O형 별이고 얘는 A형 별이잖아요. A형 별이 중성수소의 흡수원이 가장 강한 별이라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식으로 중성수소의 흡수원의 세기는 A형 별 니은이 제일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수 있습니다. 기역, 티귿.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자, 2번. 같은 맥락의 문제죠. 쭉 보고요. 그 밑에 밑줄 긋겠습니다. 두 번째 줄. 가의 분광형은 O형이고. 이게 O형이래, O형. 그 다음에 나와 다는 각각 A형과 G형 중 하나이다라고 했는데 보면 얘는 최대 복사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이쯤 어딘가라고요. 얘는 최대 복사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을 봤던 이쯤 어딘가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 람다맥스가 얘가 더 길어.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G형이 되는 거고 얘가 A형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A고 하나가 G라고 했으니까. 됐죠? 그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보면 중성흡선의 세기는 가가 나보다 강하다. 얘가 A형이니까 얘가 제일 강할 거라고요.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자료 해석으로 가도 된다고. 자료 해석 보면 흡선의 위치라고 되어 있죠. 흡선이 이게 요만큼이야. 요만큼. 요만큼 들어갔다고? 근데 얘는 이만큼 들어간 거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흡수가 많이 된 거고, 흡수가 많이 되면요. 스펙트럼에서 분석을 할 때, 스펙트럼에서 이렇게. 요, 스펙트럼 띠로 분석을 할 때, 흡수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엄청나게 진하게 보여요. 이렇게. 엄청나게 진하게. 엄청 진하게. 엄청 진하게. 이렇게. 진하게. 아셨죠? 빛이 안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특징으로 볼 수가 있다. 자료 해석으로 얘가 흡수성이 강하네 볼 수도 있는 거고, 지식으로 A형이니까 당연히 중성수소의 흡수성의 세기가 강하겠지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자, 복사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나가 다보다 길다. 나는 A형이고 다는 G형이라고. 지금 여기가 파장이 더 길지. 그러니까 나가 다보다 짧다라고 해야겠지. 표면 온도는 나가 태양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나는요 A형이에요. 태양은 뭐라고요? 태양 이거 아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꼭 G2라고 G2. 얘는 G형이라고. 그러면 A와 G형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얘가 표면 온도가 더 높겠지. 그러니까 나가 태양보다 높다. 맞는 거. 그래서 디귿만 맞는 거.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두 번째 문제 봤고요.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같은 맥락의 문제. 같은 맥락의 문제죠. 자, 그림은 주기열성 가와 나가 방출하는, 주기열성 밑줄, 가와 나가 방출하는, 그 다음에 가와 나의 분광형은 각각 A0와 G2 중 하나라고 했는데, 얘는 람다맥스가 이쯤 어딘가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얘는 람다맥스가 이쯤 어딘가 여기에 있든 이쪽에 더가 있든 있겠죠? 그러면 하나가 A0고 하나가 G2니까 얘가 A0고 얘가 G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놓고 보면 중성수소의 흡수선 세기는 가가 나보다 약하다. 가가 나보다 더 강하지. 많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여기죠? 많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강하다. 그다음에 복사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가가 나보다 길다가 아니라 짧다라고 나야 되겠지. 가가 A형이니까 뜨거울수록 짧다고요. 아셨죠? 그다음에 별의 반지름은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디귿은 오늘 배운 내용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오늘 배운 내용으로 이 디귿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운 내용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아까 선생님 밑줄 그으라고 했던 거 뭐죠? 주기열성이라고 했잖아. 주기열성. 주기열성은 기본적으로 뜨거운 별일수록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고요. 뜨거운 별일수록 커요. 아셨죠? 뜨거운 주기열성일수록 크고 더 밝다.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A와 G라고 했는데 지금 얘가 더 뜨거운 거잖아.
그럼 주기율성 뜨겁다,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 더 크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가 맞는 거. 그래서 디귿만 맞는 거.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골라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별의 물리량에서 제일 중요한 표면온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도 별의 물리량 이어서 갈 건데 오늘 배운 내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더꼭 복습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의 지구력을 업시켜줄 수 있는 퀴즈 선생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 분광형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플랑크 곡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내용을 퀴즈로 가지고 왔으니까요. 꼭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21강 별의 표면온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22강에서 별의 물리량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생명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이제 우리 3회에 들어왔는데요. 일단 3회 문제들은 어땠는지 총평 먼저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회는 조금 쉬웠었잖아요. 근데 3회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려워진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평가하기에는 수능과 구모 어디쯤에 있는 그런 난도였다. 그래서 구모보다는 유전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고 대신에 수능에 비해서는 약간 다른 비유전 부분들이 좀 확실히 쉬웠기 때문에 그 사이 정도 있지 않았나.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체감하기에는 수능을 볼 때의 그런 상황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아직 우리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과 비유전을 나눠서 얘기를 해보자면 유전 문항들은 적당히 충분히 좀 어려운 표현이었다. 그래서 난도를 상으로 좀 평가할 수 있겠고 대신에 비유전 파트들은 쉬운 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비유전에서 우리를 좀 변변할 수 있는 것들은 흥분의 전도와 전달, 근육의 수축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형으로 제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난도는 4개에서 4개 반 정도의 별을 줄 수 있는 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수 문항들 체크를 좀 해두시고 대신에 이제 뒤에 쫙 몰려있는 모습 볼 수 있죠.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유전 문항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쉬운 부분은 좀 빠르게 좀 쳐내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1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동충하초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은 동충하초에 대한 자료이다. 가에서 동충하초의 포자는 숲바닥에 떨어져 있다가 지나가던 개미의 표면에 부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착된 포자는 발생과 생장 과정을 거쳐서 균사라는 그러니까 실 모양의 그런 구조를 이루게 되고요. 개미의 체내로 침투하게 된다. 자, 침투한 균사는 화학물질을 합성해서 개미의 신경계 기능을 저해하고 포자를 퍼뜨리기에 유리한 위치로 개미를 이동시킵니다. 너 저리 이동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어떤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미가 죽은 뒤에도 균사는 개미의 체내에 남아있는 영양분을 이용해서 계속 자라나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포자를 형성해 숲바닥으로 다시 퍼뜨리게 된다. 그러면 포자가 또 퍼뜨려졌죠? 그러면 지나가는 개미한테 또 붙겠죠? 다시 시작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개미 죽은 사체에서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와서 구조를 이루고 있는 사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뭘 물어봤을까?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 과정, 발생과 생장이죠. 발생과 생장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느냐 물었습니다.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빈출복입니다. 발생과 생장에서는 세포 분열이 기본 전제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어야 되겠죠?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 과정. 침투한 균사가 화학물질을 합성하는 것에 이제 밑줄이 쳐져 있거든요. 그럼 균사도 생물체니까 생물의 체내에서 화학물질이 합성되는 일종의 동화작용이 일어났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물질 대사의 한 종류로 볼수 있으니까 효소가 이용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동충하초와 개미 사이의 상호작용은 상리공생에 해당한다. 상리공생은 서로 좋을 때죠. 근데 개미 입장에서는 좋아요? 나를 막 이용해. 나, 절로 가고 싶은데 나한테 신호를 줘가지고 저쪽으로 가.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너 저기로 이동해. 막 이렇게 나를 조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상리공생이 아니고 기생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생에서 내 양분도 쪽쪽 빨아먹고, 그쵸? 철저하게 이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맞으니까 답은 3번이다. 자, 그 다음에는 2번 문제. 2번은 2단원의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균형에 대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 가는 사람 A와 B의 영양소별 1일 에너지 섭취량과 그래서 영양소별로 나눠놨죠. 다 더하면 하루 동안 섭취한 에너지 양이 되겠죠. 에너지 양과 그 다음에 1일 소비량 이렇게 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표 나는 그 A와 B에서 1일 에너지 섭취량과 1일 에너지 소비량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그러면 A와 B의 체중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A와 B는 탄단지로만 영양분을 흡수한다, 에너지 섭취한다 하는 조건이 붙어 있고, 1일 에너지 소비량에는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이 포함된다. 소비하는 양의 기초, 활동, 뭐 기타, 뭐 소화 흡수에 포함되는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다 더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은 감소함 또는 증가함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일단은 A는 한 칸이 비어 있기 때문에 B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탄단지를 통해서 섭취한 에너지의 양이 얼마냐면 다 더해주면 2150입니다. 그러면 먹은 건 2150이고 쓴건 2350이죠. 그러면 먹은 것보다 쓴게 많다. B는 살이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B는 체중 변화가 감소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A는 그러면 이제 반대여야 되니까 증가함일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3550을 쓰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3550에 맞춰서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750이 들어가면 3550이 딱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더 많이 먹었어야 몸무게를 증가할 수 있게 만들겠죠. 그래서 750보다는 더 많은 양을 섭취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활동 대사량은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이다. 뒤에 있는 이 설명은 뭐에 대한 설명이죠? 기초 대사량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초 대사량이란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이고 활동 대사량은 그 이외에 추가적인 활동에 소모되는 에너지 양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동그라미 니은은 감소합니다. 맞고. 디귿. 단백질로 섭취한 에너지 양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많다. B는 750인데 A는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그거보다 많아야 되죠. 지금 이 상황상. 그래서 A가 B보다 많다가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은 세포 주기 문제. 지금 여기서도 이 세포줄기 돌아가는 방향을 맞히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문제가 한 번도 반시계 방향으로 나온 적은 없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방향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그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린 간은 동물 피의 체세포 세포줄기입니다. 그럼 G1기가 나왔으니까 G1S, G2일 수도 있고 G1S, G2일 수도 있고 이제 방향이 정해져야 되겠죠. 나는 피의 체세포 분열 과정 중 디귿 시기에 관찰되는 세포 동그라미 A와 B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염색체가 막 끌려가고 중앙 배열되어 있고 막 이렇게 염색체가 관찰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M기, 분열기에 관찰이 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고, 여기가 M기니까 G1,

S, G2, M기 순서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역시나 2 방향으로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는 분열기 중에 한 시점들인데 가운데 배열되어 있다, 중기죠. 근데 양옆으로 끌려간다, 후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기 기억에 세포 주기의 진행 방향은 2이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B에서 상동염색체의 접합이 일어나느냐. 지금 이거는 체세포 분열이죠. 상동염색체 접합은 감수 분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 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랑은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기억의 세포에는 히스톤 단백질이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을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느 시기나 항상 존재하는 그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요거 없을 수 없어요. 저거 볼 필요도 없다.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이 없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히스톤 단백질로 물어봐도 언제나 존재해야 되고 요거 말고 뉴클레오솜으로 물어보더라도 언제나 존재하는 구조여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강조해서 다 공부를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4번 문제. 4번은 세포 그 호흡에 관련된 문제 나왔습니다. 그림은 사람에서 세포 호흡을 통해 포도당으로부터 생성된 에너지가 생명활동에 이용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 동그라미 기역, 니은이 있는데 각각 이산화탄소랑 산소 중에 하나고 동그라미 A와 B는 각각 ADP, ATP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포도당 짝꿍은 누구죠? 포산 짝꿍이죠. 포산 짝꿍. 그래서 세포 호흡에 들어가는 물질로서 여기 이제 나올 수 있고 분해산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세포 호흡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A를 B로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는 과정이 여기 인산기를 하나 더 붙이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B가 인산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더 가지고 있는 애니까 얘가 ATP고 덜 가지고 있는 동그라미 A가 ADP겠죠. 요렇게 우리가 마무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호흡계를 통해 니은, 이산화탄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겠죠. 그렇죠? 호흡계를 통해서 나갑니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동그라미 A가 동그라미 B로 전환된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요렇게 얘를 합성하는 인산기 하나 더 붙이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 요 포도당에서 나온 에너지가 여기 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호흡의 대부분의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ADP에다가 인산기 하나 더 붙여서 ATP로 만드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포도당이 분해되어 생성된 에너지의 일부는 체온 유지에 이용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열 에너지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것도 체온 유지에 이용될 수 있고 나중에 ATP에 저장해 놓은 것도 그걸 분해하다 보면 열 에너지가 발생이 될 수 있어서 체온 유지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리엔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5번 문제입니다. 5번은 티록신 분비 조절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림은 정상인에서 시간에 따른 혈중 호르몬,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의 농도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건 정상인이에요. 근데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이 뭐냐면 티록신이거나 아니면 TRH 둘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 기역 니은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선후관계를 잘 봐야 돼요. 만약에 이 기역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기역은 여기까지는 거의 변화하지 않잖아요. 근데 기역이 원인이면 얘가 변화하지 않는데 니은이 이렇게 뚝 떨어질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는 원인을 니은으로 봐야 합니다. 기역이 그냥 적게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니은이 충분히 낮은 농도로 떨어지니까 이제 나 올라가 볼까 하고 이렇게 니은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으로 봐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가 이 니은이냐면 원인에 해당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작용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니은이 티록신 농도인 거예요. 티록신 농도가 높을 때는 TRH가 분비가 억제되죠.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그래서 억제되고 있었는데 얘 농도가 충분히 떨어지니까 이제는 티록신 좀 만들려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 A, B에 대한 표가 나왔는데 이 사람 A, B는 혈중 TSH 농도가 정상보다 낮은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일단 결과로 TSH 농도가 둘 다 낮을 예정. 근데 원인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A는 동그라미 기역, 기역이 지금 TRH죠. TRH를 분비하는 내분비샘에 이상이 생겼대요. 거기 어디냐 하면 시상하 볼 겁니다.

간에 시상하부 이상이 생겨가지고 TRH 분비가 잘안 돼. 그래서 이 TRH 분비량이 정상보다 어떨까요? 얘를 분비하라고 하는 호르몬이잖아요. 이게 정상보다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덜 받으니까 TSH 분비량이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원인은 이거구나. 시상하부 이상이구나. 그 다음에 B는 니은, 티록신이죠. 티록신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에 이상이 생겼대. 그거 어딜까? 티록신 분비하는 샘은 갑상샘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TSH에 의해서 영향받는 내분비샘이거든요. 그럼 얘가 적게 나온다는 얘기는 내분비샘이 영향을 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여기 이상이 생겨서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다고 가정해보자. 적음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 티록신의 분비량이 적은 걸못 견디고 그 위에 단계에서 영향을 주는 호르몬인 TRH랑 TSH는 분비를 오히려 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적음으로 해놓으면 TSH가 낮은 농도로 유지된다는 전제 조건에 들어맞질 않는다. 그래서 요게 많음이어야 되죠. 많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티록신이 혼자 폭주하고 있다. 갑상샘이 혼자 폭주하고 있다. 갑상샘이 얘가 원래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애가 아닌데 갑자기 고장 나가지고 막 티록신을 지금 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 뿜어내. 그러면 어때요? TRH랑 TSH 쟤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그러지 마. 그만해. 하면서 TRH도 TSH도 분비량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얘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뿜어낸다. 이런 상황이 지금 B의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진정해 하면서 이거를 낮췄는데 그게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상태야.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는 많음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B가 많음이고 A는 적음이죠. 자, 그다음에 니은 물질 대사량은 B에서가 A에서보다 많다. 물질 대사량은 뭐랑 같다고 보면 되냐면 티록신 분비량, 티록신 농도. 티록신이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이니까 티록신 많이 나오면 물질 대사량도 많은 거거든요. 근데 B가 폭주 중이죠, 지금. 그래서 B에서가 A에서보다 많다가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디귿 정상인에서 혈중 TRH 농도분의 혈중 티록신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적은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요 그래프 보란 얘기입니다. 정상인에서. 그럼 T1을 기준으로 T2일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봅시다. T1을 기준으로 했을 때 TRH, 기역의 농도는 올라가잖아요. 분모가 올라간다. 그다음에 T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니은인 티록신의 농도는 감소합니다. 그럼 이 전체 값은 작아지죠. 근데 이 문장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작다니까 여기에 맞지 않죠. 그죠? 반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니은만 맞고 답은 2번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재밌고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 티록신 분비 조절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디에 이상이 생길 것이냐 묻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6번 문제입니다. 요것도 좀 어렵진 않은데 좀 신선한 형태였죠. 그래서 다음은 병원체 감염 실험입니다. 그래서 질병 A의 병원체가 들어있는 시료, 동그라미 A를 준비합니다. 시료는 시험할 대상, 어떤 재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준비하는데, 저 질병 A의 병원, 질병 A는 결핵과 독감 중에 하나래요. 결핵과 독감 질병명이고, 그럼 얘네들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종류는 뭘까? 결핵은 세균에 의한 대표적인 질병이고요. 그다음에 독감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중에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세균에 의한 질병인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인지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료 A를 세균과 바이러스가 모두 통과할 수 있는 필터로 걸은 여과액 B.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봤을 때 1, 2, 3, 4가 있잖아요. 1, 2, 3, 4에 각각 어떻게 한 거냐면 1은 그냥 동물이고 동물 1, 2는 동그라미 B를 접종한 그런 동물이고 3는 동그라미 C를 접종한 동물, 4는 동그라미 D를 접종한 동물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B, C, D가 뭔지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과액 B는 뭐냐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모두 통과할 수 있는 필터로 걸렀대. 그럼 이 시료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둘 중에 하나 있을 건데 둘다 그냥 통과한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여기 다 있다. 아이고,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이 동그라미 B에 모두 무슨 종류든 포함이 될수 있어 있다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접종한 게 2라는 상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A를 세균은 통과할 수 없고 바이러스만 통과할 수 있는 필터로 걸은 여과액이 동그라미 C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C에는 세균은 없어요. 있다면 바이러스가 있을 거야. 바이러스가 들어있을 수 있는 여과액을 주사 맞았다.
그 다음에 이 4는 어떤 상태냐면 그 D를 주사 맞았는데 D는 동그라미 A를 세균과 바이러스가 모두 통과할 수 없는 필터로 걸은 여과액. 그럼 얘는 세균도 있을 수가 없죠. 걸러졌거든. 바이러스도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걸러졌거든. 그런 거를 주사 맞았다. 그럼 이거는 그거 외에 다른 어떤 그냥 물질들, 뭐 물이나 뭐 이런 거 있겠죠. 그걸 주사 맞은 게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 접종을 해가지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1, 2, 3, 4에서 이 A라는 질병이 발병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했대요. 동그라미 기역과 동그라미 니은은 각각 발병함과 발병 안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지금 1은 아무것도 주사 안 맞았단 말이에요. 그냥 동물 그 본연의 상태. 그러니까 그냥 자연 발생하진 않겠죠. 그래서 발병을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세균도 없고 바이러스도 없는 그냥 용액을 주사 맞았잖아요. 얘는 병에 걸린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니은이 발병 안함일 겁니다. 그럼 똑같은 기호를 쓰는 얘도 발병 안함이겠죠? 그럼 얘는 다른 기호를 쓰니까 얘만 혼자 발병함이겠죠? 동그라미 B를 주사 맞았을 때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다 있으니까 병에 걸릴 수 있는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일 거고, 그러니까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 3번을 해석하는 것이 요거의 포인트입니다. 바이러스만 포함돼 있을 수 있는 그런 용액을 주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병에 안 걸렸죠. 그러면 이 질병 A라는 게안 걸렸다는 거는 바이러스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있든 없든, 지금 여기 없죠? 없을 때도 병안 걸렸어. 근데 바이러스는 있어도 병안 걸려. 애초에 이 질병은 바이러스와 상관이 없었다. 그래서 세균에 의한 질병 결핵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동그라미 C라는 이 용액은 세균은 싹 걸러졌기 때문에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병원체, A의 병원체는 다 제거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주사를 맞아봤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과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발병함이다. 기억 맞죠? 그 다음에 니은. A의 치료에 항생제가 사용된다. 세균에 의한 질병이 확인됐기 때문에 요거 치료할 때는 세균에 적용할 수 있는 항생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A의 병원체는 세균인데 걔는 살아있는 숙주세포 안에서만 증식할 수 있나요? 요거는 바이러스에 해당되는 특징이죠. 바이러스는 온전한 생명체가 아니니까 숙주세포 있어야 하지만 세균은 온전한 생물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상관없다. 그래서 기역, 니은 맞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7번 문제입니다. 방연곱법.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개수 세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은 지역 1, 2에 10 곱하기 10에 그 크기의 방연곡이 16개를 설치를 했대요. 그러면 100제곱미터짜리를 16개를 설치를 했으니까 상당한 그런 사이즈로 조사를 한 건데, 여기서는 전체 면적은 뭐 크게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문제 다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종 A, B, C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요거를 잘 봐야 되죠. 요거는 지금, P도 계산은 이렇게 하라는 의미인데, 1, 2에서 한 개체당 지표를 덮는 면적은 B가 A의 2배고 C는 A의 3배래요. 그럼 한 개체당 덮는 면적이 제일 적은 게 누구야? A죠. A가 덮는 면적, 한 개체당 덮는 면적을 우리가 만약에 1이라고 잡으면 B는 그거의 2배란 얘기고 C는 그거의 3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덮는 면적은 한 개체당 이런 어떤 비율에 있다. 정확한 면적 몰라도 돼요. 비율로 우리가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 원, 투에서 한번 그 값을 쫙 정리를 해봅시다. 1과 2에서 일단 종 A, B, C가 있고요. 여기도 A, B, C 있겠죠? 거기에서 일단 그냥 개체수. 개체수 셀 거예요. 개체수 세 놓으면 우리는 뭘알수 있냐? 상대 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셀 거냐면 그 종이 등장한 방형구수. 그래서 방형구수. 방수, 방형구수. 요거 우리가 세놓으면 이걸로 뭘알수 있느냐? 상대 밀도, 상대 빈도 계산할 수 있어요. 얼마나 골고루 분포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는 상대 피도값 계산할 건데, 일단 여기는 피도 비율, 피도 비율이라고 쓸게요. 실제 피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가지고 우리는 상대 피도값으로 변환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에 있는 세 값을 다 더해서 중요치를 계산해낼 겁니다. 자, 요렇게, 요런 순서로. 그러면 1에서 A, B, C 수 한번 세볼까요? 1에서 세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체 있네요. 일단 여기다 이제 적어 놓고. 그 다음에 B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하나. 그 다음에 C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체. 자, 그 다음에 등장한 칸수 옆에다 적어보겠습니다. A종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등장. 그 다음에 B종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여덟, 아홉 칸의 등장. 그 다음에 C종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의 등장을 했어요. 일단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 2에서는 A종은 아예 없습니다. A종 없어요. 그 다음에 B종은 어떻냐? B종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칸에 등장했고, 아홉 개체 등장했고, C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체. 그 다음에 B가 등장한 칸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그 다음에 C는 하나, 둘, 세 칸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자, 요 값을 이 표에다가 옮겨볼게요. 그러면, 그, 원 지역에서 A, B, C의 개체 수는 어땠냐면, 7, 11, 7이었고, 그 다음에 등장한 방향구수는 5, 9, 6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 지역에서는 A는 아예 없었어요. 그럼 수도 없고 등장한 방향구수도 없겠죠. 그 다음에 B는 9개체, 그 다음 C 6개체, 등장한 방향구수 6, 3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럼 상대값을 한번 계산해보자. 그거 계산할 때는 일단 A, B, C 다 합쳐줘요. 그러면 지금 14에 11이니까 총합 25죠. 요거를 100점 만점으로 바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곱하기 4 해주면 비율이 맞겠죠. 그래서 47, 28, 44, 그 다음에 28. 이렇게 해서 다 더해주면 100이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방향구수 다 더했더니 14에 6이니까 20이잖아요. 요거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할 겁니다. 곱하기 5 해주면 되겠죠? 5, 25, 5, 9, 45, 5, 6에 30. 그러면 이렇게 총합이 100이 또 맞아 떨어지고. P도 비율 요것만 좀 잘 해주면 되는데, 자, 이 수에다가 우리가 아까 이렇게 표현해놨던 요거 있잖아요. 한 개체당 뒤덮은 면적의 비율. 그러면 일단 그냥 A는 그 한 개체당 갖고 있는 어떤 면적을 1로 잡고 그냥 7만큼 차지한다고 쳐요. 7만큼 차지한다. 근데 B는 얘보다는 두 배의 면적을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면적 비율은 요거 곱하기 2 해주는 거예요. 22. 그 다음에 얘는 얘에 비해서 3배 차지한다고 했으니까 개체수에다가 곱하기 3 해주는 겁니다. 21.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요? 50이 나오죠. 요거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거다. 그러면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습니다. 14, 44, 42. 요렇게. 그러면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 다 더한 중요치는 A가 67, B가 133, 그 다음에 C가 100. 요 괄호 안에 있는 이 세 숫자의 합이죠. 이렇게 될 거고. 그럼 B가 가장 숫자가 크기 때문에 B가 1에서의 우점종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2도 한번 가볼게요. 2는 일단 A에 대해서는 숫자가 하나도 없죠. 다 0입니다. 퍼센트도 0이겠죠? 그러니까 중요치도 0일 거고요. 자, B는 요거를 다 더해서 뭐 15로 만들어서 환산할 수도 있지만 일단 비율이 3대 2잖아요? 그럼 100점 만점을 3대 2의 비율로 나누면 됩니다. 60%, 30%. 그러면 3대 2의 비율로 이렇게 이제 40%죠. 40%. 3대 2니까 40% 하면 총합 100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2대 1이잖아요. 2대 1을 나누는 거예요. 100점 만점으로. 그러면 요거는 아까 7이었겠네요. 지금 숫자가 안 맞는 거 보니까. 다시 와볼게요. 그러면 2에서는 A가 몇 칸에서 등장을 했느냐? B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이었습니다. 일곱 칸. 요거를 하나 잘못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그럼 여기 와가지고 요 칸수도 7이겠죠? 7이죠. 어쩐지 비율이 안 맞도록. 그래서 이렇게 되면 7대 3의 비율로 맞춰주면 되거든요. 그럼 얘가 70%. 얘가 30%겠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P도 비율은 얘랑은 또 다른 비율로 이제는 A가 없으니까 기준점인 A가 없으니까 그러면 B에 비해서 C는 1.5배의 어떤 비율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2대 3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걸 그냥 그대로 9라고 놔둔다면 얘는 여기다가 1.5배를 더해주면 곱해주면 됩니다. 얘는 6개체밖에 없지만 차지하는 면적은 얘보다 1.5배 한 개체당 많으니까 여기다가 2분의 3을 곱해준다면 얘도 똑같은 면적을 차지하는 걸로 나와요. 개체수는 적어도 얘가 한 개체당 비율이 많기 때문에.

니은에서 2에서의 상대 피도는 B와 C가 서로 같다. 2에서의 상대 피도값 요거죠, 요거. 요거. 1대 1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B를 기준으로 놓고 C는 한 개체당 차지하는 그런 그 면적이 1.5배라는 거를 잘 계산할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보기고. 그다음에 디귿 보기에서 총 다양성은 1에서가 2에서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은 세 종인데 2는 두 종밖에 지금 없잖아요. 그럼 1에서가 더 높겠죠. 디귿 맞는 보기. 그래서 답은 기역니은 디귿 5번이 되는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7번은 그래도 이제 뭐좀 세줘야 되고, 그 다음에 비율 환산해줘야 되고, 이런 거가 좀 있긴 하지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8번 문제. 8번은 그림 가는 정상인이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에 시간에 따른 혈중 기역의 농도를 니은의 농도로 나눈 값에 대한 자료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간에서 물질 A에서 B로의 전환에 니은이라는 저 기역 니은 중에 니은이라는 요 호르몬에 의해서 촉진되는 것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기역 니은은 각각 글루카곤과 인슐린 둘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A와 B는 글리코젠과 포도당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량이 올라가겠죠? 혈당량이 올라갈 겁니다. 그랬을 때이 분수 값이 확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기역도 감소하고, 어차피 얘네 둘은 분비량이 서로 반대의 경향성이 있으니까, 기역 감소하고 니은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 혈당량이 올라갈 때 분비량이 증가하는 호르몬 니은은 인슐린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그라미 니은은 인슐린이 확실하고, 인슐린에 의해서 촉진되는 이 반응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치가 될수 있겠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분비된다. 요거는 우리 주문 외워야 되겠죠? 그죠? 요 혈당량 조절 나오면 주문 외워야 되는데. 교알글 그다음에 부베인. 교알글 부베인입니다. 그럼 지금 알파 세포에서 분비되는 게 글루카곤이라는 얘기잖아요.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된다. 요건데. 그래서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인 기역이 나오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기역 옳습니다. 그다음에 니은 B는 포도당이다. 아니죠. B는 글리코젠이니까 틀렸고요. 그다음에 디귿 혈중 포도당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낮다.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 이제 해설지를 읽어보니까 여기서 계속 이 혈당량이 올라간 상태에서 인슐린에 의해서 계속 조절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더 높고 여기서 좀더 낮아진다. T2에서 더 낮아지기 때문에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낮다가 요게 틀린 문제다. 틀린 보기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X축이 어느 정도 스케일이냐에 따라서 좀 해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게 혈당량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은 그런 어떤 디테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긴 하지만 지금 이 보기 구성에서 기역은 확실히 틀리고 니은은 확 기역은 확실히 맞고 니은은 확실히 틀리고 그다음에 지금 기역 디귿으로 지금 짝지어져 있는 그런 보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1번을 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충분히 긴 스케일로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올라갔겠지만 점점점점 이렇게 조절이 되면서 내려오고 있는, 혈당량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수 있겠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인 것으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아, 9번 문제. 9번 문제는 거미 S에 대한 탐구 내용 나왔습니다. 다음은 거미 S에 대한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과에서 S가 자신이 만든 거미 줄에는 잘 걸리지 않는다는 걸 관찰했어. 쟤는 어떻게 자기 거에 안 걸리지? 궁금했겠죠. 그래서 S의 다리에 있는 기름막이 자기의 거미 줄에 걸리는 것을 억제할 것. 걸리지 않도록 이제 기름막이 이렇게 보호를 해주겠구나 하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S라는 거미를 집단 A와 B로 나눴고요. B에만 에테르라는 물질을 처리해서 다리에 있는 기름막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A는 기름막 있고, B는 기름막이 없죠. 근데 기름막이 있는 게 일반적인 상태니까 얘가 이제 대조군, 그냥 그대로 놔둔 거고, 뭔가 어떤 인위적인 처리를 가한 B가 실험군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조작 변이는 뭐예요? 조작 변이는 에테르 처리 여부죠.
에테르 처리 여부 또는 기름막 제거 여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일하게 다른 한 가지 변인, 조작 변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겠다. 여기서 한번더 얘기하자면 처리했다는 거는 에테르를 빼줬다는 게 아니고 에테르를 가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에테르를 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녹여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기역과 니은 각각에서 S가 자신의 거미줄이 걸리는 빈도를 조사했더니 이랬다. 기역과 니은 이 A와 B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결론을 일단 먼저 봐야 돼요. 이거 보지 말고 결론 먼저 봅니다. S의 다리에 있는 기름막이 S가 자신의 거미줄에 걸리는 것을 억제한다는 결론이 나왔어. 내가 생각한 게 맞았어. 그러면 이게 걸리는 빈도란 말이에요? 걸리는 빈도가 높은 게 기름막 없는 애겠죠? 낮은 게 기름막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애가 될 거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는 요럴 것이라는 어떤 가설입니다. 그래서 그 가설은 관찰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에 해당한다. 가설을 다른 말로 잠정적인 결론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설명해 볼수 있다. 확정적인 결론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잠정적인 결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 그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B는 조작변입니다. 조작변은 아까 뭐였죠? 에테르 처리 여부였습니다. 지금 이 동그라미 B는 결과. 내가 지금 뭘 조사했지? 얼마나 걸리는지 조사했지? 결과값이죠. 요건 종속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고. 그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니은은 B다. 아닙니다. A니까 틀렸죠. 그래서 기억만 맞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 거미줄은 안 걸리는가? 그거를 탐구한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그린 간은 동공의 크기 조절에 관여하는 자율신경 X가 중추신경계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냈다. 이렇게 그림이 표현됐고, 그 다음에 나는 빛의 세기에 따른 동공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림에 A, B, C가 있는데, 각각 대뇌, 연수, 중간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하고, 요 박스 안에 신경절이 하나는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근데 우리가 요 명칭 정도는 잘 붙여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A가 제일 크니까, 대뇌. 쭈글쭈글. 그 다음에 B 밑에 C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막대기 모양으로 생긴 것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게 중간뇌고, 그 밑에 이제 볼록 튀어나온 뇌교가 있는 거고, 여기서 묻진 않았지만, 뇌교 아래에 연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뇌, 뇌교, 연수 순으로 존재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여기 시냅스가 있다고 했으니까, 신경절이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요거는 자율신경일 겁니다.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돼. 근데 중간뇌에서 출발했으므로 이건 부교감 신경이어야만 하고, 그러면 앞이 길고 뒤가 짧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그냥 보고 읽어주면 되겠고요. 자, 보기 기억에 A에는 시각기관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영역이 있다. 자, 눈에서 뭔가 정보를 받아들였어. 그럼 그 어디로 보내요? 대뇌의 시각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뒤통수 쪽에 그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여기가 뒤통수겠네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니은 B와 C는 모두 뇌줄기에 속한다. 얘네 세개 패밀리가 뇌줄기예요. 뇌에 있는 막대기 모양의, 줄기 모양의 구조다. 중간에 뇌교 연수 순입니다. 그래서 B와 C는 모두 뇌줄기에 속하고. 그다음에 디귿 X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촉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은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많냐. 그럼 앞에서 굉장히 길게 이렇게 서술했지만 짧게 축약해서 의미를 표현을 해보자면 이 부교감 신경은 P1일 때더 활성화가 되냐, P2일 때더 활성화가 되냐, 요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부교감 신경이니까 부교감 신경은 얘가 활성화가 됐을 때 동공의 크기를 줄이는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교감 신경은 동공의 크기를 크게 하게 만들고. 근데 지금 우리가 언제 동공의 크기를 줄여야 되는 거야? 빛이 너무 세면 동공 크기를 작게 해서 우리 눈을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빛의 세기가 셀때 P1보다는 P2일 때 부교감 신경이 작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될 것이냐, 더 활성화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역, 니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런 디귿 보기 같은 것들도 빠르게 풀다 보면 좀 실수를 할수 있는 그런 비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잘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다음은 항원 X와 Y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 과정을 봤더니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와 Y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1, 2, 3, 4를 준비합니다. 1에다가 X를, 2에다가 Y를 각각 주사해가지고 1, 2 모두에서 X에 대한, Y에 대한 항체가 생성이 되는 걸 확인했답니다. 자, 그런데 X에 대해 항체가 만들어진 1에서 혈장을 분리했어요.

그러면 이 혈장에는 X에 대한 항체가 들어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에서는 Y에 대한 기억세포, 기억세포 자체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런 페이크가 없긴 하죠. 우리가 1회에 페이크가 있었는데, 3회 A 넣고요, 4회 B 넣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자, 그 다음에 마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3, 4의 기억을 각각 주사를 했대요. 기억이 뭐냐면 X나 Y 둘 중에 하나를 주사를 했더니 항체 농도가 그림과 같이 변화했다고 합니다. 자, 위에는 그냥 문장으로 봐서 오히려 좀 어렵게 느껴지고, 이 그래프 하나 보면 사실은 그냥 해결이 되거든요. 생쥐 3은 동그라미 A를 주사했단 말이에요. 동그라미 A가 뭐였냐면 X 주사 맞은 A의 혈장이었습니다. X 주사 맞고 만들어진 A의 혈장이었다. 혈장이니까 X에 대한 항체가 있다고 했죠. 항체가 주사 맞자마자 그러니까 주사로 그냥 넣어줬으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생기는 거고 걔가 점점 분해되면서 없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억이라는 X, Y 둘 중에 하나의 항원을 주사를 했더니 얘가 1차 면역 보여줍니다. 당연하죠. 생쥐 3번은 X도 Y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기억세포도 뭐 넣어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1차 면역이 일어난다. 근데 생쥐 4는 뭘 맞았냐면 동그라미 B. 동그라미 B로 여기서 표현했고, Y를 주사한 다음에 만들어진 기억세포를 뽑아가지고 주사 맞은 애란 말이에요. 기억세포를 맞았기 때문에 맞은 직후에 뭐 항체 농도가 생길 이유가 없죠. 그런 상태에서 X 또는 Y 중에 하나를 주사를 했는데, 역시나 얘도 쟤처럼 1차 면역이야. 그러면 이 기억이라는 이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 Y에 대한 기억세포는 주사로 넣어줬으니까 Y를 주사했다면 얘가 2차 면역이 일어났을 텐데 얘가 초면인 것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기억은 X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X이다. 맞고요. 니은 구간 가에서 X에 대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났다. 요거는 좀 전제가 필요하긴 하죠. 여기서 넣어준 혈장에 X라는 항원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이 있겠죠. 이제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그런 거는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서는 X랑 만나면 항원 항체 반응을 할 항체는 있지만 그거랑 반응할 항원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일어났다 X. 그다음에 디귿 구간 나에서 Y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지금 여기서 이 그래프가 1차 면역의 그래프야. 그래서 동그라미를 치기 쉽지만 지금 여기서 주사해준 건 누구죠? X죠. X를 주사했으니까 X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고, 만약에 Y를 주사했다면 Y에 대해서는 얘는 기억세포가 있잖아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뭐 맞을 수가 없는 그런 보기다. 그래서 기억만 맞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2번 문제 볼게요. 여기서 천의 과정이 나왔고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초원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나열을 해놨고, 기역과 니은의 양수림, 음수림 둘 중에 하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먼저 나오는 게 양수림인 건 공부해서 알고 있을 거고, 호남님을 거쳐서 음수림 상태로 극상에 도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천의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총 생산량과 호흡량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 기역이 양수림이죠. 니은은 음수림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문제 보시면 됩니다.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니은은 양수림이다. 아니죠. 니은이 음수림이고. 그 다음에 니은 구간 1에서 총 생산량은 순 생산량보다 많은지 물어봤어요. 이거는 어느 구간으로 물어봐도 맞을 수가 없는 보기입니다. 왜냐하면 총 생산량이라는 것 자체가 순 생산량과 호흡량의 합이거든요. 절대 얘네 둘이 얘를 넘어설 수가 없는 구조다. 얘가 무조건 제일 많을 수밖에 없다. 두 개를 합한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 생산량은, 이게 항상 맞는 보기죠. 총 생산량은 순 생산량보다 항상 어느 구간으로 물어봐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K에서 우점종의 평균 키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큰지 물어봤습니다. T2는 이미 음수림이 출현해서 극상에 도달한 음수림으로 꽉차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T2일 때 우점종은 음수림입니다. 근데 T1은 양수림이라는 키큰 나무가 출현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면 많이 쳐줘야 관목, 그죠? 아니면 초원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지금 우점종의 평균 키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키큰 나무가 이때부터 등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니은만 맞고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13번 문제. 흥분의 전도와 전달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여기에서 일단 민말이 신경 A와 B가 나왔고요. 그 A, B의 D1부터 D5가 각각 2cm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거 그림으로 표현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시원하게 시냅스의 위치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 다음에 표는 A의 P와 B의 Q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일해주고 경과된 시간이 4ms 지났을 때 D1에서부터 D5 다섯 지점에서 측정한 값인데, 그래서 1, 2, 3, 4, 5를 이 D1부터 D5랑 매치하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A와 B에서 자극준 지점을 P와 Q로 서로 다르게 표시를 했습니다. PQ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더 읽어보면 PQ는 각각 D3와 D4 중 하나다. 근데 각각 뭐와 뭐중 하나면 둘다 D3일 수도 있고 둘다 D4일 수도 있고 하나는 D3, 하나는 D4일 수도 있어요. 이게 각각 뭐뭐 중 하나이다면 같은 값일 가능성도 열려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D3, 둘 중에 하나는 D4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뭐뭐와 뭐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하면 무조건 하나씩 매치가 되는 거고 각각 뭐뭐 중 하나냐면 두 개가 다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것까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나트륨의 막투가 도는 ABC로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A, B, C 순으로 점점 이제 값이 작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칼륨 이온의 막투가 도는 DEF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도 D, E, F 순으로 투과도가 작은 것이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를 구성하는 두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같고, B도 앞뒤가 같고, 근데 대신에 각각이 1 또는 2cm per ms의 속도를 갖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2회랑 똑같이 막투과도 그래프가 나왔죠. 막전이 변화 그래프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 ABC에 해당하는 값은 제일 높은 지점이 A일 거고, 여기.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얘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값은 여기 이렇게 정수로 뭔가 시간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얘보다는 그 다음에 여기가 B일 것으로 보입니다. 뭐더 확인해보면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는 이제 2ms로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어떤 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B고 제일 낮을 때를 C로 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칼륨이온의 막투가 도는 제일 높은 여기가 요 꼭대기가 DEF, D죠. 그 다음에가 여기죠, 여기. 이 점선 중에 이제 다음에 요 보조선이랑 만나는 것이. 그래서 여기가 E고, 제일 낮을 때, 붕국 상태일 때의 값이 F일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암튼 PQ가 같은 점이든 서로 다른 점이든 자극점이 있잖아요, 각각이. 자극점에 해당하는 지점은 0 플러스 4의 상태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둘다 어떻게 된 거야? 거기서 1, 2, 3, 4ms 지나서 측정을 해보면 둘다 가장 작은 값, C와 F의 조합으로 나와야만 하겠죠. 그럼 지금 여기서 C와 F의 조합으로 되는 거는 무려 세 지점이 있고요. 이 중에 자극점이 있을 겁니다. A에서는. B에서는 근데 럭키하게도 한 지점밖에 없어요. 그럼 B의 자극점인 Q가 요 3일 수밖에 없다. Q는 확정. 근데 이게 같은 지점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같은 지점이라면 A에서도 CF 값으로 구성이 돼야 될 텐데 아니죠. 그러면 A와 B는 서로 다른 지점에 자극을 준 겁니다. 하나가 D3면 나머지 하나는 D4란 얘기예요. 요렇게.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B의 자극점이 둘 중에 하나인데 D4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방향을 잘 봤을 때 이쪽으로는 흥분이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D1, D2, D3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붕국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될 텐데 아니죠. 네 지점이 다 다른 값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B의 자극점은 D4가 될 수가 없고 D3입니다. 그러면 두 뉴런의 자극점이 달라야 되니까 A는 D4가 자극점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P고 여기가 Q일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Q가 3인데 얘가 지금 D3가 될 수밖에 없다. 일단 3 지점은 D3로 확정.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이 조합들을 한번 봅시다. A와 E가 만나고 있는 이 지점. A는 제일 높은 지점이에요. 얘가 다른 거랑 만나려면 E랑 이렇게 겹치는 여기. 도착해서 1ms가 지났을 때 얘는 A면서 칼륨이온의 투과도는 E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총합이 4이기 때문에 3 플러스 1의 상황인 게 A와 E의 조합이겠죠. 여기겠죠. 그래서 얘는 3 플러스 1의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보이는 게 BD가 또 눈에 많이 띈단 말이에요. BD는 어떤 상황일까? BD는 나트륨 이온의 막투가 도는 여기, 여기가 고, 그 다음에 D는 어디죠? D는 제일 높을 때. 그러면 칼륨 이온이 제일 높은 데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겠네요. 그러면 요 2ms 지났을 때에는 나트륨 이온의 요 실선은 지금 여기를 지나고 있고, 그래서 B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칼륨 이온의 막투가 도는 제일 높은 D에 해당이 되니까 BD로 구성이 돼 있다면 2 플러스 2의 상태겠다. 그러면 BD 2 플러스 2죠. 그 다음에 여기도 BD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2 플러스 2. 얘네 둘도 2 플러스 2. 예,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끝에 보면 C2 조합도 있거든요. C2는 나트륨 이온의 막투가 도는 제일 밑에, 밑바닥이고, 그 다음에 칼륨 이온은 2에, 요 정도 높이일 때. 그럼 그게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여기가 되겠습니다. 도착해서 3ms가 지난 상황에서는 나트륨 이온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상태고, 그 다음에 칼륨 이온은 올라갔다가 요 정도 내려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C와 E의 조합으로 만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1 플러스 3이죠. 자, 그러면 일단 속도부터 좀 알아냅시다. 속도를 알아냈을 때 얘는 모든 어떤 지점들이 다 앞에 정수로 이렇게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1, 2, 3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럼 얘는 지금 2cm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다? 얘가 2cm per ms여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자극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중간에 뭐 없으니까 1ms 걸려. 1 플러스 3. 여기까지는 2ms 걸립니다. 2 플러스 2. 근데 여기 2 플러스 2랑 3 플러스 1도 더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원래는 1 플러스 3이어야 되는 거리인데 시냅스가 있어서 1ms 추가된 2 플러스 2. D5가 3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지금 얘는 1cm per ms의 속도여야 되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얘는 2cm 거리까지 2ms 걸릴 거고요. 이쪽도 2ms 걸리겠죠. 근데 이쪽으로는 전달이 안 되게 방향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감감무소식으로 분극으로 유지가 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3에 해당하는 것이 D2 지점, 그 다음에 3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것이 D5 지점이고, 2랑 4는 D1이랑 D4 둘 중에 하나이긴 할 텐데 위아래 값이 둘 다 동일해가지고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Q는 D3이다. 여기 Q는 D3 맞죠? 그 다음에 니은, 가는 A 뉴런의 속도거든요. 1cm per ms. 왜냐하면 B가 2cm per ms여야만 하고, 또 이 자료의 내용을 봤을 때도 자극점으로부터 양쪽에 2ms 거리에 떨어진 지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1cm per ms 맞습니다. 그 다음에 D긋, 동그라미 기억이 6ms일 때 B의 1에서, 그러면 Q 지점에 자극을 주고 어디서 측정해요? B의 1이면 D5에서 측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자극 주고 D5면 가는데 3ms 걸립니다. 그럼 총합이 지금 6이니까 도착해서 3ms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때 나트륨 이온의 막투가도 보란 얘기입니다. 나트륨 이온의 막투가도는 올라갔다가 3ms 지나면 다시 바닥으로 내려와요. 동그라미 C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인 문제까지 우리가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4번 한번 풀어볼게요. 14번 문제는 유전 문제 나왔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가는 세 쌍의 대림 유전자 A, B, D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다인자 유전이겠죠? 그래서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그런 설명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는 또 다른 형질은 한 쌍의 대림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EFG 세 종류의 대림 유전자가 있는 복대림 유전이고, 근데 표현형이 네 가지래. 그러면 우열관계가 불분명한 게 껴있어야 표현형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EG인 사람과 EE인 사람의 표현형이 같대요. 요거는 E가 G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도 E로 발현되고 얘도 E로 발현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FG인 사람이랑 FFN 사람의 표현형이 같다. 요것도 F가 G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F로 발현되고 얘도 F로 발현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놔서 우리가 한 어떤 조합에 대해서는 우열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거를
이 표현형 네 가지를 통해서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E와 F 사이에는 우회관계가 분명하지 않구나. 그래서 EF의 유전자형일 때는 또 다른 네 번째 표현형이 나오는구나까지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은 동그라미 A가 4인 남자 P와 동그라미 A가 2인 여자 Q. 이게 무슨 소리예요? 대문자 수입니다. 가에 대한 A, B, D의 대문자 총합이 대4인 남자랑 대2인 여자라는 얘기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일부 염색체와 유전자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일부 물음표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기역과 니은과 디귿으로 지금 치환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동그라미 기역 자리에 라지 A 또는 스몰 A가 오고, 동그라미 니은과 디귿 자리에는 E 또는 F. 얘가 E면 얘는 F인 거고, 얘가 F면 여기가 E인 거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씩. 그래서 여기서는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이 P와 Q 사이에서 가라는 자손이 태어날 때,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가나의 표현형 최대 7가지인 거를 만족할 수 있는 조합 하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얘는 대문자 4개여야 되는데 하나, 2개 이미 보이고 3개 보이죠. 그럼 이 자리에는 물음표 해놨지만 라지 D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요까지는 그냥 확정해서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물음표 자리가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봅시다. 일단 둘 중에 요 기역 자리에 라지 A가 오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라지 A가 온다면 대문자 두 개가 이미 다 찼기 때문에 여기는 스몰 D가 올 겁니다. 그럼 지금 요 가닥에는 대문자 두 개, 요 가닥에는 대문자 한 개, 이건 확정이고, 요렇게 가정했을 때요 가닥엔 대문자 한 개, 여기는 대문자 없겠죠. 요렇게 해서 조합을 해보자. 그럼 요렇게 해서 조합할 때는 일단 단일인자 유전 기준으로 먼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우리가 가정해야 되죠? 얘 먼저 가정해볼게요. EF 조합으로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EF로 만났을 때, 옆에 라지 A가 몇개 따라오는지를 한번 적어봅시다. EF 조합으로 만나면 대문자, 라지 A 하나 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EF 조합으로 오면 또 하나의 조합이 가능한데, 거기서는 대문자 두개 따라오겠죠? 그 다음에 FF 조합 가능합니다. 아, 여기서는 지금 이걸로 가정해놨으니까 요거랑 이제 조합하는 건데, FG로 받았을 때는 대문자가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GF 받았을 때는, 이것도 FG죠? 네, 이렇게 받았을 때는 대문자가, 지금 가정해놓은 걸로 대문자 한 개가 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라지 A가 옆에 딸려왔을 때 개수고, 라지 B와 라지 D의 대문자 합을 한번 정리해봅시다. 요렇게 조합했을 때는 대문자 한 개, 두 개, 그다음에 세 개까지 가능해요. 대문자 한 개, 두 개, 세 개. 그래서 아예 없는 건 불가능하고 최대 받아도 세 개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대문자가 총 A랑 B랑 D의 대문자 합이 두 개, 세 개, 네 개, 그다음에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다음에 한 개, 두 개, 세 개, 그다음에 두 개, 세 개, 네 개입니다. 근데 지금 요렇게는 위에 두 개는 같은 나에 대한 표현형이 같기 때문에 요렇게 표현형이 대문자 수가 겹치면 같은 표현형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가지 표현형. 그다음에 여기서도 얘네 둘은 표현형이 지금 같죠? 그러면 이 대문자 수가 겹치면 같은 표현형이라서 네 가지 표현형. 총 8가지 표현형이라서 안 됩니다. 그럼 얘안 돼. 지금 남은 시간이 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그럼 지금 A는 고정을 해놓고 얘만 바꿔볼 수 있잖아요. F랑 E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조합을 해보면 그때는 10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7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A로 가정했을 때는 니은 디귿을 뭘로 두더라도 가짓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기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A 자리에는 스몰 A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스몰 A로 확정이 됐을 때 얘를 EF로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이렇게 가정하고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스몰 A로 가정했다면 대문자가 총두 개여야 되니까 여기에 라지 D가 오는 걸로 이제 바뀌는 거고, 그러면 양쪽에 다 대문자가 하나씩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조합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가닥이나 이 가닥이나 가지고 있는 구성이 지금 똑같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가짓수가 적어질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한 번만 뭐 온다고 생각하고, EF일 때 대문자 A가 하나, 이제 E가 있을 때 하나 오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FG로 받게 된다면

대문자는 하나도 없을 거고, 그때 B와 D의 합은 두개 아니면 세 개잖아요. 그래서 총합 3, 4. 그 다음에 2, 3. 하지만 이거 겹치는 거 아니죠? 가에 대해서 표현형이 다르니까 총 4가지. 굉장히 적은 수가 나와서 이것도 탈락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하나. 여기만 F2로 바꿔주면 되겠죠? F2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랬을 때 조합을 좀 해보자면, EF. 그때 대문자 하나 오고요. 라지 A. 그 다음에 FF면 역시나 대문자 하나 오고, 그 다음에 FG 먼저 써볼게요. FG랑 FF랑 같은 표현형을 묶일 거니까 그때 대문자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GE, EG, E가 표현되는 표현형, 그때도 대문자 하나도 없고, 그때 B와 D에 대해서 대문자 총합은 두 개, 세 개인 건 아까랑 똑같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네가 같은 표현형으로 묶였을 때 대문자 세 개, 네 개, 그다음에 세 개, 네 개, 두 개, 세 개, 그다음에 두 개, 세 개. 이때 얘네 둘이 같은 표현형이면서 총 일곱 가지 표현형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이 가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을 해볼 건데, 여기다 이렇게 채워 놓으면 결국에는 대문자 세 개면서 F가 발현될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와가지고 F가 발현되면서 대문자 3개를 가질 확률은 전체 8조합 중에서 2개이기 때문에 4분의 1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되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 지구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5강이고요. 3회 모의고사입니다. 3회 모의고사의 특징이라고 하면 우리가 답을 구해서 정답을 체크했을 때 괜찮은데? 문제풀이가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 3회 모의고사는 보면 볼수록 조금 더 볼 요소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한 요소들 말씀드릴 테니까 신경 쓰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느 해역에서 측정한 A 지점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고지자기 분포와 해양 지각의 연령을, 거기 밑줄. 고지자기 분포와 해양 지각의 연령을 나는 지구 자기장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선생님, 여기다 별표를 딱 붙인 이유는 요 고지자기 분포를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자, 여기서 보면 연령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 0.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는 거죠? 아, 해량 열곡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해량 열곡을 이런 식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놓고요. 해량 열곡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지고요. 퇴적물의 두께는 점점 더 두꺼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되면 참 좋겠다. 아셨죠? 자, 그런 상태에서 해량 열곡에서 지금 만들어진 해양지가 정자극기, 그쵸? 그런데 충분히 먼 거리에 역자극기가 있고요. 또 정자극기. 아, 고지자기 줄무늬가 해량 열곡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좀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A와 B는 보니까 역자극기야.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자료에는 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다가 방위표를 딱 표시하는 거지. 동서남북. 그러면 정자극기라고 하면 고지자기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북방향을 향해야 되겠지. 이렇게. 이게 자북방향이니까. 맞죠? 근데 만약에 역자극기라고 하면요. 지금 자기장이 뒤집힌 상황이기 때문에 고지자기 방향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아, 이 고지자기 줄무늬를 가지고 방향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방향을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동서남북 방위를 또 얘기할 수가 있겠구나. 이러한 관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자료를 보면요. 지금 어느 시기에 지구 자기장이라고 했는데 이 지구 자기장을 자기력선으로 표시한 겁니다. 우리가 자기력선으로 자기장을 표시했을 때 방향을 역시나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지구 안에 자석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고, 막대자석이 들어있다고 가정하고, 자, 자기장을 표현하는 이 자기력선의 방향은 항상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

아셨죠? 이거 방향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표시가 된다. 아셨죠? 그때 요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요 S극 방향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요 S극, 요 부근, 지표 부근에 북극, 지리상 북극이 있는 거고, 요 그림에 의하면 요 지리상 북극과 뭐가 똑같은 거냐면, 지금 지자기 북극이 똑같은 거예요. 지자기 북극. 왜냐면, 현재 요 그림을 잘 보면, 자기장이 정확하게 지금 남북 대칭적이에요. 대칭적이라고 한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지리상 북극과 지자기 북극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 북극이 연결되기 때문에, 아, 얘는 지금 쌍극점 모델. 아주 이상적인 그런 상황을 가정한 거. 그래서 지리상 북극, 지자기 북극 같은 상태라고 볼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지리상 북극과 지자기 북극이 같아요? 그러면 너 정자극기의 모습이구나. 또는 현재 모습을 모형으로 설명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딱 유추가 돼야 되는 거지. 아셨죠? 보겠습니다. 자, A의 해양지각이 생성될 때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나와 같아. 라고 되어 있죠. A의 해양지각은요, 지금 역자극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역자극기. 근데 얘 누구라고요? 정자극기. 그렇기 때문에 나가 아니라 가. 이렇게 가가 아니죠. 나가 아니라 뒤집힌 상태. 아셨죠? 얘는 지금 정자극기고 지금 여기에 N극, 여기에 S극이 놓인 시기에 A가 만들어진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열곡은 A보다 B에서 가깝다. 여기에 해력 열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B에서 가깝다. 그러니까 넌 맞아. 최근 400만 년 동안 판의 평균 확장 속도는 10cm 퍼 년보다 빠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에 해륙 열곡이 있는 거고, 지금 100만 년이죠? 400만 년의 해양지각이 여기 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확장된 거리라고 한다면, 확장된 거리가 대략 100km에서 400, 100km에서 200km. 여기까지가 100, 여기까지가 200이니까. 그 사이에 해당하네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한 120km 정도라고 한다면, 따져보면 되겠지.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니까요. 시간은 400만 년, 400에 만 년 분의 이제 거리를 할 건데, 거리는 여기서부터 120km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20하고 킬로미터니까 1km. 자, 1km는 1000m죠. 그러면 1000. 1m는 100cm죠. 이렇게. 그럼 센티미터 퍼년 단위가 나오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지우면 4분의 12. 그러면 요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센티미터 퍼 년이 되겠죠. 그러면 요것보다 빠르다? 아니네, 느리네. 요렇게. 니은만 맞는 거. 됐죠? 요렇게 해서 풀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가지고 온 추가 자료는 뭐냐면, 요 고지자기 줄무늬를 우리가 보면 볼수록 조금 얘기할 것들이 많이 있어서 수능 특강 교재 자료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정자극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자극기 옆에 역자극기가 있고요. 또다시 정자극기 옆에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 해서 반복되는. 즉 여기가 지금 해령 열곡이 있는 축 부근이 될 거예요. 맞았죠? 축 부근이 될 거고 지금 이런 식으로 대칭적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 모습. 즉 여기서의 해령 열곡은 방향이 북서 남동 방향으로 열곡이 이렇게 발달된 상태. 그게 지금 여기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요 방향이 북서, 남동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요 방향이. 아셨죠? 요런 자료 해석하는 거. 아셨죠? 그리고 실제 자료는 완벽하게 대칭은 아니라, 요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자료를 봤을 때 맥락으로 좀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완벽한 대칭은 아니에요. 깔끔하진 않아요. 아셨죠?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를 볼 때는 보통 깔끔하게 자료를 제시하긴 하죠. 요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봤고요. 이제 이어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퇴적 환경에 대한 문항이고요. 자, 표는 서로 다른 퇴적 환경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퇴적 환경 세 가지를 배웁니다. 육상 환경, 해양 환경, 연안 환경. 여기서 대부분의 퇴적, 가장 많은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환경은 어디? 해양 환경. 아셨죠? 왜냐하면 면적이 가장 넓어요. 아셨죠? 자,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저 평원. 아, 너는 해양 환경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자, 삼각주 석호 조관대. 해양이랑 육지가 만나고 있는 곳에서 형성되는 지형이잖아요. 그럼 너는 연안 환경이구나. 이렇게. 선상지 빙하 사막은 너는 그러면 육상 환경이구나. 됐죠? 자, ABC 중 지구에서 분포하는 면적이 가장 넓은 것은 A다. 해양 환경이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해양 환경에서 가장 많은 퇴적암이 만들어진다.

아셨죠? 자, 비는 육상 환경과 해양 환경이 만나는 곳. 자, 연안 환경은 육상과 해양이 만나는 곳, 육상과 해양이 만나는 곳에 존재하고 있죠. 맞고요. 석회암의 대부분은 씨에서 생성되었다. 자, 육상 환경에서 석회암이 만들어졌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석회암이라고 하면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 자, 유기적 석회암과 유기적 퇴적암으로 분류된 석회암과 화학적 퇴적암으로 분류되는 석회암이 있죠. 맞죠? 자, 유기적 퇴적암으로 분류된 석회암의 크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세 가지. 산호, 여기 있고요. 유공충,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조개. 됐죠? 조개 같은 경우는 민물 조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산호나 유공충은 우리가 다루는 거, 교육과정상 다루는 건다 바다 환경에서. 그러니까 아, 석회암은 바다에서 많이 만들어지겠구나. 특히나 화학적 퇴적암, 탄산칼슘이 퇴적이 돼서 석회암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교육과정상 다루는 이 석회암은요, 대부분 다 바다. 그러니까 유기적 석회암도 바다, 화학적 석회암도 대부분 다 바다에서 형성이 된다. 해양 환경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틀린 거야. A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됐죠? 기억, 니은?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볼게요. 그림 가나 다는 주요 지진대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요 지진대를 밑줄. 주요 지진대를 밑줄 긋고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지진대라고 하는 건 지진이 분포하는 곳을 선으로 연결했을 때 어떠한 경계가 쫙 있다는 겁니다. 요 지진대는 뭐랑 일치가 되냐면, 판의 경계랑 일치된다. 아셨죠? 판의 경계랑 일치된다. 요걸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진이 발생하는 곳들 있잖아요. 이렇게 쭉 연결했을 때, 요게 지진대인데, 요 지진대가 판의 경계랑 연결이 된다. 근데, 봤더니, 태평양이 있고요. 태평양 주변에 이렇게 지진대가 있네. 아, 그러면 요 판의 경계는 주로 수렴형 경계겠구나. 됐죠? 그 다음에 요 자료를 보면, 여기 지진대랑 여기 지진대? 요 자료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요거 2회 모의고사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는 발산 경계가 있고요. 여기에는 수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여기는 발산과 수렴 경계, 여기에 지진대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기는 대서양이네요. 대서양. 대서양 중앙에 있는 요 지진대는요, 뭐랑 관련 있어요? 발산. 여기에 중앙 해령이 쫙 있으니까. 그쵸? 요렇게 놓고 문제 보는 겁니다. 보면, 가의 지진은 대부분 해령을 따라 분포한다. 지금 여기 수렴 경계거든요. 수렴 경계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지진은 해구 부근 또는 호상열도 부근에 발달한다. 따라 분포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해령은 발산이니까. 됐죠? 자, 다의 해양에서는 천발 지진보다 신발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신발 지진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여기다 무엇이라고 체크하냐면 섭입대 부근. 섭입대 부근이라고 여기다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육과정상 신발 지진이 발생하는 곳은 판의 섭입이 일어나는 곳, 섭입대를 따라서 진원 깊이 300km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 지진은 섭입이 일어나는 곳에서만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일단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모든 판의 경계는 기본적으로 천발 지진이 그 경계 부근에서 잘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섭입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하면 신발 지진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다를 보겠습니다. 다는 다의 해양이라고 얘기했잖아. 특히나 해양. 해양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요 지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엔 뭐가 있다? 해령이 있다. 해령은 무슨 경계?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면 천발 지진. 여기에서 섭입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천발 지진. 그러니까 천발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틀렸어요. 자, 가나다의 천발 지진의 진앙 분포는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 그렇죠? 지진대를 판의 경계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다고 하면 디귿만 맞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거죠. 요 자료 2회 모의고사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3번 문항 봤어요. 이제 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요. 선생님이 별표를 붙였습니다. 요 자료도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좀더 많이 있어서 그리고 유사 자료가 수능특강에 있기 때문에 가져와 봤고요. 보겠습니다. 그림은 남아메리카판의 이동 방향과 A, B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싹둑 잘랐을 때의 단면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남아메리카판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볼수 있는 게, 여기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네? 아, 여기 발산형 경계네. 발산 경계. 해령이 있겠네.

그렇죠. 여기가 해령이 있겠네.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 지금 멘틀 대륙 화강하는 곳이죠? 여기 수렴형 경계가 있겠네. 수렴형 경계가 있고, 특히나 섭입대가 지금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해양판이 여기 있는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얘가 해양판인 거야. 아, 너 해양판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아, 너는 사실 나스카판이지? 나스카판이지? 라고 하는 거. 또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놓는 거고. 여기에 지금 해령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져서 확장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요 부분 해양판, 요 부분도 사실 해양판인 거죠. 요 부분도 해양판. 맞죠? 요 부분도 해양판. 여기도 해양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아, 남아메리카판이라고 하는 이렇게 일정한 하나의 덩어리를 움직이는 이 판이라고 하는 것은 해양판과 대륙판을 같이 가지고 있는 판이구나. 해양판과 대륙판을 같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판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아셨죠? 이렇게 놓고 문제 보겠습니다. A, B 단면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판이 나타난다. 서로 다른 세 개의 판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판의 경계가 두 개. 판의 경계가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서로 다른 판이 세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보자고요. 여기에 수렴 경계 있고 여기에 발산 경계 있으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요한 덩어리 판과 여기에 있는 요한 덩어리 판과 여기에 있는 요한 덩어리 판은 서로 다른 판, 세 개의 판, 판의 경계는 두 개. 이렇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 서로 다른 세 개의 판이 나타난다가 맞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남아메리카 판은 대륙판과 해양판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묶음으로 움직이는 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이 사이에는 어떠한 판의 경계가 없습니다. 하나의 판인 거야. 하나의 덩어리를 움직이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의 판, 세 개의 판이 나타난다. 아셨죠? 요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남아메리카 판의 서쪽 경계는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서쪽 경계에서는 남아메리카 판이 서쪽으로 섭입한다. 들어가고 있어요? 안 들어가고 있죠? 여쪽에 있는 해양판이 들어가고 있죠? 얘는 들어갈 수가 없죠?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얘가 밀도가 크니까 밀도가 큰 녀석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얘는 섭입을 하는 게 아니죠? 섭입을 당하고 있죠? 그러면 섭입을 당하는 요 남아메리카 판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서로 섭입하는 과정에서 서로 양쪽에서 미는 힘, 횡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 습곡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습곡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이 마그마가 쭉 분출해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죠? 화산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아셨죠? 여기에. 즉, 요 부근에는 습곡과 화산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서쪽으로 섭입한다? 아니야, 섭입 안 해. 자, 남아메리카판의 동쪽 경계에서는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지금 여기에 해령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멘틀 물질이 올라와서 얘를 지금 밀어내고 있는 상태. 해령의 경사를 봤을 때 해령 부근, 정상 부근의 경사가 높고 경사가 낮기 때문에 경사에 의해서 밀리는 힘 또는 멘틀 물질이 올라와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 아셨죠? 어쨌든 해령 부근에서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해서 밀려나간다. 아셨죠? 그러면 밀어낸 힘이 작용한다. 맞는 거. 기역, 디귿, 맞는 거. 이렇게 답을 골라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가지고 온 추가 자료는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추가 자료는 수능 특강에 있는 자료인데요. 어때요? 똑같죠? 지금 보면 지금 여기가 아까 남아메리카 판이 있었던 곳이죠. 수렴 경계, 여기는 발산 경계. 맞죠? 여기 발산 경계, 여기 수렴 경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요 A판 하나의 덩어리. 요 B판 하나의 덩어리라고 했을 때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 똑같다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섭입을 안 하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섭입을 하죠. 그러면 판이 섭입하는 과정에서 이 해구 밑에 섭입대에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얘가 더 빠르게 이동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요 해구를 따라 섭입하는 판이 있는 요 판은 요 판보다 평균적으로 더 빠르게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 판의 평균 이동 속도는 A보다 B가 더 빠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 4번 문항 다 봤고요. 이제 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항은요. 지금 퇴적암의 분류와 관련된 자료죠. 보겠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퇴적암을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석탄 있고, 사암 있고, 암염 있네요. 석탄은 유기적 퇴적암인데?

화합은 세설성 퇴적암인데, 암염은 화학적 퇴적암인데, 맞죠? 자, 증발하거나 침전하여 생성된 퇴적암인가? 증발하거나 침전하여 생성된 퇴적암? 얘 누구 얘기하는 거야? 화학적 퇴적암이구나. 화학적 퇴적암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화학적 퇴적암이니?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화학적 퇴적암은 누구? 암염. 이렇게 써야 되겠지. 자, 입자 크기에 따라 구분된 쇠사슬성 퇴적암 같은 경우는 쇠사슬 퇴적물의 입자 크기에 따라서 구분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음은 너 쇠사슬성 퇴적암이니? 쇠사슬성 퇴적암이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 그러면 누구가 되는 거죠? 삼. 아니요, 그러면 넌 누구죠? 석탄.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암염, 삼, 석탄. A는 삼, B는 석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답은 3, 4, 몇 번이죠?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간단한 문제죠. 여기서, 이러한 표현, 증발하거나 침전하여 생성된 퇴적암이니, 요거를 화학적 퇴적암.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쇠사슬성 퇴적암. 하나만 더 할까요, 그러면? 3이라고 하면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했다고 했잖아요? 입자의 크기가 대략적으로 16분의 1mm에서 2mm. 이게 바로 모래 입자의 크기 범위. 그러니까, 3은 주로 입자의 크기가 이 정도 되겠구나. 근데 이 범위를 암기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1mm 정도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모래 입자의 평균 크기. 3을 이루고 있는 입자는 대체적으로 이 정도의 크기. 아셨죠? 2mm보다 큰 입자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감. 16분의 1mm보다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로. 그러면 이암이나 쉐일. 아셨죠? 이런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이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요. 지층 단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딱 보니까 이렇게 단면이 나와 있으면 일단 상대 연령. 순서를 좀 봐야 되겠죠. 지질학적 사건의 순서. 퇴적암이 쭉 있고 화성암이 있는데 화성암이 퇴적암을 모두 다 관입을 하고 있네. B가. 근데 이 B를 A가 또 관입을 하고 있네. 근데 이 A가 단층에 의해서 잘려 있네. 그러면 순서를 여기다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퇴적암이 다 쌓였어. 그리고 나서 누가? B가 들어온 거야, B가. B가 들어와서 얘를 다 뚫고. 나온 상태. 맞죠? 뚫고 있는 상태. 자, 그런 상태에서 누가 A가 다시 또 B를 또 뚫었어. 여기 있는 퇴적암 다 뚫었고 B 마저 뚫어 덮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A. 그리고 나서 누구예요? 이 A를 단층이 잘라버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단층 F F 프라임. 이렇게 됐죠? 그게 지금 이러한 모습인데 요 단층은 대체 어떠한 단층이야? 보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단층선이 될 것이고, 단층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녀석이 상반, 아래에 있는 녀석이 하반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상반이고, 얘가 하반이 될 텐데, 우리가 항상 단층을 파악할 때는 단층면 또는 단층선 위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그려주라고요. 이렇게 미끄럼틀.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 사람인데, 사람이 이렇게 상반 위에 올라와 있는 건데, 이런 상태에서 A가 요 녀석들이 A잖아요? 그럼 A와 A를 비교해 보면 요 상반의 A가 내려온 거지. 상반의 A가, 요 A가 내려와야지 요런 모습이 되겠죠? 그럼 상반이 내려왔다? 상반이 내려오려면 잡아당겨줘야 되겠지. 잡아당기는 힘, 우리가 장력이라고 하는 거고, 장력에 의해서 단층이 만들어지면 정단층, 요렇게 표시하는 거지.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단층 FF 프라임은 정단층, 무슨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단층 FF 프라임은 장력에 의해 형성되었다. 단층 FF 프라임은 장력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상반이 내려앉은 겁니다. 맞고요. 화성암 AB의 관입은 단층 FF 프라임보다 나중에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순서는 퇴적암, 그 다음에 B 관입, 그 다음에 A 관입, 그 다음에 단층 FF 프라임이기 때문에 단층은 관입보다 나중이에요. 아셨죠? 또는 관입은 단층보다 먼저요. 그러면 관입은 단층보다 나중이 아니라 먼저 일어났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B와 주변 퇴적암의 선후 관계는
지금 얘와 주변 퇴적암의 선후

사고기를 물어보기 때 선후관계는 동물군 천의의 법칙을 적용하여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동물군 천의의 법칙을 적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진화계통이 잘 알려져 있는 화석이 있어야 돼. 화석이 있으면 누가 먼저니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지금 화석이 있어요? 없죠. 화석으로 판단할 수가 없죠. 화석이 없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가지고 선후관계를 판단하는 거야? 관입암은 관입당한 녀석보다 더 최근에 만들어진 거야. 관입암이 관입당한 녀석보다 더 나중에, 최근에 얘가 더 젊은 녀석이야.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 법칙을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관입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지. 즉, 관입의 법칙을 적용하여서 선후관계를 판단해야 된다. 됐죠? 그러면 기억만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1번 체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항. 보시면, 7번 문항 선생님이 여기 또 별표를 붙여놨죠. 역시나 이 지질 구조, 부정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부정압이 어떠한 부정압이냐를 판단하는 건 그리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물음을 보면 어떠한 운동을 가지고 어떠한 변화에 의해서 어떠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러한 부정압이 만들어졌냐라고 한다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별표를 가지고 왔고 관련 있는 자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볼게요.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종류의 부정함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보니 여기 지금 부정한 면이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지층의 경사는 수평한데 밑에 있는 지층의 경사는 이렇게 경사가 져 있네요. 그러면 너는 경사 부정합이야. 이렇게 가야 되겠지. 우리가 이렇게 경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러한 지층이 만들어지는 지각 변동은 지구학 원 교육 과정에서는 제일 많이 다루는 게 뭐냐면 습곡입니다. 습곡이 만들어지면 어딘가는 배사, 어딘가는 향사가 나타날 텐데 그 부분을 일부분만 딱 취해서 보면 이러한 경사면이 잘 보일 수가 있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쪽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는 경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배사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경사 부정압이고요. 얘는 부정압면 밑에 뭐가 걸려 있냐면 화강암이 걸려 있네. 화강암이 누군데? 얘는 심성암이잖아. 부정압면 밑에 심성암이 걸려 있네. 그럼 얘는 누구야? 난정암이 된다. 아셨죠? 그래서 아, 서로 다른 종류의 부정압인데 너는 경사부정압이구나. 너는 난정암이구나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너희는 어떻게 만들어지니?를 이제 여기서 묻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부정압, 우리가 교육과정상 다루는 세개 부정압 있죠? 평행부정압, 경사부정압, 난정압.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아셨죠? 자, 먼저, 자, 평행부정압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지층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고, 요 지층이요. 물 밑에서 이렇게 쌓인 다음에 지각 변동을 받아서, 조류 운동을 받아서 위로 올라와서 풍화 침식. 그 다음에 내려와서 다시 쌓이게 된다면 어떠한 부정압이 만들어지느냐? 옆에다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부정압면 밑에 평행, 평행. 부정압면을 기준으로 수평, 수평. 서로는 평행한 부정압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이러한 부정압을 무슨 부정압이라고 하냐면 평행 부정압이라고 얘기해요. 평행 부정압. 자, 얘가 그대로 융기, 풍화 침식 받은 다음에 그대로 침강, 새로운 지층 퇴적. 아셨죠? 우리가 이러한 지각 변동을 조륙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륙 운동을 받으면 평행 부정압이 잘 만들어진다. 아셨죠? 그 다음에 똑같이 지층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요 지층이 어떻게 됐냐면 양쪽에서 미는 힘을 받아서 지각 변동을 받았어. 지각 변동을 받았더니 휘어져 버렸네. 어떻게 휘어져? 이런 식으로 휘어져 버렸네. 휘어진 다음에 위로 올라와서 융기에서 풍화 침식을 받은 다음에 가라앉았어. 그리고 나서 새로운 지층이 쌓였어. 그럼 어떠한 부정압이 만들어지겠느냐? 자, 다시 그려볼게요. 원래 요랬었고요. 얘가 횡압력을 받았습니다. 횡압력을 받았더니 어떻게 되느냐? 휘어지면서 습곡이 만들어지면서 융기했어. 그래서 물 위로 올라와서 풍화 침식을 받았어. 풍화 침식을 받은 다음에 여기가 잘려버렸어. 깎여버렸어. 그리고 나서 물 밑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퇴적층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물 위에 있는 지층과 물, 아, 다시요. 부정압면 위에 있는 지층과 부정압면 밑에 있는 지층의 경사가 서로 다르죠. 평행하지 않죠. 그럼 이때 우리가 이 부정압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사부정압. 맞죠? 이러한 경사부정압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어떠한 지각변동이 있어야 되냐면 조산운동이 있어야 된다. 조산운동.

됐죠? 즉, 이 지층 밑에 화성암의 관입이 있었고, 이 화성암의 관입이 일어난 후에, 땅속에 심성이 만들어진 후에, 얘가 물 위로 올라가서 풍화 침식을 받고, 다시 물 밑으로 내려가서 새로운 지층이 쌓였다고요. 그럼 여기서 요 위에 있는 지층과 요 심성암의 관계, 부정암면을 기준으로 요 위에 있는 지층과 요 심성암의 관계를 따지면,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 난정암의 관계. 난정. 아셨죠? 얘는 난정암, 얘는 경사 부정합, 얘는 평행 부정합. 됐나요? 그러니까 어떠한 지층이 조류 운동을 받았어요. 그대로 위로, 그대로 아래로, 그럼 평행 부정함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어떤 지층이 횡압력 같은 걸 받아서 조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경사 부정함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어떤 지층 밑에 화성암에 관입이 있었어. 또는 뭐 화강암에, 심성암에 관입이 있었어라고 한다면 이러한 관입이죠. 관입이 있었어라고 한다면 이러한 난정암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관계가 됐죠?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경사부정압은 원래 지층이 쌓여 있었고 지층이 횡압력 같은 걸 받아서 습곡이 만들어진 다음에 융기, 그 다음에 풍화침식, 다시 물 밑으로 내려가서 새로운 퇴적. 맞죠? 그러한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됐죠? 물론 그 이후로 다시 지표면 위로 올라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원래 지층이 있었고 그 밑에 화강암의 관입이 있었어. 쫙. 관입 이후에 융기, 풍화침식, 그리고 다시 물 밑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지층이 쌓였어. 크게 지금 이런 관계라는 거죠. 됐죠?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의 부정압은 조산운동이 일어난 지역에서 잘 형성된다. 조산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습곡이 만들어진다. 습곡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경사층이 만들어진다. 경사층이 만들어진 다음에 풍화침식, 그 위에 새로운 지층이 쌓이면 이러한 경사부정압. 맞는 거예요. 아셨죠? 나는 난정압이다. 자, 부정암면 밑에 심성암이나 변성암이 걸려 있으면 우리는 그위 녀석과 그 밑에 녀석의 요 관계를 난정암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난정암이다. 맞고요. 가와 나 모두 부정암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이 연속적으로 퇴적되었다. 연속적인 게 아니죠. 지금 위와 아래와 위와 아래의 시간 간격, 퇴적 시간의 시간 간격, 생성 시기의 시간 간격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퇴적되었다? 아니죠. 시간 관계 굉장히 크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이제 부정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만약에 연속적으로 퇴적이 되면 얘는 어떤 관계라고 하는 거야? 연속적으로 퇴적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관계를 정합 관계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한다고 하면 얘와 얘의 관계는 정합이에요. 얘와 얘의 관계는 정합이라고. 둘의 관계는 정합이라고. 이쪽으로 하면 둘의 관계는 정합이에요. 둘의 관계는 정합이라고. 근데 얘와 얘, 둘의 관계는 부정합이라고요. 밑에도 마찬가지. 둘의 관계는 정합입니다. 이렇게는 정합이에요. 근데 얘와 얘, 부정합면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의 관계는 부정합이라는 거지. 둘의 관계는 정합. 둘의 관계는 정합이지만. 아셨죠? 부정합면을 기준으로, 부정합면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는 서로 연속적인 게 아니라고요. 부정합이라고요. 아셨죠? 요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 자료, 요 문제, 좋은 문제라고 체크를 했고요. 답은 기역, 니은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가지고 온 추가 자료는 뭐냐면, 경사부정압과 관련해서 이러한 기출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볼게요. 작년 수능 문제인데요. 보시면, 뭐가 있냐면, 어느 지질구조의 형성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라고 했고요. 지금 1은요, 지점토판 3개를 수평으로 쌓은 거고요. 그 다음에 2는요, 지금 중심부가 위로 블록하게 구부러지도록 변형을 시킨 겁니다. 이 변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아, 양쪽에서 밀어서 습곡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습곡이 만들어진 후에 3은요, 위에 올라온 걸 자르는 거야. 아, 물 위로 올라와서 풍화 침식을 받는 거구나. 맞죠? 그리고 나서 4는요, 다시 물 밑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층이 쌓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부정압은 어디 있는 거죠? 여기에 부정압면이 있는 거고, 요 부정합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의 지층과 아래 지층은 경사가 나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경사부정합이 만들어진 이러한 관계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경사부정합이 만들어지는 과정? 아, 습곡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지각변동, 습곡이라고 하는 지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각변동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조산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경사부정합이 만들어지는 과정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만 더. 얘와 얘의 관계는 정합이라고요. 아셨죠? 지금 얘와 얘의 관계

정합이라고요. 여기서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밑에 있는 녀석과 위에 있는 녀석의 관계가 부정합이라고요. 아셨죠? 요거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 7번 문항 봤고요. 이제 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항은요. 지금 태풍 자료인데요. 자, 그림은 북반구 해상에서 북상하는 어느 태풍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자, 밑줄 그을 부분이 있습니다. 북반구 해상에서 북상하는 거기를 밑줄 그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지금 어떠한 자료냐면 이런 자료죠. 지금 태풍이 이렇게 있고요. 태풍이 북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북쪽으로. 북상이라고 했잖아. 북반구에서. 맞죠? 그럼 우리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태풍이 북쪽으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반구라고 했죠? 북반구라고 하면 태풍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자체 회전을 하면서 북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태풍이 북상을 할때 태풍의 오른쪽 반원에 위치한 사람은 태풍이 진행하고 있는 이 진행 속도와 자체 회전 속도가 더해진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진행하는 것과 이쪽으로 회전하는 게 지금 바람 방향이 더해진다고 하면 굉장히 큰 풍속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반원을 위험 반원이라고 얘기했고요. 맞죠? 위험 반원. 그 다음에 태풍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위험 반원에 놓인 사람이 봤을 때는 자, 태풍 중심을 여기다 이렇게 찍어 볼까요? 태풍 중심을 여기다 하나 찍고요. 여기다가 하나 찍고요. 여기다 하나 찍겠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정을 할게요. 여기 있다고 하면 자, 태풍 중심이 여기 있을 때는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 거예요.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있을 때는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 거라고요. 들어가야 되니까. 회전하면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있을 때는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 거라고요.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부는 방향을 봤을 때 아, 오른쪽에 위치한 위험 반원에 놓인 사람은 태풍 중심이 이동함에 따라서 풍향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시계 방향으로 나타난다. 시계 방향. 아셨죠? 그러면 아, 태풍 중심의 이동 경로에 오른쪽에 위치한 사람은 오른쪽에 위치한 사람은 위험 반원이기 때문에 풍속에 의한 피해가 클 것이고 태풍 중심이 이동함에 따라서 풍향 변화는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겠구나라고 하는 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야. 아셨죠?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O, V, C 이거를 정리하죠. 자, 왼쪽에 위치한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이 여기 놓인다고 칠게요. 사람이 여기 놓인다고 하면 똑같은 거리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놓인다고 하면 진행하는 속도는 요거야. 이거. 그런데 자체 회전 속도는 요거라는 거지. 자체 회전 속도의 공기의 이동과 진행하는 속도의 공기의 이동이 서로 반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보다는 풍속 피해가 좀 적겠지. 그래서 아, 왼쪽에 위치한 사람은요. 풍속 피해가 좀 적을 거야. 안전 반원에 위치하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요. 자, 태풍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바람은 이런 식으로 불 것이고요. 여기 있습니다. 바람은 이런 식으로 불 것이고요. 여기 있습니다. 바람은 이런 식으로. 그럼 풍향 변화가 어떻게?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날 거야. 반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 반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 그래서 아, 태풍 중심이 북상을 할 때, 이동을 할 때, 왼쪽에 놓인 사람은 안전반원이기 때문에 피해가 상대적으로 좀 덜할 거야. 그리고 풍향 변화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날 거야. 이것도 정리. 왼, 안, 반. 아셨죠? 그걸 가지고 이 자료를 본다고 하면, 지금 태풍은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서쪽이고요. 여기가 동쪽이야. 북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는요, 태풍 중심 이동 경로에 오른쪽에 위치한 거야. 북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동이니까 지금 비는 오른쪽에 위치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지점은 지금 위험 반원에 놓여 있다는 거지. 위험 반원에 놓여 있어요. 이 지점은 안전 반원에 놓여 있다고요. 안전 반원에 놓여 있어요. 안전 반원, 위험 반원. 좀안 보이네요. 밑에다 써볼까요? 여긴 안전 반원에 놓여 있고, 너는, 이쪽 사람은, 이 지점은 위험 반원에 놓여 있고, 자, 이런 상태에서 풍속은 A가 B보다 빠르다. 위험 반원에 놓여 있습니다. 거리가 똑같아요. 거리가 똑같다라고 하면 아, 얘가 위험 반원에 놓여 있기 때문에 풍속은 B가 더 빨라야 돼. 그러면 A가 B보다 느리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자, 태풍 중심은 태풍의 가장자리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높다. 자, 요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은요, 저기압이죠. 저기압이면 공기가 적다는 거야. 태풍 중심은 가장 저기압인 곳, 공기가 적은 곳, 공기가 적으면 해수면을 누르는 공기의 양이 적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대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원래 해수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여기 줄이 있기 때문에 줄에 맞춰서 가보겠습니다.

원래 해수면이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저기압이 놓입니다. 강한 저기압이 놓여요. 여기에 강한 고기압이 놓인다고 칠게요. 강한 저기압이 놓이면 여기에 공기량이 적다고. 공기량이 적으면 이 공기가 해수면을 누르는 힘이 약해요. 그러면 해수면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뿔룩 나와 있다는 거지. 아셨죠? 여기에 고기압이 놓여 있어요. 고기압이란 얘기는 공기가 많다는 거야. 공기가 많으면 해수면을 누를 수 있는 공기도 많은 거야. 그러면 누르는 힘이 세기 때문에 여기에 해수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아래로 움푹 꺼져 있다는 거지. 즉, 강한 저기압의 중심은 해수면이 위로 올라와 있고 강한 고기압의 중심은 해수면이 밑으로 내려가 있다고요. 아셨죠? 그러면 태풍 중심은 강한 저기압이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해수면을 그려낸다고 하면 이 중심의 해수면이 이렇게 기압 차에 의해서 공기가 적기 때문에 누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라와 있다는 거지. 덜 눌려 있어서. 아셨죠? 그러니까 태풍 중심은 가장자리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높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고위도의 해양으로 이동할수록 에너지원의 공급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태풍의 에너지원은 뭐죠? 수증기죠. 수증기가 응결하는 과정에서, 물방울이 되는 과정에서 잠열이 방출되죠. 이 잠열이 공기 덩어리를 계속 가열하면서 계속 상승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태풍이죠. 그런데 얘가 고위도 해상으로 이동하면, 고위도 해양으로 이동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온이 감소합니다. 그죠? 수온이 감소하면 수증기 공급 역시 감소한다는 거지. 수증기 공급이 감소한다고요. 감소. 아셨죠? 뜨거운 열대바다라고 하면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그 수증기 공급에 의해서 상승하는 공기 덩어리는 그 안에서 계속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면서 잠열이 공급이 되니까 계속 뜨거워져서 계속 상승을 할수 있는 어떤 동력이 생기지만 차가운 바다로 이동을 하면 수온이 내려가고 수증기 공급이 잘안 되니까 얘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수증기가 잘 투입이 안 돼요. 그러면 이 공기가 다시 재가열돼서 상승하기가 어려워진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고위도 해양으로 이동할수록 에너지원의 공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 이렇게 가야 되겠지. 됐죠? 그러면 니은만 맞는 거. 이렇게 해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봤어요. 이제 이어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자, 온대저기압과 관련된 문제고요. 자, 그림 가는 우리나라의 온대저기압이 통과할 때 동반한 전선을 나는 일기기후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한랭전선 부근의 공기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바로 아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선생님이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지금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전선면이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 지표면 부근을 보세요. 지표면 부근에서, 여기 이제 전선이 있겠지.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곳에 전선이 생기는 거니까. 지표 부근, 전선 부근의 전선면 기울기가 거의 수직에 가까워. 이렇게. 이렇게 수직에 가깝다는 얘기는 지금 무조건 전선면 부근에서는 밑에 있는 공기가 찬 공기예요. 위에 있는 공기가 따뜻한 공기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굉장히 심하게 파고드는 거고, 따뜻한 공기가 강제적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전선면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지. 이게 어디예요? 한랭전선.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강제적으로 파고듭니다. 따뜻한 공기는 어쩔 수 없이 밀쳐 올라간다는 거지. 그러면서 굉장히 지표 부근에서 수직적인 상승을 하면서 두꺼운 적운형 구름이 만들어낸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굉장히 굵은 빗방울의 비가 전선이 지나에 가고 있는 전선의 후면에서 내릴 수가 있는 상태. 아셨죠? 그러니까 얘는 한랭 전선 부근에서의 지금 요 공기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서 볼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북서풍이 불고 있고요. 남서풍이 불고 있고요. 여기는 구름이 많네. 아, 그러면 너는 지금 북서풍이 불고 있구나. 북서풍. 그 다음에 구름이 많구나.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너는 지금 남서풍이 불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구름이 없구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자, 온대저기압 가겠습니다. 자, 온대저기압 중심이 있고요. 이쪽에 한랭전선이 있습니다. 이쪽에 온난전선이 이렇게 발달하죠. 온난전선 앞에는 남동풍, 여기는 남서풍, 여기는 북서풍. 맞죠? 여기는 찬 공기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여기는 찬 공기가 자리를 잡고 있죠. 여기에 전선면을 표시하라고 하면 여기는 온난전선면이 이렇게 완만하게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이쪽은요, 전선면을 표시하라고 하면 지표 부근에서 굉장히 급하게 찬 공기가 파고들면서 따뜻한 공기가 어쩔 수 없이 밀려 올라가는 모습으로. 아셨죠? 이렇게 해놓고 본다고 하면 요 가의 모습은 요기 모습이 되는 것이고, 맞죠? 요런 상태에서 전선 통과 전후에 풍향의 변화를 표시하라고 한다면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한랭전선이 통과하기 전에는 남서풍, 한랭전선이 통과한 후에는 북서풍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에는 적운형 구름이 형성된다. 적운형 구름이 형성됩니다. 강제적으로 밀려 올라갈 때 전선 부근에서의 전선면이 수직적이에요. 수직적. 공기가 수직적으로 상승을 한다. 두꺼운 구름 만들어질 수 있다. 맞는 거고요. 가의 전선면은 저기압 중심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자, 요 전선면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 이 온난 전선면과 만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죠. 한랭전선이 온난 전선보다 빨라서 이 저기압 중심 부근부터 폐쇄전선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동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되겠지. 얘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되겠지. 돌아가는 모습이 시계 반대 방향. 맞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 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야 된다. 틀렸고요. 자, 가의 전선면 통과 전후의 풍향은 기역에서 니은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북서풍이고요. 얘는 남서풍입니다. 그러면 전선면 통과 전에는 남서풍, 전선면 통과 후에는 북서풍.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너 틀렸네. 됐죠?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항은 보면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 제일 많이 나오는 문항 어떤 설계죠. 지금 좌전축 경사 또는 좌전축 경사 방향 또는 경사 각 또는 이심률, 요세 가지 중에 보통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구성하는데, 지금 요 자료는 이심률만 가지고 문제를 구성했기 때문에 문항을 푸는 거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이 자료 보기를 해석하는 건좀 중요하다. 아셨죠? 자, 그림 가는 현재 지구의 공전 궤도를, 그다음 나는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심률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현재는요,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태양이 남반구를 비추고 있습니다. 여기가 남중고도가 제일 높은 곳, 제일 뜨거운 곳입니다. 그러면 북반구는 계절이 뭐가 되냐면 겨울이 되는 거고요. 남반구는 계절이 여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요, 태양이 북반구를 비추고 있죠. 여기가 제일 뜨거운 곳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긴 북반구가 계절이 여름이 되는 거고요. 남반구가 계절이 겨울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이심률만 가지고 거리만 가지고 따질 때는 북반구 여름은 시원한 여름인데 남반구 여름은 굉장히 뜨거운 여름이 될 거예요. 북반구 겨울은 따뜻한 겨울인데 남반구 겨울은 굉장히 추운 겨울이 된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심률이 변하면 기후가 어떻게 변하겠니가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한번 그림으로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림 그린 연습을 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현재 상황은 태양이 여기 있고요. 자, 지구 좌전축이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가 현재입니다. 현재. 이렇게 그려놓고, 자, 여기서 쭉 선을 쭉 놓고 세 가지 경우를 다 해볼 건데요. 지금 이심률이 현재보다 커진다면, 이심률이 현재보다 커진다면 궤도가 더 납작해지는 겁니다. 더 납작해진다는 얘기는 근일점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원일점 거리가 그만큼 멀어집니다를 얘기하는 거야. 이심률이 커지는 상황. 이심률이 커질 거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구가 여기로 와야 되겠지. 이심률이 커진 거야. 태양은 그대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지구가 원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여기에 놓여야 되겠지. 아셨죠? 이게 지금 이심률이 커진 상황. 요 나자료를 본다고 하면 현재보다 1만 년 전이 이심률이 더 커진 상황이었네. 그러니까 아, 너는 1만 년 전이야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자, 그다음에 현재보다 이심률이 작은 상황을 따져볼까요? 현재보다 이심률이 작은 상황이라고 하면, 자, 원궤도에 가까워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일점 거리는 멀어져야 되는 거고요. 원일점 거리는 그만큼 가까워져야 돼. 그러면, 자, 이심률이 작아진 상황은 지구가 이쪽으로 오면 되겠네. 이쪽으로. 이렇게 오고요. 얘는 가까워져야 되니까 지구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면 되겠네. 이렇게 태양은 그대로 여기 위치하고요. 됐죠? 얘가 지금 요 자료에 의하면 현재보다 20년이 작아진 시점이기 때문에 아, 1만 년 후, 1만 년 후,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됐죠? 이렇게 놓고서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같이 그냥 읽어볼게요. 자, 현재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멀때 북반구는 겨울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억해서. 기억해서. 현재 태양과 가장 멀때 북반구는 겨울철이다. 가장 멀 때는요. 지금 태양이 누구를 많이 비추고 있죠? 태양이 북반구를 요 지점을 수직으로 비추고 있다. 북반구가 여름, 남반구가 겨울. 그러니까 아, 기억은 틀렸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1만 년 전에 근일점 거리는 현재보다 작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1만 년 전? 1만 년, 아, 요거다. 1만 년 전이라고 하면 20률이 커진 거야. 현재보다 큰 시기? 근일점 거리 가까워졌어. 원일점 거리 멀어졌어. 이게 지금 1만 년 전이죠. 근일점 거리는 현재는 요만큼인데, 이때는 더 가까웠다. 그러니까, 1만 년전 근일점 거리는 현재보다 작았다.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1만 년 후에 북반구에서예요.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1만 년 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0률이 작아진 상황이죠. 지금 북반구를 기준으로 보는데, 현재는 가까운 북반구, 겨울, 먼 여름. 맞죠? 그런데 1만 년 후가 되면, 마찬가지 북반구는 겨울입니다. 근데 북반구 겨울인데 멀어졌어요. 그러면 추운 겨울이 됩니다. 그런데 여름은요, 먼 여름이었는데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따뜻한 여름, 더워지는 여름이 되겠지. 그러면 요 시기가 1만 년 후가 현재보다 겨울은 추워졌고 여름은 뜨거워졌기 때문에 더 연교차가 커졌겠죠.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거. 됐죠? 요렇게 해서 우리가 니은 디귿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 일반화를 시키는 겁니다. 아, 20률이 작아지면 북반구 중위도라고 하면 연교차가 커지는구나. 맞죠? 20률이 커지면 남반구 중위도라고 하면 연교차가 커지는구나. 이걸 일반화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렇게 기후변화 요인 문제가 나왔을 때 20률 변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자전축 경사각 변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자전축 경사 방향 변화, 즉 세차운동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한 요인에 의해서 기후가 어떻게 변한다라고 하는 걸 문제로 푼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일반화시키라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노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쭉쭉쭉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있다고요. 아셨죠? 정리합니다. 20률이 작아지면 북반구 중위도는요, 연교차가 커진다. 20률이 커지면 남반구 중위도는 연교차가 커진다. 아셨죠?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 10번 문항까지 봤고요. 이제 이어서 1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은 해수의 물리량, 자, 기온과 수온과 관련된 자료죠. 자, 그림은 중위도 어느 해역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를 월별로 나타낸 것이다. 자, 밑줄 그을 부분은 뭐냐면 중위도 어느 해역을 밑줄 그으셔야 돼요. 중위도 어느 해역. 자, 우리가 이 자료를 딱 보면 지금 여기에 월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표층수온이 쭉 나와 있는데 표층수온이 계절별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위도 지역이라고 하는 걸 문두에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위도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있는 거야. 적도라고 하면 이만큼의 수온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극지역이라고 하면 수온이 계속 낮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정도의 수온 차이가 난다? 계절 변화가 있다? 중위도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시고 보면 8월, 9월이 높잖아요, 수온이. 그러니까 중위도 중에서도 아, 북반구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된다고. 문두에 없다 하더라도 알아내야 된다. 아셨죠? 그렇게 놓고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자료 해석과 문제 풀이겠죠. 자, 보면 바람은 6월보다 12월에 더 강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2월보다 6월에 수온 약층이 발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 이두 개를 풀기 위해서는 6월과 12월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겠구나. 자, 6월은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깊어질수록 수온이 쭉쭉쭉쭉쭉쭉 내려가다가 수온이 잘안 내려가네요.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수온이 다시 조금 내려갈 것 같은 느낌. 자, 12월을 보면요. 수온이 잘안 내려가네요. 지금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등 수온선이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변했어. 지금 6월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나 변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아,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까? 정확하진 않지만 경향성을 보자는 겁니다. 세로축에다가
가로축에다가 수온을 놓고요. 세로축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깊이를 놓겠습니다. 깊이를 놓을 거예요.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두 개를.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가로축에다가 수온을 놓고요. 세로축에다가 깊이를 놓겠습니다. 자, 얘는 6월달을 그릴 거예요. 6월달. 안으로 들어갔더니 수온이 팍팍팍팍팍 내려가다가 여기서부터 수온이 잘안 내려가네요. 그쵸? 그러면 아, 6월달은 수온이 팍팍팍팍 내려가다가 이때부터는 수온이 잘안 내려가네요. 이런 식으로. 그쵸? 요게 지금 6월의 수심에 따른,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됐죠? 자, 12월 같은 경우는 수온이 잘안 내려가네요. 계속 수온이 잘안 내려가네요. 지금 12월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의 수온이 한 15도 정도 되는데, 그때 온도가 얘랑 똑같네. 아, 그러면, 아, 지금 12월 같은 경우는 수온이 잘안 내려가요? 잘안 내려가는데, 잘안 내려가는데, 잘안 내려가는데, 잘안 내려가는데, 요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12월입니다. 12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6월은 수온이 팍팍팍팍 떨어지네요? 깊이에 따른 수온이 이렇게 감소가 확확확 나타나는 층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수온 약층 불렀죠. 수온 약층 밑에 심해층이 나타날 걸 기대할 수가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수온이 굉장히 낮네요. 수온이 굉장히 낮다가 여기서부터 수온이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낮은 수온이 몇 도예요? 낮은 수온이라고 하는 게 대략적으로 10, 지금 여기가 요 정도의 온도가 15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요 정도의 온도가 대략적으로 한 15도 정도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15도라고 하는 건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온이 낮은 게 수온이 일정한 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얘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면 아, 여긴 바람이 굉장히 세구나. 바람이 굉장히 세서 혼합층이 굉장히 두껍게 발달했구나. 혼합층이 굉장히 두껍게 발달했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얘가 심해층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15도라고 한다면. 심해층이 나타나려면 수온이 거의 0도 가까운 정도가 돼야 되겠지. 햇빛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 없는 상황이 돼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아, 햇빛의 영향은 고려해야 되는데, 바람이 워낙에 세서, 많이 세서 수온이 일정한 층이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보는 거고. 얘는 수온 약층, 그 다음에 수온 약층 밑에 수온이 이제 떨어지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 수온이 일정한 변화가 나타나는, 요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요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바람은 6월보다 12월에 강하다. 12월에 강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혼합층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셨죠? 요 정도의 수온에 이렇게 수온이 일정한 층이 나온다? 바람에 의해서. 아셨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지식으로도 풀수 있죠? 북반구 중위도라고 한다면 겨울철에 바람이 세다고 얘기했었죠. 우리나라 생각해보면 좋다. 그렇기 때문에 혼합층이 두껍게 바람이 세다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12월보다 6월에 수온 약층이 발달한다. 수온 약층이 발달한다라고 얘기했었죠? 발달. 두께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수온 약층이 얼만큼 발달하느냐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한다? 수온 차를 가지고 판단한다. 수온 차가 클수록 발달을 크게 하는 겁니다. 자, 수온 차가 클수록 발달을 크게 하는 거고 수온 차가 클수록 안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 여기서 위와 아래의 수온 차가 크다. 그러면 위는 충분히 뜨거워서 가볍고 밑에는 충분히 차가워서 무거워요. 안 섞여요. 구조적으로 안정해요. 안정층, 수온 약층이 발달. 이렇게. 그러니까 12월보다 6월에 수온 약층이 발달하는 게 맞아요. 아셨죠? 얘는 지금 섞이고 있는 상황. 아셨죠? 자, 8월에는 100m 깊이보다 25m 깊이 부근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8월입니다. 8월. 이렇게 놓고요. 자, 100m 깊이라고 하면 여기죠. 여기에서의 수온 변화라고 하면, 자, 요 부근에서 등수온선 하나 정도. 그죠? 그런데 25m에서 보면 요 부근에서는 등수온선이 굉장히 막 바뀌네요. 요 깊이 부근에서 등수온선이 이렇게 팍팍팍팍 바뀐다는 얘기는 수온 변화가 크다. 여기서는 수온 변화가 거의 안 나타난다. 아셨죠? 그럼 여기서 25m 부근에서 수온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8월에는 100m 깊이보다 25m 깊이 부근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더 크다. 됐죠? 이렇게 풀면 기역, 니은, 디귿 다풀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11번까지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12번부터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질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학의 한 남자 여한님입니다. 신경계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신경계가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신경계 마지막 내용이고요. 오늘 조금 항상성, 호르몬과 항상성 내용도 여러분과 좀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65번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65번은 실험 문제입니다. 좀 문제가 길죠. 그래서 그림만 일단 실었고 내용은 같이 한번 교재를 볼게요. 자율신경 문제네요. 자율신경 A다. 교감신경 아니면 부교감신경이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자, 실험 과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원에 같은 종의 동물로부터 심장 1과 2를 준비했다. 여기 심장 1과 2를 준비했다. 같은 종의 동물이다. 그 다음에, 2에서만 자율신경을 제거했다. 제거했지만, 신경전달 물질이 전달되기 때문에 좀 시간차가 있겠지만, 여기도 여기에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추론하시면 됩니다. 나번에 1과 2를 각각 생리식염수에 담긴 용의 기억과 니은에 넣고, 뭐, 이거 넘어가시면 돼요. 기억과 니은으로 용액이 흐르도록 듀용기를 연결한다. 이게 이제 용액이 흐르도록 연결했다라는 거죠. 예, 그쵸? 그 다음에 다 1에 연결된 A에 자극을 줬다. 자, 이제 활동전이 발생빈도를 증가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1, 우리 A에. A가 이제 교감신경인지 부교감신경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A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중 하나다. 그랬어요. 실험 결과, 여기 실험 결과인데요. A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추석돌기 말단에서 물질 가가 분비되었다. 물질 가가 분비돼야 되겠죠. 분비돼야지 이제 심장박동이 촉진되거나 심장박동이 억제되거나 심장박동수가 빨라지거나 심장박동수가 느려지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아세트콜린 아니면 노르에피네프린이다. 이건 이제 묻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1과 2의 세포에서 측정한 활동전의 발생 빈도는 그림과 같다. 자, 이제 그림 설명됐죠? 그죠? 얘만 연결됐고, 얘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용액이 연결되므로 여기서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이 용액을 통해서 그 다음 심장에도 연결된다.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일 거고. 하지만 이제 얘가 빠를 거고, 얘가 나중에 이제 나타나겠죠. 시간상. 심장 1이 먼저 나타나겠죠. 막전이 변화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자극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시간당 이 정도의 활동전이 발생빈도가 발생했는데 자극을 준 이후에 똑같은 구간을 봤을 때 활동전이 발생빈도 수가 줄어들었죠. 그렇죠? 네, 그 얘기 뭡니까? 느려졌다. 심장박동수가 줄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뭐구나? 부교감신경이구나. 부교감신경이구나. 아세틸콜린이 이제 심장에 영향을 준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얘는 이제 심장일이니까 그 결과가 빨리 나타난 것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발생빈도가 지금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용액이 이동하는 그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억번에 A는 말초신경계다. 계속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뇌와 척수가 아니면 모두 말초신경계입니다. 뇌와 척수가 아니면 모두 말초신경계. 자율신경, 체성신경, 뭐 뇌신경, 해부학적으로 뇌신경, 척수신경 다 말초신경계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기억번호 맞죠? 그 다음 니은번. 가는 노르에피네프린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아세틸콜린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교감신경이라면 이것보다 더 빈도가 증가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줘야 되니까 우리가 노르에피네프린이 아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디귿번 나의 니은에서

여기 나의 니은에서 아세틸콜린을 처리하면 용디 니은 말하는 것 같아, 그지? 예, 아세틸콜린을 처리하면 ESF에서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 아세틸콜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어때요? 예,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감소해야 되겠죠?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감소한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좀 길었지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지금 실험 문제가 우리 교재에는 하나밖에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66번 보겠습니다. 66번. 이건 좀 문제가 되게 짧은데요. 갓내 연수 척수다 그랬어요. 갓내 연수 척수다. 이게 그냥 바로 보시면 됩니다. 뇌줄기를 구성한다 그랬으니까 갓내 안 되죠. 척수 안 되죠. 연수입니다. 연수. 연수에 대한 설명이고요. 체온조절 중추, 체온조절, 혈당량, 삼투압, 네, 내분비샘 관련된 거죠. 항상성과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 갓내, 뭐 갓내 시상하부, 그죠?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 네, 교감신경은요,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모두 어디? 네, 척수예요. 됐습니다. 기억번. A는 호흡운동을 조절합니다. 연수, 호흡운동. 뭐 심장박동, 소화관 운동 제가 한번 필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제 풀이하실 때 이거 관련돼 있다. 자, 니은 기억은 시상하부다. 갓내 시상하부, 갓내 시상하부 잘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요. 디귿번의 C는 척수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고르신 것처럼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설명이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67번 가겠습니다. 네, 무릎반사입니다. 무릎반사. 무릎반사의 중추, 척수 나와 있고요. 요거 보셔야 되겠죠? 신경세포체 잡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감각신경입니다. 감각신경. 후근 등쪽 써주시고. 그다음에 얘는 그냥 바로 운동신경으로 연결돼서 이제 대퇴근이 수축되는 것이고요. 얘는 이제 연합뉴런 거쳐서 이거 절대 신경절 이전 뉴런 자율신경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골격근에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죠? 이제 체성신경입니다. 체성신경. 원심성신경이죠? 원심성신경. 그다음에는 감각신경. 네, 구심성신경.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B와 C는 모두 다 체성신경, 원심성신경. 그래서 이쪽은 운동신경 다발, 전근을 이룬다. 배쪽, 등으로 들어가서 배로 나온다. 등으로 들어가서 배로 나온다. 등으로 들어가서 배로 나온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A와 B는 모두 척수신경이다.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은 척수신경이죠. 그죠?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해부학적으로 척수신경. 뇌에 연결되어 있다. 뇌신경이겠죠. 그죠? 척수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척수신경입니다. 근데 말초신경계를 뇌신경, 척수신경 이렇게 구분하면 이건 이제 해부학적 구분이고 기능적으로 구분하면 우리 지금 계속하고 있는 원심성신경, 뭐 구심성신경 이렇게도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원심성신경에는 뭐 체성신경이 있고요. 자율신경이 있고요. 얘는 이제 감각신경이죠. 이렇게 말초신경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런 애들이 나왔죠? 이런 애들. 자, 니은번. B는 자율신경계다. 이거 항상 나오는 복이에요. 자율신경계 아니고. 네, 그다음에 디귿번. C는 후근을 이룬다. 지금 얘가 후근. 이쪽은 전근을 이룬다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네, 정답은 기억번 되겠어요. 뭐 문제는 어렵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좀쭉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체성신경계는 하나의 뉴런으로 하나의 뉴런으로 우리 반응기까지 하나의 뉴런으로 연결돼 있고요. 우리 자율신경계는 두 개, 신경절 이전과 이후 두 개의 뉴런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반응기 쪽에 골격근이 연결돼 있다. 예, 요거 그림이 없더라도.

아, 이거 최성신경이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을 것이고, 여기 뭐 내장근, 심장근 연결돼 있다. 아, 그럼 여기보다 아, 여기는 이제 자율신경 연결돼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 따라서 또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자, 68번 가겠습니다. 한번 지우고 또 보시죠. 그림은 사람에서 기억과 팔의 골격근을 연결하는 말초신경이다. 그러면 얘는 최성신경이겠네요. 하나죠, 하나? 하나로 연결돼 있죠? 하나로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눈! 눈 나왔어요, 눈! 부교감신경이고요. 앞에 게 길잖아요, 그죠? 자율신경 중에 부교감신경. 자율신경 중에 부교감신경. 둘다 말초신경계. 원심성 신경, 요건 이제 공통점이지만, 최성과 자율신경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의 위치, 요건 이제 중간뇌. 그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문제에서 이제 척수와 중간뇌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척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얘는 척수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는 척수신경이고, 얘는 뇌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뇌신경인 거야. 네, 자율신경이면서 뇌신경, 최성신경이면서 척수신경.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다. 됐고, 기억. 기억은 척수이다. 지금 확인이 됐고요. 니은번. A는 자율신경계에 속한다. A는 자율신경계에 속한다. 요거는 채성신경.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해 주셨어요. 채성신경계. 그 다음 디귿번. B의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 자, B는 부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여기도. 여기도 같은 물질, 물질 이름은 아세틸콜린입니다. 그렇죠? 예,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기억번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9번 갈게요. 이거 뇌 문제죠, 뇌 문제. 발문에 어떤 뇌인지 나와 있어요. 간뇌, 대뇌, 소뇌, 중간뇌. 자, 이거 소뇌. 소뇌는 몸의 균형, 자세 유지. 뭐그 밖에 이제 손해하면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 중에 뭐 미세 수위 운동 조절이다, 대뇌와 함께 수위 운동 조절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 제일 많이 묻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다, 이런 얘기고요. 대뇌 하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게 겉질, 그렇죠? 겉질 회색질. 여기에 이제 신경세포체가 분포됐다. 주요 기능은 겉질에서 담당한다. 신경세포체가 분포하기 때문에 겉질에서 주요 기능을 담당한다라는 거고요. 뭐 기능에 따라서 감각의 영역, 연합력, 분석 판단의 영역, 운동력, 수위 운동을 명령하는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은 간뇌입니다. 간뇌. 간뇌는 뭘 기억해라? 시상하부, 우리 자율신경, 내분비샘, 조절중추다, 체온, 혈당량, 삼투압.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계속.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 남는 게, 거기 문제에서 간뇌, 대뇌, 소뇌, 그 다음에 중간뇌. 네, 중간뇌. 안구운동, 동공반사. 네, 그거와 관련된 얘기고요. 얘 하면 이제 또, 여기 문제에서는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뇌줄기에 구성한다. 뇌줄기 구성한다. 항상 나오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연수는 여기 문제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했죠, 그죠? 연수. 우리 기출에 비례해서. 자, 기억. 기억은 중간뇌입니다. 기억은 간뇌. 중간뇌와 간뇌 헷갈리지 마시고. 니은, 디귿. 몸의 균형, 평형. 네, 좋습니다. 관여한다. 됐고. 리을, 대뇌죠? 시각기관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영역, 이거 우리가 감각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번, 디귿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0번 가겠습니다. 무릎반사 문제죠, 무릎반사. 여기 보시고요. 신경세포체 보이시니까 여기 이제 감각신경, 감각뉴런입니다. 자, 기억번. A는 감각뉴런입니다. 뭐 감각뉴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감각신경이라고도 하고. 네, 우리가 이제 뭐 거의 그냥 혼용해서 쓰니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연합
뉴런 연합신경입니다.

네, 절대 신경절 이전이라고 하시면 안 돼. 그 다음에 B는 네, 운동입니다. 운동. 운동이면서 원심성. 항상 같이 따라가세요. 감각이면서 구심성. 이렇게 따라가시고. 이쪽이 등쪽 나올 때마다 반복. 후근다발 이룬다. 감각신경이 등 쪽에 후근다발. 후근다발은 감각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배 쪽. 전근 쪽은 운동신경 다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 많이 나오는 보기 자율신경 아니다. 체성신경이라고 하셔야 되겠어요. 이 반사의 중추는 뇌줄기라 그랬는데, 이 반사의 중추는 여러분들 척수죠. 척수, 무릎 반사, 회피 반사, 배변, 배뇨 반사, 중추, 척수입니다. 뇌줄기는 다시 한번 보시면 뇌줄기 암기하셔야 돼. 뇌줄기는 중간뇌, 뇌교, 연수. 얘네들이 뇌줄기에 해당한다. 이거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정답은 기억번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1번 갈까요? 조금 이제 그림자료가 좀 다르죠? 자, 근데 뭐 어려운 그림은 아닙니다. 그림 가는 심장박동 조절하는 자율신경 A와 B. 우리 아까 실험 문제랑 조금 비슷한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심장세포에서 활동량이 발생하는 빈도의 변화를 나타냈다. 나는 물질 기억의 주사량에 따른 심장박동 수를 나타냈다. 주사량을 늘렸더니 심장박동 수가 증가했다. 뭔가 교감신경과 관련되어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은 심장세포에서의 활동 전이 발생 빈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이며 A와 B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극 전과 자극 후를 비교해 보셔야 되겠죠? 자극 전과 자극 후. 자극 전에는 지금 활동 전이가 요러한 시간 간격으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근데 이제 자극 후에 봤더니 조금 더 빨리 간격이 좀 좁아졌죠? 그게 뭐예요? 심장박동이 좀더 빨라졌다. 심장박동이 증가, 촉진되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교감신경이 흥분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교감신경 쪽으로 이 그래프를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문제 풀이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억번. A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석돌기 말단에서, 그러면 앞에 거, 뒤에 거, 신경절 이후 뉴런, 여기서 나오는 물질, 노르에피네프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세틸콜린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니은, 기억이 작용하면, 기억 주사량, 기억이 작용하면 심장세포에서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심장박동수가 지금 증가하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와 B는 심장박동 조절에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기량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같은 기관에 서로 반대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교감과 부교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심장이라는 같은 기관에 작용하여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심장박동이 촉진, 빨라지는 것이고 부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심장박동이 느려진다, 억제.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뭐 위에 작용했다. 네, 교감신경이. 그러면 위액 분비가 억제되는 것이죠. 얘는 위액 분비가 촉진되는 것이죠. 그렇죠? 뭐 방광이 작용했다. 네,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방광이 확장, 이완되는 것이죠. 부교감신경이 수축되는 것이죠. 방광 수축. 뭐 이런 식으로 동일한 기관에 서로 반대로 작용해서 조절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랑관계, 기랑작용, 뭐 이렇게 기랑작용,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호르몬 파트에서도 이러한 기랑작용에 의한 항상성 유지를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됩니다. 그 문제 갈때그 문제 가서 다시 한번 기랑작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네, 두 개가 안 되니까 디귿번으로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72번 가겠습니다. 네, 72번 역시 전체적으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봤던 신경계 문제의 대부분은 자율신경계에 대한 문제였어요. 물론 뭐 뇌에 대한 기능과 뇌에 대한 명칭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만 좀 분포 비율을 보시면 자율신경계 쪽의 문제가 상당히 좀 출제 빈도가 높다. 이런 정도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 72번 중추신경계와 심장을 연결하는 자율신경입니다. 그랬어요. A에 이제 하나의 신경절이 있습니다. 이건 뭐 힌트가 안 되는 거죠. 교감이든 부교감이든 다 가능한 거니까. 뉴런 기억과 뇌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물질 다르다. 우리 앞서 풀었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신경절 이전과 말단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물질이 같다. 요래버리면 이제 부교감 신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72번처럼 기억과 니은, 얘는 신경절 이전 뉴런일 것이고, 얘는 신경절 이후 뉴런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나오는 물질이 지금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뭐라는 거알수 있어요? 교감신경이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짝 그려보면 앞에 게 짧고 뒤에 게 길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나오는 물질은 아로 시작해요. 뭐예요? 아세틸콜린이죠. 그죠? 여기서 시작되는 물질은 노로 시작해요. 뭐예요? 노르에피네프린. 이렇게 물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큰 힌트였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심장 박동이 촉진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기억하겠습니다. 기억의 신경세포체는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 위치는 교감신경은 이 말단의 위치에 상관없이 모두 다 척수입니다. 척수. 모두 다 척수입니다. 네, 틀렸습니다. 척수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니은번. 기억의 길이는 니은의 길이보다 길다. 기억의 길이는 니은의 길이보다 짧다죠? 그 다음, 디귿번. 니은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네, 정확히 노르에피네프린 맞습니다. 자, 이 문제도 디귿번만 맞는 설명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73번 가죠. 자, 눈 나왔죠, 눈. 눈 나왔고. 중간뇌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앞에 게 길고 뒤에 게 짧은 부교감 신경이다. 자, 위에 거는 부교감 신경. 여기 물질과 여기 물질이 같다. 뭐로 같다? 아세틸콜린으로 같다. 동공이 어떻게 됩니까? 축소. 됐고. 그다음에 이 연수가 나왔으니까, 척수가 나와야 뭐, 교감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연수가 나왔으니까 얘도 이제, 당연히, 부교감신경이겠죠. 앞에 게 길고, 뒤에 게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비, 신경전달물질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세트콜린으로. 그럼 심장박동, 억제.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기억번. 기억은 부교감신경을 구성합니다. 네. 됐죠? 니은과 디귿의 말단, 니은과 디귿의 말단, 니은의 말단, 아세틸콜린. 디귿의 말단, 아세틸콜린.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의 말단에서, 리을의 말단. 여기도 아세틸콜린. 심장박동을 촉진이 아니라 심장박동을 억제하는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된다. 라고 정리하셔야 되겠어요. 이거는 뭐, 발문을 읽지 않고도 그냥 그림 그대로 보시고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기억번과 니은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4번 가겠습니다. 자, 중추신경계 그림이 나와 있고요. 네, 이건 조금 이제 지금까지 봤던 문제랑은 좀 다르게 보이겠는데, 요 나번 그림이 조금 생소하시죠? 요 그림 때문에 그런 건데, 요거 신경세포체입니다. 감각신경이죠. 네, 감각신경. 됐죠? 감각이 이제 다리로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구심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서 연합뇌로 연결되어서 다리 골격근에 연결된 거니까 디귿은 이제 체성신경. 원심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자율신경이죠. 눈이 나와 있으니까

되게 길고 되게 짧다. 여기는 중간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 어디예요? 교감신경은 무조건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네, 척수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요기 물질만 좀 다르죠? 노르에피네프린으로 다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데는 다 이제 아세티콜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지만. 자, 74번에 다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발문에 보시면 간은 이제 눈 나와 있으니까 동공 크기 조절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얘가 흥분하면 동공 축소고요.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동공 확장이고요.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발문의 나연을 보시면 무릎 반사에 관여하는 말초신경이라고 그랬으니까 얘의 중추는 척수겠네요. 무릎 반사의 중추, 척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기역번. 기역부터 디귿은 모두 자율신경입니다. 기역, 니은, 아예 안 되죠. 디귿 안 되죠. 기역과 니은은 자율신경계, 디귿은 체성신경계. 그다음 니은번. 기역과 니은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 자, 기역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 니은 말단은 노르에피네프린. 같다? 아, 틀리죠. 그 다음, 디귿번. 무릎 반사의 중추만 물어봤으니까 척수로 여러분들이 가볍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림 설명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네, 우리 보기 자체는 심플하게 무릎 반사의 중추가 뭐냐? 이 정도로 이제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신경계 문제가 모두 끝났습니다. 신경계에서 우리가 흥분의 전도와 전달, 근육의 수축. 여기에서 이제 좀 고난도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뒤에 지금 우리가 배우셨던 자율신경계라든지, 이제 신경계의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해석, 이런 문제들은 뭐 지엽형 보기. 여러분들 조금 꼼꼼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암기하셔야 풀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출제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과 이제 호르몬과 항상성 문제를 좀몇개좀 풀어볼게요. 네, 호르몬과 항상성 문제도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체온 유지다, 혈당량 유지다, 그다음에 삼투압 유지다 이런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지금 먼저 출발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제 피드백과 관련된 문제예요. 여러분 피드백, 음성 피드백 아시죠? 음성 피드백. 어떤 결과가 그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에 영향을 주어서 결과를 억제해주는 피드백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음성 피드백의 예로서 우리가 티록신 분비를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시면 시상하부,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 요건,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갑상샘,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표적기관,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셨어요. 공부를 이미 하셨습니다.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이름이 TRH입니다.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죠. 우리말로는 굉장히 기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냥 TRH 공부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으로 자극해주는 호르몬. 예, 그건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죠? 그러면 이제 갑상샘에서 이제 표적기관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티록신. 세포호흡 촉진, 물질대사 촉진, 저온 자극 시에 세포호흡을 촉진시켜서 열을 발생시켜주는 그러한 호르몬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 티록신의 분비량이 과다하면 얘가 이제 과다. 너무 많아요. 그러면 피드백이 시상하부라든지 우리 뇌하수체 전엽에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이 분비량을 줄여주는 거죠. TRH의 분비량을 줄여주고 TSH의 분비량을 줄여주면 이 과다했던 티록신의 양이 조절해주는 이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부족하다. 티록신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역시 이제 피드백에 의해서 시상하부라든지 뇌하수체 전엽으로의 피드백에 의해서 TRH의 분비량이 기존보다 늘어나고 TSH의 분비량이

베타 세포의 인슐린, 알파 세포의 글루카곤. 이러한 것들이 같은 기관. 예를 들면 인슐린과 글루카곤 같은 경우에는 혈당량을 감소시켜주고 증가시켜준다.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시켜주거나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주는 그러한 호르몬이죠. 이게 이제 인슐린, 이게 글루카곤 이런 식으로 같은 기관의 반대를 작용해서 어떤 일정한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기랑작용, 그리고 결과를 억제시켜주는 방향으로 조절해주는 항상성 유지의 두 가지 어떤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항상성 유지의 원리. 자, 이두 가지가 뭐라고요? 항상성 유지의 원리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소개하는 음성 피드백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에 지금 소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75번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사람 1과 2에서 혈중 티록신 농도 나왔죠? 티록신 농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혈중 TSH 농도가 나왔습니다. TSH 농도. 이렇게 두 개의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1은 정상인이다. 그 다음에 2는 기억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은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야, 정상보다 적다. 왠지 적게 그려놨죠? 그죠? 예, 티록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얘는 이제 정상적으로 분비되니까 TSH 분비량이 적죠. 왜요?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얘가 많으면 얘가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과다될 거 아니야. 그치? 얘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얘는 이제 음성 피드백 조절에 의해서 줄어든다. 이런 얘기고요. 얘는 적으니까 얘가 나와줘야 되겠죠. TSH의 양이 증가해야 얘가 다시 늘어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얘에 의해서 얘가 분비되는 거니까. 네, TSH가 먼저고, 그 다음에 티록신이죠. 그림에서 봤듯이 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분비되는 게 뇌하 수체 전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갑상선입니다. 그림상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억은 티록신이다. 혹시 그다음 니은번 1에서 갑상샘에 TSH의 표적 세포가 있다. 자, 갑상샘에 1에서 갑상샘에 TSH의 표적 세포가 있다. 자, TSH는 갑상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되는 겁니다. 표적. 그죠? TSH는 갑상샘이 표적 세포, 표적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티록신은 뭐예요? 뭐 표적 기관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또 하나 물어볼 수 있는 게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TRH가 있잖아. TRH의 표적세포는 뭐야? 뇌하수체 전엽이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제 보기가 구성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연습을 좀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디귿번. 혈중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면 TSH 분비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쪽 그림 잠깐 와볼까요? 이제 시작 단계니까. 티록신의 농도가 증가하면, 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티록신의 농도가 증가하면 피드백에 의해서 TSH 분비가 억제되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네. 다시 한번 보기 보시면,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면 TSH 분비가 촉진되는 것이 아니라 TSH 분비가 억제되어야 된다. 원리는 음성 피드백, 음성 피드백. 원리가 이제 음성 피드백 조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역번과 니은번 여러분이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피드백 원리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피드백 원리.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주어서 결과를 조절해 주는데 억제하는 방향으로. 너무 많아? 그럼 줄여줘. 너무 적어? 그럼 늘려줘. 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조금 헷갈리는 게 과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줄여주는 피드백은 억제라는 느낌이 들어. 줄어드니까. 근데 이제 이걸 억제라고 설명하면 이제 좀 이해를 못 하는데, 부족이라고 하는 결과의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족하니까 늘려주는 방향으로. 과다하니까 줄여주는 방향으로. 결과의 반대 방향으로의 피드백.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제 교재상에서는 결과를 억제시켜주는 피드백이다. 이렇게 이제 음성 피드백을 소개했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과의 반대 방향으로의 피드백이다. 이렇게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드 76번 가볼게요. 자, 대부분이 이제 피드백과 관련된 문제들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표 가는 사람 A와 B의 혈중 티록신 농도가 정상적이지 않은 원인을,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나는 기역과 니은의 혈중 1과 2의 농도인데, 기역과 니은은 A와 B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기역과 니은은 여기 있는 A, B 중에 하나고, 얘기고, 1과 2는 TRH와 TSH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물론 이제 머릿속에 충분히 있으면 상관없는데, 머릿속에 충분히 없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쓰세요. 시상하부. 시상하부. TRH. 뇌전. 뇌전은 뭐야? 뇌하수 전역. 그죠? TSH. 그 다음 갑상샘. 갑만 쓰세요. 갑만. 네, 그 다음에 티록신. 요런 순서.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표적세포. 표적. 기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쓰시고, 보시면 조금 더잘 보이실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A 보세요. 갑상샘에 이상이 생겨 티록신 분비량이 정상보다 많아요. 얘가 많아요. 그러면 TRH와 TSH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야 되겠죠? 보세요. 얘가 너무 많아. 과다야. 그럼 피드백에 의해서 얘가 줄어들고 얘가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얘가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안 되지. 왜? 둘다 줄어야 되니까. 둘다 줄어야 되니까. 그치? 얘가 A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될까요? 네,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겨 티록신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다 그랬어요. 자,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럼 뭐에 분비가 적다는 얘기예요? 티록신 분비가 정상보다 적은 이유는 얘가 적기 때문이에요. 얘가 적어요. 그래서 얘가 분비가 안 돼요. 그러면 음성 피드백의 원리에 의해서 얘를 늘려주겠죠. 하나 늘리겠죠. 근데 얘가 망가진 거야. 얘가 망가졌으니까 얘가 늘어나더라도 얘 분비량이 늘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될까요? 네,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한 친구들은 쉬운데, 예, 만약에 이 문제가 이제 기출 문제가 처음인 친구들은 요 내용이 조금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긴 것, 티록신의 분비량 정상도 적다. 얘가, 예, 망가진 거예요. 고장난 거야. 고장났어. 그럼 얘 분비량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겠지, 그지? 얘가 분비가 잘 돼야 여기서 얘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더 적게 나오니까 얘가 적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 결과가 이 원인에 영향을 줘서 야, 분비량 늘려줘. 얘가 너무 적어. 음성 피드백 기자기에 의해서 돌아갈 거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도 이게 많아져야 되는데, 안 많아져. 왜? 얘가 망가졌으니까.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망가진 거야, 망가진 거야. 얘가 TSH고요. 얘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늘려주라고 하는 신호가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시상하부는 문제가 없는 거니까. 얘가 TRH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네, A와 B를 우리가 정확히 구분해서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기억번. A는 마이너스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니은번. 시상하부에서 2가 분비된다. 시상하부에서 2가 분비된다. 그렇죠. 시상하부에서 2가 분비된다. 정확하죠. 됐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 76번에 디귿 보기가, 디귿이라고 나와있는데 디귿이 여러분들 없죠. 네, 요거 이제 니은이에요. 여러분들. 교재 정오표를 꼭 확인해 봅시다. 네, 교재 정오표를 꼭 확인해 주세요. 디귿은 없으니까요. 자, 니은에게, 니은, 비, 비예요. 니은에게 TSH를 투여하면, 자, 이게 얘가 망가졌잖아. 그럼 내가 이제 TSH를 넣어주는 거야, 넣어주는 거야. TSH를 넣어준단 말이야. 넣어주자. 넣어주면, 투여 전보다 얘가 얘를 자극해 주니까. 얘가 얘를 자극해 주니까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어떻게 될까요? 티록신의 분비가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티록신 분비가 촉진된다. 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될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귿 보기는 교재 정오표를 꼭 확인해 주세요. 네, 77번 가볼게요. 자, 77번. 그림은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그 기능을 나타낸 것입니다. 기역과 니은은 티록신과 항이뇨 호르몬. 자, 티록신을 지금 좀 연습을 했는데 항이뇨 호르몬이 나왔네요. 항이뇨 호르몬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ADH라고도 하죠.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이뇨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줌이잖아. 오줌을 막아주는 호르몬. 오줌 안싸기 호르몬.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 요거는 이제 콩팥이 표적이 되는 겁니다. 호르몬은 어떤 특정 표적세포, 표적기관에만 작용하잖아요. 그죠?
혈액을 통해 이동해서요. 콩팥이 이제 표적이 되는 거예요. 콩팥에서의 수분 재흡수를 촉진해 줍니다. 네,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 언제 분비가 되냐? 내가 이제 우리 몸에 혈장 삼투압이 있죠? 혈장 삼투압. 삼투압이 좀 어려우시면 체액의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도. 농도가 진해진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짜진 거야. 짜게. 내 몸에 물이 짜진 거예요. 농도가 진해진 거야.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면 시상하부에 뇌하수체 후엽으로부터 ADH, 항인용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콩팥이 타겟이 되니까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가 촉진되는 거야. 수분 재흡수가 촉진된다는 얘기는 몸 밖으로 오줌으로 물이 나가는 걸 막겠다는 얘기야. 왜? 내 몸이 짜니까. 만약에 내 몸에 있는 물이 오줌으로 많이 나가버리면 내 몸에 물이 적어지니까 더 농도가 진해지겠지. 항상성 유지 차원에서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체액의 농도가 적당해지면 ADH의 분비가 억제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절합니다. 모든 이제 호르몬의 분비 조절에 음성 피드백의 조절이 들어가는데 가장 음성 피드백 조절을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소개했던 이 티록신 분비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 음성 피드백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시상하부 TRH 확인해 주시고, 뇌하수전협 TSH 확인해 주시고, 갑상샘, 네, 티록신입니다. 네, 티록신.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준다. 세포업을 촉진시켜준다. 에너지를 만들어준다. 열을 생산해준다. 요게 이제 우리 티록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걸 가지고 이 티록신의 분비를 가지고 음성 피드백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보기가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니은번에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 촉진. 콩팥에서 수분이 물이죠, 여러분? 요건 선생님 설명 안 드려도 알수 있겠죠? 물의 재흡수 촉진이 바로 가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항이뇨 호르몬 하나 여러분들 좀 암기해주시고 뇌하수체 후엽입니다. 뇌하수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좀 그림상으로 구분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위에가 이제 간내와 간내 시상하부의 말단부에 이렇게 뇌하수체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독립되어 있게끔 그려진 것이 뇌하수체 전엽이고요. 시상하부와 연결되어 있는 여기가 뇌하수체 후엽 되겠습니다. 근데 그림상으로도 조금 알아두시면 문제풀이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야. 됐고, 네, 됐죠? 그럼 디귿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혈액을 통해 표적세포로 이동한다.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뭐 티록신이라든지 뭐 TRH라든지 지금 소개되어 있는 것만 좀 정리하면 뭐 TSH, 그 다음에 ADH 이게 다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호르몬. 그죠?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혈액을 통해 이동하여 어떠한 표적에만 작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화학물질은 혈액을 통해 이동해서 어떠한 특정 표적계, 표적세포, 표적기관에만 특이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8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우리 피드백을 조금 분석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76번, 78번, 이런 문제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나머지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좀 암기형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익숙하실 텐데, 76번이나 78번 같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좀 적응하는 연습들을 좀 하시면 좋겠다. 사람 A부터 C는, 자, 사람 나와 있죠? 혈중 티록신 농도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표 간은 A부터 C의 혈중 티록신 농도가 정상적이지 않은 원인이 나와 있어요. 여기 원인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얘는 좀 뭔지 좀 설명을 하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혈중 티록신과 TSH 농도를 나타냈다. TSH 티록신 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있고, 네, 하나 숨겨놓은 것도 있고 이렇게 좀 찾으시면 되겠고요. 나는 원인 1부터 3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랬고요. 여기 이제 1, 2, 3이 여기 들어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기역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중 하나고, 그 다음에 A는 많고 적음 중 하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있는 것부터 좀 보시면 돼요. 있는 것부터. 시상하부에 이상이 생겨서 TRH의 분비량 정상보다 많다. 자, 모르면 어떻게 알아?
일단 한번

0: 한번 써보자. 우리 지금 배우는 상황이니까. 시상하부. 이번에 한번 세로로 써볼게요. 세로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시상하부, 뇌하수체 전역, 갑상샘. 이렇게 여기가 TRH, 여기가 TSH, 여기가 티록신, 여기는 뭐 표적세포, 표적기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요거 보고 있는 거예요. 시상하부에 이상이 생겨 TRH 분비 정상이 많으면 얘가 많아지는 거고 얘가 많아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TSH가 많아지고 티록신이 과다하게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쵸? 요걸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어.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럼 지워볼까? 이제 하나 해결했으니까 지우고. 뇌하수체 전엽이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TSH 분비 정상도 적어. 얘가 적어요. 그러면 얘 자극받는 갑상샘으로부터의 티록신양이 줄어들겠죠. 음성 피드백의 원리에 의해서 얘는 늘어나겠죠. 그런데 얘가 지금 문제가 있다며. 얘는 늘어날 수 없겠지.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겠군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얘란 얘기잖아요. 얘가 얘에 연결된다라는 얘기죠. 갑상샘에, 자, 이것도 지우고, 갑상샘에 이상이 생겨 티록신의 분비량이, 지금 힌트가 요거 나와 있지. 티록신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어. 예. 네. 정상보다 지금, 아, 요거는 지금 여기 연결되는 거니까, 얘가 여기 연결되니까, 티록신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많아요. 그죠? 예, 여기. 이걸 보시고 많아요. 그러면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얘가 줄어들고 뇌하수체로부터의 TSH가 중간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갑상샘에 이상이 생겨 티록신 분비량이 정상보다 여기는 많음이라고 하셔야 되겠지. 많아지면 자 많아지면 TSH 분비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가겠습니다. 기억번. 기억은 플러스다 그랬는데 기억은 지금 우리가 확인했어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 얘는 틀렸고. 자, 그럼 니은 볼까요? A는 적음, 자, A는 많음. A가 이제 많아야 피드백에 의해서 TRH가 감소하고, 시상하부로부터의 TRH 분비량이 감소하고, 뇌하수체로부터의 TSH양이 감소한다. 라고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틀렸고요. 자, D급번. E는 우리가 이제 E를 해석했었죠? E는 뭐라 그랬어요? 요거라 그랬죠? 시상하부에 이상이 생겨 TRH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네, 많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드백 원리 다시 한번 보시면 티록신의 분비량이 많으면 피드백에 의해서 줄어들고 줄어들고 결국 조절되는 거고요. 그죠? 만약에 이제 반대로 티록신의 분비량이 적어지면 피드백에 의해서 자, 늘어나고, 늘어나고, 다시 이제 증가하는, 그러한 결과의 반대 방향으로의, 결과를 억제시켜주는 피드백, 음성 피드백의 원리를 적용한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78번까지, 예, 우리 호르몬과 항상성 몇 문제 풀어봤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신경계 문제였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호르몬과 항상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같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반갑습니다. 2027 수능 특강 정치화법에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43강 문제 풀이로 넘어왔고요. 우리 43강에서는 근로자의 권리 나머지 문제들, 우리 실전 문제 1번부터 쭉 풀어볼 거고요. 기출 플러스 문제까지 한번 근로자의 권리 마무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관계와 국제법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권리는 실전 문제 파트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거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와도 무방하다라는 문제들이 엄청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실 때 꼼꼼하게 풀어주셔야 된다. 특히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는 행간을 읽는 연습, 근로계약은 17, 18, 19의 차이. 요거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생각해 주시면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 문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랑 B는 각각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중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한 사람만 옳은 설명을 말했대요. 그럼 아직은 우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에는 A랑 B가 무엇인지를 먼저 체크하기 전에 갑과 을이 무엇에 대해서 말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우리 갑을 읽어보니까 근로자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 가입, 활동할 수 있는 권리래. 그러면은 갑은 단결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근데 얘들아, 단서조항 봐봐. 단서조항에 단결권 있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한 사람만 옳은 내용을 발표했다며. 그럼 갑은 틀렸고, 을이 옳은 설명을 했을 거야. 그 을에 대한 내용을 읽어볼까?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는 바로 사용자와 의논하고 절충할 수 있는 단체 교섭권이겠죠. 얘들아, 을의 설명이 맞는 설명이야. 그러면은 단체 교섭권은 을이 비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비에 해당이 될 거고. 그럼 나머지 단서 조항에 따르면은 단체 행동권이 A에 해당하겠죠. 얘들아, 근데 지금 실전 문제 1번하고 기본 문제 7번 조금 여러분들 이번에 눈여겨봐 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까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문제 1번하고, 기본 문제 7번하고 실전 문제 1번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 자, 근데 일단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내용을 발표한 사람은 갑이 아니라 을이다.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 2번. 얘들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번에 나올까봐 약간 걱정돼. 요거 디테일 좀 잡아두자. 근로자가 파업, 폐업을 할수 있는 거는 단체 행동권에 해당이 됩니다. 얘들아, 그런데 직장 폐쇄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요. 파업이라든지 폐업과 같은 단체 행동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에 대한 대항으로서 사용자가 할수 있는 게 바로 직장 폐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폐쇄와 같은 쟁의 행위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 의한 거니까 2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요 정도 디테일도 잡아주도록 합시다. 자,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정당하게 단체 행동권을 사용해서 손해가 발생 발생하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거였죠. 왜? 법령에 의한 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되니까 민사상으로도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형사상으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몇 번? 3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B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때 특별한 이유 없어도 근로자의 단체교섭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5번.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러니까 A랑 B뿐만 아니라 단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거.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1번에 3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1번 문제에서는 직장 폐쇄와 같은 디테일한 단체 행동권의 종류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2번 문제 보자마자 어떻게 주셔야 돼? 행간 읽어야 돼. 라는 마음가짐 갖고 문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세무에서는 직원 갑이 동료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갑을 징계해고 했대. 갑은 해고가 부당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갑의 신청을 기각했대. 그럼 갑은 뭐라고 얘기했겠어? 제일 처음에 해고가 부당하다. 부당해고다. 그런데 기각했대. 그 말은 이것은 부당해고가 아닙니다라고 한 거겠죠. 그러니까 갑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명확한 증거 부족과 징계 절차의 문제를 지적해서 회사에게 갑의 원직 복직을 명령했대. 그럼 갑에게 회사에게 갑의 원직 복직을 명령했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 되는 거겠어? 원직 복직을 명령했다. 다시 돌아가세요. 이것은 부당해고니까요. 라고 하는 거겠죠. 자, 이에 대해서 세무회사가 A에
재심 판정이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대. 그러면은 A는 어디가 되겠어? 법원이 되는 겁니다. 이에 A는 갑의 성희롱 발언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해고 조치가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았다. 해고 조치가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거다. 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라고 보는 거겠죠. 얘들아, 지금 요 내용들은 모두 다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행간을 읽는 연습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명시적으로 안 나와 있더라도 여러분들 이거를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달리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고 보았다. 그렇죠. 기억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A는 부당해고 아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건 부당해고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세모세모 회사의 처분이 부당노동행위랑 관련된 내용은 처분은 얘기하지 않았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판단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니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해야만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둘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답은 기억. 얘들아, 우리 요거 행간을 읽는 연습으로 잘 찾아내는지 여러분들이 꼭 하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간 읽는 연습 나랑 2번 문제를 통해서도 해보았습니다. 3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에 대한 거는요. 나이랑 관련된 거 나옵니다. 15, 18, 20살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요. 얘들아,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나이를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의 응답이 같은지 다른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가 봅시다. 제일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당신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당신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과 같은 증명서를 사업장이 갖춰둬야 되는 건 18살 미만이죠. 갖추어 두어야 합니까? 일단 15살. 아직 갑을병이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 15살은 갖추어 두어야 됩니까? 네, 18살 미만이니까. 18살은 갖추어 두어야 합니까? 아니요. 왜? 18살 미만을 갖추어 두는 거지 18살에 대해서는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 20살 당연히 아닌 겁니다. 갑과 을의 응답은 같대. 그럼 하나는 확실해졌다. 뭐라고? 병은 15살이다. 이거는 하나 확실해졌다. 갑과 을의 응답이 같아. 그러면 병은 15살이다. 요거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우리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 시 당신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을과 병의 응답은 아직은 모르겠어. 지금 갑과 병의 응답은 같은데 질문은 모르겠어.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는 거는 병은 15살이다. 라는 것밖에 없어. 되셨어요, 여기까지? 얘들아,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일단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응답은 뭐예요? 아니오죠? 1번 잘못된 설명.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해볼게. 만약에 을과 병의 응답이 같다라는 게 들어간대. 그럼 병이 만약에 이 응답에 대해서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가? 이거는 어느 케이스야? 계약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는 19세 미만의 케이스야.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러면 만약에 이 대답이 같다면 병이 예잖아. 그러면 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건 누가 되는 거겠어? 병과 을의 대답이 같다면 을이 예라고 대답하는 거겠어. 그럼 을은 몇 세 미만인 거야? 19세 미만인 거야. 그럼 그때 을은 몇 살인 거야? 18살인 거야. 을은 20살이 아닌 거야. 되셨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과 달리 갑, 을은 야간 또는 휴일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거는 누구예요? 18살 미만이겠죠? 병이 18살이 미만인 15살이니까 3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을 위해 당신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했다는 거는 15세 미만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됐어요. 얘들아, 일단 병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요 라고 대답하게 되는 거죠. 을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 거겠어요? 아직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히는 18살 아니면 20살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럼 둘 다 어쨌거나 누가 되더라도 아니요 라고 답하는 거겠지. 따라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같은 대답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원칙적으로 당신의 근로시간을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예라고 답변하는 거는 18살 미만에 해당이 될 거야. 자, 그러면은 갑과 병의 응답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병의 응답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는 거겠어? 네,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거겠지. 자, 그러면은 갑과 을이 아직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의 경우도

아직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은 18살이면 20살 둘 중에 하나야. 연속 근로자야? 18살 미만이 아니잖아. 갑이 몇 살이든지 간에 18살 아니면 20살이야. 어쨌거나 갑은 아니오라고 대답해. 갑과 병의 응답은 같으니까 다르죠. 따라서 해당되는 질문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푸시는 거였습니다. 어때요? 요거 조금 까다롭지만 충분히 나는 이대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풀어주셔야 돼요. 우리 병의 나이만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당되는 케이스가 몇세 미만인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접근이 더 용이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풀어보았고요. 이제 4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번 문제는 나이 빨리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죠. 나이 각각 몇 살이 되는 거예요? 17살 연속 근로자, 21살 연속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근로시간,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갑의 경우에는 5시간 30분이 나옵니다. 을의 경우에는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 나오게 되는 거였죠? 요거 일단 체크해둔 다음에 바로 우리가 밑에 있는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옳은 법적 판단 들어가기 위해서는 1번 봅시다. 갑의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죠? 20원이지만 미달합니다.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해당 부분이 무효가 되는 거겠죠? 1번 잘못된 설명. 2번. 그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았기 위한 거는 15세 미만. 하지만 지금 갑은 몇 살이에요? 17살이 되는 거겠죠? 고등학생이고. 그러니까 2번 잘못된 설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로계약 내용대로 일요일에 근무한다까지 끊어볼게. 얘들아, 언제 일하기로 했어? 일요일에 근무하기로 했어. 그럼 일요일에 근무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근무를 하기로 한 날이 되는 거죠.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이 되는 거지. 일요일이지만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아닌 거야. 이해되셨어요?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이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옳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달리 을의 시간 위배되지 않습니다. 갑도 위배되지 않고요. 정확히는 을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왜? 지금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그리고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인데 지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아니 휴게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지고 모두 다 위배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갑과 을의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에 모두 위배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갑. 가능합니다.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임금 청구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4번에 오른 것은 정답 3번이 되는 거겠죠.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나이를 가지고 푸는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5번 나 이거 그대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왜? 일단 제시문 길어. 여러분의 마음이 막 답답하게 거기다가 행간을 읽는 연습까지 같이 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회사의 고속열차 기장으로 근무하던 갑은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승차권을 발급받지 않은 채 고속열차에 친구들하고 같이 탔대. 검표 중에 승무원인 을은 갑과 그 일행의 무임승차 사실을 확인하고 30배 부가 운임을 징수하려고 했대. 근데 갑은 내가 기장인데 라고 내세우면서 반발했고 을을 협박하고 폭행했대. 그 결과 갑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회사는 갑의 행위가 해임 처분이 필요할 만큼 중대한 징계 사유라고 봐서 갑에게 해고를 통보했대.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갑은 자신에 대한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A에 구제 신청을 했대. 얘들아, 그러면 일단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나 봐. 그러면은 각각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건지 아닌지를 봐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A는 이를 받아들였대. 일단 뭐라고 주장했겠어? 저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근데 지방노동위원회가 받아들였대. 부당해고 맞습니다라고 본 거겠죠. 그랬더니 동그라미 회사가 당연히 결정에 반박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를 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A, B. 자, B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대, 기각했대. 얘들아, 회사는 뭐라고 주장했겠어? 이건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나름 정당합니다.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대. 중앙노동위원회도 이거는 부당해고가 맞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이후 회사는 다시 한번 불복을 했겠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서 C에 소송을 제기했대. 그럼 C는 행정법원과 같은 법원이 될 거야. C는 갑에 대한 회사의 해고 처분이 징계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고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타당성을 잃었다. 회사에 대해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봐봐. 아니, 지금 징계 해고 처분이 징계에 비해서 너무 무겁고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타당성도 없어. 회사 졌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행간 읽어보자. 회사 또 뭐라고 말했겠어? 저희는 부당해고 한적 없습니다. 아니야, 회사 졌어. 부당해고 하셨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A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맞다. 비중앙노동위원회 해고 맞다. 법원 부당해고 맞다. 됐어요. 자, 요거 토대로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쭉 1번부터 5번 선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행간만 읽어내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요. 기억은 민사소송에 해당이 됩니까? 행정소송이겠죠?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 2번, 동그라미 동그라미 회사가 시의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이 항소심? 아니죠. 행정법원 다음에는 고등법원이었죠? 잘못된 설명. 3번, 시는 가맹이가 해고 처분이 필요할 만큼 중하지 않았다라고 보았을 것이다. 그렇죠. 이거는 해고할 만큼 중한 거 아니야. 근데 왜 해고라니? 뭐 부당해고네? 라고 본 거예요. 다시. 해고가 아닐 만큼 이건 좀 중하지 않은데? 근데 왜 해고를 했지? 그러니까 이건 부당해고야? 라고 본 거겠죠. 이것도 요것도 행간을 다 읽어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3번,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4번. A랑 B 모두 다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고 본 거죠. 4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동그라미 회사를 상대로 해서 부당노동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아니 지금 이 제시문은 우리가 어딜 읽어보더라도 부당노동 행위, 즉 근로삼권을 침해한 행위와는 관련되어 있지 않겠죠. 따라서 5번에 옳은 것은 정답 3번이라고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 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회사에서 3년째 근무하던 B는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대요. B는 동료들에게 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회사 측에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회사는 B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해서 조직 내의 질서를 해쳤다라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대요. 자, 이에서 해고를 통보한 이유는 뭐야? 지금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제 역할을 못해서 해고를 통보했어. B는 회사가 자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업무지시 거부행위로 보고 해고 처분을 내렸다라고 주장하면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대. 지방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즉,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부당해고다라고 본 거야. 중앙노동위원회는 A 회사의 청구, 당연히 A 회사가 불복했겠지? 근데 이거를 기각해서 B의 복직을 명령했대. 부당해고다라고 마찬가지로 본 거겠죠. 이에 A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법원은 관련된 해고 조치가 법령에 위배된다라고 판결을 했대. 법령에 위배된다라는 거는 부당해고가 맞다라고 본 거겠죠. 부당노동행위를 근거로 한.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설명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OX를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것과 별도로 A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의 소송 제기할 수 있죠.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설명은 옳은 설명. 두 번째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회사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고등법원에 끝까지 읽어야 돼. 항소. 판결에 불복하는 건 항소. 그렇죠. 가능하죠. 거기다가 행정소송은 3심제.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B와 달리 A 회사의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수 있는가? 틀렸어요. 선생님, 지금 노동조합 할수 있잖아요. 맞아요. 노동조합 할수 있어요. 근데 여기 때문에 잘못됐죠. A 회사의 노동조합도 할수 있고, 근로자인 B도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수 있는 거겠죠. 자, 우리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지방노동위원회에 달리 행정법원은 A 회사가 B의 근로삼권을 침해했다라고 판단했는가? 아니요. 왜요? 얘들아, 지방노동위원회는 뭐라 그랬어? 여기. 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래. 즉, A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삼권을 침해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되셨죠? 여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그러니까 근로삼권을 침해한 행동이라고 지방노동위원회 판단한 거죠. 따라서 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두 다 일관적으로 옳게 대답한 학생은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병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6번의 정답은 3번이라고 우리가 문제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출 플러스 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습했습니다. 행간 읽어내는 연습 해주셨고요. 거기다 근로계약서를 볼때 바로 나이를 봐주시는 연습. 17, 18, 19, 18과 18살 미만. 그리고 15세와 15세 미만. 이거 나누는 연습 계속 해주셨으면은요. 여러분들이 기출 플러스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네?
내가 했던 방식대로 풀면은 답이 나오네 라고 하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가 기출 플러스 1번 문제에서 먼저 풀어내려고 하는 거는요,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와 같이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던 구제 절차랑 관련된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이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요, 단원별로 문제를 푸는 포인트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거의 다음 강의면 완강이죠. 43강까지 문제 풀이로 왔다라는 거는요, 이제를 문제를 푸는 약간의 팁, 스킬도 여러분들한테 들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형사 절차. 형사 절차는 이 인과관계, 시점, 주체를 중심으로 봐주셔야 돼요. 누가, 언제, 시점 이런 거 봐주셔야 되지만 특히 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 부당해고의 구제 절차 같은 경우에는 행간, 여기에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회사 인사팀 소속이었던 근로자 갑은요, 회사 중요 정보 외부 유출, 특정인 인사 기록 카드 출력 보관 등등등등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아서 해고당했대요. 갑은 이러한 해고 처분이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이 되었대요. 얘들아, 그럼 지방노동위원회는 왜 뭐라고 말했으니까 기각된 거야? 부당해고 당했어요.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당해고가 아닙니다라고 본 거죠. 이에 갑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갑은 뭐라고 주장했을까?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앙노동위원회도 아니거든요. 부당해고 아닙니다. 돌아가세요라고 한 상황이에요. 되셨죠? 행간 읽었습니다. 자, 이제 사례 2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 회사 제조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활동도 활발히 참여한 을은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는 총무부로 사용자에 의해서 전보됐대. 을은 이러한 전보 조치가 노동조합 활동 차단 목적이 있으므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대. 네모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를 인용했대. 받아들였대. 저 부당 노동행위 당한 것 같아요. 네, 받아들입니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것은 부당 노동행위 맞습니다라고 한 거겠죠. 그럼 이제 누가 불복하겠어? 바로 나와 있긴 하지만 바로 얘기해봐. 그렇지. 사용자가 불복하겠지. 자, 그러니까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만 기각됐대. 사용자는 뭐라고 주장했을까? 저 부당노동행위 한적 없습니다. 라고 주장했겠지. 하지만 돌아가세요. 왜냐면 당신은 부당노동행위를 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행간을 읽어내는 연습을 계속 선생님이랑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왜? 아니, 지금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제기할 수 있죠. 별개입니다.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에 대한 전보 조치, 얘들아, 이거는 부당 노동 행위야라고 판단하는 거죠.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도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으니까 1번에 옳은 것은 정답 3번.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달리 중앙노동위원회는 갑에 대한 해고가 무엇이라고 봤어요? 정당하다라고 봤죠. 둘다 달리가 아니라 모두 다 이것은 부당한 해고가 아니다. 둘다 이것은 정당하다라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달리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다 체크해볼까? 을에 대한 전보 조치가 을의 근로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본건 누구예요?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지방노동위원회도 뭐라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방노동위원회도 모두 다 근로삼권을 침해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어때요? 우리 이런 식으로 행간을 읽어내는 연습 누가 뭐라고 했는데 기각됐다, 인용됐다. 이렇게 행간을 읽어내는 연습을 해주시면은 여러분 충분히 문제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기출 플러스 문제 마지막 볼 건데 얘들아, 요 문제가 정말 특이한 게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가 나오면은 근로계약은 안 나왔어. 근데 요 2번 문제는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동시에 여기
부당해고 관련된 내용 구제 절차도 같이 부당노동행위랑 관련된 구제 절차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이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줄부터 보자. 고등학생 갑과 을은 모두 다 민법상 미성년자다. 그럼 나이 차근차근 해보자. 여기까지만 끊어볼게.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 무슨 상황이야? 민법상 미성년자니까 19세 미만이겠구나. 일단 여기까지 이것만 잡을 수 있어. 겨울방학 2달 동안

평시 근로자 20명이 고용된 공장에서 매 근무일에 이렇게 물품 검수 및 포장 업무를 하고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사장 병과 체결했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당시 갑과 을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 발급 대상은 아니었고 여기까지 끊어볼게. 그럼 이제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야? 하나씩 추가되는 거야. 15세 이상이구나. 그리고 19세 미만이구나. 그리고 맨 앞에 어떤 조건이 있었으니까? 고등학생이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살 미만이다 뭐 이런 거 고려 안 와도 되는 상황이야. 자, 그런데 병은 갑과 달리 을에 대해서는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관련과 관련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춰둘 의무가 있대. 오케이, 얘들아. 이 의무가 있는 거는 18살 미만이야. 그럼 이제 을의 나이 나왔네. 을은 15세 이상 19세 미만이야. 그런데 을은 이 가족관계 기록과 관련된 사항을 비치해야 돼. 누가? 병이 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럼 일단 을은 몇 살이라는 거야? 18살 미만이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제 모두 다 종합하면 이제 나이 나옵니다. 자, 갑은? 갑과 달리래. 그럼 갑은 이거 비치하지 않아도 돼. 그럼 몇살 이상인 거야? 18살 이상인 거야. 그럼 갑은 18살 이상인데 19세 미만이야. 이거는 갑을 모두 해당이 되는 거지. 18살 이상인데 19세 미만은 뭐만 해당이 돼? 갑은 18살이다. 이것만 해당이 돼. 을은 15세 이상인데 18살 미만이야. 가능한 나이 15, 16, 17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단 15살 이상, 15살 미만이다. 15, 16, 17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얘들아, 요거까지 일단 결론 내렸다. 자, 그 다음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대. 누가? 갑이. 정당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노동자 활동 방해하려는 거다. 그래서 부당 노동 행위와 부당 해고를 이유로 구제 신청을 했대. 그랬더니 지방노동위원회는 뭐라고 얘기를 했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받아들였대. 부당해고 당했어요? 받아들여드릴게요. 당신은 부당해고를 당한 거 맞습니다. 저 부당노동행위 당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에요. 라고 판단 내린 상황이겠죠? 끝!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들 가지고 이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내용입니다. 병은 갑과 을 모두에 대해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됩니까? 이거를 갖춰야 되는 케이스는 18살 미만에 해당이 되는 케이스겠죠? 갑이 아닌 누구만? 을에게만 해당이 되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 자, 그 다음에 병이 을의 근로시간을 매 근무일 17시까지 1시간씩 연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까? 위배되지 않습니다. 왜? 1시간씩 연장해. 연장근로 1일 1시간. 거기다가 근무일을 살펴보니까 수목금토일 일주일에 5시간 이내로 가능한 거니까 위배되지 않습니다. 연소근로자인 을에 대해서도. 자, 그 다음에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근로계약 내용대로 근무한다면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 병이 지급해야 될 1일 임금은 12만 6천 원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지금 일요일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이야. 그럼 일요일은 휴일입니까? 아니요,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입니다. 그냥. 그럼 어떻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각각 근로시간에다가 12,000원 곱해주시면은 84,000원이 나오는 거겠죠. 126,000원이 아니라 50% 가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와 별도로 갑은 사용자 병을 상대로 해고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이 당시에 4번에 체크하고 넘어갔던 수험생이 너무 많았어. 그치. 앞에 구제 절차와 별도로 병을 상대로 해고 효력을 다투는 소송 제기할 수 있지. 4번 정답 끝 했는데 끝까지 읽으셨어야 됐어요. 행정소송이 아니라 이거는 민사소송이었죠. 행정소송이 되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데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와 별도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고. 됐어요. 그러니까 4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5번 봅시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해고는 부당하나 근로3권을 침해한 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번에 정답 5번이 되는 거겠죠. 얘들아, 기출 플러스 맨 마지막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모든 내용들이 종합해서 나온 문제입니다. 따라서 15, 16, 17, 18 게다가 부당해고랑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간을 읽는 연습까지를 여러분들이 꼭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근로자의 권리랑 관련된 문제 모두 풀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바로 넘어가서 국제관계와 국제법 문제를 풀 겁니다. 여기까지 잠깐 끊으셔도 되고요. 바로 연결시켜서 들어주셔도 됩니다. 선생님, 이제 15단원에 해당하는 일부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 제일 먼저 살펴볼 내용은요, 국제관계의 특징이랑 관련된 내용입니다. 얘들아, 이런 문제를 푸는 팁은 이 사례에서 부각되는 걸 찾아주셔야 돼요. 들어갑시다. 유엔 기후 협약국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 기후 협정을 채택했대. 그래서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 기온 상승폭을 2도 이하로 하자라고 합의했대. 그래서 자국의 경제적 부담이나 산업 구조를 고려해서 감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어떻게 국가별로 일괄적으로 쭉 설정한 게 아니라 국가별로 설정했대.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개발도상국에게 재정과 기술을 도와드릴게요. 개발도상국은 저희도 그냥 있지 않을게요. 이렇게 지원을 받았으니까 함께 노력할게요. 라고 하고 있는 내용이죠. 결국에는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5번. 자국의 이익 추구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을 위한 노력도 나타나고 있죠. 왜? 지금 자국의 상황을 고려를 해서 각각 국가별로 설정하자. 근데 동시에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게, 개발도상국은 이렇게 할게라고 하는 협력의 모습이 나와 있으니까 정답은 바로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경제적 실리 추구보다 이념에 따른 대립 찾을 수 없고요. 주권 국가보다 비정부 기구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나머지 내용들 모두 다 제시문과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건 1번에 5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2번 문제부터는 국제법의 법원이랑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국제법의 법원이랑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특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문제 푸는 팁은요, 이거 있죠. 구분할 수 없다. 구분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없다. 자, 우리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요, 서로 같은 대답하는 거야. 내면 내, 아니오면 아니오. 그러니까 구분을 할수 없는 거야. 하지만 구분할 수 있는 거는요, 서로 다른 대답하는 거니까, 예, 아니요, 아니요, 예.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 일단 머릿속에 먼저 넣어주시고요. 자, 우리 문제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조약 국제관세법 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1번 질문이라고 적어보는 거야. 자, 우리 1번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 한번 달아보는 겁니다. 당사국 간 합의 절차를 명시적으로 거쳐야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가? 네. 국제관습법은 그냥 일반적인 관행에 법적 확신을 얻어서 법규범으로 승인된 거잖아. 법의 일반 원칙도 아니요. A와 B를 구분할 수 없대. 같은 대답을 한대. A랑 B가 아직은 뭔지는 모르지만 같은 대답을 한대. 그럼 유일하게 다른 대답을 하는 C는 뭐가 되겠어? 조약이 되는 거겠어. 이렇게 찾는 거야. 일단 우리 가일 통해서는 가질문 아직 모르니까 패스. 그럼 우리 두 번째 질문 봐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관행이 법규범으로 승인되어서 만들어지는가? 국제관습법 네. 조약 아니오, 법의 일반 원칙 아니오. B와 C를 구분할 수 없대. 그러면은 조약이 아니오라고 했었지. 그러면은 또 아니오라고 하는 법의 일반 원칙이 바로 B가 되겠지. 구분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의 일반 원칙이 되는 거고. A가 국제관습법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접근하시는 건지 조금 감이 오시죠? 그럼 바로 1번 선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습법은 원칙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포괄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그렇죠? 정답 바로 1번이 되는 거겠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문제 불간섭, 내정 불간섭의 경우에는 국제관습법의 사례에 해당이 되는 거죠. B의 사례 아닙니다. B는 법의 일반 원칙이었으니까 잘못된 설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약이 우리나라에서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아, 우리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였네요. 이거는 옳은 거였고,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겠죠? 큰일 날 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약이 우리나라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얘들아, 요거 한 번만 정리해보자. 조약의 체결. 비준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근데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자, 그런데 국회가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할 때 모든 조약에 대해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주요 조약에 대해서 동의권을 행사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3번은 그대로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는 얘들아,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을 해보는 거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기준이 될수 있는가? 일단 A, B, C 모두 다 네라고 하는데, A랑 C를 구분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질문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모두 예라고 하니까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4번 그대로 옳은 설명.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을 해보는 거야. 국제사회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해서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인가? 국제관세법 아니요. 법의 일반 원칙 네. 조약 아니요. 자, 그럼 B와 C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럼 해당되는 질문은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2번에 2번이 되는 겁니다. 얘들아, 이런 문제 스타일은 그대로 나올 수 있고요. 특히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은 같은 대답을 하는 것끼리 묶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할 수 있어요. 이게 네인지 아니오인지가 표로 나와 있으면 정말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문제를 접근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기본 문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문 읽어보니까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갑을의 관점이래. 그럼 일단 머릿속으로 현실주의랑 자유주의 떠올려주시면 되겠죠? 갑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보다 주범과 제도를 통한 연대가 국제사회의 안정을 이끄는 핵심 수단이며 국가는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합니다. 모든 국가들의 이익과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사회 전체는 이익이 조화될 수 있다. 따라서 갑은 자유주의 관점이겠죠. 반면에 을은 국제사회는 상호 신뢰보다는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며 국가는 도덕보다 자국의 생존과 안보를 지키는 판단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을은 현실주의 관점에서 국제관계를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간 경쟁이나 갈등을 더 선명하게 용이한 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자국의 이익만 최우선적으로, 자국의 이익만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설명하기 쉬운 바로 을에 해당이 되는 설명이겠죠. 따라서 기억,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력 간 힘의 균형을 강조하는 건 얘들아. 세력 균형 전략 생각하면 뭐 떠올리시면 돼? 바로 시소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시소에서 한쪽이 이만큼의 군사력을 갖고 있으면 이쪽으로 힘이 몰릴 거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힘의 균형을 위해 다른 한쪽에서도 군사력을 비슷하게 증강시킨다. 만약에 한쪽에서 동맹의 방법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 그럼 이쪽으로 힘이 쏠릴 거야. 힘이 쏠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서도 또 다른 동맹을 통해서 힘을 비슷하게 만든다. 그래서 비등비등한 힘을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 세력 균형 전략 바로 현실주의 관점에 해당이 되니까 을의 관점이겠죠. 따라서 니은은 옳은 설명이 돼서 니은 일단 하나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거는 끝까지 읽어주셔야 돼. 국제사회에서 힘의 논리가 통용된다까지만 읽으면 안 돼. 힘의 논리가 사실은 통용되는데 이러한 현실을 간과한다, 무시한다라는 비판을 받는 건 어디겠어? 얘들 여기 헷갈리면 앞에 읽지 마. 앞에 읽지 말고 여기 뒷부분을 읽어봐봐. 국제사회에서 힘의 논리가 통용이 되는데 사실은 이거를 간과한다라는 비판을 받는 거는 누구겠어? 이거 왜 간과해? 이거 간과하고 있어, 당신은. 그렇지. 자유주의겠죠. 갑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이 아니라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안보 체제를 통한 국제평화 보장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 집단안보 체제는 체제 안에 국가들을 편입시키고 서로 간에 상호 불가침의 약속. 그리고 만약에 침략국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하자. 이걸 집단안보 체제라고 얘기했었죠. 바로 자유주의 관점에 해당하는 갑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리을이 돼서 3번의 정답은 니은 리을이라고 우리가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문제 풀어내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그렇죠. 바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관점에서 각각의 평화 보장 방안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4번 내가 매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 이거 국제관계의 변천 과정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조금 속상해요. 선생님 국제관계 변천 과정 안 나오잖아요. 왜안 나와요? 이거 우리 교육과정 안에 있는데요. 교육과정 안에 있고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등장한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굉장한 부담감이 됩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기본 문제 4번 정도의 무게감으로만 나와도 부담이 안 돼요. 공부를 해둔다면, 한 번만 해둔다면. 우리 뒤에 실전 문제에서도 이번 강에서는 안 풀겠지만 실전 문제에서도 국제관계의 변천 과정 나옵니다. 사실은 기본 문제와 실전 문제에 나와 있는 정도로만 국제관계의 변천 과정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은요, 솔직히 이 부분은 우리 거예요.
갑자기 등장하더라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문제 풀어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맨 마지막 선지에 나와 있는 거는요. 여기 시기순으로 나열한 내용입니다. 이거 시기순으로 누가 보더라도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 이거 먼저 시기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겠죠? 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과 소련 중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외교 노선을 추구하는 제3세계 국가들이 등장해서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대탕트의 시기 보습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럼 형성, 종식 사이에 완화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기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 나, 라, 가 순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5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일단 시간 순서대로 먼저 배열했고요. 이제 다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후에 국제사회는, 즉, 냉전체제 종식이라고 하는 거는 탈냉전 이후에 국제사회겠죠? 이념 간의 대립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더 강화되었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찾았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인해 국제관계를 형성하는 축이 다변화되었다? 아니죠. 양극체제, 이념 간의 대립에 해당이 되는 양극체제로 발전되게 된 겁니다.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로 인해 나타난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연맹이 설립되었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연맹이라고요? 아니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제연합이 설립된 거겠죠? 3번 잘못된 설명.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요, 지금 제3세계 국가가 등장한 건 앞에서 말했듯이 냉전체제의 완화, 대탕트의 시기랑 연결되는 거겠죠.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가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완화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에 오른 것은 1번이라고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 두 문제만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 문제 1번 들어가 볼 건데요. 이제 국제관계의 특징 여러 개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등등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례에 나타난 것과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시리아 내전은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간의 대립으로 촉발되었대요. 러시아와 이란은 정부군을 지원했고 미국과 서방국가는 일부 반군 세력을 후원했대요. 그러나 반군 내부 안에서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IS, 즉 이슬람 무장단체는 정부군뿐만 아니라 반군을 모두 적으로 삼아서 공격하면서 세력을 확장했대요. 한편 시리아 내 쿠르드족은요, 독립과 자치권 확보를 위해서 IS에 맞서서 미국과 협력하였으나 튀르키예는 자국 내 쿠르드 분리주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군사 개입을 단행했대요. 이 과정에서 미국은 쿠르드족을 지원하면서도 튀르키예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고 러시아와는 IS 격퇴를 위해서 협력도 했지만 시리아 정부군의 존속 여부를 두고는 또 대립을 했대요. 결국에 이 사례에 나타난 국제관계의 특징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사안별로 협력과 대립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 보이고 있는 거죠. 왜요? 우리 마지막 문단 보세요. 쿠르드족은 이렇게 IS에 맞서 미국과 협력하였으나 튀르키예는 쿠르드 분리주의 세력을 위해서 군사 개입을 단행하고 미국은 쿠르드족을 지원하면서도 튀르키예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러시아와는 IS 격퇴를 위해서 협력하지만 시리아 정부군과의 존속 여부를 두고는 대립하고 사안별로 협력과 혹은 대립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따라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겁니다. 일관된 외교 기조가 유지되고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협력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 제시문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 4번 국가 간 동맹이 명확하게 형성되며 일관된 협력이나 대립이 지속되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협력과 대립 관계가 변할 수도 있는 거였죠. 마지막 5번 군사적 개입보다는 외교적 협상을 통한 내용도 사실 제시문에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에 1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2번 시간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ABC 국제법의 법원입니다. 얘들아, 일단 채점 결과 하나당 1점씩이래. 근데 0점이라는 거는 다 틀렸다라는 거야. 그치? 2점이라는 거는 다 맞았다라는 거야. 첫 번째 거 보자. 당사국 간 합의 절차를 명시적으로 걸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대요. 얘들아, 그러면은 A와 다른 B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B는 일단 제일 첫 번째, 이거에 해당하는 설명은 조약이잖아. 근데 그게 틀렸대. 그럼 B는 조약이 될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한 번만 더 해보자. 얘들아, 이 설명은 조약에 대한 설명이야. 0.1에 틀렸대. 그러면은 B의 특징으로 틀린 거야. 그럼 이 특징은 조약이잖아. B는 조약이 아니어야 되는 거겠죠? 일단 요거 하나 찾아냈습니다. 자,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국제관행과 법적 확신의 결합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은 바로 국제관습법이겠죠? 얘들아, 그럼 C는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겠어? 이게 옳은 설명이 돼야 되는 거니까 C가 바로 국제관습법이 됩니다. 그럼 얘들아, 나머지 다 나왔다. 왜? 여기 나와 있는 게몇 점인지 모르다 하더라도 C는 국제관습법이 확실해. 그러면은 B는 조약이 안 돼. 그럼 A가 조약이겠지. 그럼 B는 뭐가 되는 거야?

알아보겠어? 그렇죠. 이때 B는 법의 일반 원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A, B, C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선지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용 볼까요? 가에는 지금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 법의 일반 원칙에 해당하는 설명이 아닌 게 들어가야 돼. 국제사회의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해서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 이거는 법의 일반 원칙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따라서 들어갈 수 없다? 옳은 설명입니다. 우리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돼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나에는 지금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 국제관습법의 특징이 들어가야 돼. 자, 그런데 원칙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모든 국가에 대해서 보편적인 효력을 가진다? 선생님, 이거 국제관습법에 해당하는 내용 맞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 틀렸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야. B와 다른. 여기가 너무 중요해. A와 다른, C와 다른. 얘들아, 그 말은 이걸 의미하는 거겠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B에는 해당하지 않고 C에만 해당하는 내용이야.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B에는 해당되지 않고 C에는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 근데 원칙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모든 국가에 대해서 보편적 효력을 가지는 건 법의 일반 원칙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B는 안 되고 C는 돼야 돼. 근데 B 되고 C 되네? 해당되는 내용은 들어갈 수 없네. 2번 옳은 설명이에요. 조개 포인트였습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번에는 기억이 1점이래. 그거 하나만 맞았던 거래. 요게 맞았는지 틀린지 보자. 국내에서 적용되려면 국회에서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된대. 국제관습법과 달리 조약, 해당되는 설명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럼 기억이 1점이라면 다는 A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잘못된 설명이 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개인도 엥? 이거는 지금 조약에 해당하는 설명이 아니잖아. 개인은 조약의 체결기구 될수 없습니다. 국제기구와 국가만이 될수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약에 해당하는 특징 아니야. 따라서 해당하는 내용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다에는 다시 한번 기억 1점이라면은 요거 틀려야 돼. 조약 설명이 아니어야 돼. 조약 설명이 아니어야 되는데 조약 설명 아니지? 들어갈 수 있네. 따라서 옳지 않은 건몇 번? 정답 3번. 이렇게 찾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우리나라에서 조약에 대한 비준권은 대통령이 가진다. 그대로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5번.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준거가 될수 있는 건 A, B, C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얘들아, 이 문제를 풀어주실 때 제일 중요했던 거 뭐였냐면요.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A의 특징,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C의 특징, 이렇게 찾아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국내에서 적용되려면 국회에서 별도의 입법 절차,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일부 조약의 경우에는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C와 다른 A의 특징으로 얘는 옳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3번 선지에서 기억에 1점이 들어간다면 여기는 옳지 않은 게 와야 된다라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실전 문제 2번까지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강 넘어가면은요, 나머지 수능 특강 문제를 싹다풀 겁니다. 실전 문제 3번부터 16단원에 해당하는 문제까지 모두 다 마지막 강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와 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유니입니다. 오늘은 용액의 농도 첫 번째 시간이고요. 단원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사실은 화학 반응식과 용액의 농도에서는 몇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이지만 용액의 농도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화학 반응식 열심히 풀었던 거 기억나요?

아시나요? 거기서 한 문제를 제가 일부러 안 풀었었는데요. 원용도 개념이 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앞에서 배운 화학식량과 몰 개념을요, 바로 용액의 농도에서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용액의 농도는 저뒤 4단원 가서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도 계속 사용할 겁니다. X 몰 농도, 염화, 수소, 뭐 10ml 있어? 그럼 이 수소염 몇 미리 몰 있게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용액의 농도를 잘 하셔야겠죠. 자, 그럼 유니크 프리뷰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몰 농도 중요하죠. 하지만 몰 농도 자체를 묻기보다는 몰 농도를 가지고 용질의 양, 바로 물질의 양, 몰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용액의 부피예요. 그래서 용액의 부피를 곱하면 뭐와 몰 농도와 곱하면 물질의 양, 몰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몰 농도를 구하세요보다는 우리는 앞으로 이 몰을 가지고 산염기 중화 반응이나 다른 곳에서 계속 사용해야 될 것이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퍼센트 농도는 사실은 수능에 출제되진 않았지만 작년에도 용무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 특강에도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요. 퍼센트 농도와 이 고, 몰 농도에 대한 관계, 요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퍼센트 농도는요, 질량에 대한 거고, 이몰 농도다라고 하는 건이 몰과 그리고 부피에 대한 관계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질량을 몰과 부피에 대한 관계로 바꿀 건데? 라고 했을 때, 이 용질, 용액에 대한 질량을 바로 밀도, 화학식량으로 바꿔줘야 되고, 반대로도 갈수 있어야 되고, 또한요, 이 용매, 물에 대한 질량을 묻기도 해요. 그러기 위해선 용액에 대한 질량과 용질에 대한 질량을 구해서 빼줘야 된다. 됐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요, 퍼센트 농도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건 퍼센트 농도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마시고 있는 음료나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과자나 이 박스에 퍼센트 농도가 많거든요. 그때 이 퍼센트 농도에 대해서 이 농도가 무엇인가? 그 기본적인 용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소금을요, 물에 열심히 녹일 겁니다. 그럼 소금이라는 거는 어떤 물질? 녹는 물질이고요. 물이는 녹이는 물질이에요. 다시, 물이라는 건 녹이는 물질, 이것을 우리는 용매라고 합니다. 내가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녹는 물질. 그럼 소금을 뭐라고 한다? 용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용매, 용질, 이제 물과 그리고 용질, 소금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내가 그럼 용매, 물에다가요 소금을 열심히 녹일 거예요. 그 현상을 바로 용해라고 합니다. 용질이 용매와 고르게 섞이는 현상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 거기에는 내가 물에다가 소금을 열심히 녹인 거죠? 그럼 균일하게 섞여 있겠죠? 그래서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을 바로 용액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용매가 물인 경우에는요, 무슨 용액? 수용액이라고 부르게 돼요. 한번 밑에 보도록 할게요. 용매라는 거 물. 거기에서 용질은 황산구리 오수화물이에요. 제가 여기다 열심히 녹여볼게요. 그랬더니 여기서 고르게 섞였습니다. 그 현상을 우리는 용해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 용해. 근데 용매가 물이네? 황산구리 수용액이라고 표현하게 된다. 자, 조금 더 나아가서 황산구리 오수화물이 들어갔거든요. 얘가 얼마나 진한가, 얼마나 묽은가, 이걸 나타내는 것을 농도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건 퍼센트 농도고요. 화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몰 농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퍼센트 농도와 몰 농도 각각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몰 농도다라고 하는 건 부피가 관여를 하고 있어요. 퍼센트 농도는 질량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피가 관여한다라는 건 온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몰 농도 문제가 출제될 때는 단 온도는 일정하다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퍼센트 농도는 질량, 몰 농도는 몰과 그리고 부피로 나타낸다. 그럼 퍼센트 농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 농도는요, 약속을 이제 하나 할 건데요. 용액 100 100g에 녹아 있는 용질의 질량, 용액 100g에 녹아 있는 용액 100g에 녹아 있는 용질의 질량 단위는 퍼센트로 나타냅니다. 한번 예시 들어볼까요? 자, 20%입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 용액 100g에 용질의 질량이 20g이요라는 뜻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용액이 100g이 아니라 만약에 200g이면요?

그러면 100g이 아니라 200g 몇배준 거예요? 두 배. 그럼 용질의 질량도 두 배. 그래서 40g이요 라고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용액을 100g으로 두었을 때 용질의 질량 가정하고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퍼센트 농도랑 용액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 용액이라는 거 다시 풀어쓰게 되면 용매에다가 용질을 더해준 값, 거기다가 용질의 질량을 나눈다. 자, 곱하기 뭐 해줘야 돼? 퍼센트니까 당연히 100을 해줘야겠죠. 그럼 한번 예시 가보도록 할게요. 15% 수용액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100g에 녹아있는 용질 질량은 15g이다 라고 나타냈고요. 거기서 질문은 수용액이 200g이래요. 그럼 200g이에요? 자, 그럼 몇배 해준 거예요? 두배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용질의 질량 몇배 해줘요? 두 배. 그래서 얘는 30g 바로 뭐다? 포도당의 질량이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물이라는 건 200g 절대 아니에요. 200g 뭐예요? 용액이에요. 수용액. 그래서 이거는 물과 그리고 포도당을 더해준 값입니다. 그럼 포도당이다라고 하는 건 30g이니까 물이다라고 하는 건 200에다가 30을 빼주면 170. 그리고 포도당이다라고 하는 건 몇이다? 바로 30g이다라고 가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퍼센트 농도 나왔다. 그러면 100g을 기준으로 생각해주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용액이라는 건 용매 더하기 용질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개념 체크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1번. 설탕 수용액에서 설탕은 용질이고 물은 용매이다. 설탕 수용액이다 라고 했어요. 수용액. 수. 용매가 뭐다? 물. 그럼 거기에 녹는 물질은 설탕. 그래서 설탕은 용질이고요. 물은 용매다. 네, 맞아요. 2번. 퍼센트 농도는요. 용액 속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아니라, 몰이 아니라 질량을 나타난 거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3번. 10% 포도당 수용액. 10%다. 자, 그럼 일단은 용액을 100g으로 두었을 때 포도당은 10g. 근데 이때 포도당 수용액 몇 g이래요? 100g. 그래서 어떻다? 지금 어차피 표현이 같네요. 쟤랑 쓴 거랑. 그래서 포도당의 질량은 10g이 맞습니다. 하나만 더. 만약에 그러면 이거랑 비교해 볼래요? 10% 포도당 수용액 100g처럼요. 10% 이번에 설탕 수용액 100g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때도 똑같이 용액에 대한 질량 100g, 그때 용질의 질량은 10g이에요. 그럼 질문입니다. 그럼 10g이다라고 하는 거를 다르게 표현해서 포도당의 양, 다시 말해서 몰을 구하게 되면 설탕의 양, 다시 말해서 설탕의 몰을 구하게 되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질량에다 우리가 뭘 곱해줘야 돼요? 바로 화학식량을 나눠줘야 돼요. 곱해주는 게 아니라 나눠줘야겠죠? 여기도 바로 질량에다가 화학식량 나눠줘야 돼요. 하지만 설탕과 포도당에 대한 화학식량 어때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요. 양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에 대한 포도당 수용액 녹아있는 용액, 그리고 여기에서 용질, 용매는 모두 같을 수 있지만, 만약 양, 뭘로 물어본다면, 화학식량을 넣어서 계산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제는 조금 더 화학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몰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몰농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부피를 사용한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몰농도다라고 하는 건요.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 몰로 나타내는 농도입니다. 자, 단위는요. 용액 1리터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리터분의 몰이다라고 하면 다시 몰퍼리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는 하나로도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라지엠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5몰농도예요라고 하는 건 1리터 속에서 5몰이 있어요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1리터가 아니라 2리터래요. 그러면 얘를요, 두배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리터 속에서 얘는 얼만큼 있으면 돼요? 10몰만큼 있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 근데 중요한 거, 용액의 부피에 대한 단위는 리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실험실에 사용하는 비커는 1리터, 2리터 이런 것보다는요, 100ml, 200ml, 50ml 이렇게 작은 단위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밀리리터로 갈 거야 하면은 위에를 밀리볼로 똑같이 바꿔주면 돼요. 그럼 밀리리터와 리터에 대해서는 10에 마이너스 세제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에도 10에 마이너스 세제곱을 해줘야 되는 게 똑같아져요. 리터로 바꾸는 순간에. 그래서 어차피 10에 마이너스 세제곱, 10에 마이너스 세제곱, 이게 리터랑 몰이 된다. 그래서 밀리몰과 밀리리터로 바꿔주면 이게 바로 몰농도 표시가 될수 있어요. 다만, 꼭 이게 밀리몰이다라는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건 중화 반응에서 많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한테 몰농도보다 많이 묻는 게 무엇이다? 용질의 양. 수소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반응을 할 건데요. 1대1로 반응을 할때 얘네가 얼만큼 있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몰을 구하는 게더 중요해요. 그래서 몰농도 곱하기 부피. 만약에 내가 밀리몰로 갈 거야? 나는 너무너무 작은 게 싫어. 0.001이 너무 쉬워. 1로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몰농도에다가 용액의 부피, 밀리리터로 바꿔주면 되고요. 다만 이때 실수하지 마세요. 밀리몰로 바꿔져 있다. 이거를 실수하면 안 된다. 자, 몰농도 이해됐으면 지금부터 저랑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용질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몰농도와 용액의 부피를 곱해서 구한다. 요거 잘 떠올려 주시면 좋고요. 또한 여러분들한테 이제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할수 있냐면 이게 몰이죠. 몰이기 때문에 몰은요. 사실은 질량에다가 화학신량을 나눠준 값이기 때문에 몰에다가 화학신량 곱해주면 질량이다라는 것도 물어볼 수 있고요. 반대로 화학신량을 주면 우리는 다시 몰을 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관계를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값을 구하기보다는 몰농도와 부피는 반비례 관계, 그럼 몰농도와 이 양, 몰이라는 건 비례 관계, 이것도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 기억 꼭 하시고 이거를 활용해서 용질의 양 구하는 거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거죠. 이 식에 대해서 같이 떠올리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볼게요. 40쪽에 12번입니다. 40쪽에 12번에서는요, 사실은 혼합이에요. 이 혼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할 예정인데요. 퍼센트 농도를 꼭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혼합을 해서 너무 어려운데 하는 친구들은 겁먹지 마시고 일단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다음 강의까지 들어보면 확실히 이해가 더잘될 거예요. 자, 그럼 따라가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A 수용액 가와 나를 혼합하고 물을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ml 수용액을 만들었고요. 그때 A에 대한 화학식량이 주어졌는데 이거는 60이다라고 주어졌네요. 구하라고 하는 건 다의 몰농도예요. 우리 혼합되었을 때 혼합 수용액에 대한 몰농도. 그럼 이 혼합한다라는 뜻은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할 예정이지만 이 다에 대해서 몰농도를 구해라 그런 건 부피분에 혼합하였을 때그 용질의 양일 거예요. 그럼 부피는 0.2리터로 빠르게 바꿔줘야겠죠? 왜 밀리리터니까 리터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 몰은요, 가와 나에서 몰을 구해서 더해주면 돼요. 혼합한 거니까.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가에서는요, 0.2 몰농도. 근데 내가 몰로 나타내야 되니까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꿔줘야 되죠? 곱하기 0.05리터를 해주면 이것이 뭐다? 몰이다. 그래서 0.01몰이 나옵니다. 그 다음, 나에 대해서는요, 2% 나왔죠? 그럼 우리는 용액의 질량을 몇 그램으로 가정하자라고 했어요? 100그램으로 가정하자. 그때 얘네 용질에 대한 질량 2그램. 근데 실제로는요, 몇 그램이래요? 90그램. 그럼 얘가 90그램 되기 위해서는 10분의 9를 해줬기 때문에 얘는 1.8그램이 있다. 그러면 1.8그램에 대한 용질의 양, 몰을 구해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질량에다 뭘 나눠주면은 바로 뭐를 구할 수 있어요? 화학식량 60이구나라는 거 나눠주면 0.035리 나옵니다. 그럼 얘 부피 중요한가요? 안 중요해요. 왜? 결과적으로 얘네가 200ml입니다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부피는 우리가 구할 필요 없고 여기에 녹아있는 이 알갱이들, 용질의 이 알갱이들만 다 더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0.01과 0.03 더해주면 몇인 거예요? 그렇죠. 0.04요. 그거를 0.2로 나눠주면 0.2 몰농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더. 혼합이란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설명하겠지만, 혼합이라는 건 부피는 어차피 지금 얘와 얘 더했을 때 우리가 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좋습니다. 200ml라 좋고, 이 안에 있는 알갱이만 더해주면 바로 몰 농도가 나온다. 어차피 둘다 A라는 용

본질의 종류는 같기 때문에 무관하죠. 어렵지 않게 더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제가 사실 말하고자 했던 건 퍼센트 농도를요. 이렇게 질량으로 표현했을 때 100g이 아니라 90g의 수용액이었죠. 그럼 질량으로 표현할 때 용질의 질량은 1.8g이다. 요거를 연습했으면 좋겠다. 또한 여기서처럼 작게 나올 텐데 이렇게 작게 나왔을 때는 항상 리터로 바꿔주거나 내가 만약에 밀리리터로 갈 거면 여기를 밀리몰로 해서 여기서도 밀리몰로, 여기서도 밀리몰로 통일시켜줘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요, 2번이에요. 자, 그 다음 한번더 연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몰농도와 그리고 용액의 부피, 용질의 양, 몰에 대한 관계를 이 안에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 겁니다. 하기 전에 앞서서 옆에다 써도 시작할까요? 자, 몰농도다라고 하는 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몰농도 C라고 할게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 이 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 몰이라는 건요, 사실은 질량에다가 화학식량을 나눠준 거고요. 그래서 화학식량도 M, 여기 몰농도도 M 쓰면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C로 나타냈어요. 발문 가볼게요. 표는 T도 A와 B에 대한 수용액 자료인데요. A와 B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같고, 그래서 용질의 질량 W는 1대1이다라고 나타낼게요. 자, 그때 화학식량 B는요, A 대 B, 화학식량 B도 좋네요. 2대 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두 수용액 밀도는 같다. 밀도도 같다라고 여기 써두도록 할게요. 그럼, 키워. A에 들어있는 A의 양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몰농도가 0.3 몰농도. 그때 부피는요, 밀리리터니까 리터로 바꿔주면 0.1리터. 그래서 몇 몰? 0.03몰이다. 라고 해서 네, 0.03몰 맞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니은 X에 대한 몰농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몰농도는 온도에 영향받는다 라고 해서요. 온도가 T도에서 온도 계속 일정하다라고 주고 있거든요. 걱정 없이 이 몰농도를요, 이 A 수요의 기준으로 B를 결정지어 볼 건데요. 방금 풀었던 거 12번은요, A라는 용질의 종류가 같았고요. 여기서는 A에 대한 거, B에 대한 거, 용질의 종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화학식량을 고려해서 무엇을 구해줘야 돼요? 용질의 양, 몰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럼 몰이라는 건 질량에다가 화학식량 나눠준 값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비율만 구해주면 몇 되면? 3대 2다. 그럼 몰농도는 사실은 다시 말해서 용질의 양, 몰과 지금 비례관계 3대 2여야 하는데 부피는 지금 2대 1. 근데 이 부피랑은 반비례관계. 그럼 2분의 3과 1분의 2에 대한 비율은 몇 되면? 3대 4. 이게 바로 뭐다? 몰농도 비예요. 그럼 실제 값 하나만 알면 나머지 값 구할 수 있겠죠? 실제 값 하나가요. 0.3이래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몇이 돼줘야 돼요? 0.4가 돼주네. 그래서 니에는 맞는 선지다. 만약에 지금 이게 너무, 선생님 너무 오래 걸려 하는 친구들은요, 사실은 이제 익숙해지면, 아, 여기에서 지금 3대 2야? 여기서 2대 1이니까 여기에서, 4배 돼줘야겠네. 그래서 3대 4,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4배 돼줘야 되는 게 3대 4다란 뜻이에요. 1대 4란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3대 4에 돼야겠네. 그래서 0.3, 0.4가 돼줘야 된다라는 게 빠르게 될 겁니다. 자, 디귿. 자, 물의 질량을 이제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는 용액의 부피예요. 그 용액의 부피니까 사실은 이 밀도가 1대1로 같다라고 해서 그냥 밀도 1이라고 하면 용액의 질량이 100g과 50g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근데 용액이에요. 용액이다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용매에다가 무엇을 더해준 값이에요? 용질을 더해준 값입니다. 그러면 물의 질량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용매에 대한 질량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무엇을 빼줘야 돼? 용액의 질량에다가? 다 용질의 질량이겠죠? 그럼 용질의 질량 그냥 W라고 임의로 한번 해볼까요? W, 여기도 W를 빼줬어요. 왜? 1대1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두 배가 될수 있나요? W가 없을 때가 두 배고 W가 들어가면 두 배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W가 없을 때 100대 50이었는데 W 들어가니까 더 이상 성립하지 않네. 그래서 답은 기역과 니은 몇 번? 3번 가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몰농도에 대해서 개념은 딱 익혔으니까 몰농도 제조하러 가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몰 농도의 용액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중화적정 4단원에서 활용할 예정이에요. 내가 염화수소에 대한 몰 농도를 정확히 안다면 수소나 나트륨의 몰 농도를 알 수가 있거든요. 양적 관계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요. 몰 농도를 정확히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특정한 몰 농도의 용액을 만들 때 필요한 거 부피 플라스크, 전자저울 비커, 식기병 등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부피 플라스크인데요. 특징이 표시선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표시선이 하나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무조건 이 표시선은 1리터 부피 플라스크야? 그럼 용액의 부피가 1리터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액의 부피가 대놓고 뭐 1리터예요라고 써있지 않지만 1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 용액의 부피 1리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만약에 내가 500ml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여기 500ml 딱 나눠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표시선 이 하나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500ml 만들고 싶으면 500ml 부피 플라스크를 가지고 오면 돼요. 그래서 이 부피 플라스크의 표시선 딱 하나다. 그래서 표시선까지 용매를 채워 일정한 부피 용액을 만들 때 사용해요. 자, 용매를 채운다.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만약에 소금물을 만들고자 해요. 그러면 염화 나트륨을요. 내가 일단은 전자저울로 측정을 합니다. 자, Wg 측정하고 나서요. 여기다가 바로 녹이기에는 입구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비커에다가 넣어서 열심히 유리막대를 저어주고 깔때기 꽂아서 옮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용매, 물로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자저울로는 일단 용질의 질량 측정하고, 그리고 나서 용질의 소량을 용매에 용해시키는 건 비커에서 해줍니다. 이 눈금은요,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부피 플라스크를 옮길 때 사용한다. 정확한 부피에 대한 건 바로 이 표시선 하나 있는 부피 플라스크예요. 자, 그럼 열심히 이제 우리가 만들어 줘야겠죠? 그럼 이제 만들어 줄 건데요. 식기병이 하나 있어요. 낯설죠? 제가 다음 설명에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기 식기병 그림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식기병 그림을 봤더니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 입구가 굉장히 얇으네요. 그래서 물한 방울 한 방울을 미세하게 조절하기가 좋기 때문에 표시선까지 우리가 한 방울 한 방울 한번 똑똑똑 떨어뜨리기가 좋아요. 그래서 식기병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0.1 몰 농도 수소나 나트륨 1리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 안에 용질의 양은 얼만큼 있어야 돼요? 0.1 몰 농도 1리터니까 0.1 몰이 있어줘야 된다. 그럼 우린 0.1 몰, 몰이라는 걸 질량을 측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질량으로 바꿔줘야 돼. 그램으로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화학식이 필요한데, 화학식이 가려져 있네요. 얘네가 4g이래요. 그럼 4g에다가 0.1 몰을 나눠주게 되면 몇이다? 40이라는 화학식이 나온다. 그래서 화학식 양이 40인 수산화 나트륨 4g을요, 적당히 물이 들은 비커에 모두 녹일 겁니다. 자, 일단은 4g 측정했어요. 자, 열심히 여기다가 녹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옮겨주세요. 부피 플라스크인데, 1리터의 부피 플라스크. 이것이 바로 뭐였다? 용액의 부피였다. 그래서 몰 농도를 우리가 구할 때 또는 용질량 구할 때 바로 부피 플라스크에 대한 몇 리터인지를 그대로 고려해 반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넣었어요. 자, 이제 넣었는데 아직 뭐가 남아있냐면 비커에 남아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물로 비커를 씻어 묻어있는 용액까지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줍니다. 열심히 헹궈서 넣어줘요. 자, 그리고 나서 부피 플라스크에 물을 딱 3분의 2 정도만 모두 채워버리면 내가 콕을 닫고서 흔들었을 때 얘네 꽉 차있어요. 흔들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골고루 섞여야 되는데 그래서 살짝 이렇게 비워둡니다. 그래서 3분의 2 정도만 넣고 열심히 섞어준다. 그리고 표시선까지 물을 가했어요. 자, 그리고 용액을 충분히 다시 흔들어줘요. 자, 그 다음에 온도가 중요하다. 왜? 용액의 부피는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실온으로 식힌 다음에 다시 표시된 눈금까지 물을 채워주면 끝! 그럼 내가 원하는 0.1 몰 농도 수용액을 만들게 됩니다. 됐나요? 자, 좋아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 개념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으로 나타낸 농도. 1리터. 사실은 용액의 부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용액의 부피분해요. 용질의 양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양은 뭐다? 몰이다. 이거는 뭘 나타내는 것 따라 몰 농도를 나타내는 거였죠. 그래서 이 농도는 몰 농도이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2번, 몰 농도와 용액의 부피를 곱하면
자, 여기 써준 값 그대로 활용해 볼까요? 이 부피와 모유농도를 곱하면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용질의 양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용질의 양을 구할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럼 진짜 한번 해볼래요? 0.1 모유농도와 그리고 여기 100ml 다 좋네요. 0.1 모유농도 포도당 수용액 100ml에 녹아 있는 포도당 양은요, 0.1L

리터로 가져야 돼. 0.1 몰농도죠? 리터 아니고. 이 0.1 몰농도에다가요. 수액 100ml니까 리터로 가져야 돼요. 0.1리터다. 그래서 양이 몇이다? 0.01몰이다. 그래서 포도당 용질의 양은요. 0.01몰이요라고 가주시면 돼요. 4번. 표시된 눈금까지요. 용매를 채워 일정한 부피의 용액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실험 기구. 표시선. 표시선이 하나 있어요. 표시된 눈금까지. 뭐예요? 그거는 부피 플라스크다. 라고 가주면 되죠. 부피 플라스크는요, 몰농도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몰농도, 내가 원한 몰농도 용액에 제조할 때꼭 사용하는 게 부피 플라스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아쉽죠? 그래서 제가 더 나아가서요, 몰농도와 퍼센트 농도 사이의 관계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농도다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몰농도입니다. 그러면 부피와 용질에 대한 양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용액에 부피 리터를 사용했고요. 이때 용질의 양은 몰을 사용했습니다. 용질의 양 몰을 사용했고요. 이때 퍼센트 농도는요, 모두 다뭘 사용했어요? 질량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용액의 질량 분해요. 용액의 질량, 뭐 킬로그램이면 킬로그램, 그램이면 그램, 그 맞춰주면 되는데 그램으로 우리는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용액의 질량, 용질의 질량, 이 그램, 그램 모두 다 그램 단위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질량, 질량 나눠준 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질문 한번 해볼 거예요. 화학 식량이 MA인 용질이 녹아 있는 A% A 수용액 밀도가 퍼센트 농도를 줬는데요, 밀도가 D그램 퍼 밀리리터일 때요. 몰농도로 바꿔봐라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 써놓은 거 그대로 따라가 볼 거예요. 제가 A%다 라고 했으면은 뭐라고 나타내면 된다라고 했어요? 용질에 대한 질량이 A g일 때 용액의 질량은 100g이다 라고 나타내면 수월하다 라고 했었죠. 어차피 A%다 라고 하는 비율은 A 대 100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줄 거거든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원하는 건 몰농도. 그러면 이 질량을 뭐로 바꿔줘야 돼요? 부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다? 바로 밀도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밀도라는 건 바로 그램분의 밀리리터로 이 질량은 사라지게 해주고 밀리리터를 남게 해줘요. 다시 한번 더. 밀도로 나눠줄까요? 그러면 D 그램분의 1밀리리터예요. 그럼 얘네는 몇이다? 100밀리리터. 근데 밑에 D가 지금 나눠져 있는 값. 근데 제가 이걸 바로 위로 올려볼게요. 자, 이 나눠준 값은 위에다가 D를 올려줬습니다. 됐죠? 100ml인데, 사실 D분의 100ml인데 D를 올려놨어요. 자, 그럼 이제 용질의 질량인데 이 질량 뭐로 바꿔야 돼요? 용질의 양, 뭘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치, 화학식량에 나눠줘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화학식량을 이제 나눠줄 거예요. MA. 그럼 이 화학식량 밑으로 바로 내려볼까요? 자, 여기다가 내려놨습니다. 그럼 위에는 A가 곱해지겠죠. 자, 중요한 거한 가지. 뭐예요? 중요한 거. 용액의 부피는 리터 단위. 그럼 이거 밀리리터니까 곱하기 뭐 해줘야 돼요? 10에 마이너스 3제곱이요. 그럼 이제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아, 여기 곱해주면 10분의 1이 되니까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MA분해요. 10 곱하기 퍼센트 농도가 A라고 했던 그 A, 거기다가 밀도 D 해주면 이것이 뭐다? A%였던 애를요, 몰농도로 바꿔준 값이 된다. 자, 빠르게 한번 예시 가봅니다. 만약에 10%에 대한 A 수용액이고요. 그때 밀도는 1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용질에 대한 화학식량 40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다 넣었을 때요. 아, 용질에 대한 여기 화학식량은 40이고, 그리고 10 곱하기, 여기 10%라 했으니까 10 곱하기 밀도 D라고 했죠? 그럼 얘는 몇이다? 4분의 10 몰농도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활용해 보려고요. 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문제를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들이 이 몰농도와 퍼센트 농도는 굳이 이거를 외우지 않더라도요. 아, 문제 풀다가 내가 그냥 100g에 대한 용액의 질량을 용액의 부피로만 바꿀 수 있으면 되고 용질의 질량을 용질의 양으로만 바꿀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조금 수월하니까 우린 이거를 활용해서 한번 문제에 접근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9쪽에 6번 한번 가볼까요? 여기 A몰 농도, 그리고 10A%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선지 보시면

나의 모의농도를 묻고 있기 때문에요. 이걸 한번 활용하는 거, 적용하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티도에서 수산화 나트륨과와 나를 나타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산화 나트륨에 대한 화학식량 40이고요. 티도에서 나의 밀도는 1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필요한 거 한번 제가 써볼게요. 화학식량, 수산화 나트륨에 대한 화학식량이다라고 하는 건 40이고요. 밀도는 몇이래요? 1이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온도 일정하고, 혼합수의 부피는 혼합점 수용액과 뭐 혼합한 건 같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혼합에 대한 걸또 물어보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혼합이란 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잘 따라와 주시면 돼요. 기억. 가에 들어있는 수산화 나트륨의 질량은요. 일단 A 몰 농도, 그리고 100ml니까 0.1L로 바꿔주면 몇 몰이다라는 거예요. A 몰 농도에다가 0.1L. 거기에다가 이건 몰이죠. 그래서 화학식량 곱해주면 질량 몇이다? 4A g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맞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니은 이제 구해볼까요? 니은은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꿔줄 겁니다. 앞에서 뭐라고 제가 했냐면요. 화학식량 분해요. 10 곱하기 여기에서 이 퍼센트 농도 10A, 그리고 여기 밀도, 그럼 화학식량 40이죠? 이거를 넣어주게 되면 4분의 10A 몰 농도다. 다시 말해서 2.5A다. 그래서 어떻다? 이거는 맞는 거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갑자기 풀려면 떠오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떡하지? 하면 그냥 써주시면 돼요. 100g이야? 그럼 용액에 대한 질량 100g일 때 용질에 대한 건 10A g이구나. 그럼 얘를 지금 바꿔주면은 100ml네. 왜냐하면 밀도가 지금 1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질량이니까 40으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몰이겠네. 그래서 10A. 그리고 나눠준 건 밑에다가 40을 그냥 넣어줄게요. 밀리리터 없애주고. 40 넣어주되 중요한 거뭐 해줘야 돼요? 단위 환산해줘야 됐죠? 그래서 이게 사라지니까 10에 마이너스 세제 곱해주면 위에다가 10. 이거 나눠준 값이다. 그래서 2.5A 몰 농도구나라는 게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디귿. 가와 나를 모두 혼합한 수용액의 몰 농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구해줘야 돼요? 각각에 대해서 용질의 양을 구해주고 그 부피를 더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다음 시간 혼합에 대해 설명할 거라서요. 두 가지 풀이를 미리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단은 이 가에서 용질의 양, 몰이라는 건 제가 여기다가 지금 구해 놨거든요. 0.1A. 이것이 바로 뭐다? 0.1A 몰 용질의 양입니다. 그럼 나에서는요. 내가 이미 몰 농도 2.5A라고 했잖아요. 그럼 2.5A에다가 부피는 100ml죠? 밀도가 1이었기 때문에 넣어주면 얘는 100ml예요. 그래서 0.1을 곱해주면 얘는 0.25A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얘네들 모두 혼합했을 때 200ml죠? 200ml인데 여기도 리터로 바꿔주면 0.2리터 분해요. 용질의 양 0.1과 0.25를 더해주면 0.35A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이게 바로 뭐다? 몰 농도다라고 되겠네요. 자, 근데 또 어떻게 할수 있냐면요. 사실은 A 몰 농도와 그리고 2.5A 몰 농도가요. 100ml와 100ml로 1대1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섞어주면 이 평균 값이 곧 여기에 혼합하였을 때몰 농도가 돼요. 그럼 다시 다르게도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은 얘네는 혼합한 거니까 A 더하기 2.5A 거기다 나누기 2를 해준 게 바로 이몰 농도 값이다. 그래서 1.75 A 몰 농도구나라는 거 구할 수 있고요. 여기도 똑같은지 본가? 그럼 여기도 똑같이 몇이요? 1.75 몰 농도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A도 넣어줘야 돼요. A 빼면 안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은요. 1.5A보다 장이 크니라고 질문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다 크다라는 거알수 있으니까 틀렸구나라는 거알수 있죠? 다음은 기역과 니은이 맞으니까요. 3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걸로요. 혼합이 굉장히 서툴 수 있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혼합하였을 때몰 농도다라고 하는 건 용액의 부피분의 일단 용질의 양이기 때문에 그냥 더해줬을 때 부피가 어차피 같다라고 아까 가로 열고 써 있었죠? 혼합점 수용액 에 대한 각각의 부피를 그냥 합쳐주면 그게 혼합 후 부피다. 그래서 여기 그대로 200ml 0.2L.
그럼 용질의 양 모두 다 더해준 값 나눠주면 1.75다라고 접근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 혼합에 대한 건 배울 거니까 여기서 유니크 킥은요, 바로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꾸는 거다. 이거를 조금 더 빠르게 하면 할수록 우리한테는 조금 더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주어진 거 그대로 써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공식에 빠르게 넣어서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요. 두 가지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퍼센트 농도와 이몰 농도에 대한 차이는 질량과 부피, 그리고 몰이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한테 이거를 왔다 갔다 하도록 퍼센트 농도는 아니지만 이 용매에 대한 양, 용질에 대한 양, 이걸 구하는 과정에서 질량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13번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T도에서 A 수용액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A가 같은 종류, 용질의 종류로 가수용액, 나수용액에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 이 A에 대해서 구해보세요 라는 게 지금 문제네요. 한번 가볼까요? 그럼 여기서 제가 뭘 사용할 거냐면 용매의 양분의 용질의 양이 K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사실상 이 가대나 비율이 이 비율은 몇이란 뜻이에요? 2대1이다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내가 이제 이따가 사용할 건데, 이따 그럼 이 식을 써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쓰려고 봤더니, 몰 농도가 5A 몰 농도래요. 이 뜻은 뭐냐면, 1리터 수용액에서 5A 몰. 그럼 여기는 1리터 속에서 3A 몰. 있다란 뜻이에요. 그럼 용매에 대한 양은 용액과 달라요. 용매에 대한 건 뭐예요? 그쵸. 용액에다가 뭘 빼줘야 돼요? 용질을 빼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얘가 소금물이다라고 했을 때, 용매는 물. 용질은 소금.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겠죠? 1리터를 그대로 넣어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우리는 용매에 대한 양을 구하기 위해선 용액에 대한 질량에서 용질의 질량 빼줘야 돼요. 그래서 뭘 줬냐면 용액에 대한 부피 1리터로 뒀으면 질량을 바꿀 수 있도록 밀도가 주어졌어요. 그럼 한번 바꿔볼까요? 자, 1리터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여기 밀리리터거든요. 그래서 1100g. 여기는 바꿔주면 1050g 이렇게 뭘 구한 거예요? 저는요, 용액에 대한 질량을 구한 겁니다. 자, 이제 용질에 대한 질량 구해줘야 되는데 나는 뭘은 알아요. OA, 3A. 자, 근데 거기서 뭐가 필요해요? 화학식량. 이 화학식량을 제가 이따가 한번 곱하려고 일단 그냥 라지 M으로 나타낼게요. 그럼 여기다 뭘 빼주면 돼요? OA에 대한 거 곱하기 라지 M. 여기는 3A 곱한 거 라지 M. 그럼 이제 식수는 더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써볼까요? 용질에 대한 양은요, OA. 그리고 용매에 대한 양은요, 1100 빼기. 여기서 OA에다가 라지 M. 자, 그럼 여기는요, 다시 3A에 대한 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용매에 대한 양은요, 조금 길어져서 다시 써볼게요. 여기 1050 빼기 3A. 그리고 화학식량에 대한 거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죠? 지금 질량인데 제가 양, 몰로 바꾸지 않았어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어차피 A 수용액이라는 건 용매 같아요. 만약에 물이야? 그럼 물로 같아. 그럼 화학식량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량에다가 우리가 화학식량 나눠줘봤자 우리는 2대1로, 다시 말해서 얘네 둘은 같아요. 어떻게 하면 얘한테 두 배를 해주면 같아져요. 라고 식을 세울 거기 때문에요. 굳이 여기서 화학식량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사실 AA도 소거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여기도 지금 5로요. 약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220 마이너스 AM.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기 2를 곱해준 값은요. 사실 여기 3으로 약분하면 3, 그리고 여기 350 마이너스 AM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풀어주면 되겠네요. 여기서 440은 440 마이너스 2A. M은 350 마이너스 AM이니까요. 옆에다 써볼게요. 자, AM이다라고 하는 건 350을 빼준 몇이에요? 90이다. 근데 제가 일부러 숫자가 너무 크니까 여기 화학식량은 M으로 갖고 갔었거든요. 이제 넣어줄게요. A다라는 건 40분의 90이죠. 그래서 몇이다? 4분의 9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4분의 9니까요. 답은 3번 가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했던 거는 바로 이 용매 양분의 용질의 양. 근데 여기에서 용매를 구하기 위해서 용액과 용질을 모두 다 질량으로 바꿔줘서요. 빼줬습니다. 근데 양으로 바꿀 필요는 없었다. 어차피 둘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기 위함이었기 때문에요.
얘네들에 대한 상대값 2대1로 갈 거다라고 하면은 불필요한 거를 지우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K값을 물어보지 않고 A에 대해서 몇이야? 얘네가 4분의 9야. 그래서 3번이야. 라는 게 바로 알수 있게 도와준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종종 출제되는

좀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퍼센트 농도는 출제가 안 되더라도 몰 농도를 질량으로 바꾸는 거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구하고자 무엇인가를 잘 봐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열심히 배웠던 이몰 농도를 어디다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양적 관계에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적 관계에서 몰 농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취함, 혼합, 희석 이런 거를 배울 거고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풀지 못하였던 그 몰농도를 활용한 양적 관계 문제를 풀기 위해요. 그래서 여기 과학 돋보기에 있는 37페이지인데요. 0.1 몰농도 질소는 수용액이 100ml가 있습니다. 완전히 반응하는 데 필요한 이 염화나트륨 질량 이거에 대해서 구하시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질산은에 대해서 몇 몰인지 구해줘야 되니까 몰농도 곱하기 밀리리터 리터로 바꿔줘야 되죠? 0.1리터. 그래서 0.01몰이에요. 근데 질산은과 염화나트륨 몇대몇 수로 반응하고 있어요? 1대1이요. 그럼 1대1로 반응하니까 아, 염화나트륨도 0.01몰이 필요할 거고 그때 1몰에 대한 화학식량이 몇이래요? 58.5래요. 그걸 곱해주면 0.0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나오겠죠? 0.585 그램이다라고 해서 이만큼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같이 한 문제 풀어볼 건데 반응 개수비 1대1대1대1이 곧 여기에서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 몰비이다라는 거 저번 시간에 열심히 배웠죠? 그걸 통해서 나머지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3점에서 1번이었습니다. 41페이지로 가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어떠한 실험이 있는데요. 그 실험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티도 1기압에서 금속과 염화수소의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수소의 원자량 1로 두시면 되고요. 티도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4리터입니다. 자, 24리터예요. 1몰에 해당하는 건. 자, 이거 하나 줬고요. 그다음 화학 반응식 줬고, 그리고 실험 과정 및 결과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염화수소 100ml가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했더니 W1이 없대요. 근데 아직은 뭘안 넣었어요? 금속. 그래서 나에서 금속을 넣었는데요. A그램을 이제 넣었어요. 그럼 반응 전 질량이 W1 플러스 A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모두 다 금속이 반응을 다 했을 때 생성된 수소 기체의 부피를 측정했더니 720ml래요. 자, 근데 반응이 완결된 후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 측정했더니 지금 누가 날라갔어요? 그렇죠. 나중에 W2가 됐다라는 건 이미 수소 기체가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수소 기체가 날라갔기 때문에 둘이 같다라고 두면 안 되겠죠? 자, 그때 기억. 그럼 M의 원자량 구해볼래요? 라고 되어 있는데 M에 대한 원자량은요. 지금 질량이 A, 그때 반응에 참여한 애가 몇인지 구해야 되니까 수소 기체에 대한 부피를 이용해 줄게요. 그럼 수소 기체가 720ml다 라고 했는데 리터로 바꿔주면 0.72리터. 그럼 얘네 몇 몰이다? 0.03몰이다 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수소 기체가 0.03몰 생성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속 얼마만큼 반응해야 돼요? 0.02 몰만큼.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염화수소는 얼마만큼 반응해야 돼요? 0.06만큼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지금은 얘가 얼마큼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모두 다 소모된 건 알기 때문에 0.02 몰은 확실하고 염화수소는 최소 0.06 몰은 들어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다가 0.02 몰이다. 그럼 얘 값은 몇이다? 50A다. 네, 맞습니다. 라고 가주면 되겠죠. 니은. 자, 니은에서는요, 이제 W1 빼기 W2가 0.06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거는 반응 전과 후에 대한 차이 값은 수소 기체에 대한 질량이지 라는 질문인데요. 반응 전과 후의 차이 값은요, W1에서 그리고 플러스 A 된 거에서 W2를 빼준 게 바로 수소 기체에 대한 질량이에요. 그럼 수소 기체에 대한 질량은 0.03몰이 생성되었고, 이건 지금 1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0.03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 곱해줘야 돼요. 그럼 수소라는 건 원자량 1이죠? 두개 있으니까 2. 그럼 1몰에 해당하는 건 바로 분자량 2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수소는 0.06g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W1에서 W2 빼준 거에다가 A가 있을 때 0.06이 가능하다. 그럼 이거는 틀린 거다라는 거.

0: 거를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디귿. 그럼 반응 전에 염화수소의 몰 농도를 물어봅니다. 자, 이제 우리 몰 농도 배웠으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는 건요. 일단은 이 금속M은 모두 다 반응했고, 지금 염화수소는 충분히 넣어줬나 봐요. 근데 그게 얼만큼의 이상인지는 우리한테 맞춰보란 뜻이에요. 자, 그럼 맞춰볼 때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염화수소는 최소 0.06몰은 있어야 돼 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는 0.06몰은 최소 있어야 되고요. 그때 부피는 100ml, 리터로 바꿔주면 0.1리터로 됩니다. 그래서 몇몰 농도예요? 0.6몰 농도인데, 이것보다 이상, 이거에도 상관없어요. 이것보다 이상, 포함이니까 이상이 있어야지 이 금속 M이 모두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다라고 가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뭐 염화수소도 모두 완결됐다라고 했으면 정확하게 그 시점을 물어보겠지만, 여기에선 이상으로 표현하는 게 일단 금속 모두 반응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기억과 디귿 맞으니까 3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기 전에 요거 먼저 다시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저번 시간에 화학 반응식에서 다룰 때는 몰 농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루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몰 농도를 배웠기 때문에요. 그 양적 관계를 활용하여서 반응에 참여하는 염화수소에 대한 양, 이 몰을 먼저 구해주시고요. 몰 농도를 구해라라고 했으니까 부피로 나눠주면 그 염화수소에 대한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저번 시간에 배웠던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 정리한 시간 가져보도록 할까요? 유니크 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요, 여러분들한테 몰 농도와 퍼센트 농도 구분하는 거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몰 농도로 바꾸는 환산 과정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었죠. 그래서 퍼센트 농도 가지고 몰 농도 환산하는 거 해보시고요. 각각에 대해서 공식이 뭐였더라? 정리한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려웠던 건 아마도 혼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혼합과 취합, 그리고 희석에 대해서 할 예정이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 조금 더 복습하면 좋을 내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0.1 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요, 15ml의 녹아 있는 수산화 나트륨의 양이에요. 구하고자 하는 것 지금 뭐예요? 용질의 양. 그럼 우리가 배웠던 건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이었기 때문에 용질의 양을 구하고자 할 때는 용액의 부피와 몰 농도를 곱해주면 되는데, 부피라는 걸 뭐로 해줘야 된다? 리터로 바꿔줘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몰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단위를 잘 고려하셔서요, 바로 수산화나트륨의 양 구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1: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의 구조를 요청하세요.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EBS 수능 특강 한문의 김재호입니다. 우리가 수능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는 그런 한 시간이었습니다.

인이 뭔가요?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참으로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지혜롭고 덕도 높고 이런 것이 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하면 어질면 영, 영화롭고 번영하는 거죠. 오 밑에 나무목자 있고 위에 불화자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가지 끝에 매달린 열매가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빨갛게 많이 익어 있는 모습, 아주 풍성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누구나 영화로운 삶을 꿈꾸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라? 인하여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질면 영화롭고 어질지 않으면 욕되나니 치욕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욕되나니 그러니까 영화로움의 근본 원인은 인이고 치욕의 근본 원인은 불인이더라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금의 지금의 오, 요 글자 별표입니다. 일단 요 글자를 우리 친구들이 나쁠 악으로만 많이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나쁠 악으로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밑줄이 그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악한 거, 나쁜 거, 오, 미워, 오, 싫어, 어찌 그런 일을? 이렇게 외우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다시 하기는 조금 쑥스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다면, 악한 거, 오, 미워, 오, 싫어, 어찌 그런 일을? 미워하다, 싫어하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요 한자의 의미 오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싫어하다의 뜻으로 풀면 좋기 때문에 오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욕됨을 싫어하면서, 치욕을 싫어하면서 불인에 거처하는 것은 불인에 있는 것은 거자도 살다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있다, 차지하다 이런 뜻도 있다라는 것 아시지요? 치욕을 싫어하면서 불인에 있는 것은 거처하는 것은 이것은 유, 같다, 유자 오히려의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같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뭐와 같냐 하면 요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습한 것을 싫어하면서 아래에 거처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하자, 아래 하자입니다. 아래쪽, 움푹 패인 그 아래쪽에는 물이 고여서 습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습한 거 싫으면 거기를 피해야 하는데 습한 거 싫어하면서 그 아래쪽에 거처하는 것과 똑같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니, 치욕. 이 치욕의 근본 원인은 불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원인을 제거해야 결과도 달라지는데, 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결과가 바뀌기를 바란다니, 이건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나요?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죠. 자, 다음 문장을 볼게요. 인자. 인이라는 것은 여사하니 여자 또 나왔네요. 요약 요약 요약 요약 만약의 뜻도 있고 무엇 무엇과 같다의 뜻도 있습니다. 뒤에 활을 쏘다 쏘다 사자가 오네요. 활쏘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인이라는 것은 평 활쏘기와 같다. 활쏘기랑 인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비유하지? 자, 볼게요. 활쏘기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정기 이후에 자기를 바르게 하고 그 뒤에 쏜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바르게 한다라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활쏠 때, 우리 양궁 선수나 사격 선수 보면 쏠때 자세, 엄청나게 자세 잘 잡죠. 이 정기는 자세를 잘 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활과 화살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수양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정기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쏜다라는 거죠. 활쏘기를 하는데 쏴야지, 평!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 자세도 가다듬고 활과 화살, 평행이 되었는지 이런 거다 따져가면서 자기를 바르게 한 후에 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쏘고 나서 쏘고 부중이라도 중자도 별표입니다. 가운데의 뜻만 있는 게 아니죠. 맞다, 적중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쏘았으나 적중하지 않더라도 관역의 한가운데에 맞지 않더라도라는 의미가 되겠죠. 불언 승기자요.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누구를 원망하지 않느냐? 자기를 이긴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내가 관역에 맞히지 못했을지라도 관역을 맞춘 사람, 즉 나를 이긴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왜 관역에 못 맞혔을까? 그 원인은 도리어 자기에게서 구할 뿐이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이의 한번 귀이자가 문장의 제1끝에서 뭐뭐일 뿐이다로 풀이가 됐을 때 선생님이 언급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뭐일 뿐이다. 도리어 자기에게서 그것을 구할 뿐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요 글자도 잠깐 볼게요. 보통은 모든 여러의 뜻으로 쓰이는 제자인데 여기서는 지어의 축약형으로 보아서 저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자기 에게서 그것을 구한다라는 거죠. 왜 내가 관역에 맞추지 못했을까? 그 원인을 바람 때문이야. 화살이 조금 이상했어. 이런 데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나의 자세는 잘못된 점이 없었나? 내가 활을 좀 잘못 달았나? 나에게서 그 근본 원인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이라는 것도 아주 지단한 그 자기 수양의 그 시간을 거쳐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행동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그 근본 원인을 찾는다. 그것이 바로 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죠. 집중 탐구 두 번째로 갑니다. 이력 힘으로써. 힘으로써 남을 복종시키는 사람은 힘으로써 남을 복종시키는 사람, 무력, 권력, 력 안에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겠죠. 무력으로써, 권력으로써 남을 복종시키는 사람은 상대방이, 그 복종한 그 상대방이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왜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 힘이 넉넉하지 않아서이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척하는 것은 힘이 부족할 뿐, 그래서 저항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언제든지 힘이 생기면 저항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 않나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복종시키려고 할 때는 권력이나 무력으로서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자,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무력, 권력, 힘으로서가 아니라 덕으로서, 덕으로서 남을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 이런 덕으로서 남을 복종시키는 자는 중심이, 자, 중심,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예요. 거꾸로 하면 마음 심자에 가운데 중자. 똑같은 것 같지만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만약에 거꾸로 심중이라고 하면 그냥 내 마음 속에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있어. 그냥 일반적인 내 마음 속을 일컫지만 중심은 마음 중에서도 아주 가운데. 아주 가운데, 제일 가운데의 그 마음. 그러니까, 마음의 저 끝. 그러니까, 진심의 그 뿌리. 이 정도가 되는 거죠. 마음속이라고 풀이는 하지만 의미가 그렇게 다르다라는 얘기. 아주 내 마음 깊은 곳, 내면 깊은 곳, 그 진심의 뿌리에서 기뻐하면서 진실로 따르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 성자, 정성성자이지만 지금 진실로라는 뜻으로 풀었습니다. 자, 정리할까요? 덕으로서 남을 복종시키는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뻐하여 진실로 복종하는 것이니, 따르는 것이니, 요것과 같다 하면서 문장이 끝나네요. 여자가 또 나왔습니다. 요약, 요약, 요약, 요약. 만약의 뜻도 있고, 무엇 무엇과 같다의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무엇 무엇과 같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뒤에 공자가 나오네요. 70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공자 아들이 70명이었나요? 아니겠죠. 아들 70명을 어떻게 낳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 여기는 자자가 제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70, 제자가 공자를 따른 것과 같다. 70 제자가 공자에게 복종한 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공자를 평생토록 따랐고, 70명의 핵심 제자가, 그리고 공자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이어온 것과 같다라는 얘기죠. 정말 진심이 아니라면 이렇게 따를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써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려 하면 안 돼요. 덕으로서 베풀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 문장을 볼까요? 좌우가, 여기서는 왼쪽, 오른쪽이라기보다는 전체 글의 맥락을 봤을 때 임금의 좌우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가까이 있는 신하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좌우의 신하가 모두가 어질다, 현명하다라고 말해도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짜,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뒤에 동사 역할을 하는 한자가 없네요. 그러니까 옳다, 가하다 이런 뜻으로 풀면 좋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을 이제 등용을 하는데 좌우에 임금의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가 오, 그 사람 완전 어지러워요. 그 사람 완전 현명해요라고 말해도 그 사람을 당장 낼름 등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부가, 대부는 높은 관직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모든 대부가, 모든 높은 관직에 그런 사람들이 모두 어질다고 말할지라도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 관리들이 그 사람 참 현명하고 어지러워요 라고 말해도 그 사람을 당장 쓰는 건 옳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이렇게 해서 사람을 등용했다가는 좌우의 신하 또는 대부들끼리 당파를 형성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뻐하는 사람들만 등용될 수 있는 폐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국인, 나라 사람들이 모두 어질다고 말한 연후에, 그러한 뒤에 나라 사람, 일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일반 백성은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일 수도 있지요. 나라 사람들이 모두가 어질다고 말한 그런 뒤에 바로 등용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요게 두 글자가 들어가죠. 찰지, 살필 찰자. 그들을 살펴서, 그러니까 나라 사람들이 어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임금이 직접 살펴서 진짜로 어진지, 진짜로 현명한지를 보고, 그러한 연후에 그를 등용해야 한다, 글을 써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지자 여러 번 나왔는데 뒤에 따라서 나오는 한자가 없죠. 이럴 경우에는 대명사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는 어지의 추각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나라 사람들이 모두가 어질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서 진짜로 어진가를 보고, 그러한 뒤에 그를 등용하라. 이런 풀이가 가능하겠죠.

했죠. 이래 야 좌우의 신하들과 대부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않게 되고 일반 백성들도 엉뚱한 명성을 흘리지 않고 제대로 된 여론을 형성할 수가 있게 되겠죠. 집중 탐구 세 번째로 갑니다. 유, 오직 유자입니다. 물론 사유를 기피해야 한다 할 때는 생각하다의 뜻으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오직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오직 어진 사람이, 오직 어진 사람이 남을 사랑할 줄 알고 지혜롭고 덕도 많이 있고 이런 어진 사람이 마땅히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땅히 있어야 한다. 어디에?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고위직에 반드시 어진 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죠. 어질지 않으나 그러니까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남에게 베풀 줄도 모르고, 지혜라는 것도 없고, 이런 어질지 않으면서 어질지 않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이것은 파, 뿌릴 파자죠? 뿌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파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악을 뿌리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 아직 문장이 안 끝났네요. 중자는 무리중자 많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 되니까 그 앞에 있는 김제 호아우의 어는 에게가 되겠죠. 프리가 그러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악을 전하는 것이다. 뿌리는 것이다. 이런 풀이가 되겠죠. 자,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오직 어진 사람이 마땅히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니, 어질지 않으면서 높은 자리에 있다면,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악을 전하는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위급의 리더, 고위급 관리자들, 이런 사람들의 도덕적 결함은 그 사람,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이 사회 전반적으로 뿌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위직일수록 도덕적 결함이 없는 정말 어진 사람이 맡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문장으로 갑니다. 자, 다음 문장은 같은 글자가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반복이 돼서, 어이씨,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 자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요거 하는 사람 자, 즐길 락자입니다. 두음 법칙 때문에 선생님이 낙으로 적어 놓긴 했으나, 즐거울 락자죠? 그러니까 요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다시 말해, 요거를 즐기는 사람은 이렇게 풀이가 되죠. 락자 나왔으니까, 즐거운 락, 음악, 좋아, 요이, 요이, 요. 즐거운 락, 음악, 좋아, 요이, 요이, 요. 세 가지의 음뜻 다시 머릿속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뭘 즐기는 사람이냐 하면, 백성의 즐거움을 즐기는 사람. 백성이 나왔으니까, 백성의 즐거움을 즐기는 사람은 임금이 되겠죠. 그렇죠. 임금 중에서 임금이 백성의 즐거움을 즐기는 사람. 야. 백성이 즐거워하는 걸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임금. 백성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요. 요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백성의 즐거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백성 또한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뭘 즐거워하냐면 그의 즐거움을 즐거워한다. 그는 당연히 임금을 가리키겠죠. 백성 또한 임금의 즐거움을 즐거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말만 들어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네요. 백성의 즐거움을

그걸 보고 즐거워하는 임금의 모습, 임금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백성의 모습, 최고 아닌가요? 그리고 요거는 근심하는 사람이네요. 뭘 근심하느냐? 위에 있는 문장과 구조가 똑같으니까 백성의 근심을 근심하는 사람, 임금 중에서도 백성이 지금 기근에 시달리고 잘못 먹고 굶주리고 있어요.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아이, 쟤들 왜 저래? 난 몰라. 하고 고기 뜯고 술 마시고 노는 그런 게 아니라 백성의 근심을 또 근심하는 그런 임금, 그런 사람은 백성 또한 임금의 그의 근심을 근심하나니. 맞아요. 백성의 마음이 임금에게 가면 임금의 마음도 백성의 마음 속에 자리를 잡겠죠. 낙이 천하하며 우이 천하요. 락 즐거워하는 거죠. 즐기는 거예요. 천하로서 즐거워한다. 무슨 말일까요? 천하는 이 세상이 되겠죠. 하늘 아래 모든 세상이 다 있으니까 이 세상으로서 즐거워한다라는 건이 세상과 함께 즐거워한다.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걱정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최고의 모습 아닌가요? 통치자로서 백성들, 세상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그렇죠. 백성들과 함께 근심을 나누고, 최고의 모습이네요. 연이 그렇게 하고도, 그러하고도, 그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하다 연자는 앞에 내용이죠. 그렇게 하고도 그러나 불왕자, 여기서의 왕자는 임금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왕 노릇하다라는 동사로 풀으셔야 됩니다. 앞에 아니하다, 불자가 왔으니까요. 왕노릇하지 아니한 사람은, 왕노릇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되겠죠. 앞에 내용처럼 하고도, 그러나, 왕노릇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겠죠. 지자는 대명사가 되겠고요. 그런 사람은 있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백성의 즐거움을 즐거워하고 백성의 근심을 근심하는 그런 임금, 그런 사람이라면 왕노릇 못할 사람이 없다란 얘기죠. 당연히 모든 백성이 그런 임금을 잘 따를 테니까요. 집중 탐구 네 번째로 갑니다. 맹자왈. 춘추 시대 때, 춘추 전국 시대 때에, 그런 이야기이지만,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현대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말이 아닐까 싶네요. 우리 한문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이끌 훌륭한 인재가 될 테니까, 이런 글의 내용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맹자가 말씀하셨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3대, 가. 일단 지자 여러 가지 쓰임 중에서 지금, 가로 풀었습니다. 3대는 중국 역사의 시작이라고도 볼수 있는 하은주를 읽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상나라라고 많이 표기를 하는데, 요 당시에는 상나라의 마지막 수도가 은허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은나라라고 많이 일컬었습니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 3대가 천하를 얻은 것은 문장의 맨 끝에 있어야 할 야자가 문장이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으로 튀어 나왔죠. 이럴 때는 그냥 한 박자 쉬고 이 느낌 가다가 한숨 고르고 가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대가 말이죠. 천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요거로 써요. 다시 말해, 요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써, 있자, 뭐뭐 때문에라는 뜻으로도 많이 풀이가 됩니다. 인 때문이다. 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그렇죠? 지혜롭고, 덕이 많고, 이랬기 때문에, 천하를 얻을 수가 있었다. 인 때문에.

천하를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 은, 주, 3대가 천하를 잃은 것은 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니 정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얻고 천하를 잃는 그 이유가 뭐냐? 인이냐? 인하지 않느냐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국지 소위 폐흥 존망자가 국지 지자도 또 나왔습니다. 아, 여기서도 역시 이가 주격의 의미로 풀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가 요고 요고 하는 까닭이라는 것은 소위 뭐뭐 하는 방법의 뜻도 있고 뭐뭐 하는 까닭의 뜻도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네 글자의 까닭이라는 것은 자 볼까요? 폐흥 폐자는 폐하다 폐자 그만두다 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던 그런 적통 이런 것들이 그만 끊어지는 거 이런 게 폐가 되겠죠. 아, 그리고 흥은 예악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흥입니다. 조는 나라가 보존되는 것, 망은 나라가 망하는 것. 다시 말해, 폐흥과 존망의 까닭이라는 것은 됐나요? 나라의 정통이 무너지고 예악이 흥하고 나라가 보존되고 나라가 망하는 까닭이라는 것은 또한 그러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라의 폐흥, 존망도 인하냐, 인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천자가 불인이면 천자가 어질지 아니하면 정도가 되겠죠. 천자가 어질지 아니하면 지킬 보자, 지키지 못한다, 보존되지 아니한다, 보존하지 못한다의 뜻이 되겠죠. 사해, 네 개의 바다라고 풀면 조금 협소한 풀이가 되겠죠. 옛날 중국에서는 그 대륙의 끝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해에 아는 모든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사해는 네 개의 바다라고 푸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라고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자가 어질지 아니하면 온 세상을 보존하지 못하고 이렇게 풀이가 되죠. 그리고 제후가 천자가 제후는 그러니까 천자와 제후를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제후는 천자가 너 저기 가서 저 지역과 저 지역 사람들 다스려 하고 땅을 떼어줍니다. 그러면 천자가 떼어준 그 땅에 가서 그 지역 사람들과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제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춘추 시대 때에는 또그 주나라 때 춘추 시대 전에 주나라 때에는 이렇게 제후를 두어서 다스리는 봉건 제도가 실시가 됐었거든요. 그 모든 제후를 다스리는 사람이 천자고 천자에게 부여받은 땅과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제후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후가 어질지 않으면 사직을 보존하지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산은 토지신이고요. 직은 왼쪽에 벼화자 보이시나요? 곡식신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고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사직은 나라 국가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후가 어질지 않으면 나라를 보존하지 못하고 이 정도의 풀이가 되겠죠. 경대부가 불이 나면 요번에는 천자 제후 경대부 경과 대부 요것도 한번 나와서 언급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경은 장관급 그리고 대부는 차관급, 국실장급이다.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그걸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고, 높은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높은 관리가, 경과 대부가

어질지 아니하면 종묘를 보존하지 못한다. 종묘는 우리 서울에도 있죠. 종묘라는 건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왕실의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경과대부가 어질지 못하면 왕실을 보존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겠죠. 서인이 사는 뭐 지식인층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서인은 일반 사람입니다. 일반 백성을 이야기하겠죠. 사와 서인이 어질지 아니하면 사체를 보존하지 못한다. 체자는 몸체자가 되겠죠. 사체는 팔, 다리, 머리, 몸뚱이.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마땅히 보존해야 할내 몸을 일컫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보존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저 위로는 천자로부터 저 아래는 사서인에 이르기까지 인하지 못하면 보존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날마다 자기 수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실전 문제로 갑니다. 자, 1번, 2번 문제를 볼까요? 1번 문제는 한자의 음을 묻는 문제입니다. 짜잔, 밑줄이 그어져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음뜻을 가진 한자는 언제든지 밑줄이 그어지고 시험으로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2번 문제는 니은과 관계가 있는 걸 골라라.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네요. 당연히 밑줄 쳐져 있는 니은도 풀이를 하고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될뿐 아니라 답지로 주어진 5개의 성어의 뜻도 알아야 답을 할수 있는 조금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자, 두 문제 풀기 위해서 본문으로 갑니다. 맹자가 말씀하셨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질면 영화롭고, 어질지 않으면 욕된다, 치욕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지금 욕됨을 싫어하면서 어질지 않음에 거처하는 것은 이것은 습한 것을 싫어하면서 아래쪽에 거처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1번은 치욕을 싫어하면서라고 풀이가 되기 때문에 싫어하다의 뜻으로 쓰였고 그때는 음이 오가 되어야 합니다. 밑줄 친 한자 중에서 오어로 읽히는 것을 골라 답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죠. 1번은 뒤에 손수자가 오네요. 글쎄요. 장기나 바둑 이런 데에서 잘못 두는 나쁜 수를 일컬을 때 악수를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쁜 수, 좋지 않게 둔 나쁜 수, 나쁘다라고 풀었기 때문에 악으로 읽어야 합니다. 답이 될 수가 없겠죠. 2번은 앞에 싫어할 혐자가 왔네요. 따라서 뒤에도 싫어하다, 미워하다의 뜻으로 쓰여야 하겠죠. 따라서 오로 읽어야 합니다. 혐오. 얼마나 싫으면, 얼마나 미우면, 같은 뜻의 한자 두 개를 붙였을까요? 아주 그냥 막 사무치도록 싫어하고 미워할 때 쓰는 말이 되겠죠? 2번이 정답입니다. 나쁜 사람들의 무리를 일컬을 때 오당이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악당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나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일 때는 선오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선악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잘못되고 나쁜 행동을 오행이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악행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2번을 제외한 모든 밑줄 쳐져 있는 한자는 악으로 읽어야 되지만 2번은 싫어하다, 미워하다의 뜻이므로 오로 읽어야 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니은과 관계가 있는 것을 골라라. 자, 니은 다시 볼게요. 치욕을 싫어하면서 불인에 거처하는 것은 습한 것을 싫어하면서 아래쪽에 거처하는 것과 같다.

캐프리가 되겠죠. 아니, 습한 거 싫어하면 위에 있어야지. 왜 아래쪽에 있는 거야? 습한 거 싫어하면서. 자, 이것과 관계 있는 거 볼게요. 1번, 새, 사람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라고 풀이가 되는 삼인성호.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럿이 하면 고지듣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니은과 관계가 없습니다. 2번, 이율배반. 오, 맞네요. 그렇죠. 성립될 수 없는 두 가지의 명제를 일컬을 때 우리가 이율배반이라고 하죠. 두 가지 법칙이 서로 배반된다라는 거죠. 아니, 습한 거 싫은데 아래에 거쳐 한다? 이율배반적이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은 내 밭에 물을 당긴다라고 풀이가 되는 아전인수. 저수지에 있는 물, 일단 내 논에 끌어당겨 쓰고 본다라는 얘기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유리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일컫는 성어가 되겠고요. 4번은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풀이가 되는 풍전등화. 이 등불을 LED 등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LED 등 앞에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으니까요. 촛불로 생각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촛불 앞에 바람이 슝 하고 불면 꺼지락 말락 꺼지락 말락. 아, 위태로움을 일컫는 성어구나. 아, 5번은 조변석계.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또 고친다.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이 자주 바뀔 때 쓰는 성어가 되겠죠? 따라서 니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번, 4번, 두 문제와 연관이 있는 지문이네요. 역시 문제부터 살짝 볼까요? 3번 문제는 풀이 순서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는 기억과 의미가 통하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겠죠? 아, 니은과 참, 요 니은, 선생님이 잠깐 헷갈렸네요. 니은과 의미가 통하는 한자를 골라라. 요것과 뜻이 같은 한자를 골라 답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죠. 두 문제를 머릿속에 넣고 풀이를 해 보도록 할게요. 힘으로써, 권력이나 무력으로써 다른 사람을 복종시킨 사람은 그 상대방이 복종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힘이 넉넉하지 않아서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자, 3번 문제와 관련이 있는 기억이 나왔습니다. 덕으로서 남을 복종시키는 사람은 이렇게 풀이가 되네요. 3번 문제. 기억에서 마지막으로 풀이가 되는 한자를 골라라. 다시 한번 풀이해 보면 덕으로서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는 사람이라고 풀이가 되므로 제일 마지막에 풀이가 되는 한자는 사람의 뜻을 가진 자, 자가 되겠죠. 덕으로서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이니 70. 제자가 공자를 다른 것과 같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자, 4번 문제죠. 니은과 의미가 통하는 것을 골라라. 니은, 기쁠 열자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기쁘다의 뜻을 가진 또 다른 한자를 골라 답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죠. 1번은 서로의 뜻도 있고 이미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듯이 정승, 재상의 뜻도 있는 상자가 되겠죠. 기쁘다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2번은 노하다, 노자, 분노하다 할 때의 노자이므로 역시 기쁘다와 관련이 없고요. 3번이 바로 기쁘다의 뜻을 가진 희 자가 되겠죠. 그래서 두 글자가 합쳐져서 희열을 느끼다라는 단어로도 많이 쓰이죠. 3번 기쁠 희자와 의미가 통할 수가 있겠고요. 4번은 말하다, 말, 말씀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언자 관련이 없겠죠. 4번 알리다, 고하다의 뜻을 가진 고자 역시 기쁘다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5번, 6번 두 문제와 연관 있는 지문으로 갑니다. 역시 문제부터 먼저 볼까요? 5번 문제.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요기, 기억에 들어갈 한자를 골라라.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잘 풀이를 해서 요 기억에 들어갈 한자

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겠지만 문장의 구조만 잘 파악해도 기억에는 어떤 한자가 들어가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네요. 6번 문제는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문제 머릿속에 넣고 가겠습니다. 백성의 즐거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백성 또한 그의 즐거움을 즐거워한다. 그렇죠? 자, 여기로 반을 딱 잘라보면 앞에 있는 열 글자의 문장과 뒤에 있는 열 글자의 문장이 쿵짝쿵짝 쿵짜라작짝 대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글자 수도 똑같고요. 백성의 근심을 근심하는 사람은, 백성의 걱정을 걱정하는 사람은, 백성 또한 그의 무엇을 근심할까요? 자, 여기와 대를 이루는 문장이 여기란 말이죠. 똑같은 글자가 이렇게 세 번째 위치, 다섯 번째 위치 반복되고 있구나. 지금 다섯 번째 위치에 들어갈 한자니까 세 번째 위치의 한자와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좋은 접근이 된다라는 얘기죠. 문장의 구조가 지금 같으니까요. 물론 그런 거 따지지 않고도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 여기는 당연히 근심을 나타내는 우자가 들어가야지라고 캐치할 수 있겠지만요. 백성 또한 그의 임금의 근심을 근심한다. 따라서 기억에 들어가야 할 한자는 근심 우 자가 됩니다. 1번은 즐거운 락, 음악, 좋아, 여이, 여이, 요. 즐겁다, 즐기다, 락, 음악, 악, 좋아할, 요로 쓰이는 그런 한자가 되겠고요. 2번은 백성의 뜻을 가진 민자, 3번은 그러하다 또는 그러나의 뜻으로도 쓰이는 연자가 되겠고요. 4번은 또한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역자가 되겠죠. 자, 마저 계속 풀이를 해 볼게요. 천하로서 천하와 함께 즐거워하고, 천하로서 천하와 함께 근심하면, 그렇게 하고도 그러나 왕노릇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6번 문제 볼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볼게요. 군주가 해야 하는 정치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렇죠?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근심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견해를 밝히고 있다.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니은 반대 논리를 하나씩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지금 반대 논리, 반박,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는 글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디귿, 군주가 백성과 함께 즐거움과 근심을 나누면 훌륭한 정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기역과 디귿으로 묶여져 있는 3번이 됩니다. 7번, 8번 어디 갔나요, 선생님? 7번, 8번에 해당되는 지문은 우리가 집중탐구에서 다룬 지문이 아니어서 25강 더 알아보기에서 지문풀이를 하고 그리고 나서 7번, 8번도 풀도록 하겠습니다. 25강에서요. 9번, 10번 관련 있는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도 짜임 문제네요. 짜임은 단어의 짜임은 매년 빠지지 않고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짜임이 주술, 술목, 술보, 수식, 병렬 이렇게 다섯 가지의 짜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지 않고 문제를 풀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단어의 짜임도 23강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번과 같은 단어의 짜임을 묻는 문제는 23강에서 쫙 모아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니은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 밑줄이 상당히 기네요. 한자 한자 찍어가면서 또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됐고요. 3대가 천하를 얻은 것은 인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3대가 천하를 잃은 것은 어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라가 패흥하고 존망하는 까닭이라는 것도 또한 그러하다. 즉, 나라의 패흥과 존망도 인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천자가 인하지 아니하면 온 세상을 보존하지 못하고 그 아래에 있는 재후가 인하지 아니하면 나라를 보존하지 못하며 천자 재후 그 아래에 있는 경대부 높은 관리들이 어질지 아니하면 왕실을 보존하지 못한다. 그리고 천자 재후 경대부, 그 밑에 서인이 일반 지식인이나 백성들이 어질지 아니하면 그들의 몸을 보존하지 못한다. 이렇게 풀이가 되죠. 자, 밑줄 쳐져 있는 니은은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인하지 못하면 보존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번 문제, 니은에서 말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랫사람에게만 인하면 된다. 아니죠. 위정자는 백성에 의해 만들어진다. 관련이 없습니다. 일반 백성은 재우는 천자를 섬겨야 한다. 관련이 없죠. 아, 4번 눈여겨보시면, 이는 크게는 나라를 보존하고, 그렇죠? 세상과 나라를 보존하고, 작게는 자신의 몸, 자신을 지키는 관건이다. 바로 4번이 니은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맹자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 19강, 20강은 한시의 세계입니다. 한시의 세계로 또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Liebe Schülerinnen und Schüler, einen wunderschönen guten Tag und herzlich willkommen zu unserem Deutschunterri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독일어의 정혜영입니다. 오늘도 혜영 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그럼 우리 학습 목표 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의 레안칠 학습 목표는요,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거, 그때 표현하는 방법 알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의견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 배울 거고요. 세 번째 문법은요, 분리되고 비분리되는 이 동사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본문 1번 먼저 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아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네요. Wo sollen wir diesen Sommer Urlaub machen? Wo라는 말은 의문사는 어디에 라는 뜻이지. 그래서 어디에서 sollen wir 우리가 해야만 할까?

Dicen summer, 이번 여름에 워라우 마헨 해야 할까? 워라우 마헨은요, 시간, 휴가를 보내다. 그치? 휴가 시간을 보내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디에서 이번 여름에 휴가를 보낼까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 Dicen summer라는 표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시간을 부사로 만들 때는 이 시간 명사를 반드시 이렇게 사격으로 써줘야 해요. Sommer가 der Sommer, 여름이 der Sommer니까요. 이번 여름에라고 하고 싶으면 diesen Sommer 이렇게 사격으로 써줘야 합니다. 우리 이번 여름에 휴가 어디로 갈까? 뭐 이런 말이겠죠. Wollen wir nach Italien reisen? 우리 이탈리아로 떠날까라고 말하고 있죠. 나 다음에 여기 나라 이름 나오면 거길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탈리아로 갈까? 독일 사람들은 실제로 독일이 유럽의 중앙에 있으니까 휴가 때 독일 내에서도 물론 여행을 하지만 해외로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랬더니요, Ich weiß nicht. 아, 모르겠는데. Im Sommer ist es in Italien sehr heiß. 그치. 여름에는, 여기서 S는요, 날씨를 나타내는 S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in Italian, 이탈리아는 sehr heiß. 너무 더워. 실제로 진짜 더워요. 여름에 이탈리아 너무 더운데? Ich möchte lieber an die Nordsee. 나는 lieber, 차라리란 뜻이에요. 나는 차라리 뭐 하고 싶냐면, an die Nordsee 하고 싶대요. 어디로 가고 싶다니까요. 요 전치사 안을 쓰고요. 여기 사격 씁니다. 전치사 안을 왜 썼는지 생각을 해봐. 이 제는요, 대야 제도 있고, 디 제도 있습니다. 대야 제는요, 호수이고요. 디 제가 바다야. 그래서 너트 제니까 북해가 되겠죠. 북쪽 바다. 북쪽 바다로 가는데, 바다 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다랑 접촉한 바닷가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치사 안을 쓰고요. 이동이 있으니까 당연히 사격을 써서 an die Nordsee라고 해주고요. 이 뒤에 여러분 동사가 하나 생략됐거든, 사실. 어떤 동사가 생략됐을까요? 그치. 이탈리아로 가는 거니까, 이게 걸어가진 않을 거 아니야. 보통 뭐 차로 가거나 기차로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fahren 동사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차라리 북해로 가고 싶은 걸. Denn, 왜냐하면, dort ist es schön frisch. 거기는 schön frisch 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이 denn이라는 접속사가 일단 나왔고, 왜냐하면 이란 뜻이죠. 얘는요, 대등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원래는 순서대로 와야 하는데, 주어가 아닌 다른 성분이 오더라도 동사만 두 번째 자리에 오면 얘는 정치한 거야. 그냥 그대로 순서가 제대로 된 순서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es ist schön frisch. schön frisch 하기 때문에. schön은요, 아름다운, 멋진 이런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아름답다, 예쁘다, 멋지다 아니고요. 부사입니다. 매우 하고 강조하는 거야. 거기는 매우 프리쉬해. 매우 시원해. 뭔가 이렇게 공기가 참 상쾌하고 시원한 게 프리쉬한 거잖아? 그래서 야, 나는 차라리 북해에 가고 싶어. 왜냐면 북해는 되게 이렇게 시원하거든. 그렇겠죠? Ich bin anderer Meinung. 나는 반댈세 하고 딱 반대하네요. 이 안다가 마이누에서 이 에아가 붙은 이유는요, 우리 관용적 익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건 그냥 그렇게 써왔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의견이 달라라는 뜻이에요. 나는 다른 의견인데. Dort ist es oft windig und zu kalt. 거기 노트제 말이야. 거기는 oft 되게 자주 windig 바람도 바닷가라 바람도 많이 불고 zu kalt 너무 춥단 말이야. 그랬더니요, 베이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죠. Wollen wir in die Alpen fahren? 그럼 우리 알펜 갈까? 라고 제시하죠. 자, 알프스는요, 일단 중요한 게, 디 알페 하면은 알프스 산 하나인데, 알프스는 산맥이기 때문에 산이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복수로 항상 써야 하고요. 즉, 이렇게 N을 붙여서 항상 복수로 써야 하고, 산은 산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in이라는 전치사 괜찮죠? 그리고 fahren이란 동사랑 같이 쓰였으니까 산으로 가는 거. 이동이 있죠? 방향이 있죠? 이럴 때는 in에다가 역시 사격을 써야 하죠. 그럼 우리 차라리 알프스로 갈까? 나 알프스에는 soll das Wetter im Sommer schön sein. 알프스에는 여름에 das Wetter 날씨가 schön sein. 여기 soll이라는 화법 조동사가 나왔네요. 이 졸은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뭐라고 한다란 뜻이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실인 거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나 출처는 모르겠어 어딘지. 근데 거기 알프스 날씨가 쉬엔 되게 멋지대. 되게 날씨.

네가 좋대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야, 알프스는 여름에 날씨 되게 좋다던데 우리 그럼 알프스로 갈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damit 그것에 대해서 bin ich einverstanden. einverstanden 하면 동의하는 이라는 표현이고요. 뭐뭐에 동의한다 할때 mit라는 전치사 써야 돼요. mit라는 전치사는요, 삼격 지배하니까 원래는 여기 삼격 명사가 와야 하지만 이 da라는 말이 지금 명사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받았거든? 여기서는 뭘 받았겠어? 알프스로 가는 거. 알프스로 가는 거에 대해서 나는 동의해. Dort können wir wandern oder auf die Berge steigen. 그 알프스에서는 주어 동사 도치 됐죠? 부사가 나왔으니까. 그 알프스에서는 우리는 완던할 수 있고, 완던은 하이킹 하는 거예요. 하이킹 할수 있고요. Auf die Berge steigen. 산에 올라갈 수도 있잖아. 산으로 올라가는 건산 위로 가는 거니까 역시나 이동이 있어서 auf 다음에 사격을 쓰는 거죠. 그래서 복수 Berge가 die Berge 이렇게 복수 사격을 써야 합니다. 얘네는 결론적으로 알프스로 가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네요. 이렇게 해서 휴가 장소를 정하는 이야기였고 중요한 거는 내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내 의견을 말하는 거에 대한 거 그런 표현들을 지금 살짝 봤는데요. 우리 좀더 깊이 있게 표현 연구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1번 먼저 볼게요. Im Sommer ist es in Italien sehr heiß. 라는 부분에서 우리 뭘 알아야 하냐면 일단 계절 표현을 할 때는 in에다가 계절 써야 한다 이 얘기야. 계절은요, 독일어로요, 야가 차이트입니다. 야는 뭔지 알지? 1년, 2년 할때그 년이잖아. 차이트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한 연, 한해 안에서의 시간. 뭐겠어? 시간을 이렇게 나누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계절이에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년 안에서의 시간을 바로 계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 요 절자가 한자로 마디 절자거든. 그러니까 1년에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느 계절에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반드시 in 전치사를 쓰고요. 이때 선생님이 격을 안 썼는데 삼격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봄, der Frühling, 여름, der Sommer, 가을, der Herbst, 겨울, der Winter. 이렇게 계절을 나타내는 명사들은요, 남성 명사 der를 써요. 근데 in에다가 삼격이니까 in them 하고 계절명을 쓰다 보니까 in them이 임이 된 거죠. 그래서 im Frühling, 봄에, im Sommer, 여름에, im Herbst, 가을에, In winter, 겨울에 이렇게 계절을 표현할 때는 임을 쓰더라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도 가볼게요. 찬성과 동의의 표현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관용적 익격이란 말이 나와가지고 좀 헷갈렸거든요. 이거 한번 우리 따져봅시다. Ich bin ganz deiner Meinung. Ganz는 뭐 강조하는 거니까 빼고 deiner Meinung. 나는 너랑 의견이 같아라는 표현인데 관용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써왔다라는 뜻이에요. 관용적으로 얘는 익격을 씁니다. 마이눙이요, 웅으로 끝났으니까 여성 명사거든, 니 마이눙. 너의 의견에 속해 있다란 뜻이에요. 자, 익격이라는 건 뭐냐면 소유 관계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소속된 거야. 너의 의견에 들어있는 거. 너랑 의견이 같다라는 뜻으로 관용적 익격으로 씁니다. 익격이 소유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아. Er ist ihrer Meinung. 그는 그녀와 의견이 같다 할 때도요, 여기 역시나 관용적 익격으로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근데 여기 중요해. 이것도 익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잘 보세요. Meine Meinung nach 또는 nach meiner Meinung 하면은 영어에 in my opinion처럼 내 의견으로는 내 생각에는 이라는 표현인데 이때는요, 이 nach라는 전치사가 뒤에 삼격이 오기 때문에 이 minor의 이 에아는요, 삼격입니다. 그치. 이 마이눙이라는 명사 자체가 디 마이눙이기 때문에 익격일 때는 다이 네야, 삼격일 때도 마이 네야 이렇게 에아가 붙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흐라는 전치사랑 같이 썼기 때문에 나흐는 여기서 뒤란 뜻보다도 뭐뭐에 따르면 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내 의견에 따르면 이라는 표현이에요. 내 의견에 따르면 hat sie recht, 그녀가 맞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두개 중에 나흐를 이렇게 뒤에 쓰기도 하고 앞에 쓰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더 많이 쓰는 거는 마이너 마이너 나흐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씁니다. 우리는 뭔가 문법적으로는 전치사를 먼저 쓰고 명사가 와야 할것 같은데 실제로 독일인들은 이렇게 명사를 먼저 쓰고 전치사를 써서 마이너 마이너 나흐 이 표현 굉장히 자주 써요. 그때 의미는 약간 이런 거지. 내 의견이야 라는 걸 먼저 밝히고 시작을 하는 거죠. Ich bin dafür. 나 찬성해.

어떻게 해서 반대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화법 조동사 졸렌을 볼 거예요. 화법 조동사, 여러분이 영어의 조동사는 알잖아, 그치? 이 졸렌 하면은요, 영어의 슈드에 해당하는데, 독일어는 그냥 조동사라고 안 부르고 화법이라는 말을 써요. 화법이라는 건 뭐냐면, 화법, 내가 이 내용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뉘앙스를 주고 싶다라고 할 때, 이 화법 조동사를 사용하는 거죠. 그럼 이 화법 조동사 졸렌이 어떤 뉘앙스들을 줄수 있는지를 봤을 때 이렇게 세개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 내용 보기 전에 형태 먼저 보자. 우리가 형태가 조금 어렵잖아요. 자, 졸렌은요, 일단 여기 엔을 빼면 어간이 졸이지. 이 졸을 가지고 만드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여기 당연히 표시해 둔 거, 얘가 중요하겠죠? is나 do나 해야지 s 같은 단수인칭에서는 얘네들이 불규칙하게 변하고요. via나 ia나 z 같은 복수인칭에서는 이렇게 규칙하게 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졸이니까 엔 붙고, 테 붙고, 엔 붙는 거, 현재인칭 변화랑 똑같이 변하죠? 요거는 규칙인데, 단수에서는 불규칙하다는 게첫 번째 특징.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is일 때랑 해야지 s일 때가 같아. 원래 is일 때는 애가 붙고, 에야지 했을 땐 태가 붙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is나 에야지 s나 둘다 졸이라는 거, 그거 두 번째 특징. 그리고 do에서는 st 그냥 붙는 거, 현재인칭이랑 똑같이 붙는 거. 이런 특징이 이제 있습니다. 형태는 이렇게 생겼고요. 의미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영어의 should를 생각하면 이렇게 잘 매칭이 될 건데요. 첫 번째, 도덕적 의무를 말합니다. 이 의무라는 게 도덕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안 해서 뭐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거죠. Kinder sollen höflich sein. 애들은 höflich, 공손해야 한다. 예의 발러야 한다. 이렇게 말할 때이 졸렌 동사를 쓸수 있고요. 제3자의 의지. 내 의지가 아니라 제3자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지시하고 조언하는 거죠. Der Lehrer sagt, wir sollen leise sein.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조용히 해야 된대. 그러니까 내 의견이 아니라 선생님이 그러래라고 하면서 제3자의 조언이나 지시를 말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이 본문에 나왔던 거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명백한 사실임을 보장할 수 없어. 그러니까 출처는 모르겠지만 내가 정보를 전달할게. 전언, 말을 전할게. 이거는 그러니까 카더라 통신이야. 라고 하면서 말을 하면서 내가 한 발짝 이렇게 물러서는 거지. 이거 내 의견은 아니고 그렇대. 이렇게 소문낼 때 많이 쓰는 표현이겠죠? Er soll sehr reich sein. 내가 뭐그 사람 통장을 본건 아니지만 그는 되게 부자래. 되게 부유하대. 이럴 때 쓰는 조동사가 또 졸이라는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날씨가 내가 가본 건 아니지만 날씨가 좋다더라 이렇게 쓴 거죠. 자, 다음은 본문 2번도 가볼게요. Do, 너 이렇게 시작했어. 이거 우리나라 말에서도 그냥 친구 이름을 부를 때도 있지만 그냥 야 있잖아, 야야 야, 이렇게 부를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사이에서 이거 뭐 하대하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그냥 야 하고 친하게 부르는 거예요. Do, 야, Jan hat doch am Samstag Geburtstag, oder? 얀 있잖아. 얀이 am Samstag 토요일에 Geburtstag haben 하면은 생일이래. 얀이 토요일에 생일이지? Oder는 원래 또는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어떤 말을 한 다음에 oder 이렇게 질문형으로 붙이면 그치 않아? 맞지?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얀이 토요일에 생일이지? 그치? 이렇게 말을 하니까 stimmt. 맞아. Ich möchte ihm etwas schenken. 나 그한테 생일이니까 당연히 생일 선물 줘야겠죠. etwas schenken 하고 싶어. schenken 동사는요, 누구에게 뭐뭐를 선물하다예요. 영어도 수여 동사라는 게 있잖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오는 거. 독일어에서는 간목, 직목 이런 말안 쓰고요. 삼격 목적어, 사격 목적어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나는 그한테 무언가를 schenken, 선물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무슨 선물할지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그치? 그래서 베가요, Ich finde, eine Krawatte wäre gut. 내 생각에는 이때 finde는요, 찾다 아니에요. 뭐뭐라고 생각하다 그런 뜻이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eine Krawatte. Krawatte 하면 요거 넥타이. 내 생각에는 넥타이가 wäre gut, 좋을 것 같은데라고 합니다. 이 wäre라는 표현도 알아두세요. 그냥

티셔츠를 썼다면 넥타이가 좋아! 이렇게 확정을 하는 거고 사실이란 뜻인데 지금은 뭐 사실까진 아니고 내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데 라고 뭔가 가정을 하고 추천을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wäre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 내 생각엔 왠지 그 넥타이 좋을 것 같은데? 하니까요. 뭐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 볼게. Da bin ich anderer Meinung. 그거에 대해서 Da bin ich. 나는 anderer Meinung이야. 다른 의견이야. 역시나 관용적 익격 기억나죠? Die Meinung이니까 익격인 der를 써서 이렇게 anderer Meinung. 익격을 쓰는 이유는 뭐라고 했지? 그치. 익격은 소유의 의미가 일단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다른 의견에 속해 있다라는 거야. 내가 다른 의견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나는 너랑 의견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렇게 관용적으로 익격을 씁니다. 나는 다른 의견이야. Ich weiß nicht. 나 모르겠거든. 뭐를 모르냐면 Was für Krawatten er gern trägt. 어떤 종류의 어떤 특성을 가진 Krawatten 그 넥타이들을 er gern trägt. 그가 이렇게 즐겨서 매는지를 난잘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tragen이란 동사는요, 들다라는 기본적인 뜻도 있지만 이렇게 몸에 걸치고 모자를 쓴다거나 안경을 쓴다거나 옷을 입는다거나 이렇게 넥타이를 매는 거다 tragen 동사 씁니다. 그가 어떤 종류의 넥타이를 즐겨 매는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넥타이도 뭐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쨍쨍한 색을 좋아하는지 무난한 걸 좋아하는지 이런 걸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넥타이는 좀 사주고 싶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난 그러면 kauf ihm eine Uhr. 그러면 시계를 하나 사줘라라고 또 다른 제안을 하죠. 이때는 명령형으로 제안을 하는데요. 역시나 kaufen 동사도요. 아까 schenken 동사랑 비슷하게 사주다. 뭐뭐를 사다도 되지만 누구한테 뭐뭐를 사주다라고 해서 마치 영어의 수여 동사처럼 삼사격 전치사 삼사격 명사들이 올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한테 시계를 하나 사줘. Er trägt noch seine alte Uhr. 그는 아직도 그의 낡은 시계를 트라겐하고 다니잖아. 트라겐은 아까도 말했지만 몸에 걸치는 거다 돼요. 그러니까 시계를 차는 것도 트라겐 동사를 쓸수 있습니다. 그는 좀그 시계가 낡았잖아. 낡은 시계 아직도 차잖아. 라고 하니까, 오, das ist eine gute Idee. 그거 굿 아이디어다. Hoffentlich freut er sich darüber. 바라건대, 희망컨대, hopefully, 그치, 영어의 hopefully. 그 hoffentlich 바라건대 희망하건대 sich freuen über 사격이죠. 원래는 그가 그것에 대해서 기뻐했으면 좋겠어. 여기서 über라는 건 풀어 쓰자면 eine Uhr kaufen을 말하는 거겠지. 새로운 시계 사주는 거에 대해서 그가 기뻐했으면 좋겠어. 영어의 be happy about입니다. 뭐뭐에 대해서 기뻐하다. 아, 그가 그새 시계 좋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자, 우리 본문을요, 그럼 한번 조금 분석을 해 볼게요. 일단은 견해 표명하는 법 한번 볼게요. 견해 중에서도, 맞아, 네 말이 맞아 라고 할 때, das stimmt. 그것은 맞다. stimmen이란 동사는 맞다 라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그거 맞아 라고 가장 간단하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das ist richtig. 그것은 옳다. da hast du recht. 그 점에서 너는 레시트가 있다, 정당성이 있다. 즉, 네가 옳다라는 표현이에요.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은 당연히 요거겠지. Das stimmt. 뭐 이렇게 Das ist richtig. Da hast du recht. 이런 거는 한국어로 번역해 보면 알겠지만 뭔가 토론이라든지 수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너 옳아, 너는 옳지 않아. 이런 거할때 쓰고요. 평상시에는 Das stimmt. 요거 가장 많이 씁니다. 자, 넘어가서요. 또 2번도 볼게요. 요거 아까 했던 건데 중요합니다. 요거 뒤에서도 배울 건데요. 어떤 동사들은요. 이렇게 삼격 목적어, 사격 목적어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동사들이 있어요. 영어로 치자면 우리 수여 동사. 수여한다는 건 누구한테 뭐뭐를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독일어에서도 삼격 목적어 사람, 사격 목적어 사물을 써서 이 사람한테 이것을 주거나 Schenken, 선물하거나, mitbringen, 가져다 주거나, schreiben, 쓰거나, schicken, 보내거나, 요런 동사들은 이렇게 목적어 두 개를 갖습니다. 한번 예문을 보자. Er gibt mir eine Blume. 그는 나에게 꽃 하나를 준다. 이렇게 했을 때, geben 동사는요, 삼격 목적어,

목적어 목적어 이렇게 둘다 나오는 동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볼게. Was kann ich ihr schenken? 무엇을 내가 그녀한테 선물할 수 있을까라는 문장인데요. 그녀에게 무엇을 schenken 선물하다. 이렇게 삼사격 목적어 둘다 나올 수 있는 동사입니다. Er bringt mir den Ball mit. 그는 나에게 그 공을 가져온다라는 문장인데요. 나에게 그 공을 mitbringen 한다. 역시나 mitbringen 동사 삼사격 목적어 둘다 나올 수 있고요. Ich schreibe ihm eine E-Mail. 나는 그에게 이메일 한 통을 쓴다. 누구에게 뭐뭐를 하다. 이렇게 수여 동사처럼 쓸수 있고요. Er schickt ihr ein Paket. 그는 그녀에게 ein Paket. Paket 하면은 소포죠. 그녀에게 소포를 보낸다. 보내다 schicken 동사도요. 삼사격 목적어 이렇게 둘다 나올 수 있습니다. 영어는 뭐 간목, 직목 이런 말 쓰지만요. 독일어는 그런 용어는 안 쓰고요. 삼격 목적어, 사격 목적어 둘다 나오는데 근데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책에는 없지만 그럼 삼격이랑 사격 둘다 나올 때 순서를 뭘 먼저 써야 자연스러울까요? 독일인들은 어떤 걸 먼저 쓸까요? 이거 궁금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명사가 두 개일 때는요, 삼격을 먼저 쓰고 사격을 씁니다. 예를 들어, Er gibt dem Mann die Blume.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니까, 그 남자에게 그 꽃을 준다. 이렇게 삼격 명사가 먼저 나오고, 뒤에 사격 명사가 나오는 게 보통이고요. 만약에 명사랑 대명사가 같이 있으면, 요거 중요해요. 같이 있으면, 대명사를 먼저 씁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봐. 대명사는 이미 나왔던 명사잖아요. 걔를 먼저 쓰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대명사를 먼저 쓰고 명사를 써서 Er gibt sie dem Mann. 그는 그녀 여기서는 꽃을 말하는 거겠죠? 꽃을 그 남자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얘가 대명사니까 사격이 먼저 나오고 뒤에 삼격이 먼저 그다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대명사가 Er gibt ihm die Blume 이렇게 대명사가 바뀌면 삼격이 먼저 나오고 사격이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삼격이 먼저 나온다가 아니라 대명사와 명사가 같이 있을 때는 대명사 먼저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둘다 대명사면요. 뭐가 먼저 나오면 좋을까요? 둘다 대명사면 사격이 먼저 나오는 게 좋아. 왜 그러냐 하면 geben이라는 동사랑 더 연관 있는 건그 꽃이잖아. 그것을 주는 거니까 더 직접적이죠. 그래서 둘다 대명사면 사격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삼격을 써줘라. 요게 또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자연스럽게 이렇다라는 거고 문법적으로 절대 틀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연스러운 독일어를 하고 싶으면 요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수거 구문 우리 비교해 볼게요. 요거 두 개는요, 너무나 반복돼서 자주 나오고, 그만큼 시험에도 정말 자주 나오니까 꼭 보셔야 돼요. Sich auf 사격 freuen 하면은요, 뭐뭐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일보다는 뭐겠어? 미래일에 같이 쓰이겠지. 미래에 올그 무언가를 학수 고대하는 거. 우리 영어로도 look forward to ing 맨날 이렇게 외웠잖아요. 독일어도 똑같이. Sich freuen auf 사격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요. Ich freue mich schon auf die Sommerferien. 나는 벌써부터 여름방학이 기다려져. 이제 막 학기 시작했는데 벌써 여름방학이 기다려져. 이렇게 해서 auf 다음에 사격을 써서 미래의 일을 고대하는 거에 쓸수 있고요. 요거랑 당연히 세트로 나오는 거 외우셔야겠죠. Sich freuen은 똑같이 하는데 über 사격을 쓰시면요. 지금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이라든지 이렇게 현재나 과거랑 많이 쓰고요. 영어랑 비교하자면 be happy about입니다. 뭐뭐에 대해서 해피하게 하는 거, 기쁜 느낌을 갖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보자. Ich freue mich sehr über deine Einladung. 나는 너의 초대에 대해서 매우 기뻐. 지금 초대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네가 초대해준 거 너무 기뻐라고 할 때, 이렇게 할 때는 전지사 위버 사격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우프를 쓰냐, 위버를 쓰냐에 따라 뜻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문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분리동사 한번 해볼 거예요. 분리동사 하면 당연히 비분리동사도 할 거고요. 분리도 됐다, 비분리도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리, 비분리동사도 할 건데요.

세계를 하기 전에 우리 분리동사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볼게요. 분리동사라는 게 독일어에 있어? 그럼 여러분이 또 화를 낼것 같아. 아, 자꾸 독일 사람들은 뭘 자꾸 만들어야, 아이, 귀찮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분리동사 왜 만들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옛날엔 좀 단순했지. 뭐밥 먹고 자고, 뭐 놀고 다시 자고, 뭐 이렇게 단순했겠죠? 근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하는 행동도 너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그 행동을 묘사할 단어들이 새로 필요해진 거예요. 그 동사들이 새로 필요해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독일어 동사에는 뭐 이렇게 에엔을 붙인 다음에 뭐뭐 하다에 해당하는 에엔을 붙인다면 그러면 완전 새로운 동사, 뭐 말도 안 되는 뭐 깨랑깨랑엔 뭐 이런 거를 만드는 것보다는 원래 있는 동사를 조금 바꿔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뜻을 넣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분리동사라는 게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오다, 콤맨, 오다라는 동사가 있었어. 그러면, 아, 오다는 좋은데, 이제 오는 거 말고, 와서 이렇게 딱 멈춰서 딱 도착한 걸좀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야 돼. 그럼 콤맨이란 동사를 오다란 동사가 이미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뭐 듣도 보도 못한 동사를 만들기보다는 오긴 오는데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느낌에 뭔가를 추가해주면 어떨까라고 해서 여기에 뭘 추가했어? 안을 추가했어. 안이라는 말이 접촉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 콤맨 이렇게 해서 도착하다라는 동사를 만들 수 있는 거였어. 되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되게 능률성이 있고 효율적이잖아. 새로운 완전 생판 모르는 동사보다 그냥 이거 하나 붙여서 도착하다 새로운 동사를 만들어서 아 이런 식으로 동사를 확장시킨 거야 독일인들이 굉장히 똑똑한 방법이죠. 그럼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 근데 콤맨을 가지고 받다를 하고 싶은데 받다 뭔가 이렇게 받는 거. 그러면은 그냥 의미는 없지만 여기 배라는 말을 붙여서 becommen 받다 얘는 받다야 이렇게 정했어. 오, 그러면 콤맨 하나에서 아까 안 콤맨도 나왔고 becommen도 나왔어. 이렇게 비분리 동사도 만들 수 있는 거죠.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러면은 stehen이란 동사가 있어. 이거 무슨 뜻이지? 그치, stand, 영어의 stand처럼 서 있다라는 동사야. 서 있어. 근데 내가, 아, 근데 서 있는 거 말고 내가 이렇게 자다가 일어난 거 있잖아. 요걸 하고 싶어. 그럼 자다가 일어나니까 누워 있다가 위라는 뜻을 좀 넣으면 일어나다라는 동사가 될것 같아. 잠에서 깨서 일어나는 거. 그래서 여기다 뭐를 넣었어? aufstehen이라는 분리 전철을 넣어서 일어나다가 됐어. 오, 이렇게 동사를 확장시킨 거지. 근데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 stehen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뭐 완전 상관은 없지만 그냥 이해하다라는 동사를 좀 만들고 싶은데 그래? 그럼 여기 auf를 지우고 여기다가 fair를 넣어보자. verstehen 이해하다라는 동사가 되었어요. 어때? 굉장히 기본적인 동사, 원래 있었던 흔한 동사, 기본 동사에 뭔가를 막 붙였다, 띄었다 하면서 다른 의미로 동사를 확장시키는 거죠. 이런 시스템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독일인이 이걸 고안해 낸 겁니다. 되게 똑똑하지 않나요? 여러분, 영어에도 없고요. 뭐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렇게 독일이랑 가까운 다른 나라에도 이런 분리동사라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독일어에만 있기 때문에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독일어를 더 잘하게 되면 외워야 할 동사들이 훨씬 줄어든 거죠. 이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럼 이 효율적인 분리동사 먼저 보겠습니다. 자, 분리동사는요, 말 그대로 분리되는 거야. 뭐가? 전철이. 전철이란 건 앞에 붙이는 말 있죠? 그게 분리돼서 문장의 끝자리로 옮겨가는 동사를 바로 분리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리 전철이. 전철은 뭐가 있을까? 이거 등이 있대요. 이런 것 등이 있대요. 분리 전철은요, 보통 형용사나 전치사나 부사나 동사 같은 것들을 앞에다 추가시켜서 동사를 확장시키는 게 바로 그게 분리 전철인데요. 분리 전철 얘네들 다 형용사, 어떤 이미 있는 형용사잖아요. 이미 있는 전치사잖아. 이미 있는 부사, 이미 있는 동사잖아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전철의 특징은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 한번 그럼 볼게요. 앞, 뭔가 이렇게 떨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안, 반대로 뭔가 붙은 느낌이 있어. 얘네 둘은 이렇게 좀 반대가 돼. 아우프는요, 위란 뜻도 있고요. 뭔가 열린 느낌이 있어요. 반대로 추, 닫힌 느낌이 있고요.

아웃스는 밖으로 나오는 느낌이 있고 반면에 아이는 안으로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페어는요, 멀리 떨어진이란 뜻이고요. 미트는 함께라는 뜻, 포어는 앞에라는 뜻이고, 주륵은요, 돌아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리전철들은 이렇게 의미가 있고, 많은 분리전철들이 또이 전치사에서 왔기 때문에 나중에 전치사 파트를 배우면 이 분리전철이 또더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서 분리전철에 대해서 좀 문법적인 것도 한번 볼게요. 분리전철은요, 아까 떨어져서 뒤에 갖다 붙는 댔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뭐, 포켓몬 빵 같은 데 보면 띠부띠부씰이라고 이렇게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하는 거 있죠? 요 분리전철은요, 어디 붙었다가도 떼서 맨 뒤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게 바로 분리전철이거든요. 얘네 특징은요, 현재, 과거, 명령문에서 문장 끝으로 갖다 붙는다. 이렇게 떼서 끝으로 갖다 딱 붙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떨어지면 항상 분리되면 재미없잖아. 분리 안될 때가 시험에 더 많이 나오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그럼 언제 분리가 안 되냐 하면 분리동사가 화법 조동사와 결합하거나 화법 조동사와 결합한다는 건 조동사가 있으면 원래 맨 뒤로 가잖아, 동사가. 즉 어떻게 된다면 후치된다면 동사가 후치된다면 그 동사보다 더 뒤로 가지는 않고 그냥 원래 동사에 붙어서 맨 뒤로 간다라는 거예요. 또는 부문장에서 원래 동사가 후치되잖아. 또 같은 후치야. 동사가 어쨌든 맨 뒤로 갈 때는 얘는 분리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해요. 이건 예시를 보면 알겠죠? 일단은 현재문에서 분리가 되는 경우를 볼게요. 현재에서는 분리가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 번호가 지금 막 이렇게 있는데 숫자가 왜 이렇게 이상하냐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예시가 16개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그 1번부터 16번까지 번호를 일단 쫙 붙여서 책에 있는 그 예시를 그래서 그 예시들 중에서 현재 문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1번, 2번, 3번 여러분도 이렇게 번호를 표시해서 그 번호를 좀 찾아서 수업을 들으세요. 자, 현재에서는 분리돼. 예를 들어보자. 1번. Unser Zug fährt in 5 Minuten ab. 우리의 기차는 5분 후에 출발한다. 이렇게 분리됐죠? 아, 분리됐으니까 다 동그라미 치고 시작하자. 그럼 아예 이렇게 다 현재 문에서는 분리된다. 분리된다. 분리된다. 분리된다. 이렇게 분리된다는 거예요. 2번. Das Konzert fängt halb acht an. 그 콘서트는 7시 반에 시작한다. 분리됐죠? Wann kommt das Flugzeug aus Berlin an? 베를린에서 온그 비행기는 언제 도착하니? 역시 분리되었죠? Du siehst wirklich toll aus. 너 정말 멋지게 보인다? aus 분리되었죠? Ich bringe Getränke mit. 나는 음료수를 가지고 온다. 분리되었죠? Was habt ihr morgen vor? 너네 내일 뭐 해? 분리되었죠? Ich schlage vor. 나는 제안한다. 뭐를? Das wir zuerst essen gehen. 우리가 우선 밥 먹으러 가는 걸 제안한다. 이건 부문장이니까 부문장 빼고 주 문장에서 이렇게 for라는 분리전철 분리되었죠? Wann macht das Restaurant zu? 언제 그 레스토랑이 닫니? zu라는 분리전철 분리되었고요. Wann kommt ihr nach Hause zurück? 너네들 언제 집으로 오니? zurück이라는 분리전철 분리되었죠? 그래서 아까 여기 말한 대로 현재 문에서는 분리가 됩니다. 맞네. 그러면 아까 과거에서도 분리된다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서 분리되는지 한번 볼게. 이건 5번 예시예요. Er machte eine Flasche Wein auf. 그는 와인 한 병을 땄다. 와인 한 병을 열었다라는 문장인데 machte 과거문이죠? 여기서도 역시나 분리되었습니다. 자, 명령문에서도 분리된다고 했어. rufen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으니까 지 명령어 맞네. rufen Sie bitte morgen wieder an. 내일 다시 전화해 주세요. 아니라는 분리전철 분리되었죠. 여기까지는 기본이야. 뭐냐면 분리동사니까 분리전철이 분리되는 거 당연하잖아. 그래서 요건 별로 안 중요하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거 나옵니다. 분리 안 되는 경우 볼게요. Heute bin ich ganz früh am Morgen aufgestanden. 자, 완료 현재 완료에서는요. 자인이나 하벤이나 이렇게 하벤 같은 거 오고 PP 형태, 과거 분사의 형태가 오잖아요. 이렇게 동사가 과거 분사 형태로 온다는 건뺀 뒤로 간다는 거지. 결국은 후치된다는 거죠. 후치가 될 때는 분리전철도 분리되지 않더라. 그래서 개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auf ein fern이 여기 동사에 붙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형에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7번, 9번, 10번 문장이고요. 나는 오늘 아침 매우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wir haben für die Party eingekauft. 우리는 그 파티를 위해서 장을 봤다. Sie hat den ganzen Tag Fernsehen gesehen. 그녀는 하루 종일 TV를 봤다. 이런 식으로 현재 완료에서도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 화법 조동사와 결합해도요, 분리되지 않는다고 했어. 비록 분리동사이지만, 화법 조동사와 결합한 거는 마찬가지로 후치된다는 거예요. 동사가 맨 뒤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리되지 않았죠? 여기 다 붙어 있습니다. Du musst dein Zimmer aufräumen. 너는 네 방을 청소해야 한다. Darf ich mich kurz vorstellen? 제가 저를 좀 짧게 소개해도 될까요? 이렇게 역시나 화법 조동사랑 결합했을 때도 분리 안 되더라. 이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 분리동사의 두 번째 특징은요. 분리 전철에 강세가 있습니다. 분리 전철이라는 거는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보통 형용사나 형용사나 전치사나 뭐 부사나 다른 동사 이런 게 분리 전철이라고 했지. 이런 것들은 이미 의미가 있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리 전철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걸 강하게 말하는 건뭐 당연한 거지,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가 그런 기본적으로 있냐? up은 뭔가 떨어지고 출발하는 느낌, an은 붙는 느낌, 접촉하는 느낌, 시작하는 느낌. 이렇게 두 개가 좀 반대되는 느낌이죠. 아웃는 열리고 위라는 느낌이 있고요. 추와 좀 반대되는 느낌이지 닫힘이란 뜻이 있어요. 아웃스는 밖으로의 느낌, 반대로 아이는 안으로의 느낌. 페어는 멀리 떨어진 느낌, 미트는 함께하는 느낌, 포어는 미리 앞에라는 느낌. 주륵은요 뒤로 다시라는 느낌이고요. 얘네들이 다 강세를 받습니다. 근데 이 주륵이라는 분리전철은 두음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도 강세는 여기 주륵, 이강세로 발음을 해야 돼요. 얘네들은 의미가 있으니까 강세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분리동사 예를 한번 볼게. 아까 떨어진 느낌, abfahren이죠? 가긴 가는데 떨어져서 이렇게 출발하는 느낌이 들죠? 안은요, 뭔가 접촉하고 시작하는 느낌이라고 했어. 그래서 anfangen, ankommen, anrufen 다 뭔가 시작하고 접촉하는 느낌이 들죠. auf는요, 위라는 뜻도 있고 열린이란 뜻도 있다고 했어. 그래서 aufmachen, 열다, aufräumen 이렇게 청소 같은 거 먼지를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잖아. 위라는 느낌 있죠? aufstehen도 일어나는 거, 위라는 느낌 있죠?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동사는요. aus는요, 밖이라는 느낌이 있지? 밖으로 보이는 거니까 뭐뭐하게 보이다. 맞고요. 아이는요, 반대로 안으로란 느낌 있잖아. 장바구니에 사서 넣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하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페아는요, 멀리 떨어진 세상을 보는 거니까 TV 보다가 되는 거고요. 미트는 함께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가져오다이고요. 포어는 앞이라는 느낌이 있었지. 그래서 앞에 미리 가지고 있는 거, 계획하는 거, 앞으로 이렇게 내놓는 거, 제안하는 거. 앞에 세워두고 내가 소개하는 거 이런 식으로 for는 앞이라는 느낌을 그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추는 닫는 거였으니까 닫다 맞고 주륵은 되돌아오는 거니까 돌아오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이렇게 분리동사는 분리전철을 가지고 있고 분리전철은 뜻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강세를 받는다.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친 분리전철들은 다 강세를 받고 중요한 거 주륵은 이음절이니까 요게 류크에 강세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게 여러분도 일어나다 영어로 get up이잖아. 그것도 일어나다 get up 할때 get up 하지 않고 get up 하잖아요. 이 up을 강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up을 강조하는 거죠. 영어로도 come back 한번 봐봐. come back 돌아와 할때 come back back을 강조하죠. 마찬가지로 주륵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랑도 조금 비슷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비분리 전철 볼게요. 자, 비분리 동사는요, 전철이 분리되지 않는 동사예요. 아까 분리 동사는 여기 마지막에 뭐뭐 등 이렇게 있었거든. 분리 전철은 계속 확장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지만 비분리 전철은 등 없습니다. 그냥 평생 요거 8개예요. 여러분 책에는 심지어 5개만 써 있었고, 독일어 이렇게 문법 책들에는 이렇게 8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개 정도 더 써놓으시고, 이러한 분리전철이 있네, 라고, 비분리전철이 있네 하고 아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분리전철은 너무 많잖아. 분리전철은, 비분리전철은 최대 8개입니다. 그럼 좀 똑똑한 친구는 뭐 분리전철을 다 외울 수도 있겠지만, 더 똑똑한 친구는 이제 비분리전철을 다 외우고, 요거 아니면 다 분리전철이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8개의 비분리전철이 있습니다. 자, 비분리전철은요, 절대로 분리되지 않아요.

중에서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거기 예문에도 선생님이 다 1번부터 번호를 붙였더니 9번까지 있었고 여기 7, 8번 한번 보세요. Wem gehört denn das Buch? 도대체 그 책은 누구한테 속했어? 회화 여기 개 붙어 있죠? Verstehen Sie Deutsch? 독일어 이해하세요? Fair 붙어 있죠?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 완료형에서도요, 역시 분리전철처럼 분리되지 않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6번, 9번 예문 보시고요. 해석은 여러분이 책을 보시고 중요한 거는 요 PP 형태에서 다 분리되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거. 붙어 있다라는 거. 분리전철은 절대로, 비분리전철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화법조동사와 결합하면은요, 분리전철도 물론 분리되지 않지만, 비분리전철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5번 예문이고요. Kennen Sie mir erzählen, was passiert ist? Erzählen이에요. 분리되지 않고, 이렇게 붙어서 쓴다, 붙여서 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비분리전철은요, 강세가 없고요. 기본 동사의 강세가 있어요. 비분리전철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면 조금 틀려요. 조금 의미는 있긴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얘는 추상적 의미가 있어요. 분리전철은 구체적 의미가 있지만 비분리전철은 추상적인 의미가 있다. 또는 되게 세게 말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볼수 있어서요. 의미가 없는 비분리전철은 강하게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기본 동사의 강세를 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비분리 동사는요. 과거분사에 게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팔렌의 과거분사를 만든다고 여기 뭐 게를 가운데 넣을 필요도 없고요. 앞에 넣을 필요도 없고 그냥 원래대로 이렇게 만들면 돼요. 비분리동사 예시는 이렇게 있고요. 이것들은 추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뭐 아까 분리동사 했을 때처럼 뭐 동그라미를 쳐서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할수 없고 그냥 추상적인 의미여서 비분리동사는 좀 유추가 힘들어요. 그냥 외워줘야 하는 동사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분리 비분리동사예요. 여러분 축구에서 박지성 하면 이렇게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올라운드 플레이어, 뭐 멀티플레이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동사는요, 요랬다가 저랬다가 둘다 잘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분리되기도 하고 비분리되기도 하는 동사인데요. 분리, 비분리, 전철은 요렇게 4개 정도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는 아시면 됩니다. 자, 분리되는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구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분리 전철이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는 경우는요, 추상적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비분리 전철이 추상적인 의미만 있기 때문에, 심하게 말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의미에 따라서 분리동사일 땐 의미가 있으니까 전철 자체에 강세를 주고요. 비분리동사로 쓰이면 의미가 없으니까 걔를 세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 뭐 의미도 없는 걸왜 강하게 말하겠어? 그래서 그럴 때는 기본 동사에 강세를 줍니다. 분리, 비분리동사 얘는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책에 이렇게 세 개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분리동사일 때는 구체적인 의미 그리고 전철의 강세를 갖는다라는 거. 얘가 똑같은 전철이어도 비분리 전철로 쓰이면 비분리 동사가 된다면 추상적 의미 그리고 비분리 전철은 강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 동사가 강세를 갖는다라는 게 특징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비더부터 볼게. 비더는요, 여러분 분리 전철일 때는요 다시의 의미를 갖지만 비분리 전철일 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위더홀렌 하면 다시 가져오다. 위더제인 하면 다시 보다인데 위더홀렌 하면 그냥 반복하다란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강세를 어디에 주냐인데요. 그 아래에도 예문이 9개나 있어 선생님 1번부터 9번이라고 번호를 붙였는데요. 1, 2번 예문 보세요. 네, 홀. 네, 말 위더. 그 개는 그 공을 다시 가져온다. 다시 가져온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분리동사고요. 강세를 여기에 줍니다. Er hat die Prüfung zweimal wiederholt. 그는 그 시험을 두번 다시 반복했다. 두번 재시험 봤다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는 다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반복하다라는 비분리 동사로 쓰였으니까 홀트에 강세를 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긴 단어여도 분리 동사로 쓰일 때랑 비분리 동사로 쓰일 때랑 강세가 다른다라는 거죠. 요건 선생님이 추가한 문장이에요. Wann sehen wir uns wieder? 우리 언제 다시 볼까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는 다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강세를 여기다가 주겠죠. 분리동사는 분리전철이 강세를 받는다라는 말이죠. 자, 전철 위버도 볼게요. 위버는요, 뭔가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 위라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분리동사로 쓰일 때는 위버제쯘, 건네주다고요. 비분리동사로 쓰일 땐 위버제쯘, 번역하다는

0: 뜻입니다. 여러분이 또 아는 단어 있지? Übernachten. 숙박하다라는 비불리 동사예요. 예문은요, 3, 4, 6번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강세의 위치라고 했어. 분리동사로 쓰일 땐 얘가 강세를 받죠. 하지만 비분리동사에 쓰일 때는 위버 강세를 못 받고 제첸의 강세를 받습니다. 역시나 비분리동사로 쓰여서요, 위버는 강세를 못 받고 뒤에는 일반 동사 낙태가 강세를 받는 거죠. 그래서 강세가 이렇게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운터입니다. 운터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미가 살아있으면, 아래라는 의미가 있으면 분리동사, 의미가 살아있지 않으면 비분리동사인데요. Untersuchen, 아래에서 찾다. Untersuchen, 진찰하다. Unterrichten, 수업하다. Untergehen, 지다, 가라앉다, 아래로 내려가다. 그래서 unter의 의미가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가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더 중요한 거는요, 강세의 위치예요. 이렇게 비분리로 쓰이면 강세가 뒤에 오고, 분리로 쓰이면 강세가 앞에 오더라. 앞에 있는 분리 전철에 와서 이렇게 분리 전철이 맨 뒤로 간 거죠. 그래서 5번, 9번 예문이고요. 예문 하나 추가해 보세요. Ich unterrichte Deutsch an der Schule. 나는 학교에서 독일어를 강의한다. 라는 문장인데요. 강의하다. 아래란 뜻이 없기 때문에 비분리 동사고 강세 여기 뒤에 옵니다. 그래서 강세가 어디 가냐가 이제 핵심이죠. 마지막 옴입니다. 옴이요. 강세를 못 받아. 옴슈텔렌 하면 둘러싸다고요. 옴슈타이겐 하면 환승하다예요. 그래서 여기 예문은요, 여러분 7번, 8번 보시면 됩니다. 비분리 동사일 때는요, 분리전철 강세, 비분리전철 강세 못 받고요, 슈텔트의 강세가 오고요, 분리 동사일 경우에는요, 얘가 분리전철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세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분리, 비분리 전철까지 공부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반복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츄스!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수능특가 인간발달의 계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우리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대해서 배우면서 미처 풀지 못한 수능 실전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유아기에서 세 문항이 넘어왔죠? 그죠? 그래서 유아기에 미처 풀지 못한 세 문항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아기 수능 실전 문제 9강과 관련된 문항인데요. 자, 어떤 문항들인지 보겠습니다. 8번 문항인데요. 다음 발달 종합평가에서 알 수 있는 아동이 속한 시기에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탐구 활동, 자, 고르는 문항입니다. 자, 어느 시기인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자, 토끼반의 땡땡땡은요, 자신이 커도 여자이고 엄마처럼 되겠다고 말합니다. 자, 성 안정성을 획득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런데 옷이나 활동에 따라서 성별이 바뀐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치마를 입으면 여자 됐어 라고 말을 하면서 성 항상성을 획득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성 안정성 4살에서 5살, 성 항상성 6살에서 7살이니까요. 여러분, 요 시기 유아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도덕성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큰 소리로 잘못을 지적하고 화재 예방 교육 시간에 소방차가 긴급 출동을 하더라도 신호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타율적 도덕성 발달 단계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은 힌트들로 이 아동 땡땡땡은 유아기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유아기의 발달 지원 탐구 활동 살펴보면 탈중심화 아동에게 적합합니다. 유아는 아직 할 수 없습니다. 전환적 추론의 사례를 조사한다. 이게 적합한 거죠. 그렇죠? 자, 피아제의 감각 운동기는 영아기이고요. 상상적 관중에 해당하는 사례는 청소년기에 적합합니다. 정교화와 같은 기억 책략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도 청소년기에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9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부모 양육 태도 A, B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런 문항입니다. 바움린드의 부모 양육 태도 유형에 근거할 거고요. 자, A부터 보겠습니다. 부모의 통제는 높은데 애정은 낮은 유형입니다. 자, 이 유형은 권위주의적 유형에 해당이 되죠. 자, B 유형은 통제도 낮고 애정도 낮습니다. 관심이 없네요. 그죠? 무관심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유형과 관련된 답을 골라보겠습니다. A 유형에서 자란 자녀는 미성숙하고 사회적 책임성과 독립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건 허용적 양육 유형의 경우죠. 자, B 유형은 자녀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결정할 수 있게 한다. 이거는 권위 있는 양육 유형의 경우입니다. 자, B 유형에서 자란 자녀는 자아 존중감이 낮고 자기 통제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A 유형은 권위주의적 양육 태도, B 유형은 무관심한 양육 태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디글릴로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10번 다음 관찰 일지에 가에 나타난 공격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가에 어떤 공격성이 나타났을까요? 자, 사슴반 관찰 일지인데요. 바깥놀이 시간에 관찰 행동을 보면 바깥놀이를 나갔는데 모래놀이할 수 있는 공간에 윤재가 삽을 들고 흙을 펴내면서 웅덩이를 만들 거야 라고 말하자 옆에 서 있던 현수도 나도 하고 싶어 라고 윤재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흙을 조금씩 파내기 시작했는데 둘이 웅덩이를 만들기 위해서 흙을 잘 퍼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현수는 지금 손으로 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서 옆에 있는 윤재를 밀어서 삽을 뺏었습니다. 자, 삽을 뺏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윤재를 밀었습니다. 가에 나타난 공격성은 여러분 도구적 공격성인 거죠. 뭐 지금 미워서 밀었다라기보다는 삽을 뺏어야지 되겠어 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공격성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 공격성은 도구적 공격성에 해당합니다. 흉보기, 논리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적대적 공격성이 되겠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는 행동입니다. 타인에게 고통이나 해를 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은 적대적 공격성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으로 묶인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능 실전 문제, 10강의 문제들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5번부터 함께 풀면 됩니다. 자, 다음 대화의 아동 A, B와 같은 인지 발달이 시작되는 시기에 신체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입니다. 아동 A와 아동 B의 인지 발달, 어떤 발달인지 볼까요? 자, 동일한 물이 들어있는 컵두 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한 개의 컵에 물을 긴 잔에 옮겨 부어요. 그러면 물의 양이 같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것도 실제적으로 보여주면서 눈앞에서 해야 돼요. 이걸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라고 하면 이 시기에 아이들 하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옮겨 부으면서 자, 보여주는 겁니다. 아동 A, 유리잔의 모양이 달라져도 물의 양은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을 다시 원래 유리잔에 부으면 두 잔의 물이 높이가 같아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동 A는 보존 개념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존 개념에 대한 근거 개념으로 다시 돌려 부으면이라고 얘기해서 가역성의 개념에 근거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동 B의 경우에는 하나의 잔은 길

폭이 좁다. 다른 장은 높이가 낮지만 폭이 넓다라고 하면서 한 차원의 손실을 다른 차원이 채워주는 것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보존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상성에 의거해서 보존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보존 개념이 발달한 시기는 아동기라고 할수 있고요. 아동기의 신체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뇌 중량은 성인의 96% 정도가 됩니다. 자, 이 시기 후반기에는 여아가 남아보다 성장 앞지르게 됩니다. 유치가 빠지고 연구치가 나기 시작해서 대부분의 치아가 연구치로 교체됩니다. 그쵸? 그다음에 자, 신체적 성장이 완성되면서 균형을 이루고 신체적 수행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은 성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으로 되어 있는 4번이 해당하겠습니다. 자, 아동기의 가장 대표적인 발달 특성인 보존 개념을 다루고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6번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아동 A가 다 나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할 거예요. 자, 사례 1 먼저 볼까요? 아동 A는 동생이 자꾸 새로 산 자신의 장난감을 만지려고 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동생도 이 장난감이 신기해서 가지고 놀고 싶은 거구나. 동생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어요. 10분 동안 가지고 놀수 있게 허락해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동생에게 장난감을 빌려 주었습니다. 자, 사례 2 뭘까요? 아동 A는 동화책 미운오리 새끼를 읽고 느낀 점을 말해 보라고 하니까 미운오리 새끼가 다른 오리들과 다르게 생겨서 외로웠을 것 같아요라고 하는 미운 오리 새끼의 입장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가와 나는 내 입장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조망 수용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탈중심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와 관련된 답을 골라볼까요?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3번에 있네요. 조망 수용 능력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단어를 외우기 위해 사용한 참가자 AB의 기억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입니다. 자, 지금 대회에 참가했나 봐요. 진행자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래 8개의 단어를 가지고 50초 동안 외우게 했는데 모두 정답을 맞힌 사람은 참가자 A씨와 B씨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단어를 외웠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참가자 A씨는 이렇게 8개 단어를 자, 물건과 먹는 것으로 구분해서 분류해서 외웠다고 합니다. 자, 참가자 B씨는 이야기를 만들면서 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묶어서 이렇게 분류해서 외운다. 조직화이고요. 이야기를 만들어서 의미를 부여해서 외운다. 정교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는 조직화, B는 정교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A는 기억해야 할 항목을 종류별로 묶어서 외우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참가자 B가 사용한 기억 전략은 정교화입니다. 참가자 A와 B가 사용한 기억 전략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참가자 A는 참가자 B보다 높은 수준인가요? 아니죠. 조직화 다음에 조금 더 높은 수준이 정교화입니다. 자, 답은 기역, 니은, 디귿으로 묶인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9번 함께 푸는 문항이네요. 자, 8번, 9번 지금 그림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할 것은 뭘까요? 자, 8번 질문 봐볼까요? 실험 결과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민수와 지은이가 속한 시기의 인지발달 특성입니다. 자, 실험 결과에서 민수와 지은이 어떤 시기인지 알아야겠어요. 그 다음에, 자, 9번은 민수와 같은 인지발달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하니까 민수의 시기만 알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함께 이제 실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부피에 대한 보존 개념을 알아보는 것이 실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실험 과정 1단계에서는 두 개의 동일한 모양의 지점토 공을 같은 양의 액체가 들어있는 A, B, 비커 안에 각각 넣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와 지은이에게 A, B, 비커의 물 높이가 어떤지 질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입니다. B 비커의 지점토 공을 꺼내서 다른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후 꺼냈던 지점토를 다시 B 비커에 넣고 A 비커 물의 높이와 어떻게 다른지 민수와 지은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1단계 둘다 똑같았을 때, 물 높이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았을 때, 민수와 지은이 모두 높이가 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같은 걸 확인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2단계에, 자, 지점토 모양을 바꾼 다음에 물어봤더니, 민수는 높이가 같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지은이는 B 비커의 물 높이가 더 높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더 많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런 지점토 공의 모양이 변한 거에 집중을 해서 지은이는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은이는 전조작기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자, 보존 개념을 획득한 민수는 구체적 조작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수와 지은이가 속한 시기의 인지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 우리 골라볼까요? 지은이가 속한 시기에는 다중유목화 못합니다. 유아 아직 못해요. 자, 민수가 속한 시기에는 위계적 분류 능력 획득합니다. 민수는 구체적 조작기, 지은이는 전조작기에 해당합니다. 자, 민수와 지은이가 속한 시기는 각각 다르죠. 자, 양과 면적에 대한 보존 개념을 획득했나요? 민수만 획득했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으로 묶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서는 민수와 같은 인지 발달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 민수의 시기만 우리 다루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 조작기인 아동기의 발달 지원 방안으로 적절한 거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우정이나 이성 관계를 통해서 타인과 친밀한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자, 친밀한 관계 형성 프로그램, 물론 다른 시기에도 필요하겠지만, 자, 이러한 프로그램은 성년기의 친밀감 형성을 위해서 적합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팔을 위아래로 흔들어서 날개짓하는 율동놀이를 통해서 상징적 사고를 촉진한다. 상징적 사고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유아에게 적합하겠죠. 안정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 스킨십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자, 안정애착은 영아를 위한 발달 지원 방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미래의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은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질문이죠. 그죠? 청소년에게 적합합니다. 자, 학급별로 진행되는 축구, 피구 등의 단체 경기를 통해서 또래 관계를 원만하게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 이게 아동기에 적합한 발달 지원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10번 살펴볼까요? 자, 10번에는 다중지능 검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자, 아동 A를 대상으로 해서 다중지능 검사를 했는데요. 아동 A의 강점 지능을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강점 지능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있는 대로 골라보겠습니다. 자, 어떤 게 강점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점수가 높게 나온 것이 강점인데요. 자, 순논리 지능이 지금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시공간 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순논리 지능과 시공간 지능이 강점 지능이구나 알수 있죠. 자,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능력이 우수하다. 자, 이건 여러분 대인 지능인데요. 우수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우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어떤 현상이나 사건의 원인과 결과 일어나는 과정을 궁금해하는 특성을 보인다. 자, 이거 순논리 지능과 관련된 특성이라서 맞습니다. 자, 강점 지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난감 자동차가 움직이는 원리 파악하기, 물건을 살때 아이가 계산해 보도록 하는 거, 이런 거 순논리 지능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으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1강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11강 6번 문항입니다. 다음 글에 현재 시점에서 아동 A가 속한 시기에 발달 지원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선생님은 아동 A의

그에게 한 면에는 강아지, 다른 면에는 고양이가 그려진 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반전 카드인 거죠, 그렇죠? 자, 선생님과 아동 A가 마주보고 앉아 있는 상황에서 아동 A에게 강아지가 그려진 면이 보이도록 해요. 그럼 선생님은 뒷면이 보이니까 여러분 뭐가 보이겠죠? 고양이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동 A는 강아지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아중심적 성향을 보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자아중심적 사고를 하는 유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고 오늘 2년이 지났습니다. 선생님은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아동 A에게 강아지가 그려진 면이 보이도록 하고 선생님은 어떤 동물이 보일까라고 물었더니 아동 A 드디어 뭐라고 얘기하죠? 고양이요라고 선생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죠? 탈중심화가 나타난 거죠. 그렇죠? 탈중심화 나타나는 이 시기, 아동기, 구체적 조작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발달 지원 프로그램 선택해 볼게요. 대상 영속성 발달 프로그램 영아에게 적합하죠? 그다음에 자, 질풍노도의 시기 극복 프로그램 청소년에게 적합하겠습니다. 직장 생활 적응 및 경제적 자립을 대비한 자산 관리 프로그램 성년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성 호르몬 분비 감소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대한 준비 프로그램 갱년기니까 중년에게 적합하네요. 또래 친구와 함께하는 공기놀이 사방치기 놀이를 통한 사회적 기술 습득 프로그램 아동기에 적합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살펴볼게요. 다음 가정통신문에서 알수 있는 가시기의 발달 사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입니다. 가시기 언제일까? 가시기. 자, 대부분의 치아가 연구치로 교체된대요. 이거 선생님이 강조했던 그런 표현이었죠? 여러분, 대부분의 치아가, 뭐 일부 치아가 아니고 대부분의 치아가, 그리고 모든 치아가 아니고 대부분의 치아가. 자, 이런 대부분의 치아가 연구치로 교체되는 건 아동기다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자, 비만 아동인 경우에는 성조숙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면서 생기는 통증인 성장통이 나타날 수도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아동기입니다. 자, 아동기의 발달 사례 골라볼까요? 공을 가지고 놀다가 공에 맞자 공이 자기를 때렸다고 한다. 이거 왜 그러죠? 자, 무란론적 사고를 하기 때문이죠. 빵집에 진열된 다양한 빵 모양을 보고 실제 빵이라고 생각한다. 이거 외형과 실체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아의 발달 특성입니다. 엄마 곰, 아빠 곰, 아기 곰을 키의 순서, 무게의 순서대로 놓을 수 있다. 자, 서열화하는 거죠. 아동기이고요. 자, 파란 구슬 세개 있고 노란 구슬 다섯 개 있을 때 노란 구슬 더 많니? 구슬이 더 많니? 하면 구슬 안에 노란 구슬이 있는 걸 아는 거죠. 그죠? 노란 구슬을 구슬이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아는 거. 이거 우리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위계적 분류라고 했습니다. 분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디귿 딜로 묶인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 검사에서 아동 AB의 답변을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 고르는 겁니다. 자, 질문 이렇네요. 미술 시간에 실수로 내 그림 위에 물을 흘려서 그림을 망쳤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선생님이 청소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교실 밖으로 나가면 안 돼라고 말했다면 이런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동 A는 내 그림을 망쳤으니까 무조건 나쁜 행동이야라고 하는 결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이니까 꼭 지켜야 돼라고 하는 권위자의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타율적 도덕성 발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B를 볼까요? 자, 실수로 그런 거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의도를 중심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내 청소구역 다 끝냈는데 끝난 사람이 교실에 남아있는 것이 공평하지 않아 라고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재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B는 자율적 도덕성 발달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아동 A는 규칙이나 질서에

실험인데요. 실험 과정 1단계에서 동일한 무게와 모양의 밀가루 반죽을 저울에 올려놓은 후 아동 A B에게 밀가루 반죽의 무게가 같은지 물어봤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 할 거고요. 자, 2단계 밀가루 반죽 한 개의 모양을 이렇게 변형을 시켰습니다. 자, 두 밀가루 반죽의 무게가 같은지 저울에 올려놓기 전에 아동 A B에게 물어봅니다. 자, 이런 경우 아동 A, B 모두 무게가 같다고 1단계에서는 대답을 했고요. 2단계에서 아동 A는 두 밀가루 반죽의 무게가 같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동 B는 모양을 변형시킨 밀가루 반죽의 무게가 더 많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 A는 보존을 획득한 구체적 조작기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아동 B는 자, 전조잡기에 해당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답을 골라볼까요? 아동 A는 구체적 조작기니까요. 동일성의 원리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위계적 분류 능력을 획득합니다. 자, 아동 P는 전조잡기거든요. 직접 보고 듣고 행동하는 것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건 근데 감각운동기예요. 영악에 해당하죠. 자, 아동 A와 B는 후형식적 사고가 가능하지 않죠. 이건 성년기 사고거든요. 그래서 답은 기억리인으로 옮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아동 A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아동 A 구체적 조작기, 아동기에 해당합니다. 자, 아동기의 발달 지원 방안 고르면 되는데요. 아동의 옹알이에 정확한 언어로 반응하여 언어 발달을 촉진한다. 영악이죠. 전두엽이 집중적으로 발달해서 예절 인성 교육해야 되는 거 유아기입니다. 나의 상상적 관중과 같은 자기중심성은 서서히 사라짐을 안내한다. 자, 이건 청소년기에 해당이 되고요. 독립된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자아를 확립해 나간다. 성년기에 해당하죠. 학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부지런한 학습 태도를 형성한다. 근면성을 키우는 거거든요. 자, 기초적인 인지 능력과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아동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능 실전 문제 우리 12강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4번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지우에게 나타난 사고 특성을 분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지우가 어떤 사고 특성을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여보, 지우가 아침부터 몇 시간째 거울 앞에서 저러고 있어요. 지우가 지금 계속 거울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게요. 이번에 자른 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요. 적당히 하고 가라고 해도 몇 시간째 머리만 만지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어제 머리를 자르고 오는 길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가 이상해서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다며 이렇게는 나갈 수 없대요. 아무도 너한테 관심 없으니 괜찮다고 몇 번을 말해도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상상적 관중을 유추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우는 지금 상상적 관중을 보이고 있구나. 청소년기에, 뭐 시기적으로는 청소년기에 해당하구나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에 있네요. 상상적 관중으로 인한 행동을 하고 있다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함께 보실까요? 다음 인터뷰에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입니다. 자, 가와 나 뭘까요? 사회자가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키 140에 목표 몸무게가 35kg라는 초등학생 다이어트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다. 자, 뭐 다이어트를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시도하는 비율이 43.9%나 된다고 합니다. 자, 심각한데요. 자, 우리나라 최초로 섭식 장애 인식 주간을 기획한 분과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자, 전문가가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섭식 장애를 본인 또한 겪었었대요. 그래서 이런 것에 안전성, 뭐 위험성, 그리고 인식 개선 알리고자 한다고 합니다. 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랬는데요. 전문가 이렇게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날씬해지기 위해 극단적으로 음식을 거부하는 가. 자, 극단적으로 음식을 거부한다. 뭐였죠? 거식증이죠. 그 다음에 음식을 많이 먹고 토하는 것을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나. 뭐죠, 여러분? 폭식증을 이야기합니다.

자의와 관련된 답을 선택하면 되겠죠. 간은 인위적 구토, 심화 운동, 습관적인 설사약 복용 등의 행동을 보입니다. 자, 나는 왜곡된 신체상 때문에 체중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체중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거는 거식증에 좀더 가까운 답지입니다. 나의 가와 나는 음식을 조절할 수 없는 식이장애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으로기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항을 함께 볼까요? 다음 챗봇의 답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가사고의 특성 사례를 가사고 특성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입니다. 자, 가사고가 뭔지 알아보면 되겠네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사고인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사례를 찾아볼 거라고 해요. 자, 파에톤 이야기에서 특성 사례를 찾았어요. 자, 파에톤은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아들인데요. 사람들이 이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특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태양의 마찰을 몰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파에톤은 자신이 특별하고 강한 존재라서 문제없이 태양의 마찰을 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나는 특별해라고 하는 거 믿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나르키소스 이야기 볼게요. 자, 너무나 아름다운 청년인 나르키소스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만 집중해서 이렇게 살펴봤다는 거죠. 나는 너무 독특해서 아무도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결국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져서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나는 너무 독특해, 나는 특별하고 강한 존재야라고 하는 거 개인적 우화에 해당합니다. 개인적 우화와 관련된 내용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보기 기억 개인적 우화에다 맞습니다. 자, 이상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자아중심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가능성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는 건 추상적 사고죠. 기역 디귿으로 묶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함께 볼까요? 다음 실험을 수행한 아동 A가 속한 시기의 인지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인데요. 자, 실험의 내용을 보면 이래요. 효모의 세포호흡과 관련된 실험인데요. 가설을 세워요. 당 함량에 따라 효모의 세포호흡에서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고요. 이 가설에 맞게 자,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실험 과정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까지 얻어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런 기체의 부피가 실제로 달라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과학자적인 사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분석해낼 수 있는 사고, 그리고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사고, 다 어느 시기에 가능한 거죠? 청소년기에 가능합니다. 자,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비가역적 사고를 한다. 유아기. 전환적 추론을 할수 있다. 유아기입니다. 조망 수용 능력을 획득하기 시작한다. 아동기이고요. 체계적 조합적 사고를 한다. 하기 시작한다. 청소년기입니다. 생명이 없는 대상에 감정과 생명을 부여한다. 무란론적 사고. 유아기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8번, 9번 함께 봐볼까요? 8번, 9번에는 글이 나오고 있어요.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할 건데요. 어떤 물음인지 우리 먼저 봐야 되겠죠? 아동 B가 속한 시기 언제인지 알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9번에서도 아동 B가 속한 시기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이 AP는 아동 AB에게 다음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용감한 비행사만 높은 산 위를 날수 있는 허락을 받는데, 알프스 위를 비행하던 한 공군 비행기가 항공 케이블과 충돌하여서 주 전선이 끊어졌고, 케이블 타워 몇 대가 빙하 아래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다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아동 A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행사가 조종을 잘못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단순한 아, 조정을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만 지금 파악을 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거기에 반해서 아동 B는 조종사가 자기 항로에 케이블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듣지 못했거나 너무 낮게 날았거나 이륙 전후에 비행 나침반이 무슨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방향 감각을 잃어서 케이블과 부딪혔을 거예요. 라고 하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사고하고, 그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A는 이와 같이 단순히 드러난 사실에만 집중을 해서 대답을 하는 구체적 조작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동 B는 이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탐색을 할수 있는 형식적 조작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동 B가 속한 시기는 여러분 청소년기인 거죠.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골라볼까요? 가역성, 보상성, 동일성의 개념을 획득하기 시작하는 거 아동기입니다. 규칙은 절대적인 것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타율적 도덕성 단계로 유아기입니다. 결과를 예상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는 사고를 가지는 거 청소년기의 사고와 맞고요. 실제로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 없는 관점 속에 존재하는 개념이나 현상을 이해하게 되는 거 추상적 사고여서 형식적 조작기와 적절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아동 B가 속한 시기의 발달 지연 방안. 청소년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청소년기의 발달 지연 방안을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에 근거한다면 우리 에릭슨이 이 시기에 발달 과업으로 획득해야 한다라고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발달 지원 방안을 골라야지 되겠죠. 자, 이 시기의 발달 과업 뭔데요, 여러분? 자아정체감 확립이잖아요. 자아정체감 형성. 그래서 이런 자아정체감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 답을 고르면 되겠네요. 어디 있을까요? 5번에 있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기본적인 신뢰감 1살까지. 주도성 향상 프로그램 3살에서 6살.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중년기이고요. 근면성 발달 프로그램 아동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10번 함께 보실게요. 다음 일기를 통해 알수 있는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보기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어릴 때부터 야구를 해왔지만 또래보다 작았기 때문에 중학교에 들어와서 야구팀에 끼지를 못했어요. 자, 또래보다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같은 버스를 타고 다니던 남자애들은 모두 나보다 컸고, 나는 중학교에 들어온 지몇 달이 지났는데 목소리의 변화는 올 생각도 없다. 그쵸? 그래서 이제 애들은 넌 아직도 초등학생 같아! 라고 이렇게 장난을 하는데 정말 듣기 싫고 그게 고민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남자아이의 만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남자아이의 만숙. 자, 남자아이 만숙인 경우에 대인관계에서 위축될 수 있고요. 일찍부터 성인의 책임을 부여받는 건 조숙인 경우에 해당하죠. 발달의 개인차를 인정하면서 갈등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자, 동년배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도 조숙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ㄷ으로 웃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입니다.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소빈이의 사고 특성에 나타나는 원인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자, 소빈이 어떤 사고를 하고 있나요? 어릴 때부터 자신이 특별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 언젠가 세상을 바꿀 운명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라마나 소설 속 주인공처럼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고 확신했고요. 그리고 연애에 있어서는 자신만의 특별한 러브 스토리를 꿈꿨다고 합니다. 나는 평범하지 않아. 내 인생에는 운명적인 사람이 나타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나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를 우리 뭐라고 하죠? 개인적 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원인을 찾으면 되겠어요. 인공론적 사고하기 때문이다. 아니죠? 개인적 우화로 인한 자기중심성 때문이다. 맞습니다. 자신을 무대 위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상적 관중이죠? 아니고요. 자, 자신의 관심사와 타인의 관심사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수능 실전 문제 13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시기의 발달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 시기 언제일까요? 매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맞는 것에 대해서 현실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대요.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사회가 이상적이었으면 하기에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들이 실제 상황에서 그렇지 않으면 강하게 비판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 사회를 비판하고 개혁하고자 하는 성향이 나타나게 되는 이 사고는 이상주의적 사고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런 이상주의적 사고, 청소년기의 사고이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고르면 되겠습니다. 무란론적 사고 아닙니다. 유아죠. 언어 사용에서 과잉 일반화가 나타난다. 역시 유아입니다. 전생애를 통해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청소년기 맞고요. 과장된 자의식으로 상상적 관중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청소년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로 웃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함께 볼까요? 다음 강의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는 시기의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 고르는 문항입니다. 자, 강의 내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시기는 과거 자신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수많은 선택지와 불확실성 사이에 놓인 상태에서 근본적이고 어려운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 시기예요. 자아 정체감의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시기 언제죠? 여러분, 청소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고르겠습니다. 신체적 수행이 최고조에 달한다. 성년기이고요. 빈둥지증후군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중년기입니다. 레빈스는 이 시기를 사계절 중에서 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마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화 함께 풀어볼까요? 자, 9번. 다음 일기에 나타난 학생의 자아 정체감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입니다. 마샤의 자아 정체감 유형에 근거할 거예요. 자, 어떤 자아 정체감을 보이고 있나요? 오늘 상담에서 선생님께서 세무세무학과 합격률이 훨씬 더 높은데 바꿔보는 것은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대요. 자, 그런데 나는 평소 수학교사가 진로 희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럴 수 있겠지만 바꾸지 않을 거예요. 전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친구들에게 가르쳐 줄 때마다 즐거움을 느껴요. 자, 수학 교사가 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수학 교육과에 진학하는 것이 제가 수학 교사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하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수학을 좋아해. 그래서 수학 교사가 되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자, 정체감 성취 유형임을 볼수 있죠. 그죠? 자, 정체감 성취 유형에 대한 설명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정체감 유해 유형 아니고요. 자,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과제 수행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몰입하고 있는 것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자,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열심히 고민을 했죠. 그죠? 갖지 않고 수용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으로 묶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살펴볼까요? 다음 프로젝트 활동 평가지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가시기에 인지 발달 사례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입니다. 자, 가시기 언제일까요? 2차 성장 급등 현상과 2차 성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나의 또래 집단에 대한 동조 현상에 대한 예를 구체적으로 들수 있는가?
자, 이성 교제의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에 성취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시기에 신체 발달과 성적 성숙, 사회적 발달을 이해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한대요. 자, 가식이 언제죠? 청소년기라는 거알수 있죠? 자,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 사례. 자, 찢어진 동화책을 보고 책이 아프겠다. 이건 무란론적 사고죠? 유아입니다. 밤에 깜

깜깜하니까 달님이 환하게 나를 비춰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유아의 인공론적 사고죠. 자,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면 A는 C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는 가설적 사고를 할수 있는 거 청소년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얼굴에 난 여드름 하나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외출하지 못하는 거 상상적 관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리을로 묶인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수능 실전 문제는 모두 다 풀어봤는데요. 여러분이 이 많은 시기들에 대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기출 문항은 어떤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기출 문항도 한두개 정도 함께 여러분과 풀어볼까 합니다. 자, 2026학년도 수능에서 나와 있는 수능에 나온 7번 문제를 볼게요. 그러면 관찰 일지에서 알수 있는 아동 AB가 공통적으로 속한 시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그리고 발달 특성을 찾아내는 이런 문항이 나온 거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우리 반 아이들과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는데 트리에 달 모양을 장식하던 아동 A가 아하! 달이 밝게 비춰주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밤에도 선물을 가져다 줄수 있구나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동 B가 누가 달을 하늘에 달았을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아동 A는 선생님 E가 달았을 거야. 선생님 E가 달았을 거야. 라고 했고요. 아동 B는 우리 집에 잘 찾아오라고 아빠가 달았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다 모두 인공론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 사람이 사람에 의해서 모든 사물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공론적 사고를 하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선생님 이가에서는 과잉 일반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잉 일반화와 인공론적 사고를 보여주는 이 시기는 여러분 언제죠? 유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아기의 발달 특성 골라보면 자, 다중서열화가 가능할까요? 이거는 아동기에 해당이 됩니다. 나의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것은 청소년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전두엽의 발달이 집중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전두엽의 발달이 완성된다라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자, 집중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유아기예요. 근데 전두엽의 발달이 완성된다라는 것은 성년기입니다. 자, 확인 부가 의문문을 사용한다. 이거 유아의 자, 유아어 3종 세트 중에 하나였죠. 그죠? 대상형 속성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영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과잉 일반화도 유아어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2026학년도 수능 20번 문항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0번 문항은 꽤 자주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하는 그런 문항이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실험을 하고 있고요. 아동 A가 속한 시기의 발달 특성을 고르는 문항입니다. 어느 시기인지를 알면 돼요. 자, 아동 A를 대상으로 실험을 할 건데요. 1단계에서 발달 전문가가 아동 A에게 동화책을 보여주면서 다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게 이야기예요. 자, 거북이와 토끼가 함께 사과 3개를 빈 냉장고에 넣었어요. 거북이가 방에서 나가고 방에 남아있던 토끼가 냉장고 속에 사과를 한개 먹었어요. 그 상황에서 거북이가 다시 방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걸 보여주고 읽어준 다음에 단계 2에서 선생님 발달 전문가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동 A에게 방으로 돌아온 거북이는 냉장고에 사과가 몇개 있다고 생각할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거북이는 사실 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처음 들어있는 사과 개수라고 대답을 해야 되고요. 나는 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두 개로 줄어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아동 A의 답변이 뭐죠? 그런데 두 개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끼가 사과 한 개를 먹었으니까요. 아유, 이것도 알았어. 기특해. 이게 아니고요. 거북이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중심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유아기라는 거알수 있고요. 이 유아기의 사고, 고

그러면 무란론적 사고를 한다. 맞습니다. 중다 분류가 가능하다. 아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직관적 사고가 두드러진다. 유아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으로 묶인 3번을 고르는 이런 문항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배운 내용과 그리고 다른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강의에서도 우리 열심히 끝까지 해보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성년기로 만날게요. 안녕.

봉잘뚜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벌써 13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동안 차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거 기억해 나가시면서요. 오늘도 새로운 내용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새로운 문의 종류와 그리고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 살펴볼까요? 자, 오늘은 13번째 명령법과 감탄문이 되겠습니다. 이 감탄문은요, 그동안 우리가 앞에서 막 여러 가지의 그 대화문을 보면서 본문 안에서 조금 나왔기 때문에 그때 제가 언급해 드려서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명령문은 명령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명령법은 그 대명사와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대명사 편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면서 이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령법을 볼게요. 11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명령법의 형태는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주어가 생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어를 생략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직사법 현재의 형태를 사용하는데 2인칭 단수, 그리고 1인칭 복수형의 세 가지 형태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뭐 이거는 뭐다 비슷한 내용이죠. 뭐 한국어나 영어나 뭐 프랑스어나 다 같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보시면은 주어가 띠일 때, 누일 때, 부일 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주어가 생략이 되니까 괄호 안에 이렇게 표시가 된 거겠죠. 그래서 arriver, choisir, prendre라는 동사 1, 2, 3군 동사를 지금 각각 쓴 거고요. 1군 동사, 2군 동사, 3군 동사에서 각각 인칭에 맞게 변화를 시켜준 다음에 주어를 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뛸 때는 뭐뭐 해라, 누일 때는 뭐뭐 하자, 또는 뭐뭐 합시다. 이렇게 되고요. 부일 때는 뭐뭐 하세요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기를 보시면 2인칭 단수의 현재형이 es로 끝나는 경우에는 s를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arrive 동사를 보시면, 원래 2인칭 단수에서는요, tu arrive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명령문을 만들 때는 주어가 없어지고, 그리고 끝에가 es로 끝나서 얘가 s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오타가 아니고 명령문일 때는 s가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2번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알레 동사의 2인칭 단수형인 va의 경우에도 s를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더잘 기억나실 거예요. Tu parles doucement이라고 했어요. 너는 조용히 말한다라는 그런 문장을 이제 조용히 말해라고 명령문으로 내가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주어를 없애고요. 그다음에 es로 끝났으니까 s를 생략을 해요. 그 다음에 빠글로로 시작을 하니까 빼를 대문자로 써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용히 말해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Tu regardes ce film이라고 했어요. 너는 이 영화를 본다라는 평소문에서 없어지고 s를 생략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대문자로 바꿔주면 이 영화를 봐라는 명령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볼까요? Tu vas à l'école이라고 해서 넌 학교에 간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럼 학교에 가라고 했을 때 주어를 생략하고요. va의 경우에도 s를 생략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s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va à l'école, 학교에 가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조심할 점은요. 이 va 뒤에 중성 대명사가 오게 되면 발음 때문에 s를 생략하지 않아요. 여기를 보시면 va-i가 아니고요. va-zi라고 해서 이때는 s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va-zi로 항상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거기에 가라는 것으로 이걸 문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va-i가 아니고 va-zi로 기억하시면 돼요. 맹뜨랑은 지금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약간 규칙 있는 듯 하면서도 예외가 되게 많기 때문에요. 명령법은 예외와 함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조금은 까다로운 문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동사 앞에 위치하던 대명사들은 긍정 명령문에서 동사 뒤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명령문에서는요, 동사가 가장 먼저 나오겠죠. 그래서 동사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원래 기존의 평서문에서는 대명사는 동사 앞에 위치를 하잖아요. 근데 명령문에서는 항상 동사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동사 뒤로 빠집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빠지는데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 보어가 두개 동시에 나올 때는 직목이 먼저 나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밑에도 나오죠? 동사, 직목, 간목의 순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순서가 이어지고요. 다음에 직목과 간목이 다 끝나면 중성 대명사이나 어미 나오게 됩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긍정 명령문에서는 직목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 왜 예전에 대명사 편, 직접 목적 보어, 간접 목적 보어 이렇게 대명사 할 때는 우리가 평소문에 어순 그대로 할 때는 1, 2인칭이 3인칭보다 먼저 위치를 했죠. 그리고 3인칭들 간에는 직목이 간목보다 먼저 나왔어요. 3인칭 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어순을 따르지 않고 긍정 명령문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오고 직목, 간목, 이응의 순서가 됩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첫 번째 문장 먼저 보고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보시면 나에게 그것을 줘라고 했을 때 돈을 르 무아가 되는 거예요. 직목이 먼저 나오고 간목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1, 2인칭이라고 해서 3인칭보다 앞에 나간다라는 그런 원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긍정 명령문에서는. 다시 올라가서 보면. 자, 무와 뜨는 명령문에서요. 무아와 뚜아 이렇게 강세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예를 들어서 뭐 흑양한테 무아, 날 봐. 에끄트 무아, 내 말을 들어. 뭐 이렇게 되는데, 이나 엉과 같이 쓰이면 변화하지 않아요. 또. 조금 복잡하죠. 자, 이나 엉으로 쓰인 거 볼까요? 자, 여기 뭡니까? 다시 무가 살아나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나 엉과 함께 쓰이게 되면 강세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부정명령에서 명령문에서 대명사의 위치는 긍정명령문과는 달리 평서문의 어순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돼 있죠. 굉장히 복잡하죠. 자, 평서문의 어순이 뭐예요? 제가 좀 전에 썼던 요거죠. 1, 2인칭이 3인칭보다 앞서고 3인칭들 간에 나왔을 때는 직목이 간목보다 먼저 나온다라는 요 순서를 그대로 따른다라는 거예요. 부정명령문일 때는 그렇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를 보시면 부정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거. 두 번째 한번 먼저 볼게요. 느물 르 봉트 빠라고 되어 있죠. 자, 부정명령문에서 요거를 원래 평서문의 어순으로 평서문으로 바꾸면요. 띠가 되겠죠? 띠 느물 르 흑야그드 빠 요게잖아요. 여기서 명령문을 바꿨을 때 주어가 없어지죠? 그래서 띠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S를 빼고 요렇게 되는데 지금 인칭을 보면 무 1인칭이 3인칭보다 먼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부정명령문의 경우에는 이 순서를 따른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느멍 빠글르 빠라고 남아 있죠? 나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1, 2인칭, 3인칭들 간의 직목, 간목이 다 끝나게 되면 뒤에 중성대명사가 나왔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워요. 3번은. 자, 보시면 다시 긍정명령문에서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온다. 첫 번째 알아두시고 두 번째 강세형으로 바뀌게 되지만 중성대명사와 함께 나오게 되면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무와뚜로 됩니다. 세 번째 부정명령문에서는 어순이 목적어의 어순과 동일하게 평서문의 어순 그대로 따른다. 요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다시 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돈을 의무와 나에게 그것을 줘라고 했을 때 이때는 엉이나 이가 없으니까 강세형으로 바뀐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목이 먼저 나왔고 간목의 순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마. 느물르 몽트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 2인칭이 3인칭보다 먼저 나온 거고 부정명령문에서. 세 번째, 아뽁뜨멍엉 나에게 그것을 하나 가져다 줘라고 했을 때 무뜨가 바뀌지 않고 엉 때문에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거. 마지막 느멍빠글르빠 나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 이것도 부정명령문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과 같이 동일하게 목적어의 어순 그대로 따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좀 어렵죠? 여러분들이 요거는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문장을 그냥 막 달달달 외우시기보다는 이해를 통해서 외우셔야지 여러분들의 것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특수한 명령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명령형의 경우에는 뭐 기존에 그냥 동사의 변화에다가 주어만 생략하면 되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고유한 명령문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사 네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얘들은 원래 뛰, 아부아이 같은 거는 뛰, 아잖아요. 누, 자봉인데, 이런 것을 그대로 갖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지금 다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에용 에에 수와 수와용 수와이에 사슈 사슝 사슈에 웨유 웨용 웨예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용기를 가져라고 했을 때 에이듀쿠하슈라고 되어 있죠. 요거 철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ES에서, 아, 원래 ES에서 S를 빼는 거니까, 기존에 그냥, 원래는 ES의 형태겠지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데, S가 없습니다. 조심하시고요. 네, VM excuse에 죄송합니다라고 했을 때, 여기도 앞에, 이렇게 불루와 동사의 명령문을 쓰죠. 그래서, 요런 형태 네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논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떠한 문장에서 역할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명령 요구 금지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문이니까 당연히 명령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창문을 닫아. Ferme la fenêtre라고 되어 있죠. 이때도 역시 S가 생략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문장을 보면서 계속 그좀 전에 했던 것을 되뇌이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맨 나똥 빠 토라고 했어요. 너무 기대하지는 마라고 되어 있죠. 아따옹도 동사 명령문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기원을 또 나타낼 수가 있겠죠. 수와이에 에르라고.

라고 해서 행복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수아에는 우리 좀 전에 봤던 에트르 동사의 명령문이죠. 요거 형태 기억하시고요. 제안을 또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건 보통 1인칭 복수의 경우에 좀 많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알롱 아슈데 두 빵, 빵을 사러 가자, 갑시다 라고 해서 지금 명령문의 형태지만 의미상으로는 제안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진 않았죠. 용법은 어렵지 않았지만 명령문은 시험에 나오게 되면 그 문법판에서 나오게 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대명사 와의 그런 위치라던가 S를 생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중점적으로 나오니까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감탄문을 보도록 할게요. 감탄문은요, 감탄사가 있는 경우와 감탄사가 없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감탄사가 있는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가 나올 수가 있는 문장이 있고요. 주어와 동사 없이 그냥 구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명사구로.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감탄사가 있는 경우를 먼저 보시면 1번에 깰 형용사 명사라고 돼 있죠. 자, 깰은 의문 형용사, 감탄 형용사이기 때문에요. 주어와 동사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뒤에 명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형용사의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한데 이건 이제 문맥상으로 우리가 감탄문을 쓰게 될때잘 아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통 안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날씨에 대해서 굉장히 막 서로 날씨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아름다운 날이다라고 할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생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 형용사 이제 가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감탄문을 만들 때, 깨를 가지고 만들 때는 조심할 점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라 그랬어요? 이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깰의 형태를 바꿔줘야겠죠. 성수의 일치를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명사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리고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형태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깰은 남성 단수, S가 붙은 깰은 남성 복수. 그죠? 요렇게 생긴 깰은 여성 단수, S가 붙은 것은 여성 복수가 되겠습니다. 명사를 기준으로 맞춰줘야 돼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꽬 보주라고 나오죠. 정말 아름다운 날이야라고 했어요. 이때 주어는 남성 단수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남성 단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꽬이 됩니다. 꽬 그런데 메종이라고 했어요. 정말 큰 집이야라고 했을 때 메종은 여성 단수.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꽬의 형태가 이렇게 바뀌고 꽬 다음에 나와 있는 형용사도 역시 여성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명사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요, 명사를 꾸미는 그 앞에 있는 형용사도 바꿔줘야 됩니다. 졸리 베트멍, 깨 졸리 베트멍이라고 나오죠. 베트멍은 남성 복수예요. 그래서 남성 복수 형태로 쓰고요. 형용사 졸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S를 붙여야지 되겠습니다. 전부 다 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명사를 기준으로 일치를 시킨다. 깰은 주어 동사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감탄문. 두 번째로는 주어와 동사가 나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끄와 꼼무가 지금 두 개가 나와 있죠? 끄 주어 동사, 꼼 주어 동사. 그래서 끄, 뒤에 정지. 너 정말 착하구나. 이렇게 주어 동사를 이끌 수 있어요. 꼼, 일꾸비트. 그가 정말 빨리 달린다라고 나오죠? 이제는 꼼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다 이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끄의 경우에는 스크나 깨스크스로 쓸 수가 있어요. 구어체에서. 그래서 스킬 페 프와 오조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스크로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깨스크로 써도 됩니다. 깨스킬 페 프와 오조쥐 오늘 정말 춥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어와 동사를 다 이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예전에 나왔을 때는 주어와 동사 이끌 수가 있는 감탄문을 해놓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는 거를 고르는 거,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럼 세 번째 볼게요. 꽁비앙 주어 동사, 꽁비앙 드 명사라고 나오죠? 이건 드가 들어갔을 때는 뒤에 명사만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드는 주어 동사 이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가 나와야 되고요. 꽁비앵 단독으로 쓸 때는 주어와 명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꽁비앵은 특히나 어떤 정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

보시면요, 너 정말 많이 변했다라고 할 때, 꽁 비앙 튀앙 슝지라고 나오죠. 이 변화의 정도를 굉장히 얘기할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꽁 비앙 드덩 사펑이라고 되겠죠. 시간이 어찌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라고 했을 때는 꽁 비앙 드 명사 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는 주어와 동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4번에 끄드 명사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대화체에서 그 의사소통 영역에서 대화문을 주거니 받거니 할 때, 뭐 레스토랑을 가거나 박물관을 가거나 하는 이런 예문에서 사람 정말 많다라든지 그럴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고요. 끄드 몽드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끄드 브리 덩 라휘, 거리가 정말 시끄럽다. 그러니까 브리가 소음이잖아요. 그래서 소음이 많다, 시끄럽다라는 거고요. 끄들 리브 책이 정말 많다. 수고 세트 따블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가 나오느냐, 주어와 동사가 같이 나오느냐를 구분해서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탄사가 없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이제 주로 이렇게 말을 해야지 조금 나타날 수가 있는 거이긴 한데, 억양으로 감탄문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단어가 감탄문이 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건 이제 말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의 그런 감탄의 의미를 줄 수가 있고요. 또 썼을 때는 뒤에 느낌표를 통해서 우리가 아 얘는 감탄이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볼까요? Je ne peux plus du froid라고 했어요. 더 이상 추위를 못 견디겠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이거를 마침표를 쓰게 되면 조금 느낌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탄 표시를 해줍니다. Tu as de la chance, 운이 좋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문장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요. Ça sent trop bon, 냄새가 너무 좋아 라고 하죠. 이것도 역시 다 느낌표를 써서 우리가 감탄문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Felicitations, 축하해, 축하해요 라는 것도 역시 그 의사소통 지문 대화문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이제 한 단어로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양한 감탄의 표현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 이거 감탄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라고 기억하시면서 정확하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싸갈러 그러면 아 저런 뭐 이런 뜻이에요. 니동 그럼 이봐 봐 여기요 뭐 이런 거고요. 꺼멍 그럼 뭐 놀라움이나 분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면 좋아 됐다 뭐 이런 거고요. 아땅스용은 다 아실 거예요. 조심해 라는 거고 와 알롱 알레 자 어서 등등 쓸수 있습니다. 띵 또는 뜨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자주 나오죠. 이렇게 주의를 환기할 때도 쓸 수가 있어요. 어머 자뭐 이렇게 해도 쓸 수가 있고 또 물건을 건네줄 때도 쓸수 있어요. 자 여기요 라고 할때 물건을 건네줄 때쓸 수가 있고 또 놀라움 보통은 이제 우연히 누군가 오랜 친구를 오래간만에 정말 우연히 거리에서 만났을 때뭐 요럴 때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어머 뭐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에 아뭐 이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탄의 표시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이거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기억하셨다가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아, 몽, 이것도, 아, 그래요? 이런 거고요. 브라보는 브라보, 아시죠? 말 그대로 브라보입니다, 이거는. 올라라, 저런, 아이고, 이런 거고요. 꾸아, 이건 이제 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앞에 전치사가 왔을 때 꾸아 형태로 바뀐다라고 했죠? 단독으로 쓸 때는 뭐라고?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Amounts, 그러면 이런 놀라움이나 실망,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이제 의사소통 지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지문을 보시면서도요, 여기에 명령문이 나오거나 감탄문이 나오면 방금 전에 했던 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일 묻고 답하기의 그 대화 지문이 되겠어요. 피에르와 소피의 대화인데요. 피에르가 Quel jour est aujourd'hui? 라고 물어봤어요. 요것이 이제 요일 묻기의 표현이죠. 깰 주가 이제 요일이라고 쓰인 거예요. Aujourd'hui c'est jeudi. 오늘은 목요일이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디가 목요일이에요. 자,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월요일 lundi부터 시작을 해서 일요일 dimanche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Mardi, mercredi, jeudi, vendredi, dimanche 이렇게 요일 다 알아주시고요. 요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요일 단어나 달 1월부터 12월까지의 단어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거에 해당하는 단어는 제가 그 자료실에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요일이냐라고 했더니 오늘 목요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피에르가 다시 얘기하죠. 아, donc il reste encore 2 jours avant le week-end라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느낌표가 있으니까 약간 좀 감탄의 그런 억양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주말이 되기 전에 아직도 이틀이나 남았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요일이니까 그렇겠죠. Sophie가 oui, cette semaine a été longue pour moi 라고 하죠. 맞아 라고 하면서 응, 나에게는 이번 주가 아주 길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J'ai eu beaucoup de travail et aussi des examens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나 이번 주에 정말 일이 너무 많았고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시험도 있었다. 피에르가 Je comprends moi aussi 이해해 나도 역시 J'ai eu beaucoup de travail cette semaine 이번 주에 나도 일이 많았어 Je suis vraiment fatigué 나 정말 피곤하다 얘기하고 있죠 Ce week-end je vais me reposer et ne rien faire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나는 뭐뭐 할 예정이야 라고 했을 때 알레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오죠 동사 원형 지금 대명동사로 나온 거예요 Se reposer, 쉬다, 휴식을 취하다라는 거죠. 이번 주말에 나는 좀쉴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Ne rien faire. 피에르가 Oui, moi aussi. 나도 그래. J'en ai vraiment besoin. 나도 정말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일 묻고 답하기에 대화 질문을 봤는데요. 첫 번째 거 나오죠? 요게 요일 묻고 답하기 주디 또 나오죠. 그리고 스멘느 주한 주를 이렇게 스멘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위켄느는 주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제 표현 연구 볼게요. 자, 1번을 보시면 깨주고 에스 오주고 뒤 오늘 무슨 요일이지?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요일 묻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깨주고 쏨 에스 오주고 뒤라는 문장을 썼고요. 여기에 나오는 표현, 다른 표현들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깰 주고 쏨느로 써도 돼요. 주어를 누로 바꾼 거예요. 쓰 대신에. 그리고 깰 주고 에스 오주고 이거는 똑같은 문장이니까 빼고요. 그다음 네 번, 세 번째 오네 깰 주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것도 역시 다 전부 다 요일을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요일을 묻는 거. 나중에 의사소통 표현에서도 한번 또 다시 정리할 거예요. 요일 말하기, nous sommes, c'est 또는 on est 요일을 쓰면 됩니다. nous sommes, c'est, on est. 그래서 nous sommes, c'est, on est, dimanche, 일요일입니다. 세 개를 다 쓰시면 됩니다. 이게 주어가 nous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nous sommes, dimanche라고 해서 우리는 일요일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일요일입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볼게요. 아, donc il reste encore 2 jours avant le week-end이라고 돼 있죠. 아, 그럼 아직도 주말 전까지 이틀이나 남았네라고 하고 있어요. 얼마가 남아있다라고 할 때요, 동사를 해시태 동사를 쓰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그 뒤쪽에 가면요, 비인칭 구분이라고 하는 단원이 따로 있어요. 수능특강 교재에 거기서 나올 텐데요. 해시태 동사는 비인칭 구문을 이끌 수 있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비인칭 주어 이를 쓰고 해시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 다올 수가 있고 뭐뭇이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il reste 2 jours 이틀이 남아 있는 거고요. il reste une place libre 빈자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버스에 빈자리가 남아 있다. 할때 그렇게 해시태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인칭 구문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3번 볼게요. Ce week-end, je vais me reposer et ne rien faire 라고 되어 있죠. 이번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쉴 거다 라고 했어요. rien은 빠와 함께 쓰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부정의 표현할 때 배웠습니다. 빠하고 같이 쓰면 안 돼요. rien은. 그래서 문법에서 이렇게 쓰고 빠, rien 이렇게 둘다 나와서 잘못된 거 고르는 문제로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종종 잘 나옵니다.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부장법의 직접 목적 보호 역할을

역할을 할 때는 시행이 부정법에 앞에 온다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무엇을 아무것도 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faire 동사의 직접 목적 보호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때 시행을 부정법에 앞에 위치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Je veux rien faire 이런 식으로 앞에 올수 있다라고 해서 어순을 이제 기억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날씨와 계절 말하기에 대화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크와 클라라의 대화가 되겠어요. Nous sommes le 1er avril aujourd'hui라고 했죠. 오늘은 4월 1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주어가 누로 되어 있고 동사가 쏨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거를 오늘은 오늘 우리는 4월 1일이다 이렇게 해석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4월 1일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날짜를 쓸 때요. 프랑스어는 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일을 쓰고요. 월 여기는 없지만 연도 순으로 씁니다. 일, 월, 연도 순으로 쓰거든요. 그리고 매달 1일만 서술로 씁니다. 매달 1일. 4월 1일은 첫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만 를 쓰고요. 아니, 를가 아니고 서술을 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기수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뭐, 르, 꺄또호즈 주의에 7월 14일을 쓸 때는요, 이때는 그냥 꺄또호즈라고 씁니다. 그때는 서술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매월 1일만 저렇게 펌이에요 씁니다. 그래서 오늘 4월 1일이에요. Je pense que le printemps est enfin arrivé. 봄이 드디어 왔다 라고 생각한다. Est-ce que tu aimes cette saison? 너는 이 계절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Oui, j'adore le printemps. 나는 봄을 좋아해. 계절 지금 나오죠. 세종이 계절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Printemps, été, automne, hiver.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다 외워두셔야 되고요. 이것도 역시 제가 아까 요일 정리하면서 같이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마크가 나 봄을 너무 좋아해. Les journées deviennent plus longues et il commence à faire plus chaud라고 되어 있죠. 그 봄이 되면 왜 좋으냐면 그 해가 길다라는 거여서 하루가 더 길어진다. 그렇죠? 하루가 더 길어지고 그 낮이 길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날씨가 좀더 따뜻해지기 시작한다. Et toi, tu préfères quelle saison? 이라고 물어봤어요. 너는 어떤 계절을 좋아하니? 물어보죠. 클라하가 Moi, j'aime bien l'automne quand les feuilles changent de couleur. 라고 합니다. 나는 가을을 좋아하는데, 특히 가을에 페이에는 나뭇잎이에요. 우리 그때 문화편에서 밀페이유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천 개의 잎사귀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의 페이유죠. 나뭇잎들이 색깔을 바꾸기 시작할 때, 바꿀 때, 그때 나는 특히 가을을 더 좋아한다. 마크가 C'est vrai, 맞아. Chaque saison a quelque chose de spécial이라고 하죠. 각각의 계절이 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각각의 뭐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Quelque chose와 같이 부정 대명사는요. 뒤에 형용사가 나올 때요 사이에 전치사 들을 쓰죠. 그러니까 부정 대명사 편에서도 살짝 제가 언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특별한 것. 할때 들을 씁니다. Qu'est-ce que tu vas faire ce week-end? 이번 주말에 너뭐할 거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클라라가 Comme il fait beau, je vais aller me promener en montagne 라고 하죠. Comme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나는 산책을 할 거다. Se promener 산책 가다. 산에 산책을 할 것이다. 하러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날짜와 계절 말하는 표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날짜 여기 나와 있었죠. 그다음에 계절, 판땅, 봄. 그다음에 세종 계절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여기 또 세종 또 나왔네요. 그리고 오톤, 가을이죠? 여름은 에떼, 겨울은 이베르. 그죠? 그다음에 네, 요 정도네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제 넘어가서 표현 연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1번.

꽁비행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이게 가격도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원수도 나타낼 수가 있고요. 네, 뭐 온도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날짜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근데 날짜를 나타낼 때는 대답을 를 시작을 하면서 일, 월, 연도 순으로 쓰듯이 물어볼 때도 를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꽁비행 앞에 만약에 르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날짜로 쓰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꽁비행도 문제에 잘 나오죠. 날짜를 말하는 거 볼까요? 여기 나오죠? 1월. 오네 세 누솜 르 1월. 5주고 뒤르 깡스 우뚜 8월 15일이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여기 보면 아시겠죠? 매월 1일만 서술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15는 1일이 아니니까 그냥 숫자 15에 해당하는 깽지를 쓰면 됩니다. 오늘 퍼미의 매 5월 1일입니다. 라고 할 때는 1일이 첫 번째 날이니까 요거는 퍼미에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1월 쓸때이 월은 대문자로 쓰지 않고 이렇게 씁니다. 기억해 두시고 날짜를 물을 때는 꽁비행 앞에 르, 대답할 때도 르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제 2번 볼게요. Les journées deviennent plus longues et il commence à faire plus chaud라고 나와 있죠. 낮이 더 길어지고 날씨가 더 따뜻해지기 시작하잖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devienne 요거는 devenir 동사의 3인칭 복수죠. 근데 요거를 의외로 많이 잘 모르세요. devenir 동사의 3인칭 복수입니다. 그리고 주구네가 여성이기 때문에요. long의 형태가 남성에다가 여성으로 만들어주고 S를 또 붙인 거죠. 여성 복수예요. 주구네. 그 다음 뭐뭐 하기 시작하다 꾸멍스 아 동사 원형을 씁니다. 날씨가 더 따뜻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날씨를 표현할 때는 주어 자리에 비인칭 주어 이를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나중에 비인칭 구문할 때 나올 겁니다. 비인칭 주어예요. 이때 이는. 그래서 날씨를 표현할 때 동사를 fare 동사를 주로 많이 쓰는데요. 일, fare, 그 다음에 여기에 형용사가 옵니다. 처음에 이거를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시는데 많은 학생들이 왜냐면 날씨가 춥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영어의 영향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한 at를 동사를 써야만 할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프랑스어는 faire 동사를 쓰죠. 근데 faire 동사가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뭘 만들다는 거지? 날씨를 춥게 만든다는 건가? 뭐 이렇게 하는데 프랑스어는 faire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il fait 다음에 형용사를 쓰면 날씨가 추운, 쌀쌀한 il fait frais, 서늘한 il fait chaud, 날씨가 더운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il fait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를 써서 이렇게 써도 되고 또 하나는 일리아처럼 이렇게 무엇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du vent, 뭐 du soleil 이런 식으로 일리아를 가지고 써도 되고요. 세 번째는 비인칭 동사를 쓰는 거예요. 아예 il pluie처럼 pluie나 아니면 il neige처럼 비가 오다 또는 눈이 오다처럼 비인칭 주어하고만 쓰일 수 있는 비인칭 동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쓸수 있지만 여기에서 공통점은 이 일은 전부 다 비인칭 주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정리할 때 다시 볼게요. 자, 이제 세 번째 볼게요. C'est vrai, chaque saison a quelque chose de spécial. 여기 있죠? 맞아, 계절마다 특별한 점이 있지라고 되어 있어요. Chaque라는 것은 각각의라고 하는 형용사인데요. 요거는 항상 단수로만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의 계절이라고 할때 이렇게 다 단수 형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꿀크쇼즈를 형용사가 수식할 때는 꿀크쇼즈드 남성 단수 형용사와 같이 쓴다라고 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형용사 앞에 드를 쓴다. 그리고 남성 단수 형용사를 씁니다. 꿀크쇼즈드 누보 그러면 새로운 것, 새로운 일 이렇게 됩니다. 리, 메, 딱 위에 나에게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의사소통 기본 표현 이제 쭉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 요일, 날짜, 달과 계절인데요. 여기에서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 어렵지는 않은데,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그냥 외워야 되는 것이 조금 많죠. 그래서 시간의 표현, 요일의 표현, 그다음에 날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딱딱 보시고, 아, 이거는 시간이다, 요일이다, 날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시간은 깰레가이찔.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죠. 몇 시입니까? 라는 뜻인데, 이거는 부자벨레어라고 해서 주어를 부로 바꿔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DR 레어도 똑같이 쓸 수가 있겠죠? 몇 시입니까? 요렇게 써도 됩니다. 일레 시저의 드미 6시 반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드미는 30분이라는 뜻이죠. 시간에서는. 그래서 반서 30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일을 볼까요? 깰 주어 솜누. 자, 주가 요일이죠, 이때. 깰 주어 에스 오주고지. 오네 깰 주. 똑같이 다쓸수 있다라고 했어요. 대답은 모두 썸 마그지 화요일입니다. 또는 쓰 썸지 토요일입니다. 그다음에 오네 벙드거지 금요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본문에서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 금요일, 일요일까지 나왔죠. 수요일, 목요일, 마그지, 아, 주지도 나왔군요. 메커디. 그다음에 목요일은 아까 나왔죠? 주지. 이렇게 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날짜 볼게요. C'est le combien aujourd'hui 라고 되어 있죠? 오늘 며칠입니까? 했을 때 아까 날짜 앞에 를을 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를을 쓰지 않으면요, 그냥 C'est combien 이라고 하면 가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뜻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C'est combien은 가격. 대답을 할 때도 3월 20일입니다. C'est le 20 mars, 르. 오늘 르 콤비앙 며칠이죠? 20일입니다. 오늘 르방. 이렇게 르를 꼭 써야 됩니다. 달과 계절 볼게요, 이제. 세단에 올해에 빠크, 똥부 언 아브릴이라고 되어 있어요. 빠크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대문자로 저렇게 쓰이죠. 빠크, 똥부 언 아브릴, 4월에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똥배가 원래는 뭐 넘어지다, 떨어지다라는 뜻이 있는데, 날짜나 시기 뭐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다라고 할 때, 딱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할 때도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4월에 있다라고 할 때, 똥배라는 동사를 쓴 겁니다. 세겔 세중아 막세이유. 막세이는 무슨 계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누숨 오프린땅. 봄입니다. 또는 여름입니다. 오네 어느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지금 봄이에요. 우리는 봄에 있어요. 이렇게 직역을 하면 우리는 지금 봄에 있어요.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렇게는 해석 안 하고 그냥 봄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계절을 나타낼 때는요, 봄, 여름이라고 할때 오하고 엉을 쓰는데, 봄 앞에는 오를 쓰고요. 봄에 라고 할때 오를 쓰고, 그 다음에 여름이나 가을이나, 그 다음에 겨울은 전부 다 앞에 엉을 씁니다. 그래서 봄만 오를 쓰고요. 여름, 가을, 겨울은 엉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엉의 형태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요. 이번 과는 조금 다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 많으니까 날짜 다잘 파악하시고요. 요일이나 날짜, 계절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는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독해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된다면 뭐 요일이 오늘은 화요일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틀 후에 만나기로 했어. 그럼 오늘 만날 요일은 뭐, 화요일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겠죠.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문화편을 보도록 할게요. 문화는요, 주요 잡지가 되겠습니다. 프랑스에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언론, 잡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은 잡지, 렉스프레스라고 하는 잡지예요. 굉장히 조금 내용이 시사적인 내용도 많고 조금 어려운 그런 잡지에 해당합니다. 프랑스에는 주간지, 월간지, 그리고 격월간지 등 다양한 직으로 발행되는 잡지들이 있어요. 특히 패션, 라이프스타일, 정치, 문학, 예술 분야 등의 잡지들이 널리 읽힌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5년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의 그런 표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렉스프레스는 프랑스에서 전국 단위로 발행되는 주요 정치 시사 분야의 주간지가 되겠습니다. 1953년에 창간이 되었고요. 1950년 그리고 60년대에는 반식민주의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방향성에 공감한 알베르 까미, 프랑수아즈 사강 등 수많은 지식인들이 이 잡지에 기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날 정치, 경제 이슈에 대한 분석적인 보도로 프랑스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렉스프레스 자체에서 이렇게 보면 조금 내용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그 뭐죠? 작가들과 함께 연관이 돼서 또 출제를 할 수가 있어요. 까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런 그 문장을 이렇게 프랑스어로 쓴 다음에, 그다음에 엑스프레스를 이렇게 딱 중간에 끼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퐁슈아즈 사강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요즘 최근에 조금 등장하시는 분인데, 같이 언급을 하면서 슬슬쩍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렉스퍼스는 여기 보시면 정치 시사 주간지인데, 이 제목이 엑스프레스여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뭐 스포츠 잡지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뭐 빠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사 잡지가 되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역 언론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해서 다음으로는 프랑스의 지역 언론을 보겠습니다. 우에스트 프랑스와 수드 우에스트가 있는데요. 우에스트는 이게 서쪽이란 뜻이고요. 수드는 남쪽이고 우에스트 다시 서쪽이죠.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프랑스의 지역에서 발간하는 그런 신문들도 있고 잡지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동서남부 프랑스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서 남, 북, 그네 가지죠? 이거는 기억해 두시고요. 방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왔으니까 언급해 드렸고, 이제 계속 볼게요. 프랑스에서는 지역 언론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지역 언론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지역 주민의 일상과 지역의 경제, 문화, 사회 이슈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대표적인 프랑스 지역 언론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이제 나옵니다. 볼게요. 우에스트 프랑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일간지 모습이에요. 44년에 처음 발간됐대요. 우에스트 프랑스는 프랑스 서부, 이게 서쪽이라고 했잖아요. 서부 지역의 대표적 일간 신문으로 본사는 렌에 있다. 렌. 돼 있죠? 네, 버땅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버땅뉴. 네, 페이 드 라 루아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프랑스의 지역 이름,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문화 지문에서는요, 이렇게 고유명사로 많이 나오니까 지역 문제는 특히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1부 노르망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뉴스와 전국구 뉴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프랑스 전역에서 신문 독서율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다른 일간지와 달리 우에스트 프랑스의 독자 수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프랑스어로 된 신문 중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신문으로 독자와 발행 부수에서 르 피가호와 르 몽드를 앞선다라고 되어 있네요. 르 피가호, 르 몽드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신문이죠. 이 신문의 신조는 정의와 자유이며 인본주의, 기독교 민주주의, 사회적 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원칙을 지키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에스트 프랑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거를 전부 다다 프랑스어로 바꾸면 좀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쉬운 말로 바꿔서 출제가 될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수드 우에스트라고 해서 이제 남쪽과 서쪽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시면은 남서부 지역의 일간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본사는 보르도에 위치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르도는 뭐 와인으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 뭐 모의고사나 그 수능에서 종종 등장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고도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고요. 우에스트 프랑스와 같이 1944년에 창간되었다라고 얘기하네요. 44년에 창간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연도에 창간되어 있으니까요. 요거를 두 개를 같이 묶어가지고 독해지문해서 이렇게 뭐 같은 해에 만들어졌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 보시면 되겠고, 뭐 일간지다, 보르도에 위치해 있다, 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겠고, 동시에 창간됐다, 같은 해. 그다음에 스위드 우에스트의 슬로건은 사실은 신성하고 논평은 자유롭다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멋진 말인 것 같네요. 이 문장은 스위드 우에스트가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동시에 견해 표현의 자유도 존중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능 특강 교재에 나중에 풀어보긴 하겠지만 그 실전 문제 9번을 보시면은 이 지역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프랑스어로 바뀌어서 출제가 되는지를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요거를 다시 오셔가지고 독해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런 앱으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지문을 바꾸기 너무 어렵다. 또는 뭐
출제하기가 좀 까다로운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테스터처럼 문제를 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의 버전의 모습을 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딱 나온 다음에 여기서 뭐알수 있는 것은 뭐 발행한 해라든지 요일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요일을 배웠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포스터 문제는 또 여러 가지의 버전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명령문과 감탄문에 대해서 배우고 또 프랑스 언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 배운 것 중에는 명령문이 제일 좀 까다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3번에 해당하는 거, 대명사의 위치라든지 또 긍정 명령문과 부정 명령문에서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S가 어떤 경우에 생략이 되고 생략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공부하신 다음에 저랑 같이 나중에 수능 실전 문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명령문과 감탄문에서 새로운 또 내용으로 만나봤는데요.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8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필수 개념으로 확인했던 표정암과 지질구조에 관련된 이제 문항풀이입니다. 자, 문항풀이 앞서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체크하고 가야 되겠죠? 용스픽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용스픽. 자, 이전 문항에 선생님이 두 개를 용스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4번 문항과 12번 문항인데 둘 다 지질구조, 퇴적구조에 대한 얘기인데 4번 문항 같은 경우는 주로 퇴적구조, 이 퇴적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다음에 퇴적구조를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이냐에 대한 문항이고요. 실제 수능이나 모의평가에서 한 문항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항은 지질구조와 관련된 지질 단면에 조금 더 힘을 준 문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질 단면을 해석할 때 지질학적 사건의 순서는 어떠한지, 그 다음에 이 지질 단면에 보이는 지질구조와 퇴적구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쓰면서 염두하면서 문항풀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항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항 보겠습니다. 그림은 모래 입자로 구성된 퇴적물이 속성작용을 받아 퇴적암이 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모래 입자로 된 퇴적물이 속성작용을 받아서 암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쇄설성 퇴적물 중에 모래 입자니까 얘가 암석이 되었어요? 3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A와 B는 교결작용과 다진작용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보면 모래 입자가 있는데 입자와 입자 사이에 간격이 꽤 있고요. 그 사이에 공극이 있죠. 보통 우리가 퇴적은 물 밑에서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공극은 물로 채워져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 물 속에는 나중에 이제 교결 물질들이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용해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침전되면서 이런 교결 물질이 입자들을 결합시키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A 과정을 보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꽤나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퇴적 입자의 간격이 줄어들면서 부피가 줄어들면서 밀도가 커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 압축이 일어났구나. 아, A는 압축이구나. 압축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기는 다짐작용,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다짐작용. 그 다음에 보면은 교결 물질이 지금 이 안을 채우면서 입자와 입자를 결속시키면서 진짜 암석으로 이제 굳어지겠죠. 그러한 작용이 지금 B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긴 지금 결합, 결속을 시키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여긴 교결작용,

결작용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면 된다. 보겠습니다. A에 의해 공극의 부피가 감소한다. 공극이 줄어들면서 압축되고 있다. 아, 맞는 얘기고요. B에서 교결물은 모래 입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교결물은 이 퇴적 입자를 연결시켜주는,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 교결물질이 될수 있는 거, 석회질 물질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규질 물질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철산화물, 뭐 산화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석회질 CaCO3, 규질 SiO2 이런 것들 맞고요. 이 과정을 거쳐 생성된 퇴적암은 사암이다. 모래 입자가 암석이 되었습니다. 퇴적암이 금쇄술성 퇴적암, 없던 퇴적암 사암이 된다. 맞는 거, 기역련 디귿 다 맞는 거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자, 1번 문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퇴적암의 분류와 관련된 거죠. 보겠습니다. 그림은 퇴적암을 퇴적물의 기원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의 예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쇄설성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 중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여감과 쉐일이 나와 있네요. 그럼 너는 쇄설성 퇴적암이구나. 쇄설성 퇴적암. 석탄 처트. 아, 너 유기적 퇴적암이구나. 유기적 퇴적암. 그 다음에 석고 처트. 그러면 석고가 들어있잖아. 아, 너 화학적 퇴적암이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감이라고 한다면 너 주로 자갈 크기의 입자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쉐일이라고 하면 진흙이나 점토 정도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석탄은 뭐 식물체 이런 것들. 자, A는 유기적 퇴적암이다. 유기적 퇴적암이 아니죠. 쇄설성 퇴적암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쇄설성 퇴적암. 그 다음에 B는 생물의 유해나 골격의 일부가 쌓여 생성된다. 유기적 퇴적암이니까 유해나 골격의 일부가 쌓여 생성된다.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석회암은 B와 C에 모두 해당할 수 있다. 석회암은 화학적 퇴적암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호 같은 거, 조개껍데기 같은 게 쌓여서 암석이 됩니다. 그러면 유기적 퇴적암으로 분류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맞네. 그러면 니은 디귿이 맞겠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2번 문제도 간단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를 보면 그림은 암염이 생성되는 어느 호소 환경을 나타낸 것이다. 암염. 암염. 우리가 암염이라고 하면 화학적 퇴적암으로 구분을 하는데 특히나도 이 화학적 퇴적암에서 암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함을 조금 더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얘는 증발 잔류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증발 잔류암. 증발 잔류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닷물 또는 염수 속에서 다양한 염류들이 녹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염수에 물이 증발하는 과정에서 잔류하고 남은 염류들이 쌓여서 암석이 된다? 그러면 암염, 증발 잔류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주성분이라고 하면 NaCl,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발문 밑에 조건이 하나 붙죠? 단, 호수의 수량 변화는 하천수의 유입과 증발만 고려한다. 하천수의 유입과 증발만으로 수량 변화를 우리가 설명하는데 수량이 감소하고 있대. 수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호수에서 증발하고 있는 양이 지금 유입되고 있는 양보다 더 많다. 증발량이 많아야지, 유입량보다 많아야지 수량이 감소하겠지. 맞죠? 자, 염류가 포함된 물이 흐르고 지금 유입이 되고 있잖아. 유입이 되는 것보다 증발이 더 많아야지 수량이 감소하겠지. 그런 상태에서 증발이 많이 된다? 암염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게이 문제의 전체적인 틀. 됐나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호수는 증발량이 하천수의 유입량보다 많다. 지금 증발량이 유입량보다 많아야지만 수량이 감소한다.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수의 수량이 감소하면 호수의 염분이 낮아진다. 자, 요거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거. 나중에 이제 해수의 성질 얘기할 때도 한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염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염분이라고 하는 건 요렇게 설명하면 될것 같아요. 염수, 즉, 염류가 많이 녹아 있는 물, 분에 그물 안에 들어가 있는 염료의 양, 요렇게. 즉, 염수분의 염료의 양이 염분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염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에 염류가 녹아 있는 상태를 우리가 염수라고 하는 거고, 염류는 그냥 염류. 그러면 보자고요. 어떠한 곳에서 증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증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증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 물이 줄어들겠지.

물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이그 증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의 염분은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 분모의 값이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분모가 줄어들면 이 분수식의 값이 커지겠지. 맞죠? 즉, 증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바다라고 한다면, 증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염수가 가득 차 있는 호수라고 한다면, 염류는 계속 높아진다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다. 맞나요? 자, 호수의 수량이 감소하면, 호수의 수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이 안에 들어있는 염류는 일정하다고 보는 거지. 염류는 일정한데 수량이 감소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증발을 같은 걸로 인해서 물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분수식에서 분모가 줄어들고 있는 거고, 분수식의 값은 커지는 거고, 분수식의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염분이 커진다. 그러니까 호수의 염분은 낮아진다가 아니라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지. 높아진다. 그쵸? 자, 암염은 쇄설성 퇴적암에 해당한다. 암염은 쇄설성 퇴적암이 아니라 큰 분류로 따진다고 한다면 화학적 퇴적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물에, 염수의 증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잔류암, 증발 잔류암, 이렇게 구분하면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되겠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번 문제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좋은 문제 선생님이 용스픽으로 줬어요.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지만 이러한 과정, 퇴적 구조를 이러한 과정에서 구분하는 문제들이 꼭 나오고 있어요. 모의평가에서 앞쪽에 1페이지나 2페이지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하면 좋겠다. 건열, 연흔, 점유층리를 이제 분류하는 거죠. 물결 모양의 흔적이 남아있는 구조인가? 물결 모양의 흔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위로표죠. 위로표죠. 예. 아, 너 연흔을 얘기하는 거구나. 연흔. 주로 어디에서? 얕은 물 밑에서. 물론 사막에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주로 얕은 물 밑에서. 아니요라고 하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이제 건열과 점유층리가 들어가겠지. 그런데 예를 했더니 건열이래. 그러면 건열과 점유층리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여기 들어오겠지. 자, 첫 번째 어떤 질문이 들어오냐면 건조 환경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건조 환경에서 만들어지느냐? 예, 건열. 또는 점토질로 이루어져 있느냐? 주로 점토질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러면 예, 건열.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건조 환경, 점토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조금 더 이제 이건 어려운 건데. 층리 면상에서 구조 확인이 가능하니? 층리 면상에서 구조 확인이 가능하니? 예. 건열은 쩍쩍쩍 갈라져 있는 그 구조가 보이거든. 틈이. 근데 점유층리는 구분이 잘안 되거든. 예.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이 여기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예로 건열 찍을 수가 있고, 아니요 하면 얘는 이제 점유층리가 되겠지. 됐죠? 점유층리는 주로 어디서 만들어지죠? 수심이 좀 깊은 곳. 육지의 물이든 바다의 물이든 수심이 꽤 깊은 곳에서 다양한 종류의 크기가 다양한 이 퇴적 입자가 가지고 있는 이 퇴적 물이 유입이 되면 무거운 녀석이 밑에, 가벼운 녀석이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무거운 녀석이 빨리 가라앉아서 밑에, 가벼운 녀석이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위에,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점유층리. 주로 수심이 깊은 물. 자, 보겠습니다. 자, A는 연흔이다. 맞죠? 그 다음에 형성 과정에서 건조한 환경에 대기에 노출되었는가는 기억으로 적절하다. 기억으로 인해서 그 질문에 예가 돼서 건열이 되는 거니까 건조한 환경 예, 맞네요. 됐죠? 그 다음에 B는 주로 입자 크기에 따른 퇴적 속도의 차이에 의해 형성된다. 점유층리라고 하는 건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큰 입자, 그리고 위에는 이거보다 조금 작은 입자, 그 위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입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퇴적 입자가 한꺼번에 유입이 됐을 때 무거운 녀석은 빨리 퇴적 속도가 빨라요. 빨리 가라앉는 거고, 가벼운 녀석은 퇴적 속도가 느리니까 천천히 가라앉는 거고. 그래서 이런 입자의 분포와의 차이가 생겨서 점유층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가 이제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뭐냐면, 수심이 충분하지 않으면 다양한 퇴적 입자가 그냥 공급이 됐을 때 이러한 입자 크기에 따른 분류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수심이 충분히 깊어야 되는 거고, 육지에서 호수에서 만약에 점유층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깊은 호수여야지만 가능하다고. 아셨죠? 바다라고 한다면 대륙 대 이런 정도의 깊이는 되어야지 만들어질 수가 있다. 아셨죠?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맞는 정답.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요. 자, 퇴적 구조 나와 있죠. 그림 가는 바람에 의해

대기의 어느 퇴적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 바람이래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사층리죠. 층리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사층리. 물 밑에서 하천에서도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바람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사막에서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날리다가 바람의 속도가 느려지면 모래가 쌓이면서 언덕이 생겨요. 그때부터는 모래가 날리면 그 언덕 옆으로 요렇게 요런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언덕이 확장되어 나가겠지. 그렇게 사층리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얘기하고 있다. 즉, 얘는 지금 사층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사층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윗부분이, 어딨죠? 자, 이 윗부분이 풍화 침식을 받으면 결국에 어떠한 구조로 나타나게 되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사층리 구조는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갖게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층리 구조에서 먼저 볼 것은 기울기가 급해요. 기울기가 완만해요. 기울기가 급한 곳이 위, 기울기가 완만한 곳이 아래, 상하. 상하 판단이 가능해야 되고, 이 사층리의 이 층리, 요면 있죠? 요 면을 우리가 미끄럼틀 면이라고 생각하자고. 그럼 여기에 요렇게 사람이 앉아있을 거 아니야? 그럼 미끄럼틀을 따라서 사람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려오면서 입자가 쌓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퇴적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퇴적물은 공급이 된다. 아셨죠? 그리고 사층리가 만들어진다? 그럼 바람이나 물에 의해서 운반될 수 있는 수준의 입자여야 된다는 거지. 너무 무거우면 운반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아, 이러한 상태로 입자가 운반이 된다라고 한다면, 모래가 운반이 될수 있고, 또는 모래보다 작은 입자도 운반이 될수 있고.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사층리가 잘 만들어지는 구조, 그런 암석이라고 한다면, 3 정도가 되기가 좀 수월하겠구나. 만약에 입자가 너무 작으면 퇴적 자체가 잘안 돼. 왜냐면 오랫동안 떠서 운반되게 되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의 입자라고 한다면 모래 또는 모래보다 조금 작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를 보면은 나는 뭐죠? 나는 가의 퇴적 구조가 발견되는 지층 A인데 그이 퇴적 구조가 온전하게 발견되면 좋겠는데 잘 보면 보세요. 여기가 기울기가 급해. 여기가 기울기가 급하고 여기가 기울기가 완만해. 여기가 기울기가 급하고 여기가 기울기가 완만하다고요. 즉, 요 구조상 이쪽 부분이 상이고 이쪽 부분이 하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 지층 단면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위 부분, 여기가 아래 부분일 거라고. 만약 여기가 지표면이라고 한다면 나무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윗부분, 아랫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보여줘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아랫부분에 기울기가 급하고 윗부분에 기울기가 완만한 이런 구조가 나온다. 즉, 원래 이 구조가 만들어질 때 윗부분이 아래에 놓인 상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지역은 우리가 역전되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 역전. 아셨죠? 그리고 이 구조를 봤더니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은 아, 이런 식으로 퇴적물이 공급이 됐었겠구나. 아셨죠? 이제 사람을 여기다 그려 놓는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그려야 될거 아니야. 이게 미끄럼틀 면이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퇴적물 공급. 됐죠? 이렇게 해놓고서 문제 보는 겁니다. 볼게요. 자, 가에서 바람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분다라고 되었죠. 그러니까 얘가 물이든 아니면 공기든 공기의 이동이든 이런 식으로 퇴적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요 구조를 가지고 얘가 미끄럼틀이라고 한다면 미끄럼틀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사람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미끄럼틀의 퇴적 입자가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급이 되면서 한층 기울어진 층이 만들어진다. 됐죠?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푼다. 맞는 거고요. 가의 퇴적 구조는 사층리다. 가의 퇴적 구조는 사층리가 많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층리는 수평면에 나란하게 이렇게 쌓여 있는 녀석들을 층리라고 합니다. 만약에 물이 이렇게 있고요. 물이 있고 여기에 퇴적 입자를 공급해요. 일정한 크기의 퇴적 입자를 공급해요. 그럼 퇴적 입자는 쌓이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그런 퇴적 구조를 우리가 층리라고 한다고. 근데 얘는 층리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고 그런 층리는 사층리라고 부른다. 됐죠? 그 다음에 A는 역전된 상태이다. 지금 얘네 온전한 상태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지. 기울기가 급한 게 위에, 완만한 게 아래에 놓여야 되는데 기울기가 급한 녀석이 밑에, 완만한 게 위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뒤집힌 상태, 역전된 상태이다. 그러니까 사층리 구조를 보고 우리는 어떤 입자가 어떤 식으로 공급이 돼서 어떠한 구조가 만들어졌고 실제 발견되는 모습을 봤을 때이 지역이 뒤집혔니, 뒤집히지 않았는지를 파악할 수도 있다. 됐죠? 답은요, 기역, 니은, 티귿 다 맞는 거, 요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5번 문제 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다음은 퇴적 환경 A와 B를 조사한 후 작성한 보고서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삼각주와 석호 중 하나이다. 아, 지금 하나는 삼각주고요. 삼각주고, 하나는 석호래. 근데 삼각주와 석호 우리가 모두 다 고려를 해봤을 때 삼각주?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인데? 석호? 바닷물이 갇혀서 만들어진 구조인데? 아, 너희 둘다 공통적으로 퇴적 환경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연한 환경이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으면 100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 풀이가 수월해지는 거야. 보겠습니다. A는 퇴적물이 만의 입구를 막아 바다와 분리되어 형성된 호수이다. 만이라고 하는 곳은 바다가 육지 속으로 파고 들어와 있는 바다가 육지 속으로 파고 들어와 있는 곳. 자, 아, 이런 거구나. A라고 하는 지형은,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다 그려볼까요? 이렇게 A라고 하는 지형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야. 바다라고 하면 바다가 육지 속으로 파고 들어와 있잖아. 파고 들어와 있는 곳, 여기가 지금 만이라고. 만. 맞죠? 여기에 입구를 막아서 바다와 분리되어 형성된 호수. 바다가 이렇게 되어 있고 만이 여기 있으면 이럴 거예요, 분명히. 바다의 파도가 이 지형을 영향을 주면서 다양한 침식 작용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퇴적물을 만들어내겠지. 그러면 그 퇴적물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에 쌓여요. 이 부분에 쌓여요. 쌓이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막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형을 우리가 사주라고 해요. 사주.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이 지형을 사주라고 한다. 뭐 플러스 알파로 알면 더 좋겠죠. 몰라도 돼요. 사주라고 하고, 이렇게 바다의 파도의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퇴적물들이 이 지역을 막아버리면 여기는 호수가 돼버리는 거거든. 호수. 그럼 이 호수는 이제 무슨 호수가 되는 거야? 얘가 지금 이제 석호가 되겠지. 얘가 석호가 되는 거야. 석호. 즉, 얘가 A 지형이 되는 거야. A 지형. 됐죠? A 지형이 되는 석호. 됐죠? 그럼 바닷물이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 지금 현재 막혀있는 그 시점에서는 짠 물이 있는, 염수가 있는 상태가 되겠지. 됐죠? 그게 지금 A에 대한 설명. 그 다음, B 보겠습니다. 강의 하구와 바다가 만나는 지역에서 입자가 작은 퇴적물이 삼각형 모양으로 퇴적된 지형인데, 삼각형 모양으로 퇴적된 지형. 다 나와 있네요. 삼각주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럼 삼각주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이거를 그대로 또 해볼게요. 좀 이렇게 연결해주고,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자, 하천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하천을 따라서 이쪽으로 운반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강의 하류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요. 하천이 바다와 연결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강물을 따라서 또는 하천물을 따라서 퇴적물이 운반이 되는데 무거운 입자들은 비교적 운반 거리가 짧아서 위에 쌓일 것이고 가벼운 입자들은 많이 운반이 되겠지. 그래서 밑에까지, 하류까지 운반이 되겠지. 그래서 강의 하류를 따라서 입자가 작은 퇴적물이 많이 운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긴 지금 뭐가 있냐면, 바다가 있는 거야, 바다가. 바닷물이 여기를 막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하천물이 움직이다가 바닷물과 만나서 이 물질의 이동 속도가 더 느려지겠지. 그러면 육지에서 운반된 요 퇴적물이 여기서 쌓이겠지. 쌓이면서 어떤 구조를 만들어낸다? 삼각형 모양의 구조를 만들어내게 된다. 요 삼각형 모양의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삼각주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지. 그러면 요 삼각주는 육지에서 만들어진 퇴적물이 운반되다가 바다와 만나는 곳에서 쌓이는 거기 때문에 연한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바닷물이 얼만큼 영향을 많이 주냐에 따라서 영향을 적게 주면은 이 퇴적된 퇴적물질들이 계속 쌓여서 바다 쪽으로 확장이 되겠지만, 만약에 바닷물이 너무 세거나 수위가 너무 높으면 확장이 잘안 돼서 여기에 조그만 지형을 만들어내겠지. 됐죠? 요런 정도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아셨죠? 자, 이거 가지고 문제 풀겠습니다. 볼게요. A는 석호이다. A는 석호이다. 맞고요. B는 강물의 유속이 빨라지는 과정에서 형성이 된다. 삼각주는요, 지금 여기 강의 하류, 하천의 하류, 바다와 만나는 곳. 여기서 퇴적물이 퇴적된다고요. 퇴적이 된다는 얘기는 물질의 운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퇴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속이 빨라지는 게 아니라 느려져야

지만 퇴적이 가능하다. 틀린 거고. A와 B는 연안 환경에 해당한다. 맞죠. 바다와 해안과 육지. 그러니까 서로 만나는 곳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연안 환경에 해당한다. 맞는 거. 기역, 티귿.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6번 문제 봤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7번은 지금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퇴적암이 잘 보이는 그런 지형에 대한 설명이죠. 표는 제주도 수월분과 진안군 마이산의 모습과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여감과 응해암 중 하나이다. 여감과 응해암 중 하나라고 지금 써 있죠. 그럼 찾는 거예요. 화산재가 쌓여서 된 암석이야. 그러면 넌 응해암이 되겠지.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니까. 자갈로 이루어진 암석이래요, 자갈. 그러면 너는 여감이 되겠네. 이렇게 해서 A와 B를 찾는 거고. 됐죠? 지금 화산재가 층층층층층층 쌓여 있잖아요. 층리가 굉장히 잘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여기는 보면 요 지형은 중간중간에 구멍이 뽕뽕뽕뽕뽕뽕 뚫려 있는 구조가 있죠? 요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타포온이라고 불러요, 타포온. 마이산에서 볼수 있는 굉장히 특징적인 구조. 요 정도 체크. 그 다음에 여기는 민물조개 화석이 발견된대요. 민물조개. 민물조개라고 하는 건얘 뭐예요? 육지. 육상 환경의 호수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화석이겠지. 됐죠? 그럼 여기서 연구 체크할 수가 있고, 이제 공부를 우리가 이제 지식까지 여기다 더 넣는다라고 한다면, 수월봉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신생대 화산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마이산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 퇴적 구조는? 아, 중생대. 중생대에 만들어진 거고, 육성층. 됐죠? 요 정도까지 지식을 넣을 수도 있다. 문제 풀이해보겠습니다. A는 응해암이다. 맞고요. 마이산에서 B는 육상 환경에서 퇴적되었다. 여감인데 여감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바다에서도 여감 만들어질 수 있고요. 육지에서도 여감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민물조개 화석이 나온다. 육상 환경 이렇게 찾는 게 기본이에요. 물론 공부를 많이 했으면 진안군 마이산? 중생대 육성층인데? 그래서 육상 환경?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민물조개? 민물조개니까. 이렇게 설명해도 좋다. 자, A와 B는 쇄설성 퇴적암에 해당한다. 그쵸? 둘다 여감이나 응해암 모두 다 쇄설물. 화산 분출에 의한 쇄설물이냐? 아니면 풍화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진 쇄설물이냐? 둘다 쇄설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쇄설성 퇴적암. 맞는 거. 기역, 니은, 티귿 모두 다 정답. 7번 문제 봤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8번 문제는 지질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습곡의 배사와 향사 구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습곡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층이요. 이렇게 있죠. 지층이. 이렇게 있고. 얘가 힘을 받아서 휘어지면 습곡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신경 쓸 것은, 힘을 받을 때이 힘을 받는 장소가 어디? 지하 깊은 곳. 지하 깊은 곳이고 온도가 꽤나 높아야 돼. 온도가 높아야지 휘어질 수 있다고. 깨지지 않고. 그래서 지하 깊은 곳에서 온도가 높아서 얘가 힘을 받으면 휘어지면서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될 때, 위로 솟았습니다. 배사 구조. 아래로 움푹 꺼졌네요. 아래 방향으로 움푹 꺼졌네요. 향사 구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얘가 지표에 노출돼서 습곡 산맥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아셨죠? 그럼 이 자료에서 볼 때. 볼게요. 얘는 지금 위로 솟았네. 그러니까 여긴 배사가 있는 거야. 배사가 있는 거고. 얘는 배사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사축. 그 다음 얘는. 아래 방향으로 움푹 꺼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너는 향사가 있구나. 향사. 너는 향사 축. 이 축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향사 축이 되겠구나. 축을 기준으로는 대칭. 축을 기준으로는 대칭이 되기 때문에. 됐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습곡 문제가 나오면 꼭 생각해 볼 거. 아, 동일한 깊이라고 했을 때. 동일한 깊이라고 했을 때 배사축으로 가면 갈수록 밑에 있는 지층이 노출되어 보이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깊이에서 배사축으로 가면 암석의 연령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 체크. 그 다음에 같은 깊이에서 향사축으로 가면 위에 있는 지층이 보이는 거니까 향사축으로 가면 지층의 연령이 젊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꼭 체크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체크한 상태에서 문제 보겠습니다. 가는 향사이다. 가는 향사가 아니라 뭐? 배사. 이렇게 가야 되겠지. 너 틀렸어. 배사야, 배사. 이렇게. 자, 나에서 지표 부근의 암석 연령은 습곡 측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적어진다. 잘 읽으셔야 돼요. 멀어질수록이야.
여긴 지금 형사축이 있기 때문에 여기

50대에 가까울수록 연령이 젊은 거예요. 연령. 위에 있는 지층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는 향수축으로부터 멀어지는다는 얘기는 밑에 있는 지층이 더 보이는 거니까 멀어질수록 지층 또는 암석의 연령은 많아진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러면 멀어질수록 암석의 연령은 적어진다가 아니라 많아진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많아진다. 됐죠? 그 다음에 가와 나는 횡압력에 의해 형성이 되었다. 습곡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습곡이라고 하는 건 지층이 있을 때양 옆에서 밀어야 돼. 밀어야지 횡압력을 받아야지 이렇게 휘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둘다 횡압력에 의해 형성이 되는 거고, 한 가지만 더. 이렇게 횡압력이 지구의 표면에서 아주 잘 작용하는 곳은 어디? 판의 경계와 연결시킨다라고 한다면 수렴형 경계가 되겠지. 수렴형 경계에서 이러한 습곡 구조, 습곡 산맥이 잘 발견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만 더. 수렴형 경계 중에 대륙판이 있으면 그 습곡에 의해서 발달한 습곡 산맥이 우리가 지금 볼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렴형 경계에 대륙판이 있는 수렴형 경계다? 그럼 대륙판에서 습곡 산맥 만들어질 수 있다. 횡압력에 의해서. 그리고 같이 역단층도 발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체크하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8번 문제는 디귿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 문제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단층이 나와 있어요. 여러 종류의 단층이 지금 한꺼번에 나와 있는데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잘려 있는 면을 기준으로 덩어리들, 이쪽에 있는 땅덩어리와 이쪽에 있는 땅덩어리가 움직였단 말이야. 그럼 단층이지. 잘려 있는 면을 기준으로 이쪽에 있는 땅덩어리와 이쪽에 있는 땅덩어리가 움직였단 말이야. 단층이지. 잘려 있는 면을 기준으로 움직였단 말이야. 단층이지. 그죠? 그냥 단순하게 잘려 있다. 잘려서 그냥 가만히 있다.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전리라고, 전리.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조금 위쪽에다가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얘가 어떤 힘을 받아서 그냥 이렇게 잘렸어요. 잘리면 얘는 그냥 전리 구조가 되는 거야. 잘린 상태로, 균열이 일어난 상태로 이동이 없으면.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동을 했단 말이지. 이동을 해서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고, 얘가 밑으로 내려갔어. 얘가 올라갔어. 또는 상대적으로 얘가 내려왔어. 자, 잘린 면에다가 사람을 그려놓겠습니다. 미끄럼틀 생각하는 거예요. 위에. 사람이 놓여있는 이 면에 있는 덩어리가 상반이라고. 상반이 밀려 올라갔다? 얘가 올라갔다는 거야? 그럼 양쪽에서 밀어야 되겠지. 밀어야 되겠지. 우리가 이렇게 미는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횡압력이라고 불러요. 횡압력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상반이 올라갔다. 이러한 단층을 역단층이라고 부른다고. 됐죠? 똑같은데. 지금 상반이 여기 있고 하반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람을 그리라고요. 여기 미끄럼틀, 사람. 사람이 내려오는 상태야. 얘가 내려오려면 잡아당겨야 되겠지. 잡아당기는 힘,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 장력이라고 하는 거고, 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층은 정단층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정단층과 역단층은 반드시 상반과 하반의 상대적인 수직 방향의 상승이나 하강의 운동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면 정단층과 역단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잘려는 있는데, 잘려서 암석의 덩어리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잘린 덩어리들이 이런 상태에서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만 이동한다라고 하면 그때 무슨 단층? 주향 이동 단층이 만들어진다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횡압력 역단층, 장력 정단층, 판의 경계와 연결시킨다라고 한다면 수렴형 경계. 얘는 발사된 경계와 연결시킬 수가 있다. 됐죠? 하나만 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잘렸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상반이에요? 이렇게 잘려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사람을 그리라고. 얘가 미끄럼틀. 그럼 미끄럼틀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 거니까 얘가 상반이 되겠지. 얘가 상반이 되고 얘가 하반이 되겠죠. 됐죠?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잘려 있는 요 면을 옆에서 보면 얘가 단층선이 됩니다. 단층선에다가 사람을 그려서 앉혀줍니다. 미끄럼틀. 됐죠? 그러면 미끄럼틀 사람이 올라가 있는 요 덩어리가 상반이 되는 거야. 상반이 되는 거고, 너는 하반이구나. 하반이 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상반이 올라간 거야. 이 사람 밀려 올라간 거죠? 그럼 얘는 양쪽에서 미는 힘을 받아야 되겠지. 미는 힘. 이렇게. 미는 힘. 됐죠? 이 미는 힘을 역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단층은 역단층이 된다. 역단층.

장력이라고 부르는 거고, 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층은 정단층이라고 부른다. 됐죠? 이렇게 해놓고서 문제 보면요. A는 하반이다. A는 하반이 맞네. B와 C 사이의 단층은 주향이동 단층이다. B와 C, 주향이동 단층이 맞다. 그 다음에 C와 D 사이의 단층은 장력을 받아서, C와 D, 장력을 받아서 형성되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단층의 구조에서 상반과 하반을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상반이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를 가지고 작용하는 힘과 단층의 종류를 구분하는 거이고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9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기억력 D가 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자, 10번 문제는 지금 지질 구조와 관련된 문항인데, 한반도의 어떤 지질 명소에 대한 얘기죠. 보겠습니다. 지식이 필요한 문항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기출 풀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스스로 이제 지식으로 쌓여지는 부분인데, 처음 봤을 땐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죠. 지금 다음은 예술 작품의 소재로 활용된 어느 지질 명소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총석정에 대한 설명. 총석정. 강원도에 있는 총석정. 자, 육각기둥 모양의 절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절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기둥 모양의 절리라고 하면 머릿속에서 딱 떠올라야 되는 건 기둥 모양의 절리? 용암이 나와서 식는 과정에서 빠르게 식어서 기둥 모양으로 절리를 만들었어? 아, 주상절리. 이렇게 떠올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 아셨죠? 그게 아니면 관련 문제를 많이 풀어서 총석정은 주상절리가 있어! 라고 지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육각기둥 모양의 절리? 우리가 배운 절리, 중요하게 다룬 절리는 주상절리 아니면 판상절리인데, 판상절리는 층층층층층 판 모양으로, 주상절리는 기둥 모양으로. 그러니까 주상절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김홍도는 이를 소재로 한 그림을 그렸다. 절리가 발달한 암석은 색이 어둡고 입자의 크기가 작다. 색이 어두워요. 염기성 암이래. 입자의 크기가 작대. 세립질이래. 화산 암이래. 그러면 얘는 결국에 뭐로 연결되는 거죠? 아, 너 현무암을 얘기하고 있구나. 현무암의 주상 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주상 전리가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 상태. 물이 있고 물 주변에 용암이 식는 과정에서 급격히 냉각 수축하면서 기둥 모양의 주상 전리가 만들어져 있는 과정. 아셨죠? 지식으로 알든 아니면 우리가 공부한 걸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꺼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지. 우리가 배운 육각기둥 모양의 전리는 주상 전리밖에 없으니까. 아셨죠? 이런 연습 필요해요.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다 보면 처음 보는 자료가 나올 때가 있어요. 처음 보는 자료가. 근데 그 처음 보는 자료를 문제를 출제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얘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꺼낼 수 있는 녀석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내거든. 우리가 반드시 다룬 자료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루지 않은 자료를 꺼냈다는 얘기는 우리가 공부한 것 내에서 얘를 꺼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배운 육각기둥 모양의 전리는 주상전리밖에 없으니까 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거. 연습이 필요한 거. 아셨죠? 보겠습니다. 자, 기역은 주상절리다. 기역은 주상절리다.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은 화강암이다. 니은은 색이 어둡고 염기성, 입자의 크기가 작다. 세립질, 현무암이다. 넌 틀렸어. 넌 현무암으로 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기역은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서서히 굳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이런 것들이죠. 현무암이라고 하는 거, 현무암, 우리가 현무암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무암은 화산암이잖아. 그래서 지식으로 풀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안에서 최대한 꺼내보자고. 뭘 꺼내는 거예요? 입자의 크기가 작대. 입자의 크기가 작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냉각 속도가 크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입자의 크기가 작은 세립질이 만들어지거든. 냉각 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분출했다는 거지. 지표 분출. 그쵸? 그러니까 지표 분출을 했다. 그러니까 지하 깊은 곳에서 서서히 식으면 입자의 크기가 작은 녀석이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기역은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서서히 굳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틀렸다. 오히려 지하 깊은 곳도 틀렸죠. 서서히 굳는 것도 틀렸죠. 지표 부근에서 마그마가 빠르게 식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기역만 맞는 거. 됐죠? 이렇게 해서 10번 문항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 부정한 문항인데, 자, 부정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죠. 그림은 퇴적층으로 이루어진 어느 지역에서 부정암이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부정암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 보겠습니다. 물 밑에서는 퇴적이 진행이 된다. 이게 기본이에요. 물 밑에서 퇴적이 진행이 된다. 얘가

이 지층이나 퇴적층이나 요 녀석이 물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 풍화 침식을 받는다. 풍화 침식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물 밑에 있으면 퇴적이 진행되는 거고 물 위로 올라오는 융기가 있으면 그 다음엔 풍화 침식이 일어나는 거. 됐나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얘가 볼게요. 이쪽에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물 이렇게 있습니다. 물이 있고 이쪽에다 그려볼까?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물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퇴적층이 이렇게 있었어. 퇴적층이 있었어. 이런 상태에서 얘가 물 위로 올라옵니다. 물 위로 올라오면 그 윗부분이 깎이겠지. 자, A, B, C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C까지 쌓인 다음에 물 위로 올라왔어. 그러면 이 C가 깎여버리겠지. 그런 상태에서 다시 물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B, A, B 쌓인 상태에서 C는 지금 다 제거됐고, 거기에 C의 침식물이 일부 남아있는 이러한 면이 하나 생기고, 그 위에 새로운 지층인 D가, 새로운 지층인 E가 쌓이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겠지. 그럼 여긴 부정합 면이라고 부르는 거고, B와 D의 관계는 평행 부정합, 또는 그냥 뭐 부정합,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러한 지형이 있었는데, 이러한 지형이 지각 변동을 받았어. 지각 변동을 받아서 양옆에서 미는 힘을 세게 받았대. 그럼 얘 어떻게 돼요? 휘어지면서 습곡이 만들어지겠지. 습곡이 됐는데 이 습곡의 구조가 너무 커서, 규모가 너무 커서 물 위로 올라오는 융기가 일어났어. 너무 커서. 그럼 이 지형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휘어지겠지. 이렇게 휘어져서 물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얘 어떻게 되겠어요? 물 위에 올라온 이 부분 깎여버리겠지. 깎여버리고 여기에 불연성 면이 생기는 거고. 맞죠? 그런 상태에서 물 밑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럼 그 위에 새로운 지층이 쌓이겠지. 맞죠? 그러면 여기는 부정한 면이 있는 거고, 부정한 면 아래는 얘의 침식물들이 그 이전 지층의 침식물들이 남아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부정합이 만들어지면, 이때는 밑에 쌓여있는 요 녀석의 지질 구조상 이 지층의 경사와 위에 쌓여있는 요 지층의 경사가 서로 경사가 다르겠지.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얘와 얘의 관계는 경사 부정합으로 우리가 설명한다는 거죠. 지금 요 문제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떠한 지층이 온전하게 쌓여 있었어요, 원래는. 쌓여 있다가 지각 변동을 받은 거야. 받아서 습곡이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서 물 위로 올라와서 깎여버린 거예요. 즉, 여기에서는, 이 A에서는 융기 침식이 있다고 보는 거죠. 깎인 거예요. 무조건 깎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물 밑으로 다시 들어갔더니 새로운 지층이 쌓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 부정한 면을 만들어낸 거고, 이 부정한 면 위에는 기저 암석들의 침식물이 남겠지. 그러한 침식물을 우리가 기저 여감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지층이 쌓였기 때문에 그때 얘와 얘의 관계는 경사부정함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그럼 B는 뭐예요? 물 밑으로 들어가서 침강한 다음에 새로 퇴적이 일어난 거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됐죠? 그러니까 이 A에서의 포인트는 A 과정에서는 침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고, B에서의 포인트는 퇴적이 나는 과정을 설명한다. 됐죠? 보겠습니다. 자, A 과정에서 지표가 침식되었다. 침식을 설명하는 거 맞고요. B 과정에서 침강하였다. 물 밑으로 들어가서 퇴적. 맞는 거고요. 형성된 부정합은 경사부정합이다. 위와 아래의 경사가 다르다고. 얘는 수평하게 쌓였고, 얘는 습곡이 나타난다. 경사부정합. 맞는 거. 기억, 니은, 디귿. 다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11번 봤고요.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항. 역시 선생님이 용스 픽 해놓은 거고요. 지층 단면 또는 지질 단면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단면이 나오면 얘가 어떻게 이런 구조를 갖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면 그림은 퇴적암 A와 B. 얘와 얘는 퇴적이에요. 퇴적암, 얘 퇴적암이고요. 그 다음에 P는요, 관이암이래. 관이암. 관이암이라고 써 있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아, A가 있었고, 얘가 A를 관입을 했고, 관입한 상태에서 이 지역이 물 위로 융기했고, 융기한 다음에 풍화 침식을 받았고, 풍화 침식을 받은 다음에 물 밑으로 내려갔고, 내려간 다음에 다시 비가 쌓였고, 비가 쌓인 다음에 다시 물 위로 올라와서 지금의 상태.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다시 보겠습니다. A가 있었고, 퇴적됐어요. 그 다음에 P가 관입을 한 거야. P가 관입을 한 다음에 이 지역은 융기했어요. 융기. 그 다음에 침식을 받았어. 됐죠? 그런 다음에 다시 물 밑으로 내려갔다고. 침강. 그리고 퇴적을 한 거야. 그래서

기가 쌓인 거죠. 그러한 다음에 지금 다시 윤기에서 현재 모습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요. 아셨죠? 요 선후관계 됐나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볼 때, 아, A가 있었고 P가 관입암이라고 했으니까 관입인 거니까. 관입이라고 하면 둘의 선후관계를 따지면 얘가 관입한 거니까 관입암은 기존의 암석보다 최근, 관입암은 기존의 암석보다 최근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관입암 P 안에 기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기억은 얘랑 다른 암석이잖아. 그럼 얘는 기존에 이 지역에 있었던 암석 조가리가 마그마에서 녹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 마그마가 밑에서 만들어져서 운반되는 과정에서 그 옆에 있는 암석 조각을 가지고 와서 녹지 않은 상태로 가지고 있는 상태이거나, 즉, 이 기억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색깔을 좀 바꿔볼까? 얘는 포획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포획암. 됐죠? 그럼 우리가 볼 때, P와 A의 관계에서는 P가 더 최근 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포획암과 관입암의 관계에서는, 포획암과 관입암의 관계에서는 역시나 관입암이 최근 거. 맞죠? 포획암이 옛날 거. 둘의 관계에서는 얘가 옛날 거. 둘의 관계에서는 얘가 옛날 거. 이런 걸 설명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지금 부정한 면이 이렇게 있죠? 부정한 면이 여기 있는 거고, 그 위에 기저여감. 기저여감. 또는 기저한 암석의 침식물이 이렇게 있는 거고, 기저여감이 여기 있다는 얘기, 부정한 면이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이 지역이 여기에서 융기를 한번 했었다. 융기에서 깎였다. 설명. 그리고 나서 물 밑으로 내려와서 비가 쌓였고, 현재 뭐가? 현재 지금 여기 난무가 있잖아요. 현재 지금 물 위로 올라와서 지표에 노출 상태. 그러니까 여기도 현재 지금 융기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적어도 이 지역은 융기를 한 번, 융기를 두번한 거야. 부정한 면이 하나가 있을 때 적어도 그 지역은 현재가 지표 위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부정한 면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융기는 두 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융기 횟수를 묻습니다. 융기 횟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지역이 지표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부정한 면 플러스 1. 부정한 면보다 부정한 면의 개수라고 해야죠. 개수보다 하나 더 많은 게 융기 횟수가 된다. 아셨죠? 이 정도까지 정리. 자, A는 P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A 다음에 P이기 때문에 이건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억은 P가 관입할 때 포획된 암석이다. 얘 포획암이라고. 관입할 때 포획된 암석이다. 맞고요. 암석 초과. B는 P의 관입에 의해 변성작용을 받았다. B는요, P 이후에 P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B가 퇴적이 됐단 말이지. 그러면 B는 얘의 마그마, 얘가 관입할 때 마그마 열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수가 없지. 얘는 이미 관입을 했고 식어서 암석이 됐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얘가 쌓였기 때문에 얘와 얘는 별큰 관련이 없어요.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줄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B는 P의 관입에 의해 변성작용을 받았다? 받을 수가 없다. A는 변성작용을 받을 수가 있죠. 얘가 관입하는 과정에서 얘가 마그마일 때 열을 받아서 여기에 변성암이 분포할 수는 있다고요. 그렇지만 얘는 관련이 없다. 됐죠? 기억, 니은만 맞는 거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12번까지 2점 테스트 문항 풀어봤고요. 오늘 푼 문항 중에서 여러분의 레벨을 업 시켜줄 수 있는 문항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업 퀴즈. 자, 4번 문항 가지고 왔는데 어떤 것들 가지고 왔는지 보겠습니다. 자, 생성 환경에서의 평균 수심을 비교할 수가 있느냐? 퇴적 구조 가지고. 그 다음에 육상 환경, 해양 환경에서 이 퇴적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측리면과 지층 단면에서 이 퇴적 구조를 구분할 수가 있는지. 중요해요. 그 다음에 퇴적 입자 크기, 평균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건열이 발견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건열이라고 하는 건 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점토가 건조한 환경에서 물을 잃어버리는 과정, 수분을 잃어버리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건열이 발견되는 곳은 과거 물의 영향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요 퇴적 입자의 평균 크기를 가지고 이 기억의 질문으로 쓸 수가 있는지까지. 됐나요? 꼭 확인해 보시고요. 퀴즈는 수강 후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8강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엔 3점 문항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교재 9강 들어가는 날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다양한 의사소통 표현, 일상 표현들을 지금 접하고 있는데요. 시간 표현, 또 날짜 표현, 요일 표현 계속해서 배웠었습니다. 자, 이번 9강에서는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날씨 표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표현과 더불어 기온 표현도 하면서 우리 일상에서 자주 하는 그런 대화 주제들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또 우리가 수없이 봤을 겁니다. 뭐 무이, 무초, 뽀꼬, 움뽀꼬.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래서 쓰임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치사 하나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전치사 뽀르 정리하는 날입니다. 모두 예습해 오셨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날씨 표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수능 특강에서 가장 처음 배웠었던 불규칙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아세르 동사와 떼네르 동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아세르 동사인데요. 우리 아세르 동사의 변화형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자, 아세르 동사 1인칭 단수가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였었습니다. 어떻게 변화했나요? 그쵸. 아고, 아세스, 아세. 아세모스, 아세이스, 아센. 하고 변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아세르의 쓰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날씨 표현에 쓰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예, 바로 이제 오늘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세르 동사의 3인칭 단수입니다. 아세죠? 예, 요 뒤에 이제 명사가 와서 다양한 날씨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아세 갈로르가 돼요. 일단 괄호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세 왔고요. 갈로르는 네, 더위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아세 갈로르 하면은 덥다라는 표현이 돼요. 자,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세 프리오라고 했어요. 자, 그림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프리오는 명사 뜻이 뭘까요? 맞아요. 추위란 뜻입니다. 그래서 춥다라는 뜻이 돼요. 자, 세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아세 솔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솔은 태양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해가 쨍하다라는 표현이 아세 솔 하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그림 보시면 아세 프레스코. 그래서 이 프레스코는 선선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선선하다라는 표현은 아세 프레스코라고 해 주시면 돼요. 다섯 번째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예. 그림만 봐도 바람이 불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 비엔토, 비엔토는 바람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면은 아세 비엔토 하면은 바람이 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다섯 가지의 표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괄호 안에 모두 무초가 들어가 있는데 이 무초는 많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이 춥다, 많이 덥다. 뭐 이런 표현을 할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 무초 칼로르 그러면은 무척 덥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아세 무초 비엔토 하면은 바람이 많이 분다. 예,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여기에는 없지만 바람이 조금 불 수도 있고 조금 추울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선생님 어떻게 표현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때는 뭘 넣어주셔야 되냐면, 자, 요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아세 비엔토 코앞에 un poco de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Hace un poco de viento. 그러면 바람이 약간 분다 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약간 춥다.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Hace un poco de frío.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acer 동사의 3인칭 단수 변화형으로 할수 있는 날씨 표현들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고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 3개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자, 요거는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흐리다란 뜻입니다. 흐리다. 자, 날이 흐려. 구름이 꼈어. 자,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아세를 쓰지 않고요. 에스타르 동사 씁니다. 그래서 에스타 누블라도. 자, 누블라도 하면은 구름 낀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스타 누블라도 하면은 날이 흐리다. 구름이 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요 앞에 무이가 붙으면 날이 무척 흐리다. 구름이 많이 꼈다. 자, 이런 뜻이 되겠죠. 또 같은 표현으로 I nubes라고도 합니다. 누베가 구름이라는 명사예요. 그래서 날이 흐리다, 구름이 있다. I nubes, esta nublado와 같은 뜻이 되겠고요. 만약에 구름이 많이 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요 사이에 muchas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표현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비 오는 겁니다. 자, 비 오다 라는 뜻의 동사가 스페인어에는 있습니다. 자, 그 동사가 뭐냐면 요베르 동사예요. 자, 이 동사의 3인칭 단수 변화형 요에베가 비 온다 라는 뜻이 됩니다. 비가 많이 온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mucho 붙여서 요에베 mucho 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그림입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눈이 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눈 오다란 뜻의 스페인어 동사는 네바로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3인칭 단수형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니에바 해주시면 되고, 눈이 많이 온다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니에바 모초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씨 표현, 요 8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짧은 대화인데요. ¿Qué tiempo hace hoy? 라고 했어요. hoy는 오늘이란 뜻이죠. tiempo는 날씨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었더니 hoy hace mucho viento 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 라는 뜻이 됩니다. 되셨죠? 예, 좀 전에 봤었으니까. 자, 두 번째 대화 한번 보겠습니다. ¿Qué tal el tiempo este fin de semana? 라고 했어요. 우리 fin de semana,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무슨 뜻? 주말이란 뜻이죠. Este fin de semana니까 이번 주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의 날씨는 ¿Qué tal? 어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va a ser buen tiempo 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화 동사 원형 부문이 왔고요. 그러니까 미래의 날씨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떨 거래요? 날씨가 좋을 거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 밑줄을 치시고요. 우리가 그냥 뭐 바람이 불어, 추워, 더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뭉뚱그려서 그냥 날씨 좋아 혹은 날씨가 나빠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 표현인데요. Hace buen tiempo 하면은 날씨가 좋아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bueno는 원래 bueno죠? 원래는 bueno인데 bueno는 남성 단수 명사 앞에서 오 탈락하죠? 그래서 buen tiempo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날씨가 안 좋아라는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맞아요. Hace mal tiempo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죠? 남성 단수 명사 앞에서 오 탈락하죠? 말로. 우리 예전에 어미 탈락 형용사 있을 때 정리했었습니다. 자,
자, 같이 이 표현도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약간 긴 대화문 하나 보겠습니다. Llevo sombrero. 자, llevar 하면 가지고 가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sombrero 하면은 챙이 있는 모자입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모자 가져가야 해? 라고 묻는 거예요. 예보니까, 요가 주어니까, 나 모자 가져가야 돼?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비가 pues el cielo está nublado 라고 해요. cielo 하늘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이 흐리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entonces no hace falta 라고 하죠. entonces 하면 그럼 이란 뜻이죠. 그럼 hacer falta 하면은 필요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no가 붙었으니까 필요 없겠네. 그럼 필요 없겠네. 날이 흐리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가 de todos modos, llevarlo 라고 하죠. 자, 여기서 lo는 sombrero를 받는 거고요. de todos modos 하면은 어쨌든, 아무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은 de todas maneras. 자, 이런 표현과 바꿔 쓸 수 있어요. 암튼 가져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porque más tarde puede hacer sol. 자, 왜냐하면 말이야. más tarde 하면은 나중에, luego의 뜻이죠. 나중에는 해가 날 수 있거든. 라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었던 날씨 표현들 대화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없으시죠? 예. 자, 우리가 이제 날씨를 얘기할 때 계절도 많이 언급이 되죠. 봄에는 어때, 여름엔 어때, 겨울엔 어때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계절 어휘들 한번 같이 살펴보고 문장 속에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봄은요. La primavera 라고 해요. 여름은 el verano. 가을은 el otoño. 겨울은 el invierno.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휘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어휘고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En otoño se caen las hojas de los árboles. 라고 했어요. En otoño. 가을에는 이라는 표현을 하려면 전치사 en과 함께 쓰면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뭐래요? 어화는 잎이에요. 그래서 árbol은 나무죠. 그래서 나무에서 잎이 떨어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En Corea, llueve bastante en verano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봤었던 여름이란 어휘는 여기 있네요. En verano, 여름에 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어디 여름이냐면 En Corea, 한국이네요. 한국. 한국의 여름은, 한국에서는 여름에는 비가 온다라는 거죠. 요에베니까. 근데 얼마나 오냐면 마스단떼가 왔으니까 꽤 많이 온다라는 뜻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마스단떼는 부사로서 앞에 있는 요에베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A mí y a mi familia nos encanta el invierno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안 배운 표현들이 조금 나오는데 encantar 동사는 매우 좋아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강에서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해석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은 매우 좋아한다. 뭐를? El invierno, 겨울을 매우 좋아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절 어휘가 적용된 문장, 세 문장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어느 계절에 라는 표현을 할 때 전치사 n을 쓰는구나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날씨 표현 봤고요. 자, 날씨 표현과 항상 또 같이 오는 게 기온 표현이 될 겁니다. 몇 도니, 몇 도야 라는 표현이죠. 자, 일단은 두 사람의 대화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풍선 두 개 있고요. 자, 왼쪽 말풍선은 기온을 물어보는 표현이 될 거고, 자, 오른쪽 말풍선은 기온을 대답하는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온 표현을 할 때는 동사 세 개를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에스타르 동사 활용할 수 있고, 세르 동사 활용할 수 있고, 아세르 동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먼저 보도록 할게요.

¿A cuántos grados estamos hoy?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교재 7강에서 배웠었던 거에 뭐가 있었냐면, 날짜 묻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자, 그때 뭐라고 물어봤었죠? 맞아요. ¿A cuántos estamos hoy? 그러면 오늘 며칠이야? 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몇 도야? 라는 표현을 할 때는 이 그라도스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라도는 1도, 2도 할때그 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 cuántos grados estamos hoy? 오늘 몇 도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estar 동사 쓰였고요. 그리고 전치사 a 동반합니다. 자, 두 번째는 hacer 동사를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qué temperatura hace ahora? ahora는 지금이란 뜻이죠. temperatura라는 어휘는 기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도야? 지금 몇 도야?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grado를 활용하고 싶으면 cuántos grados hace ahora?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acer 동사를 이렇게 활용해서 기온을 물어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세로 동사 활용해서 물어보면 ¿Cuál es la temperatura de hoy? 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온 몇 도야? 라는 물음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기온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estar 동사 그리고 a입니다. 그래서 estamos a 12 grados. 몇 도? 12도야. 자, hace 12 grados. 자, 아세로 동사 활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로 동사로 표현하고 싶으면 전치사 de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este 12 grados. 12도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12도란 뜻이고요. estar 동사, 아세로 동사, 세로 동사를 활용해서 표현해 본 겁니다. 다시 estar 동사는 전치사 a, 세로 동사는 전치사 de를 동반해서 표현할 수 있다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화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가 먼저 Vas a salir vestida así? 라고 하죠.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입고 나갈 거야? 라고 묻는 거죠. Hoy hace frío. 오늘 추워. 라고 했더니 이제 B가 A cuántos grados estamos? 자, 몇 도인데? 하고 이제 기온을 물어보는 거죠. 했더니 Estamos a 5 grados. 5도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기온을 묻고 또 기온을 답하는 표현 들어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대화문 또 한번 보겠습니다. ¿Qué temperatura hace en Madrid? 자, Madrid은 스페인의 수도. 그래서 Madrid은 몇 도야? 라고 Madrid의 기온을 물었더니 hace 38 grados. 몇 도래요? 38도야. 오, qué calor. 오, 덥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거 그대로 적용해서 한번 대화문에서 확인했고요. 자, 주의하실 거, 있습니다. 어허라고 나왔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estamos a 10 grados bajo cero 하면은, cero가 0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bajo cero 하면은 영하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 될까요, 그러면은? 맞아요. 영하 10도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영하 마호 세로 라고 한다. 자, 그럼 이제 더불어 같이 나오겠죠? 영상 이란 뜻은 sobre cero 로 표현합니다. Estamos a un grado sobre cero. 영상 1도야 라는 뜻. 그래서 기온 표현 요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제 날씨 표현, 기온 표현 잘 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문장 속에서 또 대화 속에서 많이 봤었던 mucho와 muy 그리고 poco와 un poco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사실은 다릅니다. 자, mucho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mucho는요, 형용사로 쓰일 수 있고 부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품사로 지금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만약에 1번입니다. mucho가 형용사로 쓰였다면, 그렇다면 mucho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많은 이란 뜻을 갖죠.

자, 그리고 형용사로 쓰였기 때문에 명사에 성수일치 시켜 주셔야 됩니다. So, muchas personas no reciclan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reciclan 하면 이제 재활용하다라니까 분리수거하다 정도로 여기서는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personas 여성 복수니까 muchas의 형태 갖고 있는 거 보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다. 라는 뜻.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에서 무초의 품사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서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됩니다. 예문 보시면, Yo te quiero mucho. Yo te quiero. 난널 사랑해. 이란 뜻이거든요. 네,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나는 너를 무척 사랑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무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그리고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의 역할이 있구나.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교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차차 또 예문을 통해서 설명을 할 텐데 비교급을 수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급 명사나 비교급 형용사, 부사 등을 수식할 때도 있거든요. 예, 그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고요. 또 때로는 무초가 무초수로 쓰여서 대명사적인 용법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 많은 것들 이런 뜻으로도 쓸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차차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요두 개의 개념은 머릿속에 쏙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무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의는요 품사가 부사예요. 그래서 첫 번째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보시면 Tu amigo es muy divertido. Divertido는 재밌는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죠. 그래서 너의 친구는 매우 재밌다 라는 표현이 돼요. 마찬가지로 부사는 부사를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Mi casa está muy cerca de la tuya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의 집은 매우 가까이에 있다. 자, 어디에서 가까이에 있는 거냐면 라뚜이야. 자, 오랜만에 소유 대명사 형태 나왔는데 요거는 뭐예요? 너의 것이 되니까 라까사 뚜이야. 너의 집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은 너희 집에서 매우 가까이에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무초의 품사 그리고 무의의 품사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잘 정리되셨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궁금했었을 뽀꼬와 움뽀꼬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뽀꼬는 무초의 반대말입니다. 그죠? 무초가 많은을 의미하면 뽀꼬는 적은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뽀꼬가 다시 뽀꼬와 움뽀꼬로 나뉘는데요. 여러분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거기 옆에 교재에는 해석이 써 있을 텐데 그 옆에다 또 하나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뽀꼬를 보면은 뽀꼬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거의 없을 때 그때는 뽀꼬로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움뽀꼬는 좀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명사를 꾸며줄 때입니다. 명사에 성수 일치시키셔야 되고요. 자, 문장을 보시면 En mi casa tengo pocos vasos 라고 했어요. En mi casa. 나의 집에는 vaso 하면 컵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컵이 거의 없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vasos를 지금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있긴 있는데 거의 없는. 네, 거의 없다. 몇개 없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이번에 형용사 앞에 poco로 쓰인다면 eres poco amable. 자, amable는 친절한 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지요. 자,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는 별로 친절하지 않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번엔 동사를 꾸며주는 poco입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el año pasado nos vimos poco. El año pasado, 작년이란 뜻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거의 못 봤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Nieva poco.

동사라고 했어요. 자, 니에바는 네바로 동사의 3인칭 단수형. 눈오다란 뜻이죠. 근데 뽀꼬가 붙었네요. 그럼 무슨 뜻이 될까요? 눈이 거의 오지 않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뽀꼬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좀 빠르실 것 같고요. 자, 그에 반해 이제 움뽀꼬는 약간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유의하실 점이 뭐냐면 만약에 움뽀꼬 뒤에 불가산 명사가 온다라면 불가산 명사는 셀수 없는 명사를 말하죠. 자, 그럴 경우에는 전치사 대를 써주셔야 합니다. 한때 출제가 많이 됐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 Me puedes traer un poco de papel? traer 하면 가져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에게 종이 좀 가져다 줄수 있어? 라는 뜻이 돼요. un poco de.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앞에서의 un poco입니다. La camiseta está un poco amarilla. camiseta, 셔츠를 얘기하는 거죠. 티셔츠. 자, 그래서 티셔츠가 약간 아마리아. 아마리오 아마리아 하면은 노란색의 란 뜻이죠. 약간 노란색이다. 란 뜻이 됩니다. 동사 꾸며주는 움뽀꼬입니다. Solo quiero beber un poco. 나는 단지 조금만 마시고 싶어. Solo는 단지 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꾸며주고 있고요. 하나 더 보면 Nieva un poco 하면은 눈이 조금 와가 됩니다. 자, 아까 Nieva poco는 눈이 거의 안 와라는 뜻이라면 Nieva un poco 하면은 눈이 조금 와.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poco와 un poco의 쓰임의 차이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기로 한 전치사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전치사 뽀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뽀르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보는 전치사인데요. 주요 쓰임 5가지 정도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No puedo ir por la gripe. 자, 그리페는 독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No puedo ir죠. 난갈수 없어. 자, 왜? 독감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뽀르는 뭘까요? 그렇죠. 원인의 뽀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Tenemos que ir por esta calle.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뽀르는, 자, tener que 동사 원형이 나왔네요. 자,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죠. 우리는 가야 해. Por esta calle. 이 길로. 해서 이거는 경로를 나타내는 뽀르가 되겠습니다. 혹은 뭐 경로, 공간. 네, 전치사 por가 되고요. 세 번째 문장 보시면 puedes enviarlo por avión o por barco 라고 했어요. puedes enviarlo 하면은 enviar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보낼 수 있어. 자, 뭘로? avión 비행기 혹은 barco 배로. 그래서 여기서 por는 뭘까요? 맞아요. 수단의 por가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문장입니다. Compré esto por solo 5 euros. 자, compré. 자, 이거 이제 과거형인데요. 일단, comprar, 사다라는 동사의 1인칭 단수, 과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샀다가 돼요. 얼마에 샀어요? solo. 단지 5유로에 샀다. 해서, 오르는 가격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Dos por tres son seis. 자, 이거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좌측 연산 정리해드렸던 것 같은데, 자, 여기서 4는 뭐가 돼요? 그렇죠. 곱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3은 6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4의 주요 5가지 용법 정리해봤네요. 자, 많이 하셨어요? 예, 잠깐 쉬셔야겠죠? 자, 오늘 어떤 문화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거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스페인의 음악과 춤에 대해서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라틴 아메리카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음악과 춤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교재에 잘 나와 있는데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거두 개를 말해라. 그러면 탱고와 살사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둘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요. 탱고가 좀 우아하다면 이제 살사는 조금 열정적이다. 뭐 이렇게 또할수 있겠지만 뭐 그건 또 느끼는 거에 따라 다르니까. 일단 탱고 같은 경우에는요, 2009년에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아르헨티나의 그 라플라타강 고 유역에서 이제 빈민가를 중심으로 발달을 해서 그게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굉장히 이제 컨티넨탈 탱고로도 되게 사교 댄스로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아르헨티나의 탱고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우루과이도 같이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고요. 이제 또 하나는 살사인데요. 네, 살사는 이제 쿠바의 살사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근데 탱고도 그렇고 살사도 그렇고 사실은 딱 독자적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문화 요소가 융합돼서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탱고, 쿠바의 살사라고 해도 여러 요소가 가미됐다라는 거꼭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살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춤이자 음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소개를 하고 싶은 것은, 자, 요런 사람의 모습 많이 봤을 겁니다. 이게 뭘까요? 예, 마리아치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치는요, 멕시코의 전통 악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지어 다녀요. 뭐, 적게는 한 3명, 4명에서 뭐, 많게는 10명 이상, 12명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길거리를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진짜 보면은 기타나 뭐, 트럼펫, 바이올, 이런 것들 갖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마을 축제나 뭐, 파티에 가서 이렇게 노래해주고, 연주해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 보면 요런 거 이제 솜브레로라고 하거든요. 챙이 넓은 모자.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의외로 이제 멕시코에 가보시면은 진짜 많이 볼수 있어서 되게 우리랑 정말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전통 악단, 마리아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기가 나왔는데요. 이 국기는 베네수엘라의 국기입니다. 자, 베네수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엘 시스테마라는 베네수엘라의 음악교육재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폭력이나 마약에 이제 무방비로 노출된 아이들을 이제 보호하고자 또 교육하고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명해진 사람으로는 이제 구스타보 두다멜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해졌냐면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최연소 음악 감독으로까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엘 시스테마 베네수엘라도 조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누에바 깐시온입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새노래 운동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건 이제 1960년대 칠레에서 시작이 돼서 1970년, 80년대 때 라틴 아메리카 전역으로 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래 장르이자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독재에 대한 저항, 그리고 사회 정의를 노래했다. 그거에 관한 운동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포크나 이제 민중가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는 뭐 메르세데스 소사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 찾아보시면 딱 노래를 들으면 이런 느낌 나 많이 들어봤는데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음악과 춤 굉장히 다양하고 흥미로운 것들이 많으니까 교재로만 끝내지 마시고 또 직접 쉬실 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많이 쉬었죠? 다시 교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디알로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조이와 이레네에 대합니다. 자, 조이가 먼저 Este verano hace demasiado calor 라고 합니다. Este verano, 이번 여름이란 뜻이죠. 올 여름은 demasiado calor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더워, 너무 더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데마시아도는 지금 갈로르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레네가 Si, tienes razón이라고 하죠. Tener razón 하면 누구누구의 말이 맞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네 말이 맞아. También hay mucha humedad. 그리고 습도도 굉장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조이가 Así es, 그래. 이레네가 por eso no tengo nada de apetito.
라고 해요. 뭐로 했어? 하면은 그래서란 뜻입니다.

앞에 띠또는 식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정사, 명사 올 경우에 대를 동반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식욕이 전혀 없어 나는 라고 얘기를 해요. 띠 조이는 뭐라고 하냐면 엔 깜비오. 자, 엔 깜비오 하면은 반면에 란 뜻입니다. 반면에 요 siempre tengo mucha hambre. 자, tener hambre입니다. 배고프다 란 뜻이에요. siempre 항상. 나는 항상 무척 배가 고파 라고 얘기해요. Por cierto, que vamos a cenar. Por cierto, 이거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이제 화제 전환이거든요. 그건 그렇고 란 뜻이에요. 그건 그렇고 우리 저녁으로 뭐 먹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이레네가 이제 식욕도 없고 그러니까 no lo sé. 아, 모르겠어. Comemos algo ligero en casa. Ligero 하면은 가벼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거. 집에서 가볍게 먹을까? 라고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Bueno, ¿qué quieres comer? 라고 하죠. 좋아. 뭐 먹을래?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레네는 Me apetece solo una ensalada de tomate. 라고 하죠. 나는 단지 토마토 샐러드만 먹고 싶어. 라고 이제 이레네가 얘기를 해내요. 자, 그랬더니 조이가 뭐라고 하냐면, ¿Qué tal si preparo un gazpacho de marisco? 라고 물어보죠. ¿Qué tal si? 뭐뭐 하는 거 어때? 라는 뜻이에요. 내가 마리스코, 여기서 해산물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해산물 가스파초를 만드는 건 어때? Es perfecto para cuando hace calor. 더울 때는 최고야. 라고 이제 조이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레네가 말레. 말레는 오케이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좋아. Y nos acostamos pronto porque estoy cansada. 아, 그리고 우리 일찍 잠자리에 들자. 자, 요거는 이제 제기 동사인데요. 요거는 나중에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자리에 들다 라는 뜻이에요. 일찍 잠자리에 들자. 왜냐면 너무 피곤해 라고 얘기를 하죠. Descansa mientras yo hago la cena. 자, descansar 하면은 휴식하다, 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쉬어. 자, mientras 나왔네요. 자, mientras 무슨 뜻? 뭐뭐 동안에 라는 뜻이었고 자, 뒤에는 맞아요. 절이 온다라고 했죠. 아, 그래서 주어 동사 있는 절이 나왔네요. 그래서 내가 저녁 만들 동안에 쉬어. 알겠어. 고마워.라고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 디알로그에서 한번 확인해 봤네요. 어려운 대화 아니셨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떼네르 동사의 관용 표현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떼네르 동사 뒤에 이제 명사가 와서 다양한 관용 표현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 예습하셨다라는 전제하에 저랑 하나씩 뜻이 뭔지 한번 빠르게 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떼네르 칼로르 하면 무슨 뜻이에요? 덥다 라는 뜻이고요. 떼네르 프리오 하면은 춥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덥다, 춥다라는 표현을 할 때, 아세 칼로르, 아세 프리오와 뭐가 다르나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요. 두 개는 어떻게 다르냐면, 만약에 아세 칼로르 혹은 아세 프리오를 썼으면, 그건 객관적인 날씨를 말합니다. 그런데, 떼네르 동사를 썼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체감하는 주관적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씨는 굉장히 덥지만 나는 추울 수 있고 객관적인 날씨는 춥지만 나는 또 더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관적인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떼네르 동사를 쓴다라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sueño, 떼네르 sueño 하면은 졸리다 라는 뜻. 떼네르 hambre 하면은 맞아요. 배고프다 라는 뜻. 떼네르 sed는요. 이거는 갈증나다. 목마르다 라는 뜻입니다. 떼네르 브리사 무슨 뜻? 급하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떼네르 라손 하면 오늘 우리 대화문에서도 있었는데요. 누구누구의 말이 맞다 라는 뜻이죠. 떼네르 꾸이다도 콘 하면은 뭐뭐를 조심하다 라는 뜻이고요. 떼네르 미에도 네 하면은 뭐뭐를 두려워하다 라는 뜻입니다. 떼네르 가나스 때 하면 이건

뭐예요? 뭐뭐 하고 싶어 하다, 뭐뭐 하길 원하다 라는 뜻이고요. tener dolor de 뒤에 이제 신체의 부위 어휘가 나오면 어디가 아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tener 동사의 관용 표현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자, 예문 속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Siempre tengo un poco de frío en el avión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tener frío가 지금 나와 있고요. tener frío는 춥다란 뜻이었죠. 그래서 나는 춥다란 뜻이 돼요. 나는 항상 추워. 어디서? 아비온, 비행기에서 난 항상 추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frío라는 명사 앞에 un poco de가 붙어졌어요. 그러면 frío는 셀수 없는 명사죠. 추위란 뜻이니까 뜻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조금 추워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다시 응용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비행기에선 항상 많이 추워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un poco de 대신에 맞아요. mucho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iempre tengo mucho frío en el avión 하면은 나는 비행기에서는 항상 너무 추워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mucho, un poco de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수 있으시겠죠? 네. 좋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Mi hermano siempre tiene hambre라고 했어요. 자, mi hermano, 남동생 정도로 해석할까요? 내 남동생은 항상 배가 고프다. tener hambre.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No te puedo ayudar porque tengo mucha prisa. No te puedo ayudar. 뭐래요? 나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무척 바쁘거든. Tengo mucha prisa. 그러니까 너무 급하거든. 그죠? Tener prisa. 너무 급하거든. 자,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En este caso tienes razón 라고 했어요. En este caso. caso는 case의 뜻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tener razón, 누구누구의 말이 맞다라는 뜻이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네 말이 맞어 라는 뜻이 됩니다. 되셨나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Tengo muchas ganas de verte 라고 했어요. 자, tener ganas de 동사 원형에서 일전에 한번 정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뭐뭐 하길 원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나는 너를 보길 원해. 널 봤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앞에 muchas가 붙었으니까 나는 너가 너무 보고 싶어. 너 보기를 너무 원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일상에서 떼네르 동사의 이 관용 표현은 정말 많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아, 이걸 언제 다 외우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복습 바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어휘도 그렇고, 동사 변화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그냥 사실 틈틈이 쉴때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때를 가리키는 부사, 그리고 이제 부사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날 잡고 한번 정리를 하게 되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여러 루트로 많이 봤었던 표현들이어가지고, 딱히 뭘또 새롭게 외운다라는 개념은 아닐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여기 왼쪽 기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개인데요. Por la mañana, por la tarde, por la noche. 혹은 en la mañana, en la tarde, en la noche. 자, 이거 우리 어디서 봤었나요? 네, 이거 우리 시간 표현에서 봤었어요. 뭘 나타낼 때 쓰였었죠? 시간대를 나타냈을 때 쓰였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오전에, 뭐 오후에, 뭐 밤에,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런데 요거 하나만 더불어 기억하시면 되죠. 이렇게 por나 n으로 시간대를 표현할 때는 앞에 구체적인 시간이 나오지 않았었고, 만약에 앞에 구체적인 시간이 나왔다, 그러면은 전치사 대를 써준다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오에 하면은 아 메리오디아라고 하셔도 되고 알 메리오디아라고 하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자정에 알라 메디아노체 혹은 아 메디아노체 이렇게 두 표현 다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기둥으로 오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했었습니다. 오이는 오늘이었죠? 그래서 아이에르는 어제, 안테 아이에르는 그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냐나 내일, 마사도 마냐나 하면은 모레라는 뜻이었죠. 자, 요두 개만 보면 돼요. 그래서 라 프록시마 세마나 하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요거는 다음 주란 뜻입니다. 다음 주. 근데 이거 바꿔 쓰셔도 돼요. 라 세마나 프록시마라고 하셔도 됩니다. 다음 주란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엘 프록시모 메스 하면 다음 달이란 뜻, 엘 프록시모 아뇨 하면은 내년이란 뜻이에요. 요것도 바꿔 쓸수 있습니다. 엘 메스 프록시모, 엘 아뇨 프록시모. 자, 이런 식으로 바꿔 쓰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자, 뭐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도 있어요. 라 세마나 케 비에네. 자, 그러면 이것도 다음 주라는 뜻이 됩니다. El mes que viene, el año que viene. 다음 달, 내년 이란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이것도 꼭 같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문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Tenemos planes para hoy por la tarde. 자, 우리는 계획이 있어. 오늘 오후를 위한 계획이 있어. 가 돼요. 그래서 por la tarde. 앞에 구체적인 시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Esta noche salen de fiesta. Esta noche, 오늘 밤. 오늘 밤에 그들은 파티에 간다. 가 되고요.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Mi amigo se casa pasado mañana. Se casa, casarse. 결혼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내 친구는 모레 결혼한다. 가 됩니다. 자, 네 번째 문장. Pepe está muy ocupada esta semana. 아, ocupado네요. Ocupado, Pepe 남자니까. Pepe는 매우 바쁘다. 이번 주에가 되고요. 다섯 번째 문장. El próximo mes me voy de viaje a India. 다음 달에 나는 어디로? 인도로 여행 간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사와 부사구가 적용된 문장 한번 정리해 봤네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의사소통 기본 표현은 신체 상태를 묻고 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 컨디션 어때? 라는 표현을 할 때, ¿Cómo te encuentras? 혹은 ¿Cómo te sientes? 자, 이런 표현 할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다양한 답이 있을 겁니다. Me encuentro mal. 안 좋아. Me duele la cabeza. 머리가 아파. No me siento muy bien. 매우 좋지 않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의 신체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9강의 내용 한번 쭉 정리해 봤네요. 어떠셨어요? 오늘도 이제 다양한 일상 표현들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법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리 없이 따라오셨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예습이 중요한데요. 다음 시간은 8강, 9강 수능 실전 문제를 풀이하는 날입니다. 예습해 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분. 네, 농업기초기술 벌써 18번째 시간이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농업기초기술, 농업기초기술이 아니죠. 농업기계기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운기 그리고 트랙터, 콤바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 이번 시간에 나왔던 내용 중에 지금까지 이제 평가원에 출제된 내용들이 어떤 게 있냐면 안전사고에 관한 거, 안전사고에 관련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네, 자, 그 내용 함께 살펴보죠. 자, 오늘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의 주요 구조예요. 그리고 기본 점검사항이에요. 근데 점검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기본적인 거, 그리고 시동 후에 농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함께 보죠. 경운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기를 공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쉬워요. 비슷한 류예요. 자, 일단 경운기는 동력 경운기는 8에서 13마력. 관리기는 5에서 8마력 정도 되고, 경운기는 그거보다 마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단기통이고요. 디젤 기관이에요. 자, 디젤 기관을 탑재한 보행형 농업기계입니다. 근데 보행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경운기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앉아서 많이 가지고 승용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보행형입니다. 보행형. 자, 왜냐? 이게 경운기예요, 이게. 근데 보통 뒤에 뭔가 붙어서 여기서 타서 가지요. 근데 뒤에 붙이는 게 농작업계예요, 트레일러. 그러니까 경운기는 뭐다? 디젤 기관을 탑재한 보행형 농업기계입니다. 그래서 운반, 경운, 쇠토, 정지, 방지 작업 등등등 어떤 작업기를 붙이냐에 따라서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동력 전달 계통을 보면, 자, 여기서부터는 뭐가 나오냐? 물론 그 관리기에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PTO라는 놈이 나옵니다. PTO. 파워를 테이크 오프하는 놈이 있어요. 파워를 농업 동력 기계는 엔진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생기는 힘을 그 기계가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 기계가 움직일 수 있는 바퀴에도 동력을 주지만 농작업기에도 줘야 돼요. 근데 농작업기를 붙일 때가 있고 안 붙일 때가 있죠. 붙일 때가 있고 안 붙일 때가 있고. 그러니까 안 붙였는데 굳이 농작업기를 돌 필요는 없죠. 그때는 PTO를 따로 작동을 안 하는 거고, 농작업기가 있을 때는 PTO를 작동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경운기, 콤바인, 아니 경운기 트랙터도 마찬가지예요. 관리기도 마찬가지고, 기관에서 힘이 생기면, 파워가 생기면 클러치, 그 변속기하고 기관 사이에 클러치가 있어서 기관에서 나오는 힘을 변속기로 줬다 안 줬다 단속을 합니다. 동력을 끊어줬다가, 그러니까 동력을 이어줬다가 끊어줬다가 클러치가. 그래서 이어져서 변속 장치에서는 다시 힘을 두 개로 나누어요. 그 장치 자체를 움직이는데 바퀴로 가는 동력이 있고, 그리고 작업기로 가는데 필요한 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클러치, 동력을 맺고 끊는 역할을 하는 클러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경운기 엔진에서 나오는 힘을 바퀴로도 전달시키고 작업기로도 이렇게 전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동력 경운기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엔진이 앞에 있고, 그리고 클러치는, 주 클러치 레버는 여기 있긴 한데, 이제 클러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플라이휠이고요. 엔진이 플라이휠을 돌리면 벨트로 인해서 동력을 여기에 있는 그 클러치로, 클러치 판으로 전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 클러치 판을 이 주 클러치 레버로 클러치를 연결하고 끊어주고 역할을 합니다. 바퀴고, 플라휠, 클러치 판, 그리고 주 클러치가 있고, 여기에 주 기어예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게 이렇게인데, 이게 이 레버는 당기는 건데, 여기 끊김까지만 당기면 클러치가 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클럿보다 더 당기면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레버에 클러치하고 브레이크가 동시에 다 되어 있습니다. 역시 또 이쪽 보면 여기 보면 저속 레버가 있어요. 저속 레버. 속도를 어떻게 한다? 조정한다. 그래서 저속 레버를 움직임에 따라서 속도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속도를 빨리 할수 있고 늦출 수 있고, 엄밀히 따지면 기관의 회전수를 조절하는 겁니다. 기관의 회전수. 그리고 여기는 아까 봤다시피 관리기에서, 이앞 시간에 봤다시피 관리기에서 나온 미륜이에요. 미륜. 미륜. 그래서 미륜이 많이 내려가면 그 로터리의 날이 조금만 들어가는 거고, 미륜이 위로 올라가면 땅속으로 로터리의 날이 깊게 들어가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동력 경운기의 레버 설명입니다. 관리기랑 많이 다르지 않아요. 자, 클러치, 동력을 연결하고 떼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브레이크와 연결되어 있어서 변속 레버 유지와 관계없이 경기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주클러치 레버. 주변속과 부변속이 있어요. 변속이 레버가 두 개예요. 하나는 위쪽에 있고 하나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주변속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1단, 여기 2단, 여기 3단. 그리고 여기가 후진. 후진. 그래서 주변속을 왔다 갔다, 내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속을 할수 있고, 이게 부변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중립에 있어서, 이게 이제, 쇠 막대기처럼 되어 있는데, 이걸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빼게 되면 고속이 되는, 고속 1, 2, 3단. 넣게 되면 이제 PTO가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속이 됩니다. 그래서 경운기는 1단, 2단, 3단이 있는데, 고속 1, 2, 3단이 있고, 저속 1, 2, 3단이 있어요. 아셨죠? 중립으로만 여기서 넣었다 뺐다 하는 건 PTO가 돌아가지 않아요. 이걸 좌측으로 하든 우측으로 하든 제껴줘야 돼요. 그러면 이쪽이 굵게가 있고, 이쪽이 잘게가 있네요. 회전수가 언제가, 로터리로 봤을 때 언제가 회전수가 빠르겠어요? 잘게가 빠르겠죠, 잘게가. 자, 이게 주변속과 부변속이고요. 자, 다음, 가리, 변속, 레버. 조금 아까 굵게, 잘게. 이게 가리, 변속, 레버입니다. 조향, 클러치. 클러치는 동력을 뗐다 붙였단다 그랬죠. 그래서 구동바퀴에 전달되는 동력을 차단해버려요, 차단. 그러니까 올라갈 때 클러치를 잡으면 동력이 끊어지니까 바퀴가 앞으로 구르고 있다가 앞으로 구르고 있는데 클러치를 잡으면 동력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오르막길에서는 바퀴가 뒤로 돌려버리죠. 내리막길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고 있는데 그쪽 클러치를 잡으면 빨리 내려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경운기는 오르막과 내리막 때 클러치를 반대로 잡아야 돼요. 평지에서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그럼 오른쪽 클러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클러치를 잡으면 오른쪽 바퀴에 동력이 끊어지면서 왼쪽 바퀴가 돌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회전하게 되는 거고, 왼쪽 클러치를 잡으면 왼쪽 바퀴 동력이 끊어지면서 오른쪽만 돌리니까 오른쪽으로 가게 돼요. 근데 내리막길일 때는 왼쪽을 잡게 되면 왼쪽 바퀴가 쭉 내려가죠, 쭉.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이거에 대한 안전사고 문제가 종종 나와요. 종종. 자, 조향 클러치인데 동력을 차단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게 동력을 차단하는 거. 그래서 올라갈 때 평지와 내려갈 때 클러치를 잡는 게 반대로 잡아야 됩니다. 저속 레버 RPM 게이지, 엔진의 회전수를 조절할 때 사용하고, 미륜은 그 작업기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레버죠. 조절 핸들. 자, 동력 경운기 시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 시동식이 있고 수동 시동식이 있어요. 전기는 모터를 달아서, 배터리 넣고 모터를 달아서 자동차 시동 걸듯이 그냥 키 돌리면 돼요. 그러면 돌아갑니다. 수동 시동은 시동축이라고 해서 크랭크축을 돌리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감압 레버가 있어서 그 위에 감압 레버를 넣게 되면 그 피스톤 위에 있는 밸브가 다 열리면서 압력이 없어지죠. 그래서 돌리다가 감압 레버를 놓으면 엔진이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전기 시동식, 수동 시동식. 수동 시동식은 크랭크축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자, 주변속, 부변속은 조금 아까 설명했고요. 조향 클러치 레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거에 대한 문항이 나왔어요. 한번 아니고 그래도 한 번씩 나오면, 그래도 몇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핸들을 좌우로 움직여서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있지만, 문원 작업 시 좌우로 움직이기가 매우 힘들어서 한쪽 바퀴에 동력을 끊음으로써 반대쪽 바퀴만 움직이면서 방향을 바뀌게 됩니다. 그게 조향 클러치입니다. 그런데 평지에서 좌측 레버를 잡으면 차체는 왼쪽으로, 우측 레버를 잡으면 우측으로서 내릴래. 어디에서? 평지에서. 내리막길에서는 좌측 레버를 잡으면 차체는 오른쪽으로, 우측 레버를 잡으면 차체는 왼쪽으로 반대로 휘어진다는 거. 반대로 휘어진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동력 경운기에 로터리 작업하기. 동력 경운기에 로터리 작업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로터리 부착하고 시동 걸고 작업 속도 결정하고 부변속 레버 조작해서 뭐 잘게 굵게 한 다음에 주클러치 놓고 작업하지요. 로터리 설치 깊이는 작물에 따라 수확물 손상이 없도록 미륜으로 조정을 해서 조정하고, 작업 속도는 토성이나 수확물의 종류에 따라 저속 1, 2단으로 실시합니다. 부변속 레버, 저속으로 하면 PTO 구동 레버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변속 레버를 앞으로 넣으면 PTO가 이제부터 구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굵게 잘게로. 가리변속 레버가 잘게 또는 굵게 위치해 있을 때는 주변속 레버가 후진 위치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부변속 레버가 좀 굵게 잘게 하면은 로터리가 돌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여기에 만약에 후진이 들어간다고 봐요. 경운기는 앞에 엔진이 바퀴 앞쪽에 있어서 들리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후진을 해버리면 더 들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돌고 있으면 어떡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변속 레버가 굵게나 잘게로 들어가 있으면 후진 레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운기. 자, 안전 및 점검사항. 상식적인 정도로. 작업 전에는 냉각수, 각종 오일러 점검하고, 부족하면 놓고, 상했으면 바꾸고, 타이어 공기 압 확인해야 되고, 다 좋은 말들이에요.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상하차할 때, 경운기는 바퀴 중심으로 해서 엔진이 바퀴 앞쪽에 있어요. 그리고 바퀴가 두 개다 보니까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지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차 시에는 전진, 이렇게 올라갈 때는 전진, 내려올 때는 후진으로 내립니다. 자, 논 작업할 때, 논두렁 진입시 논두렁에 대해서 직각 방향으로 작업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 논두렁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평지보다 논두렁이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직각으로 해서 올라가면, 논두렁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직각으로 올라가야지, 사선으로 올라가면 바퀴 한쪽이 타고, 바퀴 한쪽은 위에 있고 한쪽이 아래에 있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전복하게 돼요. 전복. 그래서 밭두렁, 논두렁 있을 때는 경운기가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직각 방향으로 두 바퀴가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접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업 중에는 엔진의 소음기둥 고온부 접촉 굉장히 뜨겁습니다. 라디에이터는 캡 조작 금지해야 되고요. 로터리 날에 붙어 있는 이물질 제거할 때는 반드시 시동을 꺼야 돼요. 그리고 작업 후 주클러치 레버 및 경운 변속 레버 중립 끊김 위치 조작하고 각 부위에 뭐 오일이 새는지 로터리 날은 잘 있는지 확인을 한 번씩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동력 경운기의 작업기들입니다. 로터리 이렇게 생겼고 쟁기, 트레일러, 배터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들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대충 알겠죠. 뭐 토양 완전히 깨부셔주고, 이건 반전시키고, 지멍기고, 토양 갈라주고 이런 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터리로 무슨 일 할지, 쟁기로 무슨 일 할지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됩니다. 자, 다음은 트랙터예요. 경운기랑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관리기랑 하는 일이 비슷해요. 그런데 힘이 월등히 세지요. 그리고 승용이에요. 조향 클러치가 없어요. 핸들로 조정을 해요. 자, 농용 트랙터는 농 작업기를 견인하고 구동하는 기계로 경운, 세터, 운반 똑같죠? 똑같은데 힘이 좋아, 이제. 그리고 승용이고. 그리고 핸들 조작을 말 그대로 핸들로 해요. 조향 클러치라는 게 아니고. 기관이 있고요. 기관하고 변속기 사이에는 클러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에서 나가면서 힘이 두 군데로 간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는 바퀴로 해서 트랙터 자체를 움직이는 힘. 또 하나는 PTO,
다른 농작업기로 넣어주는 이렇게 힘이 두 개로 나누어서 가게 되겠습니다. 자, 트랙터의 레버 명칭 및 기능인데 트랙터가 한 군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굳이 알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다알 필요 없고, 그 트랙터 레버 중에 이제 글로서 보면, 자, 클러치. 클러치는 동력을 뗐다 붙인다 그랬죠. 근데 관리기랑 경운기는 손으로 잠겼어요, 클러치를. 근데 얘는 이제 클러치 페달이 있네요. 클러치 페달. 일단 클러치 페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 주변속과 부변속 레버가 있어. 주변속 레버는 다단으로 구성되고, 주행 중 클러치를 밟고 변속이 가능합니다. 1단, 2단, 3단, 4단. 부변속 레버는 고속, 중속, 저속, 초저속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변속 레버가 만약에 3단까지 있다 그러면 초저속에 1, 2, 3단, 저속에 1, 2, 3단, 중속에 1, 2, 3단 이렇게 그 기어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후진 레버, 전진하고 후진을 조정하는 레버, 저속 레버, 엔진의 그 회전수를 조정하는 레버인데 이건 레버도 있고 페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할 때는 보통 페달로 이걸 조정을 하는데 트랙터는 사람을 실어나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뭔가 밭을 갈거나 이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엔진을 고 RPM으로 정말 몇 시간 동안 돌려야 돼요. 근데 그몇 시간 동안 발로 밟고 있으면 발이 아프겠죠. 그러니까 이제 레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겨놓으면 계속 고 RPM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저속 레버도 있고 저속 페달도 있고요. 자, 브레이크 페달. 브레이크 페달 조금 더 다시 설명합니다. 차동 페달 다시 설명합니다. 지금 클러치 페달, 브레이크 페달, 차동 고정 페달, 특히 요거 두개 페달은 지금까지 출제빈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왜 높았는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차동 고정 페달하고 차동 고정 페달, 차동 고정 페달 설명할 거고, 이제 PTO, PTO는 파워 테이크 오프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경운기나 관리기나 트랙터 엔진에서 나타나는 힘을 작업기로 전달해주는, 그게 이제 PTO 스위치가 있고 PTO 변속 레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 제어 레버에서 끌고 가는 거, 쟁기 같은 거 끌고 갈때 이걸 얼마나 깊게 얇게 갈 것인가. 깊게 가면 큰 힘이 필요하겠고 얇게 가면 적은 힘이 필요하겠죠. 위치 제어 레버, 로터리 작업할 때 이것도 상승하강할 수 있는 그런 레버가 되겠습니다. 자, 트랙터에서 잘 나오는 문제. 트랙터는 브레이크 페달이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편 브레이크입니다. 편 브레이크. 그래서 6번을 밟으면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그쪽 바퀴가 브레이크가 잡혀요. 그쪽 바퀴가.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면 트랙터는 농작업을 하는 기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로터리를 끼고 간다고 봅시다. 요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회전하는 회전각이 커버리면 어때요? 작업이 안된 데가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전 반경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회전할 때 한쪽 바퀴를 잡아버리면 아예 움직이지 않으면 회전 반경을 훨씬 좁게 할수 있죠. 그래서 작업을 촘촘하게 할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나눠 놨어요.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트랙터가 뭐 시속 2km, 3km 이렇게 달리지 않죠. 트랙터도 3, 40km 이렇게 도로도 주행하고 그렇죠. 근데 한 3, 40km로 그렇게 나름 자동차로 보면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닌데 트랙터로 보면 좀 빠른 속도죠. 그렇게 가고 있는데 만약에 한쪽 브레이크만 잡아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속으로 가고 있는데 한쪽 브레이크만 잡으면 한쪽만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죠. 그러면 전복이 되죠, 전복. 요거 관련된 문항이 지금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속 주행할 때, 승용으로 주행할 때, 도로 주행할 때는 어떻게 해라? 꼭 브레이크를 연결해서 좌우 브레이크를 연결해서 다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 보면 아, 트랙터가 뭐 농로를 가다가 도로를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으려고 했는데 오른쪽으로 꺾으려고 브레이크를 잡았더니 트랙터가 전복이 되었다. 이런 상황으로 많이 나와요. 자, 브레이크 페달 이렇게 떼어졌다는 거. 다음 동력 추출축 PTO예요. 이건 그 기계 트랙터 자체에서 돌고 있어요. 경운기도. 이걸

PTO 축에 이걸 유니버셜 조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끼워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돌고 여기는 작업기에 끼워지죠. 그래서 동력을 작업기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PTO 축, PTO에 나온 힘을 그대로 돌릴 수 있는 유니버셜 조인트. 다음, 차동장치. 바퀴가, 오른쪽 바퀴하고 왼쪽 바퀴하고 회전수가 같다면, 같은 크기의 바퀴가 회전수가 같다면, 얘는 무슨 운동을 한다? 직진 운동을 한다. 그렇죠. 같은 크기의 바퀴가 한쪽이 빠르고 한쪽이 늦으면, 늦은 쪽으로 휘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트랙터나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회전을 해야 됩니다. 회전을. 그렇기 때문에 차동장치라는 걸, 차동장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회전을 할때 회전 반경 안쪽 바퀴가 바깥쪽 바퀴보다 적게 굴러요. 적게 굴러. 그게 차동장치입니다. 그런데 바퀴 회전수가 달라지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 언제 사용하냐, 이건 그러니까 회전할 때 사용을 하는데 둘 중에 바퀴 하나가 어디에 걸렸다고 생각합시다. 물 웅덩이라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헛돌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쪽 바퀴가 빠질 때 한쪽 바퀴는 돌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차동장치를 잠궈버려요. 그래서 양쪽 바퀴에 똑같이 힘이 전달되게끔. 그게 차동 잠금장치예요. 그래서 견인력, 구동력을 높입니다. 그래서 수렁에 빠졌을 때 탈출할 때 조금 더 탈출할 수 있는 힘을 높이기 위해서 차동장치를 잠그는 장치가 있어요. 그게 차동 잠금장치 또는 차동 고정장치라고 합니다. 자, 다음 클러치 고정핀. 엔진에서 나오는 힘을 바퀴로 줘야 돼요. 근데 그때 이제 클러치판이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이거 붙는 압력이 굉장히 세겠죠. 그러니까 이 압력이 세야 바퀴가 이제 마찰면을, 그러니까 바퀴 마찰력으로 인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보다 이게 더 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기계를 오래 보관할 때 이게 붙어 있는 상태로 보관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클러치가 그냥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 그렇죠. 한 3개월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클러치 고정핀은 뭐냐면 클러치를 밟아놓고 클러치를 떨어뜨려 놓고 밟는 상태처럼 이렇게 핀을 걸어놓으면 클러치가 계속 밟힌 상태, 클러치가 떨어져 있는 상태로 고정이 되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운행할 때 원활히 운행할 수 있도록 클러치 고정핀을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트랙터의 시동 전 조건이에요. 이제 여기에는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시동을 걸었을 때 바로 움직인다. 걸었는데 바퀴가 움직인다. 이러면 사고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동 전에는 다 중립. 브레이크는 들어가 있어야 되고, 변속레버 중립, 클러치 끊김 이 상태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차 브레이크 체결하고 PTO 스위치 끊김, 전후진 레버, 부변속 레버 전부 다 중립. 클러치 페달 밟고, 브레이크 페달 밟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동을 걸었을 때 엔진만 움직여야 돼. 나머지 움직이면 안 되고.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기본 점검사항, 윤활계통, 연료계통, 냉각계통, 마찬가지. 뭔가 좀 부족하다. 채우면 되고. 헐었다. 교환해야 되고. 상태가 안 좋다. 교환하면 돼요. 그 정도까지만 알아놓으면 됩니다. 더 깊게 안 들어가도 됩니다. 장기 보관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 더러우면 닦으면 되고요. 더러우면 닦으면 되고, 부족하면 채우면 되는 거고, 많이 상했으면 교환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얘는 뭘 하나? 디젤 엔진하고 가솔린 엔진하고 장기 보관할 때 연료 채우는 게좀 달랐죠. 가솔린 엔진은 연료를 다 빼야 되고, 디젤 엔진은 연료 꽉 채워야 되고, 경운기와 트랙터는 대부분 디젤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연료를 어떻게 한다? 가득 채운다. 안전 및 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진이 기관이 돌아가고 있을 때, 움직이고 있을 때 사람이 옆에 가면 안 되죠. 안전사고 때문에. 주행 및 작업할 때 주위에 사람 못 오게 해야 되고, 천천히 다녀야 되고, 뭐라 그래야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상식적인 내용에서 읽어보면 다 정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터리 분리할 때 마이너스부터, 마이너스는 어스라 그래서 차 전체에 마이너스가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빼. 플러스부터 빼면 이게 다른 데 나면은 합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분리할 때 마이너스 음극부터 뺀다는 거. 자, 다음 콤바인. 지금까지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았던 게 트랙터. 그 다음이 경운기. 콤바인은 나오더라도 그냥 레버 정도 나오는.

있는데 그건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콤바인. 콤바인은 수확용 기계예요. 전용 기계입니다. 전용 기계.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는 작업기를 뭘 붙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는데 콤바인은 수확, 곡물 수확만 하는 전용 기계입니다. 자타령과 보통형 콤바인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나라처럼 이삭부분만 탈곡실로 공급해서 탈곡하는 방식, 자타령. 자타령. 자, 자타령 콤바인의 구조 기능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유, 복잡하죠? 일단 단순하게 봅시다. 여기 앞에서 배에서 올려요. 벼가 됐던 보리가 됐던 배에서 올리고, 여기서 탈곡이 되고, 탈곡이 되면서 벼 따로, 알곡 따로, 그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알곡을 담는 통이 있어야 되겠고, 볏짚을 뭐 묶어서 버리든 썰어서 버리든 뭐이 정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주요 장치를 보겠습니다. 콤바인은 단순하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깊게 들어가지 맙시다. 잘라서 곡물을 잘라서 올린 다음에 알곡을 탈곡, 알곡 따로, 볏짚 따로, 알곡 따로, 그러니까 그 건불 따로, 건불 따로. 그렇죠? 이렇게만 해서 알곡은 알곡대로 담고 벼는 볏짚을 뭐 묶어서 뒤로 주든 아니면 잘라서 다시 뿌리든. 자, 전처리부입니다. 전처리부. 처리하기 전처리부. 전처리부는 뭐냐? 작업 폭을 결정하고 쓰러진 작물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하며 분할기, 겉어올림, 돌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랙터 맨 앞에서, 맨 처음에 작물이 맨 처음에 닿는 부분. 애취, 잘라요. 잘라. 애취날을 이용해서 곡물을 절단하고 왕복형 날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반송, 옮깁니다. 애취부에서 이제 그 잘라낸 작물을 탈곡, 이삭만 떼어내는 탈곡까지 운반합니다. 다음, 탈곡을 하지요. 탈곡을 이제 이삭을 떠내는. 근데 이삭 떠낼 때 이삭만 떠내면 좋은데 건불도 같이 섞이죠. 그래서 선별을 해야 돼. 선별을 어떻게 하냐? 무게로 하죠. 이삭은 이렇게 생겼고 건불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가 더 무겁겠어? 이삭이 더 무겁죠. 그래서 여기다 바람을 불어서 가벼운 건 날아가고 무거운 건 떨어지게끔 해서 이렇게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선별이 돼서 곡물은 곡물 처리부로, 그러니까 곡물을 담는 대로, 볏짚은 절단해서 뿌리든지 아니면 어디에 모아놓든지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레버. 아, 굉장히 많죠. 근데 레버가 여기 약간 특이한 레버가 여기 있어요. 파워 스티어링 레버. 파워 스티어링 레버. 이렇게 생긴 거예요. 트랙터는 핸들로 방향 전환했죠. 그리고 경운기하고 그 관리기는 조향 클러치로 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레버로 합니다. 왜냐? 얘는 바퀴가 없고 무한 궤도예요. 무한 궤도. 무한 궤도. 그래서 파워스틱 레버를 앞뒤로 가면 앞에서 애취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 벼를 잘라주는 부분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자를지를 앞뒤로 선택을 하는 거고, 좌우가 이 무한궤도가 돌았다가 안 돌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회전할 때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회전할 때는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자, 수평 조작 버튼. 말 그대로 콤바인의 좌우 수평 유지하는 거고, 콤비네이션. 이것저것 많아요. 방향 지시등, 전조등, 빵빵, 이런 거할수 있는 거. 부변속, 주변속, 조속 레버는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지금. 뭐 트랙터나 경기나 똑같습니다. 자동화 장치 조작 컨트롤러. 그래서 자르는 높이, 공급 깊이, 집 처리 이런 거 제어하는 거예요. 탈곡 클러치예요. 클러치는 동력을 끊어주고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탈곡 클러치는 탈곡에 영향을 주는 동력을 끊어주고 넣어주는 거. 엣지 클러치는 그 변화 이런 걸 자를 때 거기에 동력을 끊어주고 연결해 주는 거.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타령 콤바인 작업 방법은 요것까지는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건불을 어떻게 해서 선별을 어떻게 하는지 이 정도까지는 풍량으로 한다는 거. 그 정도까지만. 자, 그리고 잘 나오는 게 요거, 계기판. 우리 일강에 보면 그 경고 표지 나오잖아요. 경고 표지. 그거하고 비슷해요. 되게 직관적이야.
자, P는 자동차에도

P라는 기어가 있어요. P. 언제 써요, 이거? P. 주차 브레이크죠? 주차 브레이크. 이거 경보 들어와 있으면 지금 현재 주차 브레이크가 걸려 있다는 얘기고. 자, 이건 뭔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네. 이건 공기 여과기가 막혔을 때. 자, 이건 엔진 오일에 이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건 표시는 다 있는데 여기에 점등이 되냐 안 되냐. 점등이 되면 그 부분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뭐, 지금 뭔가 열선이 열선. 그래서 예열 시스템. 예열 시스템이 왜 필요하냐. 이건 그 가솔린 기관에 없어요. 가솔린 기관에는 없고 디젤 기관에만. 디젤 기관은 착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불이 발아, 자연적으로 좀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온도에서 그 온도까지 좀 열을 올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 예열 시스템. 겨울에 주로 사용합니다. 자, 이건 곡물이 켜졌다. 이건 곡물 탱크가 가득 찬 거고. 이거 지금 DEF라고 그랬어요. 이건 뭔가 연료가 없는 게 아니고 요소수라고 그래서 배기가스를 조금 정화해주는 그런 장치예요. 그때 그 요소수 부족할 때 나타나는 그 경보등이 되겠고. 집 배출, 여기에 깜빡이면 지금 집 배출 체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 수온은 엔진 자체에 지금 수온이 냉각수가 너무 올라갔다고 이건 배터리처럼 생겼죠.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충전계통, 전기계통에 이상이 있을 때 점등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항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사례에서 가에 들어갈 농업기계예요. 농업기계. 농업기계에서 나올 게 뻔하다 그랬습니다.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정도. 자, 학생 A는 농업기계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농업기계의 마인드맵을 작성해 봤네요. 자, 가의 특징, 기관 작업 주요 레버로 지금 나눠져 있고요. 기관을 보니까 흡입, 뭐 수냉, 단기통이 있는데 경유를 사용하는 단기통, 경유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디젤 기관이에요. 디젤 기관. 근데 단기통이야. 단기통은 실린더가 하나다. 하나다. 그러니까 디젤 기관 중에 힘이 가장 작은 거. 자, 또 가야 되는 작업 보니까 이 농기계로 경운도 할수 있고 정지도 할수 있고 뭔가를 실어 나를 수도 있고 뭔가를 뿌릴 수도 있네. 방지도 할수 있네. 그러니까 작업기를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할수 있는 주요 레버를 보니까 조향 클러치가 있네요. 조향 클러치가 있으니까 조향할 때 레버를 사용하는 콤바인은 아니야. 조향할 때 핸들을 사용하는 트랙터도 아니야. 그럼 둘 중에 하나. 관리기 아니면 경운기. 그렇죠? 그리고 주 클러치가 있고 주부가 있어. 그런데 경유를 사용하는 단기통 엔진이 디젤을 사용하면서 조향 클러치, 경운기네요. 경운기. 그렇죠? 그렇죠? 이항기는 대부분 가솔린 엔진. 트랙터는 뭐가 없다? 조향 클러치가 없다. 콤바인은 방제나 경운이나 이런 걸할 수가 없죠. 그리고 보행형 관리기 맞을 수 있으나 기관에서 관리기는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자, 동력경운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관리기랑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조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선생님, 트랙터는 앞바퀴를 돌려서 조향하는데 뒷바퀴가 미끄러지지 않고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요? 앞바퀴를 돌려서 주행을 하는데 뒷바퀴가 만약에 똑같이 돈다면 바깥쪽 바퀴가, 그러니까 회전 반경으로 해서 바깥에 있는 바퀴가 조금 더 많이 돌아야 되고 안쪽에 있는 바퀴가 좀덜 돌아야 돼요.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뭐죠? 장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장치. 바깥쪽 바퀴가 안쪽 바퀴보다 더 빠르게 회전할 수 있는 장치. 무슨 장치? 차동 장치, 차동 장치. 그렇죠? 그럼 그 장치의 장점만 있는 건가요? 아니, 수렁에 빠졌을 때 한쪽 바퀴가 슬립, 헛돌면 헛도는 단점이 있어. 헛도는 단점.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일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 차동 장치를 어떻게 잠궈서 양쪽 바퀴에 동력이 같이 전달되게끔 차동 잠금 장치를 쓰면 되네요. 자, 냉각 수경 관련 없고요. 엔진 오일 보충 상관없습니다. 에어 플러그 겨울에 쓰는 것이 상관없죠. 차동 잠금 장치를 작동. 모르네요, 이거. PTO는 뒤쪽에, 그러니까 농 작업기에 동력을 주는 장치라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 내용 요소로 해서 시험 문제는 몇번 나왔었습니다. 차동 장치 회전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회전 반경 안쪽 바퀴

보다 바깥쪽 바퀴가 더 많이 돌수 있도록 하는 장치, 차동 장치. 자, 3번과 4번 보겠습니다. 농업기계 운전 작업 수행평가 사례입니다. 학생 A는 농업기계 운전 작업 교과 시간에 작업형 수행평가를 위해 콤바인 수확 작업을 했네요. 이에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하기 위해 낫으로 논의 모퉁이 부분에 벼를 미리 베고, 그래야지 그 콤바인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회전할 수 있는 맨 바깥쪽에 미리 베고 콤바인을 조심스럽게 진입했어요. 콤바인 회전수를 1000rpm 정도로 높이고 HV의 높이를 지면에서 2cm 정도로 유지했어. HV는 지금 자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면에서 2cm 정도를 남겨놓고 이제 자를 거예요. 이후 부변속 레버를 표준에 놓고 작업을 실시하였고, 작업 중에 곡물이 비산대요. 비산 좀 어렵겠는데, 비산 날려요. 곡물이 날려. 그래서 풍부의 풍량을 늘린 후에 작업을 했어. 늘린 후에. 그러나 채점 기준표에 의한 채점 결과 두개 영역의 배점이 미흡에 해당되어 사점을 획득했어. 사점. 자, 채점 기준표 보겠습니다. 엔진 회전수는 적절하였는가? 이것도 약간 전공에 굉장히,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 상황. 그러니까 농기계 전공생이나 농기계를 다뤄봤던 수험생 같은 경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문제라고 얘기할 만한 상황인데, 트랙터나 아니 콤바인을 타본 친구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는 문제죠, 이게 문제. 이거 지금 디젤 엔진이잖아요. 엔진 회전수가 1000rpm이라는 건 보통 이제 아이들링 할 때, 그러니까 공회전 시킬 때이 정도 줍니다. 이 정도. 보통 자동차, 디젤 자동차, 승용차의 아이들링 회전수가 한700 정도, 그러니까 700rpm 정도가 일반 공회전 할때 7, 8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00회전은 엔진이 지금 빠르게 돌고 있지 않아요. 빠르게 돌고 있지 않아. 근데 지금 1000rpm으로 작업을 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힘이 딸려서 힘들죠. 1000rpm 안 되고, 그래도 한 2, 3000 정도. 훨씬 더 RPM 높여야 되니까 엔진 회전수는 적절하지 않았네. 그래서 미흡이 됐을 거고, HV의 높이를 지금 조정을 했어. 여기 가보니까 HV의 높이는 뭘로 조정을 해요? 파워 스티어링 레버로 조정을 하죠. 자, 이후에 HV의 높이는 2cm로 적절했습니다. 풍구 이후 부변속 레버를 표준에 놓고 작업을 시작하였고, 작업 중에 곡물이 비싼데 나달과 건불을 걸러내야 돼. 그래서 바람으로 세게 부는데 뭐만 날아가야 돼요? 지금 건불만 날아가고 곡물은 밑으로 떨어져야죠. 그래서 선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자체가 지금 날리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바람 풍량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야 돼? 줄여야 돼요? 줄여야지, 풍량을. 근데 여기는 풍량을 늘렸어. 그러니까 이거 더 날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달을 다 뿌리고 다니는 지금 그런 현상이네요. 풍구의 조절이 적절하지 않았어요. 부변속 레버는 표준. 네, 요건 맞았네. 그래서 4점이 나왔구나. 그렇죠?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자, 위 사례에서 가를 하기 위해 HV의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된 장치가 뭐다? 파워 스티어링 레버다. 5번. 자, 파워 스티어링 말고 컴비네이션이나 부변속, 지금 클러치나 이 레버들은 다 알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학생 A가 수행평가 채점 기준표에 의거해서 나에 해당하는 점수 4점을 받게 된 원인. 엔진 회전수가 작업할 때 1000이면 엔진 회전수가 낮았고, HV의 높이는 2cm 괜찮았어요. 풍구의 풍량을 늘린 게 지금 잘못됐지. 부변속 레버의 제가 표준 괜찮았어요. 그래서 기역과 디귿으로 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퀴즈 대회에서 학생 A, B, C, D, E 중에서 질문에 대해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이네요. 공공고등학교 FFK 회는
영농학생 축제

참가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농용 트랙터의 장기 보관 방법에 대해서 퀴즈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학생들의 응답을 받았어요. 학생 A, 학생 B, C, D, E 중에 모두 옳게 100점을 맞은 학생. 답안지는 다 다르네요. 자, 냉각수를 모두 제거한다. 냉각수를 그냥 놔두면 혹시 냉각수에 그 빗점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어는 점이나 이런 게 오래 써서 좀 달라지면 겨울철에 터질 수도 있죠. 그리고 냉각수가 상할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제 부동액을 넣었을 때그 이제 어는 점을 맞춰줘서 놔두는 것도 괜찮지만 가장 좋은 건 냉각수를 제거하는 게 가장 좋죠. 오고, 배터리에서 플러스 단자를 분리한다. 배터리에서 일단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해야지, 마이너스 단자. 그렇죠? 자, 연료통의 연료를 모두 제거한다. 농용 트랙터는 가솔린 엔진이 아니고 디젤 엔진입니다. 디젤 엔진은 연료를 가득 채운다. 자, 클러치 페달을 밟아서 고정핀을 걸어둔다. 클러치 페달을 밟는다는 건 클러치를 떼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유지한다. 클러치를 떼놓는 상태로 클러치를 밟아서 고정한다. 이거 옳은 내용 되겠어요. 그래서 O, XXO로 된 학생 A가 모두 맞췄네요. 네, 5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트랙터의 장기 보관, 그리고 뭐 관리기의 장기 보관, 다 똑같아요. 기본적인 건다 똑같아요. 들어오면 닦아야 되는 거고, 부족하면 채워야 되는 거고, 뭔가 많이 상했으면 갈아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장기 보관할 때 뭐가 다른 거? 그 가솔린과 디젤이 다른 건 연료를 채워놓느냐, 빼놓느냐. 그 정도. 아시겠죠? 자, 다음 6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트랙터 시동 걸기 전에 시동 스위치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봤더니 경고등이 켜졌어요. 어떻게 생긴 경고등이었니? 하니까, 아, 요렇게 생겼네요. 요거, 우리 많이 봤는데. 아하, 그것은 가 점등하는 것이란다. 겨울철에 시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한 장치. 어떻게, 디젤은 뭘 해야 되냐? 착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꽃으로 빵 튀겨주면 괜찮은데, 착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시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착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엔진 자체가 좀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예열. 자, 요소수가 부족하다. 연료 여과기가 막혔다. 충전기통 고장났다. 예열 4번이죠. 4번. 자, 경고 표지도 한번 볼까요? 자, 주차 브레이크, 공기 여과기. 그렇죠? 그리고 엔진 오일. 이거 지금 나온 거 예열이죠. 주유기 같이 생겼으나 요소수라는 거, 요소수. 이건 곡물 탱크 꼭 찾고, 수온. 그 냉각수 온도가 너무 올랐고, 이건 전기장치에 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굉장히 좀 직관적이죠. 직관적.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수업 장면에서 선생님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으로 적정인 것. ABC 중에 누가 옳은 말을 했냐 이거네요. 자, 지난 시간에 동력 경운기의 안전사항에 대해 학습을 했습니다. 그렇죠. 내리막길, 경운기의 내리막길, 주행 시 지켜야 할 안전사항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경운기는 회전을 할때 뭘로 한다? 조향 클러치를 사용을 하는데, 조향 클러치잖아요. 클러치. 그러니까 동력을 주고 안 주고야. 브레이크를 잡고 안 잡고가 아니고 동력을 주고 안 주고. 자전거,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언덕길에서 탔을 때 속도는 계속 빨라지겠죠. 계속 빨라지겠죠.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를 타고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얘가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뒤로 쓸려 내려오겠죠. 그렇죠? 자, 경운기의 내리막길 운전에서 지켜야 될 거. 자, 내리막길 진입 전에 변속 기어를 저속에 둡니다. 내리막길 진입 전에 변속 기어를
저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천천히 내려가는 거죠. 이건 관리기, 트랙도 뭐 승용차 뭐다 맞아요, 이거. 내리막길이니까 조심해서 내려가야지. 옳네요, 이거. 자, 핸들로만 방향을 조절해서 합니다. 이걸 관리기하고 경운기는 조향 클러치를 있지만 조향 클러치가 달려 있는 부분이 핸들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겨서 바퀴가 핸들만 돌려도 바퀴가 어느 정도 조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 A는 맞았고 학생 B는 무슨 말이냐면 내리막길에 조향 클러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확확 내려가서 그러니까 방향이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조향 클러치를 사용하지 않고 이 핸들을 힘으로써 방향을 조절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옳은 내용입니다. 자, 학생 C 보니까 선회할 방향으로 조향 클러치 레버를 잡습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왼쪽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왼쪽에 조향 클러치를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내려갈 때 오른쪽 클러치를 잡으면 내려가니까 오른쪽 바퀴가 빨리 구르니까 왼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학생 C는 지금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학생 A와 B가 맞았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조향 클러치 레버, 경운기.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쪽 바퀴에 동력 전달이 안 되니까 그쪽 클러치를 잡는 게 맞아요. 평지에서는. 근데 내리막길에서는 반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동력이 끊기니까 그냥 중력에 의해서 바퀴가 그냥 굴러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균형인 A가, 보통 균형인 AC라고 그러는데 A니까 나오니까 좀 생소하긴 하네요. 균형인 A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점검해야 할 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균형인 A는 고구마 수확을 위해 트랙터를 이용하기로 계획을 했네요. 경납고에 보관되어 있는 트랙터의 시동을 걸기 위해서 시동 스위치를 작동을 시켰는데 시동이 안 걸렸어. 그래서 균형인 A씨는, 여기 또 A씨네요, 또. 농촌 지도자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가를 점검하라는 조언을 받았어. 그 조언대로 점검을 했더니 시동이 걸렸네요. 아, 시동이 안 걸렸을 때 혹시 점검해봐야 될 것. 점검해야 될 것. 자, 부동액의 농도. 부동액의 농도가 높든 작든, 그러니까 어느 점이 많이 낮든 많이 높든, 부동액이 없던, 시동은 부동액이 없어도 일단 걸리긴 걸리죠. 걸리고 나서 부동액이 없으니까 그열 때문에 뭐 엔진이 상하긴 하겠지만, 부동액 농도와 시동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 연료 공급 장치, 그렇죠. 연료가 안 가면 안 걸리고, 가면 걸리는 거고. 배터리 충전 상태, 그렇죠. 배터리가 없으면 안 걸리고, 충전되어 있으면 걸리고. 기어 오일과도 시동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8번은 니은과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농기계에 관련된 두 강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농기계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금방 풀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업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중입니다. 여러분, 프론티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죠? 미국 문명을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며 개념입니다. 19세기 미국에서 프론티어라는 건 나라의 정체성과 문화가 만들어진 한 복판, 그 중심축과도 같습니다. 미국은 말 그대로 서쪽으로 쭉 뻗어나가서 문명을 전파해야 하는 특별한 역할이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다들 서부 개척하러 달려갔습니다. 미국인들의 서부는 무한한 기회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자유로운 땅,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땅이었죠. 근데 이게 한쪽에선 꿈의 땅이었지만 원주민들에게는 완전 반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상실과 고통의 시작이었거든요. 프론티어는 문명과 야생, 갈등과 신화가 다 뒤섞여 있는 그런 복잡한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프론티어를 빼놓을 수 없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카우보이 문화입니다. 이 사람들은 야생의 서부를 대표하는 아이콘들이죠. 거칠고 자유로우면서도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그 정신이 미국 신화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프론티어가 미국 문명에 어떤 깊은 의미를 품고 있는지, 좋았던 점도 어두웠던 점도 다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 역사를 얘기할 때 프론티어라는 단어는 빠지면 섭섭한 그야말로 필수템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미개척지라거나 경계 혹은 경계 주변 영역 이 정도가 되는데, 사실 프론티어는 이 단어보다 훨씬 더 묵직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냥 빈 땅이나 모퉁이라는 느낌보다는 모험과 가능성, 그리고 미국 정신이 겹겹이 쌓인 그런 개념이죠. 17세기 초 유럽 식민지 시절부터 20세기 초 서부가 미국 땅으로 편입될 때까지 이 프론티어는 미국인의 핫한 무대였지요. 마치 무한한 확장판 스토리처럼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고 꿈을 키우며 미국의 정체성 자체를 만들어낸 상징 같은 거죠. 그러니까 프론티어는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이 아니라 미국인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꿈꾸던 공간인 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면에서 프론티어는 진짜 아메리칸 드림 그 자체를 압축해 놓은 코드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론티어 개념이 미국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경우는 1893년에 미국 역사학자 프레드릭 잭슨 터너가 이른바 프론티어 이론을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터너 교수는 미국 문명의 뿌리를 유럽이 아닌 프론티어, 즉 끝없이 펼쳐진 미개척지에서 찾았습니다.

터너에게 프론티어는 단순한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야망과 문명의 접점이었고 미국인들이 유럽의 전통과 관습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 무대였습니다. 그 전까지 미국 학계는 미국 문명의 뿌리를 철저히 유럽에서 찾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죠. 초기 동부 식민지에서 시작된 문명이 서쪽으로 확장됐다고 믿었고 이러한 관점은 주로 동부 엘리트 대학 출신이나 유럽에서 교육받은

이를 쫓아서든 혹은 도전을 향한 호기심에서든 미국은 그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뉴욕이나 보스턴 같은 동부 대도시를 벗어나면 디트로이트, 시카고, 세인트 루이스, 밀워키 같은 지금의 중서부 도시는 더더욱 미지의 땅 프론티어였던 것입니다. 중서부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자 미국인들은 미시시피 강을 넘어 또 다른 프론티어로 나아갔습니다. 1845년에 텍사스가 미국 영토로 편입되고 1846년에서 1848년 멕시코 전쟁을 거치며 캘리포니아 등 남서부 대부분이 미국에 속하게 됐습니다.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서부로 이주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과정은 터너가 말한 대로 미국인들이 유럽 문명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특한 문명을 창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프론티어에서 자라난 정신은 곧 미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고 개인주의와 개척정신, 애국심이라는 형태로 굳어졌습니다. 프론티어는 미국인의 자립성과 도전정신,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향해 나아가려는 본능을 상징합니다. 물론 터너의 프론티어 이론도 시간이 가면서 비판을 받게 됩니다. 20세기 후반 터너의 프론티어 개념은 신서부학자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들은 터너가 백인 중심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시각에 머물렀으며 원주민과 여성의 역할을 간과했다고 지적했죠. 이들 학자들은 서부를 단순히 참여하는 개척의 역사로 보지 않고 갈등과 정복, 환경 파괴, 경제적 착취가 얽힌 복잡한 공간으로 재해석을 했죠.

이 관점은 미국 서부 역사 연구에서 정체성과 차이, 권력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틀을 제공하며 프론트에 대한 이상화된 서사를 넘어서는 현실적 시각을 제시합니다. 이들 새로운 서부 역사가들은 미국 서부 확장 과정에서 감춰졌던 폭력, 착취, 갈등의 역사를 드러내며 역사적 진실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프론티어는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국가 발전과 정체성 형성의 핵심 개념이었으며 터너의 프론티어 이론은 미국 민주주의와 개인주의 뿌리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유럽 중심 세계관에서 미국 중심 세계관으로 시각을 전환한 이 이론은 미국 문명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 귀중한 역사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1783년 파리 조약을 통해 독립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단순히 13개 식민지의 독립을 넘어 미시시피강 동쪽의 광활한 영토까지 손을 넣게 됐습니다. 이 조약으로 영국은 캐나다 남부, 오하이오 계곡, 그리고 루이지아나 일부를 포함한 거대한 영토를 미국에 양도했는데 이는 단순한 전쟁 승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영국은 13개 식민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영토를 미국에게 양도했을까요? 우선 영국은 더 이상 이 지역을 유지할 경제적, 군사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영국의 경쟁자들인 다른 유럽의 강대국들이 그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그 광범위한 영토를 차라리 미국에게 넘겨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의 국토는 거의 두 배로 확장되어 국가의 성장과 서부 개척에 든든한 기반이 마련됐죠. 유럽 제국주의의 틈바구니에서 독립을 쟁취한 미국은 이제 이 광대한 땅을 품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새로운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서부 팽창의 결정

역 전환점은 1803년 루이지애나 매입에서 찾아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에 한 획을 그었고 국가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중대한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프랑스를 이끌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카리브해의 풍부한 설탕 생산지인 생도밍그 현재 아이티를 중심으로 북미 식민지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루이지애나 영토는 그 전략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그 전략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1791년 시작된 아이티 혁명을 프랑스 군대는 진압하는데 실패한 것이죠. 황열병과 각종 질병으로 수많은 병사와 장군들이 쓰러지면서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 의지는 크게 흔들렸고 1802년 생도밍고 원정군의 패배는 루이지애나의 전략적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렸습니다. 게다가 프랑스와 영국 사이 긴장이 격화되면서 해상을 장악한 영국 해군 아래에서는 프랑스가 루이지애나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러한 냉혹한 지정학적 현실과 다가오는 영국과의 전쟁을 위한 자금 필요성을 절감했죠. 결국 루이지애나 영토를 미국에 매각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래 뉴올리언스와 플로리다 일부만 구매하려 된 미국의 영토 전체를 1,500만 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제안한 것은 미국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회였죠. 이 협상의 중심에는 당시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있었습니다. 헌법을 엄격히 해석하는 지도자로서 그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영토 매입 권한에 대해 깊은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미국 헌법은 외국으로부터 영토를 취득하는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에 이 거래가 위헌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입니다. 실제로 의회 내에서는 루이지애나 매입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고 매입을 강행할 경우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퍼슨 대통령은 이 거대한 매입이 미국의 미래에 필수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를 자유의 확장으로 여겼죠. 당시 모든 시민이 투표권을 가진 건 아니었기에 새로운 땅에서 재산을 가진 이들이 늘어남으로써 참정권이 확대되면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또한 농업 중심의 점진적 경제 성장을 강조하며 성실히 땅을 개척하는 국민이 많아질수록 미국 민주주의가 성숙해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확신이 의회를 움직였고 의회는 매입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루이지애나 매입은 미국 영토를 두 배 가까이 넓혔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도 불러왔죠. 먼저 이 지역에는 이미 수많은 원주민 부족이 다양한 문화와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터전을 잡고 있었고 미국은 이들과의 복잡한 관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원주민 토지와 주권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해 이 지역에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원주민 사회에 심각한 고통과 분열을 초래하고 맙니다. 또한 이 영토 확장은 미국 내 노예 제도의 확장 문제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새로 편입된 지역에서 노예제 허용 여부가 미국 남북 간 긴장과 갈등의 씨앗이 됐습니다. 남부의 농장주들은 이 지역을 노예 노동을 통한 농업 확장의 기회로 보았던 반면 북부에서는 점차 노예제 반대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정치적 대립이 심화됐습니다. 1840년대 미국은 완전 대륙횡단 레이스로 뛰어든 느낌이었어요. 이때 무대 위에 등장한 주인공이 바로 명백한 운명, Manifest Destiny라는 강렬한 신념이었죠. 그냥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땅을 쭉쭉 차지해야 한다는 대륙 확장 열풍이 불었던 것이죠.
마치 미국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와 공화주의라는 반짝이는 등불을 들고 서부 팽창의 질주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서 있던 대통령 제임스 K. 폴크는 말하자면 확장주의의 캡틴 같은 존재였죠. 텍사스 병합, 오리건 경계 분쟁 해결, 그리고 멕시코 미국 전쟁이라는 세 가지 대형 미션을 해치우면서 야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이 급속 확장의 서사 뒤엔 복잡한 감정들이 숨어 있었어요. 땅을 넓히는 만큼 갈등과 분열도 급증해서 결국엔 남북전쟁이라는 내전의 엄청난 폭풍을 부르는 씨앗을 뿌리는 꼴이 되고 말았죠. 특히 텍사스 병합은 그 시기에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였습니다. 1821년 멕시코 독립 이후 미국 이민자들은 값싼 땅과 기회의 땅인 텍사스로 몰려들었고 멕시코의 노예제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데리고 왔습니다. 문화적 충돌과 정치적 긴장, 노예제를 둘러싼 갈등은 1835년 텍사스 혁명으로 폭발했고 텍사스는 독립을 선언하며 론스타 공화국이라는 독자적 존재가 됐습니다. 이들 텍사스 사람들 대다수는 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미국 연방에 복속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바로 미국의 영토로 복수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에선 텍사스 병합이 노예제 확산을 의미한다는 우려가 팽배해 합병은 이후 10년 동안이나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럽 열강, 특히 영국이 텍사스를 노릴 가능성을 경계한 미국은 1845년 12월 텍사스를 공식 합병했습니다. 한편 북서부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오레건 준지의 지배권을 두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 광활한 땅은 북위 42도선에서 54도 40분까지 뻗어 있었고 1840년대 초 오레건 열병에 사로잡힌 수많은 이민자들이 오레건 트레일을 따라 이동하며 미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이들 미국인들은 54도 40분 아니면 전쟁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영국이 관할하는 지역까지 미국이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밴쿠버를 포함하면 캐나다 영토까지 미국이 가져야겠다는 그런 외침이었죠. 하지만 당시 제임스 포크 대통령은 오리건 영토를 두고 영국과 전쟁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는 명백한 운명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텍사스가 미국의 영토가 되면서 텍사스 국경선 문제로 멕시코와의 전쟁이 다가오자 두 전선에서 싸우는 위험은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전쟁을 피하고 영국과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1846년 오레건 조약으로 북위 49도선을 경계로 확장하며 미국은 퓨젯 사운드를 포함한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데 만족했습니다. 이 경계가 현재까지 미국과 캐나다 북서부 해안의 국경이 됐죠. 남쪽에서는 명백한 운명의 불꽃이 멕시코 미국 전쟁으로 격렬히 타올랐습니다. 폴크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를 반드시 미국 영토로 만들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특사 존 슬라이더를 보내 매입을 시도했으나 멕시코가 거부했죠. 이에 폴크 대통령은 군대를 텍사스의 뉴에세스 강과 리오그란데 강 사이 분쟁 지역에 배치하며 멕시코를 자극했고 1846년 4월 결국 멕시코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미군은 세 방향으로 신속히 진격해 뉴멕시코와 캘리포니아를 점령했고 마침내 멕시코 시티까지 함락시켰습니다. 1848년 과타루페 이달고 조약은 전쟁을 종결하며 멕시코는 당시 영토 절반 이상을 미국에 넘기고 1,500만 달러와 청구권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태평양 연안까지 손에 넣으며 대륙 횡단 국가로서 기틀을 완성했습니다. 지금의 캘리포니아, 유타,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 지금의 미국 남서부 땅 대부분이 미국의 영토가 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거대한 확장은 미국 내 노예제 문제와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며 결국 국가를 내전으로 몰고 갈 불씨를 품고 있었습니다. 즉 북부주들은 멕시코로부터 획득한 새로운 영토를 자유주로 합병하기를 원했고 남부주들은 노예주를 원했던 것이죠. 당시 노예주 문제를 놓고 북부와 남부주들은 갈등과 분열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영토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된 것이죠. 미국 서부 팽창사는 찬란한 개척신화 이면에 감춰진 잔혹한 현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백인 정착민들은 원주민의 땅을 부동산으로 간주하며 수세기에 걸친 전쟁과 대학살을 통해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원주민은 독립된 민족이자 인종이었지만 정착민들은 그 존재 자체를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카혼타스 신화와 최초의 추수감사절 이야기는 이런 폭력의 현실을 감추는 미담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포카혼타스는 1607년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 식민지에 살았던 포와탄 부족 출신 원주민 여성이었죠. 전해지는 낭만적 이야기대로라면 그녀가 영국 식민지 지도자 존 스미스의 목숨을 구해 두 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면이 많습니다. 실제로 포카혼타스는 어린 나이에 영국인들에게 납치당해 포와탄 부족과는 다른 문화권으로 강제로 끌려가야 했고 그녀의 정체성은 심각하게 흔들렸죠. 이후 그녀는 존 롤프라는 영국인과 결혼했고 이름도 레베카로 바뀌어 유럽식 삶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그녀는 유럽에서 젊은 나이에 사망했고 그녀의 죽음도 원주민 역사에서 비극적인 한 페이지로 남아있습니다. 포카혼타스 신화는 원주민과 백인 사이의 갈등과 폭력의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하고 백인 식민 확장의 정당성을 은밀히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신화가 원주민의 고통과 저항을 감추면서 식민지주의 서사를 미화하는 데 활용됐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미국 최초의 추수감사절 신화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1621년 청교도 필그림과 원주민이 평화롭게 식탁을 나누며 화합을 기념했다는 이야기는 이상화된 전설에 불과합니다. 이후 원주민 사회는 전염병으로 인구가 급감했고 백인 정착민들의 토지 침탈과 무차별적 대학살, 강제 이주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현실은 신화 속 평화로운 만남과는 정반대의 참혹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신화는 미국인의 국가 정체성과 개척 정신이라는 이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원주민 고통과 저항을 감추는 데 이용되어 왔죠. 미국 역사에서 원주민에 대한 명시적 학살 정책은 특히 앤드류 잭슨 대통령 시기 강제 이주 정책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잭슨은 미시시피 동부 원주민에 대한 최종 해결책 실행자로 불리며 1830년 원주민 강제 이주법을 통해 수많은 원주민들이 눈물의 길이라 불리는 비극적 여정을 겪게 했습니다.

특히 체로키족의 눈물의 길은 그 비극의 상징이었죠. 고향 땅을 떠나 먼 서부로 이동하는 동안 혹독한 겨울과 질병, 굶주림에 시달며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여정 중에 무려 4,00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죠. 전체 이동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한 민족 존재 자체를 위협한 가혹한 인권 유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짐승처럼 울타리 진지로 몰아 넣어지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 가족과 전통,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긴 채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체로키족의 눈물의 길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장면 중 하나로 오늘날까지 그 아픔과 상처는 깊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에서 원주민에게 간 가장 참혹한 만행은 1890년 12월 29일 사우스 다코타주 운디드니 개울가에서 발생한 이른바 운디드니 대학살입니다. 당시 미국 연방군대는 라코타 수 부족의 무장을 해제하려 했으나 총성이 울리면서 군중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250명에서 300명에 이르는 남녀노소의 라코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대다수가 병들고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학살이 자행됐으며 이는 미국 정부가 초착민들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마지막 주요 무력 충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수민족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그들의 꿈을 심각하게 훼손한 상징적인 비극으로 이후 원주민 권리운동의 중요한 상징점으로 남았습니다. 미국 프론트의 신화는 미국의 개척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신화라는 말 자체가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을 때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프론티어 신화가 바로 카우보이들입니다. 카우보이의 모습은 미국 대중문화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상징으로 강인한 개인주의와 자립정신을 대변하며 미국인의 이상을 투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였던 카우보이는 국가적 영웅으로 탈바꿈했고 와일드 웨스트, 그러니까 거친 서부라는 이미지는 서부 역사의 의식 속에 깊이 각인됐습니다. 1870년대 초반 목동이라 불리던 카우보이들은 대체로 거친 환경에서 저임금으로 고된 노동을 견뎌내던 유랑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목동이라는 표현은 어린 소년을 떠올리게 하는 낭만적인 이미지인 반면 당시 현실을 반영하는 적절한 표현은 소몰입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과 단조로운 식생활 속에 살아가는 반야만적 노동자에 가까웠습니다. 1890년 지리적으로 프론티어가 종결되면서 카우보이의 경제적 중요성은 크게 줄었지만 대중의 상상 속에서는 오히려 미국 정신을 상징하는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강인한 개인주의, 미국적 보편주의, 서부 개척의 미덕이 결합된 카우보이는 남북전쟁 이후 분열된 국가를 하나로 묶는 통합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세기 후반 서부에 거친 노동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전설적인 버팔로 빌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동료랑 자기 인생을 쇼라는 무대 위에 올려놓고서는 어느새 화려한 영웅으로 재탄생시켜버린 거죠. 그가 만든 쇼가 와일드 웨스트 쇼였습니다. 군인, 카우보이, 원주민까지 실제 인물을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모으기도 하고 또 대중문화에서 유행했던 재미난 허구들을 빼곡히 끼워 넣어서 쇼를 만들어서 공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쇼에서는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서 경계가 애매모호했죠.
보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야? 아니면 그냥 쇼야? 하면서 모호함 속에 빠져들었고 그게 바로 와일드 웨스트의 묘미가 됐답니다. 카우보이 이미지는 대중문학을 통해 단단히

이 자리 잡았습니다. 1860년대부터 선보인 저렴한 10센트 소설들은 과장된 신문 보도와 동시대 사건에서 영웅적 인물을 차용해 서부 개척지 신화를 폭발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이 문고분들은 카우보이를 무모하기만 한 인물에서 용감하고 고귀한 개척자로 미화시켰죠. 이러한 카우보이 신화는 단순한 문학적 창작물에 머물지 않고 당시 정치적 기류와도 깊이 맞물렸습니다. 특히 히어로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이미지를 강력히 활용하며 카우보이 남성성을 국가적 이상으로 밀어올렸습니다. 루스벨트는 모험과 용기를 상징하는 카우보이의 모습을 자신이 내세운 강한 국가와 개척정신의 대표 얼굴로 삼았죠. 그는 카우보이를 단순한 서부의 인물이 아니라 미국 국민이 본받아야 할 진취적이고 자립적인 남성상의 모델로 선전했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카우보이 신화는 할리우드를 통해 대중문화의 핵심 아이콘으로 확립되었습니다. 할리우드 서부극은 대개 카우보이를 정의로운 영웅으로 묘사했죠. 영화 속 카우보이는 약자를 보호하고 무법자를 응징하는 도덕의 수호자로 그려지며 미국 고유의 프론트 정신을 대표하는 영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실에서는 다양한 인종과 계층이 뒤섞인 복잡한 존재였던 카우보이를 백인 남성의 자립과 용기, 자유와 개척 정신의 상징으로 단순화한 것이죠. 미국인들이 카우보이 같은 프론트 신화를 만드는 데에는 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라가 완전히 갈라졌잖아요. 그때 이 신화가 나라의 정체성을 다시 붙들어매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문명과 야생이라는 이야기를 내세우면서 국민들을 한데 묶는데 도움을 준 것이죠.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전개되며 점차 복잡해지고 취약해진 사회에서 카우보이는 남성적 힘과 진정한 미국다움의 상징으로서 국민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가 결합해 프론티어 신화는 미국의 정체성과 영토 확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문화적 도구로 오늘날까지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상상 속에서 카우보이는 단순한 노동자를 넘어 국가와 개인의 이상을 담아내는 상징으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회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하은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세게 왔었어요.
1: 존경했던 롤모델은?
2: 에픽하이 타블로.
1: 좋아했던 과목은?
2: 미술.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 해설가

0: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0: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딜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0: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1: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0: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아,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1: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0: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사람들의 무시. 네.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1: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0: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0: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 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왜 인류는 늘 점을 봐왔을까? 근데 점을 보러 갔는데 삼재가 들었네, 삼재가 들었어. 내년에 나가면 그때부터 귀인을 만나서 잘 풀릴 것이요.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묘하게 마음이 들어요. 흥미로운 게 말이죠. 상상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숨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미래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뇌과학자 장동선입니다. 여러분, 요즘 미래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꿈꾸는 걸 좋아하고 어떠한 미래가 오게 될까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하는 아이였습니다. 재밌는 건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속에 사실은 나의 운명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재미있게도 인류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 문화, 국가들을 다 통틀어서 늘 점을 봐왔던 것 같습니다. 타로점도 뽑고 커피점도 보고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권에서는 주역괴를 뽑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주팔자를 보러 가기도 하고 자 과학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인류는 늘 점을 봐왔을까? 페르시아의 경우에는 왕과 귀족들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매년 동물을 제사를 지내서 바치고 그 동물의 간을 꺼낸 다음에 이 간의 때깔 좋음, 이 간의 탱탱함, 모양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정보에 의거해서 내년에 어떠한 농사나 군대 양성 이런 걸 계획했다라고도 하죠. 왜 그럴까를 질문해보면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든 미리 알고 싶어서 자, 근데 뇌과학자의 시선에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점을 본다라고 하는 행위를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뇌가 나 스스로와 나 스스로의 삶을 해석할 수 있기 위한 이야기를 찾기 위한 행위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흥미롭게도 내가 지금 많은 일들이 안 풀리고 불행하다. 근데 점을 보러 갔는데 삼재가 들었네, 삼재가 들었어. 내년에 나가면 그때부터 귀인을 만나서 잘 풀릴 것이요.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묘하게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지금 안 풀렸던 건 삼재가 들어서구나. 물론 전혀 과학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의 뇌가 어떠한 시스템이건 이 이야기를 믿는 순간 내가 안도감을 느끼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줄어들고 그럼 이제는 좋은 일이 생기겠네. 귀인을 만난다고 하고 새로운 기회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게 뭘까? 새로운 좋은 기회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순간 아마도 이 사람은 실제로 세상 속에서 더 많은 기회를 보고 더 많은 귀인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점을 보아서 얻게 되는 것은 사실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얻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재미있는 건 사실 우리 안에 그 이야기가 이미 대부분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냥 용한 무속인들을 막 찾아다닙니다.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분에게 막 물어보러 갔대요. 내가 이직을 해야 되나? 이 회사에 계속 다녀야 되나? 근데 그분이, 그 무속인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꼭 붙어 있어. 계속 다니던데 다녀. 또 점을 보러 갔는데 이분도 지금 회사에 꼭 붙어 다니는 게 좋아 이랬다고 합니다. 가장 용하다는 정말 잘 본다는 그러한 분을 찾아가서 점을 보러 갔는데 이분은 인생을 바꿔야 해. 새로운 곳으로 당장 옮겨. 내가 그래가지고 인생을 바꾸는 선택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의 해석은 이분이 원하는 자신의 삶은 내가 듣고 싶은 믿고 싶은 이야기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흥미로운 게 말이죠. 상상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미래를 상상하고 더 넓은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실제로 내가 기회를 발견하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아인슈타인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논리는 나를 A에서 B까지 가게 하지만 상상력은 나를 세상 그 어디로든 우주 그 어디로든 가게 해줄 수 있다.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미래사회 디자인이라는 과목을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지금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아니면 세금 시스템, 연금 시스템, 뭐 헬스케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너가 만약 새로운 세상을 디자인한다면 어떻게 디자인할 거야? 이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한 수업이었어요.
이 수업 안에서 학생들에게 시킨 조그만 미션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미션이라서 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들도 자주 언급하는 종류의 미션인데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종이 한 장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한 장에 5년 후의 나를 상상해보고 앞으로 5년 후에 난 어디서 살고 있을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앞으로 5년 동안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해서 쓰는 거예요. 나는 결혼을 해서 애 둘이 있을 것 같다. 그들은 지금 뭐 어디 수원시에 살고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인천 강화도에 살고 있을 것 같다. 막 나의 집과 나의 아이들과 나의 삶을 5년 후에 내가 정말 가장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쭉 5년을 간다면 어디에 있을까? 이게 첫 번째 한 장에다가 여러분이 적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얼마 오래 걸리지 않아요. 생각은 오래 할 수 있지만 다 쓰는 데는 10분이면 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을 꺼내세요. 두 번째 장을 꺼내서 이번에는 어떠한 미래를 그려보냐 하면 내가 만약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보는 경험을 했다. 나는 지금 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지금 하던 일을 다 버리고 내가 원하는 가슴이 뛰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배우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했다라고 상상을 해보고 내가 이 과감한 선택을 했을 때 5년 후에 어디에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상상해서 똑같이 적어보면 됩니다. 다 적으셨으면 다시 세 번째 장을 꺼내요. 세 번째 장에다가는 어떤 미래를 적으면 되냐면 만약 나에게 무한한 돈과 무한한 시간과 그 어떤 제약도 없고 누구 눈치 봐야 될 일도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5년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으시면 돼요. 제가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미션을 주고 해보게 했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장을 쓰는 게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은 다 있으니까 쭉 적어 나가다 보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라는 그림이 보이는 편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정말 용감한 어떤 선택을 했을 때의 미래는 내가 상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건 첫 번째와 세 번째 미래가 좀 달라야 되는데 나에게 무한한 돈과 시간과 누구 눈치 봐야 되는 일이 전혀 없다고 해도 사람들은 의외로 비슷한 걸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장에 나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뭐 음반들을 모으거나 뭐 10개의 콘서트에 가고 싶고 이때쯤 되면 음악회도 갈 수 있겠지를 적고 두 번째 장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면 뭔가 음악으로 밥벌이를 하는 삶을 살고 있겠지라고 하고 세 번째 장으로 가면 그냥 거기서 음반 많이 팔고 돈 많이 번 음악인 정도를 상상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내가 나의 삶을 바꾸는 데 있어서 나의 상상력의 한계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큰 꿈을 꾸고 정말 그런 야망을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한 계획들을 쌓아 나가면 그 큰 꿈은 못 이루더라도 거기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 안에서 더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고 내가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상상할 수 있는 한계가 이렇게 좁다면 내가 실제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한계 역시 작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미래가 정해져 있는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굉장히 궁금해하지만 내가 나 스스로의 미래의 이야기를 쓰기 위한 노력은 의외로 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미래를 상상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주 멀리까지 미래를 내다보지도 못하고 또 흥미로운 건 공간적으로도 여러분이 알고 익숙한 공간을 중심으로 상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미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내 삶을 바꾸기 위한 어떠한 새로운 나만의 이야기, 비전을 써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나의 시야가 보다 자유롭게 넓은 곳을 향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보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그렇습니다. AI의 시대가 오게 되면서 생산, 노동, 창작 이 모든 것들을 AI가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도 높아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실리콘밸리나 여러 다른 곳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두 명, 세 명이 모여서 1조, 2조, 뭐 때로 10조 이상 가는 밸류의 회사들을 만들고 있어요. 직원들은 정말

최고의 AI 에이전트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가능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미래는 누구의 것이 되냐 하면 이걸 통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 이걸 통해서 새로운 상상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기존에는 내가 꿈을 꿔도 이룰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크지 않았고 아주 오랜 노력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의 크기가 실제로 내가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좌우합니다. 사실 기회는 늘 오고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는 연습을 하라는 것,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시선을 지금 이곳에서 보다 멀리,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있을 세상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AI를 통해서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뀐다라는 거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수님, 내가 아는 선배님들이 했던 이 모든 이야기를 내가 들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살았던 세상과 내가 살게 되는 세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과학자의 시선으로 실제로 미래 전략을 짜는 일을 해봤었던 그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여러분에게 두 개의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기술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와 로봇과 새로 나온 기술을 통해서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느끼고 그런 세상이 안 왔으면 좋겠어, 살던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AI나 로봇 기술을 피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인구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청년 여러분은 아마도 역피라미드의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뭔가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숨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미래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던 게 미국 하와이대의 굉장히 유명한 미래학자입니다. 짐 데이터 교수는 이 데이터를 보더니 너희들이 한국 걱정할 때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봤더니 AI와 로봇의 세상이 오게 되면 인간이 할 일의 대부분을 AI와 로봇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한국이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세상이라고, 이미 인구가 적으니까 적어진 인구가 해야 되는 일만큼을 전부 AI와 로봇에 맡기면 얘네야말로 미래에 최적화되어 있는 인구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 맞는가 틀린가, 이것은 미래를 우리가 실제로 봐야 알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한국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이러한 기술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르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청년 인구로서 이 역피라미드의 인구 구조를 보고 앞으로 정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불안해했다면, 거꾸로 AI와 로봇 기술을 우리가 껴안을 때 사실 나는 그 어떤 세대보다도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이 미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면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시선을 좀 더 넓혀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세계의 인구 구조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굉장히 흥미롭게도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냈던 한 자료, 컨설팅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앞으로 30년 후의 미래로 갔을 때 전 세계에서 30대 미만의 젊은 인구는 거의 다 글로벌 사우스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자, 이 자료가 굉장히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30년 후의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전 세계 젊은 인구의 대부분이 인도,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저출산과 역피라미드 구조로 가는 인구 구조를 경험하는 나라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훨씬 거대한 규모로 중국이 뒤따라오고 있고, 이미 우리 앞에서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곳은 독일, 프랑스, 일본 같은 유럽과 일본의 나라들이 있고, 미국 역시도 지금처럼 이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변해간다면 이러한 고령화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0: 반만년 역사에서 언제 이렇게 인기가 좋았나 생각이 들 만큼 한국의 인기가 좋거든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청년들이 세계로 나가서 같이 일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20년, 30년 후에 커나갈 곳들과 협력을 만드는 역할을 청년 세대가 한다면 청년에게는 사실 굉장히 큰 미래의 새로운 기회가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과 태도고, 그리고 나의 삶을 바꾸러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그 도전이 아무리 막연할지라도 저는 세상의 모든 도전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전에 실패하면 배움이 되는 거고, 그 도전에 성공하면 나는 새로운 나를 발견해서 나의 능력을 증강시켜 나가는 것이니까요. 물어보고 찾아보는 길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내가 지금 있는 곳을 벗어나기만 해도 나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나의 뇌가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을, 나의 상상력의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도전을 할수 있는 용기가 찾아오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나서 더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아, 뭐 틀리기까지 해서 기분 나쁜데 틀린 걸또 다시 봐야 되냐? 맞아요. 틀린 걸 다시 보는 게 틀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알고 보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실수에 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살줄 알았지만 사실은 생각을 해오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결과였어요. 용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회피하지 않을 용기죠.

0: AI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쑥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Come on in and take a look around. There's everything you need.
2: What's in the living room?
1: There are a sofa and a TV.
2: What's in the kitchen?
1: There are a stove and a refrigerator.
2: I like this house.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짠짠 단어들도 잘 봤죠? 오늘은 take a look, take a look. 요거 그리고 around, sofa, stove, refrigerator, house 함께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take a look 이렇게 하나 세트로 봐주세요. look도 보다가 있지만 take a look도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특히 이거는 한번 봐봐, 야 이거 좀 봐봐 이렇게 잠깐 한번 보다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말이 take a look이에요. around around. around는 주변에 삥 둘러서 이런 뜻도 있고 이리저리 여기저기 이런 뜻으로도 쓸

0: 수가 있어요.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이따 대화에서 한번 보고요. sofa, sofa. 우리말로는 소파지만 영어는 F가 있으니까 sofa. F의 소리 살려주세요. stove, stove. 가스레인지. 요리하는 가스레인지 있죠? 이 요리하는 가스레인지가 가스도 영어로 gas가 있고 레인지도 range가 있다 보니까 gas range라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하지만 우리 요리하는 가스레인지는 그렇게 쓰지 않고 stove. stove 단어가 따로 있다는 거. refrigerator. refrigerator. 아, 단어도 길고 발음도 복잡해. refrigerator은요, 냉장고예요. 음식을 시원하게 하는 냉장고고요. 단어가 워낙 길다 보니까 중간에 발음 fridge. fridge. refrigerator 이잖아요. 이 fridge만 따로 떼서 냉장고라고 발음하기도 해요. house. house는 알고 있죠? 집. 그럼 대화 볼게요. 오늘은 이 남자와 여자가 아마 남자가 집주인이거나 집을 소개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자신 있게 Come on in! 들어오세요! And take a look around! 한번 둘러보세요! 라고 했네요. Come on in and take a look around. 이 and 앞에 있는 come on in과 뒤에 있는 take a look 또는 take a look around를 잘 알아두세요. 요체로 정말 많이 사용되거든요. 자, 들어와서 한번 둘러보세요. There's everything you need. 뭐뭐가 있다라고 문장을 열 때 there's 또는 there are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데요. There's everything. 모든 게 있대요. 모든 것? You need가 붙었죠.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중에서 뭔가 가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집 있잖아요. 내가 가구나 전자기기 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집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여자가 What's in the living room? 거실에는 뭐가 있는데요? 했더니 There are a sofa and a TV. 소파랑 TV가 있습니다. What's in the kitchen? 주방에는 뭐가 있는데요? 주방에는 There are a stove and a refrigerator. 가스레인지랑 또 refrigerator,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런 거다 들어있으면 진짜 뭐 사올 필요가 없겠어요. 내 옷이랑 몸만 이렇게 쏙 들어가면 되겠다. I like this house. 이집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됐네요. 자, 그럼 우리 배운 단어와 대화 속에 있는 문장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오키도키.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ld 5, 그리고 Topic 95, 95예요. 851 눌러서 시작해 볼게요. 잘 듣고 순서대로 단어 눌러서 문장 만든 다음에 뜻까지 알아보기.
1: What's in the living room?
0: What's in the living room? 순서대로 했더니 거실에는 무엇이 있나요?
1: There is a sofa.
0: There is a sofa. 소파가 있어요. 딱 보면 친구들, there is 부분은 우리가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1: What's in the kitchen?
0: 또 다른 질문. What's in the kitchen? 주방에는 무엇이 있나요?
1: There is a stove.
0: There is a stove. 레인지가 있어요? 아, 그렇지. 가스레인지가 있어요.
1: What's in the bathroom?
0: What's in the bathroom? 욕실에는 뭐가 있죠?
1: There is a toilet.
0: There is a toilet. Toilet은 변기예요. 변기가 있어요. 어디에는 뭐가 있나요? 뭐가 있어요? 할 때, 있어요 대답에 there is 쓰이는 거 기억하고요. 이제는 우리 펭수와 대화해봐야죠. 대화를 위한 미션 확인해볼게요. 오늘의 미션. 소파가 있어요. 침대가 있어요. 냉장고가 있어요. 자, 친구들, Let's Talk을 켜고 Step 3, Episode 16, 나의 집 소개하기 해볼게요. 뭐뭐가 있어요, 뭐뭐가 있어요니까 There
2: What's
0: is를
2: in the living
0: 준비해요.
2: room?
0: 인사 나누고 바로 물어보네요. What's in the living room? 거실에 뭐 있는지 물어봤는데 소파가 있어요, 대답해볼게요. 있어요? There is a... 그렇지. There is a sofa. 오케이, 첫 번째 질문
2: I see.
0: 클리어. 이번에는
2: What else is in the
0: 거실에
2: living
0: 또뭐
2: room?
0: 있는지 물어보는데 이번에는 TV니까 There is a 그렇지 There is a TV 이 정도
2: Okay.

0: There is a TV, too.
1: 당연하지. TV 없는 거실 있나요?
0: What's in the bedroom?
1: What's in the bedroom? 침실에는 무엇이 있나요? 당연히 침대가 있겠죠? There is a bed. 너무 쉽다.
0: I see. What else is in the bedroom?
1: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 또 뭐 있나요? 보니까 책상이 있어요. There is a desk. 막 궁금함 알려줘야지, 막
0: There
1: 그치?
0: is a desk, too. What's in the kitchen?
1: 부엌에 뭐 있는지 물어본다. 냉장고 말해볼게요. There is a refrigerator. 이제는 궁금증이 해결됐으려나?
0: I see. What else is in the
1: 또
0: kitchen?
1: 물어보는데, What else is in the kitchen? 부엌에 또 무엇이 있나요? 뭐 대답해주자. 싱크대가 있어요는 그냥 There is a sink 말하면 돼요. There is a sink. 센스가
0: There is
1: 궁금증이
0: a sink
1: 많구나.
0: too.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 about
1: 이제 다
0: your new house.
1: 물어봤나봐.
0: Bye.
1: 이렇게 해서 우리 집안에 있는 물건들 엄청 많이 알려줬네요.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에요. 오늘은요, 친구들, 우리가 there is도 한번 나왔고, there are도 나왔으니까 요 둘의 차이점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There is, there are. 언제 쓰는 거야? There is, there are. 무엇 무엇이 있다. 무엇 무엇들이 있다. There is. 하나 셀 수 없는 것. There is a house. There is some water. There are 여러. There are cookies on the table. 아하, 알겠다, 알겠다. There is랑 there are는 둘 다 뭐뭐가 있다인데 there is 다음에는 하나 아니면 셀 수 없는 건 there is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There is a house. 집이 하나 있어요. There is some water. 물은 못 쓰잖아, 하나둘. 이럴 때는 there is를 쓴다. 그런데 there are 하고 시작하면 뒤에 여러 개가 오는구나. There are cookies. 쿠키 있으니까 쿠키가 여러 개겠지. On the table. 친구들도 잘 기억해둬요. 이번 시간에는 there is, there are 사용해서 집안의 물건들 소개해봤어요. 배운 내용들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오늘은 강의 18강이에요. 우리 교재의 15강 음식에 관해서 주된 관심사죠. 특히 이제 베트남 음식들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베트남 식당에 가면은 이제 어떻게 음식을 주문할까? 또 맛에 대해서 이제 이 음식은 어떻다? 또 이제 다 먹고 나서는 계산을 해야 되겠죠? 뭐 계산하는 표현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볼게요. 자, 음식을 주문하고 또 계산과 관련한 표현을 묻고 답할 수 있다. 그리고 단위 명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단위 명사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뭐, 이래서, 퍼, 베트남 쌀국수, 퍼, 한 그릇, 분짜, 뭐, 두 그릇. 이렇게, 또한 접시, 또한 잔. 바로 그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단어 먼저 볼게요. 문자. 우리 요새 많이 먹죠? 문자. 자,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이 하얀 국수예요. 우리 국수랑 비슷해. 쌀로 만듭니다. 베트남에서는. 그래서 그 분이 들어간 것, 그 음식 중에 하나가 문자예요. 여러 음식이 있는데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것이 문자. 자, 그 다음에 퍼죠? 우리 그냥 퍼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퍼. F 발음이야. 퍼. 역시 쌀국수야, 이것도. 고이, 주문하다. 음식을 주문하다고 할 때, 고이. 또, 고이가 앞에서 우리 한번 나왔는데, 전화를 걸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고이 다음에 전화하면, 전화를 걸다라는 뜻도 있고, 또, 주문하다. 또, 고이가 누구누구를 부르다라고 하는 뜻.

수도 있어요. 다뭐 비슷한 뜻이죠. 템은 추가하다란 뜻이야. 원래 이 템은 추가하다란 뜻인데 보통 어떻게 쓰이냐면 앞에 동사가 나와. 그래서 동사와 함께 템 하면 동사를 추가로 하다라고 하는 뜻이 돼요. 동사를 추가하다. 추가로 동사하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니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다라고 하는 뜻으로 알았어요. 가다. 또, 우리 사람 묘사할 때 운동화를 신었다라고 할때 우리 니 다음에 운동화. 그렇지? 신발이 나오면 신발을 신다라고 하는 뜻도 있었어. 니가. 또, 니 다음에 교통수단이 나오면 그 교통수단을 타다. 타고 가는 거. 그런 의미도 있었어. 니가 다양해. 그런데 이 니가 문장 끝에서 문장의 맨 끝에 이 D가 쓰이면 뭐뭐해라고 하는 명령의 의미가 있어요. 이 D가 명령. 또 만약에 그때 2인칭이라면은 명령인데 1인칭 복수 우리가 되면 우리 뭐뭐 하자라고 하는 청유형이 되는 거죠. 그렇지? 자, 그다음에 깜이 과일 중에 오렌지야. 깜. 그리고 여기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가 예를 들어서 예, 너 여기 이것 좀 해.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공손하게 얘기할 때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때의 네야. 이 네가. 베트남 사람들도 자 그런 다음에 자웡 이렇게 대답해요. 공손하게 얘기할 때. 공손하게. 만약에 공손하게 부정을 할 수도 있겠죠. 아, 네,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부정할 수도 있겠지. 그럴 때, 자, 컴.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어요. 공손하게 부정할 때, 자, 담. 그러니까 이 자 자체가 긍정 대답은 아닌 거야. 자 했다고 이 자체가 긍정 대답은 아닌 거야. 이건 말을 공손하게 받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줌이요. 이 줌은 여기 드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우리 안, 먹다의 높임말이에요. 또, 우리 우엉, 마시다 있죠? 음료수, 물, 마시다, 우엉의 높임말로, 안, 우엉의 높임말로 줌을 써요. 드시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이제 식당 직원이 와가지고 손님들 뭘 드시겠습니까? 할때이 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전에 이 줌은 또 무슨 뜻이 있죠? 사용하다란 뜻이 있지? 사용하다. 그런 뜻도 있어. 다이어야. 니어, 접시. 한 접시. 뭐, 어떤 음식이 나오겠지? 뭐 어떤 음식? 한 접시 이런 식으로 자, 맛 마찬가지에 그릇이야 한 그릇 예를 들어서 for 한 그릇 그러면 못, 맛, for가 되겠지 그런 어순 리 잔이야 잔 역시 한잔물한잔 이런 식자 그리고 저는 기다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저 기다리다 자, 이 정도 할까 그리고 우리 본문 들어갈게요. 문자, 그치? 여기에서의 문자가 유명해. 매우 유명해. 우리, 거, 부르자, 주문하자. 이런 얘기죠. 문자, 와, 퍼를. 그치? 두 가지를 지금 주문하는 거야. 거, 주문하는데. 근데 어떤 퍼냐? 뭐. 자, 뭐는 소지요, 소. 음매, 소야. 그래서, 퍼, 뭐 하면 소고기 쌀국수야. 우리 소고기 쌀국수가 있고 또 무슨 쌀국수가 있지? 닭고기 쌀국수가 있지. 그건 가야. 닭은. 그러니까 for 뭐 아니면 for 가를 이제 주문할 수 있어. 자, 주어가 서술어 해. 네 플러스 동사. 동사하기 위하여. 그렇지? 그런 구문이지? 우리가 문자와 for를 주문하는데 뭐 하기 위하여? 안 먹다야. 자, 꿍 보세요. 꿍, 우리 동사와 함께 쓰여서 함께 뭐뭐 하다란 뜻이라고 그랬지? 자, 그런데 어순 봐. 동사가 먼저 나왔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꿍이 동사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어. 함께 동사하다란 뜻이야. 자, 함께 먹기 위해서 문자와 for 뭐, 소고기 쌀국수를 우리 주문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여기 1인칭 복수기 때문에 청유형이 되는 거야. 자, 우리 go이 템, 템이 추가하다는 뜻인데 동사와 함께 쓰여서 추가로 더 동사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지? 더 주문하자. 뭐를요?

느엇감. 자, 해석해 볼게. 느엇은 우리 물이야, 물, 마시는 물. 감은요, 오렌지야. 그러니까 직역하면 오렌지 물이지. 오렌지 주스를 이렇게 베트남어로 합니다. 표현합니다. 예, 오렌지 주스를 더. 자, 추가로 주문하자. 자, 끝에 리가 쓰였어요. 원래 D는 우리가 배운 대로 명령이라고 그랬지. 예를 들어서, 자, M, 동생아, 너 이거 더 추가로 주문하렴. 이렇게 쓸수 있어. 그런데 지금 주어가 뭐예요? 1인칭 복수야, 우리야. 그러니까 청유형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우리 뭐뭐 하자. 예스의 뜻이지. 친구나 손 아래 사람한테. 그러면서 누굴 불러요? 아잉어이. 그러면서 직원을 부르는 거야. 종업원을, 식당 종업원을. 어이, 이러면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형, 오빠! 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랬더니 C가 왔어. 지금 A, B의 대화였는데 C가 왔어. 아잉이 온 거야. 자, 네. 말을 받는 거야, 정중하게. 깍지. 아, 손님이 두 명의 여성이었나 봐요. A, B가 여성이야. 그래서 깍지. 자, 두 분, 손님들, 줌즈야. 줌을 썼네요. 무엇을 드십니까? 정중하게.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딱딱 맞아떨어져. 자, 그랬더니 쪼, 중또이 이렇게 돼 있네. 자, 쪼의 용법 중에 쪼가 주다라는 뜻이 있죠? 명사, 대상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명사가 와. 그러면 이 A에게 이 명사를 주다라는 뜻이라. 그렇지? 만약에 여기 대상이 나왔어. 그런데 여기 명사가 나오지 않고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이 대상으로 하여금 동사 하게 하다라고 하는 사역동사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 그렇지? 자, 여긴 지금 명사가 나왔어요. 우리에게 이것을 주세요. 자, 뭘 줘요? 못 하이바 중에서 하이가 나왔네. 두 리아 접시. 분자 두 접시. 그리고 퍼버 소고기 쌀국수 못바시네 한 그릇에 소고기 쌀국수 그리고 두리두잔 느엇감 오렌지 주스 두잔 이렇게 지금 주문한 거야. 자, 여기 지금 보면 열거를 해요, 음식을. 그렇지? A, B 그리고 C 이렇게 열거할 때 콤마 앞에 하고 맨 마지막에 바를 쓴다는 거야. 아, 이게 열거하는 방식이에요, 베트남어. 그랬더니, 네, 역시 공손하게, 자, 받았어요, 예의 바르게. 깍지, 자, 손님들, 저, 기다리세요. 못쭛, 한 단어예요. 잠시. 양쪽으로도 쓰일 수 있어. 조금이라는 뜻이 돼. 시간적으로도 잠시가 되고, 쭛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못은 하나란 뜻이지. 그래서 합쳐져서 못쭛, 역시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정중하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얘기. 자, 이제 문법 표현 정리해 볼게요. 템이 더하다. 아, 사전을 찾아보면 더하다, 추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동사와 함께 쓰인다고 그랬지? 추가로 더 동사하다. 자, 이렇게 쓰일 수 있고, 느어는 더라고 하는 뜻이야. 아, 품사는 달라. 의미는 비슷한데 품사가 달라. 그래서 이것이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고 함께 쓰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각각 또는 템 느어 또는 템하고 어떤 내용이 나오고 느어는 보통 문미에 쓰이니까 더 뭐뭐하다 추가로 뭐뭐하다 이런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문 보세요. 자, 동생이 fight 다음에 동사 하면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지? 자, 우는 자다란 뜻이야. 자야만 하다란 뜻이야. 자, 그런데 템이 쓰였네. 동사와 함께. 그러니까 추가로 더 동사하다. 더 자야만 한다는 거죠. 자, 아잉, 형은, 오빠는, 안템 역시 동사 안이 나왔어요. 더, 추가로 더, 더 추가로 먹다. 이런 얘기죠. 자, 끝에 리가 붙었네. 이건 뭔데? 명령형이잖아. 그러니까 형, 더 드세요. 더 먹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명령형이라고 해서, 야, 이거 해. 이런 어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트남어는 항상 호칭이 나오지? 그러니까, 형한테는, 형, 이거 하세요. 동생한테는, 동생, 이거 하렴. 이런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야. 이런 정도의 뜻이. 자, 그 다음에, 나는, 람비엑, 일을 하는

한다는 거지. 근데 come이 붙었네. 이건 부정이잖아.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디에서? 회사에서. 어떤 회사? 이 회사에서. 그리고 너가 나왔어요. 더. 그러니까 나는 이 회사에서 더는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중따 우리는 니보. 자, 디 가다고 이 보가 우리 일보, 이보 하는 그 보자야. 걸음 보자. 아, 일보, 이보. 자, 그러니까 니보는 무슨 뜻이겠어요? 걸어서 가다란 뜻이에요. 걸어서 가다. 걸어가다. 역시 동사와 함께 템이스였지. 추가로 걷는다는 거야. 10분. 우리 후시분이지? 10분 더 추가로 걷자. 응? 이런 얘기. 이 D가 문장 끝에서 있으면 명령문, 또 주어가 1인칭 복수일 때는 뭐뭐 합시다라고 하는 청유문이 되겠지. 자, 이 D와 함께 이 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 이 하이는 위치가 동사 앞에 쓰여요. 그래서 같은 명령이야. 같은 명령인데, 이 하이를 쓰면 보다 더 격식이 있어. 여기서 지금 강한 요청의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다도 격식이 있으면서 강한 요청을 할수 있어. 또이 하이가 D와 함께 쓰이기도 해. D와 함께 쓰이기도 해요. 자, 만 친구 너는 안트 먹어보다란 뜻이지. 이 음식을 먹어봐라. 이런 얘기죠. 야, 친구야, 너 이거 먹어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정도야. M 동생 하이 헉 못나이. 이 과목을 공부하렴 하는데 조금 더 격식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형식을 갖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따 우리 하이베냐. 자, 귀가한다는 거죠.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지. 섬은 일찍. 일찍 우리 집에 돌아갑시다라고 하는 거죠. 2인칭 복수지. 그래서 청유가 되는 거죠. 뭐뭐 합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룸이 나왔어요. 이 룸은 사용하다, 이용하다 그런 뜻이 있었고, 안과 우엉의 높임 표현, 드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는 거야. 자, 나는 보통 룸 사용해. 뭘요? 디엔트와이. 우리 전화지, 전화를 사용해. 어떤 전화? 지돔, 이동전화, 핸드폰, 휴대폰을 사용해. 뭐 하기 위해서? 신문을 읽기 위해서. 자, 바오. 우리 무슨 무슨 일보 하죠? 신문, 그 보자야. 신문을 읽기 위하여 휴대폰을 사용한다, 보통. 머이, 엉바, 이렇게 되어 나와 있는데, 원래 이 머이는 사전을 찾아보면, 초대하다란 뜻이 있어요. 초대하다. 그래서, 누가 뭐뭐 하도록 초대하다, 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머이가. 실제 베트남 사람들은 이 머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뭘 권할 때. 자, 옹 할아버지죠. 반은 할머니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줌짜 짜는 차예요. 차. 차를 줌 드세요라고 하는 건데 머이 했으니까 머이 상대 대상 그리고 동사 나와서 상대 대상이 이거 하세요라고 권하는 거거든요. 이제 베트남 사람하고 식사를 하면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권해요. 머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권한다. 그럼 저를 형이라고 예를 들어서 부른다, 아잉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머이 아잉 줌 드세요. 그다음에 음식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리를 가리키면서 머이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앉으세요 이런 말이에요. 말이 필요 없어. 머이가 권하다라는 뜻이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차 드세요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이제 단위명사를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밭하고 또가 그릇이란 뜻이야. 그릇. 자, 쪼. 대상, 그리고 명사가 나왔어. 자, 동생에게 못또한 그릇이 되겠죠? 문보후에 음식 이름이야. 문보후에라고 하는 음식을 한 그릇 주세요. 주다란 뜻이니까. 자, 밍, 나는 안 햇, 우리 햇은 다 하고 남지 않는 게 햇이야. 그러니까 안 햇은 뭐야? 다 먹고 음식을 남기지 않는 거야. 다 먹었어. 마, 밭, 세 그릇을. 뭐를? 껌, 껌은 밥이죠. 밥세 그릇을 다 먹어 치웠어요. 조이, 완료형.
안 남기고. 그 다음에 꼭 파골 니가 나왔지? 이건 잔, 컵을 얘기하는 거야. 자, 친구 너는 무언 원해 우엉 마시기를 한 잔의 카페 커피를 그걸 물어보는 거죠. 자, 쪼 역시 대상 명사가 나왔네. 나에게 못꼭한 잔을 넣 쓰어 쓰어물 쓰어가 파인애플이거든. 역시 파인애플 주스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아까 오렌지 주스처럼 파인애플 주스를 한잔 주세요. 이 짜이는 병이에요, 병. 자, 아잉은 러이 할수 있어요. 거태 할수 있다는 거니까. 러이는 취하다, 갔다, 가져가다, 가져오다, 뭐 이런 뜻이 있어. 쪼엠, 주어가 서술어해. 쪼, 대상. 대상에게, 대상을 위해서. 저에게, 저를 위해서. 자, 뭘, 뭘요? 뭘 러이 하느냐. 이게 기니까 이제 뒤로 뺀 거야. 한 병을, 넣 엇이라고 돼 있지. 자, 요번엔 넣 물이야. 응옷은 달다는 뜻이에요. 음식이 달다. 단물? 일반적인 음료수를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인 통칭해서, 음료수를 통칭해서. 음료수를 한병 저에게 주세요. 가져다 주세요. 러이해 주세요. 나에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지금 질문을 하는 형태야. 그 다음에, 중따. 자, 우리는 거의 주문하다지? 근데 추가로 더 주문하는 거야. 한 접시를. 근데 어떤 한 접시예요? 자오가 채소거든, 야채. 루옥은 삶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삶은 채소 한 접시를 추가로 주문한다. 근데 끝에 네가 왔지? 그러니까 명령인데 복수니까. 1인칭 복수니까 우리 뭐뭐 하자. 추가로 주문하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너가 배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너 음식 먹고 배부르다. 낫은 비싸다. 가격이 비싸다. 응원 맛있다. 음식이 텃 진짜 정말 이런 뜻인데, 야 역시 이거 T 보세요. 끝에 T로 끝났지 한자인데. 그러면 우리말로 리을 받침이라고 그랬지. 진실할 때 실자야. 정말 그런 뜻이에요. 야 정말 맛있다. 응원 텃 이렇게 얘기한다고. 타잉 또한 하면은 이게 계산하다, 청산이라고 하는 한자어야. 계산하다라는 뜻이에요. 띵, 띠엔. 자, 이 띵하고 띠엔이 붙은 건데, 띠엔은 우리가 알죠. 돈이야. 띵은 계산하다라는 뜻이야. 수식 같은 걸 계산하다고 할때 띵이야. 그래서 띵, 띠엔 하면 돈을 계산하다라는 뜻이야. 음식값 같은 거, 옷값 같은 거할때 계산하다라는. 떳가, 모두, 전부. 그렇지? 단독으로도 쓰일 수 있고, 떳가 다음에 명사가 와서 모든 명사 이렇게 쓰일 수도 있어. 그이는 보내다, 뭐 편지 보내다, 돈을 보내다고 할 때. 자, 이제 이어지는 거야. A, B, 너과 이제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 자, 너무 배가 부르다. 깍 못한 음식들이죠. 어디에서? 여기에서의 음식들이 다. 자, 이것도 역시 대우도 다인데 위치를 유의하라고 그랬지. 주어, 복수 개념의 주어들이 나오고 다 뭐뭐하다 서술어 이렇게 쓰인다고 그랬어. 매우 맛있어. 그래. 자, 뚜이가 나왔네. 닝이 나왔어요. 뚜이 에이 닝 비지. 비록 에이지만 그러나 비하다. 자, 가격은 약간 낮해. 비싸. 자, 허이는 약간이란 뜻으로 앞에서 수식한다고 그랬어. 그러나 모난 음식은 응원 맛있어. 정말 맛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진실할 때 실자. 왜? 그럼 내가 친구 사이에 내가 타잉 또한 한다. 응? 이런 얘기예요. 내가 뭐뭐해? 응? 이런 얘기. 네가 뭐뭐해? 응? 해도 되고 우리 뭐뭐 하자. 응? 예, 다 돼요. 자, 그럼 내가 계산해. 자, 그랬더니 A가 뭐라고 하느냐. 오늘 내가 계산한다는 거지요? 자, 이것만 있으면 평이한 말이야. 내가 계산한다라고 하는 평이한 문장인데, 내가 왔어요. 자, 이 대에는 원래 뭔가 물건을 어디에 두다란 뜻이야. 근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와, 어떤 의미가 파생이 됐냐? 놔두다란 뜻이 나온 거예요. 놔두다. 누가 뭐뭐 하도록 두다란 뜻이에요. 오늘은 내가 계산하겠다.
할게

0: 놔둬.
1: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야. 내가 뭐뭐 할게,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뭐뭐 하도록 놔둬. 이런 얘기. 자, 그러면서 아잉어이, 사람을 부르는 거죠. 자, 형아, 오빠. 띵, 띠엔, 쪼, 또이 역시 주어가 서술어 해, 쪼, 대상. 나에게, 나를 위하여, 대상을 위하여 계산해 주세요. 네, 모두 지금 30만 동이지? 30만 동입니다. A 라 B지? A는 B다. 모두가 30만 동입니다.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쪼 나왔지. 그리고 대상이 나왔어. 우리 음식 주문할 땐 여기 명사가 나왔지. 뭐 쌀국수 한 그릇 이렇게. 근데 요번엔 동사가 나왔어. 그이 보내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보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사역동사라고 했죠? 자, 뭘 보내? 돈을.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 자, 돈 여기 있습니다. 자, 돈 제가 낼게요.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돈을 보냅니다. 나로 하여금 돈을 보내게 해주세요. 직역하면, 근데 돈낼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문법 표현 정리할게요. 자, 뚜이 A닝 B지? 비록 A이지만 그러나 B다.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야. 같은 뜻이야. 막수 A닝 B. 또 B가 먼저 나올 수 있어. B다. 비록 A인데. 이런 얘기야. 이렇게 여기서 이 막은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루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비록 내가 컴틱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뭘요? 커피를. 그러나 나는 여전히 마신다. 그런 얘기. 지금 여기 이제 또이가 두번 있으니까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지. 막수도 마찬가지야. 비록 저희 라잉 이렇게 돼 있죠. 날씨가 라잉 춥다. 그러나 꼬의 그녀는, 자, 꼬가 집에서 고모도 되고 학교에서 여자 선생님도 되고 또 어떤 젊은 여성을 격식 있게 부르는 뭐뭐양 이런 것처럼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자, 그 꼬가 여전히 니 버이 수영하러 간다 이런 얘기예요. 버이가 수영하다지 수영하러 가는 거지. 자, 이것을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이 B에 해당하는 부분을 앞으로 빼서 그녀는 여전히 수영하러 간다. 비록 뭐뭐인데, 자, 날씨가 춥지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떳가가 나왔네. 떳가는 모두, 전부 이런 뜻이 되고, 떳가 다음에 모이. 자, 이 모이 자체도 모든 그런 뜻이 되어 함께 쓸수 있다는 거야. 또 떳가 다음에 깍도 올수 있어. 뭐뭐들, 복수를 의미하지, 니응, 복수를 의미하지. 자, 이것들하고 명사가 이제 함께 오겠죠. 명사가 각각에 쓰일 수가 있어. 모든 명사, 명사들, 그렇지? 그런데 이것들이 강조해 주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한꺼번에 쓰일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쓰이거나 또는 이렇게 쓰이거나 또는 이렇게 쓰이거나 다 가능하다는 거야. 예문 보세요. 나는 기ემ자 했어요. 자, 기ემ자라고 하는 건 한자어야 검사야, 검사. 검사했어, 확인했어요. 다시, 라이, 다시 했어, 완료형. 모두 다룸 맞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떴가, 여기까지가 주어지. 이거 자체가 모두라는 거 하는 명사가 될수 있다는 거야. 모두 서술어 합니다. 근데 서술어 앞에 네오를 써서 다룸 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떴가하고 모의가 합쳐졌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명사가 나왔어. 자, 모든 사람이 여기까지가 복수 개념의 주어야. 다 뭐뭐했어? 낸 이르렀어, 도착했어, 룸서. 자, 서는 우리 1시, 2시 하는 그 단위였지. 그런데 룸, 맞다, 옳다 그런 뜻이에요. 룸서 하면 제 시간에, 정시에 이런 뜻이야. 어떤 정해진 시간, 약속한 그런 시간, 그 시간에 맞춰서, 제 시간에 맞춰서 도착했다 이런 얘기예요. 요번에는 떴까 하고 까기 붙었네. 떴까, 까. 모나니 명사로 나왔어요. 자, 모든 음식들이 다 응원하다. 맛있다. 자, 요번에는 니응이 붙었죠? 니응이 붙었어.

When Sack Night. 자, 이 책들이, 이책 모두가 나의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A야. 여기까지가 A야. A, La, B야. 자, 그러면 이 B가 뭐예요? 명사가 되겠지, 명사. 근데 구어는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어요? A 구어비 이것만 배웠단 말이야. B의 A. 이렇게 소유격으로만. 자, 만약에 여기에 이 부분이 없어. 명사가. 그랬을 때 구어비 하면 비의 것이라고 하는 명사가 되더라는 거야.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자체가 명사가 돼요. 지금 여기 책이라는 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 모든 책들이 나의 책이다. 두번 책을 쓸 필요 없어. 나의 거다.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준 거예요. 구엔을 따로 또쓸 필요 없이 구엔 사이클 따로 옆에 쓸 필요 없이 의미상 통하기 때문에 이 꾸어가 그리고 뭐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음식 맛 표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음식이 맵다라고 할때 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맛은 짠 거야. 저는 맛이 없다는 거야. 자, 이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ngon이죠. 음식이 맛있다고 할때 ngon, 음식이 저하다, 맛이 없다. 그리고 랑, 쓰다. 그리고 ngot, 이게 달다죠. 달다. 아까 우리 음료수, 느엇 ngot 할때 나왔죠? 느엇 ngot, 단물이야, 단물. 그리고 주어는 맛이 신, 그런 뜻이야. 시다 라고 할 때.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문항을 볼게요. 아, 요번에는 12문항 중에 12번 문항만 수능 따라잡기 해서 함께 풀어보고 나머지 1번부터 11번까지 여기서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지, 언니는, 누나는 보통. 무슨 음식이지? 자, 그리고 냐항은 한 단어예요. 식당이란 뜻이야. 이 식당에서 무슨 음식을 보통 뭐뭐 해요? 뭐 먹는다 이런 말 아닐까? 식당에서. 주문하다? 먹는다? 자, 아잉은 비엣 알아요? 까이그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란 뜻의 명사가 있거든요. 자, 이 전화를 뭐뭐 하는 방법을 아나요? 이것을 지금 꼭험 의문문으로 물어봤어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이 전화를 뭐뭐 하는 방법, 그리고 이 음식을 뭐뭐 한다. 자, 그런 의미를 만족하는 것이 있냐? 안 먹다. 이거 바로 들어가는데? 언니는 보통 안 먹어요. 무슨 음식을? 이 식당에서. 근데 여기는요. 이 전화를 먹는 방법? 아, 아니야. 이거 첫 번째 문장은 만족하지만 아니야. 자, 뭐는 열다란 뜻이에요. 문을 열다. 뭐 가게를 오픈하다. 이렇게 할 때, 뭐 아니지. 자, 뭐이는요. 수영하다란 뜻이야. 수영하다. 우 잠자다. 자, 줌 보세요. 줌은 무슨 뜻이 있어요? 드시다. 높임말. 또, 사용하다. 자, 그러니까 여기 좀 보세요. 이 전화를 사용하는 방법을 아나요? 되죠? 돼. 또 여기서 무슨 음식을 드십니까? 이 식당에서. 다 된단 말이야. 다 만족시켜. 그러니까 5번이 된다는 거야. 바로 이런 거야. 바로 이런 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단어들이. 그런데, 서두르다가 이거 1번 한단 말이야. 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1번에 5번 정답이고.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지금 보니까 뭐예요? 다 단위명사지? 단위명사를 잘쓸수 있냐? 이 명사에 맞는 해당하는 단위명사들을 쓸수 있냐? 그 얘기야. 자, 아잉과 찌는 형과 언니는 거이 몬즈이야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음식을 주문하십니까? 손님이 지금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쪼 중또이 우리에게 듣는 직원 빼고 손님들만 자 우리에게 주세요. 뭘 줘요? 명사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지. 음식 주문하는 거야. 자 퍼보니까 소고기 쌀국수 두 뭐겠어요? 그릇이 되겠지. 소고기 쌀국수 두 그릇. 자 그릇은 이거네요.
마시지. 자, 꺽은 뭐야? 잔이잖아, 컵. 그리고 리아는 접시란 말이야. 짜이는 병이에요, 병. 아니지? 자, 그리고 또 오렌지 주스. 우리 이거 배웠지? 오렌지 주스를 두 잔, 두 컵. 또는 우리 그릇이지, 그릇. 리가 잔이잖아요. 자, 이건데 2번. 이렇게. 자, 오렌지 주스를 두 리를 주세요. 네, 이런 거죠. 2번이 정답이죠. 2번. 그래서 단위 명사가 해당하는 이 명사들과 잘 어울리는 걸 우리 알 수 있냐? 그런 걸 보는 거죠. 자, 이제 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오늘 뭐뭐야? 그리고 내일은 생년, 생일이야. 누구의? 자, 친구 너의 생일이야. 그렇지? 그리고 끝에 말을 썼네. 말은 뭔데요? 문장 끝에서. 강조해 주는 거잖아. 뭐뭐잖아. 뭐뭐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내일이 너의 생일이잖아. 이런 얘기야. 오늘 뭐뭐해. 내일이 네 생일이잖아. 그랬더니 B가 와, 고마워 친구. 그럼 뭐지? 여기 뭐가 들어가지? 자, 한번 볼까요? 자, 1번 보세요. 너 친구 사이에 나지? 내가 타임 또한 계산한다. 이런 얘기지? 자, 대. 우리 놔주다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대상이 뭐뭐 하도록 놔둬.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계산할게.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내가 계산할게. 가만히 놔둬. 왜? 내일이 너의 생일이잖아. 오, 고마워, 친구. 맞아 떨어지지? 자, 그리고 나머지를 보니까 지금 사용된 단어들은 다 똑같아. 다만 뭐가 달라요? 어순이 달라, 어순이. 그래서 이게 지금 어순 문항이야, 어순 문항. 나머지들은 어순이 틀렸기 때문에 틀려요. 자, 이 대가 없으면 평이한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산한다. 그런데 상대가 지금 앞에 있죠. 그러니까 넌 가만히 있어. 내가 계산하도록 가만히 놔둬. 라고 할 때 이 대를 쓴다는 거야.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이제 4번. 사파가 있으니까 이제 상황 파악이 한 번에 딱 되죠? 자, 두 사람이 식사를 했어. 카드를 주는 것 같네요. 음식을 갖고 아마 계산을 하는 것 같아. 자, 지어이 여성이니까 뭐라고 지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네, 모두 다 15만 동입니다. 정중하게. 그렇지? 계산을 하는 거야. 자, A 보세요. 띵띠엔이 돈을 계산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지? 쪼 대상. 대상을 위해서 서술로 하다. 나에게, 나를 위해서 계산해 주세요. 상황에 맞아 떨어지지? A 유력해. 자, B는요. 나는 돈이 있다. 그런데 컴이 왔네? 그러니까 돈이 있지 않다는 거죠. 난 돈 없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지 않죠? 자, 쪼, 대상, 그리고 동사가 나왔어요. 쌤은 뭔데요? 보다란 뜻이거든. 메뉴가 나왔네? 메뉴를 보다란 뜻이야. 뭐 메뉴를 본다는 건 뭐 음식을 더 시킨다거나 처음에 주문한다거나 뭐 그런 뜻 아닐까? 자, 나로 하여금 동사 하게 하다라고 하는 사역동사지? 나로 하여금 메뉴를 보게 해주세요.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아요. 역시 C도 아니고. 자, D 볼까요? 나는 타잉 또한 하고 싶어요. 타잉 또한 우리 청산이라고 했지? 한자어로 계산하다. 계산하고 싶어요. 역시 맞아 떨어지죠, 상황과. 자, 그러면 D하고 아까 A였지? A. A하고 D.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 정답. 이제 5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역시 이제 4개야. 지금 문장이 좀 짧으니까 좀 쉽게 느껴지네요. 근데 실제 수능에서는 여기까지 다 오는 거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만큼 기니까 그만큼 많은 내용 요소, 문법 요소를 포함하고 있겠지. 자, 볼게요. 자, M이 동생이 우엉 카페 못 이렇게 돼 있네. 이건 뭐 봐도 알겠죠.
우리 숫자 그리고 단위 명사

명사 이렇게 나왔잖아. 이래서 커피 한 잔이다. 그러면은 못이 여기 와야 되겠죠. 못리 카페. 그럼 커피 한 잔. 그렇지? 그래서 M은 커피 한 잔을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뭐 단위 명사도 없고 지금 못이 여기 있어서 이건 틀린 문장이 되겠죠. 건 자녀가 람바이떡 숙제를 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지? 자, 여기 지금 나는 과거의 뜻이잖아. 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니는요? 명령이잖아. 이건 현재거든. 뭐뭐 하렴. 얘야, 너 뭐뭐 해라, 해라. 근데 이게 지금 같이 있으니까 이게 틀렸어. 오, A, B가 틀렸네. 자, C, 뚜이, A, 니응비네. 그렇죠?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이다. 자, 내가 맷 하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일하러 간다. 자, 맷이 뭘까요? 피곤한 그런 뜻이야. 비록 내가 피곤하지만 나는 여전히 일하러 간다. 자, 여기 지금 똑같이 또이가 두번 쓰였어. 틀린 건 아니지? 하나 생략해도 되고, 하나를 생략해도 되고, 어떤 하나를. 자, 나는, 나, 이미 뭐뭐 했어? 럭, 읽었어. 떳가 다음에 명사가 왔어요. 책, 모든 책을. 자, 어디 안에 있는 책일까요? 트비엔. 서원이라고 그랬어. 도서관. 도서관 속에 있는 도서관 속에 모든 책들을 읽었다. 딱 맞아 떨어지죠. 예, 떳가 다음에 명사가 바로 와도 되니까 여기 다음에 모이가 와도 되고 모든 같이 뭐깍 또는 닝 이렇게 함께 올수 있다고 했어. 뭐뭐들 복수를 의미하는 거. 여기선 바로 명사가 왔어요. 모든 책들. 자, 그러면 C하고 D가 맞지? C하고 D.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친구 사이에 나는 터이 느껴요. 뭐뭐라고 느껴. 여기에서의 음식이 약간 만하다고. 우리 만, 방금 음식 할때 짜다. 그런 뜻이에요. 짠맛이야. 약간 짜다고 느껴요. 자, 친구 너는 터이 느껴? 테나오 어떻게 느껴? 나는 그런데 그랬더니 나는 터이 느껴 뭐뭐라고. 그럼 이제 이 친구도 음식에 대해서 그런 어휘를 사용해야 되겠지. 표현을 약간 맵하다고. 이 맵은 피곤한 그런 뜻이거든. 나는 약간 피곤하다고 느껴? 아니죠. 매우 맛있어. 응원. 나는 매우 맛있다고 느껴. 오. 뭐 친구에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여기 지금 음식에 대한 표현이니까 유력한데? 여전히 로이 붐. 자, 이 붐이 배예요, 배. 그리고 로이는 배가 고픈 거야. 아까 우리 배부른 거, 너가 나왔지? 너. 너가 나왔는데 이것과 반대말이 로이야. 그래서 로이 붐 하면 배가 고프다. 난 여전히 배가 고파. 역시 그런 게 아니죠. 음식에 대한 걸 물어봤으니까. 아잉어이, 그 형은, 그 오빠는 너무 까오하다. 우리 까오는 사람에게 쓰이면 키가 큰, 건물에 쓰이면 건물이 높은 그런 뜻이었어. 높다라고 하는 높을 고에서 온 거야. 자, 근데 이것도 아니고, 사이크나이, 이 책은 하이람, 매우 하이하다. 자, 책이나 영화가 하이하다. 재밌다라는 뜻이었어요. 하이가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 책은 매우 하이하다. 재밌다. 그걸 물어본 게 아니야.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 자, 7번.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자, 오늘 날씨가 더워. 정말로. 강조. 야, 오늘 정말 날씨 덥다. 자, 그럼 중따 우리 우엉 느엇. 자, 물을 마시자. 지역 먼저. 지역이 앞에. 먼저. 전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자 먼저 우리 물을 마시자. 날씨가 더우니까 아마 시원한 물을 마시자고 하는 것 같아. 여기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느엇이라고 표현했는데 아까 음료수를 느엇 이렇게 표현했죠. 단물이라고. 그것처럼 보통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느엇이라고 얘기할 때는 일반 우리가 말하는 그런 물 일반적인 물이 아니라 통칭해서 어떤 음료수를 통칭해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래. 그러면서 직원을 부르는 거죠. 아잉어이. 여기요. 형. 쪼. 대상. 동사.
동사가 나왔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보게 해달라는 거죠. 듣던 한자어야 식단, 메뉴. 아까 우리 메뉴라고 해서 이렇게 영어로도 나왔지만 베트남어로 듣던 식단, 메뉴를 보게 해주세요. 사역동사. 네, 여기요. 정중하게. 그래서 깍지라고 하니까 A, B가 둘다 여성이네요. C는 거기 식당 종업원이고 카페 종업원이고. 자, 손님들이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드시겠습니까? 정중하게 그랬더니 자, 쪼 대상 그다음에 명사가 나왔죠. 이때는 주다지. 자, 우리에게 두 잔을 느그즈 자, 파인애플 주스를 두잔 주세요. 그때 이 느그를 사용한 거예요. 네. 자, 손님들, 저 기다리세요. 모쭈 잠시 기다려주세요. 자, 그런 내용이야.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A는 메뉴판을 요청했다. 자, A가, 그렇지, 요청했죠. C는 계산서를 가져다 주었다. 아니야,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갔어. A는 커피를 마시고 싶어 했다. 자, 그런 얘기가 없어요. B는 레몬 주스를 한잔 주문했다. 아니죠? 지금 파인애플 주스를 두잔 주문했어. A가. B는 식사 주문을 먼저 한후 음식 주문을 했다. 아니에요. 먼저 우리 음료수를 마시자. 날씨가 더워서 그런 얘기지. 자, 그래서 A 1번이 되겠죠. A는 메뉴판을 요청했다. 8번. 8번 보니까 답지가 다 뭐예요? 상관없구지? 아, 이런 거 하나 나온다고 그랬어. 자, 이번 주말에 너는 뭔하냐? 바쁘니? 그랬을 때 바쁘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놀러 가고 싶다. 이거 무슨 대화가 이렇지? 바쁘지만 이 A와 B의 관계가 뭐 이게 심상치 않은 것 같아. 자, 비록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놀러 가고 싶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 우리 배웠잖아. 비록 뚜이 A, 니응 B, 그렇지? 비록 A지만 그러나 B하다. 비록 바쁘지만. 자, 이렇게. 자, 까는 온 뭐뭐가 다 뭐뭐하다. 그렇지? The A, then B. A부터 B까지. 이건 인과관계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A여서 그래서 B하다. 주어가 A 하면서 B하다. 동시에. 그런 얘기. 4번 정답. 자, 이제 9번. 역시 빈칸이 3개 나왔어요. 자, 너는 어떻다고 느껴? 이렇게 나왔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C부터 볼게. 여기에서의 반미야가 정말 맛있어. 너 어때? 자, 일단 C 넣어봐. 자, 그랬더니 자, 여기 보세요. 그래, 나 역시 좋아. 너는 뭘 추가로 주문하고 싶니? 그런 얘기지. 자, B를 넣어볼게. 아니, 나 no 했어. 배가 불렀어. 그러면서 뭐라고 해? 그러면서 하는 게 여기요. 계산해 주세요. 그렇죠? 저에게 계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오겠지. 내가 계산할게. 놔둬. 그렇지? 딱 맞아 떨어지네. 네. 모두 해서 15만 동이에요. 자, 그러면 CBA가 되겠네. CBA. 아, 5번 정답. 10번. 자, 여기에서 분짜가 아주 유명해. 자, 우리 분짜하고 소고기 쌀국수를 시켜서 같이 나눠 먹어. 우리가, 자, 뭐를 주문해. 어떻게 주문해? 무엇을요? 느엇감 오렌지 주스를 더뭐 주문하자. 그랬을 때, 그래. 자, 여기요. 그래서, 네. 자, 뭘 드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두 접시, 분짜 두 접시, 그리고 소고기 쌀국수 한 그릇, 그리고 두 잔의 오렌지 주스. 자, 잠깐 기다리세요. 이렇게 했어.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빈칸에 들어갈 말. 자, 지금, 여기 지금 음식을 이미 하나 했어요. 그랬더니 B가 이것을 더뭐 주문할까요? 추가로 주문하겠지, 추가로. 그렇지? 이것들 외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 템이 있죠? 자, 한번 4번을 넣어볼까?
동사 템 하면 추가로

불렀지? 그래, 주문했어. 자, 주문했어. 주문했어. 자, 씨는 주문을 받고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렇지. 주문을 받고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맞고. A는 소고기 퍼도 함께 먹자고 제안했다. 자, 여기 지금 우리 함께 나눠 먹으려고 소고기 퍼를 함께 먹자고 한 거지. 그렇지? 여기서 실제로 A가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알맞지 않은 거, 콜라. 사실 지금 이 문장을 보니까 콜라가 없어, 여기에. 그러니까 사실 이건 뭐 해석 잘 못해도 콜라가 없다는 것만 알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면 돼.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8강. 강의 18강, 그리고 15강, 교재 15강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교재 16강 학습이에요. 학습 미리 한번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가 만점으로 가는 유니버스의 이윤희입니다. 우리 이제 이 태양계 천체의 운동에 대해서 벌써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좀 새로운 내용으로 넘어가 봅니다. 바로 행성의 겉보기 운동, 그리고 이 행성의 관측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조금 낯설고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 선생님이 꼭 기억하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면 문제에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고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거든요. 우리 자신감을 가지고 먼저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워밍업 한번 해봐야겠죠. 오감 깨우기를 통해서 행성의 겉보기 운동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림은 태양이 서쪽 지평선 아래에 있을 때 그때 서쪽 하늘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A는 태양계 행성 중에 하나다 라고 했거든요. 자, 이때 여러분들 관측 시기와 A의 위치를 한번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태양이요, 어디에 있다라고 했냐면 서쪽 지평선 아래에 있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평소에 안 하던 행동하면 뭐라고 해요?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런 말 하죠. 그 말은 이 일이 일어날 법하다, 일어날 법하지 않다. 일어날 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해는요, 서쪽에서 뜨지 않습니다. 해는 어디에서 떠요? 동쪽 하늘에서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 진짜 기본이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될 게 우리 태양계 행성에 대해서만 볼 거거든요. 이 태양계 행성들은요, 전부 다 남쪽 하늘로 뜰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이 아니라 남쪽 하늘에 뜰 건데 내가 이렇게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이거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왼쪽이 동쪽이고요. 오른쪽이 서쪽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태양뿐만 아니라 해뿐만 아니라 모든 천체들이요, 어디에서 뜨냐? 동쪽에서 떠요. 어디서 지느냐? 서쪽에서 집니다. 그래서 동에서 떠서 남쪽 하늘로 갔다가 서쪽에서 지는 이게 바로 태양계 천체들의 움직임이에요. 하루 동안의 움직임.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지금 무슨 방향이냐면 시계 방향이거든. 우리가 시계를 요 방향으로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시계의 방향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아,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구나 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이 문제에서 보면요, 선생님의 질문에서 보면 태양이 서쪽 지평선 아래에 위치한대. 그러니까 태양이 여기 있는 거야. 태양이 여기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 말은 지금 태양이 막 떠오르는 시기예요? 아니면 태양이 막 진 시기야? 태양이 이제 막 서쪽 하늘로 진 거예요. 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태양의 위치를 파악을 하면 시간을 알 수가 있겠구나. 자, 지금 새벽녘, 해 뜨기 전일까? 아니면 해가 진 초저녁일까? 그렇지, 태양이 서쪽 하늘에 있다는 건 이건 해가 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태양이 서쪽 하늘에 있다, 이거 초저녁이라는 뜻이구나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일단 첫 번째 판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 A의 위치를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A가 태양보다 동쪽에 있나 서쪽에 있나 이걸 판별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봐봐요. A가 지금 여기 있어.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선생님, 지금 서쪽 하늘 본 거잖아요. 그럼 A가 지금 서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서쪽에 위치한 거 아니에요? 땡. 선생님이 지금 태양보다 어느 쪽에 있냐? 이걸 물어봤죠. 그러니까 태양이랑 비교를 해줘야 돼. 자, 여러분들 봐봐요. 모든 천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동쪽에 있는 천체, 남쪽 하늘에 있는 천체, 서쪽 하늘에 있는 천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ABC라고 할까? ABC가 헷갈리니까 1, 2, 3이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1, 2, 3의 천체 중에서 가장 늦게 뜬 천체는 누굴까? 누굴까요? 가장 늦게 뜬 천체. 1번 천체예요. 왜냐? 3번 봐봐요. 서쪽 하늘에 있지. 이건 무슨 얘기냐? 한참 전에 동쪽 하늘에서 뜬 거야. 떠서 한참 이동해서 여기까지 간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빨리 뜬 천체예요. 서쪽 하늘에 있다는 건. 이것도 1번보다는 먼저 뜬 거지. 그러니까 동쪽 하늘에서 남쪽 하늘까지 온 거잖아. 근데 1번 봐봐요. 이제 막 동쪽에서 떴지. 그러니까 늦게 뜬 천체. 가장 마지막에 뜬 천체가 1번 천체인 거야. 그러면 1, 2, 3번 중에 제일 먼저 뜬 천체는? 3번이야. 가장 서쪽에 있을수록 제일 먼저 떠서 서쪽까지 이동한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딱 정해줄게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아, 서쪽에 있다. 더 서쪽에 있다. 이거는 항상 더 먼저 한 거야. 먼저 떴고요. 먼저 떴으니까 먼저 질 거다. 됐죠? 더 서쪽에 있으면 먼저 뜨고 먼저 진다. 자, 그 다음에 동쪽에 있으면요. 더 나중에 뜨고 나중에 지는 거야. 지금 1번 천체 이제 막 떴잖아요. 나중에 뜬 거고요. 그러니까 제일 늦게 질 거다. 나중에 늦게 지는 천체가 동쪽에 있는 천체더라. 자, 그럼 요 그림 다시 한번 봐봐요. 태양은 이미 서쪽 하늘로 졌지. 서쪽 지평선 아래로 내려갔잖아. 태양이 요렇게 내려간 거일 거거든. 그러면 A도 시간이 지나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A는 태양보다 먼저 지는 거야? 나중에 지는 거야? 태양은 벌써 져 있고 A는 이제 질 거니까 이거 나중에 지는 거지. 나중에 진대. 나중에 지는 건 태양보다 동쪽에 있는 거야? 서쪽에 있는 거야? 동쪽에 있는 거예요. 할수 있겠어요? 할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 동쪽에 있으면 더 나중에 늦게 뜨고 늦게 지는구나. 서쪽에 있으면 더 빨리 뜨고 빨리 지는구나. 라는 이 아이디어,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요. 충분히 여러분들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기억하시고 우리 행성의 겉보기 운동의 원리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요. 행성이 겉보기, 겉으로 보기에 운동하는 걸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지구에서 거리가 매우 먼 천체와 지구에서 거리가 매우 가까운 천체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구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천체가 있대. 이런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화면을 사이에 두고 우리 사이의 거리 되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칸 갔어. 이렇게 한칸 갔어.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이동하는 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죠? 가까이 있으면요. 내가 움직이는 게잘 보여.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과 선생님의 거리가 이렇게 가까운 게 아니라 1km, 막 10km 떨어져 있어. 그럼 선생님이 보이지도 않겠지만 거기에서 선생님이 한 발자국 움직였다, 한 발자국 움직였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느껴질까? 안 느껴져. 거리가 멀면 이 천체가 실제로 위치가 변하더라도 나한테는 거의 한 지점에 고정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 지구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천체는요, 실제로 하늘에서 위치가 달라지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거의 고정된 위치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치 배경처럼 그 별이 거기에 딱 붙어 있어. 이런 게 바로 별자리예요. 별자리가 그냥 그 자리에 딱 붙어서 움직이질 않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배경처럼 별이 하늘에 딱 붙어 있네? 배경별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지구와 거리가 가까운 천체, 예를 들어서 수금지와 목토천해 같은 태양계 행성들, 지구랑 매우 가까워요. 그리고 지구랑 같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천체들은요, 내 가까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잘 보여. 어디 사이를 막 움직이느냐? 위에서 봤던 배경별 사이를 막 움직여요. 하늘 사이를 막 움직여.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행성의 겉보기 운동이라고 하더라. 자, 그러면 행성의 겉보기 운동이 도대체 왜 생기냐? 바로 지구와 행성이 공전 속도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 공전 속도 차이에 의해서 행성의 겉보기 운동이 생기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 더 알기에서 교재에 있는 더 알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해야 될거 1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서 식현상 할때 지구의 공전 방향은 서에서 동이고, 그리고 달의 공전 방향도 서에서 동이다 라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 태양계 천체는 전부 다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고 있어요. 누구를? 태양을. 그래서 태양계 행성은 전부 다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더라. 근데 사실 서에서 동으로 공전한다는 게 남쪽 하늘을 봤을 때 서에서 동으로 공전한다는 건 요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는 거거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을 하는 거거든.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태양계 행성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는구나 라는 거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한다. 자, 그럼 이때 2번 볼게요. 근데 이 행성의 공전 속도가 전부 다 달라. 근데 이 행성의 공전 속도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태양과 행성이 서로 잡아당기는 만유 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자, 그럼 봐봐요. 태양이랑 가까운 예를 들어 수성. 만유 인력이 되게 세겠지. 그래서 수성은 공전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근데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태양이 잡아당기는 이 만유 인력이 약해지거든. 그러면서 공전 속도도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태양과 가까운 행성일수록 공전 속도가 빠르고요. 멀리 있는 행성일수록 공전 속도가 느리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기준으로 많이 비교를 할 거냐면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기준으로 비교를 할 건데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돌고 있는 수성, 금성 요런 친구들을요. 우리가 안쪽 궤도를 돌고 있어요. 내행성이라고 하고요. 지구보다 바깥쪽 궤도를 돌고 있는 화목토,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천해 요런 애들은 외행성. 바깥쪽 궤도를 돌고 있어요. 바깥 외자를 써서 외행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공전 속도는 내행성, 지구, 외행성 중에 누가 빠른 걸까? 안쪽 궤도를 돌수록 빠르다라고 했으니까 내행성이 제일 빠르고요. 지구 그다음 외행성이 제일 느릴 거예요. 요거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딱 입력을 해 놓으시고,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행성이 실제로 겉보기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하늘에서 어떻게 겉보기 운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나타내는 용어는 순행과 역행이라는 게 있어요. 순행은 순리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우리 아까 행성이 어디에서 어디 방향으로 공전한다? 서에서 동으로 공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순행이라는 건 배경별에 대해서 우리 아까 벽에 딱 붙어 있는 이 배경처럼 붙어 있는 별에 의해서 공전 방향과 동일하게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것을 순행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행성이 어느 순간 반대 방향으로 동에서 서로 움직일 때가 있거든. 공전 방향과 반대지. 이런 걸 우리가 역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한번 봐봐요.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이거든. 그래서 원래 천체는 대부분의 행성은 대부분의 시간을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근데 둥그런 움직이다 갑자기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시기가 생겨. 그러다가 다시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역행인 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역행에 해당하는 거지.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지점. 자, 근데 이때 봐봐요. 순행하다가 역행할 때. 역행하다가 순행할 때, 이때 이 행성이 배경별 사이에서 잠깐 멈춘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필요해. 방향이 달라지니까. 이때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유라고 하더라. 순행에서 역행, 역행에서 순행으로 이동 방향이 바뀔 때 잠시 멈춘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유라고 하더라. 따라서 우리 행성은 실제로 밤하늘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대부분의 시간은 순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춰.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가. 역행이 일어나. 근데 역행은 지속 시간이 짧아요. 그다음에 다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멈춰. 그런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순행하는 요런 과정이 반복이 되더라. 그래서 행성의 운동에는 순행, 역행 그리고 유가 있구나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도대체 왜 순행과 역행이 생기냐? 요 원리를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없는 그림인데 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이때 내 행성과 외행성이 역행이 생기는, 그러니까 대부분은

선행이에요. 근데 역행이 아주 특정한 구간에서만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역행이 생기는 곳이 어디인지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판별을 해볼 건데, 먼저 내 행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 행성은요,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돌고 있어. 그러니까 공전 속도가 지구보다 빠르지. 그죠? 만유인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면요. 지금 안쪽에 있는 내 행성은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지구는 1번부터 7번까지 둘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시간일 때, 1번에서 2번 요만큼 이동할 때, 지구는 공전 속도가 느리니까 더 작은 범위를 이동을 하고요. 또, 내 행성은 더 많이 이동할 때, 지구는 항상 더 작은 범위를 이동을 하더라. 왜냐? 공전 속도가 느리니까. 자, 이때 내가 밤하늘에서 이내 행성을 관측을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보이냐? 내가 1번에 있을 때, 내 행성도 1번에 있거든. 그때 이내 행성의 위치를 찍어보면 여기야.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2번에 있을 때, 2번에 있는 내 행성을 바라보면 밤하늘에서 요렇게, 배경별 사이에서 요렇게, 2-A에 있는 것처럼 보여. 자, 그 다음에 3번에 있을 때 역시나 내 행성의 3번에 있는 위치를 그려보면은 밤하늘에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 이런 식으로 이걸 다 찍은 거예요. 찍었더니 어떻게 되느냐? 행성이 대부분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순행을 하더라. 그런데 2-C에서 방향이 바뀌어. 아, 이거 U네, U. 그래서 역행을 해. 그러다가 6-C에서 다시 방향이 바뀌어. 이거 U네, U. 그리고 다시 순행을 하더라. 그러면 역행이 일어나는 그 중심이 어디냐? 역행이 일어나는 중심이 4-C라는 곳이더라. 자, 그럼 4-C일 때 지구와 행성이 어딨나 봤더니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봐봐요. 역행이 일어날 때 지구와 행성 사이의 거리가 어떠냐? 제일 가까워. 아, 행성이 지구에 제일 근접했을 때. 행성이 지구와 가장 가까이 위치하는 때. 요 부근에서 역행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거 정리할 수 있겠지. 나머지 부분에선 순행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외행성도 비슷해요. 외행성 볼게요. 똑같죠? 아까랑 똑같은데, 외행성은 지구보다 바깥쪽 궤도를 돌고 있으니까, 공전 속도가 지구보다 느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구가 안쪽 궤도를 더 빠르게 돌고 있고요. 외행성은 바깥쪽 궤도를 더 느리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외행성이 더 짧은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아, 지구에서 1번에 있는 외행성을 보았을 때 외행성 여기, 2번에 있는 외행성을 보았을 때 외행성 여기, 3번에 있는 외행성을 보았을 때 외행성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본 거야. 그랬더니, 역시나 외행성도 순행, 서에서 동으로 잘 가다가, 멈추더라. 유가 나타나더라. 그리고 역행하더라. 그러다가 다시, 4-C에서 방향 바꾸는 U 나타나고 다시 순행하더라. 역시나 역행이 일어나는 구간이 있더라. 그럼 역행의 중심이 어딘가 하고 봤더니 3-C야, 3-C. 그죠? 여기가 역행 구간인데 딱 중심이잖아. 자, 그리고 3-C가 어딘가 하고 봤더니 여기야. 여러분들 잘 봐봐요. 이번에도 외행성과 지구의 거리가 제일 근접했을 때. 외행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왔을 때 역행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 아, 역행은 행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졌을 때 역행이 일어나는구나. 그 외의 구간에선 전부 다 순행하는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순행과 역행을 보았고. 자, 이제부터 뭐볼 거냐? 행성의 관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행성의 관측을 공부할 때 중요한 개념이 이 이각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이각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더 알기에 간단히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이각은 지구에서 볼때 행성이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각거리래. 자, 근데 이거를 그냥 글로만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지구에서 본 거야. 지구. 근데 지구에서 예를 들어서 태양이 여기 있었어. 태양. 근데 지구에서 밤하늘에 행성은 여기 있었어. 행성. 너무 높게 그렸나? 자, 행성. 됐죠? 자, 이때, 요 각도가 뭐가 되는 거냐? 지구에서 보았을 때 태양과 행성이 이루는 각도. 요 각도가 이각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각거리를 우리가 이각이라고 한다. 근데 이각이 몇 도인지에 따라서 특징적인 이각. 0도, 90도, 180도에는 이 이각의 명칭을 붙였어요.

이 위치 관계의 명칭을 붙였는데 이 아래에다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우리가 이각이 0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있고 여기에 태양이 있어. 근데 이각이 0이라는 건요, 지구에서 바라본 태양과 행성의 위치가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행성이 여기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행성이 여기에 위치할 때, 그러면 지구에서 바라보았을 때 태양과 행성이 같은 방향에 있지. 그럼 이때가 이각이 0인 거고요. 이때의 명칭을 뭐라고 하느냐? 합이라고 합니다. 합. 그래서 아, 이각이 0일 때 합이라고 이름을 붙였구나. 이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각이 90도일 때가 있어. 이각이 90도라는 건 지구에서 태양을 봤을 때랑 지구에서 행성을 봤을 때 90도라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하면 여기가 90도지. 그죠? 요때를 뭐라고 하느냐? 구라고 합니다. 아, 지구를 기준으로 행성과 태양이 9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을 때를 구라는 위치 관계로 얘기를 하는구나. 자, 마지막이에요. 이번에 180도. 지구를 기준으로 이각이 180도라는 건 태양과 행성이 반대편에 위치한 거지. 행성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요 각도가 요렇게 180도가 되겠죠. 이때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충이라고 합니다. 충. 충. 자,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합, 0도일 땐 합, 90도일 땐 구, 180도일 땐 충이라고 하더라. 자, 이때 내 행성은 어떤 위치 관계를 가지는지 볼게요. 내 행성은요,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돌고 있어. 무슨 얘기냐면 내 행성은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내 행성은요, 요렇게 지구가 바깥쪽을 요렇게 돌고 있으면 내 행성은 그것보다 안쪽 궤도를 돌고 있는 거야. 됐죠? 좀 그림이 좀 그렇긴 한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내 행성은요, 이각이 벌어지더라도 요 각도 이상 이각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없어. 왜냐? 내 행성이 요렇게 공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 행성은요, 이각이 어느 이상 커지다가 구나 충까지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각이 가장 클 때를 딱 집어서요. 이각이 제일 큰 시기예요. 최대 이각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반면에 외행성 봐요. 외행성은요, 지구보다 바깥쪽 궤도를 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외행성의 궤도는 이렇게 되거든. 외행성의 궤도는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럼 봐봐요. 외행성은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과 행성이 같은 방향에 있을 수도 있어. 합도 가능해. 그리고 90도 방향에 있을 수도 있어. 구도 가능해. 그리고 반대편, 180도 충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외행성은 합충구의 위치가 모두 다 가능하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각의 개념 뒤에서 내행성과 외행성의 위치 관계도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지금은 아, 이렇게 이각에 따라서 명칭을 우리가 정해줄 수 있구나. 요 정도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더하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요, 여러분들. 행성의 관측 조건과 행성의 관측 시간 판별 방법. 요게 교재에는 없는데 이게 문제 풀때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본적인 거니까 먼저 설명하고 뒤에 내용을 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계속 뭘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 행성이 언제 관측될까요? 내 행성이 어느 쪽, 어느 시간에, 어느 방향에서 관측될까요? 이런 걸 계속 판별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행성이 어떠한 조건에서 관측될 수 있는지 행성의 관측 조건을 판별을 해야 되는데 1번 봐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내가 행성을 관측하고 싶어. 여기가 지평선이야. 행성을 관측하고 싶어. 근데 행성이 지평선 아래에 있는데 내가 관측할 수 있을까? 아니지, 하늘에 떠 있어야지 내가 관측할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조건, 행성이 지평선 위에 있어야 돼. 아, 너무 당연하다, 그쵸? 자, 두 번째, 태양은 어디 있어야 될까? 여러분들, 태양이 떠 있을 때, 저기 금성 있다. 저기 별 있다. 저기 뭐 북극성이다. 이런 거본적 있어요? 없어. 왜냐? 태양은 다른 천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밝아요. 태양이 떠 있으면 다른 천체들이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행성을 관측하기 위해선 태양이 지평선 위, 하늘에 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태양은 지평선 아래에 위치해야 합니다.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행성과 태양의 이각이 너무 작아. 예를 들어서 합이야, 이각이 0이야. 그러면 행성과 태양이 항상 같은 방향에서 같이 다니는 거거든. 그럼 내가 행성은 떠 있고 태양은 저

우리는 시간을 관측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관측 시간이 길려면요, 이각이 커야지, 즉 행성과 태양이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행성은 떠 있고 태양은 져 있는 시간이 길 거예요. 따라서 이각이 클수록 이 행성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집니다. 첫 번째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 이각이 클수록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관측 가능한 시간이 길어지는구나.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거 되게 중요한데, 행성의 관측 시간과 방향을 판별하는 방법. 뒤에서 직접 연습해 볼 거지만, 일단 말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지구는요, 역시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 태양계 천체는 모두 어느 쪽 하늘에서 뜬다. 이거 선생님이 엄청 강조했었죠. 맞아. 동에서 뜬다고요, 동. 그리고 어디로 올라간다? 어느 쪽 하늘? 남쪽 하늘로 올라가더라. 남쪽 하늘 중간에 있는 거 우리 남중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남쪽 하늘 중간에 딱 찍었다가 이제 어느 쪽 하늘로 진다? 서쪽으로 지겠지. 그래서 아, 태양계 천체는 동에서 떠서 남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지는구나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다음 2번 볼게요. 행성의 관측 시각은 우리가 무엇에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시간을 정하는 건 우리 누구 때문이야? 어, 낮이다, 밤이다, 이런 거 누구 때문에 알아요? 태양 때문에 알지. 그래서 우리는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시간을 정할 수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태양이 동쪽 지평선에 있어. 그럼 이제 막해 떠오르는 거잖아. 그러면 대략적으로 오전 6시 정도구나라고 볼수 있겠지. 물론 계절 변화, 계절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자, 그리고 태양이 딱 남중했어. 남쪽 하늘에 딱떠 있어. 그럼 우리가 몇 시구나? 그렇지. 낮 12시구나라는 거알수 있는 거죠. 밥 먹을 시간이다. 그쵸? 그 다음에 태양이 서쪽 하늘에 딱 있어. 해가 이제 막진 거야. 우리 해가 지는 시간? 그렇지. 저녁이구나. 18시 정도 되었구나라는 거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이 어느 쪽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행성의 관측 시간을 판별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3번입니다. 지구는 1시간에 몇도 자전하느냐? 자, 여러분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죠. 그죠? 한 바퀴는 몇 도일까? 360도이더라. 근데 360도를 도는데 몇 시간 걸린 거야? 24시간 걸린 거야. 그러니까 360도를 24로 나눠주면요, 지구는 1시간에 열심히 15도씩이나 자전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 가능한 시간이 뭐랑 관련이 있다고 했냐면, 이각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었어. 자, 그럼 관측 가능한 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 이각을요, 이각은 각도의 단위로 나타내고 이것을 15도로 나누어주면 관측 가능한 시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이 행성이 9의 위치를 하고 있어. 9에 위치하니까 이각이 90도야, 예를 들어서. 그럼 90도를 15로 나누어 봐요. 몇이 나올까? 6이 나오지. 그러면, 이각이 90도면 90도를 15로 나눴을 때 6이니까, 아, 이 행성은 6시간 관측할 수 있구나. 요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각이 커지면, 분자가 커지면 요 값이 커질 것이고, 따라서 관측 가능한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내행성의 겉보기 운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행성의 위치 관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그림 진짜 잘 보셔야 돼요. 그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림을 보면 태양이 있고 안쪽 궤도를 돌고 있는 내행성이 있어요. 그리고 내행성보다 바깥쪽 궤도를 돌고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안쪽 궤도를 도니까 걔가 내행성인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여러분들 지금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일단 합이 두 개가 있어. 우리 아까 합이 뭐였지? 이각이 몇 도인 거? 0도인 거. 지구에서 바라보았을 때 행성과 태양의 방향이 똑같잖아요. 합이 두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와 태양 사이에 안에 들어와 있는 합을 내합이라고 이름 붙인 거고, 지구와 태양 바깥쪽에, 태양 뒤쪽에 있는 친구를 바깥 외자를 써서 외합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합이 두 개이더라, 내합과 내합이 있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 아까 본 것처럼 내행성은요, 어느 일정 각도 이상 이각이 커질 수 없기 때문에 최대 이각이라는 위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보면은 동방 최대 이각, 서

서방최대이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말 그대로 동쪽에 있는 최대이각, 서쪽에 있는 최대이각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누구를 기준으로냐? 아까 봤었던 우리 처음에 오감 깨우기에서 봤었던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동쪽, 서쪽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그림을 진짜 자주 그릴 거거든요.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 우리 아까 태양이 남쪽 하늘 이렇게 남쪽에 뜬다 그랬잖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지금 너무 이렇게 좀 기울어졌다. 오자를 이렇게 그려놓고, 오자를 그려놓고 태양이 남쪽 하늘에 떠 있다. 사우스. 또 기울어졌네. 자, 볼게요. 이때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까 동에서 남에서 서로 간다 그랬잖아. 그 그림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봤더니 이쪽은 태양보다 동쪽에 있지. 그래서 이름이 동방최대이가. 요쪽은 태양보다 서쪽에 있지. 그래서 이름이 서방최대이가. 요쪽에 있으면요, 전부 다 동방이각이라고 부를 거고요. 태양보다 동쪽에 있으니까. 요 반쪽에 있으면 태양보다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방이각이라고 부를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명칭은 요렇게 만들어진 거고. 자, 그랬을 때이 위치 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하냐? 자, 우리 내 행성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고요. 그리고 지구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해요. 근데 누가 더 공전 속도가 빠르다고 했어? 그렇지. 내 행성이 공전 속도가 더 빠르다고 했어. 그러니까 둘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내 행성이 더 빨리 가. 그러니까 내 행성의 위치 관계는요,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것처럼 관측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지구를 고정시켰을 때도 내 행성이 더 빨리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 관계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하더라. 자, 그럼 봐봐요. 위치 관계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외합을 지나고 어디로 가느냐? 동방최대이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합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서방최대이각, 그 다음에 다시 외합으로 가는. 요렇게 반복이 되더라. 라는 거. 내 행성은 위치 관계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구나. 엄청 중요하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됐죠? 자, 그러면 내 행성이 실제로 어떻게 관측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외합이나 내합에 위치할 때예요. 자, 우리 합에 위치한다. 합이다. 라는 건 이각이 몇 도이다? 이각이 0도야. 즉, 태양과 같은 방향에 위치해. 우리 태양이 같은 방향에 위치하니까 태양이랑 같이 뜨고요. 같이 집니다. 그러니까 관측이 쉬워? 아니지. 우리 아까 태양은 져 있고 행성은 떠 있을 때 관측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둘이 같이 뜨고 같이 지니까 관측이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아, 합일 땐 관측이 어렵구나. 자, 근데 이둘 중에 행성의 역행이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역행이 일어날 때 행성이 지구에 제일 근접한 시기, 가장 가까이 위치했던 시기였지. 외합이에요, 내합이에요? 맞아요. 아, 내합 부근에서는 행성의 역행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도 체크. 역행이 일어나는 시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동방최대이각에 위치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동방최대이각이래. 태양보다 동쪽에 위치한대. 자, 이거 선생님이 맨 처음에 오감 깨우기 할때 했었던 질문. 지금 태양보다 동쪽에 있대요. 그 말은 태양보다 먼저 뜬 거야? 나중에 늦게 뜬 거야? 아직 동쪽에 있다라는 건뜬지 얼마 안된 거다. 따라서 동방이다? 아, 이거 늦게 뜨고 늦게 지는 거다라고 했었어요. 서방이다? 이미 서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먼저 뜨고 먼저 지는 거다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동방최대이각에 있을 때는요, 태양보다 늦게 뜨고 늦게 집니다. 그러면 태양보다 늦게 뜨니까 이미 태양이 떠 있을 때 뜨는 거잖아. 그럼 그땐 관측 못 해요. 그럼 언제 관측할 수 있느냐? 태양이 졌을 때. 동방최대이각에 있으면 태양보다 늦게 지잖아. 그러니까 태양이 지고 나서 관측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초저녁에. 자, 그럼 초저녁에 어떻게 관측이 되는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잘 봐봐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초저녁의 상황을 알고 싶어. 그럼 초저녁은 해가 졌을 때지. 우리 아까 해가 동쪽, 남쪽, 서쪽 중에 어느 쪽 하늘에서 진다 그랬지? 서쪽 하늘에서 진다 그랬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오자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오. 남, 동, 서. 여기에서 이 서쪽 하늘을 태양으로 갖다 놓는 거야. 지구에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가 서쪽 하늘, 동쪽 하늘, 남쪽 하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수 있겠어요? 여기가 지금 서쪽 하늘이 된 거고 동쪽 하늘,

그리고 남쪽 하늘, 서쪽 지평선. 태양이 지금 딱 서쪽 지평선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동방 최대 이각에 위치한 행성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 초저녁에 여기가 지금 하늘이거든. 여기가 하늘. 하늘에서 관측되고 있는 거지. 근데 어느 쪽 하늘에서 관측되느냐? 남서쪽 하늘에서 관측이 되는 거죠. 서쪽에서 관측이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 초저녁에 서쪽 하늘에서 관측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수 있겠어요? 비슷하게 서방 최대 이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방 최대 이각은 태양보다 서쪽에 있어. 그러니까 먼저 뜨고 먼저 질 거야. 그러면 먼저 질 때는 태양보다 먼저 지니까 이땐 관측이 어려워요. 언제 관측할 수 있느냐? 태양보다 먼저 떴잖아. 태양 아직 안 떴잖아. 그럼 이때 관측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태양보다 먼저 뜬 새벽에 관측할 수 있는 거지. 새벽녘에. 자, 그럼 우리는 새벽을 보고 싶어. 자, 새벽. 이제 막 태양이 뜰 거야. 이제 막 태양이 뜰때 태양 어느 쪽에 있을까? 태양 어디서 뜬다? 동쪽에서 뜬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태양에다가 동쪽 지평선을 갖다 놓으면 돼요. 여기 동쪽 지평선. 그럼 여기는 서쪽, 여기는 남쪽. 그러면 지금 하늘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요 반쪽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서방 최대 이각에 위치할 때 행성이 여기 이렇게 뜨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녘에 서방 최대 이각에 있는 행성을 관측할 수 있고 어느 쪽 하늘에 떴어 지금? 그렇지. 서쪽이 아니라 동쪽 하늘에 떴잖아. 그래서 아, 서방 최대 이각에 있을 때는 새벽녘에 동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행성의 위상 변화. 이번에는 내 행성이 각각의 위치에 위치할 때 각각의 위치 관계에 있을 때 어떠한 모양으로 보이는지까지 볼 건데요. 일단 그거 보기 전에 우리 시지름 변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행성이요, 공전하는 동안 지구에게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지구랑 가까워졌을 때는 행성이 크게 보이겠지. 지구랑 멀어졌을 때는 작게 보이겠지. 그러면 지구랑 제일 가까울 때가 내합일 때거든. 내합일 때 시지름이 되게 큽니다. 이 원을 선생님이 시지름 크기로 그려놓은 거예요. 제일 크고요. 외합으로 가면은 이제 제일 멀죠. 지구랑 제일 멀기 때문에 외합일 때가 제일 작더라. 그래서 외합일 때, 내합일 때 보면은 내합일 때가 제일 크고 외합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시지름 확인했고 두 번째로 위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보일 거냐. 자, 이거는요. 일단 여러분들 요걸 알아야 돼요.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낼수 있을까 없을까? 행성은 스스로 빛을 못 내요. 그럼 행성이 밝게 보이는 부분은 누구 빛을 받은 부분? 태양빛을 받은 부분만 밝게 빛날 수 있어. 자, 그러면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반쪽만 밝게 빛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만 밝게 빛나요. 여기만 밝게 빛나요. 여기만 밝게 빛나요. 그리고 여기만 밝게 빛나요. 이렇게 그려줄 수 있어요. 이쪽은 밝게 안 빛나는 쪽, 태양빛 못 받은 쪽. 자, 그러면 우리 외합일 때의 지구에서 바라본 위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지구에서 외합일 때를 바라보았더니, 어머나! 내가 보는 반쪽이 다 밝게 빛나. 그럼 이거 무슨 위상? 망의 위상, 보름달 위상으로 보이는 거죠. 따라서 외합에 위치할 때는 보름달, 망의 위상으로 관측이 됩니다. 외합에 위치할 때는 보름달, 망의 위상으로 관측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내합일 때 볼게요, 이번엔. 자, 내합일 때 보는데, 요 반쪽은 밝게 안 빛난다 그랬어. 근데 내가 바라보는 이 반쪽이 전부 다 밝게 안 빛나는 쪽이야. 응? 하나도 안 보이네? 이거 우리 뭐라 그래? 그치, 싹 사라졌다. 사계 위상으로 관측이 됩니다. 안 보이는 거야. 시지름은 근데 안 보여. 이해되셨죠? 내합일 때. 자, 그다음 동방 최대 이각일 때 볼게요. 동방 최대 이각일 때. 내가 여기서 바라봐. 여기서 바라봤더니 내가 볼수 있는 거요 반쪽이거든. 내가 볼수 있는 반쪽 중에 딱 반쪽만 밝게 보여. 근데 어느 쪽 반쪽이 밝게 보이냐? 북반구 기준으로 오른쪽 반쪽이 밝게 보여. 여기서 여기 부분. 그쵸? 그래서, 아, 동방 최대 이각일 때딱 반달인데, 오른쪽이 밝게 빛나는 반달이더라. 우리 이거 무슨 달이라고 하냐면, 상현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 동방 최대 이각일 때는 상현달의 위상으로 관측이 되는구나. 자, 서방 최대 이각일 때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바라보았어. 그랬더니 내가 볼수 있는 것의 절반만 밝게 보이.

보이더라. 역시나 반달이더라. 그런데 이번에는 왼쪽만 밝게 보여. 우리 아까 오른쪽만 밝게 보였는데 이번에는 왼쪽만 밝게 보여. 서방 최대 이각 왼쪽만 밝게 보여요. 요거 우리 무슨 달이라고 하느냐? 하현달이라고 하지. 그래서 아, 서방 최대이각이 위치할 때는 하현달의 형태로 관측이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사이에 위치할 때 외합과 동방 최대이각 사이에 위치할 때는 요 사이의 위상이겠지. 그러니까 반은 다 채워져 있고 반은 채우다만 요런 형태로 관측이 되겠고 여기서도 반은 다 채워져 있고 반은 채우다만 요런 형태로 관측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동방 최대이각과 내합의 사이에 있을 때 여기겠지. 동방 최대이각과 내합의 사이에 있을 때는 사계서 상현달로 가기 전이니까 요렇게 반이 채워지다 만 그럼 요거는 무슨 위상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초승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 동방 최대이각과 내합 사이에 위치할 때는 초승달의 위상을 가지는구나. 자, 그다음에 내합과 서방 최대이각 사이에 있을 때는 사계서 하현달로 차오르기 전이니까 요런 식으로 보이게 되겠지. 왼쪽이 다 차오르고, 아, 왼쪽은 동그란데 반달이 차오르지 않은 상황? 요런 달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금은달 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서 보이는 시지름, 거리를 통해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위상까지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할수 있겠죠? 자신감 가지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내 행성 다 봤어요. 외행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행성은요, 바깥쪽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봤었던 것처럼 합뿐만 아니라 충, 구, 모든 위치 관계가 다 가능해요. 근데 이번에도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 일단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는 거 합이고요. 태양, 지구를 기준으로 태양과 같은 방향. 지구를 기준으로 태양과 반대편에 있는 거 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지구를 기준으로 태양을 보았을 때 태양이 남쪽 하늘에 있다고 하면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이 되더라. 그래서 구가 두 개인데, 즉, 태양과 90도 각도를 이루고 있는 위치 관계가 두 개인데, 태양보다 동쪽에 있는 건 동구, 태양보다 서쪽에 있는 건 서구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름을 붙여주었고, 그 다음에, 이때 이번에는요, 외행성은 지구보다 바깥쪽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공전 속도가 더 느립니다. 여러분들, 공전 속도가 더 느려. 둘 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는데, 외행성이 더 느리게 공전해. 그러니까, 둘다 이렇게 가는데, 외행성이 자꾸 뒤쳐져. 그러니까, 마치 지구를 고정시키고 봤을 땐 어떻게 되는 거 같냐? 외행성이 되감기 하는 것 같아. 외행성이 오히려 뒤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 즉, 외행성은 실제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지구가 빠르게 이동하니까. 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외행성이 반대 방향. 시계 방향으로 위치 관계가 변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느냐? 합 다음에가 시계 방향으로 변해야 돼. 그러니까 차이가 있지. 내행성과 반대죠. 내행성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위치 관계가 변하는데 외행성은 시계 방향으로 변하더라. 그래서 합 다음이 서구고요. 그다음 충이고 그다음 동구가 됩니다. 그래서 아 시계 방향으로 위치 관계 변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럼 외행성은 어떻게 위치 관계에 따라 관측이 되는지 볼게요. 일단 합은 간단해요. 합은 태양이랑 같이 뜨고 같이 지니까 똑같이 관측하기 어렵다라는 거 내행성이랑 마찬가지이고. 자, 이번에 서구에 위치할 때 볼게요. 여러분들 봐봐요. 동쪽 하늘에서 떴대. 그러면 내가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거야. 저기 나와 있는 말로. 서구가 동쪽 하늘에 위치했대. 그러면 아까 요 그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오. 그러면 이 동쪽 하늘을 서구 쪽에다가 갖다 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동쪽 하늘을 서구 쪽에 갖다 놓으면 이걸 자체를 회전시키는 거니까 요런 형태가 되지. 180도 회전된 형태예요.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서구가 동쪽 하늘에 있어. 이제 막 뜨는 거야. 서구에 있는 행성이. 그때 몇 시냐면, 봐봐요. 몇 시인지 보려면 이 남쪽이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지 보면 돼. 우리 이 남쪽 하늘이 딱 태양을 가리킬 때가 낮 12시였지. 그죠? 낮 12시. 근데 그 정반대야. 정반대편이야. 그러면 낮 12시가 아니라 밤 12시. 자정이 되는 거지. 아, 남쪽 하늘이 태양 반대편에 있으면 이거는 자정을 나타내는 거구나. 그러니까 서구의 행성이 위치하면 자정의 동쪽 하늘에서 뜨는구나.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새벽 무렵에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잘 봐요. 시간을 따져줄 땐 태양의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했어. 새벽이라는 건 태양이 이제 막뜰 거지. 그럼 태양이 동남서 중에 어디에 있어야 돼? 이제 막뜰 거니까 동쪽 하늘에 있어야 돼. 동쪽에서 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태양에다가 동쪽 하늘을 갖다 놓는 거야. 항상 이걸 회전시켜서 태양에다 동쪽 하늘을 갖다 놓는 거야. 그럼 이게 새벽의 하늘 모습이야. 새벽의 하늘이 이렇게 떠 있는 거야. 그럼 이때 서구에 있는 천체는 어디 있느냐? 딱 여기 있지. 남쪽 하늘에 딱떠 있네. 아, 새벽 무렵에 남쪽 하늘에 떠 있구나.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해가 동쪽에서 뜨거든. 뜨니까 이제 태양이 지평선 위로 올라오니까 이제 더 이상 관측 안 되는 거겠지. 그래서 자정부터 새벽까지 관측되는구나. 아, 자정부터, 그치, 새벽까지 관측되는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번엔 충이에요. 자, 충은 초저녁에. 자, 초저녁 상황 그럼 그려보자. 초저녁이라는 건 이제 해가 지는 거잖아. 해가 동남서 중에 어디에 있다? 서쪽 지평선에 걸려 있을 때가 초저녁이지. 그러면 서쪽 지평선에 태양을 걸어. 요렇게. 요걸 돌려서 건 거야. 그럼 이게 초저녁 모습. 그랬더니 충이 어느 쪽에 있냐? 동쪽에 있어. 동쪽 지평선의 충에 있는 행성이 걸려 있다는 건 이제 막 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충은 초저녁에 동쪽 하늘에서 이제 막 뜨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수 있겠죠? 재밌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다가 새벽 무렵. 자, 새벽 무렵. 새벽 무렵이래. 그러면 우리가 태양을 또 어디에다 갖다 놔야 돼? 동쪽 하늘에다 갖다 놔야 되는 거야. 그러면 태양을 동쪽 하늘에다 갖다 놔. 그러면 요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요렇게 했더니, 어머나, 충이 어느 쪽 하늘에다 걸려 있어? 서쪽 지평선에 걸려 있지. 그러니까 동에서 떴다가 초저녁에 이제 지는 거죠. 아, 그쵸. 새벽 무렵에 지는 거죠. 서쪽으로 지더라. 아, 충은 태양이랑 정반대편에 위치하기 때문에 태양이 뜰 때, 태양이 동쪽 하늘에 있을 때, 충에 있는 행성은 저어요. 태양이 뜰때 지고, 태양이 질때 뜨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럼 언제 남중하냐? 이 충에 있는 것은요, 남중할 때, 요렇게. 남쪽 하늘에 딱돼 있을 때가 남중이잖아. 그럼 이게 언제냐? 우리 아까 언제라고 했냐면, 남쪽 하늘이 태양의 반대편에 있는 자정이라고 했었지. 자정에 남중하는구나. 까지 알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충의 위치 잘 봐봐요. 외행성이 지구랑 최대로 근접한 시점이지. 우리 행성이 이렇게 지구랑 제일 가까워졌을 때 일어나는 행성의 겉보기 운동? 역행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충에 위치할 때, 외행성의 역행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도 반드시 체크해줘야 되는 포인트.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동구에 위치할 때 보겠습니다. 자, 동구에 위치할 때 초저녁이래. 초저녁이니까 태양을 서쪽 하늘에다 갖다 놔요. 이렇게 해줘야겠지. 그럼 그때 동구에 위치한 행성이 어디 있느냐? S. 남쪽 하늘에 딱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원래 그 전에 이미 동쪽 하늘에서 떴지만, 이제 남쪽 하늘로 가면서 이때 해가 지니까 이때부터 관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서쪽으로 지냐? 시간적으로 언제 서쪽으로 지냐? 자, 서쪽으로 지는 거 찾으려면 동구를 서쪽 지평선에다 갖다 놓으면 되겠다. 여기가 이스트 이렇게. 그러면 이게 몇 시냐? 충에 지금 요 태양의 반대편에 남쪽이 있으니까 이거 자정이네. 자정에 서쪽 하늘로 지는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요렇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외행성의 위치 관계에 따른 관측 방향, 관측 시간까지 정리해 본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뭐할 거냐? 우리가 외행성의 위상은 같이 확인 안 해봤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 외행성의 위상 같이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문제들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체크랑 관련된 문제 풀이까지 다음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들 있었는데, 여러분들 충분히 복습 잘 하시고, 그래야지 다음 시간에 문제도 풀수 있어요. 우리 내용 거의 다 배웠으니까 문제도 미리 풀어보고 다음 시간 강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오늘 고생했습니다. 안녕.

0: EBS 플러스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수능완성 인간발달의 베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3회의 11번 문항부터 20번 문항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에디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천재가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 우리 알고 있는데요. 자, 1%의 영감과 그리고 99%의 노력 이라고 했을 때, 자, 선생님 뭐 별다른 생각이 없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1%의 영감은 누구나 있지만 99%의 노력을 자 99%가 될 때까지 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둬서 우리가 천재가 되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막 모두가 다 천재가 돼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80% 혹은 90% 노력을 해서 거의 다 왔는데 그 99%가 바로 코앞에 왔다라는 걸 모르고 중간에 그만두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이 100%가 되기 위한 그 어디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00%가 되지 않아서 눈앞이 막막하고 다 안 돼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하신다면 완성에 가까워질 겁니다. 지금 저희 수능 완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노력이 100%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능 점수로서 여러분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끝까지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의 100%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 11번 문항부터 20번 문항까지 함께 풀어보면서 100% 채워볼까요? 자, 11번 문항부터 시작해 볼게요. 11번 문항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자, 다음 조건을 통해서 순서 없이 늘어놓은 글자들을 조합하여 완성한 가시기의 발달 특성을 나타내는 사례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입니다. 자, 조건을 보고

우리는 글자를 조합해야 되겠고요. 글자를 조합해서 우리는 가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시기의 발달 특성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가시기의 발달 특성을 사례로 풀어놓은 것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로 풀어놓았다라고 해서 여러분 더 어렵게 느끼거나 하실 것 없고요. 이런 발달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자신감 있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조건부터 확인해 볼게요. 글자 중세 가지 글자만을 조합해서 완성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식이 중에서 지금 세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식이겠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자, 가시기의 글자는 대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가시기는 결정적으로 이런 힌트를 주고 있어요.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는 시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는 시기이다.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두 개의 시기 중에서 조금 고민을 해야 합니다.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는 시기는 유아기이고요. 대부분의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로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아동기입니다. 그래서 유아기, 아동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자, 대각선으로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 보면 영아기는 아니지만 자, 영아기 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가시기는 아동기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청년기도 아니고, 그치? 신생아기도 아니고요. 그쵸? 아동기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 찾아낼 수가 있네요. 자, 가시기는 그래서 아동기입니다. 아동기의 발달 특성을 나타내는 사례를 한번 골라볼까요? 학교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 쳐다본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우리 뭐죠? 상상적 관중의 발달 특성인데요. 이건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발달 특성이죠. 그죠? 아닙니다. 고민형도 배가 고플 것이라고 자신이 먹던 음식을 맛있게 먹으라고 주는 것은 무할론적 사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무할론적 사고는 유아기에 나타나는 발달 특성입니다. 그래서 아니죠. 자, 엄마가 아프면 자신이 엄마 말을 듣지 않아서 아픈 것이라고 생각해서 걱정을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전환적 추론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전환적 추론을 하는 시기는 유아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동기와 관련된 사례가 아니네요. 동일한 양의 물을 서로 크기가 다른 비커에 부었을 때 같은 양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 자, 이건 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존 개념의 획득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런 보존 개념을 획득하는 시기, 아동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5번. 숨바꼭질을 하면서 자기 눈만 가리고 숨었다고 생각해서 술래가 못 찾는다고 생각하는 거. 자, 요거 뭐죠? 유아기에 나타나는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적 사고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 사고는 유아기의 발달 특성입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4번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찾아볼 수가 있네요. 자, 이런 아동기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분 살펴보신 것처럼 아동기라고 하는 걸 찾아내고 그리고 이 아동기와 관련된 사례를 고르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아동기는 조금 다른 시기와 구별되게 다른 시기들은 유아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잉 일반화라던가 아니면 유아기의 무란론적 사고라던가 이런 것들로 제시문을 촘촘하게 채우고 유아기를 알아내는 그런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많이 살펴볼 수 있는데, 아동기 같은 경우에는 아동기의 딱, 뭐, 이렇게 특징적인 그렇게 아동기를 나타내는 내용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동기다라고 하는 걸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된 제시문을 보실 때 여러분은 아동기에서 신체 발달이 7등신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동기에 유치가 빠지고 대부분의

관련된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아동기는 부모 교육 자료를 통해서 다음 부모 교육 자료를 통해서 알수 있는 자녀가 속한 발달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자녀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자료이고요. 뭐 아동기가 학교에 처음으로 투입되는 시기인 만큼 뭐 이렇게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아동기의 내용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학부모님, 자녀의 학교 생활이 많이 걱정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고요. 이 시기에는 학습 과제 수행을 통해서 학교에 적응하는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릭슨의 이런 근면성을 습득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에릭슨에 따르면 이 시기에 발달 과업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일상생활에서 작은 성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격려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네요. 자, 필요한 기술, 사회적인 기술을 익히는 시기이다. 자, 그러지 못할 경우 열등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아동기라고 하는 걸 전달하고 있는 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우리 골라볼까요? 변증법적 사고가 가능하다. 이건 성년기에 해당이 되죠. 자, 프로이트에 따르면 잠복기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자, 확인 부가 의문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유아기에 해당합니다. 자, 콜버그에 따르면 성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은 유아기에 해당합니다. 자, 혼과 카텔에 따르면 유동성 지능이 절정에 달하는 것은 성년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항 우리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항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나요, 여러분? 미나의 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네요. 자,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근거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너의 다중지능과 관련된 내용을 묻고 있죠. 그렇죠? 자, 가드너는 지능이 한 가지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개의 지능이 종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다중지능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미나의 지능을 이런 여러 가지의 지능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우리 분석을 해봐야지 되겠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사와 미나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오늘 저번 시험에 검사했던 다중지능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모두 확인해 보세요. 이랬는데 미나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선생님, 저는 평소 수학 문제 푸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숫자에 대한 계산하는 지능이 높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수, 논리 지능에 있어서 높게 나왔다. 강점 지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구나. 미나는 수에 대한 지능이 높게 나왔구나.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미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MBTI 검사에서 T가 높게 나와서 그런지 평소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을 잘 못한다고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네요. 자, 대인지능에 있어서는 잘 듣고 이해하고 이렇게 공감해주고 하는 걸잘 못한대요.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인지능이 약점지능이다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나의 경우에는 수논리지능을 강점지능이니까 개발하기 위한 활동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런 대인관계를 잘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지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강점 지능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강점 지능은 더 강점이 될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되고요. 약점 지능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 더 이제 그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활동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제작하거나 체스 게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 지능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강점 지능과 약점 지능 둘 다와 관련이 없죠. 자,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영상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찰지능이나 자기의 지능과 관련이 있는 활동이라서 관련이 없습니다. 자, 도표를 구조하거나 부호해독 활동을 하는 것은 수논리지능과 관련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집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친구들과 피드백을 주고받는 활동을 하는 거, 대인관계 지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줄수 있어요. 답은 디귿 리을로 묶인 5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다중지능이론. 우리 가드너가 지능을 여러 가지의 지능의 종합이다라고 제시한 것을 다중지능이론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어떤 지능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9개의 지능 영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자, 시계 방향으로 우리 돌아가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시공간 지능이에요. 시공간 지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림 그리기, 종이 접기, 그다음에 뭐 공간 확인, 공간 파악하기 이런 것들과 관련된 지능이 시공간 지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인 지능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대인 지능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자아 지능이 있는데요. 성찰을 잘할수 있는 이런 지능입니다. 자신의 사고, 감정, 장단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감정, 언어, 행동을 조절하고 향상시키는 성찰적인 지능이고요. 철학자, 종교인, 심리 상담가 등과 관련이 되어 있는 지능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연 지능은 자연을 즐기고 느끼는 것으로 동물 좋아하고 식물 좋아하고 하는 것들이 자연 지능과 관련이 있죠. 자, 음악 지능은 소리, 음악을 좋아하는 지능이고요. 음악을 직접 한다거나 아니면 작곡, 지휘하는 사람들도 음악 지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신체 지능은 몸을 잘 쓰고 움직이는 것과 관련된 지능입니다. 그리고 언어 지능은 말하기, 쓰기, 읽기 이런 것들을 잘 하는 지능이 언어 지능에 해당이 됩니다. 자, 수논리 지능은 방금 전에 우리 봤던 것처럼 수를 잘 계산해, 그리고 과학적으로 실험을 잘하고 문제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착착착 잘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수논리 지능에 해당이 됩니다. 자, 실존 지능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본성 및 가치에 대한 철학적, 종교적 사고를 하는 것을 실존 지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9가지의 다양한 지능이 종합되어서 인간의 지능을 구성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9개의 지능을 모두 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다중지능 영역의 개발을 돕는 활동도 여러분 이렇게 정리되어서 제시되고 있으니까요. 이 각각의 지능 영역을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함께 묶어서 꼭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언어는 우리가 글쓰기, 읽기, 말하기 등등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활동에 해당이 되겠죠. 쓰기, 읽기, 일기 쓰기. 그리고 뭐 이야기 만들기, 다른 사람들하고 유머, 농담하기 이런 것들은 언어 지능 영역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자, 수 논리 같은 경우에는 수를 분석하고 도표를 구조화하고 부호를 해독하고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3단 논법으로 그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도 수논리 지능과 관련이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시공간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전체적으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그리고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이런 체스 게임, 지도 제작하기 등이 시공간 지능을 돕는 활동이라고 할수 있죠. 자, 음악은 여러분 굉장히 뭐 쉽죠?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 작곡, 편곡, 악기 연주, 노래 등이 음악 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활동이고요. 자, 신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몸을 움직이는 다양한 활동들이 신체의 지능을 높일 수 있는 활동입니다. 무용, 스포츠, 뭐 마인 이런.

이런 것들. 자, 대인관계는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대인관계 지능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드백 주고받기, 공감하기, 집단으로 이런 프로젝트 하기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자, 실존 지능은 성찰하는 것과 관련된 지능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반성적 사고, 그리고 정신적인 활동, 고도의 추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존 지능과 자기이해 지능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연 지능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우리가 자연을 좋아하고 관찰하고 하는 것에서부터 기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 관찰하기, 견학하기, 자연 보호, 동물 기르기 등의 활동을 통해서 기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중지능 이론과 관련해서 기출 문항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025학년도 6모 문항이고요. 상담 일지를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학생 A의 학부모와의 상담 일지인데요. 상담 방법은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해서 학생 A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먼저 자료 1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관찰 내용을 살펴보면 친구들의 감정을 잘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자, 고민거리를 들어주는 것을 즐겨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이런 지능을 우리 뭐라고 했었죠? 대인지능이라고 했었죠? 대인지능이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런데 독서 감상문을 작성할 때긴 문장을 문법에 맞게 쓰는 것은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쓰기, 읽기, 말하기의 지능은 우리가 언어지능이라고 했었는데 언어지능은 낮게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자료 2는 다중지능 검사 결과지인데요. 자, 이 중에 A, B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A와 B 중에서 우리가 자료 1을 통해서 알아낸 지능을 여기에다 대입해 보아야겠습니다. 왜냐, 다른 것들은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자료 1에서 파악한 대인지능과 언어지능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파악한 내용을 A와 B에 적용을 해서 넣어봐야겠는데, 자. 어떤 것이 높다고 했죠? 대인지능이 높다고 했습니다. 자, A와 B 중에 그래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게 뭐예요? B예요. 그래서, 아, B는 대인지능이겠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남은 하나 A는 뭐가 되겠죠? 낮다라고 나와 있는 A, 언어지능에 해당한다라고 우리 이렇게 파악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자료 2에서 그리고 다른 것들을 봤을 때 음악지능과 자연친화지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존지능과 논리수학지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그래프에서 함께 파악해 보아야겠습니다. 자, 보기 기억 볼까요? 자료 2에 따르면 논리적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지능에 강점을 보이나요? 아니요, 지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자료 2에 따르면 인간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철학적 사고를 하는 지능, 실존 지능이거든요. 자, 실존 지능에서 약점을 보인다. 맞습니다. 그렇죠? A 지능은 뭐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 언어지능에 해당이 됩니다. 자, B 지능은 대인지능에 해당이 되는데요. 대인지능을 강화하는 활동으로 집단 프로젝트 활동 적절하죠. 그래서, 자, 맞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 리을로 묶인 5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중지능이론, 여러분, 여러 개의 지능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 여러 개의 지능을 모두 다 꼼꼼하게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중지능, 이 9개의 지능을 모두 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도 연계해서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13번과 14번 문항, 자, 함께 세트 문항인데요. 어떤 내용을 알아야 할까요? 그림이 나와 있고, 그리고 생식셈 자극 호르몬이 정소와 난소를 자극을 하면 남성

고유의 체격을 형성하고 여성다운 체격을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 위 그림에서 AB 성 호르몬이었네요. 자, 성 호르몬 AB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14번 위 그림에서 성 호르몬 AB가 이전 단계에 비해서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시기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성 호르몬 AB 뭘까요?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자, 정소를 자극을 하면 A가 분비된다고 해요. 자, 남성의 정소가 자극이 되어서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이겠죠? 그죠? 그다음에 B는 자, 난소가 자극이 되면 이제 B가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다운 체격을 형성하게 되는 여성 호르몬이거든요. 에스트로겐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와 같이 파악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위 그림에서 성호르몬 AB, 우리 알아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우리 골라볼까요? A는 안드로겐이다. 맞죠? 자, B는 여성에게서만 발견이 될까요? 아닙니다. 이두 가지 호르몬, 우리가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둘다 남성, 여성 모두 다 분비가 됩니다. 다만 그 양의 비율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죠. 남성의 경우에는 안드로겐이 많이 분비되는 거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 많은 양 분비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모두 다두 호르몬 모두 다 분비가 된다는 점은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죠. 자, B는 여자에게서만 발견된다.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 A와 B는 뇌하 수체에서 분비된다. 아니죠, 지금. 자, 그래서 답은 기억만 정답이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항은 성호르몬 AB 우리가 찾아냈는데, 이 성호르몬이 이전 단계에 비해서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성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제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제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 언제인가요, 여러분? 청소년기입니다. 그렇죠? 청소년기의 발달 특징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기의 발달 특징으로 오른 거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동일성의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자, 동일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였죠? 우리가 보존 개념에서 자, 이전과 밖에서 더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떼서 덜어내거나 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동일해라고 하는 걸 아는 걸 우리 동일성의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동일성의 개념은 아동기인 구체적 조작기에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답 아니죠. 자, 조망 수용 능력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건 어때요? 자, 조망 수용 능력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높은 데서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걸 조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머릿속에서의 관점을 여러 차원으로 여러분 옮겨서 이런 일어나는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조망 수용 능력이라고 하죠. 탈중심화되면서 조망 수용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탈중심화가 이루어지면서 조망 수용 능력을 획득하기 시작하는 것은 아동기부터입니다. 자, 도덕적 딜레마를 흑백 논리로 이해하는 것은 자,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고요. 좀 유아기적인 그런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죠. 타율적인 도덕성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설 상황에 대한 연역적 추론이 가능한 거, 이거 어떤가요? 청소년기부터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도덕적 판단을 할때 원인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거, 타율적 도덕성 단계로 유아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5번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15번 문항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장면에서 A씨와 B씨가 말하는 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능 여러 가지 배웠거든요. 지능, 혼과 카테리 지능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봤던 가드너의 다중지능도 있었고요. 자, 지금 우리가 봐야 할 지능은 뭐냐? 스턴버그가 이야기하는 지능삼원론의 지능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지능삼원론의 지능 중에서 A씨와 B씨가 말하는 지능은 어떤 지능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뇌 비밀 퀴즈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논리 추론의 귀재 A씨, 생활 속 지식왕 B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A씨와 B씨의 지능이 어떤 지능일지 우리 조금은 알수 있는 힌트를 주고 있어요. 자, 먼저 A씨 수많은 퀴즈 대회에서 수상을 했어요. 자, A씨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언어와 수리 문제에 자신이 있어요. 조건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흥미롭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A씨가 장점이 있는 부분은 저렇게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결론을 유출해내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지능은 우리가 분석적 지능 혹은 구성적 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분석적 지능이 지금 굉장히 강점이다 라고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B씨는 생활 속 지식왕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B씨는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상황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많다고 합니다. 갈등을 현명하게 조율하거나 갑작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내는 이런 능력이 높다고 합니다. 자, B씨의 지능은 우리가 실용적 지능, 상황적 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런 지능에 강하구나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답에서 그러면 우리 A씨와 B씨의 지능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A씨의 강점 지능은 익숙한 문제를 기계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을 지닌다. 자, 이거는 어떤 지능에 대한 거죠? 이건 경험적 지능. 경험적 지능, 우리가 경험적, 창의적 지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지능에 해당합니다. 자, A씨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상하고 발견하며 종합하는 데 필요한 지능이 높다. 자, 이것도 역시 경험적 지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B씨는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와 관련된 지능이 높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지능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전통의 지능 검사에서 측정하려는 지능은 분석적 지능이거든요. 그런데 B씨의 지능은 이 지능이 아니죠. 자, A씨는 분석적 지능, B씨는 실용적 지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5번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스턴버그의 지능 삼원론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능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요소이니까요. 여러분, 세 가지의 지능, 어떤 지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스턴버그가 제시하는 삼원지능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분석적 지능부터 살펴보실까요? 자, 분석적 지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능이죠. 그렇죠? 학업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이해, 분석, 대조, 평가하는 데 필요한 지능을 우리 분석적 지능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지능 검사에서는 주로 이 지능을 측정을 해왔어요. 그래서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성들이 있었었죠.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하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와 관련 있는 지능입니다. 자, 두 번째 지능은 경험적 지능이에요. 경험적 지능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상, 발견, 종합하는데 필요한 지능입니다. 창의적인 지능이라고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새로운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비교해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이런 지능을 경험적 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지능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익숙한 문제는 기계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용적 지능을 살펴볼까요? 자, 실용

지능은 일상적인 문제, 사회적인 상황 이런 데에 놓였을 때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고 반응하는 그런 지능입니다. 지능의 실제 현실 측면으로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지만 실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이런 능력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소년기까지는 분석적 지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든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다든지 하는 경험적 지능과 실용적 지능이 더 중요해지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스턴버그의 지능 3원론과 관련해서 우리 기출문화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할수 있는 직원 A와 직원 B의 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런 문항입니다. 자, 팀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해봤습니다. 테스트 결과 일부 오류가 있어 이를 개선하면서 다른 편의 기능도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직원 A 이렇게 얘기하네요. 제가 학창 시절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경험과 저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편의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를 지금 내고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자, 경험적 지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직원 B를 볼까요? 자, 직원 B의 경우에는 오류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요. 자, 대안을 비교 분석하고 대조 평가한 후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분석적 지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답을 골라볼까요? 자, 직원 A는 경험적 지능을 창의적 지능이라고도 합니다. 창의적 지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직원 B가 활용한 지능은 성년기 이전보다 성년기 이후에 중요해지나요? 반대죠. 성년기 이전에 중요했던 지능입니다. 자, 물론 성년기 이후에도 분석적 지능이 아예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년기 이후에는 이런 경험적 지능과 실용적인 지능의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인 거죠. 자, 직원 A가 활용하는 지능은 직원 B가 활용하는 지능보다 학교에서의 학업에 더 중요한 지능일까요? 반대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스타버그의 지능 3원론도 세 가지의 지능 이렇게 사례에 적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거 여러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스타버그의 지능 3원론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자, 다음 관찰 기록지에서 알수 있는 지능 요소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인데요. 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죠? 세계 식생활 문화 수업에서 지난 시간에 학습한 한식 조리 방법을 여러 나라의 요리와 접목하여 독창적인 퓨전 레시피를 개발하였다라고 해서 자, 경험한 걸 바탕으로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한 경험적 지능이 가에는 나타나는 거 살펴볼 수 있네요. 자, 나는 어떤가요? 전통 식생활 문화 수업에서 한식의 식재료와 조리 방법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해서 정리했다라고 해서 나에는 분석적 지능이 나오고 있는 거 우리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바뀌었지만 내용은 분석한 내용은 동일하네요, 여러분. 그렇죠? 자, 가는 구성적 지능이다. 아니었습니다. 자, 나는 학업보다 일상생활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직업일까요? 학업에 효과적인 지능이죠. 자, 나는 가보다 기본적인 정보 처리 및 지식 습득에 더 관여한다. 라고 하는 게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디귿만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6번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항. 다음 게시판에 사연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시기의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입니다. 그리고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근거하라고 하고 있죠. 그죠? 자, 시기를 유추하는 것을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의 발달 과업과 연관지어서 우리 해봐야겠습니다. 자, 마음의 소리 심리상담소 게시판인데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5년이 되었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졸업하고 한 5년 정도 지났으니까 30살 정도, 내외 정도가 되겠죠? 자, 직장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요즘 들어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근거해 봤을 때, 자, 고립감을 느낀다, 외로운 마음인다, 마음을 나눌 이런 친밀감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라고 우리 파악해 볼 수가 있네요. 자, 위기로서 고립감을 느끼는 이 시기는 성년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성년기의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거 골라볼까요? 결정적 지능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이다. 자, 결정성 지능은 아직 절정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중년기 이후에도 계속 쌓일 거예요. 일생 중 근력이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시기이다. 그쵸? 신체 능력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여성의 에스트로겐 생산 또한 그래서 최고에 도달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여성은 여성답게, 남성은 남성답게 각각의 각자의 성으로서의 매력이 절정인 것도 이 시기죠. 자, 그럼 매력이 절정에 달한다라고 하는 거 관련 있는 게 이런 성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성 호르몬의 생산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답은 니은 티귿으로 묶인 4번이 되겠네요. 자, 17번 문항 함께 풀어볼까요? 17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시기의 발달적 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자, 이것도 에릭스의 심리사회적 이론에 근거해서 해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시기 알아내고요. 이 시기의 위기, 우리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에 근거해서 파악하면 되겠네요. 자,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요? 기존의 성 역할로 인해 억제되었던 반대성의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은 보다 부드럽고 정서적이 되는 여성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여성들은 덜 정서적이고 공격적, 도구적으로 되어 간다. 여성의 숨겨져 왔던 남성성이 나타나는 시기라는 거죠. 남성들은 젊었을 때보다 민감하고 온정적이며 의존적인 욕구를 더 느껴서 수동적, 적응적 성격 양식을 가지는 반면, 여성들은 지배와 권력에 더 관심을 갖게 되며 경쟁적 충동의 죄의식을 더덜 느끼게 되어서 능동적 성격 양식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유웅이 이 시기 중년기에는 이렇게 남성은 숨겨진 여성성 아니마를 드러내고, 그죠? 그다음에 여성의 경우에는 숨겨져 있는 남성성인 아니무스를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중년기에 해당합니다. 자, 이 중년기에 그러면 발달적 위기 어떤 게 있을까요? 중년기에는 에릭슨이 자, 중년기에 발달 과업으로는 생산성을 제시를 했고요.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하면 침체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발달적 위기 뭐가 있나요? 침체감입니다. 자, 침체가 어디 있을까요? 1번에 있네요. 의미 있는 활동을 못하면 삶에 침체감을 느끼게 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신을 올바르게 확립하지 못하면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 아까 고립감 느끼고 있는 거 우리 어느 시기였죠? 성년기였습니다. 자, 학업이나 기술 획득에서 실패를 겪으면 열등감을 갖게 된다. 열등감. 자, 아동기에 근면성을 발달시키지 못할 때 열등감이 열등감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목표를 이루기 위한 활동을 제지당하게 되면 죄책감이 생긴다. 3살에서 6살 사이에 아동이 주도성을 발휘할 때 주도성을 발휘하는 거 제지당하게 되면 죄책감을 가지게 되죠. 그다음에 사회적 혼란이나 자신에 대한 확신 부족은 정체감 확립을 하지 못하고 정체감 혼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청소년기에 해당합니다. 자, 18번 문항 우리 함께 볼까요? 다음 시 속에 나타난 화자가 속한 시

시기의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입니다. 자, 화자는 어느 시기에 속해 있을까? 청년도 아니고 노년도 아닌 게 가운데 걸쳐 있어서 애매한 나이라고 합니다. 자, 청년과 노년 사이 어느 시기죠? 중년기네요. 가족을 위해서 살아온 삶, 품 안에 자식은 떠나고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나이라고 합니다. 자, 화자가 속한 시기는 중년기고요. 중년기의 발달 특성 골라봅시다. 자, 탈부모의 위기를 경험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품 안에 자식은 떠나고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나이. 그래서 자식들이 다 떠나요. 그래서 탈부모기가 됐는데 허전한 거죠. 이런 탈부모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이 시기. 자, 융에 따르면 인생의 정오라고 합니다. 정오라고 해서 뭐 아주 뭐 화창한 이때를 얘기한다기보다 12시에서부터 이제 3시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하는 의미의 정오입니다. 자, 융에 따르면 인생의 정오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자, 신체의 감각 기능이 가장 예민한 상태는 성년기겠죠? 실용적 지능보다 학업적 지능이 더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의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누르붙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함께 볼까요? 자, 19번에서는 체크리스트가 나오고 있고요. A씨가 속한 성격 적응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라이카드 등의 노년기 노화 적응 유형 5가지가 있는데요. 이 5가지 중에서 A씨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이 A씨가 나타나는 특성을 체크리스트의 문항을 통해서 확인하고 어떤 유형인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불안한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별로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렇죠? 누군가 나를 계속 도와줘야 편하다 해서 아니라고 하네요.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싶어하는 그런 특성을 보여요. 자, 외모 변화나 체력 저하가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나는 뭐 외모나 체력에서 변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어떤 유형이 여러분 떠오르죠? 그렇죠? 나이 들어가는 자신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못 받아들인다고 해요. 나이 들어가는 거 거부하는 유형이에요. 젊었을 때 하던 일을 계속하려고 애쓰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유형 여러분 무슨 유형이라고 할수 있죠? 늙는 것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젊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무장방어형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무장방어형에 해당하고요. 젊음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유형입니다. 자신의 지나온 삶의 강점과 약점 모두를 인정하는 것은 성숙형에 해당하죠. 노년기를 수동적으로 살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어 좋아하는 것은 흔들의자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으로 묶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항 우리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20번 문항은 사회 부양 방식과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노인 부양 방식은 가족 부양, 시설 부양, 그리고 지역사회 부양 방식에 한한다라고 단서 조항을 제시하고 있네요. 이셋 중에 가와 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해 보면 되겠죠. 자,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의 부양 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분양된 실버타운이 화제가 되고 있고, 실버타운 입주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실버타운이 만들어졌고,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가족, 시설, 지역사회 부양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나요? 시설에 들어가는 방법, 시설 부양에 해당이 됩니다. 자, 나를 보겠습니다. 자, 나는 오랫동안 살아온 동네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활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살아오던 데에서 계속해서 살면서 도움을 받는 이런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죠? 여러분, 지역사회 부양 방식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자, 나는 지역사회 부양에 해당이 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자, 이와 관련된 설명을 이제 골라볼게요. 가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0: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는 가보다 노인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덜 주는 특징이 있죠. 집에서 있으니까 훨씬 더 안정감을 주겠죠. 자, 가는 시설 부양, 나는 지역사회 부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번 문항까지 다양한 문항들 오늘도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새롭게 다시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의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14강입니다. 14강에서는 갖고 있는 교재 13과를 다룰 건데요. 뒤에 부분은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이해하는 선에서까지만 너무 자세히 깊게 안 들어가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동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동사가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좀 어려울 거예요. 우샤히두, 내가 본다, 시청한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살살랏, 무쌀쌀, 실실라는 이건 체인입니다. 실실라가 무쌀쌀라트라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무쌀쌀라트 드라마를 보통 무쌀쌀라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쌀쌀라트 코리아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한국의 그 드라마가. 그래서 K 드라마를 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자, 아빠, 아빠 그러면 내가 남는다, 나는 이 자리에 남는다 할때 아빠. 우샤히두가 본다면 보기, 시청하기는 이것에 대한 동명사는 무샤하다툰이에요. 무샤하다툰. 그래서 무샤하다툰 동명사 형태인 것을 알수 있고요. 마르케즈, 마가 장소 명사죠. 라카자가 어디에 어떤 뭐 포커스를 둔다, 무슨 뭐 집중한다 이런 말인데, 마르케즈 그러면 중심이다, 센터다 이런 말이에요. 중심, 어디에 딱 가운데에 있는 어떤 장소, 어디에 그뭐 포커스가 맞춰진 어떤 그 장소를 얘기할 때 마르카즈라고 씁니다. 그 센터를 보통 말할 때 써요. 마르카즈 사카피 그러면은 문화 센터죠. 마르카즈 사카피. 그래서 한국 문화원 같은 경우 마르카즈 사카피라고 했는데, 이집트에 있는 한국 문화원에서 한국어 강좌를 열었는데 몇천 명이 모여 갖고 막 몇십 명 갖고 할 문화 강좌를 몇천 명이 막 어플라이하고 그 뭐야 응시를 해 갖고 굉장히 곤욕을 치렀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정말 요새는 대세인 것 같아요. 한국 문화가. 마르카 사카피가 이렇게 문화원이고요. 그 다음에 아타 알라무 그러면 이것은 직설법이에요. 직설법. 내가 뭐뭐 한다. 아타 알라무 그러면 나는 배운다 한데, 아타 알라마 그러면 앞에 뭐가 왔단 얘기예요? 아니라는 접속사가 왔단 얘기죠. 또는 안 대신에 리 같은 접속사가 올 수도 있어요. 리. 근데 접속사 전치사가 올수 있어요. 근데 전치사 뒤에도 이렇게 아타 알라마 쓸수 있어요. 배우기 위하여. 그러면 전치사 뒤에 동사가 오는 언어가 있나요? 아랍어만? 아니에요. 아랍어도 전치사 뒤에 동사만 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럼 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

이리 뒤에 안이 있었는데 이 안이 생략된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리안 다알라마의 준말로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아 다알라마 배우기 위하여 또는 안 다알라마 내가 배우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이나 리라는 전치사 뒤에 이렇게 접속법이 올수 있습니다. 아 다알라마. 우마리스는 프랙티스하다 뭐 어떤 운동을 하다 뭐 이럴 때 우마리스라고 써요. 그래서 무엇을 행한다. 리아다는 스포츠죠. 그러니까 운동이죠. 그래서 우마리스 리아다탄 꼴라 야우민 나는 매일 운동을 합니다. 할때 우마리스 리아다 쓸수 있습니다. 마슈울라툰 앞에 나왔었던 말이에요. 마슈울라툰. 아, 지금 이 단어들이요. 아무리 나선형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나왔던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다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죠. 여러분 앞에서 다 공부하고 외웠을 텐데. 마슈울라툰 바쁘다의 여성형. 이다는 뭐뭐 한다면. 그래서 이다 뭐뭐 한다면 뭐 이렇게 뭐뭐 하는 가정법이에요. 조건사 가정법 말하는 조건사죠. 그다음에 라이운 마 라유카 피 그럴 때 너의 의견은 무엇이니 여러 번 나왔죠. 근데 여기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단어로 나왔네요. 생각 의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도 계속 같이 나오는데 그런가 보다 하세요. 나슈라부 그러면 우리가 마신다. 우리가 마신다. 그러면 우리가 마시는데 나슈라부인데 그 앞에 안 같은 것이 이렇게 오면 안 나슈라바 이렇게 되죠. 누리두 안 나슈라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마시기 원합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할때 접속법이 왔는데 안 뒤에 접속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끝에가 아로 끝났습니다. 살마와 지유 지유도 되고 제유도 되고 뭐다 되죠. 뭐 이렇게 이게 제유도 이렇게 써야 돼요. 제유, 그다음에 지유 이렇게. 살마는 여성이에요. 여성이라는 건 어떻게 아느냐? 하나, 둘, 세개 글자 뒤에 이렇게 알리프 막수라가 오는 이름은 여성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일라 쓰면 하나, 둘, 세개 글자가 왔죠. 그리고 나서 뒤에 오는 알리프가 있으면 이렇게 알리프 막수라가 있으면 이거 또는 맘도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고리야 이런 식으로 할때 고리야 이렇게 오면 여성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라일라 살마 고리야 이런 식으로 알리프 장몸으로 끝나는 것들이 어근이 아닌 거 무스타시파 같은 거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여성형입니다. 살마 야 지유야 이렇게 마다 타팔리날 알아나 기억납니까? 타파알리나 파알라 동사에서 파알라 뭐뭐 하다예요. 파알라 이렇게. 근데 앞에 아가 붙고 타가 붙고 야가 붙고 또 타가 붙습니다. 그래서 아프알루 그러면 내가 뭐뭐 한다. 타프알루 그러면 내가 뭐뭐 한다. 타프 알리나 그러면 여성이 타프 알리나 2인칭 여성이죠. 당신이 내가 뭐뭐 한다 했을 때 그렇게 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야프 알루는 3인칭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뭐 한다. 야프 알루 또 타프 알루 그러면 그녀가 뭐뭐 한다. 그래서 미완료 동사의 현재형이죠. 미완료 동사의 주어 표시는 그 주어라는 것은 행위자가 누구냐? 표시는 동사의 앞에 이렇게 씁니다. 왜이 말을 하느냐? 완료 동사는 언제 썼어요? 완료 동사는 뒤에 썼습니다. 다라스투, 다라스타, 다라스티, 다라사, 다라사트. 어디가 변해요? 동사 뒤에가 변했죠. 그래서 공부했다. 나는 공부했다. 너는 공부했다. 그는 공부했다. 다라사, 다라스투, 다라스타, 다라스티. 투, 타티, 아아트라고 달아서 뒤에 붙었어요. 이건 완료동사, 과거를 나타내는 완료동사인데 미완료 동사는 어디에 붙느냐? 앞에 붙어요. 이렇게. 아팔루 타팔루 타팔루 야팔루 타팔루. 그래서 아타타 야타라고 말하고요. 요 앞에 붙는 주어 표지는 아나 야타 네 개뿐입니다. 아는 1인칭, 나는 여기 없지만 1인칭 복수. 우리가 뭐뭐 한다. 나팔루 이렇게. 그다음에 아나 야는 3인칭, 타 2인칭, 2인칭, 3인칭 여성.
이래서 아나야타라는 네 개의 글자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타타야타로 기억하세요. 대신 2인칭의 타하고 타 중에서 여성 형태에만 이이나가 뒤에 붙습니다. 이이나 이렇게 뒤에가. 그래서 타프알리나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기서 마다 타프알리나 타가 붙고 이이나가 붙었어요. 이이나가. 아, 그러면 2인칭인 건 맞아. 타가 2인칭. 3인칭 여성도 있지만 회화에서는 거의 3인칭은 안 쓰잖아요. 그래서 2인칭, 1인칭 대부분 쓰는데 마다 타팔리나 이나가 붙은 걸 보니까 아, 상대가 여자구나. 그럼 지유가 여자란 말이에요. 야, 지유. 마다 타팔리나 알아나. 지금 너뭐 하니? 마다 타팔리나. 지금 뭐 하니? 야, 지유가 우샤히돌 무살살랏. 무살살은 단수는 무살살룬이에요. 무살살룬. 무살살룬이에요. 무살살룬. 무살살룬인데 이것의 복수 형태가 무살살랏. 여성 규칙 복수처럼 변합니다. 타마르부터가 없어요, 여기. 타마르부터 없는데 아트 이렇게 변했어요. 아트. 그죠? 무살살랏. 우샤이들 무살살랏이. 그래서 여성 규칙 복수처럼 변했으면 어떤 형태냐? 투 TT예요. 무살살라툰, 무살살라틴, 무살살라틴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이제 무다리사툰, 무다리사틴, 무다리사틴. 이게 소유격과 목적격이 같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같은 형태의 두 개가 같은 형태가 오는 것이 여성 규칙 복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살살라툰, 틴틴인데 정관사 붙었으니까 투 TT가 되겠죠. 근데 여기 위치상으로 우샤히도하고 목적격이니까 T예요. 그러니까 알 무살살라 타가 되면 좋겠는데 타가 안 되는 거죠. 여성 규칙 복수로 쓰니까 타가 안 되고 T가 됐습니다. 우샤히들 무살살라트. 우샤히들 무살살라티. 그러면 드라마를 보고 있어. 어떤 드라마? 텔레비지오니아테. 텔레비지오니아타. 그러면 텔레비전의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는 목적격이야. 여기는 목적격인지 몰라요. 소유격인지 목적격인지 격표시가 분명하지 않아. 그런데 뒤에서 오는 단어가 수식하는 단어예요. 텔레비전의 드라마. 그러니까 이두 단어는 성은 여성이죠. 그 다음에 수는, 이거 사물의 복수니까 여성으로 한 거예요. 수는 사물의 복수니까 단수로 했어요. 격은 목적격, 목적격이에요. 한정부 정관사 붙었어. 그럼 목적격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뭐, 텔레비전이야 타가 맞는데 여기는 T인 걸 봐서 아, 이 T가 목적격이구나라고 알수 있어요. 네, 그게 여러분 아, 이렇게 그 처음에 그 문법을 건너는 그첫 다리가 좀 힘든데 아, 잘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샤이둘 무살살라티 아 텔레비전이야 탈 아랍이야타 아랍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있다. 나 아랍 연속극 보고 있어. 이런 말이죠. 와 안티 너는 그리고 너는 그때 살마가 아빠 필 바이트. 아빠 필 베이트. 나야 뭐 집에 있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나는 집에 있어. 와 마다 사타 팔리나. 너뭐할 거니? 마다 타 팔리나가 아니고 마다 사타 팔리나. 뭐할 거니라고 미래를 물어봤죠. 마다 사타 팔리나. 바다 바다 무샤하다 틸 무살살랏. 그럼 드라마 시청 후에 뭐할 거니? 드라마 시청하고 나면 시간 있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드라마 시청 후에는 뭐할 거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유가 사아즈하부 일랄 마르카즈 사카피 아라비. 자, 아랍 문화원이죠? 아랍 문화원, 라고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예, 사우디 문화원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사우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한국 사람을 이렇게 아랍 문화를 가르쳐 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랍 문화원으로 갈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리아 달라마 알로가탈 아라비아타. 아랍어를 배우는 것을 위하여. 여기 전치사 리가 아까 설명했죠. 리 뒤에 뭐가 생략됐다고요? 리 안에서 요것이 많이 쓰이는 이거 생략되고 그냥 리 뒤에 바로 동사 접속법 형태의 동사가 온다. 그래서 리

아타알라마 이렇게 쓰이는 거죠. 리안 아타알라마의 준말로 리아타알라마. 그래서 리아타알라마 알로가탈 아라비아타. 아랍어를 배우려고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아랍 문화원에 갈 거야. 쏨마 그리고 나서는 다 배우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사 우마리 수리아다. 사 우마리 수리아다는 운동을 할 거야. 우마리 수리아다. 우마리 수리아다는 좀 말이 좀 이렇게 그뭐좀 퉁쳐서 다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보통은 사 알라볼 꼬라 타카담 나는 축구를 할 거야. 또는 사스바 나는 수영을 할 거야. 뭐 이렇게 종목을 얘기하는데 나는 뭐 스포츠를 할 거야. 운동을 할 거야. 아, 약간 좀 범위가 넓죠? 하여튼 뭐 사우마르 스리아다. 뭐 뭔가 운동을 할 거야라는 뜻이겠죠? 살마가 안티 마쇼올라툰 짓단 알리아우마. 너 무지 바쁘구나. 굉장히 바쁘구나. 알리아우마. 오늘 너 굉장히 바쁘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카나 아인다키. 이사카나 아인다키. 너에게 있다면 뭐가? 왁툰 시간이 있다면 시간이 있다. 너에게 시간이 있다. 아인다키 왁툰 그러면 너에게는 시간이 있다예요. 그러면 아인다키 왁툰 시간이 있다인데 카나가 들어갔어요. 카나가 들어갔으면 이다 빼고 그러면 너에게는 있다 시간이 과거. 너에게는 시간이 있었다예요. 카나 동사가 이렇게 앞에 많이 나오질 않아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시간을 정해줍니다. 언제? 물론 동사하고도 시간이 시제가 이제 변하긴 하는데 대부분 명사 문장에 시간을 변하게 해줘요. 그 명사문은 이런 거예요. 나는 예를 들면 학생입니다. 아나 딸립은 그러면 나는 학생이죠. 예를 들면 무함마드는 학생입니다. 무함마드 딸립은 무함마드가 학생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카나 무함마드 탈리반 무함마드는 학생일 것입니다. 내년에. 그러면 사 야쿠누 무함마드 탈리반 피 사나텔 까디마티. 그럼 뭐예요? 이렇게 시제를 명사 문장 동사가 없이 나는 학생이다. 무함마드 학생이다. 요런 딱 명사와 형용사로만 되어 있는 또는 명사와 명사로만 되어 있는 문장. 그걸 우리 명사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명사문의 시제를 나타내 주는 게 카나 동사예요. 그래서 카나 그러면 이다 빼고 생각해 봅시다. 카나 에인다키 왁퉁 그러면 너에게는 시간이 있다. 카나 있었다. 너에게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앞에 이다가 붙었네. 그러면 너에게 시간이 있다면 이 조건사 이다는 가정문에서 뭐뭐 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이다 카나 에인다키 왁트 너에게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있었다면이 아니고 있으면 왜? 영어도 그렇지만 아랍어도 이 조건사 뒤에 오는 이 시제는 대부분 과거로 쓰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현재로 쓰는 현대인들이 있지만 그래도 과거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바다 리아다티. 바다 리아다는 말이 좀 이상하고요. 바다 무마라사티. 무마라사티 리아다티. 운동을 하다. 운동 뒤에 시간이 있으면이 아니라 운동 뒤에는 우리말로는 되는데 아랍어로는 안 돼요. 그래서 나다 무마라사티리아다티 운동을 한 후에라고 해야죠. 운동 후에 뭐 운동 다음에 그러면 운동 다음에 뭐 수학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운동을 하고 난 후에 이렇게 써야 돼요. 나다 무마라사티리아다티 너에게 시간이 있다면 너에게 운동을 하고 나서 시간이 있으면 해놓고 조건문을 말하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그 조건절에 대한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라유 피 마라 이렇게 피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뭐를 해요? 안 나슈라바 카후아탄 커피 같이 마시는 거 어때? 그러니까 운동 다 하고 나면 그러면 좋다. 너 아랍어 배우러 학원 가고 그 뒤에 운동도 하고 그 뒤에 시간이 되면 나랑 커피 한잔 마시자.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마라 이렇게 피 했을 때 이다 카나 아인다키 왁트 바다 무마라사트 리아다티 그리고 이제 마라 이렇게 피 사실은 이게 문장이요. 동사 문장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동사문이 아니라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마라이크 피안 나슈라바 카후같은 커피 마시는 게 어때? 어디에서? 필 마카하. 마카하는 이 카후아에서 온 말이에요. 카후아. 카후아툰이 커피인데, 커피를 마시는 장소. 그래서 카페 이렇게 되죠. 카페. 어떤 그 설명을 보니까,

크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과거 형태로 가나 동사 써서 과거 형태로 이렇게 가정문을 만들었습니다. 리 뒤에 미완료 동사가 온다. 전치사 뒤에 동사가 온다. 전 세계 언어에 없는 말이죠. 그래서 몇 번씩 얘기하지만 리 안에 준말이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완료 동사의 접속법, 그러니까 접속법이 오거나 또는 동명사가 오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하바 파리둔 일랄 막타바티. 파리둔이라는 남자 이름이에요. 파리드는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파리드 도서관에 갔어요. 뭐 하기 위해서? 리야크라 기타반. 책을 읽기 위해서. 책을 읽기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걸 똑같은 말로 자바 파리두 일랄 막타바티 릴크라아티 리야크라 릴크라아티 기타빈 책 읽는 것을 위하여 연결형을 썼어요. 연결형. 연결형이죠. 그래서 책 읽기를 위하여. 그러면 두 개가 뭔 차이가 있느냐? 위에 거는 리 안에 준말이라고 했어요. 리안 야크라. 야크라 이렇게 됐죠. 근데 기억납니까? 안과 동사 접속법이 오는 것은 안과 동사 접속법은 다 합쳐서 이것이 동명사 형태를 의미해요. 우리도 안 아슈타리아 했을 때 사기를 원합니다죠. 사는 것을 원합니다. 마치 안하고 동사가 오면 그 안과 동사가 합해서 동명사의 뜻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리야크라 기타반, 리크라티 기타빈. 이리 뒤에 안이 있었으니까 안야크라가 동명사인 끄라하고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쓸수 있다 이렇게. 자바트 수지, 자바트. 아트로 끝난 거 봐서 여성이네요. 수지가 여성이죠. 자바트 일랄 마카하 카페에 갔습니다. 수지 카페에 가서 뭐예요? 리타 슈라바 알 까후아타. 리타 슈라바 알 까후아타라면 리 안타 슈라바 알 까후아타죠. 마찬가지로 자바트 수지 일랄 마카하 리 샤르빌 까후아티. 커피 마심을 위하여. 커피 마시기 위하여. 커피 마시기 위하여. 커피를 마시려고 같은 말인데 여기 안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커피 마시려고 카페에 갔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리 뒤에 동사 미완료에 접속법 형태가 온다. 여러분에게는 접속형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접속법이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다카나 아인다키. 이다카나 아인다키의 1,000원. 너에게 1,000원이 있다면 우리는 떡볶이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말을 쓸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다카나 아인다키 알프원 이렇게 이다카나 아인다키 말고 이다카나 마키 알프원 각 지니고 있어야 되니까 마키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뭐 한다면 이다카나 아인다키 포로사툰 기회가 너에게 있다. 기회가 너에게 있다예요. 근데 카나가 있으면 기회가 너에게 있었다예요. 그죠? 기회가 너에게 있었다. 과거형이에요. 근데 이사가 있었으니까 기회가 있다면 마다 두리도 안타 들었어. 뭐를 공부하고 싶으니? 기회가 된다면 뭐 공부하고 싶으니? 이런 말이고요. 이사카나 아인디 왁트. 나에게 시간이 있다면 우리도 안 우사피라 엘레 투니사. 나는 튀니지. 우사피라 엘레 투니사는 튀니지라는 북아프리카의 그 아랍어 쓰는 나라죠. 그래서 튀니지라는 나라로 여행 가는 것을 원한다. 여행 가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 연구들을 봤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어가 여러분이 지금 알던 단어하고 많이 다른데, 테리흐는 역사인데 이 말도 앞에서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오늘이 며칠이지라고 했을 때. 마 대리흘렴 했을 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설명할 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대리하는 역사, 대리. 그 다음에 아타다스 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다예요. 이 동사는 아타다스는 오형 동사예요. 동사가 여러분 몇형 동사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밑에 있는 동사는 아스타이크에서는 10형 동사야. 10형 여기는 오형 동사예요. 오형 동사. 이 동사의 형이라는 것은 아랍 사람들은 형으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동사를 통으로 그냥 공부하는데
이 동사가 이

0부터 10평까지 있다 보니까 외국 사람 중에서 아랍어를 공부한 사람들이 너무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패턴으로, 같은 유형으로 묶어갖고, 이런 형태는 우리가 O형이라고 정하자라고 정해놓고 공부를 시킵니다. 아타다스. 그러면 내가 말한다. 그래서 타다사가 말했다고, 아타다스. 그럼 내가 말한다. 안, 무엇에 대해서 말한다. 하이아툰, 하이아툰은 생활이죠. 이 하이아트라는 말에서 하이아트라는 호텔 이름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있는 하이아트 호텔이 이 하이아트에서 나온 말이래요. 야우미야툰, 하이아툰 야우미야툰, 그러면 일상생활이죠. 하이아툰 야우미야툰, 일상생활. 아스타야키스, 아스타야키스, 그러면은 내가 눈을 뜬다, 정신이 든다. 이거는 아스타야키스는 엄밀히 말해서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야. 침대에서 지금 누워 있으면서 눈 떴어. 근데 너무 힘들어서 지금 한 10분 더 자고 싶어. 그래서 몸은 안 일어나. 등은 그대로 침대에 붙인 채 눈만 뜨고 정신이 들었어요. 그거는 아스타이키드 한거 맞아. 근데 그거는 아쿠우문 아니에요. 아쿠우문은 일어나는,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떴다, 정신을 차렸다, 뭐 이렇게 쓸때 아스타이키드 씁니다. 아타나와루 뒤에는 식사 이름이 나와요.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이렇게. 아타나와루. 여기서 아타하다스는 5형, 아타나와루는 6형이에요. 형태가. 그런 거알 필요 없이 여러분은 그냥 동사, 일반 동사라고 생각하고 외우세요. 아타나와루. 아타하다스. 이게 아타하다스가 2인칭이면 타타하다스, 2인칭 여성이면 타타하다스이나 3인칭 남성 야타하다스, 3인칭 여성 타타하다스.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앞에가 아타하다스, 타타하다스, 타타하다스이나 야타하다스, 타타하다스. 이렇게 반복해서 하면 됩니다. 되는 거 어떻게 되느냐? 한번 시범 보인 적이 있는데, 이것이 쿵딱, 쿵딱 올라가고, 쿵딱딱, 쿵딱딱 연습하면요, 이게 어느 날 쿵딱딱, 쿵딱딱, 쿵딱딱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돼요, 이게. 그래서 한쪽은 두 박자, 한쪽은 세 박자. 여러분 해봐요. 이렇게 천천히 해보면 됩니다. 아랍어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처음에 안될것 같은데 아타다스 타타다스 타타타타타시나 야타다스 타타다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아타타야타를 넣으면 됩니다. 아타나와루 내가 먹는다 타타나와루 타타나왈리나 야타나와루 타타나와루 이런 식으로 아타타야타만 바꿔주면 돼요. 먹는다 식사한다. 이건 식사하다예요. 먹는다 아니라 식사하다. 포토르 그러면 아침 식사입니다. 포토르 아침 식사. 아그실루, 아그실루는 내가 씻는다. 아그실루 와주히 뭐 이렇게 할수 있어요. 또는 아그실루 말라비시, 세탁한다 할 수도 있어요. 세탁도 되니까. 근데 여기서 아그실라야, 그러면 앞에가 아니나 리가 왔단 얘기죠. 그래서 접속법이 아그실라, 내가 씻는다의 접속법, 내가 빨래한다의 접속법도 돼요. 와주훈, 그럼 아그실루 와주, 그러면 세수하다죠. 그래서 아그실루 와주히 세수한다. 그 다음에 단어가 많은데 무하다라툰, 무하다라툰 강의입니다. 아샤 저녁 식사. 앞에 아타나왈이 있었죠. 아타나왈 그러면 식사하다예요. 먹다가 아니라 아타나왈 아샤 그러면 저녁 식사를 하다. 저녁 식사를 먹는다라는 말 쓰긴 하지만 저녁 식사하다가 맞죠. 그러니까 저녁 식사하다. 그다음에 사디크, 사디크 그러면 사디크란 말은 친구예요. 친구라는 말이 이렇게 아랍에 되게 많은데, 자밀리 그러면 동료가 되고, 라피키 그러면 동지가 되고,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라피키라는 말 쓰는 나라는 약간 사회주의 국가에 쓰는 말이야. 동지가. 그래서 사디크를 쓰는데, 보통 사디키 또는 하비비를 써요. 뭐 애인이란 말이 아니고 그냥 친한 사람 부를 때 하비비라고 부르는데, 사디키 또는 하비비 이렇게 부르는데, 사디크의 복수는 아스티카우. 아스티카우 복수 형태가 여섯 개 글자일 때.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글자가 될때 격형태가 둘로 변합니다. 아스테카오. 하나 예외는 있는데 그 예외까지 알건 없어요. 아시아라고 예외가 있는데 그건 알거 없고, 아스테카 그러면은 이거는 친구의 복수인데 복수 형태는 이격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디꾼 아스테카오. 마따암은 장소 명사예요. 마가 붙었으니까 장소죠. 따암은 뭐예요? 여기 따암이 있네요. 음식. 이 땀이라는 것이 음식인데 그 땀을 먹는 곳, 음식을 먹는 곳 식당이죠. 그래서 맛땀 이렇게 씁니다. 맛땀 식당. 빠리분

빨리부는 학생이에요. 학생인데 빨리부의 복수는 딸라바툰도 되지만 똘라분도 됩니다. 똘라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수 형태가 된 것은 불규칙 복수가 돼요. 그 다음에 리안나 왜냐하면 리안나 리안나 왜냐하면 그 다음에 다음은 음식이고요. 라디둔 맛있는. 그 다음에 라히순 앞에 여러 번 나왔었죠. 값이 싸다. 이런 식의 동사 이런 식의 어휘들을 갖고 다음 문장들을 보겠습니다. 아, 더 있네요. 네. 우다케루 어휘가 되게 많아요. 우다케루는 복습하다, 공부하다예요.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보는 거. 그래서 우다케루래요. 다르스 또는 누루스. 다르스는 공부, 학습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공부 이런 말이죠. 아르제아는 돌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아르제아 엘벨베이트 집으로 간다. 아, 쿨로 내가 먹는다. 이거는 먹는다 동사예요. 아타나왈루는 식사를 하다란 동사고, 아, 쿨루는 뭐 밥을 먹는다 동사예요. 그래서 아, 쿨루 뒤에 음식 이름, 아타나왈루 뒤에는 식사 이름 이렇게 나옵니다. 하피푼 가벼운, 하피푼. 그 다음에 아나무, 아나무가 나는 잔다인데 아나마 그러면 나는 잔다의 접속법 형태입니다. 아나마 이렇게. 사리룬 침대, 사리룬. 보겠습니다. 이제 문장이 대화문이 아니고 서술문이 나왔습니다. 볼게요. 마르하반, 안녕하세요. 이제 자기 소개하는 거예요. 마르하반, 이스미 알리윤. 내 이름은 알리윤. 내 이름은 알리입니다. 마르하반, 이스미 알리윤. 와 아나 피 코리아 알아나. 나는 지금 한국에 있어요. 아나 피 코리아. 나는 한국에. 나 한국에.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집어넣어서 생각하세요. 나 한국에 있습니다. 지금 리 아드로사 아테리칼 코리아 한국 역사, 한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한국에 있어요. 사 아타다스 안 하야틸 야우미야티 사 아타다스 이야기하겠습니다라는 미래시제죠. 사 아타다스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안 이하에 대해서 하야틸 야우미야티 나의 삶, 나의 생활. 근데 야우미야는 일상적인 데일리예요. 나의 일상적인 이야기니까 나의 일상을 또는 나의 일상 생활을 나의 일상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 타다산 하야틸 야우미야티 피 고리아 한국에서의 내 일상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또는 말하겠습니다. 아스타이키즈 그러면 나는 잠에서 깹니다. 아스타이키즈 일어납니다가 아니에요. 잠에서 깨다라고 눈을 얘기했죠. 이거랑 아꾸움은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대충 말해도 외국인이니까 아, 그 사람이 그냥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나 보다 하지만 조금만 한 발짝만 더 가면 너왜 그렇게 말을 해? 그건 틀린 말이야라고 딱 고쳐줍니다. 아스타이키즈는 눈을 뜨고 정신 차린 겁니다. 아스타이키즈 피사티 세미나티 서바한 아침 서바한 아침에 이렇게 목적격으로 쓰면요 부사어가 돼요.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피사티 세미나티 8시에 아침 8시에 아스타이키즈 나는 일어납니다. 이제 정신 든다는 얘기죠. 와 아타나왈룰 푸투라 아타나왈룰 푸투라 아침 식사예요. 이게 아침 식사. 아침 식사를 합니다. 아타나 왈룰 푸뚜라. 그래서 아침 식사를 먹는다가 아니라 아침 식사를 합니다. 바다 안 아그실라 와쥐 내 얼굴을 닦는 것 뒤에. 내 얼굴을 닦는 것 뒤에. 바다가 전치사죠. 여기서는. 그래서 전치사 뒤에 안 하고 아그실이면 내가 씻는 것. 내가 씻기라는 동명사 쓰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굴 씻기니까 나의 세수하기 다음에 세수한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아인디 무하다라트 아인디 무하다라트 그러면 나에게는 강의들이 있어요. 아인디 무하다라트 그럼 나는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가 길게 복수 형태긴 하지만 비한정이죠. 비한정 주어기 때문에 이 서술어 뒤에 왔습니다. 아인디가 수로예요. 그래서 서술어가 아인디, 나에겐 있습니다. 뭐 하다라 통 그러면 주어예요. 주어가 뒤에 온 이유는 비한정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꿀라 야우민. 나는 매일 수업들이 있어요. 나에게는 매일 수업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미나사틸 아시라티 사바한 하타사틸 하미사티 마사안. 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타 일라를 써도 괜찮고 하타를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틸 아시라티 사바한 아침 10시부터 10시라는 서수예요. 열 번째 시각. 사틸 아시라티 열 번째 시각부터 사바한 아침 10시부터 하타 사아티 알 카미사티 5시까지. 5시까지인데 무슨 5시? 마사 안 저녁 5시. 자, 저녁 5시까지 자기는 이렇게 수업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자기소개 계속합니다. 와 바다 달릭. 와 바다 달릭.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다 달릭. 그리고 나서 아타나 왈룰 아샤. 그리고는 저녁 식사를 합니다. 누구와? 마아 아스테카이. 나의 친구들과 함께, 나의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합니다. 어디에서? 피 마따미 똘라비. 똘라비는 학생들이죠. 학생 식당에 마따미 똘라비. 리 안나 따마 피히. 이 피히는 학생 식당에서 피 마따미 똘라비였으니까 학생 식당에서의 음식은 라디둔 와라히순. 맛도 있고 값도 쌉니다. 그러는데 여기서 리안나 뒤에서 주어가 어떻게 왔어요? 아따마 목적격 주어가 왔어요. 리안나 뒤에 무슨 주어? 목적격 주어. 목적격 주어 언제 온다고 계속 얘기했죠? 안나, 인나, 리안나, 라킨나. 이 눈에 샷다 붙은 그 단어들 뒤에는 주어가 목적격으로 온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리안나를 따마 그 음식이 피히 거기에서 그 식당에서 그 음식이 학생 식당에서의 음식은 라디둔 와 라히순 맛있기도 하고 값도 쌉니다. 싸기 때문입니다. 숨마 그리고 나서 우다키로 도로시 그리고 내 수업을 내 학습한 것을 우다키로 복습합니다. 우다키로 도로시 필 막타바티 그러면 도서관에서 다시 공부를 한 거죠.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하타사틸 아시라틸 라일란 그 밤, 라일란, 밤 10시까지, 하타사아틀 아슈라틀 라일란, 밤 10시까지 다시 복습을 합니다. 와 아르지아 엘라 바이티,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와 아르지아 엘라 바이티, 집으로 돌아오고, 와 아쿨로 따만 하피판, 밤 10시에 돌아와서는 또 간식을 먹어요. 가벼운 음식이니까, 간식이나 또 이렇게. 와 아쿨로 따만 하피판, 가벼운 음식을 먹습니다. 미슬랄 호브스. 미슬랄 호브스. 이렇게 써야 돼요. 미슬랄 호브스. 자, 가벼운 음식이 비한정이죠? 근데 이 단어가 비한정, 이두 개가 비한정이에요. 아주 특이한 용법이긴 한데. 어쨌거나 미슬라가 그래요. 그래서 미슬라 뒤에 정관사가 오는 한정명사가 오면 합해서 비한정이야. 그래서 비한정이 돼서 뭐뭐 같은이에요. 그래서 빵 같은 이렇게 미슬랄 호비시 빵 같은 가벼운 음식을 먹습니다. 뭐 하기 전에 까블라 안 아나마 자기 전에 되게 그 자신 있게 쓴 글인데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먹으면 찔것 같아요. 그래서 나같이 이렇게 살찌는 게 이렇게 먹어서 찌는 거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까블라 안 아나마 뭐 바로 자기 바로 전에 빵을 먹는다.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걸로 따만 하피판 미슬랄 호브즈. 그럼 빵과 같은 가벼운 어떤 음식을 먹습니다. 자기 전에. 썸마 아자부 일라 사리리. 그리고는 침대로 갑니다. 뭐요? 잠자리로 갑니다. 아자부 일라 사리리 피 사티 할 하디야타 아슈라타 와 니스피. 하디야타 아슈라타 항상 목적격이라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10일부터 19까지는 기수든 서수든 12는 약간의 예외가 있지만 10일부터 19까지는 기수나 서수나 마찬가지로 모두 아로 끝납니다. 그래서 피사티 소유격이에요. 왜? 전치사 뒤에 소유격이잖아요. 여기 소유격이 돼야 되는데 소유격이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알하디아타 아슈라타 목적격 같이 썼어요. 그럼 이게 목적격이냐? 하디아타 아슈라타는 목적격이냐? 아니에요. 격표시가 딱 굳어버린 거예요. 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태가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1시라는 말이 아사아틸 하디아 다슈라타 11시에 침대에 갑니다. 잠자리에 갑니다. 와니스피 11시 반에. 그리고 11시 반이네요. 11시 그리고 절반이니까 11시 반에 침대에 갑니다. 잠자리에 갑니다.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문장이 처음 나왔죠. 알리의 하루, 하루라는 이제 뭐 그런 글인데, 알리의 하루. 간단한 단어를 갖고 썼지만, 이렇게 내용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대화문이 아닌 걸로 처음 해보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읽고 두번 읽고 그냥 딱 치우지 마시고요. 천천히, 천천히 읽어보세요. 쿵딱딱, 쿵딱딱, 이런 속도로 쿵딱딱, 그렇게 하고 읽어서 여러분 눈에, 귀에 잘 들어오게 읽어갖고 한 번쯤 이런 거를 자신 있게 한번 복기해 보세요. 자, 사타하다스 안, 무엇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무엇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아타하다스 안. 사타하다스 안, 하야티 필 오르돈네. 그럼 요르단에서의 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타하다스 안, 바들 아사딜 마슈라티. 유명한 유적 몇 개에 대해서, 몇몇 유적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타다스 안 바달 아사르, 아사르가 고적 유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물이나 유적 같은 건데, 바달 아사르 마쇼라티는 유명한 몇몇 유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아까 계속 내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강조했어요? 일어난다가 몸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신이 든다, 잠에서 깬다 이런 말이라 했죠. 그래서 아스타이키즈미나 나오미, 그러면 잠에서 깨어난다. 아쿠미나 노움 해야지 몸에서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아쿠미나 나오미 사 피사티 세미나티 사바한. 아침 8시에 나는 침대에서 몸이 벌떡 일어납니다. 이렇게. 다스타이키즈 윤지. 윤지는 정신을 차립니다. 또 일어납니다. 미나 나움, 잠에서 깹니다. 피사틸 아슈라티 사바한, 아침 10시에 잠에서 깹니다. 다꾸무 윤지는 다꾸무 미나 나우미, 잠에서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사틸 아슈라티 사바한, 아침 10시에 몸을 일으킵니다. 잠자리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일어나는 거죠. 이건 정신 차린 거고 일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표현 연구에서 피 아이 사틴, 몇 시에 타스타이키 디나 미나 나오미 아하다탄. 타스타이키 디나, 2인칭 여성이죠. 몇 시에 너는 깨냐? 미나 나오미, 잠에서 깨냐? 아하다탄, 일반적으로. 아하다탄, 관습적으로. 피 아이사 아틴, 몇 시에 타쿠미나 미나 나오미 아하다탄. 보통 일반적으로 잠에서 일어나느냐? 잠자리에서 벌떡 몸이 일어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몇 시에 일어나느냐? 몇 시에 정신 차리느냐, 뭐 이런 식이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바다하고 까블라. 바다 안 까블라 안, 그러면 몸하기 전에 몸만 다음에요. 바다 안은 몸만 다음에요. 아다부 일랄 자미아티, 나는 대학교에 갑니다. 난 대학교에 지금 걸어가는 거, 뭐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바다 안 아타나와라 푸알 푸뚜라, 아침 식사를 한후 바다.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되죠. 전치사 뒤에니까. 어떻게 와? 그러면 안 이하를 써서 동명사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하기 다음에, 아침 식사함 이후에, 이렇게 동명사 형태로 쓴 거예요. 아침 식사를 하고 나는 대학에 갑니다. 아스타미 아일랄 무시까 까블란 아남, 자기 전에, 자는 것 전에, 그러니까 자는 것, 자기 전에 음악을 나는 듣습니다. 아스타미 아일라 그러면 귀를 기울여 갖고 듣는 걸 얘기하죠. 리안나 뒤에는 리안나 인나 리안나 라킨나 뒤에는 목적격 주어가 온다 그랬어요. 항상. 그래서 리안나하 뭄띠아툰, 왜냐면 그게 재밌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앞에 무슨 말이 있겠죠. 오히뿔 꼬리야, 나는 한국을 좋아해요. 리안나 알자우와 피하, 한국에서의 이 피하가 이하예요. 한국에서의 날씨는 라티푼 필 파슬릴 하리피. 그러면 가을철에는 날씨가 좋기 때문에, 청명하기 때문에 나는 한국을 좋아한다. 실제로 그렇죠. 겨울은 너무 춥고.

여름은 또 너무 땀이 많이 나는 그런 절기라서 쉽지 않습니다. 의사소통 기본 표현. 의사소통 기본 표현은 잠깐 볼게요. 아자부 일렐 마드라사티 피사티 세미나티. 8시에 학교로 내가 갑니다. 등교한다는 얘기죠. 나는 8시에 학교 갑니다. 아르지아 일렐 베이트. 집으로 돌아옵니다. 피사 아틸 하미사티 아다탄. 보통 5시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귀가합니다. 오샤이드 텔레비지오나 마아 일라티. 나는 가족과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합니다. 우샤이드 시청합니다. 우사키로 누루시 내 공부를 우사키로 복습합니다. 복기합니다. 공부를 복습하는 거죠. 마달 아샤 저녁 식사 후에 마달 아샤 저녁 식사 후에 공부를 복습합니다. 아크라우 알자리다타 신문을 읽습니다. 나는 신문을 읽어요. 언제? 까블라 알포투리 아침 식사 전에. 까블라 알포투리 아침 전에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약간 이런데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우사이드 움미 피 야움을 오틀라티. 나는 공휴일에 오틀라티. 오틀라트는 뭐 주일날 뭐 일요일도 되고 공휴일도 되고 방학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야움을 오틀라티 되면은 공휴일에 엄마를 도와드린다. 나는 공휴일에 엄마를 도와드린다. 우리도 하나 다 알라마. 나는 배우고 싶다. 알로가탈 아라비아타. 아랍어를 배우고 싶다. 히야 우사다투 알로가탈 아라비아티. 아랍어 교수님이시다. 그녀는. 아타칼라무 알로가탈 아라비아타 제이단. 아타칼라무는 나는 말한다예요. 아랍어를 말한다. 아타칼라무 로가탈 아라비아타 제이단. 나는 아랍어를 잘 말합니다. 나 아랍어 잘합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는데 동사가 조금 버거울 거예요. 그냥 형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형 동사, 3형 동사, 4형 동사 뭐 뒤에 계속 나와요. 5, 6, 7, 8, 9, 10까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동사 형태를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오면 그냥 하나씩 기억하면 됩니다. 아, 이런 동사가 있었구나. 파알라. 나는 이걸 계속 몇십 년째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니까 쓰기도 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다 쿵딱딱 같은 거예요. 쿵딱딱 쿵딱딱 다 천천히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파알라 동사의 미완료는 유파엘루. 파알라 유파엘루. 아팔라 유파엘루. 그래서 2, 3, 4형은 동사의 완료형이 4개 글자예요. 4개 글자. 잘 보세요. 파알라 4개죠. 파알라 아프알라. 이렇게 네 개의 글자로 된 완료 형태는 미완료 형태에서 유가 붙습니다. 유. 그래서 다르라사 하왈라 하다라에서 유다르리스 유하웰로 유하드로 이런 식으로 유가 붙어요. 5형 동사는 파알라 6형 타파알라 7형 인파알라. 완료형은 미완료형은 야타파알루 야타파알루 연파알루. 동사에 대입해 보면 타다카라 야타다카르 타나왈라 야타나왈루 인 아까다 얀 아끼두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프타알라 야프타일루 이프알라 야프알루 이스타프알라 이스타프일루. 그래서 동사가 인타다라 얀타디루 아흐마라 야흐마루 이스타크발라 이스타크빌루. 이 동사를 형태를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동사가 예를 들면 야스타크빌루가 나왔다 그럼 영접하는구나 공항에서 맞이하는구나 나를 기다리려고 지금 내가 너를 맞이하려고 가고 있어. 뭐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다. 이건 거의 쓰는 말이 없어요. 얼굴이 빨개졌다. 뭐 귓볼이 빨개졌다. 뭐 이런 말 쓸 때 쓰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동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명사도 동사에서 나오는 말인데, 일형 동사에, 이거 일형 동사예요. 나라사, 카타바, 아칼라 이런 건 일형 동사예요. 그거 보통 여기서는 원형이라고 썼는데, 일형 동사에서는 나라사는 데라사툰. 나마 나움은 아밀라 아말룬 자라 지야라툰 자하바 자하분 까라아 까라툰. 일정한 규칙이 없어요. 34가지나 돼 형태가. 원형동사 일형동사의 동명사는 형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울 필요 없이 나올 때 하나씩 기억하면 됩니다.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근데 2형부터는 달라요. 2형부터 10형까지는 동명사가 정해진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페일루 다드리스 다르라사 타드리스 가르치다 가르침 까발라 무까발라 그러면 만남 아르살라 이르살 보내기 이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따알라마 따알룸, 다나와라 다나울, 인아까다 인이깟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아를 장모음을 넣어갖고 이렇게 인이까도 마찬가지, 인이까도 다 이렇게 장모음을 넣어서 하는데 이런 방법이 있지만 그건 여러분에게 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아랍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식사할 때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비스밀라, 그건 무슬림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 알라의 이름으로 먹기 시작하겠습니다. 또 잘 먹었습니다. 알함두릴라. 근데 오른손으로 먹는 거 주의하고 결혼할 때는 마하르라고 신부의 값을 지급하는 겁니다. 신부를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마살라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 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97번까지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98번부터 그 뒤에 문항들을 쭉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자, 문제 보시면 그림은 학생 A가 헬멧을 쓰고 있고 속력 제한 장치가 있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 푹신한 스타이로폼 소재가 들어있는 헬멧이고 이 헬멧은 충돌이 일어날 때 머리가 충격을 받는 시간을 짧아지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푹신한 스타이로폼 소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해서 그치 받는 힘을 줄어들게 하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어요. 그죠? 자, 니은 볼게요. 동그라미 기억은 충돌하는 동안 머리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증가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균 힘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보호장치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없겠죠. 힘의 크기를 감소시켜야 되고요. 그 원리는 충격을 받는 시간을 길어지게 해서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틀린 설명. 자, 디귿. 속력 제한 장치는 A의 운동량의 최대값을 제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운동량의 최대값을 제한한다? 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자, 이 스쿠터에서 속력 제한 장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력의 최대값을 제한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상으로는 속력이 더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속력이 최대값이 정해져 있네? 그 말은 속력의 최대값 정해져 있으니 운동량의 최대값도 제한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해서 정답은 2번 디귿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간단한 예시 문항이었고요. 그 다음 9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9번입니다. 자, 99번은요. 2026학년도 수능 10번 따끈따끈한 문제죠.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량의 크기가 P로 다 이제 같은 물체 ABC가 있습니다. 자, 질량은 4M, 2M, 3M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ABC가 X축을 따라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A와 B가 충돌을 하고 그리고 나서 BC가 충돌을 한대요. 자, 그런데 B가 A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5분의 3P, 크기만 지금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5분의 1P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A하고 B가 충돌을 하게 되면 B는 A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5분의 3P만큼의 충격량을 받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C와 B가 충돌을 하게 되면 B는 C로부터 그치 왼쪽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게 될 텐데 그 크기가 5분의 1인 거죠. 방향까지 고려해서 쓰면은 마이너스 5분의 1p. 그치?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BC가 충돌하고 나서 BC가 다 이제 충돌하고 나서 B의 운동량의 크기와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나중 운동량을 우리가 뭐 뭔지 모르니까 그냥 P, B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자, 비에 작용한 그 충격량들을 모두 다 합하게 되면 플러스 5분의 3p에서 마이너스 5분의 1p를 각각 더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맞아요. 5분의 2p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운동량이 나온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나중에 운동량인 b와 처음에 운동량인 p를 뺀값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처음에 운동량은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네요. 얘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왼쪽 방향으로 운동함을 확인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A하고 B가 충돌을 해야 되니까. 요거 체크를 하고 갑시다. A, B가 먼저 충돌을 해야 되니까 B는 애초에 마이너스 방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P를 빼셔야 된다라는 거 실수할 뻔, 그치? 자, 그러면 PB는 플러스 P가 넘어가게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3P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B의 운동량의 크기와 방향이니까 크기는 5분의 3P,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 해서 정답은 5번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문항 10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00번대로 넘어왔습니다. 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0번 문항이었고요. 같이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라지엠, 스몰엠, 2엠인 물체 ABC가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B는 지금 현재 방향 표시가 안 되어 있죠? B의 방향이 표시가 안 되어 있다. 요런 걸 이제 보고서 여러분들이, 방향 판단을 해야 되나? 요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방향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찍어야 되냐? 뭐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쵸? 근거에 조건에 맞게끔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논리가 이렇게 돼요. 내가 만약에 처음 세운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조건들을 다 고려했을 때이 결과에 모순이 있다. 모순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처음 세운 그 방향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향 두 개밖에 없잖아.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처음 세운 방향은 플러스가 아니라 원래 그 물체 방향은 마이너스여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반대여도 마찬가지겠죠? 마이너스였다면 플러스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흐름입니다. 자, 다시 조건으로 돌아가서. 충돌 전 ABC의 운동량의 크기는 각각 3P, P, 4P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A와 C의 운동 방향은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이다. C의 속력은 충돌 후가 충돌 전의 5분의 1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B가, 요거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B가 만약에 플러스 X 방향이라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쵸? 자, 그럼 보세요. A하고 B가 지금 문제에서 먼저 충돌을 해가지고 하나의 덩어리가 된다 그랬거든요. 덩어리. 이렇게 A, B. 그럼 덩어리가 되게 되면 충돌 전의 운동량은 각각 3P였으니까 그들을 더하면 4P가 되는데 충돌 후에도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4P가 되어야 해요. 그쵸? 자, AB 한 덩어리 4P 오른쪽으로, 그리고 C는 왼쪽으로 4P. 그럼 이들이 충돌하게 되면 나중에, 그렇죠. 운동량의 크기가 같으니까 운동량의 합이 나중에는 이제 0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물체가 계속 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X 방향이라면 이라고 설정한 게 모순이 있네. 아,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구나.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나중에 문제 조건에서 보면은 전체 ABC가 한 덩어리가 또 된다 그랬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자, A, B, C.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초기에는요, 여러분들,

A는 플러스 3P고요. 운동량이. B는 마이너스 P. 그치?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돼요. 왼쪽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4P. 이 운동량을 전체 다 합해보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P가 나오잖아요. 이 각각 따로따로 있는 그 운동량들을 전체 합한 것이 토탈이 마이너스 2P인데, 얘네들이 다 충돌하고 나서 이후에 ABC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나아갈 때, 그때도 마이너스 2P가 이렇게 나와줘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됐죠?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 마지막 거를 한번 보세요. C의 속력은 충돌 전에 5분의 1배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운동량식을 생각을 해봤을 때 똑같은 C를 대상으로 해서 서로 다른 시간을 비교하고 있는 거니까 C의 질량은 당연히 변화가 없을 거예요. 대상이 같으니까. 그러면 V 같은 경우가 충돌 전, 그다음에 충돌 후, 속도의 b를 한번 보시게 되면 5분의 1배라고 했으니까 1대 그렇지 5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운동량의 b도 전과 후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몇 대면? 그렇지 1대 5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충돌 전에는 c의 운동량의 크기가 4p였어요. 4p. 방향까지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4p. 그럼 충돌 이후에는 5분의 1배가 되어야 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얼마가 되면 될까? 그렇지. 5분의 4p가 되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ABC라고 하는 물체가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왔잖아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물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체처럼 간주해도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ABC 하나의 물체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속도는 같을 거고, 그러면 운동량식을 생각을 해봤을 때 속도가 같다라고 한다면 질량비로 운동량의 비를 설명할 수가 있겠죠.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질량비가 2대 1이다 라고 하면 운동량의 비도 그렇지 2대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C의 질량이 지금 2m, B의 질량이 뭐 얼마인지 몰라요. 아, M으로 나와 있네요. A의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는 지금 라지 M 상태입니다. 그러면 C의 운동량이 5분의 4P로 나와 있고, B와 C의 질량비가 1대2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렇지. B의 운동량도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5분의 2P라고 결정할 수가 있겠죠. 1대2. 그리고 1대 2. 정리되죠? 자, 그리고 A의 운동량은 뭐 얼마인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전체 운동량을 알고 있습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PA와 얘네들을 왼쪽으로 다 더하게 되면 왼쪽 방향으로 5분의 6P가 되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2P가 나와야 되는 거죠. 다 플러스로 놓고 생각을 했을 때 PA라고 하는 값은 바로 5분의 4p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기가 5분의 4p인데 방향이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4p가 되겠죠? 여기는 값만 이렇게 써놔 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방금 우리가 BC를 통해서는 질량비를 이용해서 운동량의 값을 찾았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A하고 B를 보니까 반대로 운동량의 B를 통해서 질량비를 찾아서 특정 질량, 즉 A의 질량인 라지엠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질량비가 1대 2잖아요? 그러니까 라지엠은 얼마가 되어야 하냐면, 그렇죠. 운동량의 비가 1대 2니까 질량비 1대 2가 나와야 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 EM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문제에서는 일단 방향을 판단하는 게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먼저 방향을 그냥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플러스겠지라고 이렇게 두고 풀어버리면 이제 틀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중요하게 다루는 단원에서 방향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그 방향을 한번 판단해 봐야지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자, 다음 문항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101번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26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나온 문항입니다. 자, 내용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림칸은 물체 A가 그리고 나는 물체 B가 각각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속력 2m/s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지해 있는 물체 C와 충돌을 하고요. 그리고 ABC의 질량은 각각 1, 1, 3kg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에서 운동량 보존을 한번 세워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물체의 질량이 1kg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C는 2kg,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1kg. 이라고, 아, 여기가 3이군요. C의 질량은 3kg. 그러니까 가를 통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사용을 하게 되면 충돌 전에 A는 질량 곱하기 속도에서 2, 정지해 있었으니까 0. 여기까지 되죠?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 1 곱하기 1이니까, 그리고 더하기 C의 질량 3에다가 속도 V1을 곱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간단하게 V1이라고 하는 값이 1이구나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나를 통해서도 한번 보시면, 나 같은 경우에는 B가 C랑 충돌하고 나서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적용해보면 바로 써볼까요? 2 더하기 0은 두 질량합 얼마? 4kg의 V2. 그래서 V2라고 하는 값은 2분의 1이다. 단위는 다 생략했어요. 숫자만 볼게요. 자, 그랬을 때 V2분의 V1은 얼마인가요?를 물어봤습니다. V2분의 V1은 2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는 문항이었죠. 운동량 보존 법칙은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식을 잘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꼭 세우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 10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2번은 이제 작년 10월이죠. 그러니까 2025학년도 10월 달 학력평가 20번 문항으로 나온 문항인데,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A가 C하고 충돌하고 나서 C가 어디로 이동을 하는 거지? C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걸까? 를좀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다소 살짝 까다로운 문제들도 잘 분석을 할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문제를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자,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내용 봅시다. 자, 그림 칸은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 AB와 5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 C의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자 같은 데 안에 뚫려 있는 상자 안에 작은 물체 두 개가 있는데 작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질량이 C보다 훨씬 더 커요. 그렇죠? C는 1kg인데 A는 5, B는 4kg입니다. 그렇죠? 자, 나는요. 가의 순간부터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어요. 자,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습니다. 자, ABC의 질량은 각각 5, 4, 1kg이고요. T1 이후에 C는 등속도 운동한다. 자, 거기에다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놔보세요. 자, T1 이후에 C가 등속도 운동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하는 거는 방향도 안 바뀌고 속력이 즉, 속도의 크기가 늘 일정하게 직선 운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수평면상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두 물체가 만약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한다면 옆에 있는 물체와 전혀 충돌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물체가 옆에 있는 물체하고 만약에 충돌을 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분명히 속도가 바뀔 거예요. 그쵸?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는 T1 이후에 C는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C는 그 누구와도 충돌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A하고 B하고 충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T1 이후에는 ABC의 속도가 모두 어떠하다? 같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자, 그 점을 여러분들 중요하게

체크를 해두시고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T2일 때 A의 속력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상황에서 0에서부터 T1까지는 일단 누가 먼저 충돌을 하게 될까? 자, 이거는 너무나도 명확하게도 가운데 안에 들어가 있는 AB는 가만히 있는데 양쪽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러니까 요 하나의 상자인데 마치 이 벽처럼 생각을 한다면 이 C가 통째로 지금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C는 A와 B 중에서 누구와 먼저 충돌할 수밖에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A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는 C하고 0에서 1T 사이에 충돌을 한 거겠죠. 선생님, 왜 여기서 충돌한 건가요? 자, B의 속력이잖아요. B의 속력은 변화가 없어. A하고 C만 충돌할 때 B는 충돌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속력에 대한 변화가 없겠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T1에서부터는 B가 갑자기 속력이 5V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누군가가 이제 충돌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냐면 A가 충돌을 하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 A하고 충돌을 했어? 그러면 C가 오른쪽으로 가고 A하고 B가 충돌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C가 B하고 먼저 충돌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보세요. A하고 B가 충돌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가서 충돌하면 되니까 쉽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C가 A하고 충돌을 하고 나서 그 남은 충돌에서 B하고 충돌을 해야 된다라, 먼저 충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C가, 그렇지,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학생들이 뭔가 그냥 느낌상으로 물체가 이렇게 더 큰데 A하고 C하고 충돌을 했다라고 해서 C가 이렇게 갈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게 되면 C는요,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왜 그럴까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T1일 때 속도가 한번 변하고 T3일 때 속도가 한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총 이제 몇 번의 충돌이 있다라고 하는 거냐면 두 번의 충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건데, 할수 있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서 A하고 B가 충돌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하고 B가 충돌. A하고 B가 충돌을 하면은 일단 B는 충돌이 한번 남아있죠? 그한번 남아있는 충돌은, 그렇죠, 누구하고 할 수밖에 없냐면 C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A하고 B가 충돌할 때는 T1입니다. T1. T1일 때 충돌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이후 시간에 C하고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T1 이후에 C가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조건과는 맞지 않겠죠. 그러니까 A하고 B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B하고 C가 충돌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경우가 지금 요두 가지입니다. AB하고 충돌을 하느냐, 아니면 BC가 충돌을 하느냐. 이건 아니고 B하고 C가 충돌한다라는 거죠. 그럼 B하고 C가 충돌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C는 A하고 충돌을 꽝 하고 나서 왼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C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운동을 한 거였구나.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고 넘어가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거를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가 사실 이 문제를 풀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C는 마이너스 X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운동량 보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운동량은 C만 움직이고 A, B는 다 정지해 있었죠? 자, 운동량 보존이에요. 운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1kg 곱하기 5니까 운동량은 5가 될 거고, 그치? 그럼 나중에 운동량은 A 같은 경우에는 나중 운동량은 한 덩어리가 되어서 T1 이후에 쭉 이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한 덩어리라고 한다면 ABC를 다 합쳤을 때5 더하기 4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식을 써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좀 옆에다 지워볼게요. 옮겨서.
그때 속도를 뭐 V라고 한다면, 라지 V라고 할게요. 여기 V가 있으니까. 아, 아니죠. 여기 4V, 다시. 미안해요, 여러분들. T1일 때, T1 이후에 C는 등속도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체가 속도가 다 같아야 되니까 그 속도가 4V로 항상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4V 값이 들어가야 되지. 그지? 자, 그러면 10 곱하기 4니까 40V. 따라서 V라고 하는 것은, 아, 8분의 1이구나라는 것을 하나 찾아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하고 C 사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하고 C 사이의 충돌을 이제 보게 되면 A는 정지해 있었고 C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얼마의 속력으로? 5의 속력으로. 그러니까 운동량은 5. 자, 충돌 이후에 A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질량은 5고 충돌 후 A의 속력은 몰라. 그러니까 VA.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 C의 속력은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왜? C는 어디로 운동한다고 했으니까. A하고 충돌하고 나서, 그렇지, 왼쪽으로 운동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C의 속력을 모르니까 VC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B하고 C의 충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하고 C의 충돌이에요. 자, B하고 C가 충돌할 땐 처음에 B는 0이었고 C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마이너스 VC에 해당이 될 거고 그 값이 B 같은 경우에는 5V, 그러니까 4를 곱하면 45, 20, 20V가 되겠죠.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아, 주의해야 될 거, B는 무조건 왼쪽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C로부터 정지해 있는 B가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충돌 이후에 B는 반드시 왼쪽으로 이동.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마이너스 VC까지 됐죠. 그 다음은 마이너스 질량 4 곱하기 속도 5V. 정확히 쓰자면 마이너스 5V가 되겠죠.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C 같은 경우에는, 아, B하고 C 보고 있는 거죠. B하고 C에서 이제 C가 왼쪽으로 얼마죠? 4V. 아, 오른쪽으로 4V만큼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막 방향이 막 선생님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다시 정리하면 BC는 마이너스 BC라고 쓸 수가 있고 처음 운동량 그 값을,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는데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그렇죠, 마이너스 16 V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 VC가 16V가 되는구나. 그러면 8분의 1을 바로 대입을 했을 때 2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V가 8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놨으니까요. 계산해놨으니까. 자, 그러면 얘를 바로 여기다가 대입해 볼게요. 요 값이 2가 되는 거니까 OVA가 넘겼을 때 7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VA라고 하는 것은 5분의 7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VA가 AC가 충돌하고 나서 그 이후의 속도인데, 자, 문제 조건에 따르면, 아, 문제에서 요구한 거에 보면 T2일 때를 물어봤죠. T2일 때면 이제 A의 속력을 물어봤을 때이 VA 값을 쓰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5분의 7m/s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아마 이제 한 번씩은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운 문제였다. 특히나 이 A와 C가 충돌하고 나서 C의 운동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 핵심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정리 잘 해두시고요. 그리고 수능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물체의 형태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볼수 있는 문항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10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3번은 2025학년도 3월 학력평가 8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항이고요. 문제 조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등속도 운동. 하다가 정지해 있던 질량의 M인 물체 B하고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물체 A가 이렇게 있고요. A가 달려갑니다.
누구한테 달려가냐.

있겠죠. 상대 속도. 그래서 이 상대 속도를 여러분들이 꼭 이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자, 충돌 후에 B는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요. 충돌 전 A의 속력은 충돌 후 B의 속력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충돌 전후의 어떤 속력들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상대 속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상대 속도를 좀 이용해 줄 필요가 있는데 먼저 기울기부터 한번 구해 봅시다. 0에서부터 t까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t분의 l 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될까? 여기는 4t분의 l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AB 사이의 거리가 0인 이 t에서는 A와 B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A하고 B의 충돌 전과 충돌 이후의 속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와 B 사이의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t분의 l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뺐을 때 마이너스 t분의 l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A는 충돌 전에 얼마의 속력을,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정지한 상태인 V0 equal 0에서 얼마를 빼야 마이너스 t분의 1이 나오게 될까요? 그렇죠. A는 t분의 l이라고 하는 속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충돌, 이제 이후 상황도 이제 다볼수 있을 텐데, 자, 우선은 요거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충돌 전에 B 같은 경우에는 정지에 있었는데, 그쵸? 정지에 있었는데, 충돌 이후에 A와 B 사이의 상대 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면 4t분의 L이 됩니다. 그쵸? 4t분의 L이 되고 그 4t분의 L의 경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충돌 후의 속도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t분의 L이고 4t분의 L이라고 하는 값이 충돌 이후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 조건을 잘 보시면요. A의 충돌 전 속력은 충돌 후에 B의 속력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가 이제 결정이 됐어요. 조건에 따라서. 얼마냐면 ET분의 L이 되겠죠. 두 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AB를 비교를 했을 때 상대방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뺐을 때 4T분의 L이 나오려면 A의 속도는 얼마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얼마를 빼야 4t분의 l이 나온다는 걸까? 그렇죠. 똑같이 4t분의 l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A의 충돌 전후의 속력이 비교가 됐고요. B의 충돌 전후의 속력이 비교됐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뭐냐면 충돌 이후에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인가요?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량을 지금 현재 뭐 모르잖아요. 질량을 모르니까 얘만 질량 m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a를 ma라고 한번 세팅을 해놓고 운동량 보존을 세워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운동량 보존식을 쓸때 지금 TL이라고 하는 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는 숫자 1. 얘는 4분의 1, 얘는 그렇지 2분의 1 이런 식으로 두고 식을 쓸 때는 어차피 t하고 l이 다 약분이 될 거니까 간단하게 숫자로만 쓰세요. 알겠죠? 괜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합시다. 자, 초기에 a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고 있었고 충돌 전 a의 속력은 1이라고 써 놓을게요. 그죠? b는 정지에 있었습니다. 자, 충돌 이후에 A의 질량 MA이고, 충돌 이후 A의 속도는 4분의 1 더하기, 충돌 이후 B의 운동량은 MB에다가, 그치, 2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MB가 M이죠, 그냥. 자, 정리하면, 4분의 3MA는 2분의 1M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A의 질량은 이렇게 2가 되니까
3분의

이 M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운동량을 구해야 되는데 A의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충돌 후 A의 운동량이니까 이 질량 3분의 2에다가 이 M에다가 충돌 이후에 A의 속도인 그치 4t분의 L을 곱하게 되면 이제 최종값이 나오게 되죠. 얼마냐면 6t분의 ML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상대 속도가 나왔잖아요. 상대 속도. 그럼 두 물체의 상대 속도를 비교할 때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게 되면 여러분들 계산하는데 큰 실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기준 잡아놓고 계산한 다음에 나머지 값들을 조건에 맞춰서 써나가다 보면은 표가 완성이 될 겁니다. 자, 상대 속도 문제는 너무 중요하니까요. 특히 충돌 문제에서 두 물체 사이의 거리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되니까 고난이도 문제로 많이 나올 테니까요. 정리를 잘 해두도록 합시다. 연습 많이 해보세요. 자, 우리 이제 그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다음 문항은 104번입니다. 자, 104번은요. 2025학년도 수능 10번 문항으로 나왔어요. 자, 문제를 보니까 다소 까다로워 보이는데 어떤 문제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C를 향해서 속력 4V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등속도 운동입니다. 자, A는 정지해 있는 B와 충돌한 다음에 충돌 전과 같은 방향으로 속력 2V로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자, A는 정지 상태에서 충돌하고 나서 충돌 이후에 이 부위의 속력을 같은 방향으로 쭉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그림 나는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어요. AC의 질량은 각각 4m, 5m. 지금 질량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데 B의 질량은 현재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구해야 되겠죠? 자, B의 질량을 이제 구할 건데 우리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일단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상황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요. 자, B의 속도가 계속 0이었다가, 그지? 갑자기 t일 때부터, 여기가 이제 t인데, t일 때부터 속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바뀌었죠, 그쵸? 그 말은 여기에서 누구하고 누가 충돌이 일어났다는 걸까? 우린 지금 B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AB 충돌이 일어났겠지. 요런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4t일 때는 누구하고 누구의 충돌이 일어났을까? 지금 4t일 때 여러분들 B의 운동 방향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먼저 A하고 B가 충돌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치 BC가 이렇게 충돌을 했을 거고, 그리고 한 번의 충돌이 더 있는데 이 충돌에서는 누가 충돌한 거냐면 그렇지 나머지 이제 AB가 충돌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AB가 먼저 충돌을 하고, 그리고 C와 충돌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A하고 또다시 이제 충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운동량 보존을 이용해서 한번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A하고 B 사이의 충돌 사이에 운동량 보존을 볼게요. 자, 처음에 A의 질량은 4m이니까 4m 곱하기 속도 4V. B는 정지해 있었고,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충돌 이후에 똑같은 방향으로 2V의 속력으로 운동한다 했으니까 2V라고 쓸 수가 있겠죠. 속도에다가.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얼마인지 몰라요. 라지 M으로 한번 더 볼게요. 그리고 AB와 충돌한 이후의 속도가 그렇지. 플러스 4V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4V 쓰면 돼. 그래서 양변에 있는 V를 다 지우면, 그리고 4도 다 하나씩 지우게 되면 4m은 정리하면 2m 더하기 라지 m. 따라서 b의 질량은 2m이구나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 b의 질량은 2m이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니은 볼게요. OT일 때면 언제야? 여기네요.
BC가 충돌한 이후 OT일 때 C의 속력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이제 B하고 C 사이의 충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B의 질량은 2m입니다. 2m이고 BC가 충돌하기 전에는 B의 속도는 4V였어요. 그리고 C는 정지해 있었으니까 쓰나 마나겠지? 자, 그리고 B의 질량은 2m 그대로인데 충돌 이후에 마이너스 V로 바뀌었죠. 더하기 C 같은 경우에는 5m에다가 속력은 뭔지 모르니까 VC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M을 다 지워버리면 8V는 마이너스 2V 더하기 5VC라고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정리되네. 얼마냐면 VC가 넘기면 10V니까 2V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OT일 때 C의 속력은 2V다 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디귿 보면 A와 C 사이의 거리는 8T일 때가 7T일 때보다 2VT만큼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일까? A와 C 사이의 거리? A와 C 사이의 거리가 8T일 때랑 7T일 때의 그 각각의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차이의 차이값들을 한번 비교해봐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는가? 일단 우리가 안쓴 조건이 하나 있는데 A하고 B가 다시 이제 충돌하게 되는 이 6T 상황. 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4m의 질량으로 계속 2V의 속력으로 쭉 가고 있었겠죠? 2V. 그다음에 더하기 B의 질량 2m, B의 속도는 마이너스 V, 그치? 마이너스 V. 자, 그리고 충돌 이후에는 A는 4m에다가 충돌 이후 A의 속력을 현재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VA 우리 지금 쓴 적이 없죠? V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 더하기 B의 질량 2m에 EV 곱해서 써볼 수가 있겠네. 전체 과정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워볼게요. 4 지우고 그리고 숫자를 4부터 지우면 안 되겠네. 자, 2로 한번 지워볼게요. 2를 지우면 2 하나 지워지겠지. 자, 그럼 봅시다. 4MV 마이너스 MV는 EMVA 다음에 더하기 EMV. M도 지워도 됐었네요. M도 그냥 다 지워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우변에 플러스 2V가 있고 좌변에는 3V니까 넘기면 얼마예요? V라고 하는 값이 얻어지고 우변은 EVA. 즉, A의 속력은 2분의 1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A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7T하고 8T는 어쨌든 A하고 B가 이제 충돌하고 나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 자, A하고 C가 충돌을 하고 나서 8T일 때랑 7T일 때의 그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속도 시간 그래프. 자, A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얼마였냐면 2분의 1이었죠. 2분의 1. 그다음 C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얼마였냐면 우리 여기서 구해놨죠. EV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그 사이의 거리에 대한 차이값을 비교를 할때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자, 각각 이런 식으로 이제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8T라고 하고 여기가 7T라고 해본다면, 자, 요게 이제 C가 되고 요게 A가 되겠죠? 자, C가 이동한 전체 거리에서 A가 이동한 전체 거리를 빼게 되면, 즉, 요만큼에 해당되는 거리는 8T 일대의 AB 사이의 거리 차겠지. 자, 그런데 7T 일대를 보면은 이만큼 C에서 요만큼 A를 빼게 되면 나머지 요 빗금치는 노란색 빗금 표시가 바로 7T 일대일 거란 말이죠. 나머지 이 흰색 전체는 8T 일대이고.

그러면 8T 일대하고 7T 일대의 AB 사이에, AC 사이의 거리에 대한 차이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 값으로 정리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값.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보니까 T 곱하기 차이를 보면은 2분의 3V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쁘게 정리하면 2분의 3VT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뭐라 그랬냐면 AC 사이의 거리는 8T일 때가 7T일 때보다 2VT만큼 크다라 그랬거든요. 2VT만큼 큰게 지금 전혀 아니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 기역 니은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우리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105번 문항 같이 한번 보고 이번 시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105번 문항입니다. 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12번 문항이에요. 자,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서 속력 V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요. 자, 문제 보시면 세 번째 줄에 A가 X equal D를 지나는 순간 B가 4D를 지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 그랬어요. 자, A가 D만큼 지날 때 B는요, 지금 ED에서 4D로 얼마큼 지났어? 그렇지. ED만큼 지났어요. 우리는 그 등속도 운동이니까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봤을 때 이동한 거리에 대한 B가 1대2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A가 D를 지나는 그 순간에 B가 4D를 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한 조건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속력에 대한 정보를 제시를 한 거구나. B가 A의 두 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A의 질량은 얼마인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AB가 하나의 지금 각자 이제 충돌을 하고 나서 각자 충돌을 하고 나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 BC가 한 덩어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편의상 A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그러면 A와 B 사이의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MV는 M에다가 마이너스 VA 더하기 B의 질량 EM 그리고 VP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둘의 관계는 알고 있지만 일단 식을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BC 한번 볼게요. BC 같은 경우에는 EM에 B가 될 거고 거기에 한 덩어리가 되니까 3M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3분의 1V라고 했기 때문에 대입을 하면 정리했을 때 MV가 됩니다. 그러면 VB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V가 되고 그리고 VA는 그렇죠. 4분의 1V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B가 A의 두 배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대입하면 MV는 마이너스 4분의 1 라지 M V 더하기 EM 곱하기 2분의 1V니까 바로 정리하면 MV.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MV니까. 자, 넘기면 V 지운 다음에 4분의 5 라지 M은 스몰 M.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한 A의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5분의 4M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오늘 운동량 보존 법칙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보았는데 두 물체 사이의 거리와 시간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항들을 또 이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출의 미래 생활과 윤리 김상건입니다.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교정적인 정의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더 있는 만큼 우리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문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68번 문제입니다. 가에 갑을병이 나와 있고요.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적절한 내용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 여러분 유형의 경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1분 안에 풀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문제를 다 풀고 돌아와서 조금 안정적인 마음으로 풀기를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갑부터 보겠습니다. 법은 강제 권한과 연결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다, 오직 법정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는 물결,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우리가 칸트를 만날 때마다 정말 자주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장은 눈으로 익히고 여러분 노트에 익히고 하면서 반복 습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갑은 칸트다. 응보주의 칸트, 동등성의 원리까지 연결되어야 되겠죠. 칸트. 다음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개개인의 특수의사의 총체인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일반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일반 의사입니다. 그쵸? 사람들의 특수한 의사를 다 모은 거다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사 누구? 백하리아, 그치? 플러스 일반 의지 누구? 루소, 그쵸? 이 둘을 여러분들 제가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분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양도할 자가 없다. 자는 없어. 야, 생명 박탈권은 우리가 이렇게 양도할 리가 없어. 계약에 넣은 적 없어. 그런데 왜 국가에서 사형이라는 형벌을 가할 수 있겠어? 그거 안 돼. 나는 내 생명 박탈할 권리를 준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형은 권리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쵸? 사형에 반대하는 백하리아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하리아는 사회의 계약과 공리주의 관점에서 사형에 반대한다라는 걸 체크. 다음 이제 병입니다. 법은 일반 의제 반영이다. 방금 말했던 그럼 그대로 나왔습니다. 일반 의사, 백하리아. 일반 의지, 바로 루소가 되겠죠. 법이 규정한 사회적 권리를 침해한 악인은 모두 조국의 반역자가 됩니다. 우리 계약을 통해서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만났어. 국가는 살기로 했어. 근데 누군가가 만약에 타인의 생명을 해쳤어. 계약의 목적에 반한 행동을 했어.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악인, 공중의 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보존은 국가의 보존과 양립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는 사형을 당하거나 루소의 말에 여러분 따르면 추방당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병은 루소다라는 걸 잡으시면 돼요. 그럼 갑은 칸, 을은 백하, 그다음 병은 루소라고 해서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칸, 배, 루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이제 비판 문제입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 갈게. 괄호,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거듭 문제 풀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갑이 지금 여기 백하리아랑 그 다음에 루소에게 가하는 비판이에요. 그러면 요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갑의 생각이 돼야 되겠죠. 갑, 난 이렇게 생각해. 근데 을, 병, 너희들이 이거 몰라? 너희들이 이거 무시해? 너희들이 이거 간과해? 라고 하는 구조라는 걸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게 갑이 가할 수 있는 비판이 맞는지. 두 번째, 이 비판받고 있는 을과 병이 간과하고 있는 게 맞는지 둘 중에 여러분들이 더 확실한 거를 골라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괄호 내용 보니까 칸트가 할수 있는 말이야, 할수 없는 말이야? 칸트가 할수 없는 말이야, 그치? 여러분 칸트에 따르면 사형이라는 건 살인범의 오히려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형벌이라고 얘기하죠. 살인범을 인간답게 오히려 우리가 대우해 주는 거야. 그가 인간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져야 될 책임을 지게 하는 게 바로 사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칸트는 사형은 오히려

인격을 존중하는,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그런 형벌이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여러분들 과로의 내용이 칸트가 비판할 수가 없는 말이다. 1번 정답이 안 된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빕니다. 빈은 지금 베카리아가 칸트에게 가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는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원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임을 강구한다. 이거 칸트가 했던 말인데, 스키나? 여러분, 칸트에 따르면 범죄자는 형벌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하지, 그치? 네, 응보주의 동등성의 원리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칸트가 간과하는 게 아니라 칸트가 특히 인정하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3번입니다. C입니다. C. 지금 루소가 베카리아한테 가는 비판이에요. 사형은 사회계약을 통해서 성립될 수 없지만 정당한 형벌임을 간과한다. 여러분들, 루소의 관점에서 사형은 정당한 형벌 맞죠? 근데 여러분들, 루소가 사형이라는 걸 사회계약을 통해 성립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루소에 따르면 사회계약의 관점을 통해서 사형이라는 것이 정당한 형벌이라고 얘기하죠. 너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지? 그러면은 너가 다른 사람 해쳤을 때 너의 생명도 내놓을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해라고 루소는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소가 비판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3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다음 이제 칸베르 또 적고 보겠습니다. 칸, 빠르게 베, 루. 이제 4번을 보니까 D입니다. D는 베카리아가 루소에게 가하는 비판이에요. 형벌의 지속도보다 강도가 범죄 방해 효과적이다. 베카리안 여러분들, 사형보다 종신노역형이 범죄 방해 더 효과적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죠? 그쵸. 형벌의 강도가 높은 사형보다 형벌의 지속도가 높은, 지속성이 높은 종신노역형이 더 범죄 방해 효과적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인상을 남겨주는 게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에? 범죄 예방에. 무엇을 위해? 공리 증진을 위해, 그치? 따라서 여러분들, 베카리아 관점에서 지속도가 더 범죄 예방이 효과적이야. 그러니까 강도가 더 높다라고 할수 없겠지, 그치? 강도가 더 효과적이라고 할수 없겠지? 지속도가 더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라는 걸 체크하시면서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요 괄호의 내용이 베카리아가 비판할 수 없다. 이렇게 지워주면 돼요. 네, 마지막 정답 5번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 체크입니다. 이는 지금 루소가 칸트에게 가하는 비판이고요. 우리 별표 하나를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소와 칸트가 비교되는 포인트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벌은 시민사회의 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 있다. 여러분, 루소의 관점에 따르면 형벌이라는 것은 사회계약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 법의 실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루소의 관점에서는 시민사회의 사람들의 생명 보존, 안전을 위해서 형벌을 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시민사회의 선, 방금 얘기했던 사람들의 생명 보존, 안전을 위해서 형벌 가할 수 있어라고 루소는 말할 거예요. 괄호의 내용, 루소가 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칸트의 경우에는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야, 사람들은 여전히 생득적 인격성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단지 수단으로만 쓰일 수 없어. 시민사회의 선을 위해 혹은 범죄 예방을 위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죠. 그런 관점에서 루소가 말할 수 있는 비판, 칸트는 간과하고 있는 부분, 칸트는 입장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 바로 5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루소와 칸트의 대비되는 지점, 딱 표현이 정확히 된 5번 선지 꼭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특히나 학력평가에 나와 있는 문제들, 또한 마찬가지로 모의평가랑 수능에도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고 정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풀게요. 다음 이제 69번 문제입니다. 이제 갑을병 똑같이 나왔고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갑부터 법은 각자의 자유 중에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으로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일단 일반 의사 베카리아, 그치? 베카리아가론 봤을 때는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모여서 내놓을 수 있는 최소 정도만 모아서 만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것까지는 양보할게. 그래, 이거에 따라 우리 공리 증진을 위해서 같이 살기로 약속하자.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 여러분 관점에서 이 베카리아에 따르면 생명의 포기는 그 최소한의 몫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공리 증진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생명 박탈권을 양도하라고? 얘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라고 베카리아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 포기는 최소한의 몫에 포함되지 않아 사회 계약에 넘긴 적 없어. 무엇을? 생명 박탈권을. 그러니까 사형이라는 거는 부당한 형벌이야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베카리아는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 또한 반복적으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감은 베카리아. 다음 이제 을 보겠습니다. 법은 일반 의지의 행위에 속하고 의지의 보편성과 대상의 보편성을 결합하고 있다. 일반 의지를 여러분 떠올리면서 이 다음 문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법이라는 건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쵸? 모든 사람들이 공익을 지향하면서 바라는 것, 즉 의지의 보편성을 띠고 있고요. 달리 말하면 공익을 위해서 모두가 합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대상은 모두 다 누구에게나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들, 법이라는 건 사실은 공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합의한 거. 그래서 의지의 보편성을 띈다라고 얘기하고요. 나아가서 이 법이라는 것이 적용되는 대상은 모두에게 해당된다. 딱 김상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된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지의 보편성, 대상의 보편성, 이말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풀이해드렸습니다. 법을 위반한 살인범은 자기 보존을 목적으로 한 사회계약을 파기한 자다. 야, 우리가 자기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맺었는데, 그치? 누군가가 만약에 다른 사람 생명을 해쳤어. 그럼 그 사람은 계약을 위반한 사람이다. 공중의 적이다. 사형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을은 여러분들, 루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루소다. 네. 다음 이제 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권은 국민의 합일된 의지에만 귀속한다. 보편적으로 합일된 의지만이 법칙 수립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정언 명령이란 포인트, 칸트라는 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병원 여러분들, 칸트. 됐죠? 이제 바로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베카리아. 다음, 을은 루소. 다음, 병은 칸트다. 이번엔 베루칸으로 보시면 됩니다. A와 F입니다. 베카리아가 먼저 루소와 칸트에게 비판합니다. 사형은 강렬한 인상을 줄수 없는 비효과적 형벌이다. 베카리아 여러분 따르면 사형은 강렬한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당장 어떤 범죄자가, 그쵸? 눈앞에서 사형을 당하는 걸 봤다고 생각해봐. 인상이 강렬할 수밖에 없겠지, 그치? 다만, 종신노역형에 비해서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 순간은 강렬한 인상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치? 따라서 요 내용, 강렬한 인상을 줄수 없는 건 아니다 라고 해서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베카리아가 비판할 수 없는 말이다 라고 지워주면 돼요. 이렇게. 체크. 나아가서 여러분들, 비효과적이라는 건 조금 해석의 여지가 열립니다. 효과가 없다라는 말 혹은 효과가 적다라는 말로 해석의 여지가 열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에 있는 요 수식어로 확실히 오답을 잡아내겠습니다. 알겠죠? 감자 퀴즈. 베카리아에 따르면 사형은 범죄 예방 효과가 없는 형벌이다. OX. X야, 그치? 범죄 예방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분명히 있지만 범죄 예방 효과가 종신노역형에 비해서 적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빕니다. 비는 루소가 베카리아에게 가는 비판이에요. 생명권 양도 여부가 사형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수 있음을 간과한다. 여러분들, 베카리아는 생명권을 양도한 적 없기 때문에 사형이라는 것은 부당한 형벌이라고 얘기하죠. 베카리아는 자신의 입장 속에서 사형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근거로서 생명권 양도 여부를 얘기합니다. 즉, 이번에 간과한다가 아니라 베카리아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은 정답이 될수 없다라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워줄게요. 다음. 3번입니다. 우리 아까처럼 적겠습니다. 베루칸. 네, 3번. 살인범은 더 이상 도덕적 인격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지금 C, 바로 칸트가 루소에게 가하는 비판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들 풀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칸트에게

여러분들,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생득적인 인격성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도덕적 인격으로 간주될 수 없다라는 것은 칸트에게 있어서 비판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렇죠? 다음 두 번째, 이 루소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살인범은 사회계약을 어긴 사람이에요. 공중의 적입니다. 더 이상 법률적 인격체, 도덕적 인격체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내용은 루소가 간과한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향 모두 생각하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4번 보겠습니다. D입니다. 모든 형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D는 지금 루소가 칸트에게 가는 비판이에요. 여러분, 칸트에 따르면 다시 복습. 형벌이라는 것은 시민사회의 선이나 범죄자의 선을 위해서 집행되면 안 돼. 그들을 단지 수단으로만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칸트에 따르면 형벌은 응보주의에 따라서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벌 받는 게 맞다는 거예요. 죄에 맞는 벌을 받는 게 맞다.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칸트는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범죄 예방을 위해서 시민사회의 선을 위한 건 아니다. 그런 여러분 관점에서 루소의 경우에는 형벌은 공익을 위해서 집행돼야 돼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칸트는 공익을 위해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응보주의 원리에 따라서,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과로의 내용, 루소가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 맞고요. 칸트는 다른,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있던 정답, 바로 4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4번 내용은 여러분들 계속 또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루소와 칸트를 비교할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내려갈게요.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아까 베카리아였고 칸트였죠, 그쵸? 이는 지금 여기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가는 비판입니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데 있지 않음을 간과한다. 여러분, 칸트에 따르면 형벌의 목적이라는 것은 공적 정의 실현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칸트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베카리아 또한 오케이입니다. 베카리아 여러분 또한 형벌의 목적을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데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따르면 형벌이라는 것은 공리 실현을 위해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가해져야 된다.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가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5번 내용의 경우에는 칸트랑 베카리아 둘다 인정한다. 둘다 인정한다라고 보시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체크하도록 할게요. 정답 바로 4번.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번 문제입니다. 형벌은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내려져야 된다. 적절한 거. 사형은 살인에 대한 최상의 균형자이다. 정의가 선언적으로 정초된 보편적 법칙들에 따라 의혹하는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형벌을 가할 때 죄에 맞게 형벌을 가야 돼. 그쵸? 따라서 사람을 죽였다? 그럼 그거에 맞는 딱 균형을 맞추는 거는 사형밖에 없다라고 칸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동등성의 원리, 뭐 최상의 균형자 혹은 정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갑은 칸트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은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된다. 빨간 펜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물결. 제가 이전 문제를 방금 풀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베카리아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야, 내가 생각했을 때 형벌이라는 것은 시민의 이익을 위해 집행되어야 돼. 공리 증진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돼. 범죄 예방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형은 정말로 유용하고 정당한가에 대해서 물음을 던집니다. 사형은 국가가 유용하다고 판단한 경우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해서 벌이는 전쟁이다. 야, 사형은 전쟁이야. 누구? 베카리아가 되겠죠, 그쵸? 베카리아가 되겠습니다. 베카리아는 사회계약과 공리주의 관점에서 사형에 반대했다. 사형이라는 것은 유용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형벌이라고 비판했다라는 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병 보겠습니다. 형벌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모든 위법행위를 막는 것에 목적을 둔다. 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글자로만 있으면 사람들은 지킬까, 안 지킬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철저히 지킬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야, 이거 어겨봤자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벤담의 경우에는 법이라는 게 정말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형벌이라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벌은 그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모든 법을 어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공리를 증진하기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 그 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선 형벌이 필요하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형벌의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한테 벤담이 나올 때 자주 나왔던 표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이거는 편의상 편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100억을 훔쳤어. 100억을 횡령했는데 내가 받는 벌금은 한 1억, 한 10억 정도 여러분들 10억. 10억 벌금이야. 그럼 사람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 야, 100억 훔쳐봐야 10억밖에 벌금을 안 내? 훔칠만 하겠다. 그 사이 잘만 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그치? 여러분, 따라서 벤담의 경우에는 야, 형벌의 가치는 법을 어겼을 때 없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게 충분해야 돼. 사람들이 범죄를 못 저지르도록 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기를 머리에서 돌렸을 때, 야, 이거 걸리면 큰일 나겠는데? 죄를 안 지는 게 낫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지우고. 바로 이제 병은 벤담이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좀 베카리아, 루소, 칸트가 트렌드인데, 병의 벤담 또한 한때 자주 나왔습니다. 바로 1번부터 볼게요. 살인범은 살인을 의혹한 자로서 어떠한 인격성도 지닐 수 없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인격성도 없는 거예요? 아니야, 여러분들. 분명히 갖고 있는 인격성이 있죠? 바로 생득적 인격성은 진입니다. 생득적 인격성은 지닌다. 따라서 어떠한 인격성도 지닐 수 없다라는 건 틀렸다라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생득적 인격성은 지니기 때문에 단지 범죄 예방을 위해서, 단지 시민사회 선을 위해서 수단으로만 대우해선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조잉. 네, 내려갈게요, 여러분들. 2번입니다. 일반 시민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형벌을 집행해야 돼. 사람들이 여러분들, 무슨 소리야, 이거? 법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지, 그치? 법을 어기면 안 된다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야지, 그치? 따라서 여러분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2번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베카리아에 따르면 범죄 예방을 위해서, 공리 실현 위해서 법에 따른 형벌이 주어져야 되고, 이 형벌을 통해서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라는 걸 느껴야 됩니다. 네. 2번 지우고, 다음 이제. 3번 보겠습니다. 공동체의 해악을 방지한다면 형벌 그 자체는 악이 아니다. 네, 한때 이제 벤담 나왔을 때 자주 언급되었던 포인트입니다. 뭐가 여러분들 오답일까? 바로 마지막. 형벌 그 자체는 악이 아니다가 오답이에요. 벤담에 여러분 따르면 형벌은 분명히 고통을 주는 겁니다. 벤담의 공리주의 논리에 따르면 고통은 악입니다. 따라서 형벌 그 자체는 악입니다, 여러분들. 악. 네. 그런데 더큰 범죄에 해악을 막기 위해서, 범죄가 갖고 오는 사회적인 해악을 막기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필요 악 같은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여러분들 지워줄게요. 네, 4번입니다. 공적 정의는 만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일 뿐이다. 이거 여러분들 베카리아가 말했던 얘기예요. 을의 베카리아가 했던 정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칸트에 대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베카리아는 정의라는 걸 설명할 때 특별한 사적 이익을 통합시키는데 필요한 유대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이 정도 지키자라고 하는 유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정답 되겠죠? 범죄자에게 가능한 한 적은 고통을 주는 동시에 범죄 억지력을 갚는, 범죄 예방 효과를 갚는 형벌은 허용될 수 있다. 베카리아, 벤담 둘다 공리주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 고통이라는 걸 줄이는 게 사실 포인트예요. 분명히 고통이라는 게 커져버리면 사회의 고통도 올라가게 될 거예요. 따라서 두 사상가의 관점에서 고통은 가능한 한 적게 줘야 됩니다. 형벌이라는 것이 이 시민의 이익을 위해 집행돼야 된다라는 걸 참고하면서 5번 내용 둘의 공통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여러분 옆에다가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둘은 공리주의 관점에서 고통을 줄이려고 했고 범죄자에게 가능한 한 적은 고통을 주면서 예방 효과가 좋아서 공리 증진에 도움되는 형벌을 해야 된다라고 보았다. 정리하시면 돼요. 네. 다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번 문제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또 이제 A와 F 비판에 대한 내용을 골라줄 거예요. 정말 많죠, 여러분들? 포인트, 물결, 형벌 그 자체는 고통을 주기 때문에 악이다. 우리가 방금 병에서 얘기했던 포인트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쵸? 답은 바로 벤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더큰 악을 제거한다면

양적 공리의 원칙에 의해서 허용된다. 양적 공리주의자 벤담바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다음 이제 을입니다. 형벌은 강도보다 지속성을 중시해야 돼. 왜? 지속성이 범죄 예방 효과에 더 좋거든.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야. 허용하면 안 돼. 바로 을은 백할이야. 어우, 문장들이 굉장히 짧은데 중요한 포인트를 다 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병입니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져야 돼. 누구든지 그가 형벌받을 짓을 했다면 형벌을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 이런 형벌 받을래? 형벌을 의혹한 게 아니라 형벌받을 짓을 의혹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과로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 죄에 대해서 형벌을 의혹한 건 아니다. 형벌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거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마지막 평은 칸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칸이 되겠죠,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A입니다, 여러분들. 형벌을 통해서 행위를 통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범죄자에 국한되어야 된다? 이게 지금 벤담이 백할에게 갈수 있는 비판이다? B,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벤담이나 백할이야 모두 이 형벌을 통해 행위를 통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범죄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둘다 범죄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에게도 해당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것을 보면서, 형벌받는 걸 보면서 시민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돼요. 따라서 둘 모두에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X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범죄자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야. 사람들, 다른 시민들도 마찬가지야. 알겠죠? 네.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의 종류와 크기는 사회적인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정해져야 된다. 지금 B는 베카리아가 벤담에게 가는 비판이에요. 사회적인 파급 효과,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정해져야 돼. 그치? 벤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겠지. 베카리아 벤담 둘다 공리주의의 관점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형벌이 갖고 오게 될요 사형에 다시 형벌이 여러분 갖고 오게 될 사회적인 영향, 사회적인 효과를 고려할 겁니다. 따라서 요 B에 대한 내용은 둘다 인정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둘다 인정했다. 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CY입니다. CY는 지금 칸트가 베카리아랑 벤담에게 가하는 비판입니다. 형벌은 사회적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다. 바로 칸트의 입장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게 형벌인 거지. 사회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리 실현을 위해서,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서 형벌을 가하는 건안 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는 여전히 생득적 인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 과로에 대한 내용, 칸트가 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맞고요. 이 공리주의인 벤담과 베카리아는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정답 바로 3번 되겠습니다. 네. 베카리아랑 벤담은 형벌이 사회적인 선을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간과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칸트와 요 공리주의 베카리아 벤담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선지기 때문에 3번도 별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죠, 여러분들? 네, 벤담, 베카리아, 칸트. 4번, D. 지금 베카리아가 칸트한테 사형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포인상을 주어 범죄를 예방해야 된다. 첫 번째, 베카리아는 사형에 일단 반대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베카리아의 관점에 따르면 사형은 지속적으로 공포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지속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종신노역형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베카리아가 제시하는 거예요. 4번, 베카리아 입장에서 비판할 수가 없다라고 과감하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내려가서 5번입니다. 형벌로부터 초래되는 해악은 형벌을 부과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님을 간과한다. 지금 F는 여러분들 벤담이 지금 칸트에게 말하는 거예요. 벤담 여러분들 공리주의자. 따라서 형벌로부터 초래되는 해악을 당연히 형벌을 부과할 때 고려해야죠. 고려해야지. 사회적인 해악과 사회적인 이익을 비교했을 때 해야지, 그치? 네. 따라서 여러분들, 5번은 F가 벤담이 비판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벤담은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형벌이 가져올 해악도 비교한다. 네. 고려한다. 체크.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72번입니다. 네.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휴, 그쵸? 이렇게 뭔가 비판 문제가 좀안 나오고,

이렇게 딱 크게 비교하는 게 나오게 되면 조금 마음이 여유가 생겨요. 그렇죠? 네. 다음부터 사회계약은 자기 자신을 처벌하도록 하거나 자기 자신과 자기 생명을 처분하는 것에 관한 약속을 포함하지 못한다. 그럼 쉽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범죄자는 자기 형벌에 대해서 의혹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난 이런 벌을 받을래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칸트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형벌이라는 것은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해서 가해지는 거예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죄를 지었어? 그럼 그에 맞는 벌을 받아. 이게 바로 여러분들, 칸트가 생각하는 사회계약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사형받는 게 마땅이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네, 답은 여러분들, 칸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칸트에 따르면, 죄인이 사형받기를 동의했기 때문에 사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적 정의에 따라서 살인죄에 응당한 보복으로서 사형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넘어가서 누구든 그가 형벌을 의혹했기 때문이 아니라 형벌을 받을 행위를 의혹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빨간 펜으로 밑줄을 쫙 치겠습니다. 네. 칸트가 언급될 때 자주 등장하는 여러분들 문장이에요. 네. 여기 이제 치고 별표. 위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형벌을 의혹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게 아니야. 나그 형벌 받을래요라고 범죄자가 의혹한 게 아니야. 동의한 게 아니야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뭐에 우리가 얘기한 거야?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형벌을 받는 거야? 바로 형벌 받을 짓을 원했기 때문에, 의혹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거예요. 형벌 받을 짓,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는 거다. 범죄자가 형벌을 의혹한 건 아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과 쫙 연결해서 칸트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내려가서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약에 사형은 포함될 수 없어. 왜? 생명 박탈권을 넘기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사형은 어떤 의미에서도 권리가 될수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을은 여러분들 베카리아 관점이 되겠습니다. 칸트와 계속 충돌하고 있는 베카리아의 관점. 다음 이제 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살인범은 사회계약을 어겼어. 추방에 의해서 격리되거나, 빨간 펜. 혹은 공중의 적으로서 사형을 받아야 된다. 바로 병은 루소가 되겠죠. 그쵸? 네. 루소에 관련된 이제 앞에 문제를 보게 되면, 사형과 추방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참고할 수 있습니다. 네. 내려갈게요. 이제 1번입니다. 형벌은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따라서 부과돼야 된다. 범죄가 사회에 끼친 영향, 해악에 따라 부과되는 게 아니라 형벌은 범죄에 맞게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사회적인 영향, 사회에 끼친 해악, 공리를 고려하면서 하게 되면 그것은 공리주의 입장이 되겠죠. 그렇죠? 응보주의 칸트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2번입니다. 종신노역형은 살인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베카리 여러분들. 종신노역형은 분명히 이 살인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형벌이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개인은 사회계약으로 자기 생명을 처분할 권리를 갖는다. 루소 여러분 따르면 사회계약으로 처분할 권리를 갖는 건 아니에요. 사회계약을 했기 때문에 처분할 권리를 갖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내려와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범은 사회 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어야 된다. 여러분, 갑의 칸트에 따르면 사형이라는 것을 이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받는 선고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갑에게, 칸트에게 동그라미. 나아가서 여러분들, 병의 루소에 따르면 사형이라는 것은 사회 성원으로서 격리되는 거, 공중의 적으로 처벌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기 자격이 상실된다라고 루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정답 바로 둘의 공통점으로 4번이라는 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칸트의 경우에는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 형벌이 사형이다. 알겠죠? 시민적 인격성 여러분들. 네. 됐습니다. 다음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의 목적은 일반 시민의 범죄 예방으로 국한된다. 여기 여러분들, 백화례 여러분 따르면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 오케이. 하지만 이거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것도 형벌의 목적이지, 그치? 따라서 베카리아에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5번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으로 범죄 예방과 범죄자 교화를 얘기했다. 나아가서 공리의 증진을 위해서 형벌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라는 걸 연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오케이.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병이 나와 있고요. A와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형벌의 남용은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해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엄격성을 갖고 있어. 사형 말고 종신 노역형이 범죄 예방에도 효과적이야. 갑은 바로 백카리아가 되겠죠. 여러분, 참고로 저희가 강의 때 잠깐 가끔 버퍼링이 걸릴 때가 있거든? 근데 그 이유는 준비한 게 엄청 많아요. 그쵸? 엄청 많은데, 이 많은 것들을 다 설명해 버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을 느끼고 어려워할까봐 제가 나름대로 적재적소의 문제에 배치를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살짝의 버퍼링이 걸리긴 하는데, 다 강의 때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따라오길 바랄게요. 네. 을 보겠습니다. 형벌은 본질적으로 해악이다. 아, 이거 벤담일까? 오케이. 공리의 원리에 의할 때 형벌이 근거나 실효성이 없다면 유익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 형벌은 부적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두 번째 거 한번 밑줄을 쳐볼까요? 네, 빨간색으로. 형벌이 근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유익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형벌이 부적합하다. 칸트라면 깔끔합니다. 죄를 지었어? 그럼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으면 돼. 죄를 지었어?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그 무게에 맞는 형벌을 받으면 된다라고 칸트는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벤담의 경우에는 야, 형벌이 효과가 좀 없으면 아 그거 부적합해. 어떠한 범죄가 여러분들 어떠한 범죄가 사회적인 막 해악을 그렇게 과하게 끼치지도 않았어. 이 범죄를 처벌해봐야 사회적인 이익이 별로 없어. 그럴 때는 칸트라면은 이에 맞게 형벌을 해야 된다고 봤겠지만 이 공리주의 벤담의 경우에는 아 형벌 불필요할 것 같은데, 부적합할 것 같은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칸트는 여러분 무조건 눈높이에 맞춰서 죄에 따라서 형벌을. 공리주의 입장을 갖고 있는 이 벤담이나 백카레아의 경우에는 공익을 고려해서 범죄 예방 효과를 고려해서 실효성을 고려해서 이 형벌 범죄에 맞게 형벌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 효과가 없거나 뭔가 다시 여러분들 범죄 예방에 관련된 실효성이 좀 적거나 그런 경우에는 더 적은 형벌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생각까지 하시면서 백카리아랑 벤담을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을 벤담 적고 갈게요. 다음 이제 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은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도덕 법칙에 따라 의혹되는 바다. 범죄와 보복은 동등해야 돼. 형벌의 질과 양은 보복법에 따라 결정돼야 돼. 병은 바로 칸트가 되겠죠. 이렇게 배벤 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벤 칸. 바로 한번 선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A와 F입니다. A와 F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베카리아가 벤담과 칸트에게 가는 비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형은 사회계약에 어긋나는 부적합한 형벌임을 간과한다. 사회계약의 관점에서 베카리아는 사형이 부적합한 부적절한 형벌이라고 얘기하죠. 베카리아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맞고요. 공리주의의 벤담과 뒤에 나오는 응보주의의 칸트의 입장에서는 놓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간과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억 여러분들 동그라미. 다음 이제 니은입니다. B와 D입니다. B와 D는 벤담이 그다음에 이렇게 벤담이 베카리아랑 칸트에게 가하는 비판입니다.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해야 함을 간과한다. 엥? 지금 여러분들 베카리아랑 벤담 둘다 형벌은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지향해야 된다고 하지 않나요? 바로 이 공리 실현을 위해서 법이 필요하고 법의 효과를 위해서 또 형벌이 필요한 거 아니야? 여러분 따라서 요 니은의 경우에는 네, 니은의 경우에는 여기 벤담이 베카리아에게 갈수 있는 비판이 아니기 때문에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베카리아 또한 마찬가지로 공리주의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다음 D급 보겠습니다. C와 E입니다. C와 E는 지금 여기 칸트가 벤담과 베카리에게 가는 비판이에요. 사형은 범죄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형벌임을 간과한다.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죄에 맞게 벌을 주는 게 필요하고, 사람을 죽였다면 혹은 그에 가담했다면 사형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 사형을 받아야 된다라고 칸트가 얘기하지, 그치? 칸트의 관점에서 여러분, 사형은 오히려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하는 형벌이다. 라는 걸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베카리아랑 벤담은 그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형벌의 회약보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사회에 갖고 올더큰 피해를 막기 위해, 분명히 이더큰 손해를 막기 위해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따라서 형벌이 갖고 올 해악은 형벌이 방지할, 즉 범죄가 갖고 올 해악보다는 작아야죠, 그쵸? 모기 한 마리 잡겠다고 집을 태우는 건 말이 안 되지, 그치? 따라서 여러분들 요 포인트 기억하면서 더큰 해악을 막기 위해서 형벌의 해악을 이용하는 거다. 따라서 형벌이 방지할 해악이 형벌의 해악보다 커야 된다라는 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둘다 비판할 수 없기 때문에 리을은 틀렸다. 이렇게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디귿 체크하시면 됩니다. 7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4번 여러분들, 갑을병 나왔습니다. 살인했거나 그것에 협력했던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돼. 살인의 경우에는 공적 정의 앞에서 최상의 균형자야. 살인의 경우 공적 정의 앞에서 최상의 균형자는 사형이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죽였다면 혹은 그에 가담했다면 사형받는 게 마땅하다. 응보주의, 동등성의 원리, 갑은 바로 칸트가 되겠습니다. 갑은 칸트. 다음 이제 을입니다. 형벌의 남용은 결코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해.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충분해라고 얘기하죠. 을은 백할이야. 다음 이제 병입니다. 사회계약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이 목적이야. 타인의 희생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한다면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기도 생명을 희생해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병은 여러분들 루소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바로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A, B, C, D가 나왔습니다. A의 경우에는 칸트에게 yes, 그 다음에 베카리아 루소에게 no, no가 나와야 되고요. B의 경우에는 베카리아한테는 yes, 루소한테는 no가 나와야 됩니다. C의 경우에는 베카리아가 yes가 나오면 되고요. D의 경우에는 루소가 yes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잡아주고 풀면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따라서 형벌을 가해야 된다. 분명히 공적 정의를 강조하면서 형벌을 제시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건 칸트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 별표 치겠습니다. 각자가 얘기하는 정의의 기초가 다르지만,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가 다르지만, 이세 사상가 모두 여러분들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따라서 형벌을 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셋다 예스가 나오는 물음이에요. 칸트에 따르면 여러분들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베카레에 따르면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루소에 따르면 사회계약의 원리에 따라서 분명히 형벌이 가해져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기억은 셋다 예스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안 된다, 지워주면 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선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정의는 칸트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를 할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는 좋은 선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별표 치고 넘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니은입니다. 빕니다. 비는 우리 베카리아가 예스, 루소가 노가 나와야 되죠.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사형제에 동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해, 이성적이지 못해, 이성에 부합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베카리아에 따르면 맞아. 야, 어떻게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사형에 동의할 수 있겠냐? 생명박탈권 양도한 적도 없다. 베카리아 예스가 되겠죠. 그거 불합리해. 반면에 루소의 관점에 따르면 아니야. 자기 목숨 지키기 위해선 자기 목숨 또한 희생할 수 있어야지라고 말하면서 요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사형에 동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루소의 관점에서는 불합리하지 않아. 그렇게 할 거야라고 봤기 때문에 노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요 니은 우리가 찾고 있던 베카리아 예스, 루소 노가 나오는 정답이 맞다. 다음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은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비례해야 되는가? 베카리아가 예스라고 할수 있는 선지이기 때문에, 질문이기 때문에 바로 네,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베카리아라고 따르면 요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형벌이 가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전 시간들 여러분 떠올리면 칸트와 베카리아의 공통점으로 형벌과 범죄 사이의 비례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 배웠지, 그치? 그것과 연결해서 베카리아가 말하는 비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리을입니다. 계약자의 생명은 국가로부터 조건부적으로 보장되는가? 루스의 여러분들 예스가 나오기 때문에 리을 또한 동그라미가 맞습니다. 야, 계약을 맺은 너희들 생명 보존을 위해서 맺었지, 그치? 그러면 타인을 함부로 해치면 안 돼. 너희들은 국가로부터 조건부적으로, 즉 사회계약을 잘 지켰을 때 너희들의 생명이 보장되는 거야, 지켜지는 거야라고.

로스터가 얘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남의 생명을 해치게 된다면, 그 조건을 어기게 된다면 그 사람은 사형 혹은 추방을 당하게 되겠지, 그치? 따라서 요 리을 루스에게 S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맞다. 정답 바로 니은디글 리을의 5번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75번입니다, 여러분들. 갑을병 나왔습니다. 사형은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을 위한 거다. 칸트가 딱 떠오르지, 그치? 사형은 인간성을 해치는 죄책감으로부터 사형수를 해방시켜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칸트는 이 사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란 존재가 자율적 존재라는 걸 밑바탕에 두게 됩니다. 즉, 내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내가 행동을 결정한 거야. 그럼 그 행동에 대해선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칸트의 기본 베이스예요. 따라서, 사형이라는 건 오히려 그 사람을 죄책감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야. 자신이 선택해서 잘못한 그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지게 하는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네, 바로 갑은 칸트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을입니다. 사형은 한순간에 강렬한 인상만을 줄 뿐이야. 아주 그냥 딱 그냥 한순간에 여러분 모아가지고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는 거예요. 눈앞에서 사형을 본다고 생각해 뭐 얼마나 여러분 무서워, 그치? 반면에 종신노역형은 더큰 공포를 안겨줘. 왜 종신노역형이 더큰 공포를 안겨줄까? 지속성이 여러분들 크니까. 평생 동안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더 무서운 거야, 여러분들. 더큰 공포를 느끼는 거야. 야, 쟤는 내일도 모레도 10년 뒤, 30년 뒤에도 똑같이 저렇게 벌을 받고 있겠구나. 끔찍하다. 나저 범죄 저지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백카리아는 지속성이 높은 종신노역형이 사형보다도 효과적이다. 무엇에?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을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백카리아가 되겠습니다. 요 밑줄 친 여러분 표현, 제가 지난 시간 내용, 이제 지난 시간에 강의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또 연결 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병 보겠습니다. 사형은 죄인을 적으로 간주하는 거야. 그에 대한 재판과 판결은 그가 더 이상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증명이자 선고야라고 얘기합니다. 사회 계약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사형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여러분들, 병은 루소가 되겠습니다. 루소에 따르면 계약 위반자는 사형, 오어, 추방이라는 걸 참고하시면 돼요. 네, 갑을병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칸베루가 나왔습니다. 자주 묶이는 세트죠, 그쵸? 바로 A부터 C 보겠습니다. 네. A, C, 여러분들, 이렇게 칸트가 베카리아한테, 루소가 베카리아한테 가하는 비판이에요. 형벌이 주는 공포는 강도보다 지속성에서 나온다. 이거 베카리아가 강조하는 건데? 간과한다라고 볼 수가 없겠지, 그치? 베카리아가 인정한다. 1번 깔끔하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여러분들. B입니다. B는 지금 베카리아가 칸트에게 가하는 비판이에요. 종신노역형이 범죄자를 목적으로 대우하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엥? 베카리아가 여러분들 종신노역형을 얘기할 때 범죄자를 목적으로 대우한다고 얘기해요? 아니지, 그치? 여러분, 따라서 요 2위에, 이번에 B의 경우에는 베카리아가 비판할 수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베카리아는 종신노역형을 제시할 때이 공리주의를 고려해서, 범죄 방을 고려해서 그 효과가 좋은 종신노역형을 제시하는 거예요. 네.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입니다. D는 베카리아가 루소에게 사형은 시민의 범죄 의혹을 전혀 억제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우리 이미 계속 배웠던 내용이에요. 사형이 여러분들, 시민의 범죄 의혹을 전혀 억제할 수 없습니까? 아니야. 분명히 눈앞에서 사형을 보게 되면 무섭다고. 범죄 억제 될 거야. 범죄 예방 될 거야, 그치? 다만, 범죄 예방 효과가 종신노역형에 비해서 적다라는 거예요. 범죄 의혹을 전혀 억제할 수 없다? 아니야. 효과로 따졌을 때 종신노역형보다 적기 때문에 사형에 반대한다. 이렇게 베카리아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여러분들, 베카리아가 비판할 수 없다라고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음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사형은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실행되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지금 이의 경우에는 루소가 칸트에게 가하는 비판이죠, 그쵸? 루스 여러분 따르면 사형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계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행되는 형벌이 맞습니다. 반면에 칸트에 따르면 형벌이라는 것은 다른 선을 위해서 가해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0: 간과한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답 바로 4번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나왔던 기출 문제들과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돼요. 4번 별표. 다음 이제 5번입니다. F입니다. F는 칸트가 루스에게 가하는 비판입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그가 처벌을 의혹했기 때문임을 간과한다.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칸트의 관점에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그가 처벌받을 행위를 의혹했기 때문이지 처벌을 의혹한 건 아닙니다. 범죄자가 감히 자기가 받을 형벌을 동의 의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번 여러분들, 칸트 입장에서 비판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또한 별표 치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가 형벌을 의혹한 건 아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정답 4번, 그치? 76번입니다, 여러분들. 네, 갑을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골라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등급 도전하기 문제였고요, 여러분들. 정답률은 17%. 거의 10명 중에 한 한두 명 정도가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느 정도의 여유 시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교정적인 정의와 같은 오답률이 높은 주제를 맞추는 거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갑을병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사회적 결합의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법에 복종하는 시민들이 법의 제정자가 되어야 된다. 밑줄을 쫙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뒤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국가 권위의 정당성, 국가와 시민의 윤리, 거기서 나오는 사회계약의 관점, 그 중에서 루소의 포인트를 잘 보여주고 있는 문장이에요. 루소에 여러분 따르면 사회계약, 당사자가 바로 입법권을 지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유의 회복을 위해서, 생명보존을 위해서 사람들이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게 되면 일반 의제의 지도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될 거다. 나아가서 사회계약 당사자들이 바로 주권자가 되고 입법권을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밑줄 친 문장은 루소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네, 갑은 바로 루소다.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지만 혹시라도 친구들이 모를까봐 조금 더 힌트를 주었습니다. 법은 일반 의지에 의해서 행사되어야 된다. 사회계약 이후에 우리는 일반 의지의 지도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된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돼요. 갑은 루소가 되겠습니다.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거다. 나아가서 빨간색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형벌을 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이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 많이 봐서 제가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칸트 정리할 때 응보주의, 동등성의 원리 참고하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을은 칸트가 되겠다. 마지막 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돼. 그러므로 법은 범죄자가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사형을 대체한 종신노역형을 규정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형벌이라는 것은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가해져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이 공리 증진, 나아가서 사회계약의 관점에서 형벌을 얘기하는 백하리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병은 백하리아다. 그러므로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사형을 대체한 지속성이 높은 범죄 예방 효과가 좋은 종신노역형이 네, 이렇게 종신노역형을 규정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백하리아 여러분 체크했고요. 이제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루소. 그쵸? 네, 을은 칸트, 병은 베카리아다라고 보시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A와 F입니다. A, 루소가 이렇게. F, 루소가 칸트와 베카리아에게 가하는 비판이에요. 그렇지까요?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관계가 성립해야 됨을 간과한다. 1번 여러분 옆에다가 별표. 이게 22학년도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였는데 그때 나왔던 1번 선지가 최근에 트렌드가 되어서 다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 칸트와 베카르의 경우에는 범죄와 형벌 사이에 비례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걸 강조하죠. 그렇죠? 둘이 간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둘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칸트와 요 베카르의 공통점으로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다만 여러분들 앞서 나왔던 내용들과 종합해서 봤을 때, 칸트에 따르면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형벌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정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돼요. 범죄 자체가 여러분들, 그렇죠? 범죄 자체의 사악성이 커지면 그에 맞게 형벌도 커져야 된다라고 보는 게 바로 칸트입니다. 동등성의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칸트의 비례관계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이 베카리아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관계가 성립합니다. 공익에 반하는 정도의 비례에서 형벌을 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둘다 비례관계의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둘이 크게 공통점으로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얘기한다. 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살인자는 더 이상 국가 구성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2번, 여러분들, 칸트가 루소에게 가하는 비판이에요. 과로의 내용은 특히나 루소가 인정하는 내용이지, 그치? 루소에 따르면, 살인자는 더 이상 국가 구성원이 아니야. 너 사회계약을 어겼어. 너는 공중의 적으로 처벌받아야 돼. 라고 루소는 얘기합니다. 따라서 2번, 간과한다가 아니라, 루소가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2번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씁니다. 씨는 베카리아가 칸트에게 가하는 비판이에요.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전혀 없는 잔혹한 형벌일 뿐임을 간과한다. 다시 여러분들, 베카리아 관점에서 이 사형이라는 게 범죄 억제력이 전혀 없어요? 분명히 베카리아 여러분 관점에서도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있습니다. 그쵸?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종신노역형에 비해서 범죄 예방 효과가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3번의 내용의 경우에는 베카리아가 비판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루칸 베라고 적어보고 갈게요. 됐죠? 예, 딥니다. 딥는 지금 칸트가 베카리아한테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님을 간과한다. 칸트 여러분 따르면 형벌권의 기초는 공적 정의, 이 공적 이성이 되겠지, 그치? 죄를 지었으면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벌 받는 게 맞아. 이게 칸트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형벌권의 기초예요. 그것은 공적 이성이, 공적 정의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칸트의 관점에서는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니야. 어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형벌에 대해서 의혹할 수 있겠어? 동의할 수 있겠어라고 칸트는 제시합니다. 과로에 대한 내용, 칸트가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 맞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럼 반면에 베카리아는 놓치고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베카리아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약의 관점에서 요 형벌을 얘기하고요. 사회계약의 관점에서 사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즉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기초로서 범인의 동의, 즉, 그들을 포함한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형벌권을 얘기하기 때문에 베카리아가 간과한다라고 볼수 있죠. 그쵸? 네. 따라서 4번 바로 정답이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칸트와 베카리아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선지였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다음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이는 지금 베카리아가 루스에게 가하는 비판입니다. 사형제의 존폐를 계약자의 생명보존을 위해서 정해야 됨을 간과한다. 지금 여러분들 루스에 따르면 사형제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계약의 목적, 생명 보존을 위해서 사형제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5번의 과로에 대한 내용은 루소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특히 4번에 대한 내용, 사회계약을 근거로 형벌권을 얘기했던 베카리아, 그리고 공적 정의, 이성을 근거로 형벌권을 얘기했던 칸트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치고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강의 고생 많았습니다.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원입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꽤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다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푸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했었지. 물론 몇 개는 좀 암기를 해두면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좀 그런 거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알려주는 그런 꿀팁들, 그리고 제가 알려주는 이 부분 암기하면 좋은 것들, 아, 당연히 그거 가져가면 좋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 암기를 하기 전에 당연히 개념 이해가 기반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고서 이거를 적용한 다음에 암기하는 것과 암기가 먼저 이루어지는 거는 완전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암기만 해서는요, 절대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요,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개념에 대한 이해를 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알겠죠? 좀 여러분들 개념이 부족하다면 개념을 한번더 돌리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바람이 계속 나오네요. 사실 바람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우리가 크게 어렵게 접근하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냥 풍향이 나왔다 이러면 항상 뭘 찾으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우리는 1월 또는 겨울에 풍향을 찾으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보면은,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는 건데요. 단, 가, 나는 각각의 1월과 7월 중 하나이다. 라고. 그치? 7월이 주어졌네요. 7월이나 8월이나. 그치? 결국 이 여름이라는 게 핵심인 거니까. 자, 그럼 우리는 뭘 찾는 게 가장 유리한 거예요? 1월하고 7월 중에서? 이 1월을 찾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왜? 1월의 풍향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우리가 1월 풍향이라고 한다면은 1월 같은 경우는 북풍 계열이 불고, 여러분들 북서 계절풍만 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북풍 계열로 기억하면서 북서풍과 북동풍이 같이 부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북서 계절풍이 뚜렷한 건 맞아요. 그리고 7월 같은 경우는 남풍 계열이 분다. 그래서 남서풍과 남동풍 다 영향을 준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지형성 강수를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치? 아니, 겨울철에 그냥 북동풍만, 아니, 북서풍만 좀 기억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북동풍에 의한 바람바지 사면 어떻게 이해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북풍 계열, 남풍 계열,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북풍 계열이 뚜렷한 것을 찾으면 되는데, 가하고 나 중에서, 여기 보니까 풍향별 관측 횟수의 비율을 보니까 나의 비율이 북풍 계열이 굉장히 뚜렷한 것을 볼수 있어요. 즉 북서풍과 북동풍이 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고요. 반대로 가 같은 경우는요, 남풍 계열이 불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겨울에 비해서는 좀 뚜렷하진 않은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뚜렷한 좀 북풍 계열을 찾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자, 기억. 가 기후 특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7월의 특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북지방에서는 전통 가옥의 정주간을 설치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주간은 어디와 관련된 거야? 1월과 관련된 거지, 1월. 그렇지? 그러니까 가가 아니라 우린 뭐라고 바꿔야 돼요? 여기는 나라고 바꾸면 좋겠죠. 나. 네, 1월입니다, 1월. 그럼 우리 7월과 7월에 대비하기 위한 전통 가옥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대청마루 같은 게 있겠지, 대청마루. 그치? 그래서, 가, 기후 같은 경우는 대청마루 정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대청.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어. 남부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대청마루가 점점점 커지는. 그치? 딱 겨울에 따뜻하기 때문에, 또 여름이 덥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기억은 아니었습니다. 니은, 나, 기후 특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1월 기후 특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남부지방에서는 전통 가옥에 대청마루를 설치하였다. 둘이 그냥 반대가 된 거지, 사실은. 그치? 그래서 정주간이 여기 와야 되고, 대청마루가 이쪽에 가면은 기역, 니은이 모두 다 맞는 설명일 텐데요. 그쵸? 어쨌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가에 대한 설명인 거야, 대청마루는요. 자, 띠그십니다. 가는 나보다 낮의 길이가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낮의 길이를 물어볼 때도 있고, 또뭘 물어볼 때도 있어. 이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죠. 같이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태양의 고도, 태양 고도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냥 좀 쉽게 접근하면은, 아니, 낮이 언제가 길어? 여름이 길어? 겨울이 길어? 해가 언제가 길어? 당연히 하지가 있는, 그치, 7월이 더 길겠죠. 그래서 가는 나보다 낮의 길이가 길다라는 거는 너무 쉬운 개념이지, 그치? 자, 그래도 우리가 태양의 고도까지 좀 같이 기억을 해주면은, 태양의 고도라는 게, 이 고도가 여러분들 높이로 좀 알고 있는데요. 사실 높이로 좀 기억을 해도

되긴 합니다. 되긴 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지표면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파란색으로 그려줄게. 자, 여러분들입니다. 자, 해가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지죠. 그렇지? 자, 이렇게 집니다. 자, 이 태양이 떠 있을 때의 고도, 각도예요, 각도. 각도가 이제 고도가 되는데, 높이 떠 있으면 떠 있을수록 어떻게 돼? 90도하고 가까울 것이고, 지표면하고 그 각도가. 그렇지? 그리고 낮게 뜨면 뜰수록 그 지표면하고의 각도가 조금씩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태양이 높이 떠 있네? 그럼 고도가 높겠구나. 90도에 가깝겠구나. 이렇게 그냥 같이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고도가 높으면 어쨌든 태양이 더 이렇게 많이 뜨기 때문에 낮의 길이도 길다라는 거지. 그래서 태양의 고도가 높을수록 낮의 길이가 길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디귿까지 알아봤고요. 리을, 나는 가보다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게 되게 별거 아닌 내용인 것 같아도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도 해요. 그렇지? 맞는 설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그냥 단순히 7월 남풍, 1월 북풍 이렇게 외워서 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왜 암기하면 안 되냐면은 적용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용하는 게. 자, 잘 보세요. 1월 같은 경우는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지. 그치? 그리고 7월 같은 경우는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요. 제가 뭐 지도까지는 그리지는 않겠지만, 북태평양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쪽에 있어요. 시베리아 기단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약간 북쪽, 아니면 또는 서쪽, 북쪽이라고 할까요? 북쪽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많은 쪽에서 공기가 적은 쪽으로 공기가 이동을 하다 보니까 바람의 방향도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시베리아 고기압은 당연히 대륙에서 만들어지니까 어때? 한랭 건조해. 북태평양 기단 같은 경우는 고온 다습해. 그럼 강수량은 당연히 뭐에 영향을 많이 받겠어? 북태평양 기단에 영향을 더 많이 받지 않겠어요? 시베리아 기단은 대륙에서 만들어지는 공기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바람이 불어와도 건조한 바람이 불어서 강수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겠죠. 대신 강수량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 있지. 이 한랭 건조한 바람이 뭐하고 합쳐지면은? 바다하고 합쳐지면은 눈을 내리게 하기도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충분한 서해안에 지나가든지, 북동풍이 불때 동해안에 지나가든지 했을 때 그런 수증기를 머금고, 어떻게 보면은 또 지형성 강수를 내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서해안 같은 경우는 바다 효과로 인해 가지고 또 강설을 이렇게 뿌리기도 하죠. 그래서 서해안 중에서도 어디? 호남 지방이 눈이 많이 내리는 거고, 그리고 영동 지방 같은 경우는 지형성 강수 때문에 눈이 많이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다 연계를 해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그냥 단순히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이 어렵게 나왔을 때 접근을 할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이 기본적인 내용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30번. 어쨌든 정답은요, 기역과, 아니,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31번입니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7번 문제네요.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정리한 내용이 일부라고 합니다.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 자체도 크게, 이 문제 자체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게몇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바람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렇지? 뭘 물어볼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계절풍하고요. 그리고 높새바람을 물어보는데요. 계절풍은 조금 더큰 규모의 바람이고, 높새바람은 조금 더좀 작은 규모의 바람이 되겠죠. 굳이 따지자면요. 자, 계절풍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풍향이 달라지는데요. 여름에는 남서풍 또는 남동풍이 불고, 겨울에는 북서풍이 탁월하다. 그치? 하나 더 기억하자면은 뭐까지? 북동풍까지 같이 좀 기억을 하자고 했었어. 북동풍까지. 그래서 북풍 계열이 분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디귿 높새바람에 대한 내용이고요. 높새바람 같은 경우는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확장할 때 영향을 줬었지. 오호츠크의 고기압의 영향이죠. 그래서 오호츠크의 고기압 언제 생겨요?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생겨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북동 쪽에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고기압이 북동 쪽이야. 그럼 바람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인 주변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그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동 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북동풍이 불어야지. 그치? 그래서 북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팬 현상을 동반할 때 영서 지방에 부는 바람이 높새 바람입니다. 그치? 한번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기역은요, 주로 서고동저의 기압 배치에 의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뭘 찾으라고 했어요? 고기압을 찾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고기압을 찾아봅시다. 고기압이 어디 있대? 서쪽에 있대. 그럼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서쪽에서 생기는 고기압은 뭐예요? 시베리아 고기압이지. 그럼 기역. 남서풍 혹은 남동풍은 여름에 만들어지는데, 여름에 부는데, 그럼 여름에 부는 바람은 주로 시베리아 기압 배치에 의해서, 시베리아 기단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다 이러면은 틀린 설명이죠. 그치? 그래서 요거는 기역이 아니라 니은, 겨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니은에는요, 겨울에는요, 주로 대류성 강수가 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류성 강수도 이거는 여름철에 대류현상으로 인해서 내리는 강수잖아. 강한 일사에 의해가지고 지표면이 가열되면 상승하니까 강수가 내리는 거지. 그치? 정답은요, 또 디귿리을이었네. 디귿입니다. 높새 바람이 불때 영서지방의 이상 고온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도 되게 기본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넘어갈 때 습윤했다가 고온 건조해지잖아. 그치? 그래서 고온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맞는 설명입니다.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리을이 발생할 때, 팬 현상이 발생할 때, 바람받이 사면은 바람 그늘 사면보다 또는 비그늘 사면이라고 하죠. 비그늘 사면보다 습윤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당연히 맞는 소리지. 그러니까 디귿하고 리을은 사실 같은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걸. 근데 이렇게는 여러분들이 풀수 있는데, 또 어떻게 나왔을 때? 우리가 앞에서도 문제를 살펴봤지만, 조금만 어렵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접근하지 못했죠. 왜? 여러분들은 암기했으니까. 그냥 암기했으니까 그런 거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거를 적용했다면은 이게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봐봐요. 이런 것도. 자, 팬 현상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바람받이 사면과 비그늘 사면으로 이루어지는 게팬 현상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영향을 줄때 바람이 불잖아요. 자, 바람이 불때 산맥을 만났네. 산맥을 만나면은 강제로 공기가 상승하니까 비를 쏟겠죠. 그치? 자, 그러면서 여기 넘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돼? 공기가 고온 건조해지죠. 요게 바로 높새 바람이에요. 아니, 높바람이라는 말이 그냥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란 뜻이고요. 샛바람이란 말이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란 뜻이에요. 뭐 굳이 뭐 내용 어원까지 설명을 하자면은 높바람은 이제 높은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래가지고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뜻이 되고요. 샛바람은 그 밤새다 약간 이럴 때 밤을 새면은 어때?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치? 그래서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북동 쪽에서 부는 바람이야.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북동 쪽에서 부니까 북동 바람이란 뜻이에요. 이게 고온 건조하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치? 자, 어쨌든요, 이게 높새 바람이고, 이거 전체를 봤을 때, 이게 팬 현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높새 바람이라는 것은요, 팬 현상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모든 바람받이 사면과 비그네 사면에 대한 내용이 팬 현상이라고 동일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치? 모든, 그러니까 비그네 사면에서 나오는 그런 바람. 이 높새 바람 이거를 동일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남서풍이 불때 바람받이 사면도 있었거든. 남서풍이 불때 바람받이 사면 건너편에는 비그늘 사면도 있었거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못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할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높새 바람이 무조건 비그늘 사면과 동일시하진 말라는 거예요. 비그늘 사면 사례 중에 하나인 거야. 쉽게 말하면은. 알겠죠? 네. 자,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볼까? 하나만. 그래도 6월 모의평가니까 우리가 좀 하나만 더 중요하게 다뤄보도록 합시다. 강수라는 것도 있잖아요. 강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강수도 그냥 외우는 경향이 있거든.
사실 비가 내리려면요.

공기가 차가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름철에 차가운 물 마시다 보면 겉면에 물방울이 맺히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물방울이 맺히는 원리예요. 하늘에서 공기가 차가워지면 비가 내리고요. 땅에서 공기가 차가워지면 안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봤지만 기온 역전 현상 때찬 공기가 아래쪽에 내려오니까 아래쪽에 있는 공기가 차가워지니까 안개가 생기는 거야. 반대로 공기가 상승하면은 어쨌든 이 강수가 내리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공기 상승이거든, 공기 상승.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강수도 그냥 단순히 암기하지 말고 좀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암기를 하더라도 이해를 기반으로 하자 이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지형성 강수지. 지형성. 지형성 강수도 부딪히니까 강제적으로 공기가 상승해야 돼. 그치? 그래서 강제적으로 공기가 상승하니까 비가 내리는 거죠. 또 대류성 강수. 강한 일사에 의해 가지고 공기가 가열 되니까 가열 되는 공기는 또 상승해. 상승, 그 가열된 공기가 상승하면 다시 차가워져. 차가워진 공기는 비례수다. 결국 공기가 상승하니까 비례 쏘는 거고요. 또 전선성 강수. 전선성은 조금 다르긴 한데 우리가 그냥 장마전선 기억하면 되죠. 결국 이것도 찬 공기하고 뜨거운 공기하고 부딪히니까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찬 공기는 내려가려고 하고.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네, 차가워지네, 비가 내리는 거고요. 저기압성 강수도 마찬가지야. 열대 해상에서 강한 일사 이해가지고 공기가 막 상승하면은 소용돌이가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태풍. 저기압성 강수지 뭐야. 그치? 그래서 결국 다 공통점은 공기가 상승한다라는 거야. 공기가 상승한다는 거. 그치? 대류성하고 저기압성도 좀 원리가 비슷합니다. 대류성은 지표면에서 공기가 상승하면은. 저기압성 강수는 열대 해상에서 바다에서 공기가 상승합니다. 아, 결국 원리가 다 똑같잖아. 그렇지? 이런 걸 기반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암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알겠지? 여러분들 고득점으로 가려면은 암기는 단순 암기는 안 돼. 자, 정답은요. 정답 찾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알겠죠? 디귿 리을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024년도 3월 학력평가 4번 문제죠. 다음 글에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가, 나는요. 각각, 뭐래? 결과, 여름 중에 하나래. 우린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겨울과 여름을 비교할 거예요. 뒤에 문제도 계속해서 겨울과 여름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 선생님, 왜 봄하고 가을은 이렇게 비교를 안 해요? 왜 봄하고 여름, 봄하고 겨울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잖아요. 아, 물론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뚜렷하게 영향을 주는 두 기단이 북태평양 기단하고 시베리아 기단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와 관련해서 문제 내기가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을 비교하는 경향이 많은 거야. 봄도 비교할 수 있어. 근데 문제가 아마 더 쉬워질 거예요. 아니면은 내기 난해하거나. 물론 나올 수도 있지. 나오면은 그냥 우리가 아는 지식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두려워할 거 없어. 알겠지? 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요, 1월을 24절기로 구분을 합니다. 이거는 좀 지금도 많이 쓰는 용어인 것 같아요. 자, 이를 농사의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망종, 망종은요, 곡식의 종자. 자, 이게 종자가요. 그 파종하다 할때 종자예요. 파종하다. 시종, 시. 씨앗을 뿌리다 할때그 파종이잖아요. 망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곡식. 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곡식의 종자를 뿌리기에 적당한 시기라는 뜻이죠. 모내기 알맞은 때라고 나옵니다. 망종 이후에 하지, 그치? 여름. 여름에 태양이 가장 길 때, 태양이 가장 오랫동안 떠 있을 때를 우리 하지라고 하죠. 반대로는 이제 동지라는 단어도 있고요. 또 소서, 대서. 대서, 제일 더운 날. 소서, 이제 더위가 막 시작되는 날. 등. 약간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농작물의 생장이 활발한 뭐하고 관련되어 있을까? 당연히 하지, 소서, 대서 이런 것들은 더운 것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여름과 관련되어 있겠죠. 그래서 가는요, 여름입니다. 찾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상강은요, 여기 상자 이거는 좀 많이 쓰죠, 우리가. 상. 이게 설이 상자예요, 설이상. 그래서 우리가 서리가 내리지 않는 날이라는 말을 쓸때 무슨 단어를 썼어요? 무상일수라는 말을 썼잖아. 무상. 서리가 상, 맺히지 않는다라는 거야. 반대로 말했죠. 그렇죠. 무, 안 맺힌다는 거죠. 뭐가? 상, 서리가. 네. 그래서, 서리일수. 이게 반대말이 무상일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상일수에 반대만 유상일수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기 편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설일수가 더 직관적이긴 하니까요. 어쨌든 네. 상강은 서리가 내리는 시기라는 뜻이고요. 추수 많이 들어보셨죠?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상강이 지나고 입동, 그치?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때야. 어떻게 보면은 소설 추위가 이제 들어서는 거고요. 대설 엄청 추울 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동지 겨울이 밤이 가장 길어요. 약간 이런 뜻이죠. 이런 것과 관련된 거는요, 겨울과 관련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겨울입니다. 그냥 이런 거볼때한 번씩 보는 거야, 이런 것들. 상식이잖아. 좀 재밌잖아요. 네. 기억입니다. 가에는 서고동저형 기압 배치가 자주 나타난다. 항상 기압 배치 하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남고북저, 서고동저. 그치?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뭐야? 결국 고기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름철 보니까요, 서쪽에 고기압이 있니? 우리나라 서쪽에는 시베리아가 있어요. 그럼 시베리아 고기압이 서고 동저형이야. 그럼 시베리아 기단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 겨울과 관련되어 있죠. 그냥 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나라고 해야지, 나. 아니면은 남고북저형으로 바꾸든지. 그치? 이렇게 바꾸면 좋겠죠. 니은입니다. 나에는 강한 일사이한 대류성 강수가 많이 발생한다. 자, 우리 대류성 강수 우리 앞에서도 다뤘지만요. 공기가 상승하면은 우리 대류라고 합니다. 그 대류에서 지표면의 가열로 강한 일사로 공기가 상승했어요. 비가 내려요. 소나기 대류성 강수라고 하죠. 근데 대류성 강수는 강한 일사가 필요하니까 여름철에 주로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가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가에 대한 설명. 너무 명확하게 틀렸다 보니까 내용 자체는 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파트가 좀 그래요. 아파트와는 좀 다르게 내용 자체는 좀 쉬운 편입니다. 디귿. 여름은요, 겨울보다 하루 중 낮의 길이가 길다라고 했는데, 이거 당연히 맞는 설명이죠. 자, 이거하고 비슷한 개념. 태양 고도라는 게 있었어요. 태양 고도 어디가 더 높았어요? 각도 어디가 더 높았어? 여름철. 여름철이 해가 더 높이 떴으니까. 그치? 리얼입니다. 나는 가보다 남북 간의 기온 차이가 크다. 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었지. 이거 뭐에 대한 개념이니? 남북 간의 기온 차이. 위도지, 위도. 자, 위도에 따른 기온 차이는 여름이 심해요, 겨울이 심해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많이 나죠. 그러니까 리얼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남북 간의 기온 차이가 아니라 이렇게 나왔어도, 동서 간에 이렇게 나왔어도, 이거 같은 말이죠, 결국. 이 동서 간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예요? 수력 분포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치? 결국, 동서 간이든 남북 간이든 우리는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의 기온 차이가 더 심했다라는 것은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동일한 내용을 묻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낮의 길이나, 태양의 고도나, 남북 간의 기온 차이나, 동서 간의 기온 차이나. 그치? 그런 것들을 좀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아, 기출문제, 나 맞았어. 끝! 이게 아니야.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밑에 내용을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색다르게 포장지가 바뀌어서 나왔을 때 나는 똑같은 내용이라고 인지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할 수 있어야 돼요. 할수 있겠니? 해야만 합니다. 알겠죠? 해야만 해요. 자, 여기까지 32번 정답, 디귿 리을이었고요. 뭐 계속 정답이 디귿 리을 같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자료는요, 내 계절에 개최되는 지역 축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에서 라 계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인데요.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인데 난이도 자체는 막 크진 않았어요. 그치? 근데 사실 지역 축제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한 게이 지역이 나왔을 때, 축제가 나왔을 때 지역을 알아두는 게더 중요한 거지, 사실은. 지역에 위치하고요. 그치? 자, 가는 보령입니다. 보령의 머드 축제니까 가는 여름과 관련된 설명인 거야. 여름. 그치? 그래서 보령의 위치도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문제 봤는데 보령의 위치를 모른다 이러면은 백지도 빨리 피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출을 할 때가 아니야. 빨리 백지도 보고, 백지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 지역의 중요한 위치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나 화천입니다. 화천하면은 사실 유명한 게 대표적으로 산천어 축제가 있어요.
겨울철에 물고기 잡는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겨울입니다. 이 산천어가 추운 곳에서

잘 살거든요. 다행이다. 김제희의 지평선 축제입니다. 지평선. 그렇지. 완전히 평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제는 논농사하기에 굉장히 좀 용이하죠. 그래서 여기는 막 황금빛, 막 별을 베는 그런 활동들을 하기도 해요. 이 축제 안에서요. 그렇지. 그래서 벼와 관련된 축제라고 보셔도 될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거는 추수 때니까 가을이겠죠, 가을. 라. 진해 군항제. 진해라고 나오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은 이제 진해라는 것보다는 이 지역, 어느 지역? 창원이구나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창원의 대표적인 축제가 되겠습니다. 창원 안에 진해가 있는 거야. 그치? 마산, 진해, 창원이 이렇게 통합됐잖아요. 창원 통합시로. 그러면서 이제 창원이 된 거야. 알겠죠? 그 안에 어쨌든 진해가 있습니다. 라는 봄입니다, 봄. 심지어 여기 보면은 뭐지 일수도 나와 있어요. 여기 월 뭐지 이거? 네. 어쨌든 진해 군항제가 되겠습니다. 벚꽃 축제죠. 벚꽃 축제.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 이 지역의 위치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지역 축제가 나왔을 때는 위치를 더 물어보는 경향이 있거든. 알겠죠? 1번입니다. 나이는 고랭지 채소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랭지는 고도가 높은 지역이잖아. 추워요. 그래서 지금 배추가 자랄 때 보통 우리 배추하면은 고랭지 채소하면은 배추를 떠올리잖아. 이 배추도에 보면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교과서에 나오니까 한번 언급해 볼게. 겨울 배추하고 여름 배추가 있거든. 보통 배추는요, 날이 좀 추워야지 이잘 자랍니다. 맛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우리가 김장하기 전에 배추를 재배해야 되는데 겨울철에 막 너무 추우면 배추를 재배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겨울철에 따뜻하고 평야가 분포하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요. 이제 해남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이루어지죠, 해남. 그래서 해남 하면은 겨울 배추가 유명한 거야. 알겠죠? 겨울철에 또 엄청 춥진 않으니까. 그리고 김장하기 전에 배추를 이렇게 재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지. 자, 여름 배추는요, 여름에도 이제 배추가 나는데, 사실 여름 배추는 맛이 없어요. 무르거든, 되게. 근데 여름에도 맛있게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 그게 바로 어디야? 추운 지역. 고도가 높은 지역이지. 우리 여름 하면은 최난의 평균균을 먼저 떠올리라고 했잖아. 그게 바로 고랭지입니다, 고랭지. 대관령 같은 고랭지죠. 그치? 그래서 고랭지 배추가 여름 배추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어쨌든요, 나는요, 겨울과 관련된 거잖아. 고랭지 채소 재배가 아니라 이제 해남에서 배추 재배가 잘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했으면 맞겠죠. 어쨌든 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고랭지는 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가. 자, 2번입니다. 다에는요. 가을에는요. 시베리아 기단의 확장으로 꽃샘추위가 발생한다. 저 여러분들 이 문제 보고서 아마 아 시베리아 기단의 확장으로 꽃샘추위 발생하는 건 이거 봄철과 관련된 설명이잖아. 봄철, 봄철. 봄철이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라고 이해하면 좀 아쉽죠, 사실은. 왜냐면요. 우리가 이걸 끊어서 봤을 때 가을철에 시베리아 기단의 확장으로까지는 맞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베리아 기단 아, 겨울. 아, 그리고 봄에 꽃샘추위 발생할 때 확장. 끝. 이렇게 암기를 하면은 여기서 사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좀 아쉬운 거지. 봐봐. 우리 여름하고 크게 나누면 겨울 있잖아요. 그치? 결국, 여름에 북태평양 고기압은 여름 주변으로 해가지고 영향을 줄 거고요. 그치 않니? 그리고 겨울 주변으로 해가지고는요, 이 시베리아 기단이 겨울 주변으로 해가지고 영향을 주겠죠. 어디까지? 봄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반으로 이해한다면은, 아, 가을철에도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될 수가 있겠구나. 그럼 당연히 춥겠구나. 그때 서리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냥 단순히 꽃샘추위 시베리아 기단의 확장, 아, 이 내용 자체 봄이네. 이게 아니라 시베리아 기단의 확장으로까지는 맞는데 꽃샘추위가 틀렸구나라고요. 알겠죠? 이게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과 그냥 암기하는 것에 좀 차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특히 최근 수능에는 이 유연성을 좀 많이 요구하잖아요. 사고력을 많이 요구하잖아.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물론 그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항상 개념을 이해할 때그 이해를 기반으로 좀 적용을 하자라는 거야. 알겠지? 꽃샘추위가 아닙니다. 네. 다가 아니라 뭐에 대한 설명? 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라. 3번입니다. 라에는 월동을 대비해 김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봄이 아니라 뭐예요? 겨울과 관련된 거지, 그치? 나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나.